1% 오른 7,51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19% 오른 26,65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UBS가 목표 주가를 3배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날 주가가 19.3% 급등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 체계와 다연장 전술 순항미사일 무기 체계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국방과학연구기관의 중요 무기 발사 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요한 고난도 국방과학기술이 실천 무기 시험에 도입됐다며 결과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전술 순항미사일은 남부 국경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비어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중국의 전략적 시각에서 한국은 비수, 즉 단검처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론슨 사령관은 지난 22일 미 육군전쟁대학 주관 팟캐스트에 출연한 자리에서 중국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비수라 할 한국, 그리고 그들이 남중국해 너머로 나아가려 하는 야심을 가질 때 방어벽 같은 일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데 쓰는 비수라는 입장을 줄곧 개진해 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개최하려던 내각 회의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가 아닌 백악관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내일 악천후가 예상됨에 따라 내각 회의를 백악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 회의를 열기로 한 계획은 연기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미 일간 뉴욕포스트는 이란과의 협상이 결정적이고 긴박한 시점에 접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이례적으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해 내각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26일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에서 아르메니아 외무장관과 만나 동반자 협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에는 핵심 광물 관련 협력, 아르메니아 남부를 가로지르는 회랑 건설 추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최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 안보 조약 기구 참여를 중단하고 유럽연합 가입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전날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와의 통합을 거부하면 러시아산 가스의 저가 공급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과급 보상 체계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카카오 노사가 오늘 임금 협상 2차 조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카카오 노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협상을 진행합니다. 현재 노사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몫으로 할당하는 내용 등 보상 체계와 고용 안정화 방안 등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스페인 패션 기업 망고 창업주 회장의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체포됐던 아들 조나탄 안디치가 망고 부회장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났습니다. 안디치 가족 대변인은 그가 사법 절차를 밟는 동안 회사 책무에 집중할 수 없는 만큼 일시적으로 직위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조나탄은 성명에서 여론이 편파적이고 왜곡된 서사를 만들었다며 아버지의 죽음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은 예상 강수량은 영남권 5에서 10mm, 그 밖에 전국에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복권 1등 당첨자가 파산하고 말았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산의 규모가 갑자기 달라졌지만 그 돈을 다루는 사람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십억 자산가가 되었어도 자산을 일군 과정이 없기에 그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쉽게 과소비를 하고 다시 한탕주의에 빠졌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맙니다. 복권 1등 당첨자의 비극은 돈이 갑자기 많아져서 생긴 게 아닙니다. 돈만큼 자신의 그릇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되고도 파산하는 건 그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5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명화님, 김선호님, 김경민님, 1527 쓰시는 분 등등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붕괴됐고 사망자도 나타났습니다. 고인들의 이제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혼잡합니다. 그 무너진 상판 아래로 경의중앙선 선로가 지나고 있다 보니까 KTX 또 일반 열차 수도권 전철 운행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은 그 사전에 교통 상황을 꼭 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 이게 참 좋은 것만은 아닐 텐데요. 경제가 어찌됐든 간에 성장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사정이 또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노사 새 성과급 제도에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임금 격차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나오고 있죠. 반도체를 비롯해서 일부 대기업 임직원들 높은 성과급 또 임금 상승 혜택을 얻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쪽에서는 오히려 임금과 자산이 정체되거나 더 줄어드는 흐름도 나타나죠. 한쪽은 위로 올라가고 있고 한쪽은 반대로 내려가는 현상. 양극화인데 우리가 흔히 알파벳 E자의 빗대이기도 합니다. 그 알파벳은 무엇일까요? 한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위와 아래로 크게 엇갈리는 위아래 화살표 모양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그 익숙한 알파벳이죠. 코리안에게. 더 힌트를 드려야 되나?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 일라디오 채널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우란 기자, 동아 비즈니스 리뷰의 백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우선 고우란 기자부터요.
2: 네, 8,000선을 돌파한 증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네, 8,400선 가까이 왔습니다. 한때는 8,500선 가까이 다가서기도 한 증시 상황 전해드리고요. 삼성전자 성과급 후폭풍과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열린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백상경 기자는요.
3: 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으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 나왔는지 살펴보고요. 네. 다음은 이란 전쟁 종전 협상과 관련한 상황 그리고 자영업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자, 고란 기자 증시부터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네요. 8천 거의 한 400선까지 왔습니다.
2: 네. 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뭐 증시 좋은 건 사실 뉴욕 증시가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S&P 500 0.61, 나스닥 1.19, 다우 지수는 0.23% 떨어졌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어제 역시나 시장을 주도한 건 AI 발달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강화되면서 반도체 업종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가요. UBS가 목표 주가를 3배나 올리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19.3%가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0: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 사실 우리 증시를 움직이는 두임은 삼전닉스 반도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7%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 네, 8,379 지금 거의 8,400선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 하이닉스가 10% 올라서 225만 9천 원. 시가총액 1,600조 돌파했고. 근데 사실 마이크론이 19% 폭등한 거에 비하면
0: 소소해요.
1: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 10% 오르는 게 물론 이제 괴리가 더 커지고 있고.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는 첫날이잖아요.
0: 네.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시장의 삼전닉스 쪽으로 쏠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상승 종목수가 234개, 하락이 656개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코스피 지수는 8천을 돌파하고 있는데 안 가는 종목은 안 간다라는 겁니다.
1: 오늘 경제상식 퀴즈가 양극화고 네. 어떤 알파벳 자처럼 양극화된다라는 건데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0: 네. 근데 이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삼전닉스 쪽으로 워낙 수급이 쏠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 원래 국내에서는 두 배 단일 종목, 두 배 레버리지 ETF 상품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없으니까 자꾸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 가가지고 이런 종목을 거래하세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아 이거 달러 유출도 막고 그냥 어차피 거래할 거 국내에서 해라 라고 해가지고 국내에 드디어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이 됐습니다. 삼성 미래에셋, KB 한국투자, 신한, 한화, 키움, 하나자산운용 8개 운용사가 만들었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16종을 동시에 상장했습니다.
1: 네.
0: 이거에 조금 아무래도 좀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까다롭게 했어요. 일단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 그렇죠.
0: 교육을 받으신 바야만 하고 그다음에 예탁금이 1,000만 원 이상 돼야지만 요거 투자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심화교육 사전 신청자가 10만 명에 달했고요. 이 중 9만 3천 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일단 내놓긴 내놨는데 왜냐하면 워낙 투자자들이 많이 원하니까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단일 종목이잖아요. 두 배 수익률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단일 종목 투자하기 때문에 단일 종목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변동성에 취약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실제 자산 가치 나부라고 하거든요. 시장 거래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투자자가 상품을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할 위험도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두 배짜리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만약에
1: 그렇죠.
0: LP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 유동성 공급자들이 제때 가격을 형성해 주지 않으면 비싸게 사거나 혹은 싸게 팔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단기간에 원금이 잠식될 위험도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하루 가격 제한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잖아요. 두 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0%가 되고 있고요.
1: 이론적으로는?
0: 이론상. 하루에 최대 이제 60%까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과거 영국에서 3배 레버리지 상품이 하루 만에 상장 폐지된 선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걸로 장기 투자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음해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금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10% 올랐다가 10% 떨어지면 그냥 일반 상품의 경우, 일반 주식의 경우 1% 원금 손실이잖아요. 근데 레버리지 상품은 4%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1: 네.
0: 이러기 때문에 장기 투자했을 때 만약에 시장 변동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주가는 그대로인데 내 ETF는 두 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은 원금이 녹아내릴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당국도 투자가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금융위원회가
1: 네.
0: 일반 ETF와 오인되지 않도록 단일 종목으로 표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투자자 오인 소지가 있는 과장 광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현재 금융사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1: 허가는 해주되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지 마라. 막 이렇게도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비슷한 ETF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 지금 펼쳐지는 가격 보면 조금씩 또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오가는 그 가격. 최근에 저희가 괴리율이라는 것도 어제 애프터 서비스 시간에 알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순자산 가치랑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도 꼭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고런 기자도 설명해 준 것처럼 개장 직후 5분 동안은 유동성 공급자가 호가를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또 개장 그 폐장 전 10분 동안도 유동성 공급자가 호가를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원래 가격보다 많이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기업들의 배당은 여전히 인색하다. 이런 지적은 참 끊이질 않습니다.
0: 네. 이게 배당급 지급 속도가

0: 그래도 과거보다 나아지긴 했는데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 배당 수익률, 시가 배당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14일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 배당 수익률이 0.8%예요. 1년 전에는 2.12%였습니다. 절반 이상 급감했어요. 그 IT 버블기였던 99년 7월 9일에 이 배당 수익률을 봤더니 0.61%였거든요. 0.19%포인트 차이에 불과합니다. 이 배당 수익률은 주당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어서 산출이 된 거예요. 네. 이 주가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오르니까 사실 이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현금 배당을 늘리긴 하고 있지만 주가가 훨씬 더 빠르게 오르니까 이 배당 수익률 자체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배당 수익률 이 0.몇%다? 그럼 이제 예금을 해도 2, 3%는 주잖아요. 예금보다도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주당 현금 배당금은 372원이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증가에 그쳤습니다.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 주가가 급등했으니까 훨씬 더 못 미치겠죠.
1: 대통령도 한마디 했군요. 배당 관련해서. 네.
0: 그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활성화된 주식시장이 일시적 흐름으로 그치지 않고 견고해지려면 성과가 투자자의 배당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게 잠재 성장률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요. 이 통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금융이 부동산이나 단기 투기성 자금 흐름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투자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풀이되는데요. 이 아울러서 국민성장펀드 관련돼서도 한마디 했어요. 자산 분야에서 격차를 어떻게 완화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면서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화랑을 보면서 배제되고 소외감을 느낀 분들이 기회를 조금이나 찾아보자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크지는 않겠지만 이 국민성장펀드가 자산 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기여하게 운용을 정말 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1: 자, 그리고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어제 정용진 회장이 이 시간쯤이었을 겁니다.
2: 네.
1: 스타벅스 그 5.18 잘못된 그 마케팅 관련해서 네. 직접 고개를 숙였죠.
2: 네, 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열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변명 없이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신세계 측에서 진행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탱크라는 명칭은 해외 제조사가 물탱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것이다라는 해명 그리고 해당 행사가 고의로 기획됐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라는 해명들을 기존에도 냈었는데 동일하게 반복을 했습니다. 다만 이 마케팅 승인과 검증 체계에서 심각한 결함을 확인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이번 마케팅은 스타벅스 코리아 이커머스 팀에서 제안을 했고요. 팀장,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 보고 라인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1: 근데 아무도 걸러내지 못했다.
2: 네, 어느 단계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하고요. 또 일부는 디자인 시안이 담긴 이메일 첨부 파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네. 열어보지도 않고 관행적으로 그냥 승인을 했다라고 신세계 측에서 밝혔습니다. 또 조사에서 좀 한계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행사 기획 관련한 이커머스 팀 직원 5명 가운데서 이 3명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 직원들은 기존 텀블러 홍보 문구였던 가방의 속 이것과 라임을 맞추는데 운율을 맞추는데 급급했다. AI에게 물어봤다. 5.18은 생각조차 못했다라면서 고의성을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측에서는요. 직원들 간의 대화를 좀 살펴보니까 사회적 인식과 동떨어진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면서요.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역사적 사회적 인식이 지금 굉장히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떤 단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1: 고의성은 없었다라고는 합니다만 뭐 스마트폰이나 정밀하게 다 포렌식 못한 사람들도 또 있는 거고 이게 또 이제 경찰의 수사 영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5.18 관련 단체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더라고요.
2: 네. 그 광주시 뭐 5.18 관련 단체 여기서는 지금 진정성 없는 면피용 책임 회피다라면서 이제 사과를 받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정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는 목소리까지도 일각에서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번 사태를 단순 실수로 돌리는 것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민주화 희생자들의 아픔을 좀 상업적인 마케팅 소재로 활용하려고 한 발상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지적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에서도요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책임이 빠진 기자회견이라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종철 여사 고모인 박정혜 시인 같은 경우도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꼭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피해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책임자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일방적인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에 그치지 않고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가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 정용진 회장의 그 퇴진을 이제 그 5.18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정용진 회장은 등기 임원이 또 아닙니다. 네. 이사회 이사가 아니고 미등기 임원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자리에 있죠. 그냥 이름만 회장. 그런데 지난해도 보니까 성과급 포함해서 50억 원 넘는 보수를 받아갔더라고요. 이마트 한 곳에서만.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스타벅스에 그 충전해 놓은 뭐 선불 카드라든지 그 뭐라죠? 선물 받은 카드들.
2: 네, 기프트 카드나
1: 기프트
2: 네,
1: 카드. 네. 이거 반환해 달라, 환불해 달라라는 요구도 지금 빗발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한답니까?
2: 네, 소비자들 요구에 대응을 해서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스타벅스 선불식 충전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이 충전 금액 사용 비율이 원래는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비율이 이제 60% 이상을 써야 원래서 나머지 40%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 주는 구조였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비율이 얼마가 됐든 간에 고객이 요청을 하면 전액 환불을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지급을 하고요. 한도가 있습니다. 계정당 최대 보유할 수 있는 잔액이 200만 원이거든요. 네. 이 200만 원의 한도에서 환불이 이루어지고요. 스타벅스가 만든 자체 카드로 이렇게 대신 앱에 연동하지 않은 카드는 이제 그 매장에 직접 가서 이제 환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뭐 리워드 같은 것들을 이 현금 카드로 바꾼 다음에 그걸 들고 매장에 가셔가지고 직접 환불을 받는 그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회원을 좀 더 즉각 탈퇴할 수 있는 효과들이 생깁니다. 이 그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1일부터 환불이 되니까요. 매장에 가는 것들은 지금도 이런 형태를 취하면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걸 악용을 해서 신용카드로 스타벅스 선불카드를 대량 충전을 했다가 현금을 이렇게 뭐 돌려받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카드깡을 스타벅스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1: 아, 카드깡 악용하는 사람들.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막기 위해서 환불 기간 동안에는 잔액 충전 한도를 카드사별로 좀 제한을 해서 운영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 좀 줄여보겠다라는 것들이고요. 또 카카오톡 앱 내에서 이제 선물하기 코너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모바일 교환권 형태로 구입한 스타벅스 기프티콘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환불을 약관에 따라서 카카오에서 별도로 좀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스타벅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1: 기존에는 그 스타벅스 커피 서로 선물들 많이 했잖아요. 네. 다른 그 저가 커피 선물하는 것보다 이게 또 이제 모양새가 좋으니까 선물용으로. 근데 아마 이번에 그 인식들이 좀 많이 바뀔 것 같기도 하고요.
2: 매출 줄고 네. 순위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죠.
0: 실제로 선물과 모바일 선물하기 위해서 이 스타벅스가 부동의 1위였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11위로 밀려났습니다.
1: 자 이제 고란 기자가 준비한 소식. 삼성전자 성과급 노사 협상은 타결이 됐는데 네. 그 노조 내에서 이제 투표하고 그 맞아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오늘이에요?
0: 그게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91.89%가 투표했어요. 예. 근데 조합원 과반이 참여해서 과반이 찬성한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거든요. 결과는 잠시 후인 어제 10시 30분 공개됩니다. 10시까지 투표하고요. 근데 아까 제가 합산 투표율이 이미 91%라고 하니까 네. 과반은 참여한 거죠. 그리고 투표권자가 5만 7천 명인데 초기업 노조 80%가 반도체 부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부문 쪽에 약간 이제 유리하게 설계됐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합의안에 반대하는 DX 부문 중심 동행 노조는 이번 투표에서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결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잠정 합의안에는 평균 임금 6.2% 인상과 함께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삼는 반도체 부문 특별 경영 성과급 신설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DS 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1억 원 기준으로 특별경영 성과급만 5억 7천을 받아요. 근데 그 반도체 부문 안에 비메모리 적자 사업부가 있잖아요. 여기도 1억 6천은 받습니다. 그런데 DX 부문이 받을 특별경영 성과급조로 받는 건 600만 원에 불과해요.
1: 가전 같은
0: 네,
1: 사업부.
0: 네.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DX 부문 중심의 법적 대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동행노조가 DX 중심이거든요. 어제 오전에 잠정 합의한 찬반 투표 절차를 즉각 중지해달라라는 내용의 가처분

0: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첫 신문 기일은 내일 모레고요. 그런데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합의안 찬반 투표가 종료가 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합의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거다라고 했고요. 동행노조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잠정 합의안이 공개된 뒤에 원래는 한 2,600명 수준의 작은 노조였는데 갑자기 DX 부문의 조합원들이 잇따라 가입하면서 13,000명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합의안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거죠.
1: 아이고, 그러게요. 참 이게 노사 갈등 넘어서 노노 갈등으로, 그리고 또 그게 법원의 결과 판단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된다는. 그 주주단체도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게 있잖아요.
0: 네, 소액주주 플랫폼 애투 중심에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나섰습니다. 이 잠정합의안이 상법상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인 이익 처분 행위를 침해했다라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그래서요, 동행노조 가처분 신청 결과 아까 신청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요거가 발표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고요. 아울러서 19일에 주주 명부 열람을 신청을 했거든요. 이르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주주 명부를 공개하면서 명부를 열람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투표가 종료되잖아요. 결과가 공개되면 그다음에 사법부 판단이 나올 거고, 이걸 기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라운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1: 2라운드요?
0: 네. 본격적으로 이제 소송이나 아니면 법적 절차에 돌입을 하는 거죠.
1: 또 백상경 기자 준비한 소식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 미국과 이란 사이의 그 종전 협상 좀 빨리 좀 끝나야 되는데, 이란이 동결 자산을 해제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요.
2: 네, 이 이란의 반관영 매체로 불리는 이 타스님 뉴스에 따르면요,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조건으로 총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6조 원 정도가 되는 이 규모의 동결 자산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전각서 체결하는 동시에 120억 달러, 그리고 나머지 120억 달러는 각서를 체결한 다음 세부 협상을 진행을 하는 60일 동안에 송금을 하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약간 미국과 이란 양 측이 지금 모두 휴전이나 뭐 경제 정상화 이런 부분에는 어쨌든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요, 뭐 지금 뉴스 나온 것들 보면 마수드 페스키시안 이 이란 대통령이 미국 측에서 이제 의지를 보여줄 차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핵과 제재 완화 범위를 놓고 입장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인데, 어쨌든 미국은 이란 핵에 대한 명확한 선제적인 약속을 원하고, 반면에 이란은 제재 해제 그리고 동결 자산의 반환 규모 시점 같은 것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보장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막판 줄다리기가 지금 팽팽한 상황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은 아직도 뚫리질 않고 있고, 물론 그쪽에 좀 물동량은 좀 움직이는 걸로 파악된다 이런 보도들도 있습니다만,
2: 네.
1: 이 상황에서 LNG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2: 네, 이게 이상 기후 현상이 겹치면서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LNG 물동량의 5분의 1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틀어 막힌 데다가 올여름에 지금 아시아 지역의 폭염, 특히나 이제 적도 태평양 동쪽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5도 이상 높아지는 슈퍼 엘니뇨가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2: 그래서 요것들이 어쨌든 냉방 수요로 이어지고, 그게 고스란히 전력 수요로 이어지면서 발전을 위한 LNG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실제로 LNG 시장 트레이더들이 향후 가격 변수로서 아시아 날씨 그리고 LNG 수입 1위국인 중국의 수요 회복 이 상황을 좀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더워진 날씨 때문에 LNG 구매를 늘린다 이러면 가격에 좀 뭐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겨울철을 대비해서 가스 재고를 채워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향후 LNG 가격이 거의 50% 이상 추가 폭등을 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고란 기자 들어볼까요? 그 정부가 다세대 빌라 같은 비아파트 공급 속도를 더 낸다고요?
0: 네. 국토교통부가 비아파트 현장애로 해소 추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수도권 규제 지역 내 매입 임대주택을 사실상 무제한 매입하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에 이어서요, 2차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 여파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경색으로 공급이 상당히 위축돼 있거든요. 이 위축된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도심 자투리 땅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센티브 제공해서요, 내년까지 2만 6천 호, 2030년까지 7만 7천 호 인허가를 지원을 하고요. 단기간 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알고란의 고란 기자,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 쉽습니다. 알파벳 한자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흔히 우리가 양극화, 근데 그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을 때 알파벳 여기에 빗대서 표현을 하죠. 최근에 뭐 삼성전자 성과급, 뭐 반도체 엄청난 실적, 그런데 그 낙수효과가 과연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에게도 퍼질 수 있을 것인가. 그 온기가 오히려 체감하기 더 어렵다라는 반응이 많죠. 그래서 그 격차가 커지는 걸 알파벳 E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8296님이 A, 8036님이 H, 5152님이 N. 여기도 오답이 있는데 1909님이 갑자기 KBS? 네, 힌트 나갔습니다. 2717님이 그러니까요, 요즘 상대적 박탈감 느낍니다 라고 하면서 정답 맞춰주셨고, 7899님 이거 푸드, 이거 팝은 반갑지만 이거 양극화는 안 왔으면 좋겠네요 라고도 보내주셨네요. 7722님도 대기업들 성과급 시즌이라는데 저에게는 그저 그들만의 리그일 뿐입니다. 속상합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우리나라 코리안에겐 참 익숙한 알파벳인데 이게 또 양극화를 상징하는, 더 벌어지는 그 상징이 되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알파벳 한자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도 열려 있습니다.
2: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그 속보로 하나 또 전달해 드릴 게 있네요. 잠시만요. 오늘 환율이 1503원인데 하이닉스가 오늘 9%, 거의 10% 가까이 올라서 시가총액이 1600조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을 하면 1조 달러. 그래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진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밤사이에 마이크론이 거의 19% 오르면서 1조 달러 시가총액 달성을 했는데, 마이크론의 하이닉스가 역전당한 건 거의 뭐 그냥 반나절이었습니다. 다시 또 역전을 하고 있고요. 시총 1조 달러 넘어서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두 개가 됐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KBS에서 방송된 다큐멘터리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인재전쟁, 인재전쟁2라는 다큐멘터리인데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또 공유하고 계시고요. 사실 기술전쟁 그 밑바탕에 인재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속도로 기술을 키워나가고 인재를 키워나가고 있는 중국의 그 속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섭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KBS 다큐인사이트 인재전쟁2를 제작한 정용재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정용재 PD입니다.
1: 작년에 인재전쟁1도 직접 제작을 하셨던 거예요?
3: 네. 공대에 미친 중국편을 제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1: 이번에도 어떻게 다큐 그 반응이 좀 실감이 되십니까?
3: 네. 저도 좀 놀랐는데 지난번에 이제 조회수와 댓글 수가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은 분들 반응이 있어서 정말 그 차이나 스피드만큼이나 어떤 스피드 있는 그 반응이 오는 걸 보면서 참 또 한 번 다시 한번 놀라는 계기였습니다.
1: 참 우리가 그 중국의 그 차이나 스피드 보면서 또 많이 놀랐고, 인재전쟁2의 일부가 차이나 스피드 편이었어요. 뭐 좀 상징적인 장면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빠르게 달리는 장면. 실제로 보니까 어떻던가요?
3: 네, 진짜 저희가 작년에도 이걸 했었거든요. 휴머노이드 마라톤 대회를. 근데 작년에는 이제 그 한 20대 정도 출전을 해서 사실 뭐 완주도 거의 못했고, 다들 이제 초반 스타팅 포인트에서 많이 넘어지고 뭐 아예 뭐 걷거나 잘 걷지도 못하는 로봇들 많아서 저희가 제일 앞에 촬영 저희 그 감독과 함께 그 스타팅 포인트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1: 출발선에서
3: 예 근데 작년과 너무 다르게 이게 너무 빠르게 출발을 해버리니까 사실 자리를 잘못 잡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작년 1년 사이지만 너무 빠르게 발전한 그 속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 저희가 그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게끔 영상 띄워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애초에 어떤 분들은 저거 뭐 몇 미터 못 가서 벌써 넘어지네.
3: 맞아요.
1: 로봇 다 부서졌네. 막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도 있었는데 사실 중국이 그걸 다 공개를 해요. 넘어지고 실패했던 것도 공개를 하죠.
3: 맞습니다.
1: 그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3: 맞아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보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이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조롱의 대상 정도로 여기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다 실증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실험실 밖에서 실제 달려보고 뭐 또 걸어도 보고 점프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학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보고 마냥 우리가 웃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올해 그 4월에 있었던 마라톤 대회의 어떤 성과 그런 걸로 이어진 게 아닐까. 그래서 참 뭐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1: 그게 참 무서운 거죠. 그리고 또 그 어떤 학생 개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인터뷰하셨던데 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만들 수 있다.
3: 네.
1: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다 있다는 거죠.
3: 맞아요. 그러니까 그 뭐 마음만 먹고 또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설계를 해서 이제 보내면 OEM 공장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중국 최대의 OEM 공장은 곧 세계 최대의 OEM 공장으로 지금 현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저랑 이제 같은 30대인 젊은 엔지니어들도 내가 이런 거 만들고 싶어 하면은 금방 시제품이 나오는 그런 생태계.
1: 근데 이게 무슨 뭐 스마트폰 케이스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OEM 공장에다가 사장님 저는 팔꿈치 이런 거에다가요 무릎은 이런 액추에이터에다가 네. 발바닥 이런 거 사고 싶어요 네. 주문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네. 뭐 을지로나 청계천 상가에서 공구 사다가 뭐 조립하듯이
3: 맞아요
1: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3: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믿기가 어려워서 그 공장도 가봤는데 예. 이제 다큐에도 나오지만 진짜로 휴머노이드가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 보면 그 예전에 그 아이로봇 영화에서 로봇들이 쫙 그 도열해 있는 그 장면을 실제로 볼 수도 있었고 실제로 그 로봇 친구들이 그 상자 안에 담겨서 이제 출하되는 모습까지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기괴하기도 하면서 부럽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하면서
1: 예. 우리 청취자 방주영님이 베이징에 살고 계시다고 해요. 여기 현실은 그냥 미래 도시입니다.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그런 말 해주면 뭐래 하는 표정이라고.
3: 맞아요.
1: 그러니까 사실은 좀 믿기 싫을 수도 있고.
3: 네.
1: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현실을 또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 다큐멘터리가 또 그 파장을 좀 던져준 것 같고. 그래서 그 휴머니드 속도 네. 체감하기 위해서 러닝머신 위에서 직접 뛰어보기도 했더라고요.
3: 네.
1: 그게 그때 보니까 뭐 초속 이렇게 표현되던데.
3: 네. 초속 이제 몇 미터 이렇게 그 수치가 이제 나오거든요. 러닝머신에. 근데 그 이제 다큐를 보시면은 로봇이 먼저 뛰고 그 다음에 제가 뛰는 게 나오는데
1: 네네네.
3: 실제 촬영 순서는 제가 먼저 뛰었습니다 가자마자 제가 이제 뭐 하프 마라톤도 나가본 적 있고 달리기엔 좀 자신이 있었던지라 제가 이제 달리면서도 나 되게 빠르게 뛰는데라는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1: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약간 이거 제가 로봇보다 더 빠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까지 했었는데. 그 걱정이 바로 이제 부서질 정도로 제가 한 초속 7m 정도 나오더라고요.
1: 초속 7m.
3: 네, 그렇게 빨리 뛰었는데도. 근데 로봇이 그걸 가뿐히 넘고 11m까지 이제 금방 찍는 걸 보면서 제가 또 뛰어보고 나서 그걸 보니까 저게 얼마나 빠른 속도라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나중에 뭐 달리기 대회나 달리기 뭐 시합을 할 일은 거의 없겠죠.
3: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런 로봇들이 만약에 전장에서 총을 들고 사람을 쫓아온다.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 더 무서워지는 거죠.
3: 맞아요. 맞아요.
1: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니까.
3: 네. 그렇죠.
1: 드론도 많이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3: 네.
1: 우리가 드론 쇼 이런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는데 실제로 어느 쪽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던가요? 중국에서는.
3: 드론을 정말 다방면으로 아 여기에서도 드론을 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미 보편화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뭐 저희 흔히 이제 하는 촬영 드론 뭐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동시에 이제 날면서 엔터테인먼트 드론 그런 것도 있었고 청소를 하는 드론 그러니까 물 청소를 외벽 건물 외벽에 사람이 예전에 직접 올라가서 막 했는데 이제 드론으로 물을 발사하고 또 비누도 발사하고 뭐 그런 드론들 그리고 소방 그러니까 불 났을 때 불 꺼주는 드론 그리고 뭐 혹은 인명 사고가 났을 때 구조하는 드론 그리고 또 무거운 짐 이제 산 위에 뭔가 막 한 1톤까지도 옮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드론을 네 개를 묶어 가지고 네 개가 동시에 그 1톤짜리를 집어듭니다.
1: 크레인처럼.
3: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거운 거를 이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것도 있었고 뭐 해양 드론. 이제 해양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습기랑 이런 것들을 견뎌야 되는 바람과 그런 것까지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뭐 해양에서 움직이는 선박들의 뭐 물건을 배달한다든지 또 통관 절차를 드론이 대신 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용되고 있는
1: 그리고 없네요.
3: 네 제가 탔던 드론 택시 이것도 이제 상용화를 실제 목전에 두고 있고
1: 그러게요 그 드론 택시 타셨더라고요?
3: 네
1: 그거 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자동 항법으로 날아간 거예요?
3: 그 제가 조종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 이제 타서 앉아만 있다.
3: 네, 제가 앉아만 있고 거기서 이미 프로그래밍 된 대로 목적지를 찍으면
1: 갔다 오는.
3: 네, 자율 주행해서 갔다 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와의 차이점인데.
1: 근데 표정이 너무 겁먹은 표정 아닙니까? 저도 네. 이거 보면서 야 정빈이 너무 놀랐겠는데 네, 무서웠어요?
3: 무서웠고 매우 떨렸는데요.
1: 처음 타보는 거니까.
3: 네, 두 가지 의미에서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는 예. 제 심장이 떨렸고 또 하나는 아직 진동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다. 네, 진동 면에서. 하지만 그 뭐 정말 매끄럽게 네, 뭐 정말 그날 또 흐리고 비도 살짝 오고 바람이 좀 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도 뭐 전혀 문제 없이
1: 그 드론 택시가 이른바 드론 택시가 중국에서는 그게 상용화?
3: 네.
1: 그 시범 운행이 이미 예전부터 되고 있었고 일부 네. 상용화도 되고 있는 있습니다. 거예요.
3: 네네네.
1: 돈만 내면 탈 수 있는 거예요.
3: 그렇긴 한데 뭐 아직 좀 제한적이긴 한데요. 지역이나 뭐 시간대나 이런 것들이 그러나 언제든 확산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는 다 완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사실 또 그 AI 시대에는 우리 뭐 반도체도 잘 나가긴 합니다만 사실은 엄청난 전력
3: 맞아요.
1: 전쟁이라 하더라고요. 그 전기를 다 어떻게 만들고 끌어올 것인가. 근데 그 부분에서 또 중국도 엄청 앞서가더라고요.
3: 네. 그러니까 이 전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우리가 AI 칩 뭐 이게 몇 나노 공정이다. 얼마나 빠르다. 뭐 대역폭이 얼마나 뭐 이런 거에만 이제 우리가 집중할 때 사실은 이 AI 칩의 성능, 뭐 GPU의 성능 이런 거는 엄청 최근에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그런 AI 검색 엔진들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3: 그런 것들이 일반 뭐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일반 검색 엔진에 검색할 때보다 전력을 한 10배 정도 쓴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샘 알트만, 뭐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서 요즘 하는 얘기가 이제는 전력 부족으로, 그러니까 칩의 성능은 좋을지 몰라도 전력이 모자라서 이걸 못 돌리는 상황이 올 것이다.
1: 그러니까 반도체는 조금만 이제 앞서가는데.
3: 네. 그 이미 그 전력 부족 현상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국에 가서 보면은 2000년대, 그 다음 2010년대 쭉 정말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 전력을 확보해야겠다라는 거를 국가적인 정책으로 정하고.
1: 아, 10여 년 전부터.
3: 네. 실제로 어떤 석유, 그러니까 뭐 석탄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신재생 에너지. 그 다큐에서 보신 태양열, 태양광, 풍력, 뭐 수력, 원자력 이런 것들을 정말 그 비중을 계속 높여가는
1: 종합적으로.
3: 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해외의 어떤 그 에너지 자원으로부터의 의존성을 줄이겠다라는 에너지 안보 측과도 관련이 있고 또 이 AI 시대에 미리 대비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전력에 걱정이 없는 중국은.
1: 근데 그 지금 저희가 유튜브랑 KBS 콩으로도 보실 수 있게 화면 띄워드리고 있는데
3: 네,
1: 태양열 발전이잖아요. 그 거울 같은 것들을 저는 이거 무슨 뭐 SF 영화인 줄 알았어요. 사막에다가 엄청나게 펼쳐놓고 단 한 곳으로 이게 집중되도록 하는 거.
3: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사전 조사를 하고 이제 섭외를 넣고 갔는데
1: 예. 이거 실제 영상이 맞아요?
3: 저도
1: 진짜 이거 뭐 영화에서 이렇게 해도 이거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할 텐데. 네.
3: 저도 이게 그 왜 우리 아 뭐 이렇게 건설 하기 전에 조감도 같은 뭐 이런 거를 그 그래픽 캐드 같은 그래픽으로 만들잖아요.
1: 네, 총사진.
3: 네. 그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가서 볼 때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 규모가 훨씬 더 작거나 혹은 눈으로 봤을 때 아 이거 뭐 그냥 되게 현실적이겠구나라는 기대를 안고 갔는데 거기 이제 직접 그 들어가 보니까 너무 이제 좀 정말 저희 제작진 전부가
1: 압도당했죠.
3: 압도당 할 말을 잃어서
1: 장경민님이 그 다큐 영상 네. 보신 것 같은데 그 중국 네. 태양열 발전소 보고 무서웠다고.
3: 무섭습니다. 진짜 안에 들어가서는 더 무섭습니다, 정말로.
1: 근데 그게 한 곳으로 빛을 다 모아서 네. 열을 발산을 해서 그걸로 에너지를 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3: 맞아요.
1: 블로크 밑에서 뭐 터빈을 돌리겠죠.
3: 네네네.
1: 그 우리 어릴 적에 돋보기로 하던 거잖아요. 종이 태우기 맞아요. 이런 거.
3: 12,000개의 돋보기가 있는 겁니다. 네. 축구장 1,100개의
1: 근데 사실 그건 또 중국이니까 할 수 있는 그 땅덩어리도 그렇고 또 그 사막에서.
3: 네네.
1: 이제 그 인재를 대하는 전략도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3: 네.
1: 사실 요즘에는 아예 대륙의 실수 이런 표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3: 잘 안 하죠.
1: 이제는 그냥 중국의 예. 그 실력이 그만큼 올라왔다. 네. 또 그 기저에는 인재가 맞아요. 있는 거고요. 인재를 대하는 방식이 좀 어떻게 다르던가요?
3: 결국에는 기술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재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 경쟁은 곧 인재 전쟁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 맨 앞에 프롤로그에도 나오는 한 되게 강렬한 한마디인데 인재를 정말 많이 대우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인재를 그만큼 육성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중국이 앞으로 이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은 뭐 농업이나 혹은 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인재다라는 거를 깨닫고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인 그리고 혹은 해외 출신의 석학들을 많이 중국 안으로 이제 모셔오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저희 다큐에도 나왔던 베이징 대학교 튜링반을 만든 존 호크로프트 코넬대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이제 한 15개 넘는 이제 해외의 교육 자문을 하시는 분인데 워낙 석학이셔서 튜링상도 받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듣기만 하고 실제 정책으로 변화하는 경우는 드문데 중국은 실제로 자기 얘기를 듣고 이걸 변화시키더라.
1: 아, 바로 예. 듣고
3: 네. 정책까지. 정책으로. 그래서
1: 그 인재 전쟁 2 그 예. 다큐멘터리 만든 정용재 PD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 한번 정리해 드리고 또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잠시 라디오 정보센터 같이 다녀오시죠.
0: 세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오늘 새벽 정밀 감식을 실시하는 등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고 여파로 오늘도 일부 열차 운행이 조정되고 부근 교통도 통제될 예정입니다. 뉴욕 증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가 메모리 반도체 급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19% 넘게 오르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진행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가 오늘 공개됩니다. 이번 투표를 통해 안건이 가결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9시 49분 현재 함께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KBS 다큐 인재전쟁 2를 제작한 정용재 PD와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조을환님이 정용재 PD님이셨군요. 중학생 아이와 같이 시청하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어떠한 인재로 키워야 할까요? 혹시 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의 교육 현실은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3: 그 답이 내일 예. 밤 10시 다큐 인사이트 인재전쟁 2.
1: 지난주 목요일에도 방송된 게 예. 좀 교육 이야기가 있었는데
3: 네.
1: 3부에 더 많이 나가요?
3: 네. 내일 또 방송이 한 번 더 됩니다.
1: 아이고 또 오셔서 예고를 하고 가시네. 거기 최태원 회장도 인터뷰를 담았어요.
3: 예, 어렵게 모셨습니다.
1: 약간 스포 말고 네네. 그럼 어떤 내용 담았는지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
3: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예. 이 AI가 전문직마저 대체하는 이 시대에 과연 10년 뒤에 누가

0: 학부모분들도 학생분들 또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그 인터뷰도 충격적이었는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설계하신 분을 인터뷰했더라고요.
0: 예예.
1: 근데 그분의 한마디가 지금의 수능은 본인이 설계한 바도 아니고 지금의 수능은 그냥 없애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0: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교육 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예전에 만들어졌고 그게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네. 이 지금까지 이 산업사회에서는 이 그것이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이부 코리아 딜레마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정말 많은 그 정말 격변기에 와 있고 산업혁명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격변기에 와 있고 실제 해외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정말 많은 시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실제 바로 현장에 투입시켜서 정말 중책을 맡긴다든지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팔란티어 같은 그런 기술 대기업에서 예,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우리 이제 대학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초등 교육, 중등 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좀 재정의해야 될 시점이다.
1: 그러게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리고 또, 예. 또 세상이 너무 많이 또 바뀌고 있기 때문에. 유미화 님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기술 수업 때 강제로 시청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지금 근데 실리콘밸리에서도 네. 학위보다는 실력을 중시.
0: 맞아요.
1: 사실은 뭐 마크 저커버그도 그렇고 다들은 아니겠습니다만 대학교 중퇴한 사람들이 또 창업을 해서 또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맞아요. 이 시사점도 좀 있죠.
0: 네, 그 뭐 아까 말씀드렸던 팔란티어에서 하는 그 메리토크래시 프로그램, 그러니까 능력주의 펠로시 프로그램 이제 다큐에서 소개가 됐는데 거기 이제 뭐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 대학을 안 나와도 입사할 수 있으니 뭐 고등학교 때 여러분 공부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 이제 합격해서 들어온 친구들도 굉장히 고득점 SAT 그 미국 수능 점수를 맞았고
1: 사실은 또 중퇴한 친구들이 똑똑한 네. 친구들이
0: 아이비리그 이제 자퇴하고 온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함의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이제 공부할 필요 없어요. AI가 다 해주니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대학에서는 우리가 지식을 배워서 기업에 가서 그 실전에 가서 그걸 응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통념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는 그 지식보다는 지식은 AI가 이미 그 지적능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1: 예.
0: 그걸 활용만 할 줄 알면 지식보다는 응용을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인재다.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근데 그 응용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사실 대학보다는 지금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 이제 학생들이 대학에서 그 공부할 그 지식을 습득할 한 뭐 3, 4년을 아껴서 기업에 가서 내가 더 먼저 이곳에서 나의 위치를 선점하겠다. 네, 이런 욕망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친구들을 이제 저희 그 임현정 PD가 미국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정말 만족감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중책을 맡겨주고 거기서 세상이 바뀌어나가는 것들을 보니까 실전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시사점을 던지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반도체 계약학과도 있고 네. 뭐 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요즘에 뭐 거의 뭐 남 얘기가 아니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성과의 이런 이야기 덕분에 또 이제 공대를 지망한 학생들도 좀 늘어난다고는 합니다만
0: 네.
1: 의대 중심의 어떤 뭐 교육 네. 초등학생 때부터
0: 네.
1: 이런 것도 좀 바뀌기는 해야 될 테고
0: 네.
1: 이번에 우리가 뭐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도 이제 크게 겪긴 했습니다만 중국은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여서 돈 많이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0: 네.
1: 보상 체계는 어때요?
0: 보상 체계가 정말 잔인할 정도로 네. 아주 체계화돼 있고요.
1: 그래요?
0: 네, 그 뭐 예서 화웨이나 뭐 비아디나 이런 그룹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방 그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 듣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와. 정말 치밀한 성과 평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는 그 공산주의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통념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공계 인재들을 대우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상식처럼 퍼져 있어서 실제로 엔지니어 석사 졸업하면 받는 초봉이 한 1억에서 2억 사이라고 이제 저희 취재 결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의 평균 국민소득 1인당 국민.

0: 소득이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인 거를 감안했을 때 뭐 이걸 좀 유치하게 환산하면은 단순화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석사 엔지니어가 한 3억에서 6억 정도를 받는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 중국에서는 당연히 되게 보편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1: 당연하게끔.
0: 꿈도 그래서 아이들의 꿈도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또 엔지니어의 꿈을 꾸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1: 그게 무서운 거죠. 엄마 나이 다음에 커서 로봇 개발하는 아니면 우주 공학자가 될래요.
0: 그쵸.
1: 그 꿈꾸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고 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사회주의
0: 증명하니까
1: 중국이 보여주고 있고. 정용재 PD와 함께했고요. 다큐인사이트 인재전쟁 2 그 3부가 내일 방송되는 거죠? 목요일 밤에.
0: 내일 1TV에서 10시 10분에.
1: 10시 10분에.
0: 방송됩니다.
1: 최태원의 대답이라는 또 부제가 맞습니다. 있다고 하네요. 좋은 방송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정용재 PD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2부로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2: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3: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소속 극단 멋진 친구들의 단원 조태한입니다. 멋진 친구들은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극단입니다. 저는 단원이 된 지 15년이 됐고요. 연극 공연을 하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연극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보다는 문화예술을 통해 교육을 하면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그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특별한 것이 아닌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2: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후까지는 일부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 24도, 대구 23도, 부산 22도, 강릉 20도 등으로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도는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충청도와 전라도는 대전 26도, 광주 27도까지 오르며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오늘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은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북쪽으로 또 다른 비구름이 지나가면서 전국이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낮 사이에 다시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대부분 26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오를 전망입니다. 모레부터는 하늘이 맑아지면서 주말 동안에도 전국이 맑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서 주말에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며 이른 더위가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오늘 열차 운행 상당수가 조정됩니다. 코레일은 사고 여파로 전체 열차 683편 가운데 552편만 운행되고 131편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행신역 구간 KTX 운행은 전면 중단됩니다. 열차가 운행되더라도 평소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던 정차역에도 모든 KTX가 임시 정차하게 되면서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차량이 행신기지로 이동하지 못하면서 서울역 혼잡이 예상돼 일반 열차는 수도권 이남 구간만 운행됩니다. 또 모든 ITX 새마을과 ITX 마음 열차는 수원역에서 출발합니다. 6명의 사상자가

0: 아까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계기관과 합동 정밀 밤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새벽 4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사고 현장을 정밀 감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 분석을 통해 고가 철거가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6분쯤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에 대비 2.4% 오른 8242.12로 출발해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중국의 전략적 시각에서 한국은 비수, 즉 단검처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주간 팟캐스트에 출연한 자리에서 중국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비수로 할 한국, 그리고 그들이 남중국해 너머로 나아가려 하는 야심을 가질 때 방어벽 같은 일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데 쓰는 비수라는 입장을 줄곧 개진해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개최하려던 내각회의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가 아닌 백악관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내일 악천후가 예상됨에 따라 내각회의를 백악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열기로 한 계획은 연기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미 일간 뉴욕포스트는 이란과의 협상이 결정적이고 긴박한 시점에 접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이례적으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해 내각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김 전 의장은 취재진에게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부대 장병들은 대부간부 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시아 여자축구클럽 챔피언 자리에 오른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북한으로 돌아가 성대한 축하를 받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내 고향 선수단이 어제 귀국해 평양국제공항에 당과 정부, 체육계 간부와 선수단 가족 등이 나와 선수단을 환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수단은 꽃장식이 달린 버스를 타고 평양 시내에서 시민들의 축하도 받았습니다. 내 고향 선수단은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던 당시에는 무표정을 유지했었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은 예상 강수량은 영남권에 5에서 10mm, 그 밖에 전국에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오르겠고 주 후반에는 기온이 금요일 서울 27도, 토요일 28도 등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지금은 10시 5분. 10시 5분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되는 시간.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좀 씁쓸하죠? K입니다. K. 양극화가 특히 더 심화될 때 K자 양극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위아래로 뭔가 더 벌어지고 있고 갈수록 잘 되는 쪽은 더 잘 되지만 힘든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뭐 K-POP, K-푸드 다 좋습니다만 K양극화는 좀 씁쓸하죠. 4423님이 K-POP도 세계적인데 K양극화도 세계적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아이고 마음이 좀 아프네요. 7604님 15년차 소상공인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고 야간에는 배달 알바도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녹록지 않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6623님은 K양극화 현상을 저희 집에서도 실감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또 집안일도 도와주는 딸과 쉬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냥 웃지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6959님은 중소기업 근무하면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상대적인 빈곤감이 부쩍 드는 요즘입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2005님 주식 얘기, 성과금 얘기, 남 얘기 같아서 속상해요.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얘기라 생각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 K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아이고 주식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코스피가 8,328 거의 뭐 매일매일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마이너스 1.57%. 여기도 K자 양극화인가요?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코스닥은 늘 주춤주춤. 삼성전자가 6% 오른 31만 7천 원, 하이닉스는 9.1% 오른 223만 9천 원, SK스퀘어 또 뭐 삼성물산 등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뭐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나 로봇 관련주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나 뭐 바이오주들은 좀 강세인데 반도체 관련 소부장이나 로봇 관련주는 오늘 코스닥 내에서도 쉬어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504.6원, 1,505원 이 정도를 오가고 있네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자산도 키워가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자산이 뭘까요? 주식, 부동산? 아니죠. 건강이죠. 건강. 돈을 잃으면 잠시 잃는 거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강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할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는데요. 100년 쓰는 몸을 만드는 걷기와 달리기의 저자 K-헬스케어 운동연구소 김병곤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유튜브 스타시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딱 스튜디오 들어오시는데 누가 봐도 와 되게 건강하신 분이다.
3: 아, 햇빛에 좀 타서 그런가요?
2: 많이 걷고 많이 네. 뛰세요?
3: 많이는 아니고요. 예. 네,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자주, 네. 자주. 근데 원래 그 운동선수 트레이너를 오래 하셨다면서요?
3: 네, 맞습니다.
2: 혹시 전담이거나 어느 팀이거나?
3: 네, 제가 그 LG 트윈스 야구단에 한 11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현진 선수가 오.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유현진 선수와 그다음에 토론토 블루제이스 선수들을 이제
2: 같이
3: 네 같이 관리했었고요. 그리고 오. 이제 그 키움 히어로즈에도 잠깐 근무를 했습니다.
2: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트레이너라고 하면 네.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 운동 선수들.
3: 네, 보통 이제 트레이너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예. 우선은 부상을 당하지 않게 관리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부상을 당하면 그 선수가 원래 기량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이제 몸을 만들어주는 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요.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투수는 구속을 늘린다든지 예. 타자는 비거리를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오늘 주제처럼 달리기를 더 빠르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 야,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선수들은 진짜 몸이 생명이고 몸이 재산이고 순간순간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록으로 남고 하니까 네. 되게 또 이제 치열하게 또 일을 하셨겠네요.
3: 네네.
2: 근데 이번에는 그 100년 쓰는 몸을 만드는 걷기와 달리기 이야기입니다.
3: 네.
2: 걷기 달리기 잘 안 하던 사람들도 네. 조금 이제 한 50, 60대 혹은 중년 때 시작을 해도 뭔가 몸을 좀 바꿀 수 있습니까?
3: 네, 맞습니다. 대략 한 중년들이 예. 아, 이 나이에 무슨 이제 운동을 시작해 하는데 최근에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하프라인 통과했기 때문에 우선은 시간으로 보면 이제 산 만큼 더 살아야 되니까요. 우선 준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몸이라는 게 만들면 만들어지는 대로 가꾸어지거든요. 그래서 5, 60대에 시작을 해도 짧게는 수개월 또는 조금 길게 봐도 1, 2년 안에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늦지 않았다.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르다.
2: 네. 항상 그래서 그 새해에 헬스장 회원권 끝이 않습니까? 수영장 회원도 가입을 하고 그러다가 잘 안 가게 되고 큰 돈만 이제 쓰게 되고 하는데 간단하게 걷기부터 시작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3: 네.
2: 거기부터 어떻게 해요?
3: 이제 저희가 뭐 지금 진행자님도 걸어서 여기 오셨겠죠? 그죠? 차 타고 걸어서 이렇게 왔을 텐데. 네.
2: 걷는 거리는 참 많지 않아서 그렇긴 그쵸. 한데.
3: 네. 네. 그래서 예전에 비해 걷는 양과 그 시간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다 건물 차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요.
2: 그렇죠. 헬스장 올라갈 때도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고.
3: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기초적인 삶의 영역인 걷기라는 게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2: 네.
3: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더 걷고 움직여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몸에 근육이라는 형태로 또는 혈액이라는 에너지의 형태로 좀 전환시켜줘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걷는다는 것은 사실은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기초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3: 네네.
2: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로서.
3: 맞습니다.
2: 그 어떤 분들은 왜 예전에 만보기 허리에 차고 다니는 게 유행했잖아요.
3: 네.
2: 만보 정도는 걸어야 된다.
3: 그렇죠.
2: 5천 보면 충분하다. 이게 뭐 어느 기준이랄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걸어야 된다?
3: 뭐 이제 그 저희가 뭐 논문이나 이런 걸 인용했을 때는 대략 7,500보 정도 걸었을 때
2: 예.
3: 그 약간 노인 여성이 암과 수명을 연장하는 데 가장 탁월하다고 해요.
2: 그래서 매일이요 매일?
3: 네. 매일 7,500보가 기본인 거고요.
2: 와, 그거 되게...
3: 그렇죠.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예. 그거보다 이제 부족하면 최소한의 신체 활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요.
2: 예.
3: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건강하다니까 많이 걷자 해서 막 15,000보, 20,000보를 걷기도 해요.
2: 오.
3: 근데 이제 그 7,500보를 기준으로 넘어가면
2: 네.
3: 생각보다 효과는 없어요. 투자 대비.
2: 아, 그래요?
3: 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단점은 마르신 분들이 그렇게 15,000보, 20,000보를 걸으면 근손실이 생기거든요.
2: 어? 너무 많이 걷는다고 근육이 빠져요?
3: 네, 맞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일반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2: 아, 다이어트 운동하듯이.
3: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과체중인 분이 하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정상보다 마른 분이 계속 걸으면 계속 내 몸에서 근육을 빼가는 거죠.
2: 그래서 적당히 해야겠네요.
3: 맞습니다. 네.
2: 역시 뭐든지 운동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네. 걷는 거라 해서 많이 걷고 오래 걸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3: 네,
2: 그게
3: 네.
2: 아니라 한 7,500보 정도가
3: 네.
2: 적당하다.
3: 네.
2: 요즘에 또 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자동으로 이게 또 측정이 되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3: 네.
2: 또 중요한 게 걷는 속도만 봐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아실 수 있다고요, 박사님?
3: 그렇죠.
2: 어떻게요? 어떻게?
3: 보통 이제 그 사람의 걸음걸이에는 어떻게 보면 지문처럼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2: 네.
3: 예를 들어서 걷는 속도가 느리다는 건 그분의 근육이나 신경이나 균형을 잡는 능력들이 좀 떨어져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차로 말하면 신차와 오래된 차의 차이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엑셀러레이터를 밟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3: 그렇죠.
2: 아.
3: 네. 근데 신차는 밟으면 그냥 즉각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 인체도 그렇게 밟아놓지 않으면 기능들이 계속 떨어지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임계치가 대략 1초에 1.4m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0.8 미만으로 떨어져 버리면
2: 네네네.
3: 이제 낙상이라든지 그런 위험도가 이제 맞닥뜨려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잘 체감이 안 돼서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죠.
2: 1초에 0.8m 걸어가는 속도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라디오다 보니까
3: 네.
2: 비유를 하자면 좀 어르신들 걷는 속도.
3: 네, 어르신들 걷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기운 빠져갖고 이렇게 터덕터덕 걷는 그 정도의 느낌이 0.8이에요.
2: 터벅터벅 걷는
3: 핸드폰을
2: 속도.
3: 보고 걷는다든지 또는 그냥 뭔가 시련을 당해서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걸을 때가 대략 0.8.
2: 기운 없이 걷는.
3: 네, 맞습니다. 그 정도가 돼요. 그리고 1.4m는요. 만약에 진행자님이 어디 가야 되는데 약속이 늦었어요. 그럴 때 좀 빨리 걷죠.
2: 네네.
3: 그 정도 속도가 1.4에서 5 정도 됩니다.
2: 근데 내가 마음 먹고 빨리 걸어야지 할 때 그 정도 속도가 나오느냐
3: 네.
2: 안 되느냐.
3: 그렇죠.
2: 그 보통 사람들이 내가 달리기 속도가 좀 떨어졌다 이런 건 좀 느끼지만 숨 차고 하니까.
3: 그렇죠.
2: 근데 걷기 속도가 떨어졌다라는 건 잘 또 체감을 못 하잖아요.
3: 네,

0: 네, 맞습니다.
1: 이것도 계속 자각을 좀 해야겠네요.
0: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자꾸 걸어보면 이제 거의 최대치까지 해보면 내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몸으로 느끼기가 아주 좋거든요. 네.
1: 이경복님이 신차가 되고 싶어요. 정경숙님은 63세이신데 12,000보 정도로 걸으신다고 하네요. 네. 와, 또 운동 열심히 하시는데.
0: 네네.
1: 이게 사실 사람마다 걷는 모습이 좀 다르잖아요. 신체 네. 구조가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종종 걸음으로 걸으시는 분들 있고 성큼성큼 걸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가 혹시 있을까요?
0: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그런 이제 걷기라든지 러닝에 대해서 이제 지도를 하기도 해요. 제가 어제도 저기 대전에 다녀왔는데요. 아, 이 종종 걸음이 있고 큰 걸음이 있긴 한데요. 99% 이상은 다 종종 걸음이세요. 안 좋은 걸로 보면. 큰 걸음은 생각보다 한 1% 확률도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보폭이,
0: 네, 보폭이
1: 너무 좁다라는.
0: 네. 그래서 보폭이 종종 걸음으로 걷는 분들의 특징이 몸의 유연성이나 근력이 없는 경우 종종 걸음으로 걸어요. 또는 한 발로 균형을 서는 능력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종 걸음의 느낌은 저희가 겨울에 빙판길을 걸으면 넘어질까 봐 무섭잖아요. 그럼 몸 살짝 숙이고
1: 종종
0: 딱 요 걸음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느낌이 빙판에 서 있는 느낌이라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1: 아, 그러면서 보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발을 땅에 계속 대고 있어야 안전하니까요.
1: 야, 이것도 알아야 되네요.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그냥 알아서 걷는 건데 이게 걷는 것도 사실은 좀 배워야 됩니다.
0: 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걷는 거를 공짜로 얻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1: 네.
0: 잃고 나면 이걸 새로 어떻게 다시 취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1: 하기사 저도 연말에 무릎 수술을 해서 한동안 이제 목발 짚고 다녔었는데 그 걷는 게 걸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0: 맞습니다.
1: 그때 절감하게 됐습니다.
0: 네네네.
1: 내 발로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다라는 거. 그 공식 같은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람마다 키가 뭐 180, 190인 사람도 있고 150, 그렇죠? 160인 사람도 있는데 네네네. 보폭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뭐 숫자로 하면 자기 키에서 100을 뺐을 때 자기 보폭이어야 하거든요. 제가 키가 175니까 100을 빼면 75cm인 거죠. 그래서 앞발의 뒤꿈치와 뒷발의 앞꿈치 사이에 80cm 정도, 75 정도가 들어가면 아주 좋은 걸음이에요. 근데 이게 이미지로 잘 안 와닿잖아요. 이게 도대체 얼만큼이야. 그죠?
1: 지금 우리 피디님 밖에서 그 제보고 계신데 걷고 계십니다.
0: 간단하게 제가 이미지를 떠올리기 좋은 거는요. 양발을 이렇게 걸을 때처럼 벌려놓고
1: 네네네.
0: 내 신발이 두 개가 그 사이로 탁 들어가면 베스트예요.
1: 아, 신발 두 개?
0: 신발 두 개가 딱. 이게 베스트고요. 하나 반 들어가면 아 약간 아쉬운데 뭐 나뱃 정도. 근데 이제 보통 종종 걸음으로 들어가는 분류는 신발 하나 정도가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되면 종종 걸음이 돼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한번 집에서 한번 이렇게 벽 잡고 발 벌려보세요. 생각보다 넓어요.
1: 그러게 우리가 보폭을 신경 쓰면서 걸을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0: 네.
1: 어릴 적에 뭐 운동장에 선 그을 때나 이렇게 보폭 이렇게 하면서
0: 그렇죠. 1m, 2m 이렇게
1: 또 왜 그 오다리여서 혹은 X자 다리여서 뭐 이렇게 안짱 걸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이게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0: 우선 선천적으로 완전하게 그렇게 태어난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운동으로는 좀 어렵고요. 근데 나 젊었을 때 무릎이 붙었는데 왜 지금은 벌어졌지? 이런 분들. 저희 군대 가면 이렇게 무릎 붙는지 검사하잖아요.
1: 옛날에 그걸로 이제 막 혼나기도
0: 네네,
1: 하고.
0: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젊었을 때보다 벌어졌다라고 하면 아마 내 근육을 잘못 써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걸 오다리라고 하거든요.
1: 네네네.
0: 이런 분들은 걸을 때 엄지발가락을 쓰지 못하고 새끼발가락 쪽으로 발이 돌아가면 무릎이 벌어집니다. 근육이 바깥쪽이 쓰이니까 밖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1: 아, 안쪽에다 힘을 못 주고
0: 그렇죠.
1: 바깥쪽으로 버티다 보니까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0: 그렇죠. 맞습니다. 그 안쪽에 있는 근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어에서 연결된 근육이거든요. 내전근하고 이 근육들이. 그래서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발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지하철과 버스 타면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리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러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은 코어가 약해서 벌어진 겁니다.
1: 잡아주는 근육이 약하니.
0: 맞습니다.
1: 그 또 좀 남성분들도.

0: 연세 드시면 다리가 이렇게 더 벌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그게 이 코어 네. 복부부터의 근육이 약해져서.
1: 네, 네.
0: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1: 네.
0: 그러니까 왜 팔자 걸음도 그럼 비슷한 거예요?
1: 팔자는 조금 다른데요. 팔자는 이게 팔 자체가 이렇게 벌어진 거라.
0: 네, 네.
1: 발은 똑바로 돼 있고 발이 이렇게 벌어진 거라 보통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팔자 걸음을 걸으면 그 무지외반증이라고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걸을 때 엄지발가락이 땅을 눌러야 되는데 못 누르니까 엄지발가락의 안쪽 날이 바닥에
0: 뼈가.
1: 네. 그러면서 발가락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0: 아 무지외반증이신 분들이 좀 팔자 걸음일 수가
1: 네네,
0: 있어요.
1: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네. 그렇게 됩니다.
0: 그럼 그거 의식적으로 좀 11자로 걸으려고 노력을 하면 되나요?
1: 네, 조금 좋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그 엄지발가락에 지문이 있는 곳이 바닥에 닿으면 얘가 옆으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편하게 걸어버리면 발이 돌아간 상태니까 이렇게 닿겠죠. 네, 그래서 그 엄지발가락의 지문 부분이 지면을 신발을 꼭 누르고 걷는다라고 하시면 아마 무지외반증도 조금 좋아지실 거고 걸음도 훨씬 더 예뻐지시고 건강해지실 거예요.
0: 그러니까 걸을 때도 마지막에 이렇게 채는 엄지발가락 역할을 신경 쓰면서요.
1: 네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0: 그러게 우리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나 다 뭐. 핸드폰 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야, 이게 생각을 하면서 걸어야 돼.
1: 네.
0: 그럼 이제 안짱걸음은 팔자걸음 완전히 반대잖아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짱걸음이라고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걸 이제 X다리라고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오다리는 바깥으로 벌어진 거고 X다리는 안으로 모인 거예요.
0: 예.
1: 근데 이제 보통 그 안으로 모인 분들의 특징은 발바닥에 그 아치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평발이라 해요.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무릎이 안으로 쏠리는 거예요.
0: 그리고 발목이 안쪽으로 좀 꺾여
1: 그렇죠.
0: 있는.
1: 그렇죠. 그래서 신발에 안쪽이 닳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넘어져 있으니까 안으로.
0: 그거는 어떤 뭐 뼈의 구조 때문이야? 이것도 근육이 어디가 약해서요?
1: 이게 만약에 태어났을 때 그렇지 않았다면 이 발바닥에 있는 근육이 약해지면 무너져 버려요. 이게 이렇게 아치가 되어 있는데
0: 그쵸.
1: 근육이 이렇게 탄탄해야 되는데 얘가 무너지면서 안으로 무너지는 경우죠. 그래서 발에서는 아치가 무너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엉덩이 근육이 없어요. 엉덩이 근육이 힘을 못 주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같이. 그래서 발바닥과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X자 다리로 변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0: 평발이신 분들이 특히요.
1: 아 평발은? 네, 그렇죠. 평발이 조금 더 심하죠. 평발이면서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X자 다리가 심해지는 거죠.
0: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좀 하체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돼요?
1: 네. 엉덩이 그 근육? 하체 운동 중에
0: 예.
1: 그 뒤꿈치 들어올리는 카프레이즈라고 뒤꿈치 들어올리는 동작하고 그다음에 엉덩이 운동을 같이 해 주시면
0: 네.
1: 걸을 때 확연히 좋아집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근데 이게 평발이라든지 발에 아치가 없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뼈 모양이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지는 않습니다.
0: 그래요?
1: 태어난 게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거면 괜찮은데 어렸을 땐 괜찮은데 나이 들면서 없어진 거는 사실은 근육의 텐션이 바뀌면서 그 뼈가 이동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근육에 힘을 잡아주면 다시 약간씩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천적이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내가 어떤 잘못 사용하거나 부상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은 좀 다릅니다.
0: 후천적으로 발 아치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왜 아치가 있는 깔창
1: 네네.
0: 딱딱한 거를 발에 네네. 끼기도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 건 그럼 도움이 좀
1: 돼요? 네. 약간 도움 됩니다. 그거는.
0: 근데 또 내 근육을 또 이제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1: 네. 그래서 뭐 그 짧게는 아치를 세우는 그 깔창을 해주는 게 급성적으로는 좋고 가능하면 근력 운동과 병행을 하면 조금 더 개선 속도가 빠를 수 있어요.
0: 근력 운동도
1: 네.
0: 같이. 야, 이제는 걸을 때 우리 청취자분들 이제 생각을 좀 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엄지발가락이 어떻게 나고 있냐. 그러면 제일 좋은 걸음걸이는 11자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그 모델들 워킹하는 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
0: 캣워크.
1: 예, 그래서 발이 이렇게 11자가 좋아요.
0: 호랑이 걸음처럼.
1: 네네.
0: 고양이 걸음처럼.
1: 맞습니다.
0: 아,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네네. 그렇게 되면 이 발이 이 엄지발가락 중심으로 균형을 굉장히 잘 잡거든요.
0: 오.
1: 그래서 그 약간 허리 아프시거나 안 좋은 분들 보면 발이 벌어져 있고 그죠? 발 못 모아요. 이게 발이 넓어지면 균형 잡기가 쉽거든요. 좌우로 넓어지면.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이렇게 팔자로 발을 벌리고 걸으시는 거예요.
0: 네네네.
1: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그 보도블록 같은 거 있으면
0: 네네네네.
1: 하나하나를 이렇게 모델처럼 내가 모델이 된 것처럼
0: 오.
1: 걷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꽤 좋은 운동이 됩니다. 우리 진행자님도 무릎 수술하셨으면 보도블록 한번

0: 걸어보시면 잘 안, 생각보다 잘 안 걸어지죠.
1: 일자로.
0: 네.
1: 하나의 라인.
0: 네. 네, 처음에 어려우시면 보도블록을 양쪽으로 두고 이렇게 걸으시고 되면은 조금씩 합쳐주시면 균형하고 근력운동이 훨씬 좋습니다.
1: 아, 그렇게 걷기만 해도 균형이 잡혀지고 근육이 조금 더 도움이
0: 네,
1: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정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몸을 잡으려고 우리 몸이 계속 긴장을 하거든요.
1: 그 예전에 뭐 평행대 위에 걷는 것처럼요.
0: 맞습니다. 그때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돼야 우리 근육과 신경이 살아납니다.
1: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내 근육에 좀 긴장을 건강하게 주는 네. 그 네. 방식으로요.
0: 네.
1: 오, 이거 당장 해봐야겠네. 오늘부터 제가 여의도를 그렇게 걸어 다닐 겁니다. 이대호가 왜 모델처럼 걷고 있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한번 조깅 달리기 이야기를 해볼까요?
0: 네, 네, 오,
1: 너무 재밌는데. 우선은 사실은 이제 속도 높이기 전에 네. 조금씩 조금씩 뛰어야 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요즘에 슬로우 조깅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0: 네.
1: 이거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0: 아, 저희가 이제 만약에 걷기를 저희 처음에 얘기한 대로 한 7,500보를 매일 걸어요. 그러면 제가 꽤 건강해진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그다음은 그거보다 좀 더 건강해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슬로우 조깅을 시도해 보는 거죠. 그러면 속도는 걷는 속도와 비슷하고요. 발의 움직임은 러닝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발은 빠른데 걷는 속도랑 똑같은 게 슬로우 조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까 그 초당 1.4m
0: 네.
1: 빠른 걸음
0: 네네. 그 빠른 걸음 정도를
1: 달리는 걸로
0: 달리는 거예요. 네.
1: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제자리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겠죠.
0: 그렇죠. 네, 조금 왜냐하면 그 보통 한 트레이드밀 기준이면 트레이드밀 보통 5-6 정도 놓고 걸으시잖아요.
1: 러닝머신 같은
0: 그쵸,
1: 거.
0: 그렇죠. 러닝머신.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가볍게 그 속도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걷는 것보다 보폭이 좁아져서 충격량이 줄어들어서 예, 불편함이나 이런 위험도는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1: 근데 그게 또 어떤 분들은 에이 그래도 숨이 좀 차야지 운동이지. 그게 운동이 돼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 이게 운동이 됩니까?
0: 아마 한번 해보시면 숨이 찹니다. 제가 볼 때 5분 안에 숨 찬 것을 제가 네,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1: 슬로우 조깅이지만 그러면 또 이게 빨리 달리는 것보다 천천히 달리면 더 오래 달려야 되는 거예요? 슬로우 네. 조깅 오래 해야 돼요?
0: 아, 네. 기본적으로 이제 유산소 운동은 대략 한 30분 정도를 권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몸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30분 정도를 기본으로 달리신다고 생각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1: 30분 정도. 슬로우 조깅도 마찬가지로.
0: 네네.
1: 근데 사실 뭐 빨리 뛸 수 있는 사람한테도 슬로우 조깅 하라는 거는 아니겠죠?
0: 때때로 필요합니다.
1: 어, 그래요?
0: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진행자님이 오늘 러닝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 강도를 한 80% 정도 올려서 너무 피곤해요.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슬로우 조깅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1: 아, 왜 우리가 왜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뉴스 볼 때 그 다음 날 회복 운동을 했습니다라고 할 때 그렇게 가볍게 뛰는 거.
0: 네. 그냥 멈춰 있는 것보다 그렇게 뛰어주는 게 젖산을 회복하고 우리 손상된 몸의 기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따로가 아니고요. 같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 가는 거죠.
1: 오, 그러네요. 어떤 메뉴를 어떨 때 먹느냐처럼
0: 네, 맞습니다.
1: 달리기도 어떨 때 어떤 속도로 달릴 것인가를 또 선택을 해서
0: 네네.
1: 그때그때 맞게
0: 네.
1: 특히 좀 어르신분들, 시니어분들한테도 이 슬로우 조깅은 좋을 거 아니에요? 무리가 안 가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우 조깅을 많이 하는 분들이 시니어나 이제 고령화에 접어든 분들이 심장과 폐, 그다음에 혈관, 뇌에 충분한 그 혈액순환을 하고 싶은데 뛰기엔 부담이 되니까요. 슬로우 조깅으로 관절의 부담을 줄이면서 심폐지구력은 계속 자극을 주는 운동으로 노인들에게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진행자님처럼 이렇게 다치고 나서 다시 예를 들어서 스포츠로 갈 때 이럴 때 필요하고요.
1: 아, 그러게요.
0: 네.
1: 이 지호님이 너무 빨리 걸어서 발가락에 물집이 자주 생겨요라고. 그 이것도 뭔가 자세가 잘못돼서 그런 걸까요?
0: 이제 그 물집이 잡히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혹시 엄지 발가락 그 주변으로 생기면 아마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새끼 발가락 쪽이면 아마 팔자 걸음이라든지 약간 오다리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집이나 굳은 살의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내가 잘 걷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오늘 근데 오다리이신 분들이 글을 많이 올려주고 해서 이게 교정이 되냐고. 이거는 어디 뭐 외과적인 거 말고
0: 그죠.
1: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좀 보완을 할 수 있어요?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다리가 만약 선천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뼈 자체의 생김이 이렇게 휜 분들은 안 되고요. 네. 젊었을 때 붙었는데 나이 들면서 왜 벌어지지? 이런 분들은 사실 근육의 텐션이 바뀌면서 생기는 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 오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엉덩이 힘이 좋아지셔야 돼요. 그리고 허벅지 안쪽. 양 무릎이 닿는 허벅지 안쪽 근육이 좋아지면 안쪽으로 네, 모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다리가 좀 개선되면서 다리가 살짝 예뻐져요. 제가 뭐 저희 딸도 대학생인데요. 자꾸 새끼발가락 쪽으로 걸으면 제가 다리 못생겨지니까 그렇게 걷지 말라고 엄지발가락으로 걸으라고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얇아지고 바깥쪽으로 발달이 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발달이 되니까 다리 자체도 예뻐집니다.
1: 그러게요. 네. 참 이게 우리 가족의 걸음걸이도 좀 신경 써줄 필요가 네.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그냥 생각 없이 걷기 때문에 네,
0: 맞습니다.
1: 네. 또 알아야 됩니다. 네. 천천히 달리기, 슬로우 조깅 이야기를 아까 하고 있었는데 그 천천히 달려도 혹시나 뭐 부상 같은 게 생길 수 있나요? 왜 달리기 하다 많이들 다치시잖아요.
0: 네. 그 슬로우 조깅이 그 걸을 때는 뒤꿈치, 발바닥, 엄지발가락 순서대로 발이 닿거든요. 근데 슬로우 조깅 보폭이 좁아서 발가락 쪽이 먼저 닿고 발바닥이 다음에 닿아요.
1: 그냥 철벅철벅.
0: 그렇죠. 이렇게 닿는 거죠. 이렇게.
1: 거꾸로 앞꿈치부터.
0: 네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발바닥을 안 닿고 발의 앞쪽으로만 달리게 되면 이 발바닥하고 아킬레스 종아리에 스트레스가 엄청 큽니다. 까치발로 달리는 거랑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발바닥을 완전히 지면에 닿아주시는 게 필요해요.
1: 그러니까 뒤꿈치부터 이렇게 닿는 게 좋은 거예요? 순서대로?
0: 아닙니다. 슬로우 조깅은 발가락이 닿고 발바닥이 닿아요. 이렇게.
1: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0: 네. 슬로우 조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실 텐데 네. 걷기, 슬로우 조깅, 러닝이 발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1: 아이고
0: 어려워졌죠.
1: 아, 어렵다 어렵다.
0: 네.
1: 너무 안 해본 제가 티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걷기일 때는 어디부터 닿는 거예요?
0: 걷기일 때는요.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 닿고 엄지발가락 검지발가락으로 밀어내면서 속도를 냅니다.
1: 우리 그냥 신발 닳듯이
0: 그렇죠.
1: 똑같이.
0: 네. 그다음에 슬로우 조깅을 하면 보폭이 좁아서요. 발가락이 먼저 닿고 그리고 발바닥이 닿아요.
1: 네. 네. 아 이거 제가 일어나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디오라 지금 진행해야 되니까.
0: 그다음에 이제 러닝으로 하면 이게 예. 반대로 뒤집어요. 보폭이 넓어지니까요. 발바닥이 먼저 닿고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냅니다.
1: 그 러닝을 할 때 이것도 하나의 또 논쟁거리인데 뒤꿈치부터 닿는 게 나으냐 발바닥이 닿는 게 나으냐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0: 저희 뭐 그냥 레퍼런스에 기인하면 무조건 네. 발바닥이 닿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논쟁이 아마 그 앞에 정의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러닝에서도 예를 들어 속도를 내는 가속 구간으로 속도를 빨리 내게 되면 앞쪽으로 딛게 돼 있어요.
1: 그 100m 선수들 달리는 거 보면 네. 발 거의 까치발로 뛴다면서요?
0: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발가락 앞으로 뛰게 되고요. 그다음에 약간 내리막길이나 속도를 조금 제어할 때 뒤꿈치가 먼저 닿아요. 근데 일반적인 주행하는 러닝에 주행하는 동작에선 발바닥이 닿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네.
1: 신기합니다. 이게 사실 달리기를 하면서 내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좀 느껴지나요? 어떤 것부터 어떻게 달라지게 돼요?
0: 제일 많이 달라지는 거는요. 아마 혈색이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1: 유산소 운동하게
0: 되면. 그렇죠. 왜냐하면 얼굴이 약간 거무죽죽해지거나 타서 검어지는 거 말고요.
1: 네네.
0: 그런 분들이 혈액순환이 되면 뭐 예를 들면 뭐 그 피부 미용 좋아하시는 분 콜라겐 막 하잖아요. 이게 다 수분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 수분이 가장 많이 공급되는 건 혈액 안에 있는 거거든요.
1: 혈액순환.
0: 그렇죠. 혈액순환이 되면 수분 공급이 굉장히 원활해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우울증 있는 분한테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고요. 러닝을 처방해요. 그 우울증을 회복하고 개선시키는 데 특효거든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이제 기분이 좀 다운되거나 그랬을 때 햇빛에 나가고 운동을 하면 기분이 약간 좋아지거든요.
1: 아하.
0: 그게 이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뭐 아무래도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면 인간관계들도 아무래도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뭐 그 신체적인 것 빼고도 러닝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야, 달리기가 참 좋은 거네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건강하게 좋은 공기 마시고 네. 햇볕 보면서. 네. 6142님이 러닝머신 위를 뛰는 거랑 운동장 달리기 하는 거랑 차이점이 뭔지. 실내, 실외 이것도 달리기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0: 네. 차이가 꽤 큽니다. 그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건 벨트가 돌아가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을 줄넘기 하듯이 위아래로만 이렇게 움직여요.
1: 네.
0: 그러면 그 허벅지랑 종아리 근육만 쓰거든요.
1: 네.
0: 위로만 점프만 하면 되는 거예요.
1: 뛰는
0: 것 같지만 사실 점프 운동이에요.
1: 그러니까 내 몸을 앞으로 미는 거는 못하는 거예요.
0: 그죠. 그냥 점프 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실외는 점프를 뛰면 진행이 안 되겠죠.
1: 네네.
0: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예. 그래서 그 나아가는 동작에서 종아리랑 엉덩이 근육이 사용되죠.
1: 아, 러닝머신만 뛰면 엉덩이 근육은 별로
0: 안 생겨요.
1: 아, 그래요?
0: 네.
1: 몰랐네.
0: 밖에서 뛰어야 종아리랑 엉덩이가 좀 더 발달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뛰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1: 저도 그래서 코로나 때 러닝머신을 사긴 했습니다만 이불 빨래 후에 걸어놓는 용도로 쓰고 있어가지고 돌아가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추천하시는 거는 러닝머신은 밖에서 뛸 수 없을 때 뛰는 거고
0: 네 그렇죠.
1: 그래도 보통 이제 밖에서 뛰는 게 더 낫다고 보시죠.
0: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햇빛 보면 비타민 D도 합성되고요. 기분도 좋아지고 경치도 뭐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가 심하다든지 환경적인 영향이 있을 때 그때는 추천드리지만 뭐 가능하면 밖이 더 좋지 않을까요?
1: 근데 또 이제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조건이 안 돼서 밖에서 뛸 수 없으신 분들이 네. 안에서 뛰지 않습니까? 좀 러닝머신을 하면서도 효과를 잘 내는 방법도 있나요?
0: 네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선 러닝머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직 진폭 운동만 하니까요.
1: 네네.
0: 이 진폭 운동 말고 전진 운동을 좀 하려면 혹시 그 피트니스 센터에 러닝머신 이렇게 경사가 올라간다면
1: 경사도
0: 네. 5도에서 10도 정도 올리면 추진력을 내야 합니다.
1: 아.
0: 그러면 종아리랑 엉덩이가 쓰여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렇게 뛰시면 경사 올리시면 지면과 유사한 일반 야외랑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경사도 5도에서 10도 정도.
0: 정도. 네.
1: 그렇죠. 그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오 이게 더 다리가 단단해지는
0: 그쵸.
1: 느낌.
0: 맞아요. 뻑뻑해집니다.
1: 엉덩이
0: 특히 종아리 엉덩이가
1: 힘이 들어가고. 네. 혹시나 달리다가 또 왜. 안 뛰다가 뛰면 무리가 생기고
0: 네네.
1: 또 너무 오래 뛰시는 분들도 여기저기 좀 다치시잖아요. 이런 신호가 오면 좀 멈춰라. 어떤 것부터 좀 캐치해 볼 수 있을까요?
0: 우선 이제 그 전에 이 그 달릴 때 어디가 아프면 좀 괜찮은 데가 있고 안 괜찮은 데가 있거든요.
1: 네.
0: 기본적으로 러닝에서 아마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무릎이 아프다면 잘못 뛰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동작 바꿔야 합니다.
1: 혹시 무릎 어디가요?
0: 무릎 그 슬개골이라고 그
1: 앞쪽에.
0: 무릎 앞쪽이 아프시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뛰는 동작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근데 만약에 종아리나 발바닥 쪽이 아프다면 그거는 그래도 러닝 동작이 꽤나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러닝은 기본적으로 발바닥과 종아리 근육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아무래도 많이 쓰면 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위치가 관절이라면 뛰는 걸 바로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 특히 관절이라면.
0: 네. 근데 이제 만약 근육 쪽이라면 그거는 근육의 어떤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해도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통증 수치라고 병원에 가면 몇 만큼 아프세요 하잖아요.
1: 네.
0: 그랬을 때 3 미만인 경우는 그거는 러닝을 해도 되고요. 3 이상이 올라가는 건 멈추는 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1: 근데 왜 관절도 옆에 그 인대 같은 쪽이 좀 이제 뻐근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0: 네네, 그렇죠.
1: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쉬어주면은 괜찮을까요?
0: 네, 그래서 뛰다가 통증이 오면 잠깐 쉬거나 아니면 걷거나 슬로우 조깅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뛰는 걸 추천드리죠. 그렇게 해야 부상 없이 오래 뛸 수 있어요.
1: 그래도 왜 러닝 하시는 분들은 네. 무릎에다 무슨 벨트 같은 거 달고 뛰시잖아요. 그게 무슨 슬개골 움직임을 네. 좀 잡아준다라고 하는 건데.
0: 맞습니다.
1: 그게 어떻게 도움이 돼요?
0: 네. 아픈 분에겐 도움이 되는데요.
1: 예.
0: 근데 이제 처음 뛰는 분이 그걸 사는 건 난 아프게 뛸 거야 이런 뜻이에요.
1: 딴 사람들 다 하고 있어가지고.
0: 네. 네. 왜냐하면 운동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아플 수 있는데
1: 예.
0: 근데 동작 운동을 잘 배우면 안 아프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사고 나고 뒤처리만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분은 착용을 하시는 건데요. 만약에 그게 의지되는 정도라면 내가 러닝하는 어떤 동작 또는 내 일주일간의 스케줄이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1: 그러니까 그 슬개골 벨트라고 하는 그 이름.
0: 네, 맞습니다.
1: 그걸 뭐 예방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0: 네, 예방적으로 하는 건 약간

0: 그런 거일 것 같아요. 밥을 먹는데 소화가 안 될까 봐 소화제를 같이 먹는 거.
1: 아, 우선은 또 이제 건강하게 네. 달리시는 게 좋은 거고요. 네. 2568님이 그 자전거 이런 것도 여쭤보셨는데 걷기랑 러닝이랑 자전거 운동 효과를 좀 여쭤보시는 것 같거든요.
0: 유산소적으로 보면 러닝이 1등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가 그 저도 이제 타지만
1: 덜 들죠.
0: 예. 그리고 허벅지 중심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 우리 몸의 일부만을 사용해요. 근데 이제 뛰는 건 아마 경험 있으신 전신. 분들은 거의 전신을 쓰거든요. 그래서 운동의 뭐 난이도로 봤을 때 러닝이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자전거 걷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 6632님이 이제 계단 올라가는 거 여쭤보셨는데 그 천국의 계단 그런 그 운동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도 좋으냐고 질문하셨거든요. 네.
0: 그래서 천국의 계단 좋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 좋은데요. 근데 그렇게는 안 돼요. 그 천국의 계단 보면 이렇게 거의 몸의 절반을 그 손잡이에 걸어놓고 다리만 움직이는
1: 그 헬스장에 있는 운동기구.
0: 네, 그래서 몸을 꼿꼿하게 세우고 정말 바른 자세로 걸었을 때 우리가 사용되어야 하는 근육들이 잘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극한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러닝도 그렇지만 천국의 계단도 정확한 동작이 유지될 때까지 하시는 게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1: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0: 네, 네.
1: 일반적으로 계단 오르기는 걷기보다 그래도 뭔가 더 숨차고. 네. 단시간 내 운동 효과, 근육 효과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맞는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운동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계단 오르기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아픈 분들이 꽤 많아요.
1: 오를 때요?
0: 네. 그런 분들은 계단 오르기 이전에 허벅지나 종아리 근력 운동을 좀 하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1: 그 외에 계단 내려갈 때 무릎 많이 다친다고 하는데 네. 그럼 계단 내려가는 건 혹시 추천은 안 하세요?
0: 네. 만약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면 올라가는 건 계단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엘리베이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 밑으로 내려가는 턱이 있기 때문에요. 다리가 툭 떨어지는 순간 내 체중의 한쪽 발에 한 뭐 4배에서 5배의 체중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그 체중이 충격이 많이 갑니다.
1: 저 등산할 때도 하산하다가 네, 많이 다치신다고도 비슷한 거네요. 조현숙님이 60대 중반 여성인데 러닝 어떤가요? 60대 때도 러닝을 시작하는 것. 네. 사실 하는 거는 이제 필요할 테고.
0: 그죠.
1: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좀 연세가 있다면.
0: 만약에 예를 들어 60대 분이 만약에 시작하겠다 그럼 우선 저희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혹시 내가 하루에 7,500보는 걷는가?
1: 아, 걷기부터.
0: 네. 걸었다. 그러면 이제 1단계 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슬로우 조깅을 조금씩 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서 한 30분을 뛰었을까? 네. 그럴 때 러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계가 있는데 지금 뭐 오늘 주제도 그렇지만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정말 좋거든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근데 운동을 많이 하는데 잘 못해서 오히려 부상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 저도 성격 급해가지고요. 확 달리다 하다가 다치고 또 못 뛰고.
0: 네네. 그래서 네, 천천히 하시면 제가 볼 때 1, 2년 안에 무조건 좋아집니다.
1: 근데 마음을 좀 여유 있게.
0: 네. 과한 거보단 약간 부족하게. 네. 그게 좋습니다.
1: 그리고 걷기, 달리기 제일 힘든 거, 제일 어려운 거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해야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누구랑 무슨 내기라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꾸준히 하는데 네. 가장 좋은 거는요. 예. 그냥 생활 속에서 제가 무엇인가를 찾아 하는 게 좋아요.
1: 생활 속에서.
0: 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 스트레칭을 한두 가지를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 진행자님도 계속 앉아 계시니까 힘들잖아요. 네. 뭐 그랬을 때 허리를 펴고 허리를 좀 돌려본다든지 그다음에 걸을 때 어차피 몇 보를 걷든 걷거든요. 네. 걸을 때 오늘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해본다든지. 이게 운동이 왜 중간에 자꾸 그만두냐면요. 시작부터 운동선수처럼 스케줄을 짜요. 이제 시작한 사람이 운동선수처럼. 네.
1: 스마트워치 사고.
0: 그죠. 네. 그리고 막 30분은 무조건 뛰어야 되고 웨이트는 네. 1시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하루 이틀 하면 몸이 너무 힘든 거죠.
1: 힘들어요.
0: 그래서 제가 운동 처음 하신 분한테 꼭 말씀드리는 건 운동은 하는 듯 마는 듯. 그냥 스며들게. 그냥 서 있을 때 뒤꿈치 들어올리기 한 10번. 지하철 기다리면서 뒤꿈치 들어올리기 한 10번. 그 벽에 손 떼고 한 발로 균형 잡기 한 뭐 1분. 이렇게 해서 그냥 생활 속에

0: 그래서 재미삼아 하다 보면 이게 빠져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 생활 속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피트니스 센터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1: 그 다음에.
0: 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계획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스며들게. 아, 이게 중요하네요.
0: 네, 맞아요.
1: 스며들면 네. 빠져든다.
0: 네.
1: 오늘은 100년 쓰는 몸을 만드는 걷기와 달리기의 저자인 K-헬스케어 운동연구소 김병곤 박사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삼성전자 노조가 진행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가 73.7%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 노사 측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성과급 보상 체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카카오 노사가 오늘 막판 조정 협상에 나섭니다. 이미 주요 계열사들이 파업권을 확보한 가운데 오늘 본사 협상까지 결렬되면 카카오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오늘 해당 상품 투자 교육 사이트 이용자가 급증해 접속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어떤 질문이 또 들어와 있나요?
3: 네, 최창혜님. 영화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조조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티켓 가격을 6천 원 인상하고 할인을 해줬더라고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아닌가요? 하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정부 지원 영화 6천 원 할인권 배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민 영화 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 안내처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이번에 나온 할인권은 통신사와 기타 제휴 할인을 제외하고 조조 할인이나 청소년 할인, 문화가 있는 날 등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게 설계가 됐다고 하고요. 다만 극장에서 정한 티켓 가격에서 6천 원을 할인해준다는 개념이지 관람가를 기존과 동일하게 얼마로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어서 정말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극장 고객 센터로 문의를 해서 왜 이렇게 정해진 건지 혹시 예매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1: 또 최근에는 그 숙박 할인 쿠폰 네.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국민들에게 체감이 되어야 하는데
3: 그쵸.
1: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체감이 될 수 있을까? 조금 정책을 더 세밀하게 좀 펼쳤으면 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다음 질문은요?
3: 네. 이강염님.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는 2배 레버리지 ETF 언제든 매도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1: 오늘부터 처음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네. 혹은 거꾸로 인버스 2배 ETF가 이제 상장이 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대상으로 되기는 합니다만 그 기준이 네. 언제든지라는 거는 이제 정규 시장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ETF를 NXT라고 하는 대체 거래소에서는 아직은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뭐 8시부터 거래되는 그런 대형주들처럼
3: 네.
1: 8시나 뭐 저녁 8시까지는 안 되고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의 정규 거래 시장에서만 네.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첫날이다 보니까 괴리율이 엄청 커졌습니다. 우리 어제 괴리율 네, 이야기했잖아요. 네. 원래 순자산 가치보다 너무 또 비싸게 사실 수도 있는데 개장 초반 5분. 마감 직전 10분 동안은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호가,
3: 네.
1: 매수호가, 매도호가를 제출해주는 기관이 활동을 안 합니다. 그때는 안 해도 돼요. 그때는 네. 가격이 너무 벌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좀 흥분되어 있는 건 아닌지
3: 네.
1: 내가 순자산보다 더 비싸게 사는 건 아닌지 항상 괴리율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3: 네. 6136님. 레버리지 상품이 위험한데 왜 판매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1: 일단은 그런 수요가 있어요. 참 두 배로 벌고 싶고 세 배로 벌고 싶고 국내에서 네. 못하게 하면 미국, 홍콩, 영국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외화가 유출이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이 어쩔 수 없이
3: 네.
1: 레버리지 ETF 단일 상품도 이제 허가해 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레버리지나 또 인버스 상품은요. 특히 해지 수단입니다. 내가 20% 30% 뭐 50% 시장이 70% 올랐다고 그만큼 벌 거야가 아니라
3: 네.
1: 나는 그냥 꾸준히 10% 정도만 벌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절대 수익이거든요.
3: 네네.
1: 그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게 해지 펀드이고 해지 펀드는 일정 부분 산만큼 뭐 한 70, 80%는 매도를 걸면서 들어가야 수익이 또 확정이 됩니다. 그런 헤지에

0: 안녕하세요. 저는 2살 윤리를 키우고 있는 홍은지라고 합니다. 이제 아기를 안고 이렇게 뭐 창밖에는 저건 구름이야 저건 산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저희가 아기 얼굴을 보면 저희 아기가 너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얘를 낳기 너무너무 잘했다. 윤리는 우리에게 이제 창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창문을 열고 고개를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새로운 세상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윤리라는 창문이 생겨서 제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가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뭐 육아의 세계라던가 아니면 엄마가 나에게 줬던 사랑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더 느꼈고 이제 와닿게 돼서 창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윤리야 사랑해.
1: 정여울의 도서관.
2: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가 살았던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1882년 런던, 빅토리아 시대의 끄트머리, 아버지는 유명한 문학 비평가였습니다. 책이 넘쳐나는 서재가 있었고 아버지의 친구들, 그러니까 당대의 지식인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는 아버지의 서재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을까요? 오빠들은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로 떠났지만 버지니아는 집에 남았습니다.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서재에서 읽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박탈의 경험이 훗날 자기만의 방을 쓰게 만든 뜨거운 씨앗이 되었습니다. 정신적 고통과 창작, 두 가지가 그녀의 삶을 관통했습니다. 수차례의 신경쇠약,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폭발하듯 쏟아낸 글들.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올랜도, 자기만의 방. 그녀는 단지 소설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쓰기 자체의 형식을 바꾸었습니다. 의식의 흐름이라 불리는 그 기법, 인물의 머릿속을 흐르는 생각의 물결을 그대로 언어로 옮기는 방식을요. 울프는 책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거의 도발적으로요. 여성이 소설을 쓰려면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 딱 두 가지입니다. 돈과 방. 이 두 단어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급진적인 말인지를 이해하려면 1929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시절 여성은 재산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방은 더욱더 여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은 가족 공동의 공간이었고 부엌은 일터였습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문을 잠글 수 있는 방 하나. 그것이 사치였습니다. 울프가 말하는 방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해받지 않을 권리, 침묵의 권리, 자신의 생각과 단 둘이 있을 권리입니다. 그리고 돈은 단순한 재정적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의 조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토대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진정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창조성의 시작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수인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 밥을 짓고 집을 돌보는 수인이. 7년 전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작년 엄마의 유방암 4기 진단. 20번이 넘는 항암 치료에 엄마는 거동마저 힘들었습니다.

0: 겨워졌습니다. 그런 엄마를 위해 낡은 라켓과 밑창이 다른 운동화로 전국 배드민턴 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을 한 스위니. 뛰어난 운동 실력으로 미래의 국가대표까지 기대되는 유망주인데요. 병가 놓아 훈련장을 오가는 힘겨운 일정이지만 코트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강인한 선수가 됩니다. 엄마의 가슴에 멋진 금메달을 걸어주고 싶다는 스위니. 15세 큰 꿈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찬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의 비는 대부분 그쳤고 지금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 충북과 경상도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는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오락가락하다가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 모두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오늘은 종일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낮 기온이 1도에서 6도 정도 낮아서 비교적 선선하거나 시원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4도, 대구 23도, 부산 22도 등으로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도는 25도를 밑돌겠고요. 충청도와 전라도는 대전 26도, 광주 27도까지 올라 조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북쪽으로 또 다른 비구름이 지나가면서 새벽부터 낮 사이에 다시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하늘이 맑아지면서 주말 동안에도 전국이 맑겠고요. 기온이 점차 올라 주말에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며 다시 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진행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과반 동의를 얻어 가결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오늘 오전 73.7%의 찬성률로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 노사 측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한때 8,400선을 넘으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정보다 2.42%가 오른 8,242.12로 거래를 시작해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한때 8,400선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치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오늘 해당 상품 투자 교육 사이트에 접속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이전부터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해 2시간 넘게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전 교육 1시간에 더해 별도의 심화 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계기관과 합동 정밀 감식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새벽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과 함께 사고 현장을 정밀 감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 분석을 통해 고가 철거가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붕괴 위험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안전 진단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서울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오늘 열차 운행 상당수가 조정됩니다. 코레일은 사고 여파로 전체 열차 683편 가운데 552편만 운행되고 131편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행신역 구간 KTX 운행은 전면 중단됩니다. 열차가 운행되더라도 평소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던 정차역에도 모든 KTX가 임시 정차하게 되면서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차량이 행신기지로 이동하지 못하면서 서울역 혼잡이 예상돼 일반 열차는 수도권 이남 구간만 운행됩니다. 마수드 페지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분쟁과 긴장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지시키안 대통령은 어제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중지한 카타르의 알사니 군주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페지시키안 대통령은 이제는 미국이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최근 중국의 전략적 시각에서 한국은 비수, 즉 단검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주간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비수라 할 한국, 그리고 그들이 남중국해 너머로 나아가려 하는 야심을 가질 때 방어벽 같은 일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주한 미군의 사례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데 쓰는 비수라는 입장을 줄곧 개진해왔습니다. 북한이 신형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체계와 다연장 전술 순항미사일 무기체계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어제 국방과학연구기관의 중요무기 발사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요한 고난도 국방과학기술이 무기시험에 도입됐다며 결과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김 전 의장은 취재진에게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부대 장병들은 대북안보 공백 방제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곳곳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이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고 있지만 유럽은 의외로 담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충격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견딜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독립 관련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셰일 혁명을 통해서 에너지 독립을 달성한 미국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혼합해서 외부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한동안 멀리했던 원자력을 되살리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SMR 소형 모듈 원전인데요.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는 원자력 부활을 둘러싼 유럽의 선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일본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일상 속 한국 문화를 배우자 이런 움직임이 SNS를 통해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이면 우리나라의 무더위 쉼터나 횡단보도에 설치된 파라솔이라든지 또 아르바이트생들의 문화까지도 배우자는 건데요.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 남부의 목표물을 자위권 차원에서 공습해 이란이 크게 반발한 상황에서 열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 회의 이후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폐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이란은 중동 지역의 분쟁과 긴장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이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는데요. 한편 폐제시키한 대통령은 이슬람 명절인 이드 알 아드하를 맞아 주요 이슬람 국가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무슬림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와 호주 4개국의 안보협의체인 쿼드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동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무력과 강압, 항행 방해 등에 강하게 반대한다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와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도 재확인하고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전 8시쯤 벨기에 북부 소도시 부헨하우트에서 철도 건널목을 건너던 스쿨버스와 기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특수학교에 다니던 10대 학생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인솔자와 버스 기사도 사망했는데요. 함께 타고 있던 나머지 학생 5명도 모두 중태입니다. 경찰은 빨강 신호등이 켜졌는데도 버스가 차단기를 뚫고 열차와 부딪힌 이유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철도와 전차 노선이 촘촘하게 연결된 벨기에에선 이와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26일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은 전 거래일 대비 19.3% 오른 895.88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날 급등으로 시가총액이 1,100억 달러로 증가해 시총 1조 달러 약 1,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UBS가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535달러에서 3배 수준인 1,625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게 주가 급등의 주된 배경이 됐습니다.
2: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고요.
1: 예, 하나 정정할까요? 네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시가총액이 1,100억 달러인데요. 1조 달러 약 1,100조 원을 돌파한 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2: 1,500조 원.
1: 아, 1,500조 원. 네네.
2: 자꾸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네, 날씨가.
1: 죄송합니다.
2: 예, 그렇습니다.
1: 숫자 약하네요. 네. 네,
2: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또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품에 있는 틀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
1: 폐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의 한 말입니다.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을 중재한 알사니 카타르 군주랑 전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전쟁과 현재 지역의 긴장을 종식하기 위한 품위 있는 틀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공을 넘겼습니다. 전문가급 논의를 포함해서 관련 문서와 조항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휴전 연장,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핵협상 재개를 포함한 잠정 합의 문안이 이제 막판 조율 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시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2: 네.
1: 이런 상황에서

0: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7일에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엽니다. 당초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빗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악천후 가능성이 제기돼서 그냥 백악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캠프 데이빗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네. 이게 해병대가 경비하는 폐쇄적인 대통령 별장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안보 현안을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조율할 수 있는 장소로 꼽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평화협정의 무대였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1: 네.
0: 자주 가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면 한 1년 만에 다시 가는 셈이었는데
1: 네.
0: 작년 6월 8일에 여기에서 회의를 했을 때는 최고위 안보 참모와 군 장성들이 갔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보고했고요. 그래서 13일 만인 같은 달 21일에 이란 핵시설 3곳을 타격하는 작전이 감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곳에서 전체 강요 회의를 소집했다는 점에서 이란 협상이 단순한 외교 실무 협의를 넘어서 이제 군사, 외교, 경제, 제재, 에너지 안보를 포괄하는 최종적인 정치 판단 국면에 들어선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지금 중요한 건 뭐? 체면치레.
0: 네. 미국과 이란 양측이 지금 막판에서 협상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데요.
1: 네.
0: 역시나 핵심 쟁점은 동결자산 해제와 핵 프로그램 처리 방안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부나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전량 미국으로 압수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한 발 물러선 셈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 미국이 계속 이란이 갖고 있는 60%의 고농축 우라늄 440kg을 자국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지상군도 파병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을 계속 내비쳤었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이걸 반대하면서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압수 입장을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협상이 급진전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게 된 건데요.
1: 네.
0: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이 급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서서 이란의 중재안을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은 정치적으로 이란 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만회하려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이슬람 혁명수비대 대원들이 사망을 했고 이란이 보복을 공언했는데도 이란 지도부가 협상판을 깨지는 않는 이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1: 네.
0: 이란도 겉으로는 미국의 공격이 휴전 위반이다라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사망 사실 발표 시점까지 늦추면서 계속 뭔가를 타결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 지도부도 급합니다. 제재, 전쟁 장기화,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난은 계속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재발하기 전에 합의에 도달하고 싶은
1: 그렇죠.
0: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 협상을 깨뜨리진 않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양측이 서로 우리가 뭐 협상에서 우위를 점했다라고는 하지만 뒤로는 계속해서 뭔가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1: 네.
0: 지금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1: 각자의 입장에서 다 합의를 원하고는
0: 그렇죠.
1: 있는데
0: 네.
1: 왜 합의가 안 될까요?
0: 우리 체면을 세워달라 서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1: 어렵습니다.
0: 네, 네, 네. 그렇습니다.
1: 자, 다음 키워드 나는야 딜 브레이커.
0: 이 사람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1: 네.
0: 25일에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 강화를 지시했는데요. 우리는 계속 호주 헤즈볼라랑 전쟁하고 있고 최근 몇 주간 600명 이상의 테러범을 제거했다. 결코 그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스라엘 군에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으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 네.
0: AFP 통신이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26일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옐로우 라인을 넘어서 지상 작전을 확대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옐로우 라인이 2000년에 이스라엘 군이 철수한 이후에 유엔이 설정한 국경선인 블루 라인과는 별개의 선입니다. 국경에서 레바논 영토 안쪽으로 5 내지 10km 정도 더 들어간 완충지대선인데 이걸 넘어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헤즈볼라는 2023년 가자지구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2024년에 휴전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올해 2월에 이란 전쟁이 시작되니까 3월부터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응해서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 공격을 확대했는데요. 지금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0: 지난달 14일에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1차 평화협상을 시작해서 17일부터 휴전에 들어갔는데 양측의 교전은 중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이란은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서 막판 협상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휴전에 부정적인 네타냐후 총리가 의도적으로 딜 브레이커, 협상 파괴자를 자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1: 네.
0: 월스트리트 저널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합의하면 헤즈볼라에 대한 압박을 느슨하게 만들 걸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그 강경한 노선을 펼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건데요.
1: 네.
0: 네타냐후 총리도 사실은 급합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실각하면 곧바로 감옥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쟁 장기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딜 브레이커를 자처한다라는 분석입니다.
1: 네. 다음 키워드가 핫 뜨거 뜨거 핫.
0: 네.
1: 2000년대 초반에
0: 그렇죠.
1: 예, 이 노래를 아신다는 거는. 예.
0: 아직 5월이거든요. 그런데 예. 전 세계에 벌써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1: 아,
0: 유럽이요. 네. 런던이 25일 낮에 최고 기온이 33.5도까지 올랐습니다.
1: 런던이 이렇게 네. 덥지는 않은데요.
0: 아는데요. 1922년에 세워진 5월 최고 기록 32.8도를 104년 만에 경신한 수치가 나왔고요.
1: 네.
0: 영국 보건안전청이 그래서 런던, 잉글랜드 동부에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의 폭염 경보를 5월에 발령했습니다.
1: 네.
0: 프랑스도 북부를 포함한 최소 10개 지역이 5월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파리 낮 기온도 올해 처음으로 30도를 넘었습니다. 31.9도까지 올랐는데 그래서 최근에 파리에서 열렸던 아마추어 달리기 행사에서 참가했던 사람 한 명이 숨지고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포르투갈의 일부 지역은 40도, 스페인 남부는 38도에 육박한다라는 예보가 나왔고요.
1: 네.
0: 이탈리아의 라치오주가 농장, 공사장 등 야외 작업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 프랑스 국립기상청은 이 기록적 폭염 원인으로 열돔 현상을 꼽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뜨거운 공기가 올라왔는데 이게 강한 고기압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전역을 거대한 오븐처럼 달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남반구에서도 계절을 거스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 네.
0: 페루는 늦가을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수도 리마를 포함한 10여 개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북부 피우라 지역 등 일부 지역의 최고 기온이 36도에서 38도. 이게 늦가을인데 지금 이렇답니다. 현지 기상당국이 남미 서해안 수온만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해안 엘니뇨 영향으로 올 가을과 겨울이 예년보다 더 따뜻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지금 인도는 안 그래도 더운 나라로 유명한데
1: 맞아요. 네.
0: 남부의 텔랑가나주와 안드라 프라데시주에서 최근에 열사병으로 최소 37명이나 숨졌는데요. 일부 지역의 기온이 48도에서 50도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1: 네.
0: 기상학자들이 지금 유럽의 열돔 현상, 남미의 엘니뇨성 고온이 겹쳐서 올여름에 극단적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1: 네.
0: 블룸버그 통신은 폭염이 일찍 발생하면 그만큼 토양 속의 수분이 더 빨리 빠져나가서 기온이 더 쉽게 오르고 비가 덜 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 지구 전체가 뜨거운 네. 그런 상황이네요. 다음 키워드 중국에 등장한 피라미드.
0: 이 피라미드는 인구 역 피라미드입니다. 중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요.
1: 네.
0: 처음으로 15세 미만 아동 인구 비율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로 이게 나타난 건데요. 작년 11월 기준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87%였는데 0에서 14세 인구 비율은 15.25%였습니다. 이게 1949년에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 나타난 역전현상인데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 여파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는 작년 11월에 실시된 미니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이게 10년 단위의 정기 인구 총조사 사이에 진행되는 조사였거든요.
1: 네.
0: 2천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통적인 가족 부양 체계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사회보장 연금 지급 부담도 그래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1: 네.
0: 지금 노인을 부양하고 부양하는 생산 가능 인구 비율도 감소했습니다. 15세에서 59세 인구 비율이 전체의 61.89%로 집계가 됐는데 10년 전인 67.33%보다 낮아진 수치가 나왔습니다. 가구 규모도 축소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작년 네. 평균 가구 원수가 2.52명으로 3년 만에 3.10명보다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1인 아니면 2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다는 의미인데 네. 비혼, 무자녀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중국 정부가 지금 고령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 이상한 변호사 채변.
0: 네. 미국 법원에서 변호사 없이 우리 김변, 이변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이제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셀프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시스템 과부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1: 네.
0: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서 AI를 활용해서 직접 소송 서류와 판례 분석 자료를 작성하는 개인 원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대 연구에 따르면 이 셀프 소송이 1998년에서 2017년까지는 원고 피수율이 96%나 됐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 네.
0: 생성형 AI가 확산된 이후에 비수감자의 셀프 소송 비율이 5년 전 전체 민사 사건의 11%에서 작년에는 16.8%로 높아졌는데요. 이 상당수의 생성형 AI가 활용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AI가 작성한 걸로 추정되는 소송 문서는 2019년까지는 사실상 없었는데 작년에는 전체 셀프 소송의 18%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AI를 쓰니까 일반인도 전문적인 형식의 법률 문서를 손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는데요.
1: 네네.
0: 미국 미네소타주에 살던 한 69세 남성이 네. 전처와 담당 판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1: 예.
0: 처음에는 손으로 썼습니다. 첫 번째 소장을.
1: 예.
0: 그런데 기각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챗GPT와 클로드를 활용해서 50여 건의 추가 서류와 판례 자료를 첨부해서 새로 소장을 냈습니다.
1: 아, 이게 가능하네요,
0: 네,
1: 진짜.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런데
0: 결국 이 소송도 다시 기각이 됐는데
1: 네.
0: 이 기각을 하려니 법원이 수백 쪽에 달하는 서류를 검토했어야 됩니다.
1: 아,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연방 판사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AI 기반의 셀프 소송 증가가 이미 과부하 상태였던 사법 시스템 부담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한 판사가 당사자가 그냥 수백 쪽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이 알아서 유리한 근거를 찾아주기를 기대할 순 없다라면서 이건 연방법원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1: 네.
0: 문제는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허위 사실을 포함한 문서를 생성하는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1: 그럴 수 있죠.
0: 그럼 판사가 네. 이걸 또 가려내려라고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1: 업무가 너무 늘어났죠.
0: 늘어나죠. 그렇지만 이제 또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1: 네.
0: 생성형 AI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법률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한 변호사는 여전히 50%에 가까운 세입자가 변호사 없이 법정에 출석을 하는데 문제는 왜 이 사람들이 AI 외에는 다른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느냐는 점이다. 이 점을 먼저 개선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함께 내놨습니다.
1: 아무튼 작년이 이 네. AI 생성형 네. AI가 아주 활발하게 각국에서 사용되지 않았나 이런
0: 네.
1: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키워드 머리에 힘을 줬어요.
0: 잔뜩 힘을 줬는데요.
1: 네.
0: 백악기 말기에 생태계의 정점으로 군림했던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티렉스라고
1: 티렉스?
0: 이제 줄여서 네. 부르는데 앞다리가 유독 짧아요.
1: 그렇죠.
0: 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연구 결과가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네.
0: 이 티라노사우루스는 몸 길이가 12m를 넘는 거대한 육식 공룡입니다. 근데 앞다리 길이가 9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다리의 기능과 진화 배경을 두고 다양한 가설이 있었는데
1: 네.
0: 먹이를 붙잡거나 제압하는 용도다. 구애할 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용도다. 최근에는 먹이를 사냥하다가 물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앞다리가 짧아졌다. 이런 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실용적인 용도가 없어서 퇴화했다라는 설이 오랫동안 유력했는데
1: 네.
0: 확실한 합의에 이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였죠.
1: 그러네.
0: 근데 이번 연구에서는 보면은 앞다리 축소가 두개골과 턱의 발달에 에너지를 집중한 결과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해본 건데 네. 거대한 먹잇감을 상대하기 위해서 머리를 주 무기로 사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일단 머리로 부딪혀서 이제 제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긴 팔과 발톱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렇게 제압하는 전략이 효율적이다 보니까 점점 머리는 커지고 이 앞발은 짧아졌다라는 건데요. 네. 그럼 티라노사우루스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공룡 85종의 화석과 기존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남미의 거대한 육식 공룡인 티라노 티탄도 그렇고 그 이 같은 경향이 케라토사우루스과 메갈로사우루스과 아벨리사우루스과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과 이거 아마 공룡 좋아하는 아이들은 다 알 것 같은데요. 이런 육식 공룡 계통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편 이제 그 초식 공룡들은 네. 오히려 긴 팔을 유지했는데
1: 반대로
0: 네, 식물을 끌어당기려면 이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진화가 서로 다르게 됐다라는 가설이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1: 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왕옥의 Before Spring Ends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오늘 새벽 정밀 감식을 실시하는 등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고 여파로 상당수 열차 운행이 조정됐고 부근 교통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진행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가 73.7%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 노사 측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에 대해 이란 외무부가 강력히 반발하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마무리할 준비가 됐다며 미국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충남과 인천 그리고 전남을 돌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경기와 강원 지역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다만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서서문

0: 독자적 원자력 이런 것을 이제 추구하는 시절도 있었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를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또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냉전이 끝나가던 1990년 시점에서 보면 유럽 전체 전력의 3분의 1을 원자력이 담당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탈원전 쪽으로 이제 방향이 크게 기울었고 결정적으로 2011년 독일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결정하면서 이제 원자력과 유럽은 이제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0: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흐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프랑스는 격렬하게 반대를 했고요. 새롭게 네. 이제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도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1: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0: 많은 원자력 발전소들이 이제 노후화되고 폐쇄되고 뭐 이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 전체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한 15% 정도까지 낮아졌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90년에 33%, 지금 15%. 반토막 난 거죠.
1: 그러네요.
0: 사실 이제 이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져서 이렇게 됐으면 오히려 뭐 별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0: 그런데 네. 오히려 30년 사이에 유럽 에너지 안보는 이제 화석연료 수입에 더 의존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비판 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석연료는 쓰기 싫고 그 다음에 원자력도 싫고
1: 네.
0: 그 옵션이 이제 러시아의 안정적인 천연가스 이거는
1: 아.
0: 온실가스도 적게 나오고
1: 네.
0: 가격도 저렴하고 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도입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전체 에너지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유럽 집행위원회의 고민입니다.
1: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지금 이란 전쟁을 겪으면서 에너지
0: 네.
1: 안보에 대한 인식이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큰 일을 겪으면 사실 이제 아무리 느린 조직도 빠르게 바뀌어야 되는 건 맞는데
1: 그렇죠. 네.
0: 문제는 이제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많은 회원국들이 존재하죠.
1: 네.
0: 회원국 간의 상황이 이제 너무 다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제 일관되게 행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0: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비중이 최근 들어서 조금 낮아졌지만 그래도 6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프랑스 전력 요금은 이제 독일의 한 20%. 예, 물론 이제 독일 전력 요금이 매월 변하다 보니까 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저렴한 요금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독일 산업계는 야, 이 에너지 전력 요금 너무 비싸서 독일에서 더 이상 사업 못 하겠다. 우리 중국 간다. 아시아
1: 네.
0: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급해진 독일 정부는 야 가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당장 원자력 발전소를 좀 돌리면 전력 요금은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으로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고는 있습니다.
1: 네, 그럼 원자력 관련해서 유럽에서 국가마다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볼까요?
0: 일단은 이제 좀 지진이 많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1: 네.
0: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법으로 아예 다 금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것을 이제 바꾸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 개정안이 이제 이탈리아 의회에서 지금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1: 네.
0: 그리스 같은 경우도 지진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너무 위험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지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첨단 원자로 도입을 위한 공개 토론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1: 네.
0: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면 한번 도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저 북쪽으로 가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핵무기도 개발을 시도하던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1: 네.
0: 원자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꽤 잘하던 나라였는데
1: 네.
0: 40년 전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 원자력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이제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나라인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기 너무 힘들고 리스크도 크다 보니까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1: 네.
0: 최근에 이제 다시 우리도 하겠다.
1: 그렇군요.
0: 라고 나서고 있고요.
1: 네.
0: 지금은 이제 유럽 연합은 아니지만 이제 뭐 유럽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최근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게 다 규제 때문이다. 이 규제를 줄이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할 만한 점은 이제 프랑스 옆에 있는 벨기에인데요.
1: 네.
0: 벨기에 같은 경우는 아직 원자력 발전소는 있는데 이 시간 지나면 다 닫을 거야라고 그동안 강조해 왔는데
1: 네.
0: 최근에 입장이 180도 바뀌어서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1: 벨기에 좀 의외인데요?
0: 그렇죠. 이
1: 네.
0: 벨기에 같으면 우리는 뭐 있지? 뭐
1: 초콜릿?
0: 네, 초콜릿 뭐 이 정도 이제 기억이 됩니다만
1: 예.
0: 사실 이제 프랑스 옆에 있고 원래부터 석탄이 되게 풍부한 그런 나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기에가 유럽 대륙에서는 영국 제외하고 나면 대륙에서는 첫 번째로 산업혁명을 했던 나라이기도 해요.
1: 그렇군요.
0: 그런데 이제 벨기에가 지난 2000년대 초 원자력과 관련돼서 자 설계 수명이 40년인데 여기까지만 쓸게. 더
1: 네.
0: 이상은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7개의 원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5곳이 지난 2022년, 25년 사이에 3년 사이에 가동을 중단한 상태예요.
1: 네.
0: 그래서 2곳만 지금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재밌는 점은 이 벨기에 원전은 프랑스 기업들이 소유를 하고 발전을 해왔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벨기에 정부가 이 프랑스 기업들한테 모든 원전을 다 구매하기로 하고 이번 10월 달까지 계약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문 닫은 원전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에 대해서는 이제 수명 연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명 연장해서 10년 단위, 20년 이렇게 더 사용.

0: 하는데 네. 벨기에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아.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 20년 동안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는데 어쨌든 산업 회복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번영 뭐 기후 공급 안정성 따져보니까 어쨌든 원자력이 제공하는 저렴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아. 점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1: 네, 물론 뭐 전쟁의 영향이 아무래도 있겠지만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0: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네.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1: 그렇죠.
0: 갑자기 전기요금이 막 8배, 10배, 네, 막 가스요금 네. 막 7배 이렇게 뛰고 나니까.
1: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0: 예, 그러니까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고
1: 전기요금,
0: 가스요금 내고 나면 아무것도 쓸게 없는 이제 아.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적절한 수준의 원자력 발전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새로운 이제 컨센서스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 네.
0: 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영국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그전까지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괜찮아 도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하는 긍정적인 여론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어쨌든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는 좀 바뀌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원자력 하면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좀 반갑겠네요. 이런
0: 네,
1: 흐름이.
0: 당연히 반갑죠. 네. 그동안에 이제 혼자 외롭게 맨날 원자력을 외치는데 이제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프랑스는 이제 왜 원자력을 열심히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에너지 주권. 이라는 것을 그동안 내세웠어요.
1: 네.
0: 해외에서 수입하는 에너지에 의존하면 결국 휘둘린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에너지 주권을 지키겠다라는 것으로 1990년대까지 계속 밀어붙여왔고 그다음에는 네. 이제 탈탄소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게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AI죠.
1: AI죠.
0: 네, AI와 관련돼서 압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1: 네.
0: 그리고 미국이 한 절반 사이즈로 중국이 투자를 해요.
1: 네.
0: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1: 네.
0: 예. 그런데 그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 네. 유럽에서는 프랑스 정도가 우리도 해볼 거야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프랑스가 믿고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이 제공해주는 풍부하고 저렴한 전력입니다. 어차피 AI라는 것이 이제 반도체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지식으로 바꾼다라고
1: 네,
0: 이제
1: 네.
0: 프랑스는 설명을 해요.
1: 아.
0: 비유가 탁월합니다.
1: 그러네요, 진짜.
0: 예,
1: 네.
0: 반도체를 사이에 놓고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이게 지식으로
1: 지식이 나온다.
0: 예. 그러니까 프랑스는 어떻든 우리는 풍부한 원자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1: 네.
0: 유럽을 대표하는 AI 국가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원자력 발전 더 늘리고 다른 나라도 필요하면 우리와 같이 가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독일은 좀 네. 어려운 거죠.
0: 독일은 지금 참 여러 가지로 명분, 실리 다 지금 좀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1: 네.
0: 어쨌든 뭐 탈원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충격을 줬던 독일이 입장을
1: 네.
0: 좀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프랑스와 독일이 이 원자력과 관련돼서 여러 차례 충돌을 빚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원자력에 대해서 이제 뭐 재생에너지와 비슷한 대접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1: 네.
0: 탄소 배출 없으면 다 똑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독일은 그래도 그건 좀 선을 넘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왔고 프랑스하고 몇 번 이제 티격태격 했었죠.
1: 네.
0: 그런데 올해 들어서 독일이 이제 이러한 입장을 철회했어요. 탄소 발출 없으면 다 똑같은 에너지라고 이제 간주를 해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사실 독일의 입장 변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안보적 상황이 독일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라는 분석이 사실 설득력이 있습니다.
1: 어떤 얘기일까요? 안보적 상황.
0: 뭐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툭하면 뭐 나토에서 철수한다.
1: 아,
0: 뭐 이야기를 여러 번 해서 이제는 이제 놀라지도 않으시죠.
1: 네.
0: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독일에서 진짜로 병력을 이제
1: 맞아요.
0: 철수를 이제 하고 있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미국이랑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지난 80년 동안 미국이 제공해 주는 해구산 안보 공약 이게 이제 가장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제 자산이었는데
1: 네.
0: 미국이 과연 우리를 계속 지켜줄까? 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이제 드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독일이 프랑스한테 이제 해구산을 우리도 좀 씌워줘 같이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 4월 달에 프랑스가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독일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을 지키는데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자력 발전은 반대하고 핵무기는 찬성하고 이건 또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어쨌든 이 상반된 입장을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입장 변화가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1: 네, 독일이 바뀌면
0: 네.
1: 유럽 내의 어떤 분위기도 좀 영향이 있겠죠.
0: 그렇습니다. 뭐 독일이 가장 돈 많은 나라, 잘 사는 나라,
1: 네,
0: 힘 있는
1: 네.
0: 나라다 보니까 다들 독일이 반대하면 쉽지 않어라고 그래서 다들 좀 체념하고 있었는데 독일이 분위기가 바뀌니까 여러 가지 논의도
1: 생각을
0: 기대도.
1: 다시 해보게 되겠죠. 네. 네.
0: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원자력 부활이 유럽에서 이게 잘 진행이 지금 안 되는 거 아니냐, 말만 앞서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1: 네.
0: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여러 번 해보면 실력도 늘고.
1: 그렇습니다.
0: 예, 그다음에 돈도 적게 들고 할 수 있어요.
1: 방송도 계속하면 좀 늡니다. 늘거든요.
0: 네, 네. 제가 많이 실감하죠. 네.
1: 저도 실감합니다.
0: 네. 그런데 이제 유럽이 탈원전 기조를 유지한 지가 벌써 이제 짧게 봐도 한 15년, 길게 보면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1: 네.
0: 유럽에 있던 많은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정말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1: 그동안 안 썼다가.
0: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거 겨우 근근히 관리하는 정도 수준인데 네. 자, 이제 다시 만들어보자. 라고 하니까 저희 다 퇴직하셨는데요.
1: 아, 그렇죠.
0: 그 설계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고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처음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비용, 뭐 시간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드는 거죠.
1: 네.
0: 사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력 흐름이 바뀌는 걸 반기고 있습니다만 내부 사정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게 프랑스도 대부분의 원전이 1980년대 만들고 그다음에 만든 게 없어요.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이제 정말 한 20몇 년 만에 새롭게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지었는데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잘 만들 때는 뭐 우리나라에 수출도 하고 그렇죠. 이럴 때는 프랑스 원전이 뭐 비용도 저렴하고 납기도 잘 맞추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 7년 걸립니다 그러면 14년.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 뭐 이제 한 10억 정도 든다 그러면 25억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1: 예.
0: 이게 참 어려움이 좀 많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원자력 하면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가장 큰 약점이 안정성, 뭐 폐기물 그렇죠. 관리 이런 부분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0: 네.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여전히 이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죠. 폐기물
1: 네.
0: 관련.
1: 네.
0: 그래가지고
1: 네.
0: 이제 환경단체들이 이 여러 가지로 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원자력의 약점을 계속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환경단체들도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핵은 위험해라고 하지만 위험을 좀 감수해서 저렴한 적임기를 써야지라고 하는 여론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안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1: 네.
0: 즉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의 핵기술, 우라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비용으로 따지면 러시아 우라늄, 러시아 원자로가 경쟁력이 있는데 그렇다고 러시아산 쓸 거야? 라는 이야기로 오히려 이제 원자력 만능론에 이제 반대를 하는 또 이러한 노선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유럽에서 원자력에 대한 어떤 생각은 인식은 지금 바뀌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뭐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대다수 원자로가 설계 수명 40년이 훌쩍 넘었어요. 60년에 네. 육박을 합니다.
1: 어렵네요.
0: 그러니까 이거 20년 더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해야죠. 거의 뭐 새 걸로 바꾸다시피 해야 되는데
1: 네.
0: 지금 유럽 상황은 돈 쓸 곳은 많고 세금을 더 올리기는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어딘가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유럽 국가들의 이제 고민들입니다.
1: 네. 최근 또 보면 대형 원전에서 소형 모듈형 원전 SMR이라고 이제 많이 이제 얘기도 해 주셨잖아요. 이 시간에.
0: 네.
1: 유럽은 어떻습니까?
0: 유럽은 SMR의 기대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일단 공장에서 빠르게 찍어낼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비용도 내리고
1: 네.
0: 그다음에 AI, 뭐 수소 그리고 지역 난방. 쓸 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네.
0: 이제 지원도 늘리고 뭐 R&D 관련해서 한 4억 달러 수준의 이제 투자 패키지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
1: 네.
0: 2030년대 초반까지 SMR을 상용화한다라는 시간표도 제시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미국에 다 밀리고 있는데 SMR마저도 밀리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근데 미국이 이 부분도 좀 앞서가지 않나요?
0: 맞습니다.
1: SMR도?
0: 이 미국은 사실 그동안에 원자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 네.
0: SMR은 상당히 강세죠.
1: 네.
0: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일본입니다.
1: 네.
0: 뭐 우리나라 일본 합해가지고 9천억 달러, 일본이 5,500억 달러, 우리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1: 네.
0: 이 돈은 이제 쌈짓돈이죠. 미국이 쓰고 그렇죠. 싶은 대로 쓰면 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얼마 전에 테네시, 엘라바마의 400억 달러의 SMR 프로젝트에 이제 대미 투자 펀드를 집어넣기로 일본이 결정을 했죠.
1: 네.
0: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의 격차가 벌어지는데 일본도 미국을 돕고 있으니 갑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네.
0: 하지만 이제 이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국의 롤스로이스, 우리로 자동차로 잘 알려진
1: 네, 네,
0: 회사인데
1: 네.
0: 사실 자동차는 이제 BMW로 매각이 됐고요. 우리가 이 여기서 말하는 롤스로이스는 주로 항공기 엔진 그리고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이제 그 회사입니다.
1: 네.
0: 이 SMR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그동안 되게 열심히 해왔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지원만 되면 기술 격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네. 판단하니까 이번에는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유럽 국가들 생각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이걸 보면서 우리도 좀 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0: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뭐 대형 원전 SMR 유치를 했고 많은 국가들 했는데 자관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에너지에서는 전쟁이 바꾼 유럽의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최준용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지금 비는 강원도와 경상도 등 동쪽 일부 지역에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흐린데요. 오후까지는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하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의 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은 오늘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은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낮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낮 한때 경기도, 경상도 내륙에 약하게 비가 오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0도, 대전 26도, 대구 23도, 광주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1, 2도 정도 높겠고요. 모레부터는 하늘이 맑아지면서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이른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 습도는 67%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어제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당국이 철거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여파로 일부 KTX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고 일반 열차의 도착지도 변경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찬성 73%로 가결됐습니다. 임금 협상안이 확정되면서 삼성전자 노사의 갈등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3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대비 19%가량 급증하며 역대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0.95명으로 1에 근접했습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12.3 내란과 관련된 혐의로 오늘 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소환됐습니다. 김 전 의장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부인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서소문 고가차도가 붕괴돼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고가가 선로 위로 무너져 내리면서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는데 서울시와 정부 부처는 밤사이 대책회의를 열어 남은 고가 철거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김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추가 붕괴 위험성 등을 고려해 밤사이 철거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0: 오늘 오전 7시쯤 고용노동부에 철거작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심의해 승인하면 이르면 오늘부터 철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도 진행됩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오늘 새벽 정밀 감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검찰도 안전사고 분야 전문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리고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거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철거 작업이 시작되며 열차 운행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어제처럼 행신역부터 서울역 간 KTX 운행은 중단됐고 도착지도 바뀌었습니다. 강릉 중앙선 KTX는 청량리역까지 운행하고 이외 KTX는 서울역, 용산역까지만 움직입니다. 행신으로 열차들이 가지 못하면서 일반 열차들도 수도권 이남으로 도착지가 변경됐습니다. 경인선도 문산부터 수색역 구간만 운행합니다. 오늘 오전 기준 취소된 열차는 고속열차 86편, 일반 열차 45편으로 모두 131편입니다. 코레일은 고가 철거를 마친 뒤 전차선 복구, 선로 점검이 끝나야 열차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상 운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고가 난 경찰청 교차로는 서울 아리서 본부 앞까지는 오늘 또 교통이 통제됩니다. 서울시는 교통 불편을 막기 위해 경찰청 앞을 지나는 시내버스 53개 노선에 대해 출퇴근 시간 집중 배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이 최종 가결됐습니다. 총파업의 위기는 넘겼지만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지는 양상입니다. 곽우진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최종 가결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오늘 오전 10시 마감된 찬반 투표 결과 73.7%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대상 조합원 65,593명의 95.5%인 62,616명이 참여했습니다. 과반 노조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찬성률은 80.6%지만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에선 찬성률이 21.1%에 그쳤습니다. 이번 성과급 혜택을 받는 반도체 부분 조합원의 비중에 따라 찬성률이 엇갈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초기업 노조는 반도체 소속 조합원 비중이 90%를 넘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반도체 부분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경영 성과급 신설과 평균 임금 6.2% 인상안 등이 담겼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완제품 부문 직원들은 상생 명목으로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게 됩니다. 초기업 위기는 일단락됐지만 성과급 격차는 노노 갈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완제품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는 비반도체 직원들의 목소리가 협상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는 삼성그룹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최근 삼성전자 사례를 참고해 성과급 제도를 개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1: 3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며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95명으로 한 명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3: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5,200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9.4% 올랐습니다. 상승폭으로 보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입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의 주 연령층인 30대 초반의 인구가 증가한 데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95명으로 한 명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2019년 1분기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결혼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3월 혼인 건수는 2만 1,100여 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0%가량 증가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22개월 연속 증가하던 혼인 건수는 올 2월에 설 연휴 영향으로 잠시 감소했다. 3월 들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출생아 수도 당분간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0: 김전 의장은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보고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2차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 임무 조사 등 혐의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출석한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군 최고 선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직후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려 내란에 동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에 김 전 의장은 군사적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군 서열 1위였던 김 전 의장은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 지시를 내리지 않고 계엄 사령부를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병력 철수 건의가 있었지만 김 전 의장이 이를 묵살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구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도 확인할 거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당시 합참 지휘부가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영파의 전 소방청 차장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해자로 입건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차장을 오는 29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0: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오늘도 전국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때문에 막판 지지세 바람을 일으켜놓겠다는 전략인데 다만 서울시장 후보들은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로 모든 유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민주당 지도부는 또다시 중원 충남을 찾았습니다. 군사력 1분기 수출액 세계 5위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며 정부 국정 운영을 추켜세웠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8000을 달성했다며 유능한 정부와 호흡 맞출 일 잘하는 후보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닌다면서 국민의힘과 지원 유세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동시에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저러니까 내란 옹호 정당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코스피 상승을 강조하는 정부 여당을 향해 주가 얘기밖에 안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작 물가, 환율, 금리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스타벅스 공세를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에 표를 주는 게 자유를 지키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입틀 막하려면 매번 들고 나오는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선대위원장은 경기와 강원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는 모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도 오늘 선거 유세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전국 선거운동에선 시끄러운 음악이나 율동을 자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0: 미군의 이란 남부 공습에 대해 이란 외무부가 강력히 반발하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마무리할 준비가 됐다며 미국의 결단을 촉구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각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3: 이란 외무부가 미국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미군이 지난 48시간 동안 휴전 합의를 심대하게 위반했다며 미국의 침략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자위권 행사 차원이라며 이란 남부에 기뢰 설치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공습했습니다. 강경 대응 속 협상의 끈도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 군주와의 통화에서 전쟁과 지역적 긴장을 끝내기 위한 품위 있는 틀을 향해 나아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상대방인 미국이 종전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란 협상단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카타르 도하를 방문했는데 주요 의제는 미국이 동결한 이란 자산 해제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전 협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7일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계획이었지만 악천후로 장소

0: 를 변경했습니다. 트럼프 이익이 들어 12번째로 열리는 이번 내각 회의에선 이란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1: 미국이 유사시 유럽에 제공하는 군사 지원을 대폭 줄일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위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는데 유럽은 미군 전력의 공백을 메울 대안도 신속히 마련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2: 미국이 위기 상황 시 유럽 동맹에 제공할 전략 폭격기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전투기 지원 규모도 3분의 1로 줄일 예정입니다. 해상을 방어할 구축함 지원도 줄이고 잠수함 지원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미국 측이 지난주 후반 나토 회원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이른바 나토군 모델에 대한 미국의 참여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토군 모델은 유사시 나토 회원국들이 출동을 약속한 일종의 비상 대기조 명단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부터 운용돼 왔습니다. 슈피겔은 미국의 국방 계획이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 등 인도 태평양 지역 대비 태세에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이번 군사 지원 축소의 배경을 전했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초 나토 회의 때까지 미군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대안을 제시하라고 나토 회원국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유럽 동맹국의 비협조를 맹렬히 비판해왔다며 나토 동맹들이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수도 있다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우려도 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6분쯤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4% 오른 8242.12로 출발해 현재는 4%가량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오늘 해당 상품 투자 교육 사이트에 접속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이전부터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해 2시간 넘게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용자가 몰려 과부하로 인한 접속 지연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5mm 안팎의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며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기로 국제 물류 마비 위험이 부각된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안보협의체인 쿼드가 해양안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쿼드는 올해 성명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외교장관들이 현지시각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회의를 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물류 차단 위험이 부각되는 가운데 인도 태평양에서 공동 해양 감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쿼드 4개국의 공동 해양 감시는 초기에 인도양에 집중됩니다. 인도양과 이어지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서 이란과 대리 세력의 항행 자유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상업용 해양 영역 인식 데이터를 인도양으로 확대하고 포괄적 공통 작전 상황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외교 장관들은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이를 위한 사이버 활동 등에도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4개국은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에 함께 맞서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04년 출범한 쿼드의 의제가 이제 중동 사태 등 전 세계 안보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0: 지난달 에어컨 관련 소비자 상담이 한 달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소비자상담은 모두 5만 6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5.1% 늘었습니다. 전월 대비 상담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에어컨으로 98.5% 증가했습니다. 제품 구매 뒤 설치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가동했을 때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생산량이 줄면서 달걀 가격이 오는 7월까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정부가 내다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현재 하루 평균 달걀 생산량이 4,579만 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산란계 1,134만 마리가 살처분된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 5월 중순 특란 39의 기준 산지 가격은 5,92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올랐습니다. 성과급 보상 체계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카카오 노사가 오늘 임금 협상 2차 조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카카오 노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협상을 진행합니다. 현재 노사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몫으로 할당하는 내용 등 보상체계와 고용 안정화 방안 등과 관련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 5개 법인 노조는 파업 투표를 진행해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26일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 아르메니아 외무장관과 만나 동반자 협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에는 핵심 광물 관련 협력, 아르메니아 남부를 가로지르는 회랑 건설 추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최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 안보조약기구 참여를 중단하고 유럽연합 가입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전날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와의 통합을 거부하면 러시아산 가스의 저가 공급 혜택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살해하고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힌 60살 백승태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충청북도 경찰청은 오늘 노래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60살 백승태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유린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코스피 8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아니면 너무 늦은 건가, 투자하시는 분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부터 스페이스X 상장 변수까지 지금 시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하는지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염승환 이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6.3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여야는 지금 어디에 승부를 걸고 있을까요? 판세를 가를 숨은 변수와 관전 포인트,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고요. 투표하고 나면 왠지 영화 한 편 보고 싶어지잖아요. 칸 영화제에서 먼저 주목받은 영화 군체부터 집에서 즐기기 좋은 OTT 추천작까지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알차게 풀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2030 사이에서 러닝 소개팅, 뭐 야구팬 소개팅, 심지어 일상을 공유하는 소개팅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요즘 세대의 연애 심리와 관계의 변화, 잠시 뒤에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코너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먼저 여쭤볼게요. 여러분께서는 누군가를 만날 때 나와 비슷한 사람이 좋다, 아니면 전혀 나와는 좀 다른 사람이 좋다, 어떤 쪽에 끌리시나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만남은 어떤 모습인지 또 궁금하고요. 뭐 예전에 소개팅 흑역사도 좋습니다. 또 의외의 인연으로 이어졌던 경험도 좋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9730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커피 쿠폰입니다.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과 입맛을 채워드립니다. 5월 27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입니다. 출발합니다.
2: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1: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어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서소문 고가차도가 붕괴가 됐는데 또 사망자도 나오고요. 지금 수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후 이제 막바지 철거 중 현장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안전점검을 하던 현장관리소장을 비롯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요. 네. 현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추가 붕괴 위험성을 고려해서 밤사이 철거 작업은 일단 멈췄는데 잊을만한만 반복되는 이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 사고 현장을 보니까 무너진 상판 아래로 경의 중앙선 철로가 지나가던데 이렇게 열차 운행도 오늘 차질이 있겠네요.
3: 네, 코레일 측이 사고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는 만큼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전체 운행 예정인 683회 열차 중 80%만 정상 운행하고요. 나머지 131회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KTX는 60%대만 운행하면서 서울 행신역 구간은 완전히 중단됐고요.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부산역, 호남선은 용산역에서 목포, 여수 엑스포 구간만 운행하고 강릉중앙선은 청량리역에서 강릉 부전역 구간으로 축소 운행합니다. 또 일반 열차 운행도 일부 조정이 되는데 경부선 무궁화호는 대전에서 부산역, 호남선 무궁화호는 서대전에서 목포, 여수 엑스포역 구간으로 단축되고요. 장안선은 익산에서 천안역 구간만 운행하고 수도권 전동열차인 경의선은 문산, 수색역 구간만 운행합니다. 복구 상황에 따라서 운행 계획이 추가로 또 조정이 될 수 있다 라는 점 참고하시고 열차 이용 전에 코레일톡 등에서 일정 꼭 확인해 보시고 움직이셔야겠습니다.
1: 네, 사고로 숨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됐는지 명확히 또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되겠죠. 주식시장 살펴보겠습니다. 8,000피 달성했는데 오늘 뭐 8,400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3: 네, 코스피 오늘도 불기둥 세우고 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매수

0: 200선까지도 뚫고 넘어갔습니다. 현재도 5% 가까운 오름세 보이면서 8,400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20% 가까이 뛰면서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덕분에 이 반도체 특히 메모리 관련 종목들이 동반 강세 보였고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파른 오름세 보이면서 신고가 연거푸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 이어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또 올렸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주실 텐데 오늘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됐잖아요. 나오자마자 매수세가 쏠리면서 네. 10에서 20%대 급등세 나타내면서 상승 종목 상위권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대금만 3조 원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일시적인 이 변동성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장중 수급 이벤트에 영향받을 걸로 보입니다. 떨어지나 싶던 국제유가는 바로 다시 급등세도 보였는데요. 미국과 이란 양국이 MOU 체결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서로 치고받고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면서 또다시 요동쳤고 이 때문에 증시 호조와 국채금리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5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8,434.5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올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까?
0: 네, 73.7%의 찬성률로 가결됐는데요.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제 법적 효력을 갖게 되고 6개월 동안 이어진 노사 갈등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1: 네.
0: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60조 원을 찍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메모리 사업부는 한 사람당 6억 원가량 적자 사업부도 2억 원 상당을 성과급으로 받게 되고요. 반면에 DX 부분은 600만 원의 타결금 OPI까지 합쳐도 최대 수천만 원에 그칠 걸로 보입니다.
1: 네. 이제 뭐 파국으로 치닫는 건 막을 수 있게 됐는데 이 삼성전자 내부 갈등은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0: 맞습니다. 우선 이 협상에서 소외됐다는 DX 직원들을 중심으로 같은 삼성전자인데 성과급 격차는 100배까지 벌어졌다는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 이게 이제 가전사업부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0: 맞습니다. 이 반도체가 어려울 때 휴대폰과 이 가전으로 버티고 먹여 살렸는데 정작 막대한 과실은 독식한다는 점에 불만을 키우고 있는 건데요.
1: 네.
0: 이에 동행노조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최승우 초기업노조위원장 도 DX와 DS 간 교섭 분리에 대해 고민 중이라는 입장 밝히면서 진통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1: 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여파 가라앉질 않고 있는데 결국 이 선불카드 전액 환불해준다면서요?
0: 네. 불매운동이 번지면서 스타벅스가 쌓아둔 막대한 선불 충전금을 두고 법원 지급 명령 신청까지 제기가 됐었는데 결국 사측이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원래는 이용약관상 선불카드를 충전하고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한데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전액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해당 기간 중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 등으로 지급이 되고요. 매장을 통한 환불은 스타벅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스타벅스 실물카드 환불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탱크데이 이벤트 이후 스타벅스의 매출이 20%가량 줄었다. 충성 고객 이탈이 가팔랐다. 이런저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선 미국 본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까지도 나오면서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올 만큼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자,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전월세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크게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0: 네, 앞으로 2년 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4만 1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2030년까지는 총 1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건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지을 수 있게 하고 층수 제한도 완화하고요.
1: 예.
0: 또 공실 상가나 사무실을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여기에 건설업계 지원책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비아파트 사업자 대출 한도를 높이고 금리도 낮춰서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1: 네. 자,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 좀 복잡하지요. 연금 관련 사망 신고 절차가 한결 간편해졌다는 소식이에요.
0: 네,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함께 받던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유족이 치러야 했던 번거로운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는데요. 이제는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만 하면 됩니다.
1: 네.
0: 예전처럼

0: 국민연금공단이나 각 연금기관에 따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기존에는 비슷한 서류를 여러 기관에 반복해서 제출해야 해 불편이 컸는데 이제는 행정 시스템으로 사망 사실이 자동 확인되면서 한 번의 신고로 절차가 처리된다고 합니다. 네.
1: 요즘 그 정기예금 금리 한 2% 되나요?
0: 연 네, 그 정도 되죠. 네.
1: 근데 19%짜리 적금이 나오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0: 네, 이제 다음 달 청년 미래 적금이 출시가 되는데요. 빳빳한 청년들에게 귀가 솔깃할 만한 소식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3년 동안 부으면 최대 2,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존 청년 도약 계좌가 5년짜리였다면 이건 3년으로 줄여서 기간 부담을 낮춘 게 특징입니다. 매달 돈을 넣으면 정부가 기여금을 같이 얹어주는 방식이고요. 네. 여기에 이자도 붙고 이자에 붙는 이자 소득세도 면제해 줍니다. 자격 요건처럼 자격 요건도 보면 이름처럼 나이 기준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고요. 소득 요건 있으니 잘 따져보셔야겠고요. 더 중요한 건 기존의 청년 도약 계좌 가입한 분들은 이제 또 갈아타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다음 달에 딱 한 번만 가능하거든요. 그간 받은 정부 지원금과 세금 혜택도 그대로 인정되는데 이때를 놓치면 이후에는 갈아탈 수 없고 두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은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어느 은행에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조건과 혜택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꼼꼼히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 밖에 궁금한 점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청년 미래적금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또 소득요건은 잘 따져보셔야 되고요. 궁금한 점은 1397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제인사이트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오늘은 애청자분들의 이상적인 만남과 인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0911님, 우리 남편은 자기 혼자 뒤끝이 없어요. 다친 내 마음 생각 안 하고 자기 혼자... 제 얘기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모든 남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3129님 결이 비슷한 사람과 만나 결혼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미나 여행, 독서, 운동, 경제관념, 재테크 등 공감대가 있어야 함께하고 대화가 이어지더라고요 하셨고요. 3000님 저는 내성적인 성격과 생각을 해서 반대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너무 조용해서 어디를 가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이 반대인 아내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요. 반대인 성격과 생각도 필요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김희성님은 제 아내는 미혼 때 저와 너무 다른 성격이었어요. 저 여자와 과연 누가 결혼할까 했는데 본인이 남편이 되셨다고. 서로 다른 점 때문에 인생을 많이 배우고 오히려 다채롭습니다. 결혼 41주년째입니다. 와. 755님 저는 성격이 밝고 분위기를 이렇게 하는 띄우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저에게 적성에 맞는 택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승객분들 표정만 봐도 우울하거나 화나 있거나 하면 그때 그 상황에 따라 노래도 찾아드리고 말벗도 해드린답니다. 오늘은 승객 세 분과 세종 가는 길인데 세상 힘들다 하셔서 세모정 윤인구입니다. 라디오 틀어놓으니 좋아하신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즐겁게 안전하게 세종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에서 붕괴 사고가 나면서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부터 경찰청 앞 도로까지 서소문로 삼거리는 여전히 양방향이 막혀 있고요. 안전을 위해서 일부 열차 운행도 조정되고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서울역과 수색역 구간, KTX 서울역에서 행신역 구간은 열차 운행이 중지됩니다. 또 KTX별로 운행 구간이 달라지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모든 정차역에서 임시로 멈출 예정이라서 지연도 예상되니까요. 열차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4차로에서 공사합니다. 마포대교부터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월계일교 1차로에서 작업합니다. 고속도로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면 차량터널 부근에서만 속도 떨어지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더 가서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3: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4: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1: 증시의 큰 흐름부터 유망산업까지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돈 버는 재미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1: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염미사님 뭐 나오시기 전에 뭐 저 증권시장에 무슨 얘기하고 나오시는 겁니까?
5: 왜요?
1: 항상 수요일마다 뭐
5: 이렇게
1: 이슈들이.
5: 저도 네, 수요일만 되면 폭등하는 것 같아서.
1: 코스피가 8,400이 넘게 가고 있어요.
5: 네,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급등한 배경은 사실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보면 답이 나와 있었죠. 왜냐하면 경쟁사죠. 마이크론.
1: 예.
5: 마이크론이 플러스 19.9% 폭등한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러면 당연히 이건 삼성 하이닉스는 1등, 2등 기업이잖아요. 마이크론이 3등이거든요.
1: 예, 예.
5: 그 3등이 저렇게 급등했다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호재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스위스 그 투자은행이죠. UBS가 그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3배나 올려버린 거예요.
1: 3배요?
5: 3배로 올렸어요. 목표 주가를. 이제 그 이유가 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타는 게 아니라 장기 계약을 좀 맺잖아요. 3년짜리, 5년짜리. 그래서 네. 사이클이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가치평가를 좀 달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올렸고 그럼 이거는 마이크론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똑같은 사업을 하니까.
1: 그렇겠네요.
5: 그래서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7%, 하이닉스가 13% 오르고.
1: 더 달리고 있더라고요.
5: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이 코스피에서 절반이에요.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이 둘이 이렇게 폭등을 하면 지수는 급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두 회사 합치면 평균 한 10% 올랐잖아요.
1: 예.
5: 그런데 지수가 오늘 5% 올랐으니까 딱 절반 오른 거죠.
1: 그러네요. 예.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5: 그러니까 근데 원래 그래요. 시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세장은 그러니까 오늘 이걸 안 갖고 계신 분들한테 되게 잔인한 얘기인데 주도주만 가요. 거의 강세장. 항상 주도주로 쏠리고 근데 이들이 언젠가 쉬죠. 언젠가 쉬어요.
1: 예.
5: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닥이 한번 5% 오른 적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들이 좀 쉴 때 이제 퍼지는데 근데 이들이 뭐 만약에 계속 달리면 당분간은 좀 어쩔 수 없이 이 쏠림은 지수는 오르는데 내 건 안 가는 약간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아니 불과 20일 만에 이제 7,000포인트에서 네. 8,000포인트를 간 거 아니에요?
5: 네.
1: 괜찮은 거예요?
5: 그러니까 이제 걱정은 되죠.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막 이런 좀 이제 과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과열일 수 있는데 근데 반도체만 딱 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과열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매주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가가 중간중간에 아시겠지만 악재들이 한 번씩 있었잖아요. 뭐 전쟁도 있었고
1: 네.
5: 그다음에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파업 이슈 있었고
1: 네.
5: 그래서 한 번씩 제동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추정치가.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니까 지금 멈춘 상태에서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가는 것 같지만 이게 비정상은 아닙니다.
1: 네.
5: 그만큼 이익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우리가 과일이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주식 팔았으면 뭐 4천, 5천에도 계속 다 팔아버렸겠죠 사실은. 근데 과일도 물론 중간중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적이잖아요. 그게 뒷받침이 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투자하신 분들이 이 속도 너무 빠른 속도는 그렇지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은 어쨌든 저는 뭐 속도를 빼면 뭐 지극히 실적을 따라가는 재평가 구간에 여전히 놓여 있다. 그래서 뭐 괜찮다고 여전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니 뭐 외국 투자은행들이 뭐 9천을 예측했다, 뭐 만을 예측했다 그런데 네. 실제로 가고
5: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가 원래 좀 세게 불렀거든요. 그 전부터 그때
1: 네.
5: 4천 넘을 때도 막 6천 얘기 나왔었고 당시에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사실 다 맞췄죠. 다 맞췄고 지금은 이제 만 포인트 만 국내 증권사 중에 한 곳은 12,000 얘기까지도 했었으니까 아마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2,000인 근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워낙 좋은 상황에서 보통 우리가 지금 PER 이익 대비해서 주가 비율이죠. 몇 배 정도 되냐 시가총액이. 그러면 그 평균 PER이 한 10배 정도 받으니까 10배로 그냥 계산만 하면 9천 딱 8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8,400이니까 아직도 평균에는 못 미쳐요.
1: 지금 여력이 있다.
5: 네, 여력은 있고. 근데 높았을 때가 PER 12배 정도 받거든요.
1: 네.
5: 12배 받으면 이제 12,000 정도가 나와요.
1: 그래서
5: 이제 많이 가면 거의 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근거를 대는 건데 거기에 전제 조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매주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거든요.
1: 네.
5: 그래서 그걸 따라서 계속 주가도 반영하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국민연금 뭐

0: 고민이 커지고 있다 그러던데 이게 뭐 국내 주식 비중을 뭐 줄여야 하는 겁니까?
1: 줄이는 게 사실은 이게 원래는 원칙은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가 14.9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25%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가 폭등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그럼 원래 줄여야 되거든요.
0: 왜 줄여야 되는 거예요?
1: 그 비중을 맞춰줘야 돼요 항상. 그게 왜냐하면 이건 개인 투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0: 그러니까 그 위험 자산과 좀 그 안전 자산과
1: 맞아요. 그런 비율이 맞춰, 있어요. 뭐 채권 몇 퍼센트 아. 목표 비중이거든요. 무조건 지키라는 아닌데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 여유는 돼요. 그러니까 최대 19.9까지는 가능해요. 규정상. 네, 근데 그걸 네. 넘어가면 사실 안 돼요.
0: 근데 지금 몇 퍼센트라고요?
1: 24.9가 정도
0: 되네요. 그럼 좀 넘었네요.
1: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이거 연기금 팔면 어떡하냐. 그게 좀 고민은 큰데 어쨌든 이제 해외 주식 비중, 국내 주식 비중, 채권 이런 거를 매 이제 올해는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놓거든요. 그게 이제 기준점인데 그거를 연기금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이에 그냥 주가 지수가 폭등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팔면 또 시장에 영향을 주잖아요.
0: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네. 큰 손들이 빠져나가는 만약에, 이게 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네.
1: 근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피가 올해 4,200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8,000 두 배 왔잖아요. 네. 두 배 올라왔는데 여기서 제대로 주식 투자를 늘린 주체는 개인밖에 없어요. 개인 투자만 열심히 사셨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주체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개인들의 심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 연기금 빠져나가는 것도 물론, 근데 연기금이 어쩔 수 없이 이건 파는 거잖아요. 만약에 판다면. 네. 그래서 뭐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우리나라 나빠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제일 두려운 게 개인들이 나가는 게 더 두려워요. 만약에 시장이 뭐 또 망가지고,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0: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됐죠.
1: 네.
0: 네. 뭐 여기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면서요?
1: 네. 이게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그 10만 명 정도 아마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0: 그리고 선금도 뭐 입금을 해야 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교육 받고.
1: 맞습니다. 그래서 2시간 교육 받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요걸 하시기 위해서 준비들을 다 해 놓으셨는데 안 그래도 오늘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13% 오르니까 단일 종목 이제 레버리지 ETF 상장이 오늘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ETF가 27% 주가가 오늘 하루에만 27%
0: 그러니까 이게 두 배로 뛰는 거니까. 네.
1: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그날 주가의 두 배를 추정합니다. 그날 주가에.
0: 그러니까 네. 오늘 만약에 뭐 삼성전자가 5% 올랐다 그러면 10% 이익을 네. 볼 수 있는.
1: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이닉스가 혹시라도 하루에 뭐 10% 폭락한다. 어느 날. 그럼 이제 반대로 마이너스 20%가 빠질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주의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교육까지 시키는 거죠. 네. 이런 위험을 고지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수익 날 땐 좋은데 반대로 보면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두 배씩 까먹으니까.
0: 네. 그러니까 두 배씩 까먹은 걸 만회하려면은 그게 더 그 네. 이상의
1: 우리 50% 까먹었다가 번전 회복하려면 두 배 올라야 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투자하자마자 수익이 나야 돼요. 일단 올라가면 좋아요.
0: 그러니까 뭐 장투는
1: 되도록 안 되고 그러니까 레버리지의 그 이 투자 목적은 변동성에 본인이 베팅을 하는 거예요. 잠깐의 변동성.
0: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지?
1: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위험한 거. 그래서 교육을 2시간이나 시키는 거고.
0: 근데 돈이 많이 몰렸다면서요.
1: 근데 이제 요새 워낙 뜨겁잖아요. 삼성하이닉스가.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죠.
0: 것이다.
1: 5%보다 10% 수익 날 수 있는데.
0: 이제 오늘 그런 같은 날은 뭐 이게
1: 오늘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오늘은 삼성하이닉스가 급등하는 날이니까. 근데 항상 이런 날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
1: 언젠가는 급락은 또 하거든요. 뭐 영원한 상승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가 대응을 어떻게 할지가 좀 관건이고. 그래서 주의하실 건 이거는 장기적으로 레버리지는 자산을 모으는 상품이 아니라 변동성에 의해서 내가 방향을 보고 짧게 그걸 맞추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짧게 활용하시면 좋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모은다면 당연히 본주를 하셔야죠. 삼성인 하이닉스를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8482님께서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또 올렸습니다. 추가 상승 동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 여전히 계속 저는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자꾸 PER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게 그게 가장 이제 계산하기 쉽거든요. 우리가 직관적이고 이익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이 얼마입니까? 이걸 계산하는 건데 보통 평균 아까 제가 10배라 그랬잖아요. 근데 네. 경쟁사인 지금 아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가 한 25배 받고 있고
0: 예.
1: 그다음에 TSMC 있죠. 대만의 네. 대표 기업 거기가 20배 정도 받거든요. 근데 이제 메모리는 이제 사이클이 너무 진폭이 커서 PER을 높게 원래 안 줍니다. 근데 이제 오늘 급등했잖아요. 오늘 급등해서 이제 8배 이제 좀 넘어갔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배만 가도 삼성전자 41만 원 나오고요. SK하이닉스가 288만 원 나옵니다. 저는 이제 거기까지 간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단순히 직관적으로. 근데 이제 노무라증권에서는 얼마 전에 59만 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400만 원 이렇게 제시했는데 거기는 PER 뭐 20배까지도 주더라고요.
0: 네.
1: 이제 사이클이 없어졌기 때문에 TSMC만큼 줘야 된다.
0: 그러니까
1: 이거를 증권사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무조건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어디에 내가 동의를 할 거냐. 그리고 그 어떤 증권사는 좀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하이닉스를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본 데도 있어요. 중립 의견으로 본 데도 있긴 합니다.
0: 예.
1: 그 논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보고서를 보고 아, 나 이게 의견이 맞는 것 같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액션을 하시면 되고 노무라 의견이 맞는 것 같다. 요즘에 반도체 빅사이클 왔고 장기 계약도 맺고 사이클은 점점 줄어들 것 같고 빅테크는 지금 투자를 이 금리가 높은데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질 않아요.
0: 예.
1: 계속하죠. 이 논리가 더 맞는 것 같다. 근데 PER이 10배도 안 되네. 그럼 아직도 기회인가? 여기에 동의하시면 계속 가져가시는 거죠. 이제 그런 판단을 직접 하시는 게 중요하고 항상 목표가는 신경 쓰지 마세요.
0: 네.
1: 근거가 뭔지만 좀 명확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0: 요즘 삼성전기 주가가 뭐 두 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1: 1년만 제가 그러니까 작년 초였죠. 작년 초에 1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0: 그래요?
1: 근데 이제 어제 155만 원인가 있었고 이제 오늘도 급등해서 이제 목표 주가 200만 원 나오니까 200만 원 가면 20배 오르는 거잖아요. 1년 만에.
0: 그러니까.
1: 그래서 이 무거운 기업이

0: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100조 원을 넘어섰는데 올라간 이유가 MLCC라고 있어요. 이게 그 한마디로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는 좀 용어를 쓰는데 뭐냐면 이게 그 적층이란 말처럼 여러 가지 그 컵페시터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쌓아 올린 아주 눈에 보이진 않아요 사실.
1: 반도체 관련된 겁니다.
0: 약간 전자 부품인데 우리 눈에 거의 안 보입니다. 되게 작아요. 근데 여러분 쓰시는 그 스마트폰에 이게 지금 다 탑재가 되는데 보통 1000개 들어가요. 그 작은 게. 근데 여기 얘가 왜 들어가 있냐? 네. 그 댐 역할을 해요.
2: 댐?
0: 댐. 댐이 뭐죠? 이제 물을 방류했다가 물을 저장했다 하잖아요. 전기를 이제 가둬놨다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컴퓨터 이게 스마트폰을 끄잖아요. 네. 그럼 전기 이제 소모가 없죠. 근데 갑자기 킬 때 네. 전기 필요하거나 갑자기 뭐 삼성 이제 주식 사볼까 하고 MTS 딱 키면 전기 소모 확 올라오죠. 네. 그때 이걸 저장해놨다가 전기를 댐처럼 딱 끌어줘요. 그게 이제 MLCC 역할입니다. 근데 이게 스마트폰에는 1000개가 들어가는데 전기차에는 1만 개 들어가요. 전기차에 당연히 전기 필요하니까. 그리고 데이터 센터 있죠. 지금 AI. 여기에는 한 3만 개씩 들어가요. 네. 근데 데이터 센터에 MLCC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거기서 AI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1: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나다는 네, 거죠.
0: 순간 전기 썼다가 또 저장해놨다가 이게 많은데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CC는 전 세계에서 두 개 회사가 독점하고 있어요. 일본의 무라타랑. 한국의 삼성전기. 여기가 그래 삼성전기가 굉장히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반도체랑 똑같은 거죠. 과점됐는데 AI 수요. 그래서 주가가 사실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삼성전기는 PER이 한 이제 50배 넘을 거예요. 네. 굉장히 비싼 편이죠. 그런데도 대체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면은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주목할 게 아니라 이렇게 삼성전기처럼 AI 생태계 주변 이 부품 주까지 강세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0: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간 게 아니라 이런 부품 주변주들도 사실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기판도 있고 되게 다양하긴 한데 이 기업들이 올랐는데 다만 오늘은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통 이런 날은 없는데 급등하는데 우리 보통 반도체 소부장이라 그러죠. 네, 네. 소재 부품 장비 코스닥 여기는 급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자닉스로 아예 다 집중하는 것 같다. 요거까지 팔아가지고 오늘 또 ETF까지 출시되니까
1: 레버리지 ETF 나오면서 네. 그쪽으로 돈이
0: 몰리면서 사실은 반도체 소부장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원래는. 근데 여기가 1, 2% 빠지는 게 아니라요. 뭐 어떤 기업들은 뭐 10%씩 폭락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그 코스닥이 유명한 기업들이.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수급 문제죠. 반도체 문제가 생긴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요걸 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좀 계속 가려는 수요가 오늘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1: 미국에서는 이제 뭐 스페이스X, 오픈 AI, 엔스로픽이 이제 뭐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면서요?
0: 이게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네. 물론 그 미국 주식 시장 시가총액이 70조 달러 정도 된대요. 그럼 예. 우리나라 돈으로 10경원 정도 되니까 그중에 이제 2000조짜리 회사 하나가 상장하죠 이번에 스페이스X가 그다음에 엔트로픽하고
1: 2000조는 우리나라
0: 우리 한국 돈으로 그다음에 엔트로픽하고 지금 이제 오픈 AI가 하반기에 또 상장 예정인데 여기가 1조 달러 얘기를 해요. 1조 달러면 이제 1500조죠 네. 합치면 이제 거의 5000조 가까이 되겠네요.
1: 어마어마하네요. 예,
0: 요 회사들이 이제 연달아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미국 시장이 아무리 커도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다 상장을 하면 누군가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2022년도 1월에 LG에너지 솔루션이 100조짜리 회사가 그때 상장했을 때 그 네. 코스피가 폭락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LG엔솔을 담기 위해서 다른 걸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뭐 세상이 바뀐 건 맞죠. AI 우주항공 기업들이 상장하는 거니까 이게 주도주는 맞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은 할 수 있지만 경쟁하는 기업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 추정하는 ETF들은 이 스페이스X가 들어간 만큼 다른 걸 팔아야 돼요. 얘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엔비디아 주가 잘 안 가요. 빅테크가 좀 시들시들합니다. 네. 요새 반도체 다 뜨거운데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약간 되게
1: 그러니까 엔비디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0: 네, 문제는 아니에요. 실적도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근데 뭐 요새 아마존, 뭐 구글 다 비슷해요. 주가들이 좀 시들시들한 게 시장에서는 이거 스페이스X 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미리 자금 같은 거 좀 빼가지고. 왜냐하면 상장하는 데 또 사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이제 뭐 시장에 조정이 올 수도 있다.
0: 이것 때문에 일시 변동이 올 수는 있죠.

0: 스페이스X가 이걸 빨아들이면서 그리고 주식 공급이 또 느는 거잖아요. 네. 공급이 늘면 주당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좀 하락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AI 혁신 기업들이 또 상장해서 돈을 벌면 또 이게 나스닥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악재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지만 미국 전체 시장이 이제 끝났다라 이것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시장이 끝나는 거 금리가 너무 높아서 긴축해서 네. 이때부터 끝나거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시장 흔들리면 저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1: 자 여러분 돈 버는 재미 좀 느끼셨습니까? 오늘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1부 마치면서 베니킹의 스탠바이 미 띄워드립니다. 1시 2부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걸음새 뜬 소가 천리를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는 비록 걸음이 뜨기는 하지만 한결같이 꾸준히 걸어가서 마침내는 천리를 간다는 뜻으로 꾸준히 인내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 나온 걸음새는 걸음을 걷는 본새라는 뜻인데 여기서 마지막 음절에 있는 새는 일부 명사나 용언의 명사형 뒤에 붙어 모양이나 상태,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결국 걸음새는 걸음을 걷는 모양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이 같은 구성을 한 표현으로 모양새, 생김새, 쓰임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 쓰임새는 쓰임의 정도나 쓰이는 바라는 뜻으로 용도라는 한자어와 비슷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목재는 그 종류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다 또는 용도가 다르다처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같은 구성의 표현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모양새, 생김새 등 외에도 가림새라든지 너름새 같은 표현도 있는데요. 먼저 가림새는 가리거나 감추는 태도라는 뜻이고 그와 나는 가림새 없이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다 같이 말할 수 있죠. 또 너름새는 너그럽고 시원스럽게 말로 떠벌려서 일을 주선하는 솜씨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 그는 너름새가 좋아 동네 반장을 맡아 한다처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전국 동시지방선거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 6월 3일 수요일 본투표. 내 삶의 무대가 되는 우리 동네, 그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전국의 하늘이 흐립니다. 서울 등 서쪽 지역은 비가 대부분 그쳤지만 아직 강원도와 경상도 곳곳에는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 모두 그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목요일인 내일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북쪽으로 약한 비구름이 지나가면서 영향을 주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비가 오겠고 경상도 내륙은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요.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0도, 대구 23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1, 2도 정도 오르겠고요. 모레 금요일부터는 하늘이 맑아지면서 기온이 점차 더 올라 주말 동안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대부분 30도 안팎을 보이며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강원 동해안은 안개가 짙게 끼며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은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오늘 새벽 정밀 감식을 실시하는 등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고 여파로 상당수 열차 운행이 조정됐고 주변 교통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3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대폭인 19.4% 증가하며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95명으로 한 명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주택 매매량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인구 이동이 1년 전보다 6.3% 증가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2월과 3월 주택 매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증가한 게 이동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세의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수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판세도 민심도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어떤 계산 속에 움직이고 있을까요?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극장에서 영화 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요즘 극장가를 달구고 있는 신작부터 가볍게 즐기기 좋은 OTT 추천작까지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요즘 2030 세대 사이에서는 러닝 소개팅, 뭐 야구팬 소개팅 같은 이색 소개팅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달라진 만남의 방식과 연애 심리,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0: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2: 이제 일주일 앞으로 선거가 다가왔는데요. 막판 격전지 판세 좀 볼까요?
4: 네. 사실 선거 초반만 해도 정치권에선 이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하는 관측이 훨씬 더 그랬죠. 많았는데요. 한때 광역단체장 16곳 중에서 민주당이 최대한 15곳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막판으로 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모습인데요. 민주당의 우세의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이 격전지로 분류되는 지역이 좀 늘어났습니다.
2: 네.
4: 당장 이 서울이 막판 격전지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전반적으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5선을 노리는 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막판 추격세가 굉장히 매서운데요. 한국 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지역 만 18세 이상 유권자 이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원호 후보는 42%, 오세훈 후보는 36%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2: 예.
4: 두 후보 간 격차는 6%포인트로 이 오차범위 아니었는데요. 보수의 텃밭이죠. 이 대구에서도 여야 후보 간 이 접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서울과 동일한 기간 및 방식으로 대구 지역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부겸 후보는 42%,
2: 네.
4: 추경호 후보는 38%로 집계가 됐습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4%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이 경합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죠. 부산과 울산, 경남, 그리고 또 충남, 또 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전북을 소폭 우세 또는 이 접전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이제 여론조사 공표도 막바지네요. 이제 내일부터는 공표 못하게 되겠죠?
5: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공표를 못하는 것이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했던 여론조사는 공표를 계속해서 할 수 있고요. 참고 삼아서. 그런데 공표 금지 기간에 실시된 조사는 그냥 비공개로 그렇게 그렇군요. 처리를 해야 된다. 네. 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몇몇 지역에서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중론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돌아보면 지난해 대선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 50% 정도 득표를 했고 김문수 후보가 41%를 넘었거든요. 예. 처음보다는 많이 좁혀진 격차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좁혀질 거다. 이 예측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평소의 지지도나 호감도가 높지 않다고 해도 정부 여당을 좀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한테는 마땅히 다른 카드가 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2: 네.
5: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격차가 좁혀지는 것은 예상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요인이 있다면 내란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뭐 그 탄핵 반대를 한다거나 또 많은 목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좀 조용한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때 좀 실점한 것이 적은 편이었다. 이 점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게 있는데 영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그 서울이라든지 충청 이런 쪽에서 양당 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영남 지역에 환산을 하자면 국민의힘이 앞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2: 네.
5: 근데 또 영남 지역은 영남 지역대로 국민의힘이 또 확실히 앞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접전 양상에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지역 간의 탈동조화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영남에서는 영남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물론 결집을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도 이번에는 좀 바꿔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역 정권에 대한 견제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남 지역 민주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행일 수도 있는 게 다른 지역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 유권자들한테 민주당이 독식하지 않을 수 있다. 마음 놓고 나를 그냥 찍어주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지역이 전라북도인데요. 사실 제가 이 방송에서 다시 찾아보니까 지난 4월 20일경부터 전북이 격전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예고를
2: 그랬었나요?
5: 네, 4월 20일, 27일, 4일. 네,
2: 은근 자기자랑 잘해.
5: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제가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호남에서도 물론 예전부터 민주당 깃발만 꽂는다고 무조건 찍어주면 안 된다 이런 네.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 초기의 선거기 때문에 기호 1번 쪽으로 몰아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원래는 강했을 것 같은데 현재 민주당 내부에 균열이 있는 상황. 이고 또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친 이재명 반정청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2: 네.
5: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지역도 역대 유례 없었던 격전이 되고 있습니다.
2: 자 이제 재보궐선거 치러지는 지역을 좀 살펴보죠. 부산 북구갑 그리고 경기 평택을 지금 어떻습니까?
4: 네, 두 지역 모두 소위 거물급 정치인들이 뛰어들면서 가장 뜨거운 지역구로 부상했는데요.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절대강자가 없는 이 접전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부산 북갑은 하정우 민주당 후보 그리고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맞붙는 이 3자 구도입니다. 선거 초반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전재수 민주당이 부산시장 후보의 이 지원을 등에 업은 이 하정우 후보의 절대 강세가 예측이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한동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를 앞서거나 아니면 이 턱 밑까지 따라붙는 결과가 잇따르면서 판이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부산일보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3일에서 24일까지 부산 북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다자 대결에서 한 후보는 38.2%의 지지율을 기록했고요. 하 후보는 34% 그리고 박 후보는 23.3%로 뒤를 이었습니다.
2: 네.
4: 예, 오차범위 아니기는 하지만 한 후보가 이 소폭 앞서는 결과를 받아든 셈인데요. 사실상 한동훈 하정우 2강 구도로 보이는데 제가 오늘 오전까지도 한번 취재해본 결과 박민식 후보는 일단 완주 의사가 굉장히 확고합니다.
2: 우리가 예. 지겹게 단일화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4: 네,
2: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 같다.
4: 쉽지 않다. 더해서 아직 거의 안 하겠다는 분위기로 완전히 돌아선 모습입니다. 평택을도 굉장히 치열한데요. 최근 이 3파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희동 후보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이 3강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2: 네.
4: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평택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김용남 후보 30% 그리고 유희동 후보 23% 조국 후보 25% 그리고 자유와 혁신의 황교안 후보가 8% 그리고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3%였습니다. 예, 워낙 이 3강 후보들의 이 지지율 격차가 좁다 보니까 김용남 후보와 이 조국 후보의 뭐 진보계 단일화 여부 그리고 유희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보수 단일화 여부가 이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른바 이 최근에 이 차명 대부업 논란 등이 김 후보와 조 후보 간의 이 네거티브 공강이 격화되고 있어서 진보 단일화는 성사되기 좀 쉽지 않게 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 반면 유희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단일화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2: 그러니까 부산이 이제 여야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가 봐요. 뭐 박근혜 네. 전 대통령도 오늘 방문한다 그러고
5: 네.
2: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오늘 뭐 부산을 방문하고
5: 그렇습니다.
2: 그렇죠?
5: 네. 네, 부산은 대표적인 격전지가 됐고 또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3파전 속에서 좀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부산 북갑 보궐선거의 마지막 관건은 두 부류의 유권자들에게 달려있는데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 사이에 있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2: 사이에 있다는 거는 그러면
5: 둘 중에 한쪽을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2: 투표장에 가서는
5: 그렇죠. 네, 네. 주로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쪽도 또 두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한동훈은 절대 찍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박민식 후보를 고수할 것이고,
2: 네.
5: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한동훈 을 찍어서 민주당 당선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은 한동훈 후보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의 유권자들이거든요.
2: 네.
5: 이쪽도 두 가지 인식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이 부류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에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한동훈 후보를 찍으면 국민의힘을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류가 있고 다른 부류는 한동훈 후보 찍는 게 그냥 국민의힘 후보 찍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2: 네.
5: 이 유권자들이 결국에 어디로 얼마나 분포가 돼 있고 어디로 향할지 이게 마지막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는 김용남 후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업체 논란에 관해서 김 후보가 자신이 배당이나 수익을 받은 바 없다라고 거래 내역을 공개를 했거든요.
2: 네.
5: 근데 이래도 아직까지 공방이 안 끝나는 게 조국혁신당에서는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서 받았을 것이다. 자회사인 대부업체가 아닌 본회사를 통해서 받았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좀 공방이 끝나지 않을 그런 기색입니다. 김용남 후보 조국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점점 더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제 유희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 단일화 지금 뭐 유희동 후보가 오늘 단일화 의견 교환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세계일보 한국갤럽 조사를 인용을 하셨는데
2: 네.
5: 그 조사에 따르면 단순 산수를 하면 유희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의 득표율을 지지율을 합치면 1위인 것으로
2: 단순 산수를 1% 앞서네.
5: 그렇죠.
2: 단순히 더했을 때는.
5: 네. 그래서 네. 유희동 후보 입장에서는 이 단일화를 포기를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렇게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황교안 후보의 부정선거론이라든지 또 탄핵에 대한 반대론 이런 것들을 좀 찜찜하게 생각하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이 유희동 후보를 찍을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이 그러니까 모든 단일화는 사실 1 더하기 1을 했을 때 2가 안 되는 것이 모든 단일화의 성격이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2: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교육감도 같이 뽑잖아요. 근데 뭐 저도 이렇게 그 홍보물 집으러 온 거 열심히 봤습니다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4: 예,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많은 유권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교육감 선거 이 지방선거 때마다 함께 치러지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가장 알기 어려운 선거로 꼽힙니다.
2: 그런데 또 아이들 둔 부모 입장에서는 중요하거든요.
4: 그럼요. 네.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권자들이 깜깜이 선거라고 지적을 하느냐.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정당의 공천도 없고 기호도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이 단체장 선거는 이 정당명과 이 기호를 보고 어느 정도 이 판단하는 유권자들이 많은데요. 교육감 선거는 후보 이름만 놓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 게다가 이 투표용지의 후보 이름이 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배열이 되기 때문에 몇 번 후보를 찍어달라 이런 식의 선거운동도 좀 어려운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무효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 예.
4: 지난 2022년 이 지방선거를 보면 이 광역단체장 선거의 무효투표율은 1.56%였는데 교육감 선거는 4%였습니다.
2: 네.
4: 예,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높았던
2: 잘 모르겠으니까
4: 건데요.
2: 안 찍는다.
4: 예, 맞습니다. 네.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이 광역단체장 선거의 무효투표율은 2.42%였지만 교육감 선거는 5.26%였는데요. 또 보면 관심도 자체가 낮습니다. 이 선관위가 2022년 이 지방선거 직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육감 선거의 관심도는 43%에 그쳤는데요. 광역단체장 선거 관심도가 74.1% 그리고 기초단체장 선거 관심도가 71.3%였던 것을 좀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겁니다.
2: 그러네요.
4: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교육감이 사실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교육감은 초중고 교육 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또 전국 기준으로는 70조 원이 넘는 혈세를 집행하게 됩니다. 예,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 교육의 방향과 그리고 지역 교육 예산을 모두 좌우하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5: 네.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매년 그 선거를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교육감 무용론, 교육감 선거 무용론 이런 네.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하지 말고 그냥 광역단체장하고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출마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의견도 계속해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의견인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안 그래도 교육감 선거가 많이 정치화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단체장 선거하고 러닝메이트로 됐을 때는 결국 정당이 공천을 하는 것이고 또 단체장의 좀 부단체장 정도 같은 그런 위상을 갖고 단체장한테 교육행정이 종속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2: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5: 예, 또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자 출신들 같은 경우는 정당 없이 지내온 사람들이 꽤 있는데 부랴부랴 정당에 줄을 서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또 있을 거라서 러닝메이트론도 거의 10년 넘게 논의가 되어 오고 있지만 차마 또 이 제도로는 못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호도 없다라고 하는 데서 유권자들이 좀 낭패라든지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기호를 또 부여를 해버린다면 이게 착각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네. 예전에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없었을 때 그때 가번 나번 이렇게 기호를 매겼었는데 네. 어떤 분이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 예, 주류 정당하고 많이 다른 분이 조금 쉽게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당선된 이유에 대해서 그 번호 때문에 기호 때문에 그 당 사람으로 착각한 주민들이 있는 거 아니냐. 본인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2: 번호를 잘 받아서.
5: 예, 그래서 이게 기호가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감 선거에서 기호를 부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투표용지도 보면 동네마다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도 다르게 돼 있고 예. 그리고 심지어는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일반 선거에서도 기호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소리도 있고 사실 제가 그 기호 제도가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2: 그렇습니까?
5: 예,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 판결을 하긴 네. 했습니다만 그래서 기호 제도가 또 불공정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또 기호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주민분들이 공약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도 지난 주말에 공보물의 공약을 다 읽어봤거든요. 좀 힘들고 그리고 주요 공약 빼고는 교육감 선거들 후보들 상당히 공약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주요 공약을 탁 찍어서 여기서 차이가 있구나. 네.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언론이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주요 공약이 어딘지 딱 찍어내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2: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교육감 선거 출마하는 후보들 중에 4명 중 1명이 전과가 있다고요?
4: 네, 맞습니다. 이 후보자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누구인지 알게 됐을 때도 이 문제가 되는 모습인데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후보 이 58명을 분석한 결과 15명, 그러니까 26%가 전과 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후보 4명 중 1명이 전과자인 건데요. 전과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집회나 시위 관련 법 위반, 이 교통 방해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2: 예.
4: 예, 음주운전 등이 도로교통법 위반이 4명, 그리고 폭력이나 상해, 공무집행 방해도 4명이 있었습니다. 또 이 밖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이 직무 관련 전과가 4명,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 네.
4: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영배 서울 교육감이 후보와 조용식 울산 교육감 후보가 각각 전과 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또 이병학 충남 교육감 후보는 이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홍재남 서울 교육감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 정지를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요. 또 이 밖에 세금 체납 이력도 있었습니다. 후보 7명이 과거에 세금을 체납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액수를 보면 이병학 충남 교육감 후보가 약 1,500만 원, 그리고 김영배 서울교육감 후보가 약 74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체납 액수가 많았습니다. 네. 다만 이 후보 등록 시점에서는 모두 납부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2: 아니 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전과가 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5: 네, 그 부분을 유권자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과가 표기되어 있는 공보물 이면 그 전과뿐만 아니라 이력, 재산, 납세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요. 이 이면을 아마 많은 유권자분들이 가장 유심히 들여다볼 것 같고 특히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육감 선거의 이 전과 관련 부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눈여겨보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마 그런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선거 컨설팅 일을 하는데 네. 어느 지역에 어떤 후보를 내가 컨설팅 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거를 한번 지켜봐달라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박빙 우세 열세 정도에서 당선될 수도 있겠다 네. 싶은 후보였어요. 근데 제가 그 후보 공보물을 딱 봤는데 아 이면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면은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낙선을 결국 했는데 이건 뭐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 느낌에는 좀 음주운전 부분에서 좀 삐끗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SNS로 여러 메시지들이 선거 때 돌아다니는데 그중에 주요한 것이 전과 부분입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들 쫙 모아가지고 어떤 주민이 막 돌리고 그것이 막 퍼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교육감 선거에서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다만 이제 전과 중에서도 뭐 좀 가려볼 만한 것들이 있겠죠. 과거에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다 싶은 범죄가 일부 있는 것이고 근데 또 어떤 범죄는 죄목만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범죄도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게 그 전과 란에 보시면 그 옆에 소명란이 있습니다. 네. 이 소명란에서 예전에 왜 이런 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하는 후보는 그래도 주민들이 참작을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어떤 후보는 굉장히 강력한 사건에 연루된 죄목이 적혀 있는데도 소명란을 아무 설명 없이 비워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 후보들은 정당 소속 정당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성향이?
4: 네, 맞습니다.
2: 근데 이게 뭐 보수 진영 후보가 뭐 한 명, 뭐 진보 진영 후보 한 명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나오는 데도 있죠.
4: 네, 맞습니다. 당장 이 서울교육감 선거가 그런데요. 이 서울교육감 선거의 선거 공보물이나 현수막을 보면 후보들이 저마다 내가 진보의 단일 후보다 그리고 내가 보수의 단일 후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서울교육감이 선거에 나온 후보를 보면 진보 진영도 한 명이 아니고 보수 진영도 한 명이 아닌데요. 현재 서울교육감이 선거는 진보 진영 후보 3명 그리고 보수 진영 후보 4명이 출마한 다자 구도입니다.
2: 여기도 그럼 단일화 이슈가 있겠네요.
4: 예, 맞습니다. 일단 진보 진영에서는 애초 이 시민참여단 투표를 통해서 이 정근식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뒤에 한만중 후보가 이 경선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좀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과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고 독자 출마를 결정을 했는데요. 또 홍재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근식 후보가 이 막판까지 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한 후보와 홍 후보 모두 이 완주 의사를 밝힌 상태라 단일화 협상이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수 진영도 이 단일화 경선이 있었는데요. 이 보수 단일화 기구에서 윤호상 후보를 단일 후보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수 성향의 조전혁 후보와 이 류순호 후보 그리고 김용대 후보 등이 모두 자체적으로 출마를 결정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보수 후보 단일화도 좀 실패한 모양새입니다.
5: 네. 이 서울교육감 후보 총 8명인데 그중 상당수가 마크를 벽보에 붙이고 있어요.
2: 마크?
5: 네. 그 마크를 보면은 네. 단일 후보. 유일 후보 이런 식의 뭐 보수 단일 후보, 뭐 네. 중도 보수 단일 후보, 진보 유일 후보 단일 후보 이런 식으로.
2: 근데 8명이라면서요.
5: 8명 중에 5명이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일화가
2: 그럼 된 각자 것인가.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5: 그래서 예전에는 단일화가 잘 된 적도 있었는데 이번 네. 서울시 교육감은 완전 다자구도가 되어 버렸고 마치 무슨 뭐 어디 골목 식당에 가면은 어떤 식당에는 간판에다가 KBS 어디에 나온 집, 다른 집에는 또 뭐 어느 방송국의 무슨 프로그램 집, 뭐 여기는 진짜 원조, 네. 여기는 우리가 진짜 원조 이런 식의 붙이는 식으로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너무 정리가 안 된다면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 차라리 교육 정당 이런 걸 허용을 해서 평상시에 그 활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선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난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자구도가 됐을 때는 과반 득표를 못하고 당선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게 정통성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선진국에서는 프랑스처럼 한 명을 뽑는 그런 선거구에서는 결선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칫하면 정말 이론적으로는 한 12.6% 받고 당선될 수도 있는 게 서울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네,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네. 저희 집 막내가 이제 그 현수막 붙은 거 보고 동성애가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저도 이 현수막을 유심히 본 기억이 있는데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 현수막에 이제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문구를 내걸었어요. 이게 논란이죠?
4: 네, 맞습니다. 아마 서울시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현수막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추방이라고 하면 현재 교육 과정에 그럼 동성애 파트가 뭐 따로 있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 교육 과정에는 이 동성애 교육이라는 뭐 이름의 별도 과목이나 의무 교육이 있는 건 아닙니다.
2: 네.
4: 예, 다만 원론적으로 누구나 차별이나 이 혐오의 대상은 안 된다는 취지의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서울시 내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겁니다. 조 후보는 이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한 이 시민축제죠. 퀴어 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 금지를 사실상 이 1호 공약처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2: 예.
4: 예, 이에 대해서 이 정교조와 뭐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 성향 후보들이 일제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후보가 사실상 이 동성애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교육 현장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 성소수자 학생과 이 구성원을 배제하겠다는 선언처럼 읽힌다는 지적입니다. 관련해서 주 후보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나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동성애 반대 현수막을 이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현행 이 5개 광고물법에 따르면 후보들은 이 차별적 문구나 아니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김수인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5: 네, 일단 우리 교육에 있지 않은 현실과 있는 현실을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동성애 교육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없고 그러니까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평등이나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동성애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교육은 없었습니다.
2: 네.
5: 그리고 있는 현실 명백한 현실이 뭐냐면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성소수자 청소년들 자살률이 높다 이런 보도도 많이 있었고 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 지난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소수자 차별 실태조사를 했는데
2: 네.
5: 만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응답을 했습니다. 457명이 조사에 응했는데 SNS에서 혐오 표현을 겪어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89.6%나 됐었고 69%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생각해보는 선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Let's go, it's showtime.
2: 자, 다음 주면 벌써 6.3 지방선거일입니다. 이제 휴일이잖아요. 투표 마치고 찾아오는 반가운 휴식. 어떤 영화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문화의 모든 것을 코스모스처럼 넓고 깊게 들여다보는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오늘은 극장가 핫한 신작부터 유쾌한 OTT 작품까지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이제 투표하고 뭐 하실 거예요, 선생님은?
3: 저도 쉬고 네. 좀
2: 평소에 영화 네. 많이 보실 거 또 영화 보시라고 하면은 그건 일이 될 것 같고
3: 네 저는 좀 아. 그런 날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2: 예, 이제 선거 당일 투표 마치시고 네. 극장 갈 계획들 세우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3: 네,
2: 것
3: 네.
2: 같은데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3: 일단
2: 새로 나온 영화?
3: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은 아무래도 네. 연상호 감독의 군체죠.
2: 군체.
3: 네, 깐 네. 영화제가 이제 종료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개봉을 했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이제 영화제 아예 기간 중에 개봉을 해서 그때 화제성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21일 개봉을 해서 개봉 닷새 만에 200만 관객을 벌써
2: 그러니까
3: 돌파를 했어요.
2: 않더라고요.
3: 네,
2: 어.
3: 그래서 이게 올해 그 스코어 추이가 가장 좋은 작품이고 배급사가 또 쇼박스잖아요. 왕사남도 있고 살목지도 아. 있고 연이어서 지금 흥행 대박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관객 스코어가 갈 것인지. 저도 보고 왔는데 강추입니다. 재밌어요. 네.
2: 저도 지난 연휴에 볼까 하다가 이틀 동안 또 출근하느라고 아예 좀 못하다 보자 했는데 아 그렇게 또 인기가 있군요.
3: 네.
2: 칸 영화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막을 내렸는데 네.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이 칸 영화제 초청받았다는 네네. 소식은 전해드렸잖아요. 네. 현지 분위기는 어땠어요?
3: 그때 이제 이 영화가 16일에 새벽 그 0시 50분에 상영이 됐잖아요. 칸에서도 미리 이제 그 굉장히 재밌는 장르물 그리고 작품성까지 있는 장르물을 상영하는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에서 상영이 됐었는데 그날 이미 극장 2,300석의 극장 일찌감치 매진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왔었고
2: 네.
3: 군체 화려한 배우진도 총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상영이 끝난 뒤에는 7분간의 기립박수를 받았고 외신에서도 연성호 감독 특유의 어떤 K-좀비물의 개성 그리고 특유의 어떤 사회적인 주제의식 이런 것들이 잘 녹아있는 장르물이다라는 호평이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로 확인을 해본 바 그 호평이 상당히 좀 근거가 있는 호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그 여주인공 전지현 씨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러 다니는
3: 네,
2: 모양이더라고요. SNS에 많이 전지현 씨 영상에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3: 사실은 이게 군체에서 전지현 씨의 비중이 진짜 생각보다 저의 예상을 이미 했지만 훨씬 더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네.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대 인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게 계속 SNS를 통해서 올라오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이 군체 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3: 일단은 이제 서울 도심에 초고층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 사태를 다루고 있고요. 사건 당일이 이제 한 바이오 기업에서 컨퍼런스를 주최를 하는데 이 기업의 소속 연구원이었던 서영설이라는 천재 생물학자가 연구 성과를 빼앗긴 데에 한을 품고 생화학 테러를 거기서 일으켜요. 그리고 마침 이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던 전지현 씨가 연기하는 생명공학자 권세정 교수가 남아있는 생존자들과 함께 이 좀비들을 피해서 이제 구조를 그 외치는 그런 과정에 있고
2: 네.
3: 또 빌딩 밖에서는 이제 대테러 팀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이렇게 이원화돼서 줄거리가 진행이 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이렇게 좀비 영화가 인기예요?
3: 일단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극한 상황이긴 하지만
2: 좀비 영화는 좀 외국 영화들이 한창 네. 또
3: 그렇죠.
2: 인기 아니었습니까?
3: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의 좀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원래는 좀비 영화 자체가 되게 고어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B급 장르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액션이 거기에 굉장히 들어가고 또 대부분 좀비들을 사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인간들을 사륙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죄책감이 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액션 블록버스터의 쾌감하고 연결이 돼서 굉장히 메이저 장르로 외국에서는 진작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나라에서는 조금 더 이제 수위를 낮추고 거기에 어떤 그 가족애라든지 이런 보편적인 서사를 결합을 시켜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좀 아주 어린 관객만 빼고는 많은 관객층이 좀 즐길 수 있는 장르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게 수위를 좀 낮춘 좀비물이 우리나라
3: 네, 그렇게까지 막 고어하진 않아요. 보기에 그렇게 막 불편하진 않아요. 네.
2: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구죠? 그 영 감독님의
3: 네.
2: 이게 꾸준한 그
3: 좀비 시리즈가 있죠.
2: 좀비 시리즈.
3: 네, 부산행부터 시작돼.
2: 네, 부산 네. 또 뭐 있죠?
3: 반도가 있었죠.
2: 반도.
3: 네, 그리고 부산행 프리퀄에 해당하는 서울역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K 좀비물의 아버지로 지금 연상호 감독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군체를 보면은 연상호 감독의 좀비물을 이렇게 영화 시리즈가 진화를 하는 것처럼 군체에서도 좀비가 이렇게 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좀비하고는 약간 다른 게. 기존의 좀비는 약간 식인의 욕망 이런 것들이 네.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좀비들이 집단 지성을 가지고 진화를 해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감염을 퍼뜨리는 게 어떤 식인의 욕망이 아니라 감염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확장시킨다 이런 개념이어서 기존의 좀비물하고는 좀 다른 그런 문법을 보실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재미 요소입니다.
2: 2039님께서 사전투표하고 네. 6월 3일에는 극장 가려고 하신다고
3: 네.
2: 영화관 말고 극장이라고 하신 연배가 대충 짐작은 가는 것 같은데 오랜만이나 설레신다고 하시면서 저도 사전투표하고 6월 3일에 극장 가고 싶은데 생방송을 해야 되네.
3: 끝나고 추천을 드립니다.
2: 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네. 부산행도 있었고 네. 킹덤, 지옥 이런 우리나라 그 좀비 콘텐츠들이 또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3: 네.
2: K-좀비물이 뭐 이런 뭐 어떤 마력이 있길래
3: 일단
2: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3: K-좀비물이라는 수식어를 붙을 정도로 좀 개성이 있는데 그 최초의 작품이 김은희 작가의 킹덤이잖아요.
2: 네.
3: 이 작품은 이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 아포칼립스여서 일단 배경부터가 굉장히 해외 시청자들에게 신선함을 안겨줬고 이게 굉장히 슬픈 좀비를 그리고 있어요. 그 신분제 사회에서 굉장히 핍박받는 민초들이 굶어 죽는 상황과 되게 굶주린 좀비들을 같이 은유를 하면서 이 좀비 사태를 그리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비가 어떤 이끌어낼 수 있는 뭐 액션적인 쾌감 이런 것보다는 비극성, 굉장히 슬픈 정서, 한의 정서 같은 것들을 투영을 해서 굉장히 개성이 있었고 여기 어떤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권력층에 대한 비판 의식, 그들이 오히려 더 좀비보다 무서운 괴물로 묘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K-좀비물은 장르물로서도 굉장히 신선하지만 여기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가 녹아 있다. 이런 인상을 심어줬는데 이게 이제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이라든지 군체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어요.
2: 네.
3: 부산행 같은 경우에 뭐 인간의 이기심 그리고 뭐 도태되는 약자들에 대한 문제 의식, 군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등장 인물 중에 이제 장애인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등장을 하는데 보통 이런 재난 영화에서 많이 도태되는 그런 역할인데 네. 여기에서는 굉장히 비중을 실어주면서 좀 색다른 접근법을 선보였죠. K-드라마의 어떤 사회 의식과 장르물로서의 재미가 잘 결합된 점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2: 구교환 배우가 남자 주인공.
3: 맞습니다. 네? 어. 네, 생화학 테러를 일으킨 그러니까 빌런인 거죠.
2: 네, 이거 모자무사에 이어서 또 이어지는 이게 또 그 효과도 있겠네요.
3: 네,
2: 이게
3: 요즘 연상호 감독이 굉장히 사랑하는 배우예요. 반도에서도 되게 개성적인.
2: 구교환 배우는 네. 모든 감독들이 다 사랑하는 배우 아니에요?
3: 그렇습니다.
2: 네. 그럼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 같던데.
3: 맞아요. 어떤 역이든 잘 소화를 하는데 네. 여기서도 굉장히 좀 그야말로 이제 좀 클리셰적인 미치광이 과학자인데 여기에 나름대로 구교환 배우의 어떤 약간 비주류적인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결합을 시켜서 좀 독특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2: 또 궁금해지네요. 또 어떤 연기를 펼칠지.
3: 네. 배우들의 매력이 굉장히 상당해서 그 점도 큰 관람 포인트 같습니다. 네.
2: 자 그러면 이제 집에서 방구석 네. 일렬에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OTT 작품 하나 좀 추천해 주시죠.
3: 아, 네. 그 요즘 OTT에서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취사 사병 전설이 되다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이제 TVN을 통해서도 이제 월화 드라마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티빙에서 우리가 이제 OTT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12부작 그 시리즈고요.
2: 네.
3: 왕사남으로 화제가 된 그 박지훈 배우가 주연을 맡았어요.
2: 네.
3: 그래서 이 작품도 지금 시청률이 막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2: 네. 이게 취사병 전설이 되다? 취사병 얘기예요, 그러면?
3: 네, 맞아요. 그 사실은 군대 이야기라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막 즐겨보는 소재는 아니어서 약간 꺼렸었는데 막상 보면은 이제 어떤 군대 이야기이지만 군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지만 거기에 요리가 중심이 된 또 국방 드라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요리를 통해서 힐링을 한다라는
2: 국방.
3: 국방. 예, 요리하다 쿡. 쿡과 방송을 결합한 신조어를 이제 쿡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2: 네, 저는 왜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3: 뭐 흑백 요리사 같은 예, 그런 프로그램도 요즘 쿡방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드라마에도 이제 이런 장르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박지윤 씨가 연기하는 그 주인공이 취사병으로 들어가서 어떤 특별한 요리사의 능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살짝 판타지 요소도 가미가 됐고 이제 수련을 통해서 미션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그 요리사로서 군대의 셰프로서 성장하는 그런 성장기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좀 이렇게 군대 얘기에 한정짓는 그런 드라마라기보다는 좀 보편적인 성장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런 점들을 또 즐겁게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왕사남과는 또 다른 어떤 박지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3: 맞아요. 네. 사실 이게 코미디 영화는 코미디 색채가 굉장히 강한 드라마인데 웃음을 이끌어내는 건 사실 다른 조연 배우들이에요. 박지훈 배우가 연기하는 주인공은 굉장히 내향형이고 관심병사로 분류가 되는 좀 약간 우울감이 있는 그런 주인공인데
2: 예.
3: 되게 액션이 큰 코미디 배우들 사이에서 오히려 그런 내향적인 인물을 연기하면서 아, 이 배우가 감정 표현이 굉장히 섬세하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박지훈 배우는 정말 눈여겨봐야 할 최고의 차세대 배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도요.
2: 네. 또 하나 좀 추천을 받아볼까요?
3: 또 하나는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의 원더풀스라는 작품인데요.
2: 저도 제목은 봤는데.
3: 이 작품도 굉장히 좀 유쾌하게 보실 수 있어요.
2: 네.
3: 초능력물이에요. 네. 그래서 취사병 전설이 되다도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고 이 작품도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고 또 코미디 드라마이기도 하거든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진과 극한 직업 제작진이 만나서 화제가 됐고 주연을 박은빈 씨가 이제 맡고 있어요.
2: 네.
3: 그리고 1999년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2: 먼저? 1999년에 저 뭐 했지?
3: 그때 막 세기말이어가지고 막 휴거 막 정말
2: 저 KBS 저 전주방송총국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어. 그 5월에 서울에 올라왔구나.
3: 네. 그 시대의 세기말 감성을 굉장히 잘 녹여낸 시대극이기도 하거든요.
2: 네.
3: 그래서 약간 종말론이 막 횡행을 하면서 좀 어지러운 그런 정세 안에 혜성시라는 가상도시에서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된 사실은 동네 백수들 좀 모지리들에 가까운 그런 인물들이 우연히 이런 얻은 능력을 통해서 좀 평화를 위협하는 악당과 맞서서 동네를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2: 네.
3: 그래서 이거는 좀 굉장히 독특한 슈퍼 히어로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좀 유쾌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이것도 좀 휴일에 편하게 감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요즘 영화값이 만만치 않아서
3: 아, 네, 그렇죠.
2: 좀 이렇게 좀 저렴하게 볼 수 있는 팁 같은 거 없습니까?
3: 때마침 요즘 정부가 영화 할인 쿠폰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멀티플렉스 어플에 들어가면은 할인 쿠폰이 6천 원짜리가 두 장이 미리 세팅이 돼 있어요.
2: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로 우리가 뭐 다운받고 이러지 않아도 예매를 하면서
2: 영화 예매 사이트 영화관 사이트에 올라가
3: 있단 말이죠.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할인 쿠폰이 두 장씩 세팅이 돼 있어요.
2: 야, 그건 몰랐네.
3: 네, 그래서 이게 또 예산이 소진되면은 별다른 공지 없이 쿠폰이 없어지거든요.
2: 아, 그러니까 약간 선착순 개념이고.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또 디지털 소외층을 위해서는 전용 상담 총구도 있으니까요.
2: 네.
3: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이 또 수요일이니까 문화가 있는 날.
3: 그렇죠. 네.
2: 그래서
3: 중복 할인이세요.
2: 그러니까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상영하는 영화는 할인된 가격 만 원으로 훨씬 더 가볍게 극장 나들이 하실 수 있다는
3: 그렇죠.
2: 거.
3: 그렇죠. 거기에
2: 참고하시면.
3: 6천 원 할인 적용하면 4천 원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2: 가야 되겠네.
3: 일찍 퇴근하고 가십시오.
2: 네. 63 지방선거 날은요. 사전 투표 하신 분들은 이제 12시 20분엔 저희 방송 듣고 영화관으로 같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롱드 문화코스모스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6: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2: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아픈 신호는 밥다는 핑계로 외면하곤 하죠.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떤 모양이신가요?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마음 건강, 그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0: 애가 지나가지고요. 하고 싶네요. 네. 뭐. 아니 근데 제가 사실 러닝 요즘 하도 열풍이라 네. 그 이런 목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크루를 찾고 싶어서 근데 40 이전까지만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아, 그리고 제가 그 거기 룰루는 러닝만 해야지 거기서 뭐 이렇게 연애를 건다거나
0: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룰일 뿐이죠. 네. 네. 모든 세상에는 룰 이외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아. 네. 근데 아무튼 저도 요즘에 그 최근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건 들어봤는데 저희 때는 이런 건 없어가지고 근데 듣고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만남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1: 네. 네. 그러니까 같은 취향과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요.
0: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이 이렇게 같은 취향이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0: 한동안 우리가 MBTI 열풍이 엄청 났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MBTI로 소개팅을 많이 했단 말이죠. 예. 진짜로 나는 뭐 얘는 안 만난다. 제인은 안 만난다. 아.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진화해서 이제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비슷한 사람들로 자기 소개팅 상대를 약간 예전 우리 그 소설 중에 네.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1: 아,
0: 완전히
1: 쓰셨더라?
0: 완결된 네. 그런 인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디메이드 된 그런 관계를 만나면 그런 관계를 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이제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감정 소비를 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시간도 세이브 할 수 있고.
0: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런 뭐 재미를 찾는다. 꼭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상처받거나 새로운 거에 투자해서 잃거나 이런 시간이 여유가 더 없어진 거죠. 예전보다는.
1: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봐도 나와 비슷한 점 많은 사람과 관계 맺는 걸 선호한다는 응답이 70%를 넘는데요.
0: 네.
1: 근데 왜 이렇게 나와 닮은 꼴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0: 그러니까요. 사실은 심리학적으로는 이 유사성 매력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네. 쉽게 말하면 그냥 비슷한 거에 끌린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이렇게 되면 사람이 사실은 어떤 관계를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다른 면도 보고 시간을 좀 서서히 끌어야지 알아나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이렇게 너무 딱 닮은 꼴만 찾게 되면 새로운 그 사람의 매력을 발견할 기회는 많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상 이 사람이 나랑 닮은 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보니까 닮은 꼴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다르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사실 그렇게 관계에 얼마나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1: 그러니까 비단 이게 뭐 취향이 같다 관심사가 같다고 뭐 연애가 또 잘 되는 것만은 아닌데.
0: 그럼요. 예, 특히 뭐 이 어떤 이성적인 동성 뭐 포함해서 어떤 끌림이라는 것은 똑같아서 꼭 끌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다른 것에 시도하는 실패의 두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예.
1: 저는 연애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전이라 감 떨어져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할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요즘 네. 관심사 공유하는 걸 넘어 서로 일상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소개팅이 있습니까?
0: 아, 저도 이거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일상을 실시간으로 관찰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고 매력을 느끼거나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 뭐 어떻게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뭘 먹는지 어떤 공원에서 뭘 하는지 이거를 뭐 며칠간 어떤 시간이 땡 하면 뭐 2초간 뭐 영상이 찍혀서 올라오고 뭐 이런 식인가 봐요.
1: 만나는 게 아니고?
0: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 속에 일부를 보는 거죠.
1: 신기하다. 그러니까 아예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서로.
0: 그렇죠. 관찰 카메라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몰래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몰래카메라와 다른 점은 충분히 자기를 보여줄 자기적인 어떤 장치라는 그 수단이긴 한데요. 네. 이것도 좀 짠한 게 사람들이 물론 이게 재미로 그냥 보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이 어떤 관계가 깨졌을 때 실패에 상처를 많이 받으면 이렇게까지 다 안전하게 확인을 하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가. 사실은 뭐 남녀관계나 이런 이성관계는 좀 이렇게 모르는 데서 오는 설레임과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 반전 매력이 있네. 이 사람 되게 수줍어하는 줄 알았더니만 뭐 완전 뭐 이렇게 와일드한 면이 있네. 뭐 이런
1: 옛날 사람 아니에요?
0: 아,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네. 요즘 친구들은 이제 그런 거를 아예 감수하기를 좀 싫어한다는 거죠. 좀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게 정말 서로를 이해하는데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0: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SNS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SNS의 그 특성이

0: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쉽고 소통이 뭐 굉장히 빠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도 사실은 빨리빨리 선택할 수 있고요. 다음 후보자가 항상 있어요. 예. 아.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정신과 의사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편리함이 연결을 늘려줄 수는 있는데 네. 친밀감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알아가고 사귀어가려면 사실은 어떤 시간에 필요한 친밀감이 필요한 건데 이 편리성으로 친밀감을 살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1: 다양하게 만나는 데는 만나진 않아도 이게 도움이 되게 훅훅훅훅훅훅
0: 마음에 안 들면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얘 이거 좋아. 얘 이거 좋아. 얘 이거 좋아. 근데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아시겠지만 뭐 좋은 점 싫은 점 이꼴 저꼴 다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할 수 있어야지 사실 둘이 서로의 안전지대가 되는 정말 신뢰도 있는 관계가 되는 건데 그냥 좋은 것만 취하는 거는 어디 가서 좋은 거 쇼핑하는 거랑 비슷하죠 사실은. 네.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 선생님처럼 면대면 앉아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네. 아무래도 카메라 앞에서 내 모습을 찍어서 보여준다는 게 약간 자기적이고 뭐 연출이 필요한 네. 부분이 또 있어서.
0: 근데 뭐 또 반대로 그게 꼭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좀 인간적인 모습, 허당 모습 있잖아요. 아. 약간 이런 모습도 매력 포인트가 된다고는 하는데 여튼 뭐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사람이 우선 만났을 때 이 감정 기류라는 게 있고 네. 또 그 사람을 정말 다 알아가려면은 내면의 이런 솔직한 모습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취향이 비슷하다는 걸로 단순히 나랑 더 잘 맞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물론 뭐 리스크는 좀 줄일 수 있지만 네. 아 절대적인 친밀감을 찾는 데는 조금 제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3928님이 2초라니 도파민 자극 콘텐츠 아니에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고 조성행님께서는 나혜란 선생님 참고하시라고 마라톤 클럽 중에는 마라톤 114는 나이 제한 없다고.
0: 아 그래요? 아 거기가 봐야겠네요.
1: 네. 아니 요즘 보면은 뭐 그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로테이션 소개팅이나 템플 스테이 만남도 굉장히 인기라고 해요.
0: 그렇죠. 네.
1: 이게 효율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뭐 심리?
0: 그렇죠. 예, 그건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좋게 보는 점은 예전에는 우리가 뭐 학교 어디 나왔어, 직업 뭐야, 뭐 키 얼마야 이런 거 이렇게 딱 수치화된 거나 객관적인 것만 보자면 요즘에는 그래도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라고 그 사람 자체를 보는 이런 문화로 바뀐 것 같아서 조금 더 한 측면은 성장한 부분도 있는데 아 근데 이렇게 그냥 뭐 로테이션하고 뭐 템플 스테이에서 그냥 훅훅 만나고 이런 걸로 만남에 진짜 연결 횟수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진짜로 진정한 인연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저 개인에게 물어봤을 때도 재미는 있겠는데 거기서 진짜 인연을 찾을 수는 있어? 그건 모르겠어요. 네.
1: 그러니까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런 그 뭐 연애 그게 없을 때는 한 사람하고 헤어지면 다른 사람 만나기까지 그 텀이
0: 얼마나 괴로워요.
1: 간극이 굉장히 오래 그쵸. 있었고 그때 네. 마음이 좀 굉장히 싱숭생숭하고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0: 그렇죠. 그리고 또 소개시켜준 사람 얼굴도 있으니까 사회적 관계에서 내가 책임도 져야 되고 한번 연결을 하려면 또 연결되기까지 어려우니까 네. 굉장히 신중하게 노력을 할 텐데 아이 뭐 얘 아니면 그다음 또 뭐 SNS에서 픽 하면 되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취향이라는 게 아주 다양하게 정말 어떤 뭐 키에 어떤 스타일에 어떤 얼굴에 어떤 취향을 가진 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이걸 다 조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만나기가 쉬워 보이죠. 예. 네, 그렇지만 사실 사람을 안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좌절도 그 안에 많을 거라고 봐요. 예. 네, 근데 기대를 하고 만났는데 아, 사람 관계는 역시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아,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오히려 예전에는 그렇게 어렵게 만나서 서로 이꼴저꼴 보면서 참고 서로 성숙해서 결혼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봤는데 역시 사람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쉽게 포기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진정한 인간관계를 늘리는데 유효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1: 요즘 세대는 되게 그 만남이 보통 아유, 자꾸 옛날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때는 뭐 1년은 만나야 뭐 사귀었다고 얘기하는데
0: 아 그럼요.
1: 뭐 저희 애들 얘기 들어봐도 뭐 한 달 뭐
0: 한 달 길지 않나요 요새는?
1: 아, 한 달도 긴 거예요.
0: 요새는 한 달도 길걸요. 아, 네. 아, 우선은 사

0: 사귀기로 일을 했으면 사귄 거죠.
1: 아, 여기서 또 우리 나 선생님과 저랑 세대 차이가 느껴지네. 네. 또 이수민 PD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사계절을 다 겪어봐야 한다고 또. 네.
0: 아, 예전엔 다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네. 하여튼 그만큼 사람들이 좀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시대적인 뭐 문화적인 변화와도 너무 당연한 게 아프리카에 있어서 카톡이 1초 안에 오거든요.
1: 그러니까
0: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갔으면 연락이 막 한 달도 안 되고 편지를 기다리려면 막 한 달을 기다려야 되고 애가 타는데 뭐 이거 갔는지 바로 없어. 확인되니까 사실 간절함이 없어지 시대인 것 같긴 해요.
1: 네. 3029님께서도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요즘. 그래서 요즘 헤어질 때도 카톡 이별, 문자 이별도 많이 한다고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것 같다고
0: 맞아요.
1: 하면서
0: 네.
1: 문자를
0: 네.
1: 주셨습니다. 3819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주위로 주위에서 이제 소개를 받다가 요즘은 소개팅 앱을 쓰고 있는데 올릴 사진 고르고 또 자기 소개글 쓰다 보니 뭔가 현타가 왔다고. 아. 멋진 사람으로 나를 과도하게 포장하는 게 아닌가.
0: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게 사람이 잠깐 만날 때는 뭐 연애 초기에 예쁘게도 꾸미고 멋져도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진정한 관계를 찾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꾸미는 걸로는 안 될 텐데. 네. 오히려 좌절이 많아지지 않을까 요즘 생각에는. 네.
1: 자 그러면 이런 만남의 유행 속에서 내 중심을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0: 그러니까 이게 편리함이 친밀감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요즘 뭐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겠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끈기가 부족해진 시대인데요. 뭐 상처를 받든 기쁨을 느꼈던 결국은 내가 마음을 주었던 것만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내 안에 성숙하고 또 소통했던 시간이니까 네. 너무 이 상처받는 것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몸을 좀 던져서 관계를 한번 맺어보는 그런 좀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가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1: 네. 네. 우리 너무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0: 네.
1: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0: 상처받는 것을 네. 네.
1: 연애는 쉽지 않아요.
0: 연애는 쉽지 어쨌건. 않습니다. 네. 네.
1: 철학 있는 수요일 철수야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1960님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고 이 코너 마무리할게요. 결혼 42주년인데 이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어쩌면 포기도 하고 지쳐서 인정하기도 하면서 빠듯하게 남아 백년해로는 해내야지요 하시면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0: 멋집니다.
1: 네. 감사드리고 나혜란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자 오늘 마치면서요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들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비가 그치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은 하늘빛만 흐린데요. 동쪽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시간당 1mm 안팎의 아주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영남과 제주도에, 저녁까지는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비가 조금 더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며 습한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했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낮겠고요.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대전 26도, 춘천 24도, 대구 23도, 광주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는 가운데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 영남 내륙에는 낮 한때 5mm 안팎의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금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이 맑게 드러나면서 주말 동안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로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다시 초여름처럼 더워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1도, 습도는 66%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창현입니다. 오늘 이민영 앵커 대신 진행합니다. 5월 27일 수요일 뉴스 중계탑 시작합니다. 서울 소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틀째인 오늘 잔해 철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선로 위로 고가가 무너져 내려 오늘도 KTX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올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찬성률 73.7%로 노조원들의 과반 동의를 얻어 가결됐습니다.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마무리할 준비가 됐다며 미국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각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올해 3월 출생아 수가 2만 5,200명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며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이 최종 가결됐습니다. 총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곽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최종 가결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오늘 오전 10시 마감된 찬반 투표 결과 73.7%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대상 조합원 65,593명의 95.5%인 62,616명이 참여했습니다. 과반 노조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찬성률은 80.6%지만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에선 찬성률이 21.1%에 그쳤습니다. 이번 성과급 혜택을 받는 반도체 부분 조합원의 비중에 따라 찬성률이 엇갈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초기업 노조는 반도체 소속 조합원 비중이 90%를 넘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반도체 부분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경영 성과급 신설과 평균 임금 6.2% 인상안 등이 담겼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완제품 부문 직원들은 상생 명목으로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게 됩니다. 초기업 위기는 일단락됐지만 성과급 격차는 노노 갈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완제품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는 비반도체 직원들의 목소리가 협상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는 삼성그룹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최근 삼성전자 사례를 참고해 성과급 제도를 개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1: 서울 소서문 고가차도 붕괴와 관련해 이르면 오늘부터 철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고가가 열차 선로 위로 무너져 내려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오늘 오전 기준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131편의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추가 붕괴 위험성 등을 고려해 밤사이 철거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7시쯤 고용노동부에 철거 작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심의해 승인하면 이르면 오늘부터 철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도 진행됩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오늘 새벽 정밀 감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검찰도 안전사고 분야 전문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리고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거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철거 작업이 시작되며 열차 운행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어제처럼 행신역부터 서울역 간 KTX 운행은 중단됐고 도착지도 바뀌었습니다. 강릉 중앙선 KTX는 청량리역까지 운행하고 이외 KTX는 서울역, 용산역까지만 움직입니다. 행신으로 열차들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일반 열차들도 수도권 이남으로 도착지가 변경됐습니다. 경의선도 문산부터 수색역 구간만 운행합니다. 오늘 오전 기준 취소된 열차는 고속열차 86편, 일반열차 45편으로 모두 131편입니다. 코레일은 고가 철거를 마친 뒤 전차선 복구, 선로 점검이 끝나야 열차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상 운행까지는 10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고가 난 경찰청 교차로부터 서울 아리수본부 앞까지는 오늘도 교통이 통제됩니다. 서울시는 교통 불편을 막기 위해 경찰청 앞을 지나는 시내버스 53개 노선에 대해 출퇴근 시간 집중 배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정치외교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민혁 기자, 이제 6.3 지방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 지도부 오늘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0: 예,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충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군사력, 1분기 수출액 세계 5위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며 정부 국정 운영을 축혀 세웠고,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8천을 달성했다며 유능한 정부와 호흡 맞출 일 잘하는 후보를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원 유세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판했는데요.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닌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선 저러니까 내란 옹호 정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오후에는 인천을 찾고 한병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하루 전남에서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 소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다음 날인 오늘 중앙선대회의 외에는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선대위 회의에선 코스피 상승을 강조하는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기업들이 이룬 성과인데 자신들의 것인 양 주가 얘기밖에 안 한다며 정작 물가, 환율, 금리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의 스타벅스 공세를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에 표를 주는 게 자유를 지키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경기에 이어 강원을 찾아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 지도부 모두 오늘 회의에 앞서 어제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1: 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공개 유세 일정을 오늘 모두 취소했죠?
0: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모두 오늘 공개 유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다음 날인 만큼 공개 일정 없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앞서 두 후보 모두 어제 사고 발생 직후 사고 현장을 찾은 바 있습니다. 여야는 또 오늘 유세 현장에서 최대한 음악이나 율동을 배제한 차분한 선거 운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1: 네, 내일부터는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죠?
0: 네,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인용 보도가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거나 시정하기

0: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된 조치입니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전 조사한 경우엔 조사가 금지 기간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지난 3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하며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95명으로 한 명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5,200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9.4% 올랐습니다. 상승폭으로 보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입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의 주 연령층인 30대 초반의 인구가 증가한 데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95명으로 한 명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2019년 1분기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결혼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3월 혼인 건수는 2만 1,100여 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0%가량 증가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22개월 연속 증가하던 혼인 건수는 올 2월에 설 연휴 영향으로 잠시 감소했다. 3월 들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출생아 수도 당분간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오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 속에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2차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출석한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군 최고 선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직후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려 내란에 동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에 김 전 의장은 군사적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군 서열 1위였던 김 전 의장은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 지시를 내리지 않고 계엄 사령부를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병력 철수 건의가 있었지만 김 전 의장이 이를 묵살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구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도 확인할 거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당시 합참 지휘부가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차장을 오는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1: 최근 미군의 이란

0: 노력을 마무리할 준비가 됐다며 미국의 결단을 촉구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각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이란 외무부가 미국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미군이 지난 48시간 동안 휴전 합의를 심대하게 위반했다며 미국의 침략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자위권 행사 차원이라며 이란 남부에 기뢰 설치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공습했습니다. 강경 대응 속 협상의 끈도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폐지시킨 이란 대통령은 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 군주와의 통화에서 전쟁과 지역적 긴장을 끝내기 위한 품위 있는 틀을 향해 나아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상대방인 미국이 종전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란 협상단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카타르 도하를 방문했는데 주요 의제는 미국이 동결한 이란 자산 해제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전 협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7일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계획이었지만 악천후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트럼프 이기 들어 12번째로 열리는 이번 내각 회의에선 이란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0: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기로 국제 물류 마비 위험이 부각된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안보협의체인 쿼드가 해양 안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쿼드는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성명을 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2: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외교장관들이 현지 시각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회의를 한 뒤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물류 차단 위험이 부각되는 가운데 인도 태평양에서 공동 해양 감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쿼드 4개국의 공동 해양 감시는 초기에 인도양에 집중됩니다. 인도양과 이어지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서 이란과 대리 세력의 항행 자유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상업용 해양 영역 인식 데이터를 인도양으로 확대하고 포괄적 공통 작전 상황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서의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이를 위한 사이버 활동 등에도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4개국은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에 함께 맞서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04년 출범한 쿼드의 의제가 이제 중동 사태 등 전 세계 안보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확대됩니다.

0: 중국의 위협 등 인도 태평양 지역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유럽은 미군 전력의 공백을 메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1: 미국이 위기 상황 시 유럽 동맹에 제공할 전략 폭격기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전투기 지원 규모도 3분의 1로 줄일 예정입니다. 해상을 방어할 구축함 지원도 줄이고 잠수함 지원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미국 측이 지난주 후반 나토 회원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이른바 나토군 모델에 대한 미국의 참여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토군 모델은 유사시 나토 회원국들이 출동을 약속한 일종의 비상 대기조 명단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부터 운용돼 왔습니다. 슈피겔은 미국의 국방 계획이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 등 인도 태평양 지역 대비 태세에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이번 군사 지원 축소의 배경을 전했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초 나토 회의 때까지 미군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대안을 제시하라고 나토 회원국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유럽 동맹국의 비협조를 맹렬히 비판해왔다며 나토 동맹들이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수도 있다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우려도 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이재성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바다는 단순한 물류와 산업의 공간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좌우하는 최전선이 됐다며 동남권 해양 수도권 육성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부산 영도구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진정한 해양 강국의 비전을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서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꿈이었던 해양 강국 실현을 국민 주권 정부가 이어받아 추진하겠다며 해운 항만 사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고발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심 전 총장에 따른 채용 자격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등에 합격해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이러한 과정들에서 특혜 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LG전자 마곡 업무센터 2층에서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를 붙잡아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46명이 무더기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관계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첫 증상은 지난 22일 1학년 학생에게서 시작됐으며 유증상자 46명은 모두 학생으로 3학년이 2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 식약청 등은 식중독대응협의회를 가동하고 학교 급식 보존식과 환자 검체를 채취해 긴급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남은 예상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영남과 제주도에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권역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0: 오늘 뉴스 중계탑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이민영 앵커가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복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어제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개탄한 분들도 대단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열차와 차량 그리고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 한복판에서 안전진단에 나선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참사를 당하다니 참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이것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고 당일 새벽 2시경에 상판 철거 작업을 하던 중에 침하 현상을 발견한 뒤에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무려 12시간 넘게 시간차가 있었잖아요. 글쎄요. 이때 보강 작업을 하는 등 안전장치를 하고 난 뒤에 점검에 나섰더라면 이런 참담한 인명피해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큰데요. 모쪼록 다시는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오늘은 퀴즈 정답과 함께 우리 사회 또 여러분 주위에 안전 이것이 걱정되는 곳이나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안전 이것에서 이것은 세 글자 단어인데요. 감각이 둔하거나 익숙해져서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일을 뜻하죠. 초성 힌트 드리면 비읍, 기역, 지읒입니다. 비읍, 기역, 지읒.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도 물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누고 몇 분 또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오늘도 변함없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자세히 전해듣고 전국일주 출발하겠습니다. 김민혜 씨 전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붕괴 사고로 인해서 현재는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 삼거리 양방향이 전면 통제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철도 운행에도 대거 차질이 생겼는데요. 현재 KTX는 서울에서 행신역, 전동열차 등 서울에서 수색산 운행이 각각 중지됐습니다. 일부 열차도 지연되고 있어서 열차 이용 전 코레일톡 혹은 홈페이지에서 운행 정보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든 작업이 끝나면 이번 토요일 아침 첫 차부터는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도로 흐름은 좋지만 곳곳으로 작업 구간 또 돌발 구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 중동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남해제 2지선 서부산 쪽은 장유 진출로 부근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부산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해운 항만 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8일 청와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이 총수 일가가 쿠팡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돼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면서 허위 자료 제출이 확인되면 형사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5.18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결제 금액이 일주일 만에 80억 원 넘게 줄어들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대법원 2부로 결정됐습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지켜보면서 이 전문가들도 안전진단에 나서기 전에 이 사고 예방을 위해 확실한 안전장치를 하는 등의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이것부터 좀 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안전 이것에서 이것은 세 글자라고 말씀드렸고 감각이 둔하거나 익숙해져서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일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는 뭐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또 여러분 주위에 안전 이것이 걱정되는 곳이나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문자 보내주시사 부탁드렸는데 도착한 사연들 몇 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봉감님이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들 각성합시다 하셨어요. 사실 이런저런 안전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늘 뉴스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 사회에 안전 이것이 만연해 있다. 이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더 이제 안전해졌다 싶으면 항상 금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8700님. 이번 사고도 명백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김은주님은 정답 잘 맞춰주셨고 일을 나간 가장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유가족 여러분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모두 안전이 최고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뭐 모든 사업장이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죠. 어떠한 사업장이라도요. 8540님 어린이집 근무하고 있어요. 아이들이라 늘 안전관리에 아주 많이 신경 쓰고 있답니다. 이번 사고 정말 안타깝네요.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오셨고요. 1898님 어디서든 사고는 발생합니다. 지금은 장마 대비 배수로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뭐 장마는 아니었습니다만 요 며칠 또 많은 비가 내렸었잖아요. 미리미리 장마를 앞두고 배수로 점검 이런 것들 해두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네요. 7722님 한 분 더 보겠습니다. 안전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주의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따끔한 말씀을 하나 보내주셨네요. 네, 함께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먼저 대구로 갑니다. 김민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0: 네, 대구 오늘 날씨 어떤가요?
1: 네, 대구는 현재 대체로 흐린데요. 비가 내리다가 지금은 그친 상태입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3도 예상되고요. 현재 기온은 22도, 습도는 77%입니다.
0: 네, 오늘 대구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오늘은 동화나라 버스 도서관에 관한 소식 준비했는데요. 대구 북구 함지공원에는 알록달록한 버스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이 버스 도서관이 얼마 전 새 단장을 마치고 본격 운영 중인데요. 많은 아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0: 버스 도서관이라. 그러니까 버스가 도서관으로 변신했다는 얘기인가요?
1: 네, 맞습니다. 동화나라 버스 도서관은 폐 버스를 개조해서 도서관과 놀이터를 함께 접목한 독서 놀이 공간입니다.
0: 네.
1: 현재 북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도서관처럼 조용히 앉아서 책만 읽는 곳이라기보다 만들기와 그림 그리기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인기 만점인 공간입니다.
0: 네.
1: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 빠졌어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요 랜드마크 팝업품 만들기 해볼까요?
3: 예. 예.
4: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2: 여기 보시면은 절취선을 따라서 종이를 떼주시면 돼요. 한번 같이 떼볼까요?
5: 네.
4: 친구 혹시 과학 좋아해요?
6: 조금 좋아해요.
4: 좋아해요?
2: 여기서 책 읽으면서 과학에 대한 지식도 배우고 좋아하는 책 한번 골라볼래요?
6: 빌릴 수 있어요?
2: 아쉽게도 책은 빌릴 수는 없고 여기 버스 도서관 내에서 자유롭게 읽어주시면 돼요.
7: 저는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임진이라고 합니다. 주로 역사책, 남학생들은 과학책 종류를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매년 신간을 그 위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도서관은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에 있다 보니까 학교 끝나고 잠깐 들리는 공간으로 사랑방처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역에서는 소문이 꽤 많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 버스 도서관 세 단장에 참여하게 된 경북대학교 벽화봉사 동아리 샹투스 학생 지승현입니다. 3월쯤 버스 도서관 그림이 훼손된 부분을 확인했는데요. 현장 복구는 하루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아서 동아리 총괄 1명, 조색 담당 1명, 총 15명 정도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햇빛이 좀 쨍쨍하더라고요.

0: 더라고요. 덥고 페인트 냄새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잘 이용할 거라는 마음을 생각하니까 상당히 뿌듯하고 제가 사회의 어른으로서 도움이 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경북대학교 벽화동아리 학생들이 세단장에 참여했나 봐요.
2: 네, 아무래도 버스 도서관이 운영된 지 16년이 되었다 보니까 색이 많이 바래고 비바람에 훼손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1: 네.
2: 그래서 얼마 전 경북대학생들과 함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조금 더 밝고 맑은 색감으로 버스를 예쁘게 색칠했습니다.
1: 그랬군요. 이 버스 도서관이 아이들에게는 뭐랄까요? 아지트 같은 공간일 것 같네요.
2: 네, 엄청 아늑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또 학원 가기 전으로 심심할 때 와서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단골 친구들이 특히나 많은데요.
1: 네.
2: 또 도서관 안에는 함께하는 선생님이 상주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해보니 어떤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3: 6학년 5반 김나율입니다. 오늘은 책 읽으러 왔어요. 친구가 버스 도서관에 가고 싶다 해가지고 오고 일반 도서관은 멀어서 못 가요. 너무 좋아요. 책도 많고 좀 갖고 온 것 같아요.
4: 대구광복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다른 도서관들은 다 막 조용히 해야 되고 여기는 조금 놀 수도 있고 그림이나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더우니까 쉴 수도 있고 아니면 겨울엔 추운데 놀고는 싶으니까 여기 와서 몸 녹이거나 아니면 시원하게 있으면 되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책도 볼 수 있고 하니까 엄마가 좋다 해요. 집에서는 책 안 봐요.
5: 6학년 김하율입니다.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일주일에 한 4, 5번은 오는 것 같아요. 여름에 오면 더우면 이제 에어컨이 틀어져 있으니까 여기 있다가 뭐 만들거나 그림 그리거나 하다가 가고 겨울에는 또 추워서 여기에 와가지고 여기 온돌판 막 지지고 또 다른 데 가고 책이 한 곳에 많이 모였으니까 한 번에 보기도 쉽고 찾기도 쉽고 좋아하는 거를 바로 볼 수도 있고 일반 도서관은 너무 크다 보니까
6: 여기 밖에도 새로 이렇게 색칠해 놓은 거 봤어요?
5: 네, 페인트 칠하는 것도 봤고 예뻐요. 이제 밖에도 그림이 다 비치고 천장 위에도 그림이 있고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버스 도서관 포에버.
1: 포에버까지 아이들이 참 좋아하네요. 그 버스 도서관에는 어떤 책들이 구비되어 있나요?
2: 네, 총 2,700여 권의 책이 있는데요. 버스 안에 꽤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소설과 과학, 사회, 역사, 또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만화책까지 일반 도서관 못지않게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1: 네.
2: 매년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서를 추천받아서 새롭게 채워놓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아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책 과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견학 와서 색다른 도서관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1: 네.
2: 책과 연계한 만들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즐거운 기억을 통해서 도서관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데요.
1: 네.
2: 그 외 자세한 이야기를 북구 자원봉사센터 담당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7: 저는 북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은희입니다. 동아나라 버스 도서관 운영과 관리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경북대 벽화동아리 상투스 학생들과는 매년 저희 센터와 함께 벽화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또 꾸준히 재능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버스 도서관 외부 도색 활동도 함께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색감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꼼꼼하게 고민하고 살펴보면서 작업해준 덕분에 버스 도서관이 한층 더 밝고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될 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버스 도서관은 일반 도서관처럼 꼭 조용히 앉아서 책만 읽어야 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인근 초등학생 친구들이 부담 없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버스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이 공간을 편안하게 즐기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호막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동아나라 버스도서관은 평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1: 네.
2: 색다른 도서관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1: 네,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저희들도 뭐 어른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구 소식 잘 들었어요. 김민정 리포터였고요. 이어서 강릉으로 건너갑니다. 이하인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강릉입니다.
1: 네, 강릉은 날씨 어떤가요?
8: 네, 어제부터 꿉꿉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강원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또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도 17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크게는 6도가량 낮겠습니다. 강릉의 현재 기온은 18.0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0.1mm입니다.
1: 네. 이하인 아나운서가 이번에 속초를 다녀왔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발로 읽고 가슴으로 느끼는 풋풋한 속초 여행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1: 네.
8: 이 여행은 속초시가 2026 생생 국가유산 사업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도보형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 풋풋이란 이름 그대로 두 발로 걸으면서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느껴보는 여행인데요.
1: 네.
8: 속초 해변 시계탑에서 출발해 청호동 구석기 유적을 거쳐 조양동 유적까지 약 2km에서 3km 남짓 되는 길을 걸으면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속초의 시간을 한 호흡에 따라가는 코스입니다. 먼저 직접 다녀온 체험객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9: 보통 역사 공부는 앉아서 책으로 하거나 인터넷으로 공부하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은 속초의 구석구석을 발로 읽으면서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인솔하신 선생님하고 함께 행복한 풋풋한 속초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출발할게요.
10: 아, 저희 딸이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선 알았어요. 신청했는데 아주 좋네요. 역사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처음이에요, 이런 일은. 아직 몰랐던 걸 알고 사람들과 또 어울리고 이런 게 참 좋아요. 좀 젊은 사람들. 요즘에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젊은 애들이. 그런 게 좀 아쉬워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알면 이게 우리나라 문화유산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죠. 저희 살 때 시골에도 이런 방앗간이 있었거든요. 헐렸어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아, 그게 지금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앗간이 제일 기억이 남아요. 저는 처음 이런 걸 해서 진짜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기회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1: 예, 이게 보니까 차로 지나갔으면 못 봤을 그런 풍경들이 많았겠어요.
8: 네, 맞습니다. 사실 청호동이나 조양동 일대는 차로 지나가면 평범한 골목처럼 보입니다.
1: 네.
8: 그런데 두 발로 천천히 걸어보면 이야기가 한 겹씩 드러나는 길인데요. 청호동은 한국전쟁 이후 함경도 실향민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1: 네.
8: 그래서 그 길을 걷다 보면 발밑에는 또 구석기 시대 유적이 잠들어 있고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조양동 유적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미션형 활동도 함께 진행됩니다.
1: 네.
8: 구석기인의 암호를 풀어라. 조양동 유적을 찾아라 같은 활동들인데요.
1: 네.
8: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말 그대로 발로 읽고 가슴으로 느끼는 체험이 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만지는 박물관 관계자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9: 이 도시에 가려지고 우리가 잘 모르는 소외된 문화유산을 좀 발로 읽으면서 여행을 통해서 속초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속초는 대부분이 이제 바닷가와 시장만 다녀가셔요. 좀 스스로 발로 읽으면서 속초의 문화와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자 해서 이제 이 풋풋한 속초 여행이 기획되었고요.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개발의 제한구역으로서 살짝 미움을 받는 조양동 유적을 가치를 좀 제대로 알려서 문화재 잘만 사용하면 지역이 살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속초 시민들도 여기 잘 안 다니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가 과거의 사람들과 현재의 우리들 그리고 미래의 속초 사람들을 그 유산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아주 좋은 동선이에요. 속초 조양동 유적이라는 글자를 여러 보이는 간판들 중에서 한 글자씩 찍어오는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동선 안에 있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간판을 봐야 되고 그 장소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있었어? 아, 이 길이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웠어? 라는 것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 그게 가장 좀 특별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하여간 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슴에도 깊이 새겨지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 네.
1: 근데 뭐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여행 또 다른 매력이 있다면서요?
8: 그렇습니다. 최종 도착지인 조양동 유적에서 환경 정화 활동도 진행됩니다.
1: 네.
8: 두 발로 속초의 시간을 따라가고 또 두 손으로는 그 길을 정돈하는 시간도 함께 가는 건데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참여하시면 봉사활동 1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8: 그래서 학생이나 가족 단위 참여자에게는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 길을 걸어본 또 다른 분의 인상은 어땠을까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11: 바다 보세요. 근데 저 바다 갔다가 이제 골목을 지나가면서 조양동 방앗간으로 이동할게요.

0: 여기 보면 미션이 들어있습니다. 조양동 유적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조양동 유적 주거지 1호. 1호 주거지에서 인증샷을 딱 보내주시면 우승입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할게요.
1: 속초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도보 프로그램이나 관광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최대한 많이 참여하려고 하거든요. 네, 속초 블로그에서 이 안내를 보고 참여하겠습니다. 처음에 속초 와서는 차를 타고 많이 다니니까 차를 타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끝에서 끝까지 다니기만 하니까 중간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하고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지니까 연결이 되죠. 여기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 그 도시나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걷는 게 좋은데 속초가 걷기가 딱 적당해요. 저처럼 외지에서 온 사람이 해도 좋고 속초에서 오래 살았지만 속초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속초 와서 이런저런 여행 많이 하고 걸어다니는 것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시간 흐름에 맞춘 프로그램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어요.
2: 풋풋한 속초 여행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모두 5차례 진행됩니다. 앞으로 6월 10일, 7월 25일, 그리고 8월 21일까지 3차례가 남아있는데요.
3: 네.
2: 회차별 25명 안팎으로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속초시청 누리집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속초 해변에서 출발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유적까지 두 발로 천천히 짚어가는 시간. 익숙한 듯 새로운 속초를 만나는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이하인이었습니다.
3: 네, 강릉 소식까지 잘 전해드렸습니다. 이하인 아나운서였습니다.
4: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3: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북 지역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죠. 전북도민일보 김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이제 6.3 지방선거가 정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철만 되면 전북 지역에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가 있죠. 바로 새만금인데요. 뭐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새만금과 관련된 여러 공약이 나오고 있다고요.
5: 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경제동맹 또 AI 산업과 알리백 같은 이야기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3: 네.
5: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선거용 새만금 아니냐라는 냉소적인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새만금 공약은 벌써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직도 새만금의 어떤 제 역할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자세한 이유를 좀 짚어주시죠.
5: 네, 새만금은 1987년

0: 최근에는 AI와 수소산업까지 간판이 바뀌다 보니까 전북에서는 새만금을 두고 희망 고문이라는 쓴소리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뭐 이번 선거에서는 유독 이 새만금 공약이 많이 나오고 있다죠?
0: 네, 실제 투자 이슈와 선거 구도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현대 자동차 그룹이 새만금의 최대 9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던 것 예전에 전해지었었는데요. AI와 수소, 미래 산업 거점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또 정치 상황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김관영 전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전북지사 선거가 예상보다 팽팽해졌는데요. 그러자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또 군산, 김제, 부안 지역 후보들이 앞다퉈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겠다 또는 경제동맹을 추진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1: 네.
0: 결국 새만금이 다시 선거의 핵심 카드가 된 셈입니다.
1: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좀 낯설게 들리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0: 네, 새만금 인접 지역인 군산과 김제, 부안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말고 이 새만금 개발만큼은 이 세 곳이 공동행정체제로 묶여서 투자 유치와 국가 예산 확보를 함께 하자는 구상입니다.
1: 네.
0: 취지만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그런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군산과 김제, 부안은 이 새로 생긴 새만금 땅이 누구 땅이냐 아니면 신항만 어느 지자체 관할이냐를 두고 계속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이 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 세금이 어느 지자체로 들어가는지가 달라지고 또 항망 운영권과 산업단지 권한도 갈리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에는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하려 했었지만 이 새만금 신항만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김제 씨가 출범 하루 전에 불참을 선언하며 무산된 적도 있었습니다.
1: 그럼 실제로 각 지자체의 입장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0: 네, 첨예하게 갈리는데요. 군산시는 기존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는 당연히 군산 관할이라는 입장이고 김제 씨는 과거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이 만경강과 동진강의 중심선을 따라서 관할권을 나눠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1: 네.
0: 실제로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새만금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김제 관할로 의결하자 김제는 환영하는 분위기였던 반면에 군산과 부안은 소송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 부안군은 당조제 결정 당시와 지금의 여건이 다르다면서 부안에서 더 가까운 매립지나 알리백 산업단지는 부안이 가져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지자체마다 셈법이 더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1: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세수 문제, 또 토지 이용권, 항만 운영권 등이 모두 걸린 아주 큰 문제네요.
0: 네, 그래서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민주당 후보들이 관할권 문제는 법적 절차에 맡기고 경제협력체제부터 먼저 만들자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지역 시민사회와 이 전문가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 네.
0: 가장 핵심적인 갈등 원인은 서랍 속에 넣어두고 겉으로만 악수하는 동맹이 무슨 의미냐는 거죠. 또 새만금의 공장 하나를 짓더라도 이 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될 테고 또 공동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이 나중에 이익 배분 기준이 없게 되면 이 사업 추진 도중에 갈등이 또 터져나와서 좌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관할권이라는 내관을 덮어둔 채 맺는 경제동맹은 모래 위에 세운 성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선거 끝난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 이유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이 새만금 신항이 개항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항만의 관할 주소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1: 네.
0: 이 군산시청이 관할 결정을 요청해 둔 상태고 지난 4월에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 이 지자체들이 치열하게 맞붙었었습니다. 이르면 올 8월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게 될 텐데요. 이 중분위의 결정에 불복하면 15일 내에 대법원에 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 서로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될 상황이 뻔한데 이 선거 전에 약속한 이 원팀 경제 동맹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1: 그 이번 선거에서는 원전 논란도 새만금 이슈와 연결됐다고요?
0: 네, TV 토론 과정에서 불거진 이야기 때문인데요. 이때 새만금 원전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논쟁이 커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원전, 또 그중에서도 소형 모듈 원자료 SMR의 가능성을 거론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 전략을 강조하면서 맞선 일이 있었는데요. 시민사회

0: 시대의 비판은 이 원전 논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전북 환경운동연합은 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새만금 8일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개발 속도만 강조할 뿐이지 새만금 수질 악화나 또 생태계 훼손 같은 이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직변이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1: 네.
0: 국민의힘의 경우 원전 카드, 또 무소속 진영은 SMR 검토론, 또 민주당은 경제 동맹과 개발 가속화를 각각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도민의 삶과 환경 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여야 할 것 없이 생태 복원이나 수질 개선은 뒷전이고 뭐 개발 속도 전과 또 정치적 세법으로만 새만금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사회대전환 전북연대회의 같은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지난 30여 년간 전북이 낙후된 근본 원인은 이 민주당의 일당 독점 정치 구조에 있다라는 강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1: 네.
0: 선거 때만 되면 새만금을 들고 나와서 이 희망 고문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주민의 이동권이나 농산어촌 지역의 초고압 송전선로 피해 같은 이런 실질적인 문제는 외면해왔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이번 지방 선거만큼만은 일당 독점을 깨고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돼야 전북의 변화가 가능하다면서 도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1: 네,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쭉 새만금과 관련된 공약과 또 여기에 대한 지역의 반응 들어봤는데요. 어쨌거나 뭐 관건은 실효성 아닐까요? 현재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요?
0: 네, 낙관도 비관도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분명히 달라진 조건은 있습니다. 이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처럼 실제 민간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또 현 정부도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1: 네.
0: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새 지자체 사이의 관할권 다툼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또 올 하반기에 또다시 결정 이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별자치단체 구성도 각 시군의 의회 의결과 행안부 승인이 필요해서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결국 선거 이후에 구속력 있는 이 이익 공유 체계와 갈등 조정 장치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느냐를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결국 이번 그 새만금 공약이 글쎄요 뭐 진정성을 인정받고 또 실제 성과로까지 이어지려면 선거가 끝난 뒤에 어떤 정치권의 대응 이게 관건이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선거용 립서비스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이 당선 이후에 새 지자체가 납득할 수 있는 이 구속력 있는 이익 공유 시스템을 전북 자치도가 중심이 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1: 네.
0: 중본위 결정이라는 고비를 넘기면서도 이 경제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민들이 이제 새만금 속도전이라는 낡은 구호에만 귀 기울이기보다는 후보들이 제시하는 이 갈등 조정 방안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꼼꼼한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이건 35년간 전북의 기대와 또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이 새만금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뭐 여지없이 다시 핵심 이슈로 떠올랐고요. 이건 이제는 뭐 선언이 아니라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그 전북 지역의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역대 최저 경쟁률과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인이 나왔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 지역의 전체 경쟁률은 1.7:1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인 1.8:1보다도 낮아진 역대 최저 수치인데요. 지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때 3:1인 것과 비교하면 지역 정치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 네.
0: 도지사 선거의 경우 5:1, 교육감이 2:1을 기록한 반면에 기초원은 1.7:1, 특히 광역의원인 전북도의원 선거는 1.4:1까지 떨어졌습니다.
1: 글쎄 뭐 이렇게 경쟁이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지도 좁아졌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더 눈에 띄는 건 무투표 당선이 대거 나왔다는 점인데요. 전북도의원 선거에서 38개 지역구 가운데 25곳이 단독 등으로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1: 네.
0: 전체 의석의 절반을 훌쩍 넘는 규모인데요. 4년 전 기록했던 역대 최다 기록인 22명을 또다시 갈아치운 겁니다.
1: 그러니까 무투표 당선이라는 건 그야말로 뭐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이미 당선이 결정됐다는 건데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허탈하겠는데요.
0: 그렇습니다. 게다가 25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이 중에 5명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미 또 무투표로 당선됐던 황당한 기록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이 공식이 고착화되면서 이

0: 제와 균형이라는 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전북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워졌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정말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네요. 근데 이제 무투표 당선 지역구는 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선거 운동도 안 할 거고 심지어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 공보물조차 안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0: 네, 무투표 당선이 되면 후보는 별도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유권자에게는 공보물도 배포되지 않는데요. 투표용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후보가 누군지 또는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 알 기회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1: 네.
0: 사실상 유권자의 선택권이 사라지는 셈인데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후보가 한 명뿐이라도 최소한 찬반 투표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1: 네.
0: 유권자의 선택권이 이 공천 구조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1: 표 없는 당선, 공약 없는 후보, 그리고 알 권리와 선택권이 사라진 유권자들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일당 독주 체제가 난 이 기형적인 구조를 깨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북도민일보 김미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전북 지역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 이 지역에 걱정 말아요 그대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 오늘까지는 서해 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은 흐리기만 한데요. 다만 일부 경북과 강원 영동 지역에는 시간당 1mm 안팎의 아주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까지 영남과 제주도에 저녁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비가 조금 더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에 5mm 안팎의 가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낮 한때 영남 내륙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모레 금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며 습한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했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낮고요.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대전 26도, 대구 2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8도가량 낮습니다. 주말로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사상자 6명이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여파로 오전까지 열차 130여 편의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경찰은 서울시의 관련 서류를 이미 제출받은 데 이어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현장을 정밀 감식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최종 가결돼 노사가 임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 속에 장중 8,4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3월 출생아 수가 1년 전에 비해 역대 최대폭인 19.4% 증가하며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95명으로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언제 정상 운행될지 잠시 후 지역 뉴스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전국 인터뷰 시간에는 40년 동안 수집한 우표로 격동의 역사를 조망한 책을 출간한 분이 있습니다. 조수행 전 양양우체국장인데요. 이분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한번 여기서 더 내드리겠습니다. 앞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대해서 통행 제한이나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않고 점검에 나서는 등 안전 이것 논란이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 글자고요. 감각이 둔하거나 익숙해져서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일이란 뜻을 지닌 세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초성인트 비읍 기역 지읒이라고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3030님은 도로공사하는 곳이나 이사 사다리차 청소차 작업하는 걸 보면 정말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규모가 작은 작업을 할 때에도 꼭 준비와 상황 정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 이것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사고라고 하는 것이 큰 작업 현장, 그 작은 작업 현장 가리겠습니까? 어디서든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죠. 2816님은 나는 괜찮겠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게 바로 안전 이것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주위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오늘 처음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아주 좋은 의견 주셨는데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립니다. 0584님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파란불 신호등이 바뀌기도 전에 급 출발하는 운전자들 보면 진짜 안전 이것이 걱정됩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글쎄요. 정말 이 스쿨존 같은 데에서는 특히나 속도를 줄여야 하고 더욱더 우리가 안전을 하나하나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584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3272님은 저는 담배 꽁초 버리는 사람들만큼 안전 이것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안전 이것이 없는 사람들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건물도 누군가 버린 담배 꽁초 때문에 우수관에 불이 붙어서 큰일 날 뻔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나누셨습니다. 참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불똥 하나가 어떤 큰 피해를 만들어낼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 아찔한 거죠. 7555님 의견이 좋아서 이분만 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서울 시내 고가도로 배수구가 막혀서 물바다가 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 때문에 고가도로 아래 행인들이 물벼락을 맞는 일도 잦습니다. 택시기사 30년 차인데요. 지나가다가 배수구가 나뭇잎과 쓰레기 등으로 막혀 있으면 차에 늘 상비하는 집기로 치우고 있습니다. 와, 우리 모두 안전지킴이가 된다면 사고는 물론 안전 이것도 사라질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주위를 살펴보시면서 미리미리 남이 하지 않는 일 솔선수범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아, 이런 분들만 계시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커피 쿠폰 하나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7555님 고맙습니다. 약간 오늘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보면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나눠주시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것을 안전 이것을 좀 깨는 일에 함께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신문 박충규 기자와 함께하는 지역뉴스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국토교통부가 어제 발생한 이 서울소서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했는데요.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는 내일부터 시작된다고요?
3: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영향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것과 관련해 이 철도 복구 작업을 주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토요일인 30일 첫 차부터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화 현상이 많이 발견됐고 서소문 고가차도가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여서 추가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네.
3: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오늘 구성해서 이 빠르면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건설사고조사위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오늘 새벽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분석 결과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서울시와 시공업체 등 관련자를 입건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2: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오늘 새벽 대구 그 동대구역 철도사랑사업소에서는 또 이 작업자 3명이 고압 전차선 정비 작업을 하던 중에 감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죠.
3: 예, 오늘 오전 2시께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철도차량사업소에서 외부업체 소속 작업자 3명이 고압 전차선의 높이 조절 작업 중 감전됐습니다. 이 사고로 50대와 60대 남성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네.
3: 당국은 이동식 사다리가 고압 전차선에 접촉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일대에서는 근로자 16명이 구역을 나누어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철도 안전사고인 만큼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네, 역시도 아주 아찔한 사고였네요. 자, 그리고 의과대학 설립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 중인 국립목포대와 이 국립순천대 갈등이 지금 깊어지면서 사실상 내년 통합대학 개교가 어렵게 됐다고요?
3: 예.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는 이달 중에 이 대학 통합 신청 승인을 마무리 짓고 의대 및 일반 대학 정원을 확정 지을 계획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의대와 대학 본부 소재지를 결정하지 못해서 결국 통합 신청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두 대학은 지난달 말 실무 협상을 끝으로 평행선을 달리다가 최근 대학별로 각각 이 내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이 당초 목포대와 순천대는 올해 초 대학 통합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통합대학 명의로 신입생을 모집하려 했는데 이 의대 소재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통합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의대 소재지는 대학병원 유치와도 직결돼서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고요. 급기야 순천대가 국립의대 이원화와 정부의 확약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고 이에 목포대가 반발하면서 의대 신설은 물론 대학 통합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 네.
3: 다만 두 대학은 다음 달 1일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실무 협상을 열 예정이어서 통합 절차가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2: 네. 자, 그리고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 화물에 묶고 조롱했던 이 한국인 동료 작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네요.
3: 예,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 직장 내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지 않은 혐의로 정 씨와 함께 기소된 전남 나주의 모 벽돌공장 법인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벽돌공장에서 일하던 정 씨는 지난해 2월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근로자 A 씨를 벽돌 더미에 이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서 약 10m를 끌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네.
3: 정 씨는 A씨의 벽돌 포장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정 씨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을 이주노동자 지원 시민단체가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공분이 확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엄단 의지를 밝혔고요. 노동당국은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2: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아, 참 답답하네요. 지역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내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4: 전국의 생생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전합니다. KBS 라디오 전국 1주 이규봉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2: 노년의 풍성한 인생을 꾸려가는 분들을 보면 즐길거리가 많은 소위 취미 부자인 경우가 참 많죠. 한때 대표적인 취미였던 우표 수집으로 근데 이 격동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책을 출간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또 시인으로 등단해서 팔순을 맞은 지금까지도 우표 수집과 시 창작에 몰두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강릉의 조수행 시인입니다. 지금부터 전화 연결해서 이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5: 네, 반갑습니다.
2: 네, 일단 그 우표 관련 책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우선 그동안 네. 뭐 어떤 삶을 좀 살아오셨는지 직접 네. 간략하게 좀 들려주시겠어요?
5: 예. 저는 해방 다음 해 1946년 원주에서 태어났습니다.
2: 네.
5: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고학으로 다녔고 졸업하던 해에 당시 최신부 5급 공무원으로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2: 예.
5: 그 후 약 40년 우체국 공무로 근무하다가 2008년 양양우체국에서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 후에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까 고민하다가 강릉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시 공부를 시작했고
2: 예.
5: 한갑이 넘어서 시인으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2: 와, 대단합니다. 아니 그 해방된 다음 해 그러니까 46년에 태어나셨군요. 글쎄 네. 뭐 그 해방 전후 세대시라면 누구나 그 가난과 전쟁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산업화와 민주화의 진통을 고스란히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 지난 시간 돌아보시면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5: 예, 네, 기억이 남는 거는 72년도 영월 우체에 근무할 당시에
2: 네.
5: 결혼을 며칠 앞두고 영월 시내가 거의 잠겨서 예약한 식당과 필요한 장소에서 예식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2: 어허.
5: 제천으로 옮겨서 결혼할 식을 하게 됐어.
2: 예.
5: 또 철도 운송이 안 돼갖고 일부러 네. 우편물을 운반한 직원들에게 미안해갖고
2: 네.
5: 신호여행도 단축하고 출근한 것이 기억에 남고요.
2: 아이고 그러셨군요.
5: 예, 1970년도 안동 36단에서 월남을 지원해서 군생활 절반을 월남전에서 보냈습니다.
2: 네.
5: 세계 제1차, 2차 대전에 참석한 쇠미회의 소설을 읽고 젊은 시절에 혈기 나라, 젊은 혈기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 네.
5: 예, 다행히 저는 비전투 부대 10단에서 군수 지원을 맡은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 귀국할 수 있었지만 전투가 있을 때면 부상병을 실어나는 헬기가 자주 오갔고
2: 네.
5: 인근 영연부대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2: 그러셨군요. 아 정말이지 우리 현대사의 그 질곡을 온몸으로 통과하신 분이 아닌가 직접 겪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어떤 뭐랄까요 역사적 사건에도 관심이 많아지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예.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이 우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그동안 이제 수집해 오신 우표를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책을 내게 되셨는지 그 책에 예.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예, 저는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우표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관계로 자연 우표 수집의 취미를 갖게 됐고
2: 네.
5: 우표 수집의 가장 큰 즐거움은 단순히 우표를 모으는 게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데 생각을 했습니다.
2: 예.
5: 예, 1년에 한 번씩 지방 심사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작품 전시회가 열려 시상을 합니다.
2: 어허.
5: 수년간 출품해서 상을 받고 보니 욕심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2: 네.
5: 2025년도 작년에 세계 우표 연세가 우리나라에서 열려서 거기 출품하려고 우표로 배우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구상하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2: 네.
5: 그런데 실이 촉박해서 출품 못하고 대신 책자로 출판을 했습니다.
2: 예.
5: 제가 수집한 우표 가운데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한 우표를 선별해야 하는데 그 우표가 발행되지 않은 것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를 찾아 비슷한 자료로 대체하던가
2: 네.
5: 생략해볼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일본이 한국 합병을 넣어야 서두가 되는데 이를 뒷받침 자료가 없었습니다.
2: 예.
5: 다행히 일본의 신사 참배와 조선 총독부라는 그림 엽서를 찾았고 강도 협약은 미터 수표로 을사늑약은 북한에서 발행한 우표로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2: 예.
5: 그리고 원고는 방한지에 정리한 우표 작품을 다시 인쇄하는 과정을 거쳐서 책을 냈습니다.
2: 오, 그러셨군요. 아니 저는 이렇게 뭐 작품 우표로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는 것도 이제 잘 몰랐고 하여간 이렇게 책을 내신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 우표 수집은 대략 얼마 동안이나 하셨고 어느 정도의 양을 지금 소장하고 계신 건가요?
5: 네. 본격적인 우표 수집은 제가 우표 작품을 출품하고부터니까 약 40년이 되네요.
2: 와, 네.
5: 제가 가지고 있는 우표는 일제강점기 우표와 우리나라 최초 발행 오문부터
2: 네.
5: 현재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2: 예.
5: 그 또 남북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 우표도 한 80% 정도 수집하고
2: 네.
5: 또 미국 우표도 1945년부터 88년까지 소장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10만 장은 넘을 것 같습니다.
2: 대단합니다. 아니 저도 사실 뭐 어릴 적에는 그 우표 수집 좀 했었거든요.
5: 네.
2: 그래서 이렇게 뭐 우편 이 날라오면 그 봉투에서 잘라서 이렇게 물에 넣었다가 뭐 우표 떨어지면 말리고 했던 기억도 나고 네, 그렇죠. 그러는데 네. 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행된 우표도 갖고 계시다.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진귀한 우표일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수집하신 우표 중에서 유독 좀 힘들게 구하셨다든지 뭐 우표를 이렇게 구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5: 예. 제가 우체국에 근무했던 관계로 수집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2: 아, 그러셨군요. 네. 그건 좋았네요. 예.
5: 북한 우표는 그 대북 제재와 또 반입 제한 등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 네.
5: 그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2: 네.
5: 한 번은 사이버 수사대라고 해서 전화가 오고
2: 네.
5: 또 한 번은 경찰에서 직접 찾아와서 구매 경위를 제가 설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2: 아, 그러셨군요. 예. 네.
5: 그 앞으로 제가 6.25 한국 전쟁에 대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2: 네.
5: 꼭 필요한 우편물이 군사 우편물과 거제도 포로수용소 관련 우편물입니다.
2: 네.
5: 근데 이 우편물은 네. 아무리 이베이에서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

0: 없어서 아하. 좋은 작품을 만들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1: 아, 그렇군요. 뭐 우표 수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부러웠던 게 이제 근무하시는 곳이 우체국이었다는 거. 예. 예전에는 그 전지 같은 거 사려면 막 줄도 서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사실. 예. 그럼 그 중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아끼는 우표는 어떤 건가요?
0: 제가 가지는 우표는 초대 대통령 기념 초일봉표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제일 비싼 비용을 들여서 구입을 한 사례이기도 하지만
1: 네.
0: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의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아, 그 밖에도 정부 수립 당시 발행된 헌법 공포, 총선거, 국회 개원, 기념우표 등은 비교적 고가의 구입한 우표들로 특히 애정을 가지고 소장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우표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 우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
1: 예.
0: 당시 화폐 단위가 문이었기 때문에
1: 예.
0: 5문우표, 10문우표, 25문우표, 50문, 100문우표 등 총 5존이 일본에서 발행됐습니다.
1: 예.
0: 그런데 1984년도 우정총국 개국 당시에 실제 사용된 것은 5문과 10문뿐이고
1: 네.
0: 그것도 서울과 인천 구간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1: 어허.
0: 나머지 고외 건은 미발행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순장변, 갑순정변 이후에 변이 일어나서 우정총국이 불과 25일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1: 네.
0: 실제 사용된 우편 봉키는 지금으로 봐 거의 국보급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0: 오래전에 외국 경매에서 이런 자료가 수십억 원에 거래됐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1: 예. 아, 오늘 뭐 참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0: 네, 또 북한 우표를 보면은
1: 네.
0: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북한은 광복 1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하면서
1: 네.
0: 김일성을 배경으로 태극기와 무궁화를 함께 그려 넣었습니다.
1: 태극기도요?
0: 예. 당시에는 아직 분단 초기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1: 예.
0: 그리고 또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은 1950년 7월 10일 해방 기념 우표를 발행했는데.
1: 네.
0: 중앙청 위에다가 인공기를 그려놓고 도안에는 1950년 6월 28일 날짜를 표기했습니다.
1: 예.
0: 이런 자료를 보면은 우표는 단순한 수집품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와 역사, 선전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북한은 대부분 김부자 체제 선전 우표로 봐도 무방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아, 오늘 재밌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힘들게 또 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무려 40년 동안 이제 우표 수집을 하신 건데 글쎄 뭐 네. 우체국에 근무하셨다고 해서 뭐 이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우리 선생님에게 우표는 글쎄 뭐 어떤 의미인가요?
0: 네, 처음에는 우표가 좋아서 취미로 시작을 했고
1: 네.
0: 기왕 작품을 만들어서 상을 타고 보니까
1: 네.
0: 그 성취감으로 보람을 느꼈는데 이제는 이거를 개인 재산으로보다 공공재로서 문화재 문화유산으로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그러시군요. 아, 알겠습니다. 그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네. 그 다음으로 또 사랑하는 게 시창작이라고 들었습니다.
0: 네.
1: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60 넘으신 나이에 이제 시인으로 등단해서 약 20년 가까이 지금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 그동안 시집도 실제로 뭐 여러 권 내셨다고요?
0: 아니 여러 권은 아니고요. 시 두 권을 냈습니다.
1: 두 권입니까? 아,
0: 예.
1: 네. 아, 두 권도 대단하죠. 예.
0: 늦바람 난 시 제목으로 제목 그대로 늦은 나이에 시작한 시 공부와 세상을 보라보는 제 삶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시집은 공동밥상인데
1: 네.
0: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산물이 내 것만이 아니고 온갖 벌레들과 짐승들이 함께 먹는 공동법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군요.
1: 예, 그러셨군요. 하여간 뭐 시간이 좀 되면 시도 좀 한 소절 들어볼까 했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하여간
0: 네.
1: 이번에 책 내신 거 다시 한번 출간하신 거 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 이제 어쨌든 40년 우표 수집에 큰 결실을 맺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뭐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시면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0: 예, 올해 그 팔순을 맞아서 제가 시와 분자 우표와 분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1: 네.
0: 예, 많은 분들이 와서 관심을 가지고 칭찬해 주셔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1: 네.
0: 예, 수집한 우표가 나 개인의 소장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관이나 학습관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공공재로 활용되었으면 좀 바라고요.
1: 네.
0: 우표수집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간한 책을 6.25 한국전쟁에 대해서 우표 작품을 써서 한 번 더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1: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말씀만 들어도 정말 풍성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계획하신 바 다 잘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우표 수집가이자 시인인 조수행 선생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참 많은 걸 느끼게 하는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정답은 불감증이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해서 많은 걸 또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 의견들 전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원희연스의 편지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죠.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가 살았던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1882년 런던, 빅토리아 시대의 끄트머리, 아버지는 유명한 문학 비평가였습니다. 책이 넘쳐나는 서재가 있었고 아버지의 친구들, 그러니까 당대의 지식인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는 아버지의 서재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을까요? 오빠들은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로 떠났지만 버지니아는 집에 남았습니다.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서재에서 읽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박탈의 경험이 훗날 자기만의 방을 쓰게 만든 뜨거운 씨앗이 되었습니다. 정신적 고통과 창작, 두 가지가 그녀의 삶을 관통했습니다. 수차례의 신경쇠약,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폭발하듯 쏟아낸 글들.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올랜도, 자기만의 방. 그녀는 단지 소설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쓰기 자체의 형식을 바꾸었습니다. 의식의 흐름이라 불리는 그 기법, 인물의 머릿속을 흐르는 생각의 물결을 그대로 언어로 옮기는 방식을요. 울프는 책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거의 도발적으로요. 여성이 소설을 쓰려면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 딱 두 가지입니다. 돈과 방. 이 두 단어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급진적인 말인지를 이해하려면 1929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시절 여성은 재산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방은 더욱더 여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은 가족 공동의 공간이었고 부엌은 일터였습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문을 잠글 수 있는 방 하나. 그것이 사치였습니다. 울프가 말하는 방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해받지 않을 권리, 침묵의 권리, 자신의 생각과 단 둘이 있을 권리입니다. 그리고 돈은 단순한 재정적 자원입니다.

0: 어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의 조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토대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진정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창조성의 시작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김현아 교수와 얘기 나눕니다. 김 교수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 가운데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는 4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요. 늘 바쁘고 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와 과로에 익숙해진 삶 속에서 우리 몸은 여기저기 신호를 보내게 되고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게 되죠. 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검사와 치료가 이어지고 의료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병원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과잉 검사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내 몸에 꼭 필요한 치료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내 몸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 김현아와 교수와 말씀 나눕니다. 네, 김현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아, 지난 시간에 우리 사회에 이제 가짜 환자, 이제 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사회 구조적인 원인도 좀 크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사실 여태까지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이거 다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조기 진단은 과잉 진단이고, 조기 치료는 과잉 치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 아, 네. 두 개가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말 뜻인데,
0: 네.
1: 그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검사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혈액 검사에서 수치를 본다 했을 때 환자와 정상인을 갈라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회색 지대가 있어요. 환자인데도 수치가 정상인하고 중복이 되는. 뭐 딱 칼로 가르듯이 이 얼마 이상이면 환자, 얼마 이하면 정상, 이게 아닌 거예요. 상당히 많은 중복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이 지금 이제 우리 의료 현장이나 환자분들은 특히 뭐 진단을 놓쳤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진단을
0: 네.
1: 놓치는 거에 대해서 가중치가 너무 높다.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분은 정상일 가능성이 많지만 일단 수치가 좀 이러면 다 환자로 일단 이렇게
0: 네.
1: 포함을 시켜요. 가짜 환자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조기 진단해서 환자를 많이 잡겠다 하게 되면 가짜 환자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과잉 진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사상에서 검사라는 게 항상 그렇게 딱 가르듯이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어서.
0: 그러면요. 뭐 무슨 병에 걸리면 병원을 최소한 세 군데 가봐라 이런 얘기 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디서는 진단이 나오고 어디서는 괜찮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오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오진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1: 그렇죠. 그 애매모호한 우리 인체의 특성상
0: 네.
1: 애매모호한 결과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병원 심지어는 우리 암 검사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암세포 보시는 분이 이게 암인지 아닌지 좀 확실하지 않아. 이렇게 판정 주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0: 네.
1: 우리가 하는 검사들이 아주 칼로 탁 자르듯이 이거다 저거다 이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검사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들을 많이 붙잡아서 검사를 하면
0: 네.
1: 그리고 환자를 안 놓치겠다고 정말 잘 타이트하게 기준을 만들면 이거는 가짜 네. 환자가 되는 과잉 진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나쁜 마음 품고 과잉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0: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기 진단에서 내가 정말 아주 구사일생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놔뒀어도 됐을 만한 뭐 이런 경우의 수도 있다.
1: 훨씬 많은
0: 네.
1: 이 가짜 환자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그게 자기가 당한 손해를 그냥 잘 몰라요. 그냥
0: 네.
1: 아, 괜찮으면 된 거지. 뭐 그럼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스트레스 받고 이것도 그냥 괜찮대. 그러면은 무마가
0: 네.
1: 되는데 그 문제가 그게 간단하진 않다 생각해요.
0: 참 개인이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돈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예.
1: 돈 때문이랄까요?
0: 돈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굉장히 높게 두고 있잖아요. 예. 아,
1: 우리 그 퓨 리서치라고 하는 외국 기관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 데이터를 한번 원문 데이터를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다른 인생에 다른 가치가 하나도 없고 그나마 돈이 그중 1등이고 2등이 건강입니다. 가족, 친구, 일 이거 다 그 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회가 붕괴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0: 아, 돈과 예. 건강을 정말 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1: 돈하고 그거밖에 없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돈 중요하다고 말한 나라 많아요. 돈이 그 돈에 대한 점수 훨씬 더 높은 나라들 많은데 이 나라들은 가족은 더구보다 더 중요하고 이렇게 다른 중요한 가치들이 살아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가치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돈이 조금 남아있는. 저는 굉장히 그 슬픈 데이터라고 보는데요. 네. 결국 전 우리나라가 사회가 붕괴됐다는 것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0: 네, 좀 아픈 지적이시네요. 네.
1: 이렇게 되면 돈을 지키려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하니까 따라오는 건 건강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돈을 벌려면 몸이 건강해야 하니까.
0: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벌어갖고 의료비로 나가는 돈이 진짜 많다면서요, 우리나라.
1: 우리나라 그 뭐가 많냐면 전체적인 의료비 규모는 아직도 많지는 않은데 본인 부담이 많아요. 실손보험 있잖아요.
0: 네.
1: 실손보험 지금 해마다 지금 비싸지잖아요. 그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참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의료 수요는 누를 수가 없어요. 한번 본물이 터지면 의료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실손보험에서 지금 제일 그 문제되는 도수치료 있잖아요. 비급여 네. 치료. 이거 하면 나쁜 거다. 막 이렇게 과잉한다 그러는데 제 주변에 도수치료 받은 분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도수치료 좋다고 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0: 그래서 네.
1: 이처럼 의료라는 것이 참 어떻게 그 수요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누르기가 참 어렵고요. 한번 이게 어떤 게 보물이 터져버리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 정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쓰면 결국 실손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다른 거를 좀 줄이고 싶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 소지가 계속 생기죠.
0: 네. 사실 나이 들어서 아픈 거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젊은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1: 네. 네.
0: 관절염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1: 젊은 사람의 많은 관절은 이제 통풍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네. 통풍이 옛날에는 한 이제 중년에 좀 그 잘 사는 이제 남자분들 과식하고만 이제 생기는 그런 병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20대 통풍 되게 많습니다.
0: 식습관 때문인가요?
1: 식습관도 있고 뭐 그 같이 또 따라 붙는 문제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0: 네.
1: 이 과체중, 고지혈증, 고혈압 이게 다 같이 따라 붙거든요.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데이터 보니까 2030 남자분들 한 45%가 비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이런 이제 문제인데 이건 그럼 어디서 왔을까? 이거는 그 사회적인 그 조건, 자기 그 직무 환경 이런 거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0: 네.
1: 예. 장기간 노동. 저는 여기 되게 좀 문제를 생각을 하는데 일을 이제 오래 하면 물론 잠도 잘 못 잘 뿐 아니라 운동 시간도 없고 뭐 확보가 안 되고 저는 이제 식습관이 제일 문제라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이 없어요.
0: 네.
1: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외식을 하자니 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면 너무 돈이 비싸니까 이제 싸게 먹을 수 있는 초가공식품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건데 이게 뭐 에너지는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그 칼로리는 굉장히 높고, 뭐 당이 높고 해서 건강에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습관 문제가 굉장히 크다 봅니다.
0: 네, 네. 환경이 젊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었네요. 지금 그렇죠.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식습관, 생활습관 고치면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병원에 올 일이 없는 거잖아요.
1: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장시간 노동을 하고 이제
0: 구조적으로.
1: 40시간, 주 40시간 해도 이게 허울 뿐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0: 네.
1: 이 40시간 노동했 했을 때 노동시간 대비 급여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가.
0: 네.
1: 뭐 3만, 4만 불시대 뭐 그러는데 다 데이터들은 있어요. 40시간 일해도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급여가 낮으면 생활임금이 안 되니까 투잡, 쓰리잡 뛰어야 하죠. 요즘 배달 일 하잖아요. 그러면 네. 뭐 노동시간이 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모든 게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더라고요. 젊은이들은 네. 특히.
0: 우리 사회 구조가 환자를 가짜 환자를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사회 구조를 좀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참
1: 우리가 너무 불안해요.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고 IMF 이후에 이제 신자유주의 직격탄을 맞아서 각자 도생, 각자 도사라고 그 무한 경쟁 뭐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나 몸 나빠지면은 나 건강 나빠지면 내 가족까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건강한지 이걸 확인해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질병의 절반 이상이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래서 네.
1: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병원에 와서 그냥 그때그때의 치료만을 찾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근데 의료비 지출은 많다라고 불평을 하면서도 사실은 거기다 돈 쓰는 것보다 더 비싼 뭐 그 건강보조식품을 사먹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주변에서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건 합리적인 소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1: 물론 아니죠.
0: 예.
1: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한 불안이 낳은 그런 허황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0: 네.
1: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좋으셨을 텐데 하는 심지어는 저는 제 환자분 중에 굉장히 거액을 굉장히 어려우신 분인데 거액을 날리고 만약에 집안 그 가정까지도 거의 다 이렇게 파탄될 정도로 되신 그런 분도 본 적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이 의사들이 조금 더 분발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환자들하고 저는 정말 그 우리나라 그 환자들하고 이 대화하고 하는 이 시간을 굉장히 좀 확보를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는데 지금 3분 진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불신밖에 안 되고 할 게 검사밖에 없고 그런데 정치인들이 정책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0: 그래서 네.
1: 이런 약들, 이런 불필요한 가장 오래된 그 네. 사기가 돌팔이 약사기래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는 없으나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좀 피할 수 있게 정책적인 면도 네. 필요하다 봐요.
0: 네. 워낙 큰 시장이라서 사실은 네. 네. 거의 산업이 됐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그렇다면 이제 과연

0: 되게 많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좀 큰 병원을 안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동네에 자기 가까이 가는데 좀 오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의사가 한 분이 있으시면 네.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1: 그 퇴행성 관절염은 동네 병원하고 대학 병원하고 가서 처치해 줄 수 있는 게 비슷한 건가요?
0: 아무 차이 없죠.
1: 차이가 없나요?
0: 차이 없죠. 예. 아. 오히려 동네 병원에서는 뭐 좀 불편하시면 도수치료라도 해드리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실손이 나온 다음에 동네 병원에서 치료할 때 실손이 없으면 대학병원보다 진료비가 더 비싸졌거든요.
1: 아.
0: 이것도 지금 정책 실패의 아주 대표적인 경우예요. 아,
1: 모순이 발생했네요.
0: 네, 모순이 발생했죠. 이거 정책을 네.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1차 기관에서 실손이 없으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1: 그럼 대학병원이 더 싸면 무조건 다
0: 그렇죠.
1: 대학병원 가겠죠.
0: 그렇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병원이 마치 공공의료원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동네병원을 좀 애용하시라 가급적이면.
0: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오래된 병원. 나이 드신 분이 오래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신 병원들. 네.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휘황찬란한 검사도 없고 한데 거기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1: 경험 많으신
0: 예.
1: 분.
0: 의사들은 의사의 가치는 경험입니다.
1: 그러니까 네. 최신식 첨단 의료 장비에 있는 것이 아니고.
0: 아닙니다.
1: 네. 아, 요즘 동네 병원도 너무 잘해둔 곳이 많아가지고요. 네. 예. 네.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상소견이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당장 정밀검사 큰 병원 가서 해야 되나 하는 분들이 많은데.
0: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검사의 뺑뺑이에서 이제 헤어나오지를 못하시게 되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설명이 우리 인체는 복잡계. 그러니까 항시 뭔가 조금 우작동됐다가 그냥 저절로 좋아지고 이러면서 그냥 삐끄덕삐끄덕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가 잘 지내지는데 어느 한순간 붙잡아가지고 피를 뽑아서 100개를 검사를 하고
1: 네.
0: 뭐 정밀검사로 몸을 다 들여다보면 정상이 완전 정상 나올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완전 정상인 100명을 이제 복부 CT를 찍었는데 네. 정상으로 나온 사람 20% 정도밖에 안 돼요. 다 뭐가 뭐 무릎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완전한 정상이 없고 특히 정밀검사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상이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그 전제를 깔아두고서 건강검진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큰 병원 와서 더 정밀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걸 좀 아셔야 하는데
1: 네.
0: 이게 불안해지면 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그러면 이런 질문 여쭙기가 그런 솔직하게 네. 그 건강검진에 보면 아 이런 거는 그렇게 질병 예방에 큰 의미 없는데 안 받아도 되는 검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검사 있으신가요?
0: 아까 말씀드린 네. 대표적인 게
1: 류마티스 인자 검사. 예. 예.
0: 그리고 저는 거기 염증 수치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염증 수치가 왜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염증 수치가 높으면은 심혈관 리스크가 조금 올라간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런 뭐 혈압 재고, 고지혈증 재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다 재면 염증 수치는 아주 작은 문제일 것 같은데 항상 또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1: 네. 그러면 실제로 김연아 교수님은 건강검진 안 받으세요?
0: 아, 저는 이제 가끔 미내시경 가끔 할 때 있고요.
1: 그건 증상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0: 좀 불편하거나 할 때 그냥 아무 증상 없을 때 조금 더 젊었을 때는 그냥 해봤는데 몇 년에 한 번.
1: 네.
0: 근데 이제 괜찮으니까 그다음에 잘 안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기 검진을 해서 확실히 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위내시경 같은 경우고
1: 네.
0: 대장 내시경 있거든요.
1: 네.
0: 근데 대장 내시경은 제가 딱 한 번 하고 다시 하기 싫어서 안 하고.
1: 너무 힘드셔서요?
0: 아니 그 힘들다기보다도 받기 싫잖아요.
1: 아, 예. 수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0: 아, 저는 대장 내시경도 수면 안 했어요. 그냥
1: 네.
0: 위내시경도 한 번도 수면으로 한 적 없고요.
1: 아, 그러면 좀 견디기 예. 힘들었겠네요. 예.
0: 아니
1: 네.
0: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데 어느 나이가 또 되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요즘 걱정되는 게 이러다가 이제 진행된 암이 딱 발견이 됐는데 네.

0: 주변에서 막 거참 쌤통이다. 건강검진 안 한다고 했다가 그러면 뭐 죽는 거는 뭐 때 되면 죽는 건데 제가 이게 건강검진에 허하실 얘기를 다 하고 다녔는데 이게 다 마치 거짓말처럼 네. 될까 봐 그게 하나가 조금 걱정입니다.
1: 저는 건강검진으로 분명히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고 정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 얘기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검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건 정말 본인한테 해당이 되면 100이고 아니면 0이기 때문에.
0: 그렇죠. 예.
1: 예.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까지 모두 필요하다고 말씀을 거창하게 드립니다.
1: 많은 질병이 생활습관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건강검진해서 괜찮으면 안심하시고.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쁜 습관을 고치겠다는 그 결심과 실천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떤가요?
0: 그래도 요즘 담배 정말 많이 끊으셨고요. 네. 담배 피는 분들 많이 줄으셨고요. 또 운동을 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들은 또 다 가지고 계셔요. 시간도 없고 그렇기는 한데.
1: 네.
0: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면 최근에 이제 편안함의 습격인가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걸 재밌게 읽었는데 우리 몸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너무나 편안해져서 점점 퇴화하고 많은 병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책이거든요.
1: 네네.
0: 한번 일독을 하시길 권하고요.
1: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 이제 늘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가짜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을 좀 가지면은 좋을까요? 네.
0: 완벽한 삶이 없잖아요. 누가 완벽한 삶 삽니까?
1: 네.
0: 마찬가지로 완벽한 건강, 완벽한 정상, 완벽한 몸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조금씩 좀 아파가면서 아팠다가 좀 좋았다가 그렇게 사는 거고 저는 퍼펙트 라이프라고 하는 얼마 전 영화를 참 재밌게 봤는데 네. 마지막 장면의 주인공이 운전을 하고 가면서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표정이 계속 변하는데
1: 네.
0: 우리 인생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완벽한 건강은 없다. 예. 그게 정상인 거죠, 사실은.
0: 네,
1: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0: 네.
1: 네. 마음을 좀 편안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잉진료하지 않고 건강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제언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좀 개인적인 경험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좀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습니다. 따님 때문에 좀 이런 의료 제도나 편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좀 보고 지적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던데요.
0: 그 전에 제가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1: 네네.
0: 저희 가족사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현대의료는 죽음을 정말 이상하게 다루고 있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네. 시작된 일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 둘째 딸이 양극성 장애라는 병을 진단을 받으면서
1: 양극성 장애라는 거는 네. 흔히 말하는 조울증이죠.
0: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삶이 조금 더 복잡해졌다. 인생을 조금 더 복잡하게 바라보게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1: 네.
0: 근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더라고요.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 그 질병과 병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거더라고요.
1: 네. 네. 우리가 흔히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좀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다른 질환과 좀 다르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0: 정신질환은 아직도 저는 사각이 아니라 암흑지대라고 봐요. 암흑지대고
1: 네.
0: 치료가 안 되고 잘 안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은 뭐 좋아지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가족들이 정말 많이 고통을 겪고 본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문제고 제가 이제 그 책을 이제 그 저희 딸의 병에 대해서 책을 쓴 거는 이런 얘기를 조금 공론화를 하고
1: 네.
0: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가족이 이 사회의 낙인을 좀 덜 받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살 수 있을까 이 얘기를 네. 하고 싶었거든요.
1: 지금 따님은 좀 어떤 상태인지.
0: 이제 지금 10년째 됐고요. 그 책을 썼을 때는 7년 차였고 10년인데 이제서야 이 병의 그냥 첫 단계를 그냥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무사히 살아서. 네.
1: 아. 네. 그 따님의 얘기를 3년 전에 딸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요 책에 담으셨었어요. 따님의 투병이 어떻게 보면 교수님의 의사로서의 어떤 뭐 진료라든가 이런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0: 아무래도 뭐 삶을 조금 더 이 다층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죠.
1: 그래서 네.
0: 저 능력주의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고 옛날부터 좀 있었는데
1: 네.
0: 아 여기 이제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너무 많은 능력 중에 또 건강을 해치면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없는 일도 생기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1: 네.
0: 그래서 조금 더 삶을 잘 이해하고
1: 예.
0: 그렇게 삶에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힘든 네. 와중에도.
1: 그 교수님도 이제 은퇴 이제 시기가 좀
0: 빨리 은퇴하고 싶은데
1: 예 은퇴 후에 계획은 혹시 갖고 계세요?
0: 저는 서점을 하고 싶은데
1: 네. 책도 많이 쓰셨고 또 책도 좋아하시고
0: 네, 서점을 예. 하고 싶은데
1: 네
0: 은퇴 시점이 언제가 될지 아직도 가늠을 못 하고 있어서
1: 예 어떻습니까 이 병이라는 게 씻은 듯이 낫는 병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병도 많잖아요.
0: 대부분이 씻은 듯이 안 낫죠.
1: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120세를 뭐 살아가면 병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공생을 해야 되잖아요. 좀 손잡고 웃으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끝으로 여쭤봅니다.
0: 웃다 울다 웃다 울다 어떻게 우리 삶을 예. 매일 웃기만 하나요?
1: 예.
0: 힘들 때는 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도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을 있잖아요. 저는 네. 그 말 굉장히 병을 앓는 분들한테는 그 말이 되게 중요한데 병이 나빠지는 퇴행성 관절염 이것도 아픈 날은 정말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아픈 날 있는데 또 어떻게 그냥 또 지나가요.
1: 네.
0: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병이 내 삶이고 하루하루 또 나쁜 날 있으면 또 좋은 날이 있고 이렇게
1: 네.
0: 내 삶처럼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마음이 편안하면 아픈 것도 좀 덜해요.
1: 네. 네. 네,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의연한 자세로 네. 살아가는 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지나친 건강염려증 진료 과잉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 약물과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김현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어제부터 서해 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시간당 1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까지 영남과 제주도에, 저녁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는 비가 조금 더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양이 적더라도 도로가 젖은 구간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에 5mm 안팎에 가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낮 한때 영남 내륙에도 곳에 따라 5mm 안팎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면서 모레 금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요. 주말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며 습한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했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러 때이른 더위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며 주말에는 다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6도, 토요일에는 28도, 일요일 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중과 종가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8,457까지 고점을 높였고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나흘 만에 3%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81.19포인트 상승한 8,228.7에 코스닥은 39.39포인트 하락한 1,133.13에 마감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필두로 미국 증시 강세 속에 코스피 시장 종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했지만 장중 순매수했던 외국인은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14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고가 경신하는 등 각각 33만 원과 235만 원 넘어섰고 현대오토에버와 OCI홀딩스, 한올바이오파마와 한미약품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전선 및 전력설비주, 광통신과 우주항공주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D&D파마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제약바이오주 강세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1,501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오늘 해당 상품 투자 교육 사이트에 접속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이전부터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해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용자가 몰려 과부하로 인한 접속 지연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오늘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삼성전자 노조가 진행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73%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초기업 노조 최승우 위원장은 이번 임금교섭 과정에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장기간 대화 끝에 의미 있는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결제 금액이 일주일 만에 80억 원 넘게 줄어들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AI 테크 기업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탱크데이 행사가 열린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스타벅스의 신용, 체크카드 추정 결제 금액은 236억 원으로 전주에 비해 26%, 84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에어컨 관련 소비자 상담이 한 달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상담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에어컨으로 98.5% 증가했습니다. 제품 구매 뒤 설치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가동했을 때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생긴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안에 철도시설 복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밤에 보수작업이 끝나면 토요일 아침 첫 차부터는 운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생의료와 관련해 거짓, 과대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한 63개 의료기관이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 광고 실태 조사를 벌여 63개 의료기관 2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남은 예상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영남과 제주도에 5mm 안팎으로 많진 않습니다. 내일도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권역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오늘 오전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가 마감했죠. 결과는 70% 이상이 찬성해 당장 반도체 총파업에 대한 우려는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정부 주재로 노사가 잠정 합의한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안에 대해선 여전히 회사 내 불만은 물론 주주들까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업계 전반, 특히 실적이 급증한 다른 기업들까지 들썩이고 있어서 이번 삼성전자의 성과급 합의안은 회사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 사회에 논란의 불씨를 던졌다고 봐야 할 겁니다. 잠시 후 삼성전자 임금 협상으로 불거진 회사 이익 분배 논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먼저 오늘 증시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2: 아주 좋았다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 좋았냐면 오늘 8457까지 코스피가 갔었거든요. 분위기가 정말 굉장히 뜨거웠는데 종가는 2.2% 상승을 해서 8228.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날이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마이너스 3.3%는 오늘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130선대까지 다시 좀 밀려났는데
1: 네.
2: 오늘은 뭐 아주 극심한 반도체 일부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오늘 새벽에 뉴욕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테크놀로지가 19%나 급등을 했었고요.
1: 네.
2: 그다음에 오늘 이제 뭐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된 첫날이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노조 합의안 타결이 된 거 등등등 오늘 뭐 반도체 관련해서 워낙에 호재들이 많았고 초반부터 반도체 이 두 회사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장중이긴 하지만 나중에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돼서 안 되긴 했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시총 1조 달러를 잠깐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났고 이건 삼성전자에 의해서 국내에서 이제 두 번째가
1: 네.
2: 되겠고 오늘 마이크론이 앞서 19% 폭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래서 마이크론이 시총 1조 달러를 돌파를 했거든요.
1: 아.
2: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하이닉스가 세 번째로 1조 달러 돌파를 할 가능성이 좀 뭐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하이닉스가 9.3% 올라서 224만 3천 원, 장중에 235만 원을 넘기도 했고요. 삼성전자는 2.6% 올라서 30만 7천 원, 종가 기준으로 30만 원을 돌파해서 의미는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32만 원대까지 넘은 거에 비하면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된 게 좀 아쉽고요. 아까 이제

0: 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난 하루였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른 종목이 내린 종목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1: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0: 그러니까 상승한 종목이 거의 뭐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건데 그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일부 종목, AI 관련된 일부 종목 정도 그쳤고 대부분 오늘 하락했다. 그만큼 시장의 어떤 매기라고 하는 이 유동성이 자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ETF 레버리지 ETF 상품에 집중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쭉 찾아봤는데 바이오 쪽에서 일부 종목 좀 뭐 상한가 친 종목도 하나 있었고 일부 종목 좀 오른 거 말고는 오늘은 정말 오른 종목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 오른 게 하나고 내린 게 10개면 근데 오른 게 반도체라고 하면 온 세상이 반도체네요.
0: 진짜 온 세상이 반도체.
1: 오늘 시장 관심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게 오늘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네. 투자자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까?
0: 일단은 이 레버리지 ETF를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기본적으로 그 교육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 네. 교육을 받은 사람만 14만 명 정도였으니까 최소 14만 명은 일단 나는 무조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적어도 살 거야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 왜냐면 돈까지 내고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 분들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사실 오전장 초반에 한 시간 정도 했을 때 뭐 조 단위로 거래가 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좀 거래가 많이 좀 됐고 또 주가도 앞서 삼성전자가 2.6%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9.3% 올랐다고 그랬는데 결국 레버리지 ETF도 이제 이거는 이제 코덱스라는 그 삼성자산운용에서 한 코덱스가 이제 가장 대표 ETF에서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거래가 또 많았고요. 삼성전자는 5%가 올랐고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18%가 두 배씩 다 이제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나머지 7개 운용사의 ETF들도 대부분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네. 그 인버스 상품도 있었습니다. 인버스 네. 상품 오늘 마이너스 6% 가까이 그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인 하루였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렇고요. 오늘 좀 재밌었던 거는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삼성전자 ETF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건데 그거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마이크론이 앞서 급등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마이크론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할 거는 이제 결국 하이닉스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조금 더 매수세가 몰렸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비해서 거의 밸류가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저렇게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하이닉스도 뭐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오르겠구나. 그러면서도 매수세가 몰렸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 오늘 다시 하이닉스의 ADR. 미국의 ADR 이 상장 문제가 다시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더라고요. 지금 한 7월이나 8월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역시 주가가 더 올랐던 그런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장 초반에 삼성 하이닉스의 이 본주는 10% 정도 오를 때 이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거의 60% 가까이 오르는 일부 운용사의 ETF 상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 그럴 수가 있습니까?
0: 예. 오늘 그 이유를 좀 얘기가 나온 걸 살펴보니까 이 개장 초반에 투자자들이 한가에 몰리면서 이 하이닉스 주식 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10%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유동성 LP 시스템, 그 유동성 공급 시스템이 좀 과부하가 걸리면서 이렇게 순간적인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공식적으로 거래소에서 그 설명이 나온 건 아직 아닙니다만 그런 해석이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수 주문이 갑자기 쏟아지니까 호가가 급하게 올라가는 반면에 그만큼 충분한 물량을 시장에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이에서 이렇게 잠깐 이런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오늘 첫날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 시간이 좀 가면 안정화 될 것이다. 일단 이런 해석은 나오고 있어서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원인 분석을 했는지가 나오면 조금 더 이유를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런데 10% 올랐는데 두 배 레버리지를 60% 올라가가지고 구매 체결되신 분들은 너무 억울하실
0: 그렇죠.
1: 것 같은데요.
0: 억울하실 겁니다. 네.
1: 지난주 출시된 국민성장펀드가 이틀 만에 97% 넘게 판매가 됐다고요?
0: 예, 이것도 인기 폭발입니다. 어제까지 이제 출시 이제 이틀이었는데요. 이틀 동안에 이제 판매된 게 이제 전체 물량의 97.5%.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판매 물량이 정부 것까지 해서 7,200억이니까 거의 뭐 7,000억 가까이 물량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은행 10개사의 오프라인 온라인 물량은 다 팔렸고요. 증권사가 15개에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이 중에 온라인 물량만 한 150억 정도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좀 그 금융위원회에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득공제 혜택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0: 또 정부가 손실의 20%를 우선 이렇게 좀 막아준다라는 뭐 이런 등등도 이건 뭐 이례적인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고 5년짜리 폐쇄형 펀드지만 오히려 장기 투자를 사실 반강제로 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 장기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좀 담겨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국민 참여 성장 펀드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정책 펀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도 역대 정부에서 이런 정책 펀드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 결과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참여성장펀드 역시 그런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없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이명박 정부 당시에 녹색펀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린 뉴딜 펀드 같은 건 다 대부분 수익률이 나중에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인데 일단 과거 정부와 다른 거는 정부가 손실을 20%나 보전을 해준다라는 게 일단 하나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장 자체가 워낙 강세장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국민참여펀드가 투자를 하는 게 물론 이제 비상장도 있긴 합니다만 상장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역시 뭐 로봇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AI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어쨌든 이 첨단 산업 쪽으로 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다는 걸 감안했을 때 과거의 어떤 그런 전례를 가지는 밟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도 아직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수익률을 공개를 하게 해서 경쟁을 더 치열하게 아주 책임감을 갖고 수익을 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의지도 좀 보이고 있어서요. 좀 과거 설례는 좀 다시 밟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아직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 국민성장펀드 추진 단장이신 손영채 그 단장님이 우리 경제쇼에 나오셔가지고 네.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거의 완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스타벅스 선불카드가 일시적으로 잔액에 대해서 환불이 가능해졌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0: 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주가 이마트지 않습니까? 이마트가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충전 금액을 얼마의 사용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하면 한시적으로 환불을 해주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제 이게 한시적으로 이런 이제 조치가 나온 거냐면 기존의 이 선불식 충전카드 약관은 60% 이상 사용해야 됐습니다.
1: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6만 원 써야
0: 그렇죠.
1: 되는
0: 거예요. 6만 원 이상 썼어야지 나머지 4만 원 또는 그 이하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뭐 이를테면 10%만 썼어도 아니면 아예 한 푼도 안 썼어도 다 환불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충전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환불을 신청할 수가 있고 또 매장을 통해서도 환불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계정당 현금으로만 환불을 해준다라는 것도 좀 있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일각에서 좀 우려가 돌았던 게 이거 가지고 또 혹시 카드깡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몇 가지 제한 조치를 통해서 카드깡을 아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그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선물하기 이런 걸로 이거 그 스타벅스 이거를 받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 카드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고객의 약관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타벅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별도로 스타벅스 코리아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여러분 혹시 CF100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글로벌 기업들과 정부가 자주 꺼내는 핵심 키워드인데요. CF100은 Carbon Free 100%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만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자는 약속인 거죠. 어? 그럼 아리백이랑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아리백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만 인정한다면 CF100은 여기에 원자력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태양광만으로는 공장을 24시간 돌리기 힘들 때가 있죠. 이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을 함께 활용해서 현실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는 것이 CF100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CF100이 중요해졌을까요? 바로 AI 산업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데 문제는 그 전기를 화석 연료로 만들 경우 탄소 배출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은 얼마나 좋은 제품인가 뿐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 에너지로 만들었는가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앞으로는 수출이나 글로벌 공급망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F100은 단순한 환경 캠페인

인을 넘어 기업들에겐 새로운 무역 장벽이자 기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F100,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일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총파 위기까지 치달았던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은 오늘 오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70% 넘는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내 반도체와 완제품 사업부 갈등도 여전하고요. 삼성전자의 임금 협상안이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주주들은 우리도 기업 주인이다라며 반발하고 나서는데요. 회사가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낼 경우 회사의 수익은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준일 경희대 회계학과 교수와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일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하는데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결로 보셨었나요?
2: 대부분 가결될 거라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네. 이제 DS 부문의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 특별 경영 성과급 이쪽이었는데
1: DS 반도체 특별 성과급.
2: 네. 네. 근데 이제 현재 그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 이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반도체 소속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본인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거라서 가결을 예상했고 대부분 네. 뭐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가결은 되었는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네.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1: 아.
2: 예, 그래서 그러니까 DX 부분, 소외된 DX 부분과 DS 부분 간의 노노 갈등, 그 다음에 네. 또 주주들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1: 네.
2: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다른 계열사나 다른 기업들까지 확산이 되고 있어가지고, 네. 예, 우리 경제에 더 풀어가야 될 문제들을 더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네, 확실히 삼성전자에 일어난 문제라서 그런가 굉장히 전국적인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임금협상안을 투표하게 된 그 배경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이 왜 시작이 됐던 거예요?
2: 먼저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2: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EVA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EVA요?
2: 예, 네. Economic Value Added라고 해서 우리가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1: 네.
2: 혹시 자료하면
1: 네, 이제 나가고 있을 겁니다.
2: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1,000억을 벌었다라고
1: 네.
2: 하면은 1,000억 큰 돈이죠.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우리가 이 단순히 수치로만 판단할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천억 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를 투입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천억을 투입을 했는데
1: 네.
2: 그만한 자원을 투입해서 천억을 벌었다면 잘한 거죠. 20%나 벌었으니까요.
1: 그렇네요.
2: 예, 그런데 우리가 10조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천억을 벌었다.
1: 네.
2: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못한 겁니다.
1: 우리가. 장사 못한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예, 1% 번 거거든요.
1: 네.
2: 그럼 은행에다가 넣었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5% 그래서 이래서 5천억을 벌었을 텐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1,000억밖에 못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수치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투입한 자원에 대해서 당연히 요만큼은 벌어졌어야 돼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가 진정한 이익이다라는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개념을 나타난 것이 우리 EV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 EVA를 먼저 이제 말씀을 해 주셨네요. EVA와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나 보죠?
2: 예, 처음에 원래 이제 삼성전자 성과급은 이제 네. EVA 사업부별 EVA를 기준으로 이제 측정을 배분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EVA가 말은 쉬운데
1: 네.
2: 계산이 어렵습니다.
1: 아.
2: 예.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투입한 자원 이거를 그러면 각각 사업부별로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그다음에 사업부별로 우리가 당연하게 벌어줘야 될 그 비율이 얼마냐. 사실 이거는 말은 쉽지만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계산하기 어려운 거죠.
1: 네.
2: 그래서 이제

0: 굉장히 판단이 필요한 문제고 아마 내부적으로 복잡한 상식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회사 성과가 외부에서 좋다고 하는데 이거 뭐냐. 왜 우리한테는 성과급이 안 나오냐.
1: 네.
0: 그런 의문이 있겠고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랑 비교를 하다 보면은 예. 2025년에 뭐 SK 하이닉스 성과가 좋아서 뭐 그쪽은 연봉 1억인 분들이 성과급으로 1억 5천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삼성전자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원래 이제 연봉의 뭐 한 자릿수 퍼센트에 머물렀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껴지는 거죠.
1: 네.
0: 우리도 잘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과급이 차이가 나는 거지? 예, 도대체 EVA라는 그 저 불투명한 수치는 뭘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아니 그러면 깔끔하게 뭐 우리가 알기 쉬운 영업이익에 뭐 15%로 가자 뭐 네.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1: 사실 저도 제 개인 정보이긴 하지만은 삼성그룹에서 신입 사원을 시작을 했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인센티브를 나눠줄 때 보통 직원들이 계산할 때는 연봉의 몇 퍼센트를 받는다라는 것을 약간 암묵지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0: 예.
1: EVA라는 개념은 저도 최근 듣는 것 같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이 EVA가 어쨌든 좀 잘 알려지지 않고
0: 예.
1: 하다 보니까 노조 쪽에서는 EVA 방식보다는 좀 다른 방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건가 보네요.
0: 예, EV라는 것이 뭐 개념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지만
1: 네.
0: 이제 산식 자체의 불투명함 그 다음에 뭐 저 이해하기 좀 우리 어쨌든 회사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성과에 비해서
1: 네.
0: 뭐 회사에서 말하는 성과는 왜 이렇게 적냐라고 이제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이 사건이 이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되게 커진 거는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면서부터인 것 같은데요.
0: 예.
1: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앞서 말씀하신 SK 하이닉스부터 나온 거잖아요.
0: 예.
1: 이래서 노조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건가요?
0: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SK 하이닉스도 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 과거에 EVA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른바 이제 MG 상소문이라고 하나요? 이제
1: MG 상소문이요?
0: 예, 그런 이제 뭐 4년 차 정도 되는 직원이
1: 네.
0: 이제 각 임원진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제 메일을 보내면서
1: 네.
0: 이 도대체 왜 우리가 성과급이 왜 이렇게 적냐라는 것을 이제 이슈를 제기했고 그것이 이제 널리 퍼지면서 문제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그럼 좀 더 직관적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그 시작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 시작은 MG 세대 직원의 상소문에서 시작됐다.
0: 예, 또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1: 네.
0: 애초에 발단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정말 세상의 큰일들은 아주 우연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삼성전자 노측과 사측이 합의를 냈잖아요.
0: 네.
1: 그 합의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0: 최초에 이제 노조 측에서 말한 것은 우리 이제 영업이익의 15%를 이제 고정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해달라라는
1: 네.
0: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재의 핵심은 뭐냐? 기존의 이제 성과급 외에 DS 부분에 이제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을 하고
1: 반도체 부분에
0: 예예. 네. 그 다음에 그럼 돈은 어떻게 하느냐? 재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1: 네.
0: 예, 노사가 합의하는 뭐 사업 성과의 10.5%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노사가 합의하는 사업 성과의 10.5%.
0: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 성과급 제도랑 합치면 한 영업이익의 12% 정도가 이제 성과급으로 지급이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법은 어떻게 하냐. 이제 현금이 아니라 이제 자사주,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식으로 주는데
1: 네.
0: 이걸 바로 팔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은 바로 매각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뭐 또 3분의 1은 1년 뒤, 또 나머지는 또 2년 뒤에 이렇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아,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 주는군요.
0: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타겟을 정해서 우리가 무조건 뭐 10.5% 주겠다가 아니라
1: 네.
0: 뭐 2026년부터 28년까지는 이제 DS 부문 영업이익이 이제 200조 원을 돌파를 하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간 동안에는 이제 100조 원을 돌파를 하면은 지급을 하겠다라는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1: 네.
0: 예, 이런 것이 이제 10년 동안 장기 합의를 이제 잠정 합의안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1: 그러면 저희가 EVA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그 EV는 종전 방식은 영업이익의 약 1.5% 정도였다.

0: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나요?
1: 종전 방식으로 정확히 계산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보면 아마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0: 네, 여기 영업이익의 1.5%라고 예. 아까 예.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예. 추가적으로 10.5%가 추가됐다.
1: 예예예. 예, 예.
0: 이렇게 하신 거니까요.
1: 예예 예, 맞습니다. 예.
0: 네, 그럼 이 합의안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그러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고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
0: 네.
1: 예, 일단은 하여튼. 영업이익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적시하지 않은 것은 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 노사가 이제 합의한 합의에 선정한 뭐 사업 성과라는 이제 표현을 쓴 것이
0: 네.
1: 이제 뭐 서로 노사 양측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이제 뭐 단어 표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재조정을 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나 예, 이런 측에서 이제 좋게 보고요.
0: 예.
1: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의 고정 몇 퍼센트를 명시하지 않은 거.
0: 네. 예.
1: 그랬으면 좀 많이 걱정을 했을 텐데 일단은 문구에서 그러진 않았고요.
0: 네.
1: 예. 그다음에 이제 목표를 정했다. 그래서 200조 원이라든지 뭐 100조 원의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초과 성과 기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유연성은 확보를 하지 않았나
0: 네.
1: 생각이 듭니다.
0: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좀 안도감을 표현하시는 걸 보면 이게 나중에 더 들어가면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근데 일단 그거를 다루기 전에 요 합의안이 나오니까 이제는 주주분들의 또 반발도 심해졌다고 들었는데
1: 네.
0: 이렇게 성과급이 좀 과도하게 늘어나는 감이 없지 않다고 해서 네.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이제 주주들이 최초에 반발을 한 것은
0: 예.
1: 이제 영업이익의 뭐 고정적인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0: 네.
1: 부분 해달라라는 부분 이제 문제가 되었고
0: 네.
1: 그리고 저희 합의안에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라고 직접 적시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인 함의가 영업이익이라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실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여기
0: 네.
1: 그 자료화면 보시면은
0: 네. 영업이익이면 도대체 예. 왜 문제인지를 꼭 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이제 얼마를 팔아서 얼마 벌었냐 이런
0: 네.
1: 것으로 손익계산서로 나타내는데 이걸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수익 배분표. 그래서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 각 이해관계자들한테 얼만큼씩 배분할까라는 이제 표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0: 아, 이거 예. 되게 함의가 큰 표군요.
1: 네, 그래서
0: 네.
1: 일단은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인데
0: 네.
1: 이제 매출액은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버는 돈.
0: 네.
1: 여기서부터 우리가 분배가 일어나는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물건의 뭐 재료비라든지 원가,
0: 네.
1: 그 다음에 공장 노동자들의 이제 임금 이것이 매출 원가에 들어가겠습니다.
0: 네.
1: 네, 여기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는데요.
0: 네.
1: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회계팀이라든지 인사팀이라든지 공장에서 일하진 않지만 회사를
0: 네.
1: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뭐 이제 R&D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 뭐 임차료 이런 것들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갑니다.
0: 아, 직원들 중에서 인건비 같은 게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1: 예,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지 않는 분들의 인건비가 예,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요.
0: 네.
1: 이렇게 하면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0: 네.
1: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배분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0: 예.
1: 예, 그 밑에 이제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0: 네.
1: 밑에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자 비용. 예, 회사가 돈을 빌렸으면은 이자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내고.
0: 네.
1: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줄 거 다 주고 남은 것이 이제 당기 순이익. 이고 이것이 이제 주주의 우리가 몫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예.
1: 예,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럼 주주들이 날뛰냐라고 할 때
0: 네.
1: 예, 중간에 이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이제 고정으로 달라라고 했을 때 그럼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느냐? 그렇죠? 그럼 이제 밑단에서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은 그 아래 이자 비용이 나가겠죠.
0: 예.
1: 예, 이자 비용은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받아 갑니다.
0: 그렇겠죠. 빌린
1: 예.
0: 돈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되니까요.
1: 네. 그래서 회사가 뭐 잘 된다고 해서 이자 더 주는 것도 아니고.
0: 예.
1: 그런데 어쨌든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고정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뭐 위험이 생기면 이자율을 높여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예.
1: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이제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줄어들면 세금이 줄어들긴 하지요. 예. 그런데 이거를 직원들이 성과급으로 받아가면 소득세를 우리가 더 많이 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렇죠. 법인세보다 소득세율이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0: 예.
1: 정부 입장에서도 나쁘지

0: 않습니다. 그럼 오로지 손해보는 사람은 주주.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우리가 뭐 더 달라라고 하는 거는 노조와 주주 간의 이익을 누가 더 가져가느냐 이런 싸움으로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예, 여기서 그러면 주주가 반발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아, 주주가 맨 마지막에 받아가는 사람들인데 앞에서 먼저 받아가 버리니까 자기 몫이 줄어드는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0: 네.
1: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도 영업이익에서 먼저 가져가 버리면 정부는 먼저 뺏기는 줄 알았는데
0: 예.
1: 오히려
0: 예.
1: 임금 인센티브는 소득세율이 훨씬 예. 높으니까 정부는 예. 오히려 더 좋네요.
0: 예, 특히 이제 삼성전자처럼 임금이 기본 임금이 높으신 분들은 그 이제 추가적인 이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도 많이 낼 거니까
1: 아.
0: 예,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세수 확보에서는 오히려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아니 그러면은 예. 이렇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인센티브 시스템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은 그러면 아까 주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런 문제만 있는 건가요?
0: 더 큰 문제는 이제 단순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주 이익을 뭐 빼서 좀 줘도 되지 않느냐라고 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제가 큰 우려로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된다면은 네. 한국의 그 회사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주주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주주는 저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주주는 회사한테 뭐 채권자들처럼 내 돈을 내놔라라고 할 수가 없고 그렇죠?
1: 예.
0: 회사가 뭐 고정적으로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은 회사가 언젠가 잘 돼서 나한테 큰 돈을 주겠지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1: 네.
0: 중간에 갑자기 더 빼가겠다라고 하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내 위험 부담은 늘어나는데 받는 것은 적어지네라고 생각을 할 거고
1: 네.
0: 그러면은 한국 그 회사에 투자를 하려는 인센티브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래서 요즘 이런 주장들이 다른 회사로 퍼지고 있는 것이 좀 문제라는 인식이신 것 같군요. 외국은 뭐 어떤 방식으로 주로 성과급을 지급을 해요?
0: 이제 뭐 우리가 많이 보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워낙 반도체고 첨단
1: 네.
0: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또 많이 비교를 할 수 있는데
1: 예.
0: 사실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좀 제도가 많이 달라서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좀 그 직원별로 이제 평등하게 주는 편이고 미국
1: 네.
0: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거의 1대1 계약이죠. 회사와 예, 직원 간의 계약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1: 네.
0: 내 연봉이나 뭐 보상 제도를 옆 사람이 이제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보상안도 개별적으로 이제 협상이 기본이다라고
1: 네.
0: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일괄 몇 퍼센트를 뭐 대부분 비슷하게 주는 케이스는 그 미국의 요즘에 잘 나가는 그런 빅테크 기업에서는 뭐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흔치는 않은 거군요.
0: 예, 예.
1: 근데 이런 걸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임금 협상이 잠정 합의가 된 거잖아요.
0: 네.
1: 이제 그 잠정 합의가 이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조금 다루고 싶은데요. 해외 언론에서도 이번 삼성전자 노사임금 협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성과급 논란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죠.
0: 네, 워낙 이제 그 금액이 크고
1: 네. 네.
0: 그다음에 방법 자체도 저 외국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은
1: 네.
0: 좀 독특하다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AI로 인해서 우리 메모리 산업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어내는데 이걸 어떻게 분배하는가 외국에서도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일부 보도를 보면은 그 대만계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삼성전자를 롤모델로 우리도 파업을 추진하자
0: 예.
1: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 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반도체 기업들에게 좀 퍼질지를 우려하는 것 같은데
0: 네.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랑 이제 좀 문화가 그나마 비슷하면 이제 대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 네.
0: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법과 제도가 워낙 국가별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대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바로 파업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아, 그렇군요.
0: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TSMC에 큰 노조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도 충분히 그저 부러우니까 주장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1: 제가 좀 오지랖이었던 것 같고요. 해외보다는 국내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카카오라든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각 대기업 노조에서 우리도 영업이익 N%를 달라 이렇게 제도화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 이게 제가 가장 걱정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국 기업들이 영업이익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 뭐 많게는 뭐 30%씩 미리 달라라고 하는 주장들이 이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나가는 기업을 봐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나라 평균적인 기업으로 보면은 이른바 이제 ROE 저기 우리가 자본 투입한 거에 대해서 회사가 얼마나 벌어주느냐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8% 정도거든요.
1: 네.
0: 그것도 안 좋은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평균이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대충 8%입니다.
1: 예.
0: 예. 그러면은 8% 번다는 건 뭐냐 100만 원 넣으면 8만 원을 버는데 그러면 이것이 적정한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주들이 평균적으로 기대하는 내가 이 위험한 주식에 투자했을 때 은행보다는 뭐 채권보다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1: 예.
0: 예. 그랬을 때 대충 얼마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뭐 9% 좀 넘는 것으로 보통 봅니다. 예. 그럼 9%라고 치면은 일단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회사들이 주주가 바라는 만큼의 수익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런데 이 가운데서 더 빼가겠다라고 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8% 정도 ROE를 평균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중간에 빼내 가면은 ROE가 한 6.5%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예, 그러면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이익을 한국 기업들이 기록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굳이 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1: 예.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문자도 받고 있는데요. 4092님이 문자로 뭐라고 하셨냐면요. 한국 근로자 중 80%는 중소기업 근로자고 300인 미만 기업 중 노조 조직률이 1에서 5%입니다. 성과급이요.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2296님은 문자로 하이닉스 삼성 합의는 무효란 생각입니다. 국민들의 컨텐츠 소프트웨어 활용으로 얻어가는 수익도 이미 최고로 여겨지는데 국민에겐 위화감과 박탈감만 만든 처사라는 생각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앞서 그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비춰서 봤을 때 영업이익은 결국 뭐 최종적인 그런 이익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그런 숫자라고 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런 특별한 어떤 높은 성과를 냈을 때 성과금은 어떤 방식으로 분배되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보고 계세요?
0: 그러니까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1: 네.
0: 그런 중간 성과물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EVA의 개념을 가져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 네.
0: 예, 중간 성과물이 아니라 최종적인 이익,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투입한 자원에 대한 기회 비용을 차감하고 나서 그것이 이제 진정한 이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초과이익 산식이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정교함을 희생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간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럼 가령 예를 들면은 아까 천억 원을 1조라고 해볼게요.
0: 예.
1: 1조를 투자해서 원래는 은행의 예금에도 한 500억
0: 예.
1: 원을 벌었는데
0: 예. 예.
1: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3천억 원을 벌어버린 경우에
0: 예.
1: 그러면은 말씀하신 교수님의 EVA는
0: 예.
1: 약 2,500억 정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계산법이 들어가나요?
0: 이제 위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 사업적인 위험은 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1: 네.
0: 은행의 5%보다는 좀 더 높은 비율을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1: 예를 들면 뭐 8%나 예. 10%요?
0: 네. 그럼 간단하게 10%.
1: 10%로 가면은 원래 예. 1조 넣고 1,000억은 벌어야 되는데 갑자기
0: 예.
1: 3,000억을 벌었으니까
0: 예.
1: 전체 이익은 3,000억인데 이걸로 인센티브를 하면 안 되고
0: 예.
1: 1000억 정도를 빼고 예. 초과 예. 이익 2000억을 예. 기반으로 좀 예. 인센티브를 짜는 것이 적절하다.
0: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진짜 이익이고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 이익을 우리가 어떻게 이익에 대해서 성과급을 나눠줄 것인가. 네. 일단 출발은 거기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단순히 영업이익이 아니라 어쨌든 비용 부분이 빠지는 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은 아주 마음에 들어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0: 네. 주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의 몫을

0: 같아요. 네. 좀 한국 특성상 이제 좀 상당히 평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훌륭한 인재가 그죠 외국에서 뭐 수십억을 받는 훌륭한 인재가 한국에 올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좀 그래서 노조가 더 큰 것을 받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차별화된 성과급 구조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개인별로 차별화된 것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성과급의 그 계산 방식도 문제지만 그 성과급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네. 이것도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0: 네, 주주 입장에서 성과급을 뭐 주긴 주는데 네. 어쨌든 더 주주 입장에서는 효용이 높은 방식으로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지금 삼성전자 노조 노사가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또 개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정부가 긴급조정권까지 행사하진 않았지만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 개입 대상 산업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 보고 계신지요?
0: 저 반도체 산업이 저기 무슨 방산업체도 아니고 이게 국가가 개입할 만한 것이냐라고 이제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가 개입할 만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1: 네.
0: 일단 삼성전자 전 후방으로 수많은 그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납품업체들이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파업을 했을 때 삼성전자 하나뿐이 아니라 그 위아래로 수많은 회사와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산업이란 것이 굉장히 이제 특수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 제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루 뭐 좀 파업을 하더라도 그걸 복구할 때 뭐 열심히 그죠 일을 해가지고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반도체는 뭐 조금만 파업을 했어도 이걸 제대로 복구하려면 뭐 수개월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노조에 우리가 그런 이렇게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는 거는 사측과 대등한 입장으로 우리가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건데 어찌 보면은 사측보다 더한 힘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라는 산업의 특수성 때문에요.
1: 네. 네,
0: 그런 면에서 눈높이를 맞춰주자는 측면에서 저는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있다고 봅니다.
1: 아 그렇군요. 돌이켜보면은 이번 건은 또 노조와 주주만의 갈등이 아니라 노노 갈등이라는 그런 또 새로운 갈등도 있었잖아요.
0: 네.
1: 이거가 나온 배경은 어떤 부분입니까?
0: 이제 삼성전자가 크게 이제 부문으로 이제 DX 그래서 네. 이제 그 가전 그다음에 뭐 핸드폰 요쪽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요쪽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에서 굉장한 수익이 났고
1: 네. 네,
0: 그쪽에 대한 성과급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전이나 저기 핸드폰 요쪽은 아마 네. 600만 원에 해당하는 뭐 자사주를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1: 아.
0: 예, 그러면 한쪽은 아마 예상치가 뭐 6억, 한쪽은 600만 원 하면 100배 차이잖아요.
1: 엄청난 차이네요.
0: 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한 회사 내에서 이렇게 극심하게 갈리면은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1: 예.
0: 그리고 한쪽이 이제 회사에서 한 회사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사업을 가진 복합 기업을 장점은 한쪽이 잘 안 될 때 한쪽이 지원해줘서 사업의 변동성을 흡수를 하는 건데
1: 예.
0: 이렇게 한쪽이 극단적으로 많이 받고 극단적으로 좀 적게 받으면은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의미가 적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 이제 갈등이 굉장히 격화될 것으로 생각돼서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한 회사 내에서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죠 갈등이 생길
1: 그러네요.
0: 것 같습니다. 예.
1: 지금 124님이 문자로는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요구한 게 아닙니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수십 년 전부터 영업이익의 30%를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받은 기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섭의 수단 아니겠어요? 라고 보내셨고요. 그리고 1376님은 삼성을 믿고 10년 넘게 투자한 사람으로서 성과급으로 가져간다는 노조에 화가 납니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를 둘러싼 이런 성과급 사태가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의외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주는 부분이 쉽게 가버려서 그런지 그때 논란이 크지 않았었는데 네. 삼성전자에 더 이런 논란이 커진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오늘 그러니까 삼성 조합원들이 잠정 합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은 그렇다면 계속해서 법정 소송을 이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0: 주주들이 일단 그저 소송은 충분히 제기를 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그 마음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갑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송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핵심은 이제 이 성과급이라는 것을
1: 네.
0: 이익의 배분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인건비로 볼 거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이거는 이윤의 배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당과 유사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1: 네.
0: 예, 근데 회계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저는 이제 회계하는 측면에서 또 법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지금 그 고용노동부 장관도 성과금과 관련해가지고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성과급 때문에 그 성과급 산식이라는 걸 만들어야지 될 것 같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0: 예.
1: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어떤 기준으로 이걸 만들어야지 될까요?
0: 성과급 산식을 이제 뭐 회사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회사별로 마련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1: 예.
0: 회사 내에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가려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서로 노조와 우리 사측 간에 서로 뭔가 좀 공유를 하면은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1: 네.
0: 원칙적으로는 그저 형태가 어떻게 됐든 뭐 이 EVA라는 지표를 직접 사용하든 뭐 사용하지 아니하든 간에
1: 네.
0: 일단 우리가 초과 이익이라는 개념 자체는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직접 그 수치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그 숫자 자체가 진정한 이익은 아닐 수 있다라는 네. 것들은 서로 알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합리적 상한은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상한.
0: 예. 그래서 근로자의 경우는 이제 임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죠.
1: 예.
0: 예, 회사가 안 됐을 때도 먼저 가장 우선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하방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상방만 열어두는 거는 굉장히 비대칭적인 한쪽의 이익을 다 먹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1: 네.
0: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케이스처럼, 우리가 엄청난 성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운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그저 성과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운에 의한 부분은 되도록이면은, 좀, 나눠 갖는 거는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 좀 운에 의한 부분은 세이브해 뒀다가 나중에 뭐 혹시라도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1: 네.
0: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투명성과 합의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도 미래 투자 규모를 고려를 해서 투자 재원은 반드시 남겨둬야 되겠다.
1: 네.
0: 그다음에 오늘 당장 현금이 아니라 회사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장기 연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1: 네.
0: 원칙들을 가지고 서로 합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그 다섯 가지 원칙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돌이켜보면은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번 사태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그 파급을 낳았기 때문에 이 사태를 지켜보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뭐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원칙이 정말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준일 경희대 회계학과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KBS 처음 출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처음 출연해서 좀 많이 떨렸는데
1: 네.
0: 너무 진행을 잘해 주셔서 제가 안심하고 했습니다.
1: 아니요. 답변이 너무 좀 말끔해가지고 저도 진행하는데 굉장히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5월 27일 수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는데 우리 계좌엔 언제 봄이 오나요? 아침엔 주식창 보느라 눈이 침침하고 점심엔 트럼프에 환율에 기름값에 머리가 아프고 정치는 왜 또 그렇게 시끄러워요? 아이고, 또 아들은 왜 이리 속썩이는지. 봄의 쌀 즐길 틈도 없이 바쁜 당신을 위해 유닝구가 요점만 콕 집어왔습니다. 투자와 경제로 지갑은 든든하게, 건강과 철학으로 마음은 단단하게,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가는 기분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밥 먹으면서 들으러 오세요.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걸음새 뜬 소가 천리를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는 비록 걸음이 뜨기는 하지만 한결같이 꾸준히 걸어가서 마침내는 천리를 간다는 뜻으로 꾸준히 인내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 나온 걸음새는 걸음을 걷는 본새라는 뜻인데 여기서 마지막 음절에 있는 새는 일부 명사나 용언의 명사형 뒤에 붙어 모양이나 상태,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결국 걸음새는 걸음을 걷는 모양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이 같은 구성을 한 표현으로 모양새, 생김새, 쓰임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 쓰임새는 쓰임의 정도나 쓰이는 바라는 뜻으로 용도라는 한자어와 비슷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목재는 그 종류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다 또는 용도가 다르다처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같은 구성의 표현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모양새, 생김새 등 외에도 가림새라든지 너름새 같은 표현도 있는데요. 먼저 가림새는 가리거나 감추는 태도라는 뜻이고 그와 나는 가림새 없이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다 같이 말할 수 있죠. 또 너름새는 너그럽고 시원스럽게 말로 떠벌려서 일을 주선하는 솜씨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 그는 너름새가 좋아 동네 반장을 맡아 한다처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어제부터 서해 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구름대는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대부분 지역에 비는 그친 상태인데요. 다만 오늘 저녁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 영남 내륙과 제주도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양이 적더라도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요. 오늘 퇴근길과 내일 출근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요. 모레부터는 다시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고 주말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대부분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9도, 대구 18도로 평년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로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일요일 서울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5.18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결제 금액이 일주일 만에 80억 원 넘게 줄어들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AI 테크 기업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탱크데이 행사가 열린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스타벅스의 신용 체크카드 추정 결제 금액은 236억 원으로 전주에 비해 26%, 84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안에 철도시설 복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밤에 보수작업이 끝나면 토요일 아침 첫 차부터는 운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청 서류를 확보하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젯밤 서울시청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철거사업 관련 입찰계약서와 발주계약서도 제출받았습니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구건물센터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오늘 오전 LG전자 임직원인 50대와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당해고 등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서울 수서역 인근 아파트 배수관로 정비 현장에서 60대 남성 작업자가 토사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작업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관 6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11명을 감찰 조사해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5명은 경고, 주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김 감독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녀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심 전 총장에 따른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심 전 총장의 딸 심모 씨에 대해 경력 서류 관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그러나 심 전 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선 뚜렷한 증거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출마 전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 발언에 통화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 후보와 상의나 교감 같은 것들을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대통령과 청와대를 선거나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은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다시 한번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25% 오른 8,288.70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36% 내린 1,133.13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3.1원 내린 1,501.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의 첫 선을 보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2조 원가량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의 자료를 보면 오늘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4종에 대한 개인 순매수 대금은 모두 1조 9,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위닝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6.3 지방선거가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돼서 막바지 민심 흐름을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갑니다. 모레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여야 후보들은 막판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어제 일어난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여파로 정원호 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집중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선 6.3 지방선거 판세와 지역별 쟁점, 주요 현안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이번 주 인터뷰 코너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각 당의 판세 분석과 막판 선거 전략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국 혁신당 서왕징 상임선대위원장을 직접 만나봅니다. 뉴스레터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K 정치 토크입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1: 손수조 대변인.
2: 네.
1: 아주 원색적인데요.
2: 너무 자켓이. 빨갛죠.
3: 네. 다음에 미리 언제 주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1: 그러니까.
2: 네. 우리 맞춰 입고 왔어야 되는데.
3: 그럼 우리 태극되는 걸 태극.
2: 그러니까요. 아유, 제가 조금.
1: 유세 지원하다 바로 온 거예요?
2: 그렇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2: 네.
1: 자, 오늘로 D-7. 7. 자, 7 이거 좋은 숫자인데. 여하튼 일주일 남았습니다.
2: 네.
1: 짧다면 짧지만 이거 길다면 또 긴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전수미 대변님. 선거 판세를 가를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최대 변수, 관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3: 제 핵심적인 건 단일화, 뭐 중도층이나 아니면 설화인데 제가 보기에는 설화일 것 같아요.
1: 그래요.
3: 왜냐하면 분노는 나의 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무 좋아서 러블리해서 찍는 게 아니고 싫어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되면 안 돼. 얘만큼은 되면 안 되라는 그 분노와 마음속에 화를 가지고서 투표장에 가는 원동력이 된다.
1: 자나깨나 입조심?
3: 자나깨나 입조심, 말조심을 예. 해야 아 쟤만큼 안 된다. 내가 쟤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다음 후보로 찍겠다. 그러니까 좋아서 찍는 투표가 아니라 싫어서 찍는 게 투표장으로 가는 원동력이 아닐까. 그게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설화. 제일 무서운 게 설화예요.
2: 예, 그렇죠. 보통 예, 이제 선거가 이제 막바지로 갈수록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설화나 이제 반사이익이라고 하죠. 저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좀 해줘야겠다. 뭐 이제 이런 심리들이 많이 작동을 하는 이제 후반부인데요. 특히나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힘이 초반에 내부 갈등도 조금 있었고 많은 또 이제 실망시켜드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회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수 전체의 지지율이 완연하게 다 흡수됐다고 또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내부의 이 보수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게 관건인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등판을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아마 이 시간이면은 부산 기장시장 이제 돌고 계실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이 일단 저희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지역을 돌면서 저희가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추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대결집을 이루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관건이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1: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는 뒤에 다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자, 최대 접전지. 다섯 곳 정도만 꼽는다면 어디 어디입니까? 1, 2, 3, 4, 5.
3: 저희가 민주당이 제일 공을 들이는 거는 서울하고 네. 대구랑 이제 부산 이 세 곳을 정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좀 나타났습니다.
1: 네.
3: 바로 전라북도 지역이에요.
1: 그러니까요.
3: 아니 이게 약간 집토끼 지역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경상도 지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과메기도 공천받으면 된다.
1: 과메기도?
3: 네. 경상도 지역.
1: 그래요.
3: 네,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뭐 민주당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은

0: 댕댕이도 공천받으면 민주당 공천받으면 된다라고 된다. 하는 이 대표적인 양쪽이, 지역이잖아요.
1: 양쪽이 다
0: 그냥 네. 과메기와 댕댕이. 근데 이번에 전라북도에 지금 이변이 지금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이제 네. 최근에 이제 오늘 밝혀진 또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더 우세하다고 10% 이상 우세하다 나왔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여론조사가 이렇게 크게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신뢰성, 특히 표본에 있어서 신뢰성이 있겠느냐는 요구심을 제기하긴 했거든요. 네네. 하지만 분명 전북에서 집토끼 무조건 민주당 공천 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깨는 이변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서도 좀 긴장하고 있고 뭐 실제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을 하고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와 함께 지금 김관영 지사가 뭐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무효형까지 될 수 있다. 이거 삼촌의 마음으로 준 게 과연 삼촌의 마음이냐. 그게 삼촌의 마음이더라도 그걸 돈을 받아서 실제 선거에 못 나왔던 청년층의 피해 그리고 삼촌의 마음을 줘서 당선 무효가 됐을 때 또 다른 전라북도 지역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또 최근에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라고 청와대에 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김광현 지사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북 지역의 민주당의 텃밭의 공실이 깨질지 굉장히 이변으로 골치가 아픕니다.
1: 네. 전수비 대변인님은 서울, 부산, 대구 플러스 전북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손수조 대변인 어디 격전지 어디 꼽으세요?
2: 네, 일단 민주당에서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가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산 북갑 선거가 네, 신경이
1: 국회의원 보궐선거?
2: 네, 쓰입니다. 그래서 격전지 네, 꼽으라면 아무래도 서울, 부산 두 군데 다 격전지고요. 뭐 초반에는 워낙 민주당 싹쓸이었던 그런 판세였는데 많이 저희가 조금 이제 쫓아가고 있는 측면에서 서울, 부산 그리고 충남도 그렇고요. 네. 공주 부여 청량 이쪽도 꽤 많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이제 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게 워낙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지금 또 세 후보가 다 벌이고 있어서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대로 또 열심히 결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격전지 그렇게 꼽아 주셨고요. 서울 자 어제 서서문 고가도 철거 작업 중에 상방 구조물 낙하하면서 3명 숨졌습니다. 이게 정말 이 선거라는 게 참 예상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했는데 일단 오세훈, 정원호, 오세훈, 김정철, 권영국 이 서울시장 후보들 일단 선거 유세 중단을 했고요. 사실 전국의 선거도 막 너무 요란하게 하는 거 떠들고 이런 거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당에서 여야 지도부 각별히 언행에 신경 써달라고 이제 당부했고 정쟁화하지 말자 이런 입장도 얘기했어요. 이게 정쟁화하고 싶은 욕망은 있을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게 여야 다 좋다고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수미 대변님.
0: 그러니까 시기상 정말 사고로 목숨을 잃고 돌아가셨습 노동자 분께서 그러면
1: 희생자가 처음, 있고 유족이 있잖아요.
0: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 어떠한 누군가의 죽음이 그 정치화되는 거를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맨 처음 해야 되는 단계가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이런 정쟁이 아니라 도구로 이분들의 죽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에 대한 충분한 애도 그다음에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시자마자 당신 탓이네. 뭐 이거에 대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민주당에서는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의 공보부에 내려온 이제 지시는 이거를 정쟁화하지 말고 충분한 애도를 표하고 누구의 탓, 특히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탓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하지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거 정쟁화하고 비난하는 거는 하지 말아달라고 저희 당내 공보부대 지침으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애도의 시간이고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진상 규명 거기에 따른 책임 이 단계별로 가야 될 시간 지금은 애도의 시간이다. 죽음의 정치화는 적절치 않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1: 그 내일 밤에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 유일한 TV 토론이 있거든요. 내일 밤 시작돼서 사전 선거가 시작되는 금요일 새벽에 12시 넘어갈 것 같은데 끝나거든요. 거기서 이 얘기가 안 나올까요?
0: 나올 수는 있죠.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께서 네. 현재 시장으로서 철근 구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안전 불감증 행태를 좀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 사고 발생 안 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태도를 보이셨는데 그럼 사고가 이렇게 나고 누가 돌아가셔야만 그때 돌아보는 게 과연 적절한가. 특히 현직 시장으로서 그런 걸 봤을 때 안전 불감증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자 이제 뭐 선거에 나오려고 저 시장직은 내려놨지만 어쨌든 직전 시장 뭐 거의 현직 시장이라고 봐도 이제 모방할 정도의 오세훈 시장인데 자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가요. 오세훈 시장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책임 본인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고 이재명 정부도 이게 국토부가도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김정철 후보는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에 나와 있으니까 안전 문제로 언급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2: 네, 일단 전수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애도의 기간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아마 TV 토론할 때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철근 누락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정치 쟁점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할 것 같고 또 이거와 연관시켜서 어떤 안전 이슈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토론이 지금 내일이지 않습니까?
1: 네.
2: 예, 당장 또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도 제 개인적으로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애도의 기간인 게 맞고 어쨌든 책임이라고 따지자면은 오세훈 시장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롭겠습니까? 다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내일도 일단은 지금 이런 책임 공방하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이제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이제 정치 쟁점화 이슈에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너무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최근에 어떤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광우병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조장하면서 많이 사회적으로 비용을 치렀던 우리 역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팩트를 중심으로 뭔가 보는 것은 괜찮으나 너무 이것을 안전 불감증이라든지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저는 이렇게 보죠.
1: 근데 그게 또 가라앉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건 또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그게 공포를 조장할 네. 때 그 어떤 우려나 이런 게 나중에 별게 아닌 걸로 드러났을 때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네,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자 전수미 대변인 보시기에 뭐 안전 문제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긴 해요. 이게 뭐 그 긴 시간 동안 이 얘기가 안 나오긴 어려울 것 같고 자 이외에는 또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0: 가장 중요한 건 안전 문제일 거고요. 근데 청년들이 네. 관심 있는 거는 일자리의 문제일 거고 그리고 네. 일반 국민들 청년 포함해서 관심 있는 거는 주거 문제죠. 어떻게 우리 집 문제를 해결할 예. 거냐.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수반해서 시장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서 실제적으로 속도와 방향을 보여줄 거냐. 삽을 네. 뜨고 그러니까 말만 하는 빌공짜의 공약이 아니라 진짜 공적인 약속으로서 당신이 이 약속을 어떻게 실행하고 책임지고 이거를 보여줄 거냐. 가시적으로 당신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를 입증하는 행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지 않을까. 결국엔 우리가 사는 집이죠.
1: 네.
0: 의식주이니까 그것이 충족될 수 있는 기본 삶을 누가 보장해 줄 것이냐, 실행할 수 있냐, 그리고 그 이재명 정부와 같이 해서 걸음을 해서 누가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부동산이 역시 최대 쟁점이 될 거다.
2: 네. 맞습니다.
1: 동의하세요?
2: 네. 동의합니다. 예, 네. 서울은 특히나 이 부동산 문제 특히 이제 장특공 폐지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 한 번도 정원호 후보의 입으로 제대로 해명을 들은 적 설명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TV토론이 지금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부동산 문제는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평택을 국회의원 이게 재선거죠. 재선거로 가봅니다. 자, 김영남 민주당 후보의 대법체 차명 운영 의혹이 이제 막판에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런 한 푼 받은 적도 없고 불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수민 변호사님 무슨 뜻입니까?
0: 그러니까 대부업 자체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법적으로 등록이 돼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 이제 그게 조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라고 절대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실제로 등록했는지 여부도 법적으로 쟁점을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명의를 대여를 해줬는지 명의 대여 여부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후보가 경영에 관여를 했는지

0: 그래서 이 경영에 관여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성이 있었고 그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그 도덕성, 법정에 문제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문제 제기했던 게 자금의 수수 여부인데 이것도 직접적으로 후보가 자금을 수수했는지 여부로 이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하지만 후보 개인만 보자면 제 가슴이 참 아픈 게 김용남 후보가 전형적인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잖아요.
1: 재산도 많더라고요.
0: 네, 나중에 이제 네. 자력으로 열심히 오, 하신 분 정말 그 집안이 힘드셨고 무엇보다 10년 이상 그 어머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자식을 잘 키우 서울법대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케이스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자식을 잘 키우시고 그 다음부터 쓰러지셔서 20년 동안 간병을 하면서
1: 맞아, 정말 가족사가 있었다 이거죠.
0: 그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사 문제를 끌고 와서 이제 2018년도에 가족이 하셨던 발언을 또 들고 와서 여러 가지 아픈 손가락이 가족사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얘기를 하시는 게 과연 좀 적합한가. 이제 이 후보 자체가 진짜 많이 도덕성에 결여되어 있고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면 평택 주민분들께서 판단하시고 아, 이 사람 정말 문제 있네. 우리 평택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하시면 투표로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말 그 아픈 가족사까지 끌고 와서 인신공격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평택의 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1: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조국 후보가 본래 국힘 제로를 주창했는데 주로 이제 민주당 후보를 때립니다. 특히 김영남 후보를.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은 귀책사유가 민주당에 있어서 생긴 선거인데 또 이게 또 민주당 때문에 이러면 이게 진보 민주 진보 진영에 이게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럼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0: 조국혁신당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게 우선 조국 후보 자체가 민주 진영에 너무 큰 스크래치를 내신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후보 되자마자 김용남 후보 되자마자 가장 큰 돌덩이를 던지면서 네거티브의 총력전을 하는 게 바로 조국 후보입니다. 본인이 평택을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평택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비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김용남 후보의 과거사부터 뭐 가족사부터 그걸 다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조국 후보 자체가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멋진 법대 교수였잖아요. 근데 본인 가족사는 어떻습니까? 공정과 상식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지 않았나요? 본인의 아빠 찬스 이용해서 그 공정 상식에 벗어나는 뭐 표창장 임명장 다 하고 그러면 조국 같은 아빠 안 둔 20, 30대 청년들에게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줬습니까? 이 조국이라는 인물로 인해서 민주진영 전체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스크래치를 준 거잖아요. 와, 저렇게 위선적이고 기만하네. 뭐 민주진영이 저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라는 굉장히 큰 아픔을 남겼던 게 조국인데 그런 사람이 과거사, 가족사를 얘기하면서 공격한다? 이 조국 후보의 이런 행위 자체가 민주당에서도 이제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위를 네. 지금 넘어섰다. 이제 좀 더 이상은 선을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경고를 드립니다.
1: 자, 선수조 대변인께 이거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제 조국과 김용남은 이제 어떤 뭐 단일화니 이거는 좀 물 건너가 보여요. 이게 감정상으로도 사실 이게 또 멀어진 것 같은데 이 보수 진영의 단일화 이슈 지금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 글쎄요. 보수 쪽도 단일화는 좀 요원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평택 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단일화 이슈들이 막 이렇게 불거지면서 평택 시민들은 사실 단일화 관심 없거든요. 누가 평택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지 지금 보는 건데 다들 정치 노릇만 하고 있다. 약간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저는 크다고 듣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 이거 관련된 것은
1: 네.
2: 대부업을 차명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거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수미 대 변인께서는 가족사 이야기를 하시지만 가족사를 가지고 와서 공격한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후보에 대한 이건 검증이에요. 왜냐하면 대부업을 차명 운영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지금 이게 농업법인이 90%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부업의 이름이 지금 만사무사라는 것인데 이 만사무사라는 대부업체가 5월 바로 지난주인가요? 폐업을 했습니다. 갑자기 폐업을 했어요. 근데 폐업 직전에 자본금을 늘리고 했다는 말이에요. 폐업을 하기 직전에 자본금은 또 왜 늘리며 그다음에 이 서초에 김용남 후보의 변호사 이 1호라는 법인이 있는 이 법무법인 사무실에 만사무사 대부업 같이 쓰고 있어요. 이건 또 왜 같이 쓰는 거며. 그러니까 각가지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가족사를 끌어와서 이런

0: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엄연하게 불법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것이고요. 지금 스스로 김영남 후보가 뭐 가족과 통화하면서 뭐 천만 원 이하는 돈 뽑아도 되니까 뽑아놨다가 나 달라 이런 게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가 필요한 대목이죠.
1: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동시에 부산에 왔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처럼 전국을 돌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던데 오늘 부산 오늘 하루만요 경남 진주 울산 부산 기장 전통시장 잇따라 쳤습니다. 부산 북갑을 가진 않는데 아마 박민식 후보가 부산 기장시장으로 오지 않을까 이제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특히 이제 비난을 하던데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에 끼칠 영향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2: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뭐 국민 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걸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각 같은 경우는서 그 연령층을 보면은 되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게 유리하다고 싶으면은 모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리고 저는 한동훈 후보가 타겟이 돼서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악연. 그 굉장히 오래 전부터 거슬러 올라 국정농단 이걸로 이제 둘의 인연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한동훈 후보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는 현재고 박근혜는 과거다. 그냥 현재와 과거 프레임으로 볼 수도 있고 국정농단의 악연이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 봤을 때 네. 배신자 척결을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을 불러야 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네, 한동훈 입장에서는 과거에 국정농단을 했던 사람이 여기에 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프레임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탄핵을 이제 당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선거 여왕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을 하는 게 과거이시잖아요. 그 과거 자체에 머물러 있는데 부산 북극갑에 하정업을 보낸 이유는 미래의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과연 이 과거의 선거 여왕과 미래의 AI의 하정업의 이제 그런 뜻이 봤을 때 과연 부산 북극갑 분들은 미래를 선택할 것이냐 이제 과거를 선택하시냐 이러한 선택의 그런 영역에 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선거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나요?
0: 예, 그럼요. 저는 큰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거의 대선급으로 정말 인파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부끄러운 얘기기도 한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의 이제 구심점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거의 20년 만에 이렇게 현실 정치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지금 선거전에 뛰어드신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1: 우리 손수조 대변인이 박근혜 키드 아닌가요? 이준석과 함께.
0: 네, 저는 눈물이 나죠.
2: 지금 여기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부산에 가시는 것 같아요.
0: 네, 마음은 굴뚝 같으나 네, 저는 제 일을 하는 걸 또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향수가 분명히 있고 또 앞서 전수미 대변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선거의 한가운데 또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있는데 또 30년 구형을 했던 또 장본인이기도 하죠. 본인의 화양연화가 또 그때라고 말을 했던 분이시기도 맞아요. 해서 여러 가지로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하시고 또 시민분들도 많이 또 보고 싶어서 많이 나오시는 현장의 모습 같습니다.
1: 한 명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부산 한국해양대에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 참석했다가 오후에 부산 자갈치시장 찾아서 시민들 만났습니다. 현장 민생경제 행보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울산 일정이었나요? 여튼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다. 차라리 그러려면 1번 점퍼 입고 다니시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전수미 대변님.
2: 네, 어불성설이고요. 좀 제발 반대를 위한 반대 그만하시고 아니 비판하실 거면 그러니까 뭔가 좀 이슈를 덮는 게 국민의힘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제 이해는 하는데 지금 많이 원래 1등과 2등의 차이가 1등은 2등이 말하는 건 개의치 않지만 2등은 추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판하신 건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좀 정도껏 하셨으면 좋겠다. 아니 대통령이 국가 기념일에 참석해서 거기에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게 국정 수행을 한다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이거를 국민의힘 논평을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지금 서울에서의 희생자분들의 참사와도 연관시켜서 논평을 내시더라고요. 이재명 탓이다. 그러니까 뭐 기승전 이재명이고 기승전 이재명 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남 탓을 하시기 전에 지금까지 내 탓을 안 하셨던 과거에 뭐 12.3 내란부터 해서 과거에

0: 대한 청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좀 모습을 보여주실 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승리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 60% 넘는 지지율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행보를 국정수행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이분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부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남탓 그만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가 정책 승부를 멋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성수저 대변님.
2: 예, 뭐 사실 틀린 말은 쓰는 아니세요. 사실 대통령 때마다 선거 있으면 그 지역 돌고는 해요. 뭐 그거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또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독 또 영부인께서 파란색 옷을 원피스를 입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너무나 민주당스럽게 보이면은 또 없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하필 또 그 날이 가신 거는 가실 수 있는데 뭐 회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날이 하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인명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께서 대통령실이 국가의 재난 컨트롤 타워였다 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명사고가 난 당시에 여기를 둘러보시는 게 아니라 현장을 오시는 게 아니라 부산으로 가셔가지고 뭐 회 먹방을 즐기고 막 이런 모습이 국민들 보실 때는 이거는 조금 동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는 퇴근길 정체 이어집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동수원에서 동군포까지 11km 길게 정체인데요. 앞선 동군포 부근 사고 때문입니다. 반대 강릉 쪽으로도 구경 여파로 둔대분기점에서 동군포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분기점과 수원 부근 이동량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또 신갈분기점에서 판교분기점까지 11km 밀리고요.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도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0km 긴 구간 답답한데요. 팔탄분기점 부근 짧게 막히고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구간 이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 판교 방향으로 자유로에서 김포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다시 노우지 분기점을 시작으로 송내까지는 10km 정체입니다. 반대쪽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 하고 안양터널 일대 주춤합니다. 시흥에서 중동 구간 이후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로도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선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여론조사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1일부터 닷새 동안 부산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0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앞으로 이제 나오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투표할 거냐 물었더니 민주당 전재수 46% 국민의힘 박형준 34%로 나왔습니다. 12%포인트 차이. 손수조 대변인 네. 어떻게 보셨어요?
2: 네. 부산이 초반에는 사실 선거 초반에는 더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많이 추격을 하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끝까지 열심히 따라 붙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부산 선거는 또 이런 이슈가 있어요. 지금 재보궐과 선거가 같이 가고 있는데 부산 북갑 선거도 부산에서 같이 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산 북갑이 무소속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등장하면서 그 국민의힘에서 가장 정말 싫어했던 그 갈등의 양상이 부산에서는 여전히 지금 여진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보수의 지지층들이 완전히 지금 투표장으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갈등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러한 부분들이 부산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굉장히 좀 많이 따라붙었는데 부산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허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일단 부산시장 여론조사 지금 딱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전수미 대표님.
0: 저는 부산 시민분들이 그러니까 역시 부산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누가 보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부산 살리냐. 딱 이것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 정말 제가 부산대 부대 앞에 놀러 갔거든요. 정말 10년 전에 갔을 때는요. 젊은 친구.

0: 것도 너무 가득하고 가게도 너무 활성화돼 있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임대 거의 비어있는 공실도 많고 그때 봤던 청년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 친구한테 다 어디 갔어? 했더니 야, 다 서울 갔지. 여기 일자리 없어. 얼마나 청년들 때 일자리 없어서 유출이 심한데 부산 민심이 지금 그렇다는 거. 청년 유출도 심하고 일자리도 없고 지금 지역 경제가 너무 임대차가 붙어있는 가게가 많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고 지금 북한 문제도 있고 가덕도 문제도 있고 진짜 우리 부산 살려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위기감이 지금의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저는 부산 시민들 너무나 위대하고 현명하신 게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예뻐서 주는 거 아니라 전체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재수기 때문에 전재수보기 때문에 부산 국가배에서의 그동안 해왔던 진심 어린 행보 그리고 이제는 부산 국가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시고 이러한 선택을 하시고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네. 부산 시민분들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끝까지 긴장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우리 전수미 대변님이 여론조사 보고 이제 존경의 마음까지
2: 감사합니다. 부산 시민으로서 감사합니다.
1: 과연 부산시장 선거와 부산 북각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 이것도 우리 사실 그 관전 포인트인데 자 최근에 뭐 좀 이렇게 여론조사 보고 한동훈 전 대표 나쁘지 않게 나오니까 하정우 박민식 쪽에서 여론조사 이거 좀 신뢰하기가 뭐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전 대표는 왜 거대 양당 후보가 징징대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부산 북갑은 지금 어떤 판세랄까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짤막하게 전수미 대변인님.
0: 진흙탕이에요. 아니 제가 박민식 후보 방금 페이스북 글 보고 왔거든요. 네. 하여튼 제목이 이래요. 북구 주민은 가짜 상품에 속지 않습니다. 이 가짜 상품 누군지 아십니까? 한동훈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이 정치 성향도 가짜 양심도 가짜 난 머리카락도 가짜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한동훈 가짜 보수인 주제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진흙탕 싸움으로 보수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부산 시민분들이 이 보수 진영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되게 안타깝습니다.
1: 네. 전수조 대변인.
2: 이 여론조사 부분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KBS 여론조사도 보면 800명 대상으로 하는데 닷새가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1위가 나왔던 한 여론조사가 모 여론조사가 600명인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6시간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을 사람 아는 번호만 이제 돌린 것이 아니냐 그 표본이 오염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1: 한동훈
2: 있었습니다.
1: 한동훈 지지층이 과표집된 거 아니냐
2: 그렇죠.
1: 그런 뜻이네요.
2: 예예. 그러니까 과표집됐 어떤 그 표본을 두고 조금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라는 거는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박민식 후보가 완전 1등으로 치여서 오르는 그런 또 여론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끝까지 정말 바닥 민심을 긁어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대구로 가봅니다.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읽고 있어요. 지금 KBS 의뢰로 한국 리서치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18세 이상 대구 시민 8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한 면접원의 전화 면접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건 아까 얘기했다. 자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자 누구를 대구시장으로 뽑을지 물었더니 민주당 김부겸 42, 국민의힘 추경호 38. 누가 앞선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차 범인의 접전입니다. 전수미 대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수치.
0: 네. 끝까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2, 38이면은 오차 범위 내라서 네. 조금 앞서갔다고 사실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이제 여론조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는 저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에 좀 요청이 왔던 게
1: 네.
0: 직접 저희가 지원 갈까요? 라고 했을 때 후보께서 좀 멀리서 이제 지원 사격을 해달라라고 말씀하실
1: 중앙당의 지원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하겠다.
0: 네, 멀리서 이제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 아무래도 이제 대구의 분위기가 민주당이 너무 사랑스럽고 민주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김부겸이나 후보 자체를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제가 최고위 이제 현장 최고위 갔을 때 태 씨 기사분께 여쭤봤어요. 아, 좀 김부겸 후보 어떠세요? 아, 나 민주당은 싫은데 김부겸은 내가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수 대구 시민 분들이 그러니까 당이 아니라 김부겸이라는 인물 대구를 아 바꿔야 돼. 김부겸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재명 정부와 연관이 돼 있잖아. 뭔가 그러면 돈 많이 정책 예산

0: 가져와서 우리 대구 바꿀 수 있지 않겠어라는 희망을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희망 무조건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 네. 손수조 대변님, 대구 현지 분위기 어때요?
2: 대구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뒤집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원래는 많이 조금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했는데 추격을 했고 골든크로스를 잃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칠성시장 다녀가신 이후로 그런 분위기는 확연하게 더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여론조사도 보시면 오차범위 내 접전이고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또 다른 결과가 있기도 한데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따라붙었고 그것이 추경 후보가 또 김병호 후보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현장 분위기를 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1: 자, 울산시장 여기도 또 이제 단일화 이슈 있습니다. 자, 단일화 여론조사 중에 김상욱 민주당 후보가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안 들어갔다. 그럼 처음에 할 때 뭐 했지 이런 저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여하튼 그 김종훈 진보당 후보가 재경선을 요구를 민주당 요구를 수용했어요. 저기 여론조사 다시 또 뭐 보완해가지고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자, 전수미 대변인 보시기에 이게 단일화가 성사되면 울산시장 선거판에 큰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0: 네, 결국에는 미친다라고 그래요? 봅니다. 단일화 네. 자체가 이제 하나의 후보로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미치고 물론 이번에 좀 이런 과정들 자체가 진통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제 여성태 방지 조항도 약간은 처음부터 좀 고려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지만 과거는 네. 과거고 미래로 나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된 진보 진영의 힘으로 그리고 울산은 또 어떻게 바꿀 건지 미래를 확실하게 제시를 해서 저는 분명히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봅니다.
1: 네. 자, 보니까 무소속 박맹호 후보가 나와 계세요.
2: 네, 맞습니다.
1: 이분이 보니까 한 3선에 또 울산 시장도 역임했던 분이고 자, 어떻게 뭐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여기도 남아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2: 예, 그래도 많이 또 이제 영향력이 또 있으신 분이고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한 표라도 많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처절한 심정으로 얼마 전에 사진을 보니까 이제 박맹호 후보 캠프 앞에 가서 모두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다 절을 하면서 단일화를 좀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뭐 읍소하는
1: 108배를 하면서 예. 단일화
2: 그런 처절한 해달라. 마음으로 예, 하고 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부산 북갑도 가서 유세를 하고 왔고 울산도 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를 보니 어쨌든 이제 박맹호 후보와의 단일화 이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슈고 민주당 김상우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도 단일화지만 개인의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지역에서는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상우 후보 개인의 어떤 개인사적인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혹 검증하는데 가장 많은 그런 이제 여력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1: 그래요. 자, 시간이 뭐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한 1분 미만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투표. 자, 투표를 과반 넘겼고 찬성률 70% 넘기면서 잠정 합의안 최종 가결됐습니다. 전수미 대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예, 역시 삼성은 초일류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초일류 그룹답게 이제 성과가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이제 제대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과도기거든요. 대기업의 착취 구조에서 이제 서로 상생으로 나가는 과도기에서 정말 좋은 샘플로서 삼성이 정말 좋은 본보기를 보였고 앞으로 노사 상생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봅니다.
1: 그래요. 손수조 대변님.
2: 네, 투표 찬성률이 이제 나와서 이제 이게 통과가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그 DX 부분과 DS 부분의 노노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여진으로 남아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번 파업을 계기로 해서 또 다른 기업들이 성과급, M 프로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이러한 노조 파업이 너무나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은 안 오기를 바랍니다.
1: 그래요. 일주일 후에 이제 선거가 벌어지는데 자, 한 20초씩만 딱 말씀해 주시면 자 일주일 동안 민주당은 어떤 점을 가장 주력해서 호소합니까?
0: 이재명 정부와 연계해서 가장 확실한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민주당의 승리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확실한 삶의 변화, 효능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확실한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면 국민의힘은 어떤 점을 손수조 대변인님 가장 호소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실 생각이십니까?
2: 국민의힘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는 양 날개로 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작금의 대한민국은 너무나 편향되어 있다고

0: 정부, 이제 일 잘하는 지방자치, 일 잘하는 대한민국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1: 그래요. 현장으로 오늘 또 가세요? 선수조 대변.
2: 제가 현장 가보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모든 후보가 그렇게 느끼겠지만요. 저도 현장 가보면 너무나 국민의 응원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선수조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경력방송. 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제73조에 따라 KBS가 실시하는 선거방송입니다. 지금부터 서울, 경기, 인천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 경력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장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57세 직업 정당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성동구청장 민선 6, 7, 8기를 지냈고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특임교수를 맡았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65세 직업 서울특별시장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39대 서울특별시장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입니다. 49세 직업 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개혁신당 최고위원이며 법무법인 우리 대표 변호사입니다. 기호 5번 여성의당 유지혜 후보 29세 직업 정당인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복식과학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였으며 현재 여성의당 대변인입니다. 기호 6번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 36세 직업 정당인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2025년 자유통일당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였으며 현재 자유통일당 AI전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기호 7번 정의당 권영국 후보 62세 직업 정당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정의당 대표며 SPC 파리바게트 시민대책위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67세 직업 정당인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59세 직업 정당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며 국민의힘 반도체 AI 첨단산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63세 직업 정당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제20, 21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기호 5번 진보당 홍성규 후보 51세 직업 정당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을 지냈으며 현재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호 6번 국민연합 김현욱 후보 62세 직업 주식회사 서현건설 대표이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연합 당대표입니다. 인천광역시장 후보입니다.

0: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59세 직업 정당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제20, 21, 22대 인천연수구갑 국회의원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68세 직업 정당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장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 63세 직업 정당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명공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객원 교수였으며 현재 개혁신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입니다. 김영배 후보 57세 직업 예원예술대학교 부총장 동방문화대학원 자연치유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상명대학교와 성결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예원예술대학교 부총장입니다. 한만중 후보 62세 직업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 교육분야 자문위원을 맡았으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조전혁 후보 65세 직업 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 원장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박사 2024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중도 보수 후보였으며 국회의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이학인 후보 53세 직업 신한대학교 부교수 미국 뉴욕시립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였으며 미국 호프스트라대학교 회계학 조교수를 맡았습니다. 윤호상 후보 67세 직업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숭실대학원 평생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강남중 도선고 신도림고 서울미술고의 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좋은교육감시민회 류순호 신평 이건주 보수 단일에 속해 있습니다. 정근식 후보 68세 직업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문학박사 노무현 정부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이었으며 현재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 추대 후보입니다. 홍재남 후보 61세 직업 다같이 배움 연구소장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역임했으며 오류중학교 교장을 맡았습니다. 류순호 후보 69세 직업 교수 충남대학교 대학원 농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이었으며 현재 한성대학교 석좌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후보입니다. 임태희 후보 69세 직업 경기도 교육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안민석 후보 59세 직업 명지대 석좌 교수 미국 북콜로라도 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5선 의원을 지냈고 현재 경기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입니다. 인천시 교육감 후보입니다. 도성훈 후보 65세 직업 인천광역시 교육감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동암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감을 맡고 있습니다. 이대형 후보 64세 직업 교수 경희대학교 대학원 체육학 박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인천교육감 중도보수 단일 후보입니다. 임병구 후보 61세 직업 교육대개혁 국민운동본부 인천준비위원장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경력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수인이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 밥을 짓고 집을 돌보는 수인이. 7년 전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작년 엄마의 유방암 4기 진단. 20번이 넘는 항암 치료에 엄마는 거동마저 힘겨워졌습니다. 그런 엄마를 위해 낡은 라켓과 밑창이 다른 운동화로 전국 배드민턴 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을 한 수인이. 뛰어난 운동 실력으로 미래의 국가대표까지 기대되는 유망주인데요. 병간호와 훈련장을 오가는 힘겨운 일정이지만 코트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강인한 선수가 됩니다. 엄마의 가슴에 멋진 금메달을 걸어주고 싶다는 수인이. 15의 큰 꿈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찬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긴 하겠습니다만 양이 워낙 소량이라 소강 상태도 많겠고요. 서울은 5mm 안팎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5mm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서울 및 중북부 일원으로만 오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전국 곳곳에 뿌려지다가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기지개를 켜듯이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27도 등 22도에서 30도 사이가 되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를 포함해서 16도에서 20도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 탓에 낮 기온 상승이 저지돼 대부분 25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였고요. 서울은 정확하게 25도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0.1도 정도 낮은 기온이었는데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모든 해안과 제주에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내일 새벽부터 경상권 내륙에 안개가 짙겠고요. 동해안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 또 강원 산지에는 동풍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도 안 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 또한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나무호를 타격한 것은 이란의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리고 주한 이란 대사를 조치해 강력히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8일 청와대에서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내란 가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0: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2: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호남 판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발판으로 원내 영향력을 키우고 민주개혁진영 연대를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자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맡고 있는 서왕진 위원장과 함께 선거 판세와 전략,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서왕진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3: 반갑습니다. 서왕진입니다.
2: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자, D-7입니다. 그야말로 총력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 좀 보내셨어요?
3: 모처럼 사실은 중앙당에서 이제 선거 대책 상황들을 살피고 또 좀 방송 출연 등을 통해서 저희 당 입장이나 준비 상황들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2: 네.
3: 어제까지만 해도 현장들 돌고 계속 그래왔습니다.
2: 자, 오늘은 모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당에서 이제 상황을 좀 살피시고 또 미디어 데이기도 하네요.
3: 그렇습니다.
2: 어떻게 보면. 예. 시민들 많이 만나보실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체감하는 여론과 전체적인 선거 판세 어떻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세요?
3: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지난번 내란의 어떤 여파가 상당히 있어서 그런 내란의 책임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심판 기조, 아직까지 또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판이 필요하다. 이런 정서가 여전히 상당히 강하게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또 영남 지역이라든지 또 충남 서울 쪽에서는 보수가 결집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3: 특히 민주당의 어떤 공천의 좀 문제점이라든지 뭐 평택에서 김용남 후보와 같은 그런 좀 무리한 공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보수 결집 문제가 좀 한편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2: 네.
3: 호남 지역에서는 또 민주당 일당에 대한 어떤 그 너무 오랜 일당 지배 구조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변화를 갈구하는 분위기가 지방선거 초반에는 그렇게 좀 잠잠했었는데 역시 공천이 지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 또 피로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국혁신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이 가장 눈에 띕니다.
2: 네. 자, 이제 당이 세운 목표가 있을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보하려는 당선자 숫자라 그럴까요? 다시 말해 선거 승리 뭐 기준이라 그럴까요? 그런 건 어떤 겁니까?
3: 참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2: 네, 네.
3: 우선은 지방선거가 주선거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상당히 많지
2: 그렇죠.
3: 않습니까?
2: 예,
3: 그래서
2: 예.
3: 저희도 평택을 하고 광주 광산 을에 배수진 후보를 공천을 했습니다.
2: 네,
3: 그래서
2: 네.
3: 평택을 해서 조국 후보가 당선되는 것, 또 광주 광산 을에서 배수진 후보가 승리를 거두는
2: 변호사인가요?
3: 것. 변호사
2: 예,
3: 출신이고
2: 예, 예,
3: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1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또 과제가 돼 있고요.
2: 네.
3: 또 본선거인 지방선거 관련 에서는 사실 저희가 전국 통틀어서 2024년에 저희가 그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2: 네네.
3: 지방선거는 처음입니다.
2: 아, 그러시군요.
3: 그래서
2: 예.
3: 지방선거 일종의 재보궐선거로 전국 유일하게 담양에 딱 한 곳 기초단체장이 있지 않습니까?
2: 네네.
3: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본격적인 것으로는 처음인데 한 5곳 6곳 정도의 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을 새롭게 배출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요.
2: 네.
3: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게 광주와 전남이 이번에 통합됐지 않습니까?
2: 네네.
3: 그래서 통합 특별시의 광역의회가 처음 구성됩니다. 그 광역의회 구성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이 일종의 새롭게 이제 광역의회에 진출했을 할 뿐만 아니라
2: 네.
3: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뭐 민주당 일당이 너무 압도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어서 뭐 시장에서부터 구청장, 군수, 시, 뭐 시의원, 군의원 모두가 다 이제 민주당 일당의 어떤 독점이었는데
2: 예, 예.
3: 적어도 전남 광주 통합 시의회에서는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진보당이나 무소속 등까지 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좀 지방의회를 만드는 것 이게 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2: 아, 그렇군요. 자, 조국혁신당은 국힘 제로, 부패 제로라는 슬로건 제시했습니다.
3: 네.
2: 자, 선거에서는 또 조국혁신당이 이제 선명

0: 중립성을 많이 내세우는 정당인데 또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층도 좀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슬로건에 걸맞게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보관이 있을 것 같아요.
1: 사실은 조국혁신당 입장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일종의 거대 양당 체계 속에 있는 그런 위상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저희들이 뭐 중도층을 많이 이렇게 끌어온다 이렇게 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국힘제로 부패제로를 이번에 저희들이 기조로 제시했을 때
0: 네.
1: 국힘제로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주로 영남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에서 국민의힘과 또 민주개혁진영 후보가 팽팽하게 맞서거나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개혁 후보들이 단일화를 통해서 선거 연대를 통해서 국힘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래서
0: 네네.
1: 사실은 선거 초반에 민주당한테 그런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만 진전된 논의는 없었는데 그런 것도 불구하고 세종하고 울산은 저희가 광역단체장 후보를 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퇴를 하고 민주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세종은 뭐 민주당 지지를 선언했고 울산은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민주당과 진보당이 지금 통합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거를 좀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당선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단일화를 위해서 민주당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적극적으로 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벌써 한 12곳, 13곳 정도에서 단일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힘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패제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호남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의 당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민주당이 완전히 독점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대안이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국혁신당이 좀 새로운 대안으로 나서서
0: 네.
1: 민주당의 일당과 공천만 하면 무조건 당선되는 이 구조 자체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꽤 이렇게 부상이 되고 있어서 그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건전한 경쟁 좀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경쟁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0: 호남 지역 아까 담양도 얘기하셨지만 기초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광산을도 얘기하셨잖아요.
1: 네.
0: 그다음에 광역의회라든지
1: 네.
0: 지방의원들 얘기하는 거죠. 호남 지역에서 좀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해야겠다 그래야지 고인정치의 매기가 되겠다. 이게
1: 그렇습니다.
0: 그런 차원인가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뭐 잘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한 당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역정치 자체가 이렇게 경쟁 속에서 또 혁신 속에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0: 네.
1: 뭐 호남 정치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독식을 해서 그런 문제가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는데 호남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주려면은 그동안은 이제 일부 무소속 후보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0: 네.
1: 당선되고 나면 다시 민주당에 복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0: 네.
1: 조국혁신당은 민주당하고는 확실히 분리된 독자 정당이지만 호남의 유권자들은 아 조국혁신당이 이상한 길을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당하고 좀 경쟁할 수 있는 선택지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당선이 되면은 뭐 의회든 아니면 자치단체장이든 뭔가 차별화되고 경쟁하고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늘 보여주는 것 자체가
0: 네.
1: 의미 있는 매기 역할이다. 또는 다른 의미로 하면은 민주당에 대한 그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신뢰가 있지만 일종의 둘째 아들의 효도 경쟁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렇게 중점을 두고 계신 게 누가 봐도 이제 평택을이고 그다음에 광산을은 민영배 후보가 있던 그 지역군가죠.
1: 그렇습니다.
0: 예. 네. 거기서 이제 배수진 후보가 나왔다는 건데 평택을은 사람들이 워낙 전국적
1: 네.
0: 관심이어서 많이 아는데
1: 네.
0: 이 광산을은 사실 그쪽 광주 지역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게 잘 안 알려졌거든요.
1: 네.
0: 근데 그 부분은 배수진 후보의 어떤 뭐 선전이랄까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1: 우선 저희들이 네.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광산구 자체가
0: 네.
1: 굉장히 좀 30, 40대 젊은 층들이 많고 또 산업이나 여러 가지가 활력이 좀 있는 지역입니다.
0: 대학 같은 것도 있나요? 거기?
1: 대학은 호남대가 바로 그 권역에 있어서
0: 네.
1: 꽤 호남대하고 연관성도 높기도 하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그동안은 민영배 후보가 상당히 개혁적인 정치인으로서 제 역할을 상당히 잘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통합 시장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당에. 그러면서 난 공석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누가 역할을 할 것이냐. 민주당에서는 임문영 후보라고 이제 대통령하고 좀 이렇게 인연이 있던 부분이 공천이 됐고 저희 당에 이제 배수진 후보가 됐는데 네네. 배수진 후보는 사실은 두 분 다 지역에서 아주 익숙한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수진 후보는 그 지역에 이제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광주에서 초중고를 다 졸업을 해서 네. 활동을 했던 분인데 가장 저희들이
0: 고향이 거기네요.
1: 그렇습니다. 가장 네.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국회의원 보좌관 활동도 상당히 했고요. 또 변호사로서 법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분이고 또 청와대 행정관 역할을 하면서 행정 경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당장 국회에 진출해도 제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 매우 훈련된 분이고 조기혁신당을 창당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혁 입법을 할 때 제 역할을 톡톡히 했던 분이라서
0: 네.
1: 아주 저 당차게 저희가 보기에는 제2의 박은정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후보다 이런 점들을 지역 유권자들께 잘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기대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자, 광주 광산을 설명해 주셨고요. 자, 평택을은 제가 좀 질문을 자세히 좀 몇 가지로 네. 드려볼게요. 자, 평택을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뭐 차명 대부업 운영 의혹이 이제 불거졌습니다.
1: 네.
0: 본인들은 이게 이제 불법이 아니고 그다음에 직접 경영을 하지 않았고 이런 한 푼 받은 적이 없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자, 조국혁신당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속히 결단해야 한다. 민주진영 전체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 오늘도 그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1: 저희는 그런 정도로 아주 심각한 수준의 내용이다. 우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불법 대부업체가 가장 심각합니다만은 그 전에도 농지 투기 의혹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보좌관에 대한 갑질 문제. 그다음에 기존에 민주당이 공천할 때 굉장히 공천 취소를 했던 중요 사례 중에 하나가 성폭력범에 대한 변론을 상당히 중요하게 봤는데 그게 뭐 수십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미 누적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차명 대부업. 체의 의혹이 불거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무슨 제기하거나 막 이렇게 뒤져서 나온 게 아니라 자체 육성 녹음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먼저 네. 동생의 육성 녹음에서 형이 정치한다고 차명으로 내 이름을 빌려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차명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왔고요.
0: 네.
1: 또 김용남 후보 본인의 육성 녹음이 두 개나 나왔어요. 뭐 이 사실상 나의 소유고 배당소득이 다 나한테 귀속된다 이런 표현을 직접 했고
0: 네.
1: 또 부모님 등 뭐 아버지나 재수 씨 취업도 시켜주고 현찰로 뭐 800 정도 받아서 언제든지 이렇게 현찰로 전달해 주면 된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를 직접적으로 해서 상식적으로 보면은 누가 무슨 강압이나 뭐 고문에 의해서 나온 진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자연스럽게 나온 진술 속에서 아 이것은 실질적 소유자가 김용남 후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상식인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었는데
0: 네.
1: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마치 불법은 아니다. 내가 받은 것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으나 나중에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실은 드러나겠습니다만 선거는 일단 치르고 보겠다라고 하는 버티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0: 만약에 당선되면 선거를 또 치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1: 저희는 이번 평택을 재보궐선거 자체가 지난 민주당 후보가 농지나 주식과 같은 차명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선거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고의 차명 대부업체라고는 또 신종이 문제가 나와서 그걸로 선거를 치러서 되더라도 무조건 저희는 재선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선거까지 이제 한 10일 남았습니다마는 이 심각한 후보를 민주당이 책임 있게 처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대한 불신 국민적 어떤 눈높이에 대한 어떤 뭐 무시, 오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0: 심각하게 봐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자, 조국혁신당이 뭐 그전에는 윤리감찰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도 했고 뭐 민주진영 전체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 지금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입장도 내고 하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아, 조승래 사무총장이
0: 예.
1: 왜 남의 당에 이래라 저래라 하나. 우리가 언제 조국 후보 얘기했냐. 여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좀 아마 네. 좀 느껴지는데
0: 네.
1: 자 조국 후보 어떤 그 확정심 받고 어떤 그 유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면 받아서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언제 얘기한 적이 있냐.
0: 네.
1: 국힘 제로 한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민주당 이거 하냐. 뭐 사실 그런 거거든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할 거는 지적하는 우리가 꼭 뭐 여기서 꼭 우리가 된다는 것보다는 정확히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냐 이런 입장이십니까?
0: 사실 공직에 나선 사람에 대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저 김영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픽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픽하고 대선 때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 지지를 해줘야지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데
1: 네.
0: 사실은 대선 때 김영란 후보가 기여한 것은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민주당으로서 고마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대선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판에서 보통 우리 모내기 때는 3살짜리도 역할한다 그런 것처럼 누구나 네. 다 역할을 한다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것과 공직 후보자로 나섰을 때 그 공직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볼 때 적절하냐 하는 부분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1: 네.
0: 뭐 예를 들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공직 후보자는 이혜훈 저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대통령이 직접 픽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얼마나 엄격한 검증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끝내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픽해놓고 대통령이 픽한 것처럼 자꾸 선전하는 김영란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엄격하게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내용적으로 해명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알고 공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들도 잘 모른 채로 한 결과가 이번에 나오면서 상당히 당혹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오늘 조승래 총장 저 기자간담회 하는 거 보니까 인천시장 후보로 나오는 국민의힘의 유정복 후보에 대해서는 코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상대당이라 하더라도 공직 후보자로 나온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이라는 건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없는 사실을 뭐 부풀리거나 무슨 뭐 사상 검증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1: 네.
0: 공직 후보자로서 심각한 부패 문제나 불법 문제를 다루는 것이니까 그거는 제대로 해명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조국혁신당 대표는 선거 이후 국회 등원해서 민주개혁진영의 연대와 통합에 나서겠다. 자, 지방선거 이후 합당이나 대정부 어떤 그 공동전선
0: 네.
1: 뭐 이런 것들 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칫 평택을 해서의 어떤 양당 간의 예민한 이런
0: 네.
1: 그 입장 차랄까 또 뭐라 그럴까 이게 감정이 상한 게 이후에 두 당 간의 어떤 연대나 뭐 합당이나 이런 거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요?
0: 네. 민주개혁진영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뭐 저희들은 이제 그런 우려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래로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을 포함해서 개혁진영과 연대하고 협력하는데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6.3 지방선거 지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제가 보기에는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문제하고 또 어려운 부동산 개혁 같은 그런 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어떤 개혁의 노력들 또 올바른 개혁의 방향에서 조국혁신당이 제 역할하고 협력하는 것은 전혀 의심하실 필요가 없다.
1: 네.
0: 첫 번째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 이라고 하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협력의 어떤 체계는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과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열린 자세입니다. 열린 자세고 아주 질서 있게 협력하고 협의할 그런 자세가 저희는 충분히 돼 있다.
1: 통합이라는 거는 거기에 그 합당도 들어가
0: 그렇습니다.
1: 있는 거죠.
0: 합당까지
1: 예.
0: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예. 예.
0: 이미 지난번에 민주당이 제안했었고 저희들이 그런 어떤 태도를 분명히 견지를 해온 바가 있었는데 문제는 민주당 내부의 분열과 분란입니다.
1: 네.
0: 지난번 통합 논의가 무산된 것도 그런 것이었고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또 다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0: 문제는 민주당 내부의 분란과 분열의 어떤 얼마나 그것들을 치유하고 합의된 내용으로 저희와 협의를 할 것이냐 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전당대회가 어떻게 치르느냐가 관건일 거라고 보고요. 저는 만약에 조국 대표가 평택을 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어떤 복잡한 흐름 속에서도 큰 정치로 그런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이번에 평택을 해서 민주당이 마치 이제 조국 혁신당한테 상처를 당한 것처럼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다면, 지난번 몇 달 전에 그 합당 추진 과정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상장이 상처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여기에 대한 자꾸 예. 그 합당에 당장 합당에 반대하는 자기네 당내 문제로 이렇게 우리를 심하게 공격하냐 이런 불쾌감도 또 있었거든요.
0: 네.
1: 자,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냐에 따라서 합당 추진도 조금 뭐 속도랄까 그 현실화되는 과정이랄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0: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보다
1: 네.
0: 전당대 과정에서 그 문제 소위 합당 내지는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1: 네네.
0: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또 소위 민주당 주권 당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1: 네.
0: 어떤 의견을 보이느냐가 더 본질적일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후보로 나온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고
1: 네.
0: 그 입장에 대한 소위 주권 당원들의 어떤 선택 이것이 더 관건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당대를 저희들도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1: 그러니까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내에서 공론화돼서 거기 총의가 모아지는 게 오히려 당대표 누구 되냐보다도 더 중요하다.
0: 저희가 보기에는 지난번 네. 통합 논의가 굉장히 어그러진 상황이라든지
1: 네네.
0: 심지어는 이번 이제 김용남 후보를 놓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논쟁들의 그 저변에는 민주당 내에서 차기 당권을 가지고서 누가 주도권을 가질 거냐, 그 과정에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전당대 과정에서 그것의 질서가 잘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는 또 새로운 국면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공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 위원장님은 당내에서 이제 정책위 의장도 거치셨고요.
0: 네.
1: 이제 원내대표 상임 성원대 위원장 겸임하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 조국 혁신당의 가장 핵심 공약 이거다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우선 저희 당의 가장 정책 공약의 비전은 사회권 선진국 실현입니다.
1: 네.
0: 국가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 네.
0: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실질적인 사회권 선진국의 실현은 지방자치에서 지방정부에서 실제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사회권이라는 거에 제대로 실현되는 것. 즉 주거라든지 돌봄. 또 교육, 건강권 이런 것들이 실제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꿔줄 네.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1: 네네.
0: 예를 들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질 좋은 공공주택이 대거 제대로 공급되어서 주거 문제가 좀 제대로 해결되는 것.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특히 응급의료라든지 분만 또는 소아의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수의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1: 네.
0: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성이 높은데 그런 필수의료 인프라를 지방에도 균형 있게 잘 배치되도록 해서
1: 네.
0: 의료나 건강에 있어서 불평등 구조가 해소되도록 하는 것. 또 특히 교통 문제가 이제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통 또는 이동권 자체도 역시 예를 들면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광주하고 전남이 이렇게 과거에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분할되면서 행정이 구분되니까 광주하고 전남 인접지역이 당연히 잘 연결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1: 그래요.
0: 그런 문제들을 좀 확고히 해결함으로써 교통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민들의 권리가 잘 보장되도록 하는 것. 이런 사회권 선진국을 지방에서 실현하는 것이 제일의 어떤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사회권 선진국을 지방에서 실현한다 하시면서 많은 좋은 얘기 해 주셨어요. 그 건강권이라든지 의료 건강권 이런 것들 불평등 구조를 해소한다. 그다음에 질 좋은 공공주택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두 가지 가치가 좀 약간
0: 네.
1: 상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간 업체들이 하는 것 것들이 민간 업체도 이득을 보면서 네.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조국혁신당의 당론은 조금 다르네요.
0: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예. 통해서 새로운 어떤 주거를 공급해주고 분양을 통해서 주거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축입니다. 그걸 예. 뭐 부정하지는 않고요. 예. 예. 그것도 필요하고 그걸 효과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이 너무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오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아주 비싼 고급 주택에 접근할 수 없는 많은 중산층 또 30, 40대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네. 제공해 줄 거냐. 질 좋은 공공주택이 자기 주택을 마련하는 데 가는 좋은 사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과거에는 이제 공공주택 그러면은 너무 질 낮고 좀 이렇게 일종의 좀 외곽에 변두리에 있는 그런 곳으로만 생각하는데 저희 당이 이렇게 제시했던 대안은 뭐 예를 들면 강남이라든지 네. 네. 또는 뭐 수도권에 있는 저 용산 미군기지가 떠난 곳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공원 주변에 좋은 지역에 오히려 공공주택을 마련해서 젊은 세대 또 30, 40대들한테도 제공해 주는 그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하고 공공주택은 꼭 뭐 대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 공약을 보니까요. 지방소멸대응 기후에너지정책공약. 그건 그렇습니다. 뭔지 어떤 내용인지 짤막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0: 사실은 뭐 기후대응을 위해서 가장 제1의 정책이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려서 기존의 화석연료로 이렇게 석탄이나 LNG로 발전소를 운영하던 것을 좀 전환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생에너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소득 삶하고 연계가 안 된 채로 사업자들 일방적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잘 진행도 안 되고 지역 주민의 어떤 소득하고 연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호남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직접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 소득을 이렇게 지자체가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일종의 햇빛 연금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기후 문제도 해결하면서 네.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지역 소멸을 예방한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1: 네네.
0: 또 하나는 이제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또는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이면서 아주 에너지를 엄청나게 사용하는 그런 산업들이 직접 지역에 이전되도록 하는 것.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재생에너지의 어떤 수요도 많이 생기고 또 지역의 첨단 산업도 들어오면서 지역 소멸을 또 막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정책에 대한 적극적 추진 이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1: 그 전에 이제 국회 교섭단체 어떤 그 뭐 조건 완화 요거를 이제 민주당과 좀 얘기 나누는 네. 듯 하다가 그게 이제 약간 좀 뭐 미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방의회에서도 비슷한 사안이 발생을 합니까?
0: 이번에는 특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예. 광주 전남이 통합이 돼서 통합 시의회가 만들어집니다.
1: 네.
0: 옛날에는 전남 도의회 광주 시의회가 구별돼 있었는데 통합 시의회가 만들어질 때 그 구성이 과거처럼 완전히 민주당 일색이 되지 않고 마침 이번에 통합시의회를 하면서 그래도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광주 네. 같은 경우는 광역의회도 중대선거구제가 네 곳이 생겼습니다.
1: 네.
0: 그곳에 조국혁신당도 두 곳에 후보를 냈고 진보당이나 또는 기본소득당도 후보를 냈는데 그 후보들이 3등 4등을 통해서라도 의회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의회 다양성이 생기고요.
1: 네.
0: 또 비례 후보들을 또 이렇게 진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의 교섭단체 기준이 조례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마는 원래 광주는 4명 전남 도의회는 원래 6명이었기 때문에
1: 네.
0: 뭐 8명이나 10명 정도 이렇게 교섭단체가 구성되게 된다면은 조국혁신당이 단독으로든 아니면 진보당이나 또는 무소속 후보들 중에서 당선된 분들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1: 네.
0: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1: 그래.
0: 민주당 혼자 운영하던 광역의회를 다른 교섭단체가 만들어져서 들어가서 함께 운영한다는 것이 새로운 어떤 이정표를 만들 것이다. 그런 기대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내란 청산, 야당은 독재 저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움직임은 헌법 질서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 죄 지우기 위해서 왜 국가 시스템을 이렇게 흔드냐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선거에서도 집중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공소 취소 관련한 조국혁신당의 당론이나 입장 같은 게 있습니까?
0: 우선 그 문제가 특히 영남권 지역에서 보수 결집을 상당히 돕는 그런 기제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조국혁신당이 바라보고 있는 이 문제는 우선 그 사안의 본질은 공소 취소 이전에 검찰 권력이 가지고 있던 수사와 기소의 네. 남용권 문제였습니다. 지난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했는지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국정조사로 다 조사를 할 수는 없고 직접적인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을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특검법 내용 안에 공소취소 문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요. 조국혁신당 입장은 분명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기소 남용 사례 실체를 정확하게 수사를 통해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그 실체가 수사를 통해서 엄연히 드러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필수적이다. 그거는 뭐 공소취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무리하게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수사가 기소가 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권리 회복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에 공소취소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공소취소를 하는 절차나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그렇게 급하게 다 집어넣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인 검찰의 어떤 기소나 수사의 어떤 남용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네. 이 부분을 피해 회복을 하는 절차는 새로운 논의를 통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특히 위헌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6.3 이후에 진행하면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마지막 질문은 짤막하게 드릴게요. 자, 선거 D-7입니다. 조국 혁신당 후보들은 남은 기간 어떤 점을 특히 유권자들에게 호소하실 계획이십니까?
0: 우선 조국혁신당은 국힘 제로를 위한 선거인데 충실하게 하고 그 원칙 절대로 저희들은 파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점을 좀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시에 지방정치가 좀 혁신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특히 네. 호남과 영남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조국혁신당에게 기회를 주시고 특히 호남에서 호남 정치 혁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왕진 조국혁신당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가장 따끈따끈한 국제 뉴스 화제 외신 알아보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입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소식이군요. 오늘 오후 네. 외교부가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국적 선박 남우호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선박을 타격한 무기는 이란산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상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네요.
1: 네, 맞습니다. 오늘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네.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 잔해를 분석한 결과 엔진은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고 네. 또 부품에서 이란 제조사 각인 요청되는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남우호가 두 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터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 터지지 않은 탄두 역시 이란산 대함 미사일인 누르 또는 카데르의 형상과 일치했다고 밝혔고요. 네. 내부에서 완폭되지 않은 고폭 화약 물질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누르는 사실 이게 그 중국의 C-80E 대함 미사일을 이란 측에서 역 설계에서 복제 생산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사거리가 120에서 200km랍니다.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좁습니다. 뭐 네. 36km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타격이 가능하고 이게 지금 누르호 또는 카데르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누르호는 이 중국의 C-80E 대함 미사일을 복제 생산해서 만든 모델이고 카데르는 누르호를 개선한 거라고 합니다. 네. 성능이 좀 더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카데르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300km까지 가는 건데요. 대함 미사일, 그러니까 그 지상에서 함대를 공격할 수가 함정 공격할 수가 있고요. 함대에서 또 함대를 공격할 수가 있고 공중에서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공개 가능해서 이란 측에서도 굉장히 자랑하는 무기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남우호가 지난 4일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두 번의 비행체 공격을 받았고요. 선미 쪽에서 이제 비행체가 날아온 것으로 파악됐고 우리 정부 측에서 15일날 잔해를 국내로 반입을 해서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정밀 감시관 결과를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박 피격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 방지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이란 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네. 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안을 두고 막판 기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1: 네.
0: 이란이 미국의 240억 달러 우리 돈 36조 1000억 원 규모 동결자산 우선 해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1: 네. 지금 미국과 이란 양측이 합의한 것은 앞으로 30일에서 60일 동안 휴전하면서 협상을 벌이자 그리고 이 한 장짜리 MOU를 서명을 하자라는 건데요. 일단 이란 측에서는 미국 쪽에 240억 달러 규모의 동결자산을 우선 해제할 것을 요구한 것을 알려줬습니다. 전체 동결 자산이 10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4분의 1을 먼저 풀어달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란 측에서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있거든요.
0: 네.
1: 갈리바프 의장이 중재국 카타르에 가서 미국과 간접협상 통해서 이란 측의 조건을 전달했다고 하고 240억 달러 중에서 120억 달러 돈으로 18조 원은 바로 풀어주고
0: 네.
1: 나머지 120억 달러는 60일 그러니까 휴전 기간 안에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카타르 갔었을 때 이란 중앙은행 총재도 함께 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과 중재국 측을 인용해서 핵심 쟁점은 해외 동결 자산의 4분의 1인 240억 달러 해제가 문제였다면서
0: 네.
1: 양국이 이 중에 절반을 초기에 해제하는 방을 대서 좀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보인다라 밝혔습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해외 동결자산 규모가 1000억에서 1230억 달러 추산하고 있는데요.
0: 네.
1: 1000억 달러면은 2024년 기준 이란의 GDP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측에서 즉시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카타르 내 동결자산 중에서 60억 달러는 우리나라가 이란의 원유, 가스 대금 이걸 냈던 돈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측에 개설돼 있었던 그 대금이었는데 이게 카타르로 넘어갔고 이 넘어간 자금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양국 관계 악화되면서 카타르에 지금 이 돈이 재동결된 상태라고 합니다.
0: 그래요.
1: 네.
0: 자, 근데 사실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대규모
1: 네.
0: 동결 자산 해제한다면 반대로 이란이 핵물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를 주는지 이건 아직 뭐 명확하게는 안 드러난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이런 가운데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종전 합의 도출에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은 했네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원하는 것처럼 미국이 만약에 동결 자산을 풀어준다면은
0: 네.
1: 이란은 도대체 미국에게 뭘 줄 것인가
0: 그게 그러니까.
1: 핵심이 되는 건데요.
0: 예.
1: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 농축 우라늄을 언제 어떻게 넘겨줄 건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서로 좀 합을 맞춰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0: 그렇죠. 예.
1: 지금 현재 그나마 좀 미국이 약간 양보를 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남아있는 60% 농축 우라늄 440kg을 미국으로 다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거기서 한 발 물러나서 이란 내에서 그거를 없애버리는 방안도 있고 또는 제3국으로 가져가는 방안도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0: 없애기만 한다면?
1: 네, 맞습니다.
0: 없앤다는 전제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없앨 때는 국제 원자력 기구나 이런 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무조건 미국으로 다 가져와야 된다라고보다는 약간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페제스키안 대통령도 일단은 합의 도출 위해서 이란은 준비가 돼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0: 네.
1: 페제스키 대통령이 이집트, 트리키에, 카타르, 오만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가졌고요. 영내 긴장 완화를 위해서 외교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품위 있는 합의를 도출할 준비가 이란은 돼 있고 그리고 대화에서 진정성을 이란은 보여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동결 자산 일부라도 풀어주게 되면은 그동안은 믿을 수가 없었지만 이걸 풀어준다면은 신뢰를 가지고 60일 동안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리키 대통령도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한다라고 밝혔고 오만 국왕도 건설적인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이란 입장 굉장히 환영하다 밝혔고 물론 협조도 하겠다 밝혔습니다. 지금 벌써 전쟁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됐고요. 뭐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2월 28일 전쟁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0: 네.
1: 4월 8일 날 미국과 이란이 교전 40일 만에 휴전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일부터 12일까지 파키스탄에서 한 차례 양측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평화협상 진행했는데 그 뒤로는 일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0: 네.
1: 중간에 약간 교전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양측이 종전을 목표로 하는 양해각서를 최종적으로 만들었고 이걸 양측이 사인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이런 가운데 또 이란 측에서도 긍정적 뉴스가 나온 것이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이란 측에 인터넷 일부를 복구를 해라라고
0: 네.
1: 말한 겁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요. 그때부터 인터넷이 다 끊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란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다시 연결해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이란 시민들도 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나라면서 좀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26일부터 국제 인터넷 접속이 부분적으로 복구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전쟁 발발 이후에 차단했던 해외 인터넷망도
0: 네.
1: 연결을 복구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87일 만에 인터넷이 복구가 된다고 하는데 전쟁 때문에 일상이 다 멈췄었는데 이게 다시 회복될까는 기대감도
0: 네.
1: 점점 커지고 있고요. 사실 인터넷 때문에 이게 차단되면서 이란 경제가 하루에 3천만에서 4천만 달러 정도 손실을 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다 인터넷으로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손실이 컸는데 이게 좀 풀릴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또 아직까지는 정상화는 낙관하게 이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0: 네.
1: 현재 접속은 가정용 와이파이와 유선 광대 인터넷 주로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한 복구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렇지만 어쨌든 희망은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1: 네.
0: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이죠. 업체인 대만 TSMC가 성과급 문제로 회장이
1: 네.
0: 출장 취소하고 직원들 달랬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가 바다 건너서 대만에까지 영향을
1: 네,
0: 미친
1: 맞습니다.
0: 겁니까?
1: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0: 네.
1: 하이닉스도 굉장히 엄청난 그 성과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TSMC도 당연히 이제 반도체 회사이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0: 네네.
1: 이걸 만들어주세요라고 말하면은 아무 이 달지 않고 바로 만들어준 그런 회사인데
0: 그렇죠.
1: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많은 성과급을 가져간다고 하니 TSMC도 우리도 이거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또 공교롭게도 TSMC가 성과급을 줄일 거란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도 파업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TSMC 회장이 출장을 가려고 하다가 이걸 취소하라고 직원들을 좀 마음을 달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TSMC가 사실은 이 파운드리 업체이고 미국, 일본, 유럽에 공장을 더 추가적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하지만 TSMC 회장이 직접 얘기하는 것이 성과급이 절대 줄지 않을 거다. 오히려 늘어날 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직원들로부터 Q&A 시간 가지자면서 이메일을 보냈고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TSMC 회장과 엔비디아 젠슨 회장이 26일 날 만났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양측에 또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요즘 AI 때문에 반도체가 너무 호황이고 그래서 직원들이 좀 기대감이 많아지고 있고 또 삼성과 하이닉스가 보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TSMC 직원들도 우리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시사.

0: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자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베페 범죄 도시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오늘 서울 강서구의 LG전자 마곡센터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좀 다뤄볼게요.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1: 그러니까 거기 마곡에 있는 LG전자

0: 업체의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거기로 하셨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경우죠. 조금 애매한 경우입니다. 일은 같이 하는데 소속이 다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1: 협력업체 직원이 예. 마곡 센터에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본래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네요.
0: 일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출신 성국이 다른 거죠.
2: 그렇죠.
0: 그런데 그날 하필 뭐 본인은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거고
2: 예.
0: LG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업무 전환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그거죠. 왜냐하면 뭐 사실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해고를 해고한다 그러지 않고 다른 일 하세요 전혀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상상되지 않습니까?
1: 어쨌든 그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예. 자기가 해고로 인식을 했네요.
0: 인식을 한 거죠. 근데 물론 이건 정확한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공격을 했고 다행히 뭐 아직 뭐 목숨이 이태로운 상태는 아니고 나머지 두 분은 뭐 중상을 입었지만은
2: 네.
0: 그러니까 이 공격한 행위 자체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나쁜 행동인데 이 관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네.
0: 그래서 이게 혹시 직장 내 괴롭힘 아니면 원청 하청 사이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어쨌든 심각한 그래서 처음에는 살인미수로 입건하려다가
2: 네.
0: 딱 보니까 치명적 부위는 아니어서 특수상해로 이제 입건된 상태입니다.
1: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같이 일하는
0: 예, 예, 예.
1: 사이다. 그러면 잘 아는 사이고 뭐 얼굴을 아는 정도가 아닌데 이렇게 피해자 가해자 서로 얼굴 알고 알고 지낸다 그래서 옛날에 면식범이라 그랬잖아요.
0: 그렇죠. 예, 예.
1: 자, 근데 요즘은 뭐 관계성 뭐 범죄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둘 사이에 차이가 좀 있습니까?
0: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 그래요?
0: 우리가 경찰이 쉽게 면식 비면식이라는 건 수사의 편의성입니다. 전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 치안도 서비스라는 거지 않습니까?
2: 네네.
0: 그러니까 사실은 가해자 피해자든 피해자 중심의 그 사건 중심의 사건 관련자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2: 네.
0: 기존의 관행상 경찰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 마냐 이런 정도로 그냥 단순히 면식과 비면식으로 나눠서 해왔던 거를 이제는 범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거를 중심으로 범죄를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하겠다고 하는 경찰의 마인드의 전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예. 조금 더 이렇게 치밀하고 깊게 들어갈 수 있고
0: 예.
1: 공급자 중심의 그 경찰 편의성이 아니라
0: 예.
1: 어떻게 보면 수요자 중심의 그런 측면도 있다.
0: 예.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경찰에서.
1: 예. 자, 그래서 오늘 뭐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눠보는데 뭐 가족 가장 뭐 대표적인 게 가족이란 관계죠. 연인 지인 그냥 얼굴 뭐 알고 지내는 사이 친밀한 관계 뭐 이런 건데 자, 최근에 다른 사건만 봐도 그 뭐 본질은 관계성 범죄인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0: 예.
1: 하잖아요.
0: 예.
1: 특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최근에?
0: 얼마 전에 있었던 남양주의 김훈 사건도 그랬고
2: 예.
0: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의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도
2: 네.
0: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범죄인데
2: 네.
0: 문제는 그 안에 내용상 이게 다 섞여 있는 겁니다.
2: 그래요.
0: 소위 말하는 전 연인 혹은 연인 관계 아니면 스토킹을 하려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다른
2: 네.
0: 쪽으로 하는.
2: 네.
0: 그러니까 범죄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경찰의 노력.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다양한 복지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어떤 요소들을 합쳐갖고 토탈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어떤 시각의 전환.
2: 네.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광주 여고생 피습 피의자 장윤기 같은 경우에는 알고 보니까 성폭행 뭐 스토킹 신고를 이미 당했던 것을 이제 확인이
0: 예.
1: 됐는데 그럼 관계성 범죄를 이미 저질렀던 사람이 이 경우에는 그냥 무차별 묻지마 범행으로 범위를 확대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0: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1: 왜냐하면
0: 장윤기가 실제로는 무차별 범죄를 저질렀던 굉장히 심각한 범죄자인데
2: 네.
0: 관계성 범죄로 위장을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스토킹 범죄자 아니면 교제폭력 범죄자가
2: 네.
0: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관계성 그렇지만 무차별 범죄로 나가는 경우가
2: 네.
0: 일반적으로 많았는데
2: 네, 네.
0: 장윤기 사건 같은 건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이게 좀 입체적으로 경찰에서는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단순히
2: 그래요.
0: 이게 그냥 흔히 말하는 무차별 범죄. 아니면 그냥 이것 이렇게 딱 1차원적으로 보지 말고
2: 네.
0: 좀 깊이 들어

0: 들어가서 봐야지만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1: 자, 유가족 입장에선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장윤기의 경우에는 사는 게 싫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던 중에 범행을 결심했다.
0: 그러니까 거짓말인 네. 거죠.
1: 그렇죠.
0: 위장인 거죠.
1: 그렇죠. 자, 근데 자살 시도하고 관계성 범죄와의 어떤 상관관계 같은 게 좀 있나요?
0: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그 스토킹하는 가해자가
1: 네네.
0: 근데 저 피해자 스토킹 대상자한테 안 만나면 내가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사실 스토킹이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신고 내용 신고의 것만 보지 말고 내용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죽을 거야라고 하면 자살 시도 같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근데 그게 자살 시도는 협박이죠.
1: 협박이구나.
0: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겉과 말의 내용이 아니라 속의 깊이의 관계성을 따져 들어가면 이거의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1: 네네.
0: 그런 것들을 정확히 보고자 하는 거죠.
1: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당시에 이제 프로파일러님이 부처 간 벽 허물고 공조해야 한다는 그 중요성도 네. 얘기하셨는데 경찰은 또 관계성 범죄 전수 조사하겠다 발표도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좀 달라진 게 있어요.
0: 아무래도 이 전수조사 하는 이유가
1: 네.
0: 지금까지는 그 결과만 보고 판단했던 거예요. 폭력이 있었느냐 아니면 네네. 뭔가 뭐 무슨 흉기가 있었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전혀 피해자 보호가 안 되는 거고 범죄 예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조사해 봐서 우리가 놓친 게 뭐가 있을까. 사실 이것은 스토킹 범죄로 했어야 되는 건데 단순히 폭력으로 처벌한 그러니까 접근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어떤 스펙트럼의 좌우로 놓고 살펴보자. 그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그래요.
0: 3만 건 이상을 다 전수조사 하면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1: 최근에 또 보니까 경찰이 스토킹 범죄는 전부 입건한다 일단
0: 예.
1: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당장 가시적인 피해가 아니라도 아까 뭐 나 뛰어내릴까요 이런 예. 것도 사실 협박이니까 피해란 피해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도 협박을
0: 스토킹이죠.
1: 당한 거니까. 예. 자 스토킹이라면 직접적 가시적 피해가 없더라도 잠재적인 어떤 위험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0: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 중심이 아니라 케이스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하면은 종결시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 네네.
0: 둘이 합의해 갖고 끝났다고.
1: 그렇죠.
0: 그런데 케이스 파일로 해놓으면은 그 파일에 나중에 다른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주민등록번호 치면 금방 쫙 나올 수 있으니까
1: 네.
0: 그걸 모든 경찰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 중심이 아니라 케이스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경찰이 다 볼 수 있게 하면은 신속하고 빠르고 그리고 이거를 복지부라든가 아니면 성폭력과 연결을 한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1: 시주를 날줄해가지고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0: 예,
1: 거네요.
0: 그래야 돼.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1: 그래요. 그래서 관계성 범죄 분석할 때 프로파일러들이 피해자 가해자 관계에선 이 부분을 특히 주목한다. 어떤 겁니까?
0: 폭력성. 그리고 친밀을 가장한 폭력성.
1: 네.
0: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가장한 폭력성. 사실 그거는 일반적인 경찰이라든가 공무원들은 확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들은 그 과정 속에서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가스라이팅의 정도라든가 어떤 친밀을 가장한 폭력성의 정도를 정확히 표시를 해놓고
1: 네.
0: 진행 정도에 따라서 요구되는 수단 이런 것들을 조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1: 그래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관계성 범죄 다룰 때 경찰이 이건 꼭 해야 한다. 이건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너무 자신하지도 말고. 이게 시작이 탄탄하게 하나하나 모은다는 생각을 가지고
1: 네.
0: 해야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춧돌이 돼야지
1: 네.
0: 1년 2년 뒤에는 탄탄해질 수 있거든요. 요 생각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Soul Asylum의 Runaway Train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의 양은 매우 적겠지만 비 올 확률은 높습니다. 오늘 밤 중북부 지방에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소강 상태인 때도 많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정도가 되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흐린 날씨 탓에 낮 기온 상승이 저지됐었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5.1도로 평년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더운 기온보다는 선선한 쪽이었는데 내일은 조금씩 더워지면서 낮 기온 상승세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0도 등 16에서 20도의 최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7도, 전주 24도 등 22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모든 해안과 제주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한 내일 새벽 경상권 내륙에 안개가 짙겠고요. 동해안과 산지 쪽에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의 가시거리는 200m 미만으로 좁혀질 수 있어서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도 짙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9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한국 선박 남우호 피격 사건을 조사해온 정부가 이란의 미사일이 남우호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철도 시설 복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LG전자 업무센터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임직원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피의자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약 잠정 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최종 가결돼 노사가 오늘 임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가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 대함 미사일이 남우호를 피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외교부 박윤주 1차관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남우호를 피격한 비행체의 엔진은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했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술 분석 결과 미상의 비행체는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우호 피격 이후 23일 만입니다. 비행체는 선미 쪽으로 날아왔으며 당시 이란 방면 156도 방향으로 정박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발표 직후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우리 선박 피격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습니다. 앞서 HMM의 다목적 화물선인 남우호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을 피격당해 선체 후미 좌현에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남우호를 두바이로 예인한 이후 지난 8일 합동조사단을 파견해 1차 선체 감식을 진행했고 지난 15일엔 비행체 엔진 잔해를 한국으로 이송해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1: 어제 오후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 부처는 밤사이 대책회의를 열어 남은 고가 철거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김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추가 붕괴 위험성 등을 고려해 밤사이 철거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7시쯤 고용노동부에 철거 작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심의해 승인하면 이르면 오늘부터 철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도 진행됩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오늘 새벽 정밀 감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검찰도 안전사고 분야 전문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리고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철거 과정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철거 작업이 시작되며 열차 운행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어제처럼 행신역부터 서울역 간 KTX 운행은 중단됐고 도착지도 바뀌었습니다. 강릉 중앙선 KTX는 청량리역까지 운행하고 이외 KTX는 서울역, 용산역까지만 움직입니다. 행신으로 열차들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일반 열차들도 수도권 이남으로 도착지가 변경됐습니다. 경의선도 문산부터 수색역 구간만 운행합니다. 오늘 오전 기준 취소된 열차는 고속열차 86편, 일반 열차 45편으로 모두 131편입니다. 코레일은 고가 철거를 마친 뒤 전차선 복구, 선로 점검이 끝나야 열차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상 운행까지는 10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고가 난 경찰청 교차로부터 서울 아리스 본부 앞까지는 오늘도 교통이 통제됩니다. 서울시는 교통 불편을 막기 위해 경찰청 앞을 지나는 시내버스 53개 노선에 대해 출퇴근 시간 집중 배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1: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이번 주 안에 철도 시설 복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밤에 보수 작업이 끝나면 토요일 아침 첫 차부터는 운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한 LG전자 업무센터에서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본사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업무 갈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서울 강서구의 LG전자 마곡 업무센터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방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반쯤 건물 2층에서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옆구리와 팔 등을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해자는 협력업체 직원 60대 남성 A씨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함께 제품 개발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인근 지하철역으로 이동해 열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30분 뒤 인근역에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 갈등이 있었는지 등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다림입니다.
1: 오늘 낮 12시 40분쯤 서울 수서역 인근 아파트 배수관로 정비 현장에서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토사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는 깊이 약 2.5m 규모 굴착 구간에서 맨홀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토사에 깔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5.18 탱크데이 행사로 무리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결제 금액이 일주일 만에 80억 넘게 줄어들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AI 테크 기업 IGAWIX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탱크데이 행사가 열린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스타벅스의 신용 체크카드 추정 결제 금액은 236억 원으로 전주에 비해서 26% 84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돼 노사가 임금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총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곽우진 기자입니다.
5: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최종 가결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오늘 오전 10시 마감된 찬반 투표 결과 73.7%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대상 조합원 65,593명의 95.5%인 62,616명이 참여했습니다. 과반 노조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찬성률은 80.6%이지만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에선 찬성률이 21.1%에 그쳤습니다. 이번 성과급 혜택을 받는 반도체 부분 조합원의 비중에 따라 찬성률이 엇갈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초기업 노조는 반도체 소속 조합원 비중이 90%를 넘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반도체 부분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경영 성과급 신설과 평균 임금 6.2% 인상안 등이 담겼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완제품 부문 직원들은 상생 명목으로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투표 결과가 나온 다음 경기도 용인시 기흥사업장에서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별도 메시지를 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사관계와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5년간 5조 원 규모의 상생 및 미래인재 투자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총파업 위기는 일단락됐지만 성과급 격차는 노노 갈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완제품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는 비반도체 직원들의 목소리가 협상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1: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오늘도 전국을 돌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로 모든 유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6: 또다시 중원 충남으로 향한 민주당 지도부는 시장을 찾아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충남 대전 행정통합을 했다면 4년간 20조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국민의힘 탓에 무산됐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닌다면서 국민의힘과 지원 유세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동시에 직격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저러니까 내란 옹호 정당, 윤 어게인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기에 이어 강원을 찾았습니다. 공소치소를 추진하려는 민주당을 이번 선거에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업의 성과인 주가 상승을 자신들 것인 양 생색 내면서도 정작 물가, 환율, 금리 대책은 없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스타벅스 공세에는 색깔론을 또 꺼내든 거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입틀 막하려면 매번 들고 나오는 색깔론이라며 커피는 내 돈 내 산, 내 표는 내가 행사한다고 했습니다. 여야는 다만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전국에서 율동이나 음악 없는 조용한 유세를 벌였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도 공개 유세 없이 사고 현장을 찾거나 희생자를 조문했습니다. KBS 뉴스 김인혁입니다.
1: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보고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2차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출석한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군 최고 선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직후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려 내란에 동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에 김 전 의장은 군사적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군 서열 1위였던 김 전 의장은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 지시를 내리지 않고 계엄 사령부를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병력 철수 건의가 있었지만 김 전 의장이 이를 묵살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구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도 확인할 거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당시 합참 지휘부가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차장을 오는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1: 미군의 이란 남부공습에 대해서 이란 외무부가 강력 반발하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폐지시킨 이란 대통령은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마무리할 준비가 됐다며 미국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이란 외무부가 미국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미군이 지난 48시간 동안 휴전 합의를 심대하게 위반했다며 미국의 침략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자위권 행사 차원이라며 이란 남부에 기뢰 설치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공습했습니다. 강경 대응 속 협상의 끈도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 군주와의 통화에서 전쟁과 지역적 긴장을 끝내기 위한 품위 있는 틀을 향해 나아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상대방인 미국이 종전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란 협상단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카타르 도하를 방문했는데 주요 의제는 미국이 동결한 이란 자산 해제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전 협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7일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계획이었지만 악천후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트럼프 이기 들어 12번째로 열리는 이번 내각회의에선 이란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1: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이 홍명보 후에 합류해 본격적인 북중미 월드컵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하무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차려진 대표팀 캠프에 합류한 손흥민은 오늘 첫 훈련을 가졌습니다. 소속팀 일정을 소화한 뒤 곧바로 대표팀에 합류해 다소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주장답게 훈련 분위기를 밝게 이끌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손흥민은 개인 기록보단 대표팀 성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선 세 차례 월드컵에서 세 골을 넣은 손흥민은 이번 대회에서 한 골만 추가하면 한국인 선수 최다 골 신기록을 씁니다. 이에 대해 손흥민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팀을 가장 먼저 생각하다 보면 득점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희찬과 조규성 등 유럽파까지 합류한 대표팀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고지대 적응을 비롯해 조직력 강화에 돌입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이정우가 이르면 이번 주 토요일 메이저리그 복귀전을 치릅니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정우는 오늘부터 복귀 대비 훈련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9: 코스피가 오늘 다시 한번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25% 오른 8,288.70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36% 내린 1,133.13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3.1원이 내린 1,501.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의 첫 선을 보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2조 원가량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의 자료를 보면 오늘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4종에 대한 개인 순매수 대금은 모두 1조 9,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버스를 들이받아 20대 남성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또 함께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모두 숨졌습니다. 이들은 같은 대학교 학과 동기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빗길 사이에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관 6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11명을 감찰 조사해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5명은 경고 주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김 감독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녀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심 전 총장의 딸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심 전 총장의 딸 심모 씨에 대해서 경력 서류 관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그러나 심 전 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선 뚜렷한 증거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계기로 쟁점화된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 문제는 사회적 대화로 풀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다음 주 월요일 노동부 주관 긴급 토론회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8일 청와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30일과 100일,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서 취임 이후 네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본 뒤 국정 2년차 주요 과제를 직접 설명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에는 비가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예정입니다.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 제주도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소강 상태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0: KBS 열린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황현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판 표심을 흔들 변수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최대 승부처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어제 오후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인해 안전 이슈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는데요. 여야 모두 유세를 멈추고 역풍을 경계하고 있지만 수습 이후에 치열한 책임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역시 정치권의 공방으로 확산되면서 청년 세대와 중도층 표심을 좌우할 변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선거 막판 흐름, 잠시 후 3명의 비대위원들 모셔보고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 토론 비대위 오늘 함께할 세 분의 비대위원 소개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함께해 주십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요.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불과 사흘 앞두고 철거 중이던 서울 서서문 고가차도 상판이 무너지면서요. 이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철거공사 진행률이 87%에 달할 만큼 공사가 뭐 마무리되어 가던 그 시점이었던 점에서 이 안전불감증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박우석 의원님,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1: 그러니까 우선은 뭐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이렇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 네. 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책임 공방은 나중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 이제 사고 수습을 잘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입건이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도 시작할 거고 또 저 이제 구조 결함이 어디서 온 건지에 대한 진단도 저는 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내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직은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0: 네네.
1: 다만 이게 이제 선거 국면 한가운데 일어난 이제 사고이기 때문에 저는 뭐 책임 공방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연스럽게 지금 안전 문제가 선거 막판에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그리고 뭐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 그렇고 서울시로 봐도 그렇고 그동안에 여러 이제 중대 이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비극도 있었고요. 그래서 안전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민감한 문제고 시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크고 표심을 좌우할 만한 그런 폭발력도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1: 얼마 전에 그 삼성역 그 철근 그 누락 그 이게 확인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이제 공방이 진행 중이었는데 저는 이제 오세훈 그 후보가 그 삼성역 철근 관련해서 물론 뭐 그게 이제 업체 측의 실수였고 또 업체 측이 자진해서 그거를 밝혔고
0: 네.
1: 그 뒤에 뭐 안전진단 구조 보강이 이루어졌다지만 문제는 문제지 않습니까? 저게 문제가 아닌 건 아닌 거고 또 시공 책임자로서 감리 책임자로서 현직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선거에서 공방을 진행하는 중에 사고도 안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을 오세훈 시장이 했어요.
0: 네네.
1: 저는 그건 굉장히 문제 있는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안 일어났으니까 호들갑을 떠는 거죠.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문제 제기하거나 그때 가서 논란을 벌여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0: 그건 이번에. 정말 큰 문제죠.
1: 이번에 이제 네.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에서도 비롯되듯이.
0: 네.
1: 때문에 저는 그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한 아마 이게 이제 선거 끝날 때까지도 책임 공방이 진행이 될 텐데
0: 네네.
1: 오세훈 시장의 태도도 좀 달라져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이제 저 서소문 지하차도 그저 붕괴 이후에 어쨌든 지금 직무 정지 중이지만 현직 시장이고 또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시장의 임기 중에 철거가 시작된 네. 사업이기도 해요.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그 사고 수습 상황을 적극적으로 챙겨보려고 뭐 동분서주하고 있는 거는 저는 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는 이 어쨌든 시민의 생명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달려있는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0: 네.
1: 어떻게 이제 서울시를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들 건가 이런 걸 경쟁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
0: 그렇습니다.
1: 그런 바람입니다.
0: 오늘 그래서 서울시의 정원호 후보도 쟁점화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세훈 후보도 비공개로 아마 조문을 갔던 모양이에요. 너무 크게 이슈시키지 않으려는 모양새이긴 하나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은 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최근 GTX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까지 겹치면서 서울시장 선거 막판 쟁점으로 몰아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민생에서 안전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어쨌든 안전 시민 안전 문제가 또 중요한 민생 문제이기도 한 거죠.
0: 네네.
2: 그래서 이것이 선거 기간 중에 그것도 이제 그 삼성전 GTX 그 철근 누락 사건에 이어서
0: 네.
2: 이런 이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치 쟁점화나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이제 불가피한 측면은 있을 겁니다.
0: 네.
2: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그 사건 경위나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될 때까지는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좀 공방을 자제하는 것이 이제 희생자나 그 부상자분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0: 그럼요. 네.
2: 예, 또 정치권이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어서 이제는 이제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0: 네네.
2: 금방 이제 박원석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떤 그 인명사고가 난 재난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 선거에 이용하려는 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원인 규명은 원인 규명대로 전문가가 해야 되겠지만
0: 네.
2: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온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떤 정치 공방이나 선거의 득실 이런 부분만 계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어떤 자세 어떤 관점에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겠다.
0: 네.
2: 그래서 어떤 대안 제시 대안 중 재발 방지 대안 중심의 어떤 이야기를 좀 설득력 있게 해나가는 그런 후보가 이제는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0: 이 시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이런 대책을 세우겠다.
2: 그럼요.
0: 이런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2: 그러니까
0: 보시는군요.
2: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0: 네네.
2: 또 저는 이제 서울시 행정 전체 어떤 거버넌스 차원의 문제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서울시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적어도 서울시장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서울시민의 서울시 안전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0: 그러네요.
2: 그리고 저는 유권자들이 그런 후보한테 표를 좀 주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0: 네네.
2: 물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이 오세훈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그 주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본인이 오히려 이제 현역 시장의 입장에서 좀 더 안정감 있게 책임감 있게 이후의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이것이 꼭 본인한테 또 불리한 기재만도 아니다. 그리고 역으로 또 정원 후보 입장에서도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만약에 접근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히 또 그 오세훈 후보나 정원 후보 개인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책임 있는 공당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이런 어떤 그 재난사고의 부분에 있어서
0: 네.
2: 어떻게 책임 있게 후보와 결합해서 그 재발 방지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저는 이제 유권자들이 서울 시민들이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죠.
0: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후보가 어떻게 대책을 내고 메시지를 내는지를 일단 지켜봐야겠고 그런 점들이 뭐가 더 적절하고 좋은 대책이었고 좋은 메시지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유권자의 시간이 돌아온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선거의 영향이 있겠죠. 결국
3: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죠.
0: 네네.
3: 앞서 두 분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뭐 중언 안 하겠는데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에게 좀 불리할 거예요.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 취한 태도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직무가 정지됐지만 내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0: 네.
3: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0: 그렇죠.
3: 그건 잘 대처한 것 같아요.
0: 네.
3: 아무튼간에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대서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다면 뭐 상당히 불리해졌을 텐데 그건 대처를 나름대로 잘했고

0: 민주당의 그 정원호 후보도 이게 지금 철근 누락까지 한바탕 공방을 벌였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안전 문제 가지고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겠죠. 현재 서울시장이 아니었으니까 그걸 또 이용하는 것 같으면은 안 좋았을 텐데 정원호 후보도 아주 발빠르게 일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1: 네네네.
0: 단지 민주당의 이제 다른 의원이나 거기서 이제 뭔 얘기를 했다가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건 또 잘 대처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것도 역시 후진국형 인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왔는데 제가 언뜻 생각이 드는 게 1994년도 5년도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사건.
1: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0: 네, 그 네. 기억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1: 네네.
0: 그게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것과 연장이라고 좀 봐요. 이것도. 지금 그 철근 누락 사건이야 뭐 그야말로 인명피해가 없었으니까 참으로 다행이었는데 네.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건.
1: 그럼요. 인재죠. 예.
0: 그리고 28년도에 이걸 완공하려 했다는 거예요. 소소공 고가차도 거의 공정률이 다 철거 공정률이 높은 상태인데 87%인가 네. 이런데 이것도 너무 공기를 좀 단축하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1: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도 하시는 들어요.
0: 네. 물론 그 거기 사고 난 지점이 이제 밑에 철도가 지나가니까 그 새벽에 그 안 지나갈 때 하니까 공정이 늦어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하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뭔가 이 좀 이 매뉴얼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전히 지금 빨리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의 후유증이 여전히 있어요.
1: 네네. 그러니까
0: 이건 특정 뭐 이런 그 정당의 책임이라든지 진영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어쨌든 간에 이걸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선거 측면에서 볼 때 어쨌든 저는 오세훈 후보에게 불리할 거다.
1: 불리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분하기 몇 분 전에 밑에 아, 무궁화호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
0: 아찔한 거였죠.
1: 예.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683호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서소문 참사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치적인 논쟁보다는 안전하게 현장 수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넘어갈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박은석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못 건드렸다가 역풍 엄청 세게 맞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그 각 캠프 진영이 조금 말조심하면서 이 사고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리랄까요?
1: 네.
2: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론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걸 좀 지켜볼 것 같아요. 물론 다행히 그 물론 세 분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더 큰 대형사고로 이게 확대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시간에 거길 지나가는 차량이 없었어요.
1: 다행입니다.
2: 그게 고가 밑으로 네. 차량이 지나다니게 돼 있거든요.
1: 열차도 지나다니고요.
2: 그런데 네. 네. 이제 대중교통이라도 지나가다가 그 시점에 붕괴가 됐더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천만다행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계기이긴 하지만 선거에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2: 그리고 각 후보 진영도 이거를 막 정쟁화시켜가지고 상대를 향한 공격의 소재로 쓰는 것에 조심스럽습니다. 오히려
1: 그래야죠.
2: 이런 네네. 불행한 사고가 일어난 거를 네. 일종의 이제 선거에 지나치게 활용하려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조금은 차분한 대응들이 필요하고 또 차분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이제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오 시장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닙니다. 가뜩이나 이게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로 안전 문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은 오 시장이 약간 수세에 몰려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선거 운동을 좀 소극적으로 한다. 이렇게 평가받았던 정원호 후보 측에서 확실한 이슈, 그러니까 공세력 이슈를 잡았다. 이래서 캠페인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던 그 시점에 이 일이 벌어졌고 어쨌든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그 포괄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서
1: 네.
2: 오 시장 쪽으로서는 조금 불리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말조심 굉장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마포구청장 후보인가요? 그분이 현직 마포구청장이기도 합니다.
1: SNS에 글을 올렸죠.
2: 네, 마포구에는 다행히 이런 사건이 없었다. 그게 마포구만 없으면 다행인 겁니까?
1: 그러니까
2: 인근구예요. 서대문구가.
1: 문제가 있죠. 사실.
2: 그 예.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물론 이제 뭐 내리고 사과도 하고 네네.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언행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민들을 더 불편하게 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긁어부스럼 같은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수습 잘하고 그다음에 뭐 조사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안전 문제는 뭐 책임을 어디다 돌리고 정치적 비방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1: 네.
2: 누가 더 분명한 대안을 누가 더 안전한 어떤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 경쟁이 본질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하는 게 더 나은
1: 그렇죠.
2: 그런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게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이니까 좋은 대안을 이야기해 주는 게 서울시장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되겠죠.
2: 그렇죠.
1: 네, 그런 점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 좀 제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솔한 언행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까지 드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전 진행된 여야 지도부의 선거 유세 상황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 민주당의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호남 사수에 지금 총력 좀 벌이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여당 지도부가 8번이나 호남을 찾았는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총력전에 나섰다는 건 단순한 지원 유세 차원을 넘어서 실제 좀 많은 위기감이 있다라고 말겠죠. 이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3: 사실 이제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잖아요. 정치적 네. 텃밭이기 때문에 사실 뭐 석관해야 사실 본전인데 지금 이제 일부 기초 자치단체 선거에서도 이상이 벌어지고 그건 뭐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대부분 이제 공천 실패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 국회의원의 어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1: 네.
3: 또 당 지도부 의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제 지역 민심과 어긋나는 그런 공천을 했을 경우에 이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선거가 흘러가는데
1: 네.
3: 그것이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전라북도 지사 선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3: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보니까 최근에 전북지사 최근 여론조사 한 4번 정도를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제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가 우위에 있는데
1: 네.
3: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는 무려 16.6% 포인트가 차이가 날 정도 압도적으로 이렇게 우위를 보려는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지금
1: 네.
3: 민주당이 아마 초비상. 앙이 걸리지 않았나.
1: 아, 16%가 넘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3: 예, 오늘 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1: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소개해드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3: 그래서
1: 네.
3: 그래서 이제 제가 볼 적에는 아마 민주당 지도부가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전라북도 지사 선거를 보면 과거에는 이제 정당 투표, 진영 투표에서 줄 투표 경향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당과 후보 인물을 분리하는 분리 투표가 가능해. 진 거 아니냐.
1: 그렇죠.
3: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관영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성들이 더 높게 나오는 거.
1: 네네네.
3: 이것이 이제 부산 북구 갑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서도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1: 네.
3: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보니까 이 정청래 대표가 어떤 그 중앙정치의 어떤 횡포다. 예, 이런 인식이 김관영 후보의 어떤 동정론과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1: 네.
3: 이것이 전라북도 도민 어떤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런 부분들이 꽤 그 관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침 아는 지인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있다.
1: 네.
3: 그다음에 이제 그 김관영 지사에 대한 도정평가가 나쁘지 않아서.
1: 그러니까요.
3: 예, 인물론에서도 네.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다.
1: 네.
3: 이제 이런 부분이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김관영 후보가 그냥 민주당 후보라는 거죠. 친민주당 후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당선이 되면 민주당으로 복당할 거기 때문에 그 김관영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권자들이 당원들이 정치적인 부담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소속을 찍었는데 투표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된다면 네. 사실 네. 그런 투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3: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 그러니까 정청래 그 중앙 정치 권력이었던 횡포 이 부분이 이제 동정론과 좀 맞물려 있고
1: 네네.
3: 또 하나는 이제 인물에 있어서 어떤 비교 우위 또 지금 이제 그 친민주당 성향 후보라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지금 김관영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높은 경쟁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1: 네.
3: 뭐 내일부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안 되니까 알 수는 없지만
1: 깜깜이 선거가
3: 예, 예. 현재의 추세대로 물론 이제 선거라는 거는 그 여론조사와 관계없이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얼마나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 네.
3: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그 동원력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표상으로는 결코 간단치가 않다.
1: 그렇죠.
3: 예, 쉬운 예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이제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1: 네.
3: 그래서 아마 저는 그 선거 기간 내내 그 전라북도에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 지켜야 되니까. 예.
1: 아 지금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껴야 될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금 말씀하셨던 여론조사 조원 CNI가 전라일보 의뢰로 지난 25일, 26일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요. 무선 AR

0: 방식으로 전북지사 지지율 조사 진행한 결과 김관영 무소속 후보 51.9%,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 35.3%로 16.6%의 격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발등이 불이 떨어진 거네요.
1: 그 전북지사 선거는 물론이고 네네. 지금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0: 네.
1: 혁신당, 조국 혁신당 후보들의 약진이 생각보다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다 조국혁신당이라는 그 거기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거기 연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 한평군수 선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이 지금 호남이라는 지역이 무조건 민주당만 찍지도 않았어요 사실. 2016년도인가요? 이 20대 총선거. 그때 국민의당이 아니 석권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안철수 대표의 안철수 국민의당.
1: 그러니까 이게 호남이라고 해서 전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찍는다라는 생각이 오산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총선 때는 지민비전한 것 다 우리가 아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뭐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호남이라는 지역이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장 전략적 투표와 전략적 선택을 하는 곳이 호남이에요.
0: 마음이 네. 되게 잘 모아지는 것 같아요.
1: 아주 정치적인 이 고관여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굳이 유권자 일반으로 볼 때
0: 맞아요. 예,
1: 다른
0: 예.
1: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0: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이게 아주 만만한 지역이 아니에요. 이 선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정청래 대표에 대한 그 비호감이 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다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하도 공천 관련해가지고 김관영 지사 후보에 대해서 너무 빨리 제명했다라는 여론이 많아요 사실. 그 대립이 준 게 이제 사진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 제명했는데 어쨌든 본인에게도 뭔가 이제 그 소명도 듣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0: 네네.
1: 이원태 후보도 마찬가지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묻질 않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인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도 그 16% 나는 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
0: 저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1: 처음 알았는데 그 정도는 모르고 이게 이원태 후보가
0: 저도
1: 앞서
0: 오차 범위 안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1: 안쪽이나
0: 했는데
1: 바깥쪽이나 이 정도였고 근데 저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저런 게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저 정도가 이제 선거 이제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 전에 알면 이 유권자들에게도 상당한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16%나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전북지사 선거도 그렇고 기초단체장 선거도 그렇고 이 정청래 대표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정 대표는 지금 이 선거를 완전히 완승을 하고 하고 난 다음에 대표 연임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호남이 권리당 제일 많은 지역 아닙니까? 호남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0: 8월에 전당대회
1: 정 대표로서 뭐 상당한 치명적인 악재죠.
0: 당대표 선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1: 그래서 부산 북갑에서 만약 하정 후보가 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정 대표에게.
0: 그렇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민주당의 폭풍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 당선이 된다면 말이죠.
2: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로서는 김관영 후보가 지금 저렇게 약진하고 있는 게 상당한 위기죠. 만약 진짜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럼 정청래 대표가 했던 그 공천 그리고 김관영 지사에 대한 제명 이 정당성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청래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김관영 후보가 프레임 전환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본인의 이제 돈봉투에서 발단이 된 사건인데 그 자체는 뭐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죠. 그러나 그걸 좀 서둘러서 당 지도부에서 본인 소명을 충분히 듣지 않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바람에 이걸 이제 정치적 희생양 프레임으로 혹은 이 반청 프레임으로 가져가면서 그게 유권자들에게 일정한 공감대를 산 것 같아요.
0: 그렇죠. 현역 지사인데 그렇게 바로 제명시킨다는 게
2: 그런데다가 이원태 후보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식사비 대납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대납 당사자로 지목됐던 도의원은 제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원태 후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그 조사 과정이 굉장히 부실했다. 이를테면 그 대납 논란이 일었던 식당 그 주인조차도 윤리심판원에서 나와서 만나지 않았다. 막 이런 게 알려지면서 이거는 결국 자기 편은 살려주고 그다음에 자기한테 걸림돌이 되는 그런 정적은 제거하고 이런 행위 아니냐. 이게 전북 도민들의 정서를 좀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호남 유권자들이 때때로 민주당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요. 대표적인 게 2016년도 국민의당의 돌풍이고 지역적으로 보면 무소속이 꽤 많이 당선되는 지역이 전북이기도 합니다. 기초단체장 선거나 뭐 다른 선거들에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의 재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저게 불이 붙은 게 굉장히 무서운데 지금 지지율 격차가 더 커지고 있잖아요. 처음보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나온 저 여론조사에서 16.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났다면
0: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 와, 이거는 이제 다시 뒤집기 쉽지 않은 그런 정도로

0: 네. 지난번 총선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당 투표에서도 조국혁 신당이 상당한 득표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1: 네네네.
0: 저 이제 표심이 확산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 선거 결과와 맞물려서 정청래 대표가 자칫 8월 전당대회에 명함을 못 내밀 수도 있다. 이런 관측마저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1: 당대표 후보도 못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몇 군데서 져버리면은.
1: 뭐 예를 들어 부산 북갑이나 전북지사 같은 경우에 만약 진다면 후보로도 못 올라온다고.
0: 아니 부산
1: 보십니까?
0: 북갑도 네. 뭐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고 정청래 대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빠 논란이 컸어요 처음에.
1: 네네네.
0: 그거는 당대표가 잡혀간 거지 않습니까? 네,
1: 같이 움직여서
0: 이제 그런 책임론이 다 일어날 거예요. 만약 선거 결과 그렇게 나온다면은.
1: 네네.
0: 때문에 굉장히 궁지로 몰릴 거다. 이런 관측이 있어서 정청래 대표로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사활을 걸고 네. 뭔가 저 전북 선거의 향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까 너무 한쪽으로 좀 뭐 많은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쏠린 여론조사가 있어서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전북신문이 한길 리서치 의뢰해서 지난 21일 22일 전북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실시한 전북지사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김관용 후보 47.3%, 이원택 후보 38.7%로 오차범위 밖에서 김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섰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김관영 후보가 프레임을 굉장히 잘 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프레임이라는 게 결국 친명과 친청의 대결 프레임이라고 봐야 됩니까?
0: 그렇죠. 그 김관영 지사, 김관영 후보는 그걸 이제 숨기지 않고 있어요.
1: 네네네.
0: 심지어 본인 출마의 불가피성을 대통령한테 설명했다라고까지
1: 뭐 교감했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0: 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 없다. 그러니까 아마 통화한 것 같지는 않고 누굴 통해 가지고 이런 취지에서 제가 출마합니다.
1: 네네네.
0: 좀 전해달라 이런 정도 했겠죠. 그럴 만큼 본인은 이번 선거에서 이겨서 반드시 민주당으로 돌아갈 거고 그러나 정청래 당대표가 있는 민주당에는 복당을 구걸하지 않겠다. 내가 당선되면 정청래 연임을 기필코 막겠다. 뭐 이렇게 아주 대놓고 반정청래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선거에 나온 후보가 얼마 전까지 같은 당의 당대표였던 사람을 상대로 저 정도의 그 마케팅을 하면서 캠페인을 하는 거는 저게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과감하게 저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득표에 도움이기 때문에 아주 강도 높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1: 네.
0: 저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건데 뭐 마땅히 지금 속수무책이에요.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뭐 맞대응을 하자니 그것도 그렇고 뭐 영구제명이다. 국민의 민주당에 다시 못 돌아온다 얘기는 하지만 이게 다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1: 당선되면은
0: 경험칙상 당선되면 돌아온다.
1: 거의 다들 돌아가셨죠. 예,
0: 그리고
1: 예.
0: 김관영 지사에 대해서는 절대 남이라고 생각 안 해요. 호남 유권자들이.
1: 그렇구나.
0: 그런데다가 네. 앞서 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후보 간 체급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원태 의원이 재선 국회의원이고 그 도지사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원태 의원을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그에 반해서 현직 지사로서 김관영 지사의 인지도나 네. 또 직무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지금 저런 선거 추세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김관영 후보 전화 인터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원택 후보와 두 분 친구 관계신 것 같아요. 오랜 친구 관계인데 이제 서로 뭐 연락 없고 전화도 안 받고 말도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감정의 골이 좀 많이 깊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내일 또 이원택 후보 전화 인터뷰 준비했거든요. 이것도 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강경 대응이 공천 논란으로 인해서 흔들렸던 이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오늘 마지막 여론조사 기간이라 마음껏 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간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에서 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광주 전라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일주일 새 57.2%에서 68.4%로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정치적 이슈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지지율이 급반등한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좀 한 말씀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기저에 깔려있던 공천 불만이 뭐 봉합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스타벅스의 이런 민심이 좀 방향이 된 거라고 좀 봐야 되는 걸까요?
2: 아무래도 이제 그 민주당의 지지층의 결집 효과를 이제 그 스타벅스가 제공했다고 보여지고.
1: 아, 스타벅스가 제공했다.
2: 이 부분을 이제 대통령과 일부

0: 부상관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걸 이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네. 이제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부분은 어쨌든 5.18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감수성이나 이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갔는데 네. 이것이 뭐 현재 그 각각의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공천 갈등이나 뭐 이 부분을 뭐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네네. 그건 별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1: 네.
0: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호남 지역의 상승과 별개로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상승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1: 네.
0: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스타벅스의 그 잘못된 마케팅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중도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우호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공세적으로 취한다고 보거든요.
1: 네네네.
0: 저는 이 부분이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어떤 조롱하고 폄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비판도 있지만 솔직히 그 뒤를 보게 되면 이 기제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동시키려고 하는 정치 세법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1: 네네.
0: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 것인가를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좋겠다. 사실 호남 지역에서의 민주당 지지율 상승보다는 그것이 어떤 그 수도권 지역이나 또 충청권 지역에서의 어떤 그 민주당 지지율 상승이 더 유의미하고 선거에서 더 유의미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세상 일이 과유불급이라고
1: 네.
0: 아무리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속내가 이렇게 딱 노골적으로 드러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제 역풍도 간단치 않거든요.
1: 그렇죠.
0: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일부 장관들이 적어도 제도 권력을 이용해서 특정 기업의 어떤 그 불매를 촉구하는 이 부분은 저는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1: 네.
0: 정부가 정부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을 완전히 착각해가지고 정부가 시장의 영역을 과도하게 전 침해하는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더 나가면
1: 네.
0: 저는 오히려 이제 역풍이 올 시점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정말 그 대통령이 하고 싶은 그 프레임에 딱 걸려 들어가지고 이제 스타벅스 커피 들고 회장 가자. 예? 이런 이제 또 황당한 이제 슬로건을 네. 외쳐서.
1: 아니, 장동혁 대표가 유세한 이후에 빠져나오는데 누가 스타벅스 커피를 이렇게 쓱 밀어넣더라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봤더니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아니, 스타벅스 모습. 커피 갖고
1: 네.
0: 투표장 가는 게 무슨 애국운동도 아니고. 그래서 아, 저거는 조금 그 신세계의 그 정용진 회장의 과거의 극우 행태. 이런 부분도 냉철하게 비판하고 왜냐하면 네. 그 정용진 회장의 그 극우적인 행태가 없었다면 그 탱크데이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실무 직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1: 그렇죠. 과거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예, 더 크게 그래서 받아들여진 것 아닌가
0: 저는
1: 봅니다.
0: 그 부분을 비판하고
1: 네.
0: 다만 이제 기업의 잘못된 마케팅에 대한 심판 권한은 소비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제도 권력의 과도한 개입이나 비판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면
1: 네네네.
0: 저는 장동혁 대표가 조금 득점을 했을 텐데 엉뚱하게 무슨 저기 스포 커피 들고 투표장 가자 이런 걸 위해서 결국은 또 투표할 그 지점에서 또 실점을 했다.
1: 네?
0: 전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너무 이제 안타까워요.
1: 네. 네. 아니 생각해봐도 신세계의 입장에서 전환기 씨가 그걸 들고 있다거나 뭐 당대표가 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게 옳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아니, 정용주 대표도.
2: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회장도, 아까 예. 소송 그 고가차도 얘기했었잖아요. 과도하게 대응하면 역풍이 분다. 이게 선거의 기본이에요. 모든 사안이 다 그래요. 모든 쟁점이 다 그런데 이 사안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뭐 비판이 따를 수 있어요. 여권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에 대한 태도의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1: 네.
2: 그런 자질구레함을 다 사상하고 제가 이렇게 느낀 게 참 국민의힘은 안 되겠구나. 근데 이 사안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보세요. 이 선거가 지금 뭐 접전 지역도 많이 생기고 경합 지역도 생겼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1: 네네.
2: 이번 선거가 처음에 애당초 15대 1의 예상을 왜 했던 거였어요. 개헌과 탄핵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 때문에 했던 거였잖아요.
1: 네.
2: 근데 그리고 나름의 선거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었으니까 이른바 내란 프레임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여러 가지 변수 생기고 의혹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접점 지역이 늘어나는 건데 여전히 선거는 어려워요 지금
1: 네.
2: 국민의힘에게.
1: 네.
2: 근데 이 상황 같은 경우도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국민의힘에게는. 이게 뭐냐면 이 탱크 대란이 뭡니까? 계엄, 탱크, 5.18 이것도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광주, 호남. 그러면 계엄의 강, 탄핵의 강 이거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동 대표는 또 이 선거 기간 중에 이런 사안으로 해서 뭔가 계엄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을 또 스스로 차버렸어요. 네. 내가 차버린 게 아니라 차버릴 수밖에 없는 이 뇌의 구조가 그렇다.

0: 저는 일단 그 정부가 불매운동한 건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팩트관계 좀 바로잡고 싶고 일각에서 네. 그런 비판이 있는데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이 여기에 의한 태도 같은 거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주류는 모든 국민의힘의 구성원이나 의원들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이른바 우리가 극우라고 규정하는 그 단어 개념에 몰입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탱크데이라는 게 탱크로 이 5.18 광주를 밀어붙인 거였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살이 됐어요.
1: 아, 그럼요.
0: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왜 이렇게 과도하게 나오냐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지금 당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태도를 보이고 또 국민의힘이 또 여당에 대해서 야 이게 오히려 이거 이 뭡니까 국면을 바꿀 수 있다라는
1: 네.
0: 생각으로 과도하게 또 옮겨 오래요.
1: 그런 모습이 좋을 리가 없다라고
0: 오히려
1: 보시죠?
0: 이게 국민의힘의 또 역풍이다.
1: 네,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저는 그게 네.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양측 진영의 행동과 태도와 대하는 자세들은 알겠어요. 그럼요 이 선거 기간에 결국 중도의 표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스타벅스 논란이 뭐 청년층이라든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마음이 어떻게 가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2: 근데 저는 좀 과유불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네.
2: 특히 이제 정부 여당의 대응이 물론 저는 신세계 그룹이나 스타벅스 코리아가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을 이번에 했고 거슬러 네. 올라가면 정용진 회장의 과거의 과도한 정치적 메시지부터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어제 나와서 뭐 자세를 낮추고 사과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메시지는 좀 문제가 있어요. 사과문에 어울리지 않는 뭐 생각은 다르지만 뭐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아가자. 아니 본인이 지금 대통령 연두교수 하는 것도 아닌데.
1: 그 다만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2: 뭘 힘을 합쳐서 다만. 앞으로 나갑니까. 네. 그리고 이게. 생각이 달라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법적,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
1: 네.
2: 거기에다 대고 저런 그 말도 안 되는 마케팅을 한 거는 무조건 잘못한 일이고 사과해야 될 일이지. 이제 저런 식의 조롱과 혐오는 다른 생각이 아니고 틀린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저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진정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고 본인이 그 자리까지 불려나가서 사과를 하게 된 건 결국 본인의 과거 행적 때문입니다. 그게 이 사태의 원인이자
1: 네.
2: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이유거든요.
1: 쌓여 있었던 것이죠.
2: 그러면 네. 이제 그냥 덮어놓고 잘못했다가 아니고 뭐가 잘못했다. 뭐를 고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잘못했다 그래요. 근데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덮어놓고 잘못했다 그러면은 정말 바꾸려고 하는 잘못했다는 책임을 통감하는 진정성이라고 보이는데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이 뭘 잘못했다는지 얘기를 안 하고 덮어놓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 진정성이 없게 보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를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확대시킨 거 바람직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서 비판하고 궁극적으로 그걸 불매할 것인가는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할 영역입니다.
1: 네.
2: 근데 자칫 이거를 소비자들의 비판을 정부가 지나치게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서서 끌고 가려 그러면 여전히 비판은 하지만 나는 그걸 소비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도덕적 잣대를 들이오는 꼴이 돼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1: 그런데
2: 그건 정당하지 않지요. 스타벅스 코리아를 비판하더라도 여전히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마실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 층은 그런 거에 민감합니다.
1: 민감합니다.
2: 정부가 그런 걸 다 규율하려고 하는 듯한
1: 네네네.
2: 모습이
1: 맞습니다.
2: 지나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걸 강요하는 듯한 모습에 약간 염증을 느끼고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1: 약간 반발 심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지금 특히 대학가에서 이 이슈를 둘러싸고 정부 여당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거의 십중팔구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는
1: 네네네.
2: 그러니까 유의해야죠. 선거에서 이거는.
1: 그렇죠.
2: 때문에 김부겸 총리가 얘기했던 게 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특정 기업을 향해서 더 공개적인 압박을 정부가 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선택에 맡겨두자. 그리고
1: 네.
2: 선거에 집중하자.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이런 과유불급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한술 더 뜨는 과유불급으로 지금 대응을 하잖아요. 뭐 스타벅스 코리아 들고 커피 인증샷 찍고 그
1: 네.
2: 투표하러 가자 그러고 아니 스타벅스 코리아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형벌은 전환기 씨가 자꾸 스타벅스를 애국기업이라 그러고 뭐 사마시자 그러고 거기가 보수의 마지막 근거지라 그러고 그게 더 부담스러워요.
1: 그 이미지를 상승시키려고 회사에서 얼마나 큰 마케팅 비용을 들이는데
2: 아니 그러니까요.
1: 한순간에 이렇게
2: 한순간에 무슨 극우 기부들에 네. 무슨 뭐 수경지 비슷하게 스타벅스가 돼버리면은 그 기업 이미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타벅스 입장에서 그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1: 근데 문제죠. 예.
2: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걸 막 조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0: 또 아, 아니, 엉뚱한 뭐 얘기입니까?
1: 국민의힘 전체는 아니고.
2: 그런데 말씀 들어보면 네. 양쪽 다 너무 네. 과하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3: 저는 그래서 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장동혁 대표나 일부 의원들이 뭐 하자 이건 스타벅스 커피 들고 투표장 가자고 하는 것이 5.18 땡크데이를 옹호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스타벅스 코리아를 도와주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 오, 전전은 아니잖아요. 네.
3: 그 스타벅스 코리아도 신세계그룹 또 이것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2: 네네. 네?
3: 본인들이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어쨌든 곤혹스러운 입장에 이걸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잠잠해지길 바라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다시 이거를 들고 투표장 가자고 외치는 바람에 네. 다시 선거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적에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셈법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 프레임에 장동혁 대표가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들어온 거예요.
2: 네네.
3: 그럼 도대체 뭐를 얻고자 하는 거냐 이것을 통해서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정말 좀 생각들이 너무 없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4: 그 생각이 이런 거예요.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이른바 보수층 결집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플러스 본인의 원래의 극우적 인식 같은 거. 이게 같이 결합된 거예요. 결합돼가지고 최악의 상태로 끌고 가고 있다.
2: 네.
4: 그러니까 여당의 그런 행태를 비판하고 그러나 충분히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이걸 벗어나가면서 오히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계엄과 탄핵에 바로 연결되는 얘기니까 탱크라는 게. 이거 스스로가 오히려 더 과유불급을 더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식의 한계다. 거의 구조적이다.
2: 네.
4: 저는 이렇게 봅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이 이슈는 이제 넘어가겠죠. 오늘 이후로 사과문 발표하고는.
0: 아니 넘어가야지. 이게 선거의 본질이 아닙니다.
2: 그렇죠. 본질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스타벅스 갖고 토론을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4: 이 선거가 네. 본질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전부 본질이 아닌 걸로 선거를 해요. 이 선거 공학의 본질입니다. 이게.
2: 아 그렇군요. 네. 네. 다음 본질이 하는 건 뭘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로고 듣고 저희는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5: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2: 네, KBS 열린 토론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이색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잠잠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오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대 위로 올라온 상황인 것 같아요. 대구와 충청권에 이어서 오늘 부산과 경남 그리고 강원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로 광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보수 결집의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현장 영상을 보면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인파가 엄청나더라고요. 이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아무래도 이제 과거 이제 박정희 시대에 대한 어떤 향수
2: 네.
3: 뭐 이 부분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어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특정 지역에서 또 이제 보수 지역 중심으로 해서 보수 결집의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2: 네네.
3: 그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지지층을 형성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굳은 좌표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2: 네.
3: 이것이 그 보수 결집이 유임성을 갖는 것은 이제 대구나 경북이나 뭐 이런 지역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중도 보수나 지금 이제 계엄이나 이런 부분에 실망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해 있는 중도 보수층
2: 그렇죠.
3: 또 이제 중도층
2: 네.
3: 이 표를 가져와야 지금 접전 상태에서 이제 신승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2: 도움 됩니까,
3: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이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2: 미지수입니까?
3: 찬반 양론이 많이 갈리는데
2: 양반이,
3: 저는 개인적으로는
2: 예,
3: 도움이
2: 예.
3: 안 된다고 보는 거죠.
2: 오,
3: 특히 이제 이것이 또 영남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그럼 수도권의 민심은 그걸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 그러네요.
3: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돌아 저기 이번에 지원 유세 다니는 분이 선거에 그렇게 유의미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2: 네네.
3: 이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관점에서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정치에 있어서 진영 구도, 진영 대결 또 적대적 뭐 이런 부분이 큰 정치,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네. 이런 부분에서 전직 대통령이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나 특정 정파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우리 국민 통합이나 정치 발전을 통해서 지난번 총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지원 유세 나갔는데 사실 거기 이제 역풍이 불었죠. 전직 그것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제는 적어도 본인이 보수 출신 대통령이든 진보 출신 대통령이든 간에 이미 전직 대통령은 이제 사회 원로로서 국민 통합이나 조금 우리 사회에 조금 어려운 곳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조금 더 좀 선진국과 또 공동체 정신을 조금 회복하고 유지시켜줄 수 있는 쪽으로 자기 역할들을 좀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정 진영을 이렇게 지지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그런 속에서 조금 박근혜 대통령의 좀 다른 모습을 좀 보고 싶고요. 그건 뭐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이제는 자기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나 사회나 공동체 속에서의 자기 역할 부분 이 부분을 이번에 한번 좀 선거에 있어서 유불리를 떠나서 한번쯤은 우리 사회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닌가.
2: 알겠습니다.
3: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2: 그러니까
3: 있습니다.
2: 전직 대통령이 선거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사회의 어떤 부분을 기여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최청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저는 처음에 대구에 갔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2: 아, 그럴 수 있다.
4: 정치인 출신이니까 뭐 전직 대통령이 사회 통합에 기여하면 좋겠으나 우리나라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에게 그런 수준 기대하기는 좀 그렇고 그럴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옥천이나 충청 지역도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하니까 옥천이.
2: 그렇죠. 생각을 했죠.
4: 그럴 수 있다.
2: 네.
4: 그 정도까지야 뭐 우리 한국 정치가 언제 뭐 그렇게 좋은 것만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본인의 정치라는 것 같아요.
2: 네.
4: 과연 전직 대통령을 하고 난 사람이 무엇에 대한 자기 정치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야 설명이 돼요.
2: 무슨 정치를.
4: 글쎄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도저히 난 전 처음에는 대구나 이런 지역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봤는데 이게 지금 뭐 다른 지역 부울경도 간다고 얘기하고.
2: 아니 선거에 나오실 건 아니잖아요.
4: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죠. 총선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2: 얘기도 하는군요. 예.
4: 어쨌든
2: 뭐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나온다고요?
4: 그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후배 보고 너 이상하다 그랬는데.
2: 네네네. 네. 재밌네요. 네, 또 그런
4: 어쨌든
2: 발상은.
4: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선거에 실리가 많지 않다. 이태규 의원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가져요. 대구나 이런 데서 모르겠어요. 또 결집을 할 수 있으니까. 대구라는 지역의 특성상. 그리고 또 투표장에 가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 국민의힘 도저히 안 되겠다. 하여튼 민주당 못 찍겠고. 그런 사람들이 갈 수도 있어요.
2: 네.
4: 특정 지역에서. 그러나 이게 지금 수도권이나 아주 중도가 중도층의 어떤 향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지역이 많잖아요. 지금 뭐 접전지역 경합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판세야 뭐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지역에는 저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그건 하나의 심리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2: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4: 당위의 얘기인데 당위의 얘기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건지 알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탄핵 때 대통령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정권 교체가 된 지 얼마 됐죠?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왜 정권 교체 됐어요? 탄핵 돼서 정권 교체 된 거 아니에요? 이재명 정권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선거가 지금 국민의힘에게 어려워진 이유도 이 탄핵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얼마나 많이 계엄의 강 탄핵의 바다 뭐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바로 탄핵 때 대통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등판한 거예요 등판.
2: 네.
4: 정말로 이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소용없는 거지 아는데 이거 헌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되고 파면된 대통령이에요. 근데 뭘 근거로 나오는 겁니까? 박정희 향수라는 게 뭔데요 도대체. 박정희 얼마나 독재했는데 얼마나 인권을 탄압했는데. 그 특정 지역에서 맺힐지 모르겠으나 전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규범적으로도 안 되고 선거 실리에도 큰 도움도 안 된다.
2: 네.
4: 그렇게 생각합니다.
2: 대구까지는 이해하셔도 지금 뭐 충청, 부산, 경남 이런 지역까지도 보는 건
4: 별로 그렇게 전 도움도 안 되는
2: 도움도 안 되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께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0: 네, 뭐 두 분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 네.
0: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가 기댈 데가 없구나 라는 걸 드러내는 장면인 것 같아요.
2: 그렇죠. 새로운 선거에 내세울 얼굴이 없는 거죠.
0: 아니 그리고 지금 지도부 없는 선거를 사실상 치르는 거예요. 저게 지도부 대체 효과 비슷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2: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0: 아니 장동영 대표를 얻어 쓸 데가 없어요.
2: 네네.
0: 본인은 여기저기 다니고 싶어 하는데 후보들 원치도 않고 다녀가면 역풍 불고.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도 개수식 할 때 장동영 대표가 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했어요. 가고 나서 별로 박형준 시장이 그 이 지지율이나 이런 추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2: 네.
0: 그리고 박민식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그 부산 북구

0: 분위기나 이런 데하고 안 맞는 얘기를 당시로부터 대거 내려가서 한동훈 후보를 의식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부터 박민식 후보가 경쟁에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왔다 가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실증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1: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박민식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기장시장 온 곳을 따라간 것 같다라고 좀 따라갔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0: 아니 그러니까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뭐 보수에도 원로들이 있는데 지금 원로들 아무도 안 나섭니다. 나설 만한 상황이 못 되는 거지. 이길 수 있는 선거도 아니고 나설 만한 명분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냥 뭐 잘 되길 바라지만 안타깝다 이런 정도의 다 위치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네네.
0: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보수에서 가장 상징성이 크고 어떻게 보면 그 전통적 지지자들 여기에 영향력이 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러내서 선거의 한복판에 세우는 건데 앞서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박 전 대통령 저러시면 안 되죠. 본인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얼마나 큰 오점을 남겼습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제 자중하고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되는데 저렇게 선거 한복판에 들어가서 다시 정파의 뭐 수장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는 건 국민에 대한 도의도 아니고
1: 네.
0: 저는 뭐 본인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성찰의 모습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서 이제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직 대통령들은 권력의 시간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이 당대에 본인들이 대통령일 때
1: 네.
0: 그 통치의 공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평가들을 갖고 있어요.
1: 그렇죠.
0: 이분들은 이제 역사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1: 네.
0: 그러면 그에 맞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뭐 국민통합이라든지 어쨌든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원로로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렇게 정치 한복판에 선거의 한복판에 등장하는 거 좋은 모습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 나온 것도 좋은 모습 아니었어요. 결과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1: 안 좋았죠. 예.
0: 이번에도 행여 박 전 대통령의 행보에 자극받아서 저는 안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저는 박 전 대통령의
1: 혹시나 막판 선거의 변수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오실
0: 아니 저는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 행여라도 제가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1: 네네.
0: 뭐 하실 것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높아심에 네네. 드리는 말씀이고
1: 네.
0: 박 전 대통령의 저런 행보가 뭐 보수 결집에 일정한 그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겁니다. 저걸 지켜보는 이를테면 중도층 표심이나 이런 또 마음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아니 저렇게까지 하나 저분이 저렇게 할 만큼 떳떳한가 근데 이런 또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후보들이 다급하니까 박 전 대통령한테 가서 기대고 매달리지만 냉정하게 보면 확장을 기해야 될 때 어떻게 보면 결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1: 네.
0: 저게 맞나? 지금 이 선거 전개 상황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1: 네. 지난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부산 선거 지역을 좀 돌면서 네. 결과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판단이 많이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선거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내일부터 일단 여론조사 공표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투표일까지 엿새가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기간이 되는 셈인데요. 선거 전 초반과 달리 여야 간 접전지가 점점 뭐 늘어나고 있는 양상, 좀 후보들 간의 간격이 좀 붙고 있는 양상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선거 막판까지 이 양상이 어떻게 이어질지 최창렬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2: 글쎄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네. 15대 1 그게 이제 지배적인 전망이었잖아요.
1: 초반에 그랬죠. 네,
2: 대구도 이긴다라는 거였잖아요.
1: 16대 0 얘기도 나왔어요.
2: 16대 0 얘기도 나왔나요? 전 그것까지 몰랐는데.
1: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2: 경북은 전 처음부터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네. 뭐 지나간 얘기고 지금 15대 1로 민주당이 이긴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과를 알 수 없겠습니다만
1: 네.
2: 그렇게 될 수도 있죠. 15대 1이 될 수도 있는데 분명한 어쨌든 간에 생각보다 이 개헌 프레임이라는 거 내란 프레임은 상당히 희석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인식 속에는 인지 구조 속에는 분명히 그게 있다. 네. 있기 때문에 이 선거는 어쨌든 간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다. 민주당이 유리하게 압승할 거예요. 근데 압승이라는 게 15대 1이 돼야지 압승인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1: 그렇죠.
2: 원래 10대 6으로 이것도 압승입니다. 압승까지 아니면 승리인데 만 10대 6으로 뭐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것 같은데 10대 6으로 민주당이 이겼다고 한 참패가 되는 거예요. 아니,
1: 처음에 15대 1을 얘기했으니까 그거 안 되면
2: 참패요.
1: 기대치가
2: 참패.
1: 안 맞죠.
2: 그냥 가는 거예요. 민주당은 속된 말로 거치면 가는 건데.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2: 10대 6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네. 근데 아무튼 간에 접전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 분명해 보이고 특히 이제 민주당 후보가 앞서 나가려고 생각했던 데에서 상당히 이제 여론조사가 우리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1: 네.
2: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본질적인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어떤 이제 무슨 서서문 고가자차도 붕괴 문제라든지 또 GTX 그 이제 철근 누락 사건

0: 뭐 이제 오빠 뭐 이런 거 오빠 불렀다는 것도 최근에 김민전 의원이 또 오빠 잘생
1: 잘생긴 오빠들 많아
0: 그런 얘기 어제 일부러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게
1: 난리
0: 안 나와서
1: 난리 났죠. 예, 예.
0: 오늘 이제 어제 얘기하시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일부러 하는 거고.
1: 아니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그 얘기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는 걸 정치인들은 모릅니까? 왜 그런 얘기가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0: 정치하신 두 분께 물어보십시오.
1: 박원순 의원님 왜 그런 겁니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2: 이해가 안 돼요.
1: 네, 저 이해가 안 간다. 안 돼요 정말로.
2: 김민전 의원이 박민식 후보하고 대학 동창이고
1: 네네.
2: 그 화면에서도 보면 친구라고 막 소개했는데 친구를 도와주러 간 건지 친구를 망치러 간 건지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고 예. 생각하고요.
1: 이해가 안 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 저는 뭐 감수성 문제인 것 같아요.
1: 감수성의 문제다. 네,
2: 평상시에 예. 그런 감수성이 부족하니까 그냥 뭐 아무 말이나 나오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계속 말씀 이어주시죠.
0: 그래서 아무튼 예.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사소하다면 사소한 거지만 또 선거의 변수가 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접점적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최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큰 차이로 이길 것 같아요. 민주당이.
1: 그리고 민주당이 큰 차이로 네, 이길 것이다.
0: 15대 1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는데 네. 어쨌든 간에
1: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0: 글쎄요. 그 쉽지 않은 얘기인데 전 아무리 민주당이 생각보다 손가락을 못 올려도 13대 3은 넘을 것이다.
1: 13대 3 정도 예상하시는군요.
0: 13대 3 정도.
1: 네네네.
0: 나 14대 2.
1: 14대 2 정도.
0: 그 정도.
1: 적어놓겠습니다.
0: 네, 적어놓는데 뭐 틀릴지도 모르겠는데.
1: 아이고, 어쨌든 괜찮습니다.
0: 예. 의외로 15대 저는 15대 1까지 잘 모르겠어요.
1: 예, 예. 네. 유튜브 잘 저장해놓겠습니다.
0: 그 괜히 말씀드리고 왔네.
1: 아닙니다. 예. 아, 생각이 이제 또 비대위원님도 생각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박원순 의원님도 한번 좀 전체적으로 판을 한번 예상해 주시죠.
2: 아니 저는 막판 보수 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고
1: 네.
2: 그래서 추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차이가 좁혀지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일주일이 남았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일주일 동안 뭐 양쪽 다 집중을 할 겁니다. 이제는 이제 전략도 걸을 거 거르고 그동안의 시행착오들 다 줄이고 마지막 남은 엑기스들만 가지고서 총 집중을 할 텐데
1: 네.
2: 여전히 기본값은 15대 1이라고 봐요.
1: 여전히 디폴트 네,
2: 기본값은 15대 1인데 네. 거기서 하나 두 개 국민의힘이 건지느냐 못 건지느냐. 그래서 저는 대구하고 울산 정도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1: 네.
2: 대구는 원래 거기가 이제 보수의 그 성지고 말하자면 심장이고 지금 굉장히 좁혀졌어요. 그런데 김부겸 후보 측은 이미 이럴 걸 예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바닥 분위기가 워낙에 좋다.
1: 그렇죠.
2: 여전히 이런 그 얘기들을 하고 예전에 선거에서 없었던 양상이 국민의힘을 집단 이탈해가지고 김부겸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이런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대구 선거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무돼 있고 결국에는 지체된 지역 발전. 그걸 위해서 적임자가 누구냐. 아, 여기서 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네. 보면 김부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데.
1: 대구까지는.
2: 어쨌든 네. 만약 국민의힘 측에서 추격해가지고 일을 뭐 더 늘린다면은 일단 대구가 첫 번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울산은 후보 단일화가 그 추진이 됐다가 한번 지금 중단됐다가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김상욱 후보가 보였다고 생각해요. 거의 저는 추태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선거에 주는 이미지 영향도 있고 오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고
1: 네.
2: 김두겸 박맹호 후보 사이의 막판에 내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극적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가 초경합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1: 네네.
2: 대구 울산 정도가 마지막까지 변수가 되는 지역이고 거기서 만약 민주당이 이긴다면 그냥 15대 1이 굳어지는 거고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뭐 14대 2냐 13대 3이냐 요 기로에 약간 서 있는 지역이 두 군데가 아닌가 싶습니다.
1: 14대 2가 되면 대구까지 포함을 해 주신 거고 만약 13대 3이 되면 울산까지 포함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14대 2는 겹치네요 일단. 교집합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태규 의원님께서는 좀 다른 의견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요.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여론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 지표만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1: 네.
3: 이제 이 조사의 어떤 그 표준 오차가 보통 이제 전국 단위보다 좀 크지 않습니까?
1: 네.
3: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득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장담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을 찾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본인의 어떤 높은 국정 지지도나 이런 부분들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1: 네네네.
3: 그래서 이제 지역 행사 갔다가 재래시장도 들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는 걸 봐서 보수가 결집하고 과거에 여당이 그냥 과거에 진영의 우위, 대통령의 지지도 이거 가지고 15대 1로 이기겠다 이런 부분도 좀 아닌 것 같다. 15대 1이 나오더라도 이게 간단치는 않겠구나. 이거를 이제 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거를 보게 될 경우에 원래 그 정청래 대표가 이제 실수한 거죠. 그 조작기소 특검법 밀어붙인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보수층이나 중도층에 있어서 아, 이재명 정권의 권력의 오만함. 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실망했다고 보여지고 이것이 보수결집의 계기를 저는 줬다고 보는데
1: 네네.
3: 그거 외에 이제 다른 거를 보면 사실 그 민생 문제가 아, 물론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제가 주변에서 듣는 일반인들의 민생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8천 코스피 이야기하고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손가급 때문에 대한민국이 한번 앞으로도 이제 큰 이제 문제가 됐었잖아요.
1: 네네.
3: 그리고 이 문제 이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든가 아니면 그 8천 코스피 어떤 온기가
1: 네.
3: 이 골목골목 상권에는 가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고용지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찬찬히 좀 생각해 본다면 이재명 정권을 무조건 지지해야 되는가 내란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 부분을 무조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지금 상황에 좀 있다.
1: 네.
3: 이걸 국민의힘이 제대로 받아먹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아 이재명 정권이 이야기하는 그 내란 프레임도 맞고 또 국민의힘 심판하는 건 맞지만 이 정권이 들어와서 나한테 실질적으로 해주는 것이 무언가 있지 여기에 대한 저는 이제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의외로 많은 유권자들이 갖고 있다.
1: 네.
3: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어떻든 그 접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근데 그 부분을 국힘이 제대로 못 받아먹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1: 그렇군요.
3: 그리고
1: 네.
3: 또 실질적으로 이제 하정우 후보나 정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키즈라고 해서 과언이 아니에요.
1: 그럼요.
3: 가장 예. 프레시한 후보들인데
1: 네.
3: 이 프레시한 후보들이 선거 리딩 역할, 리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둘 다 못하고 있거든요. 둘 다 그냥 오히려 대통령한테 바짓가리 잡고 얹혀갖고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당이 뭔가 새롭게 좀 진취적으로 선거를 조금 끌고 가고 있지 못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선거 판세를 네. 약간 접전 상태로 보고
1: 그 말씀은
3: 과거에 네. 15대 1에서 네. 그것이 좀 변화가 올 수 있겠다.
1: 15대 1은 아닐 것이다라고 들리는데 예, 예, 예. 맞습니까?
3: 예, 그런 네네. 추측들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결론은 15대 1이 아니라 몇 대 몇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3: 저는 한 13대 3.
1: 13대 3. 네. 오, 여기 또 13대 3으로 또 교집합 영상이
3: 됐네요. 그 정도 봅니다. 물론 15대 1에서
1: 예, 예.
3: 13대 3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1: 아 근데 세 분께 궁금한 게 서울은 격전지로 안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요?
2: 수치는 그렇게 나오는데
1: 네.
2: 구조적으로 워낙 그 민주당이 우위에서 출발한 선거고
1: 네.
2: 지금도 저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원 후보가 새로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물답게 선거를 주도하지는 못했어요. 너무 방어적이고
1: 네.
2: 수세적으로 선거를 했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삼성역 콘크리트 사건과의 철근 누락 사건이 터지면서 공세로 돌아섰고 이번에 이제 소소문 국가차도 이 붕괴도 거기에 일정한 이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거든요.
1: 네.
2: 근데 오세훈 시장 보면은 자꾸 이제 토론하자고만 얘기를 하지 사실 이렇다 할 지금까지 오세훈과는 다른 그러니까 다른 오세훈의 비전은 없어요.
1: 네.
2: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네 번 했지 않습니까? 물론 16년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장을 딱 한 번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면 한 사람은 4년 했는데 지금도 그 업적이 뚜렷하게 남아서 청계천 전용차선 회자가 되는데
1: 그러네요.
2: 한 사람은 네 번으로 했는데도 뭐 한 게 뭐냐 도대체 감사의 정원이냐.
1: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인상이 너무 강해서 뭔가 되게 오래 했다는 생각이 나 한 번 했네요.
2: 아니 감사의 정원이 업적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이잖아요.
1: 네네네.
2: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정원 후보가 좀 부진한 거지 선거에서
1: 네.
2: 오세훈 시장이 잘하고 있는 건 없어요.
1: 부진하긴 하다. 정원
2: 새롭지도
1: 후보가.
2: 않고 네네. 궁금하지도 않고
1: 알겠습니다.
2: 신선하지도 않아요.
1: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씩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이번 이제 깜깜이 기간이 시작되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슈가 될 거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줄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뭐 토론, 안전 이슈 다 단일화, 뭐 사전 투표율,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수 의원님부터
2: 저는 투표율이라고 봅니다.
1: 투표율, 사전 투표율.
2: 사전 투표율 포함해서 전체 투표율이라고
1: 전체
2: 봅니다.
1: 투표율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께서는 어떤 지적을 보십니까?
3: 저는 보십니까? 몇 개 지역에서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1: 단일화 예, 알겠습니다. 그,
3: 예, 승패.
1: 네. 최창룡 교수님께서
0: 단일화와 투표율 다 중요하다.
1: 단일화.
0: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네. 말씀해 네. 주셨.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현 용인대 특임 교수, 방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 의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이제 내일부터 여론조사는 멈추고요. 유권자의 판단만 남습니다. 남은 일주일 정치가 더 시끄러워지기보다 시민의 마음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읽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2살 율리를 키우고 있는 홍은지라고 합니다. 이제 아기를 안고 이렇게 뭐 창밖에는 저건 구름이야 저건 산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저희가 아기 얼굴을 보면 저희 아기가 너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얘를 낳기 너무 잘했다. 율리는 우리에게 이제 창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창문을 열고 고개를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새로운 세상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율리라는 창문이 생겨서 제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가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뭐 육아의 세계라던가 아니면 엄마가 나에게 줬던 사랑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더 느꼈고 이제 와닿게 돼서 창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율리야 사랑해.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번째 월드컵 무대를 앞둔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사전 캠프에 합류해 첫 훈련을 가졌습니다. 첫 훈련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손흥민은 월드컵을 몇 번 나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처음 나가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해 좋은 경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득점 부진에 대해서는 팀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득점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농구 국가대표 이현중이 일본 프로농구에서 한국인 최초로 챔피언전 우승을 차지했고, 나가사키의 통합 우승을 이끌며 플레이오프 MVP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 후보였던 제시마 씨 캐나다 대표팀 감독이 2030년 월드컵까지 4년 연장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아스날을 프리미어리그 정상으로 이끈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올해의 감독으로 선정됐습니다. EPL 사무국은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날을 22년 만에 리그 우승으로 이끈 공로로 2025-2026 시즌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농구 대표팀에서 부상으로 이탈한 허훈과 송교창을 대신해 문정현과 박지훈이 남자 농구 대표팀에 합류합니다.

국제사격연맹 월드컵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홍수연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자 10m 공기소총 개인전 결선에는 신민기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5차전에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127대 114로 꺾고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1승만을 남겨놨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1: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PD와 김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프로야구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는 네. 그 비 때문에 프로야구가 3경기만 열렸고 오늘도 비 예보가 있어서 아, 다 열릴까 싶었는데 다행히 네. 별 문제 없이 5경기 모두 현재 진행 중입니다.
2: 네, 5경기 모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뭐 늦게 경기가 지금 치러지는 곳도 지금 6회 말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비교적 평소에 비해서는 조금 경기 진행 속도가 좀 빠르게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점수가 가장 많이 난 구장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산 사직에서 열리고 있는 LG와 롯데의 경기. 아, 지금 7회 초 LG 공격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롯데가 2회까지 6점을 내면서 승기를 잡았는데 LG가 3회에 천성호 선수의 희생타 이어서 6번 박동원 선수의 투런 홈런 이어서 4회에는 박혜민 선수의 희생플라이까지 더하면서 점수를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롯데 자이언츠가 6대5로 현재까지는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패 탈출이 절실한 두산 베어스 KT 위즈와 지금 잠실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지금 두산과 KT의 경기 6회 말 진행 중인 가운데서 두산이 5대0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카메론 선수가 3회 또 투런 홈런을 터뜨렸고 지금까지 장단 10안타를 터뜨리면서 지금 타선이 또 폭발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현재 삼성과 SSG의 경기 이 경기 역시 SSG의 지금 연패 탈출이 상당히 좀 절실한 네. 지금 그런 이제 상황인데 삼성과 SSG 경기 현재 7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삼성이 2대1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네. 5회 초에 베니지아로를 상대로 해서 박승규 선수가 투런 홈런을 치면서 역전에 성공한 그런 상황이고요. 기아와 키움 경기 이 경기도 지금 이제 경기가 지금 8회 초 가장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아가 4대1로 앞서했습니다. 4회에 김도영 선수가 1대1 균형을 깨는 이 솔로 홈런 시즌 14호 홈런포를 터뜨리면서 현재 앞서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화 NC의 창원 경기. 이 경기는 어제 이제 경기가 치러지지 못했는데 이 경기 상당히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회 초 진행 중인 가운데서 3대3으로 맞서 있습니다.
1: 네. 자, 뭐 어제는 선두를 달리는 삼성은 경기를 못했고 그리고 네. 그 뒤를 바짝 쫓는 LG와 KT는 경기를 하면서 이제 승차가 더 좁혀졌습니다. 지금 1위부터 3위까지의 간격이 반경기 차로 좁혀졌는데요. 그렇죠. 선두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순위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3: 어제 이 삼성 팬들은 누구보다 두산과 롯데를 간절하게 응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LG랑 KT가 또 승리를 하면서 네. 삼성을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3강 체제 여전히 좀 굳건한 상황이고요. 기아가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4연승 달리면서 3위 KT와 두 경기 반차 아직은 격차가 조금 있습니다만 네. 예, 오늘도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결과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격차가 더 좁혀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한화가 어느새 좀 5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최근에 3연승으로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SSG가 사실 6위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이 좀 의아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7연패로 벌써 지금 승률 5할이 무너진 상태고 6위까지 좀 쳐져 있고 네. 7위 두산과도 반경기 차이밖에 나질 않습니다. 오늘 경기가 만약 이대로 끝난다면 이 순위조차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7위 두산 오늘 이제 만약 이대로 경기 끝난다면 연패 탈출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어서 NC, 롯데, 키움의 순서로 8위, 9위, 10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SSG가 3위에 위치했었는데요. 네. 7연패하면서 6위까지 떨어졌고요. 선두권과는 6경기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2: 가장 큰 문제는 역시 SSG의 선발진이 지금 무너진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네. 특히나 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SSG가 지금 선발 투수가 퀄리티 스타트를 작성한 게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을 상대로 해서 베니지아노 선수가 5회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4와 3분의 2이닝만 던지고 마운드에서 내려왔고요. 여기에다가 또 개막전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던 박성환 선수가 지금 또 방망이가 좀 무거운 상황이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한유섬, 김재환 이런 베테랑 타자들까지도 기대만큼 장타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좀 SSG가 좀 반전의 계기를 찾아야 합니다만은 오늘 경기까지도 지금 이 답답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워낙 지금 오죽하면은 김광현 선수 지금 재활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재활 중인 상황에서 또 이 경기장을 또 직접 찾아서 동료들을 응원하고 뭐 화이팅을 외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아 좀 뭔가 좀 SSG로서는 투수와 타자 특히 이 선발 투수진의 좀 분발이 현재로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1: 불펜이 네. 강한 팀인데 일단 선발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결국엔 네. 이게 또 불펜한테 피로 누적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3: 그렇죠. 과부하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2: 예. 그러니까 지금 조병현 선수도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5월 달 들어서 지금 9경기에서 승리 없이 3패 1세이브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 4.50이니까 뭐 마무리 투수가 이 정도 성적이면 좀 사실 많이 좀 아쉬운 것도 사실이죠.
1: 자 그리고 2위 LG가 연승 행진을 하면서 선두 삼성을 매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승차는 없어요 현재.
3: 그렇습니다.
1: 네 오늘까지 이기면은 4연승이에요.
3: 그렇죠. 사실 LG 같은 경우가 이번 시즌 뭐 WBC의 후유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부상 선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타선이라든가 뭐 수비진, 투수 전반적으로 작년만큼의 전력은 아니다라는 평이 많았고 네. 실제로 기록으로도 보시면은 47경기 동안 215득점에 219실점 오히려 4점의 적자가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대 승률도 5할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피타고리안 승률이라 부르는데 그런데 실제 승률은 거의 6할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한 점차 접전 뭐 이런 승부처 상황에서 불펜이라든가 벤치의 운영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 경기는 반드시 잡아가는 소위 말하는 효율 야구를 보여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위권에 처져있지만 키움 히어로즈 역시 득실차가 마이너스 81점으로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승률보다 무려 1할 이상 높은 승률을 뭐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키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 이제 약간 버릴 경기는 확실하게 버리고 잡을 때는 확실하게 잡겠다 이런 선택과 집중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한화 같은 경우는 좀 가장 이 차이가 현실과 많은 팀인데 최다 득점 리그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기대 승률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두 점차 접전 상황에서는 오히려 방망이가 터지지 않다가 네. 좀 피로 이상으로 다 일부 경기에서 많이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 승률과 좀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경기가 사실 이 LG의 효율력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2-1 심지어 강호콜드 승리였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선두 삼성과 승차를 지우고 있고 오늘도 지금 롯데와 한 점차 접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LG 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매 경기 정말 너무 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기고 있으니까 그렇죠. 좋은 결과라고 네. 생각을
2: 이기면
3: 합니다.
2: 되는 거죠.
1: 강팀은 강팀이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자 반면에 이제 LG를 상대하고 있는 롯데 팬들은 그나마 선발진이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SS와 다르게. 네. 그게 한 구석 좀 약간 시즌이 진행될수록 선발이 강한 팀들이 결국에는 조금 더 성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네. 로드리게스가 이탈하는 모양새예요.
2: 그러니까요. 4월까지 롯데의 이 선발진 평균 자책점은 3.41 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달 들어서 롯데 선발진이 조금 이제 하향세를 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외국인 투수들이 좀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네. 이 로드리게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해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 24일에 이 삼성전에서 이제 투구를 하던 도중에 허리 근육 경직 증세를 이제 보였고 다음 날 바로 이제 병원 검진 했던 결과 허리 염좌 진단을 받으면서 일단은 선발 로테이션을 한 차례 거르기로 했습니다. 지금 로드리게스가 사실 지금 5월 이후에 지금 등판한 경기에서는 특히나 지금 승리 없이 3패 평균 자책점 7점대로 상당히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이제 원투펀치 역할을 또 함께 해야 되는 이 비슬리 역시 9경기에서 4승 2패 평균 자책점 3.99 그러니까 썩 그렇게 막 만족스럽다라고 보기는 좀 사실 어렵거든요.
3: 그렇죠.
2: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투수들의 어떤 전력이 또 그 팀의 마운드의 어떤 큰 전력을 좀 차지하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네. 현재 이 롯데 구단 입장에서는 이 두 외국인 투수의 좀 활약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1: 네. 네. 자 그리고 그 뒤를 쫓고 있는 KT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KT가 초반 기세에서는 조금 힘이 빠진 모양새긴 해요.
3: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KT는 SSG와 반대로 선발진이 그래도 여전히 힘이 남아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보실리 선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7이닝 동안 무사사고 무실점으로 막아냈다는 그 점이 좀 역시 선발진이 탄탄하면 장기전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타선에서는 이 최원준 선수가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경기에서 데뷔 처음으로 멀티 홈런을 또 기록을 네. 하기도 네. 하면서 지금 현재 타격 1위였거든요. 오늘 경기 시작 전까지. 뭐 박성환 선수 4할 7 정도로 굉장히 타격감이 좋았는데 그런 박성환을 제치고 타격 1위에 올랐다는 점. 최원준 선수의 영입이 좀 굉장히 신호탄이 될 것 같고 반면에 두산은 어제는 0봉패로 끝났는데 오늘은 또 이제 방망이가 좀 불을 뿜고 있습니다. 네. 카메론 선수가 이제 투런 홈런을 때려냈고 윤준호 선수도 2타점으로 힘을 보탰거든요. 마운드에서는 또 벤자민 선수가 호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패를 끊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 두산도 역시 연패 탈출이 시급한데 네. 일단 아시아코트 교체를 결정했고 오늘은 현재까지는 5-0으로 수월한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2: 네, 아시아 쿼터를 결국은 김원영 감독이 이제 교체를 선택을 했는데요. 일본의 우완 투수 타무라 이치로가 올 시즌에 1승 1패 2홀드의 평균 자책점이 7.31이었습니다. 아하. 아무래도 기대했던 바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즌 중반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이 교체라는 강수를 선택을 했고요. 두산은 현재 그 일본 니가타 소속의 타카다 타쿠로 이제 선수를 네. 지금 영입을 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수가 네. 일본 프로야구 2군에서 3승 2패 평균 자책점 1.81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요. 네. 김원영 감독은 팀 내 선발 투수들이 조금 지치지 않을까 싶어서 선발 자원을 선택했다. 네, 그런 이제 배경을 밝혔고요. 이 선수의 이제 영입이 이제 확정이 된다면은 뭐 빠르면은 이제 다음 달 중순쯤 아마 이제 투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자, 그리고 기아도 데일을 방출시켰는데요. 네. 데일이 경기를 안 뛰게 됐는데 네. 기아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3: 그런 게 보면은 참 데일 선수를 영입했을 당시에만 해도 네. 유격수에 대한 어쩐 허점, 박찬호 선수의 공백을 데일로 메우겠다 이런 플랜이었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도 그렇고 팬들도 이 데일 선수의 수비에 대한 의문 부호가 많았거든요. 결국은 그런 의문 부호가 폭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데일 선수가 빠진 자리는 지금 박민, 김규성, 정현창 같은 토종 내야수들이 좀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렵지 않게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새로운 아시아 쿼터 카드 같은 경우는 익숙한 이름이죠. 시라카와 케이지얼 선수가 또 오랜만에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3: 최근에 이제 이 시라카와 선수가 2년 만에 KBO 리그 무대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데 아마 기아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이제 장현식 선수가 했던 소위 말하는 마당수 역할이죠. 롱릴리프 그리고 네. 뭐 백업 선발 이런 역할들을 좀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1: 네. 자, 말씀드린 사이에 아까 2-1이었던 점수가 지금 9-1로 기아와 키움의 경기는 벌어졌습니다. 8회 초 기아가 대거 7점을 뽑았네요.
3: 그러네요.
1: 그리고 아직까지도 기아가 공격을 진행을 하고
3: 네.
1: 있습니다.
3: 네.
1: 자, 그리고 하나도 3연승 중에 어제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3: 네.
1: 일단 오늘은 그 육성군 선수 신화의 주인공 박준영 투수가 NC전 선발로 나섰네요. 지금 네. 점수는 3-3 동점인 상황이 됐습니다.
2: 네, 팽팽하게 지금 경기가 치러지고 있고요. 오늘 박준영 선수는 그래도 5이닝 넘게 투구를 했습니다. 5와 3분의 2이닝 동안 6탈삼진 5피안타 3실점. 뭐 나름대로는 준수한 이제 활약을 이제 펼쳤는데 현재 이제 NC에게 지금 6회에 또 연속 홈런을 내주면서
3: 그러니까요.
2: 일단은 지금까지는 경기가 좀 팽팽하게 한화 NC 경기 치러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어서 메이저리그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김혜성 선수의 입지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3: 네.
1: 뭐 LA가 워낙 선수층이 두텁고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요즘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3: 기본적으로 내야수잖아요. 김혜성
1: 네.
3: 선수가.
1: 네.
3: 그런데 이제 유격수 포지션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 이 무키 베츠가 5주간 이제 결장을 했다가 최근에 복귀를 해서 꾸준히 선발로 잘 치르고 있다. 이런 점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토미 에드먼 선수의 복귀도 지금 이제 가시권에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야 포지션에서 김혜성 선수가 또 최근에 타격감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입지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타격감이라도 좋으면은 무언가 좀 마음이 놓일 텐데
2: 네.
1: 현재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에요.
2: 맞습니다. 지금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도 김혜성 선수의 타격 부진을 언급을 했거든요. 시즌
3: 네.
2: 초반에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타격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3: 네.
2: 로버츠 감독이 스트라이크 존에 벗어난 공을 너무 많이 쫓아가는 경향이 생겼다.
3: 아.
2: 그러니까 이 김혜성 선수의 약점을 제대로 꼬집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한 달은 그

0: 사실입니다. 네. 네.
1: 오늘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네. 혹시 어떤 활약을 펼쳤나요?
0: 5회 초에 대수비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타수 무안타 1타점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일단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중견수 방향으로 희생 플라이를 날리면서 타점을 기록을 했고요. 네. 오늘 이제 다저스가 대승을 거뒀는데 그 중심에는 익숙한 또 이름이었죠. 기아에서 뛰었던 에릭 라우어 선수의 선발 등판이 있었습니다. 라우어 선수 오늘 다저스에서 데뷔 경기를 치렀는데 6이닝 동안 1실점을 호투하면서 예, 오랜만에 또 이제 역수출 신화에 또 한 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김하성 선수도 요즘 좀 힘들어 보입니다.
2: 네. 오늘 이 보스턴과의 경기에서도 김하성 선수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만은 네. 4타수 무안타에 삼진 2개를 당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시즌 타율이 1할 5리입니다. 이제는 1할 때도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위태로운 그런 좀 상황인데 수비에서는 그래도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거든요. 오늘 경기가 한 점차 승부였는데 네. 6회에 김하성 선수가 상대가 이제 추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혼자 아웃카운트 3개를 다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9회 같은 경우에도 7대 6으로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또 땅볼을 이제 잡아내면서 3루에 공을 뿌려서 선행주자를 잡아냈고 결국은 그 이후에 아웃카운트를 하나 더 잡으면서 애틀랜타가 7대 6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타력에 대한 좀 아쉬움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좀 현지에서의 혹평도 좀 이어지고 있고 팬심도 상당히 좀 싸늘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1: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종우 선수는 이제 다시 훈련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0: 네, 이제 뭐 허리 통증도 거의 없어진 상황이고 오늘 이제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까 캐치볼, 수비 훈련, 배팅 훈련까지 거의 정상적으로 이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경련 증세가 이제 거의 다 나아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뭐 하루 이틀 정도 컨디션을 지켜본 다음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바로 경기를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간 스포츠 이슈들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매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 스포츠 이슈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네. 제가 단신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현중 선수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네. 프로농구 우승의 주역이 된 것도 대단한데
2: 네.
1: MVP입니다.
2: 아, 이 MVP까지 탈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3: 네.
2: 그런데 어제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끝난 B리그 파이널 경기에서 이현중의 소속팀 나가사키 벨카가 72대 6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3: 네.
2: 그러면서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마치면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여기에 이현중 선수가 플레이오프까지 다 포함해서 7경기에서 평균 19.4점에 6.7 리바운드,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는 또 3점 슛 3개 포함해서 23득점에 5 리바운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네. 결국은 플레이오프 MVP를 함께 수상을 했는데요. 당연히 한국 선수로는 또 이 B리그에서 최초의 수상 기록을 세웠는데 올 시즌에 이현중 선수가 참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게 일단은 3점슛 최다 성공 기록과 그리고 3점슛 성공률 47.9% 모두 리그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외곽슛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이현중 선수가 B리그에서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
3: 네.
2: 또 과언이 아니었고 뭐 이현중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일본 매체들도 계속해서 그 극찬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3: 그렇죠.
2: 말 그대로 우리 국가대표 에이스의 위용을 아주 과시했던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대표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3: 네, 이제 남자농구 대표팀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오는 윈도우 3 경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는 7월 3일과 6일에 우리나라 고향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2라운드에 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매치업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윈도우 2 경기에서는 일본과 대만에게 패했기 때문에 효력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꾸릴 수 있는 최정예 멤버를 꾸렸습니다. 뭐 여준석, 이현중뿐만 아니라 이제 대표팀의 국내파 선수들 중에서도 뭐 안영준, 유기상, 이정현 모두 가세를 한 상황이고요. 지난 윈도우 2에서 깜짝 발탁됐었던 에디 다니엘 역시 소집될 예정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이제 6월 1일날 소집돼서 거의 한 달간 좀 강도 높은 강화 훈련을 네. 가질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최종 엔트리 12명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마주수 감독이 이번에는 좀 시간을 갖고서 경기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3: 네.
1: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안 게임 관련 소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네, 아시안 게임이 이제 한 석 달하고 한 반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3: 네.
2: 남자 농구 대표팀에 이어서 여자 농구 대표팀도 아시안 게임과 월드컵 대회 대비해서 7월부터 강화 훈련을 하기로 그렇게 또 계획을 잡았고.

0: 있고요. 네. 야구 대표팀 역시나 또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는 특히나 만 25세 이하 또는 입단 4년 차 이하 선수로 대표팀을 구성합니다. 여기에 이제 와일드카드 3명 이내로 이제 구성을 해서 다음 달 10일경에 이 대표팀 최종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네. 여기에 또 이 정식 종목이 이제 새롭게 이제 채택된 그런 종목들이 지금 하나둘씩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지난 한 주 사이에 이 태권도에서 버추얼 태권도라고 하는 이 종목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곧 채택될 것이라는 또 이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종목으로서 이번에 좀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버추얼 태권도면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보고서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2: 네. 그렇죠. 이제 실제로 선수들이 이제 접촉을 하고 네. 이 과정에서 이제 포인트를 획득하는 게 기존 태권도였고 이제 과거에 보시면 이제 소위 말하는 격투 게임에서 체력 게이지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선수들의 이제 그 승패를 겨루는 시스템이 과거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직접 접촉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버추얼 태권도 같은 경우는 이 모션 트래킹 추적 센서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신체 접촉 없이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가능한 것이 뭐냐면은 남녀 혼성 대결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실제 접촉이 없다 보니까 모션만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어서 어떤 그런 힘에서 오는 차이를 굳이 두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실제 태권도를 할 수 있나?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또 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찬반이 감론을 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일단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서 어떻게 경기 펼쳐질지 궁금하고 네.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모았을까요?
0: 네. 어제 이제 하루 사이에 이 일본 프로야구에서 좀 예, 많은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요미우리의 이 아베 감독이 딸 폭행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됐었다가 이제 풀려났고 네. 결국은 사퇴를 한 그런 좀 이 뒷 이야기들이 좀 이제 주목을 받았었고요. 네. 또 이 골프에서 이 PGA 투어 더 CJ컵 대회에서 김시우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두 번째 준우승을 달성하면서 각종 성적과 커리어 하이를 찍은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또 이 오일머니 중단설 속에서 이 리브 골프가 이번 주에 한국에서 또 대회를 치릅니다. 리브 골프 코리아를 앞두고서 또 여기에 이제 출전한 선수들의 발언들이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메이저 테니스 대회죠. 이 프랑스 오픈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프랑스 오픈에 지금 현재 알카라스 선수가 또 부상 때문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신네르 선수의 커리어 그랜드슬램 여부가 또 네.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뭐 각각 소식들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요미우리의 아베 감독은 우리나라 야구 팬들에게도 익숙한 이름이죠.
2: 그렇죠. 뭐 요미우리에서 이승엽 선수가 오래 뛰었고 네. 실제로 지금 이승엽 전 감독이 타격 코치로 요미우리에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베 감독의 사퇴가 과연 이승엽 코치의 거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마 많은 팬들 입장에서는 이승엽 코치의 거취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그리고 김시우 선수 이야기 하셨는데 네. 2026 시즌 아주 좋습니다.
0: 네, 김시우 선수가 이 사실 퍼팅에 대해서 좀 약점을 들어왔는데 올 시즌 들어서 퍼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샷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즌 7번째 탑10에 벌써 들었고요. 시즌 성적을 환산해서 매기는 이 페덱스컵 랭킹에서도 네. 5위입니다. 거의 좀 탑클래스 수준을 지금 찍고 또 이 세계 랭킹도 19위까지 오르면서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가장 높은 또 세계 랭킹을 좀 올랐습니다. 지금 올 시즌에 김시우 선수가 벌어들인 상금이 60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억 원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대회당 평균 환산하면은 약 6억 4천만 원을 벌어들였거든요.
1: 600만 달러의 사나이.
0: 네, 말 그대로 600만 달러의 사나이로 김시우 선수가 말 그대로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리브 골프 네. 처음에 도입됐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물량과 자원으로 그렇죠. 골프계 등장했는데
0: 맞아요.
1: 존폐기로라고요?
2: 이 어마어마한 투자가 끊기게 되면은 존폐기로 놓이게 되는 거죠.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내년부터 후원을 중단한 예정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리브 골프의 아버지라고 보이는 루마이안 총재 역시도 사퇴를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수장까지 돈 소위 말해 돈줄과 수장을 모두 잃어버린 리브 골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관중수와 TV 시청률이 좀 반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분위기에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리브 골프 코리아의 분위기도 그렇죠. 전체적으로 많이 좀 침체돼 있다고 합니다. 뭐 어제 이 브라이슨 디셈버도 인터뷰 도중에 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거든요.

0: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예상하지 못해서 좀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선수나 관계자들 모두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1: 네. 네. 만약에 진짜 없어지게 된다면 향후 어떻게 될지 곧 한 차례 또 파란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정 PD와 김 기자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신 정현호 PD, 김지한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도 찔끔찔끔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우산을 써야 할 비의 양이라 하기에는 애매한 지역도 있겠지만 작은 우산 하나는 챙기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 전국 곳곳으로 5mm 안팎이 되겠고요. 내일 흐린 가운데 이렇게 비가 조금 뿌려지다가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낮이 더워진다기보다 오늘보다는 기온이 높겠습니다. 일사가 강해지면서 더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비구름대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더위가 여전히 주춤한 곳도 있겠습니다. 일단 습도가 높기 때문에 후텁지근한 감은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등 16에서 20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7도, 전주 24도 등 22도에서 3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본격적으로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선을 유지하다가 일요일에는 30도까지 다시 오르겠습니다. 모든 해안과 제주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경상권 내륙으로 안개가 짙겠는데요. 동해안과 산지에도 역시 짙은 안개가 드리워지겠습니다. 특히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대부분 해상의 바다 안개 역시 주의하셔야 할 점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서소문 고가처도가 무너지기 불과 1분 전에 고가 아래로 열차가 지나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간발의 차로 더 큰 사고가 날 뻔한 겁니다.
1: 붕괴 전 안전점검을 하던 작업자들이 갖춘 보호장구는 안전모뿐이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도합니다.
2: 철거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진단이 진행되던 어제 오후 2시 반쯤 갑자기 서소문 고가차도 한쪽 상판이 V자 모양으로 무너집니다. 차도 아래쪽에선 불꽃이 튀기도 합니다. 불과 몇 초 뒤 현장은 하얀 먼지로 뒤덮입니다. 사고 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붕괴 1분 30초 전 무궁화호 열차가 고가차로 아래를 지나기 시작합니다. 열차가 모두 통과한 건 붕괴를 불과 1분 10초 앞둔 시점. 열차가 통과할 때 붕괴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 5분 전쯤에도 KTX로 보이는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CCTV 영상엔 작업자들의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사고 12시간 전인 새벽 2시 반쯤 흩어진 작업자들이 모여듭니다. 잠시 뒤 조명이 꺼지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2.9cm 단차를 확인한 뒤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오후 1시 40분쯤 안전진단에 나선 작업자들. 사고 발생 12분 전쯤인 오후 2시 21분부터 하나둘 고가도로 아래 거더 사이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모두 5명 작업자가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확인되는 보호장구는 안전모가 유일합니다. 붕괴 직전인 오후 2시 32분쯤 고가 위에는 작업자 7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분 뒤 고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작업자들은 급히 대피했지만 거더 아래로 내려간 작업자들은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0: 경찰은 전담팀을 만들어 철거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을 정밀 감식했고 교통통제 등 안전조치 상황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3: V자 형태로 무너져 내린 서소문 고가차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 감식은 새벽부터 진행됐습니다. 철거 작업을 재개하기 전 사고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수사는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같은 형사 책임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현장 안전수칙 위반에 초점을 맞춥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부터 총경급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계와 과학수사팀 등 50여 명의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이어 서울시로부터 철거공사 관련 안전관리계획서를 이미 제출받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핵심은 철거 작업이 계획에 따라 진행됐는지 여부. 사고 당일 새벽 고가차도에 침하가 확인된 뒤 교통통제 등 현장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이상징후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가 포함되어 있는 여부도 중요합니다.
3: 검찰도 전담팀을 꾸려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0: 지금까지 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붕괴 위험을 알게 된 후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왜 안 했는지 꼭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검자를 위한 안전조치 그리고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통제입니다. 정부는 시설 철거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사고가 난 곳은 서소문 고가에서 남아있던 약 40m 길이 구간. 해당 구간이 철로 위에 있어 열차가 다니지 않는 새벽에 철거가 진행됐습니다. 도로 상판을 자르는 작업이 시작된 지 약 1시간 뒤, 상판을 떠받치는 보인 거더 일부가 3cm 정도 내려앉았습니다. 작업은 중단됐고 현장에서는 일단 추가 처짐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후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안전진단이 실시됐습니다. 약 50분 뒤, 문제가 됐던 거더가 부서지며 붕괴로 이어졌고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위험 징후를 파악한 지 약 12시간 만입니다. 거더 부분이 비계로 가려져 있다 보니 안전진단을 위해선 사람들이 고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하지만 붕괴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진단 전에 안전조치를 충분히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 영구적인 조치라기보다는
7: 인천등 서울시 도시기반시설공장
6: 할 수 있는 그 이제 그 최소한의 그 뭐 임시적인 조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 사고가 나기까지 12시간 동안 인근 도로와 철도 통제가 없었던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서울시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거더는 철거 계획상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철거 재개 작업 계획서를 일부 승인했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비계 해체는 포함된 반면 거더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은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0: 네, 이번엔 사고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추가 붕괴 가능성 때문에 통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황다희 기자, 비계는 철거해도 된다는 승인이 나왔는데요. 언제 시작하고 또 얼마나 걸릴까요?
8: 지금 제 뒤로 붕괴된 고가차도 일부가 보이실 텐데요. 철근은 휘어져 있고 찢어진 천막도 방치돼 있습니다. 공사 가림막 역시 기둥 위에 위태롭게 걸려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틀째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시민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현장엔 크레인 한 대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고 잔해가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건 추가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철거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들도 조금 전까지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7시쯤 철거 계획 등이 담긴 작업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는데요. 이 가운데 공중 비계 철거 부분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이르면 내일부터 일부 철거 작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 철거 작업에는 40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거 작업이 끝난 후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이 철도시설 복구에 나섭니다. 오늘 오후엔 주무부처인 김윤덕 국토부 교통부 장관도 사고 현장을 방문해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황다입니다.
0: 네, 보신 것처럼 사고 수습이 늦어지면서 오늘도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선

0: 토요일부터 정상 운행하는 게 목표라서 승객들 불편이 불가피합니다.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서울역 전광판 곳곳에 운행 중지와 지연을 알리는 안내문이 떠 있습니다. 운행률 81%, 열차 5대 중 한 대 꼴로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KTX의 경우 모든 역에 임시 정차하면서 최대 1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2: 혹시나 뭐 더 지연되고 하면 아기 약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기저귀 착용하는 아이라서 기저귀도 걱정이 되고 좀 많이 신경이 쓰여요.
1: 사고가 난 곳은 행신과 수색 두 곳의 차량 기지와 서울역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열차가 차량 기지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길이 막힌 셈입니다. 기지로 가지 못한 열차가 서울역에 몰리면서 KTX 경부선과 호남선은 서울과 용산역까지, 강릉선과 중앙선은 청량리역까지만 운행됩니다. 무궁화호 열차의 경우 경부선은 대전, 호남선은 서대전, 장항선은 천안까지 운행되고 수도권 운행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ITX 모든 열차의 출 도착지는 수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금요일 밤 복구를 마치고 토요일 운행 시작이 1차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3: 정상 운행 재개 시점은 현장 안정성과 철도시설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1: 코레일은 내일도 운행 조정이 예상된다며 열차 이용 전 반드시 코레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0: 중동 바다에서 우리 남우호를 공격한 무기는 이란산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김경진 기자입니다.
4: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피격당한 남우호. 미상의 비행체 2기가 1분 간격으로 잇따라 날아들었습니다. 피격으로 선체의 좌측 선미는 7m 깊이까지 훼손됐습니다. 당시 UAE 인근 해역에 있던 남우호의 선미는 이란 방면으로 156도 틀어진 채 정박 중이었는데 이란에서 배를 바라보는 쪽에 비행체가 꽂힌 겁니다. 첫 번째 탄두는 불발, 두 번째 탄두는 폭발했습니다.
5: 두 발을 쐈다는 것은 피해를 입히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쏜 걸로 판단이 됩니다.
4: 이 같은 공격은 이란의 누르 계열 대함미사일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가 결론 내렸습니다. 피격 23일 만, 합동조사 개시 19일 만입니다. 남우호에서 발견된 잔해물 가운데 이란산과 유사한 엔진, 이란의 제조사 각인, 특유의 하늘색 도장, 이란산 탄두와 유사한 형상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6: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7: 외교부 1차관.
4: 외교부는 곧바로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들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쿠제치 대사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란의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8: 개인적으로 이 한국 선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
4: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와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우리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0: 정부는 남우호를 공격한 미사일이 이란의 누르 계열 미사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미사일을 역설계한 순항미사일로 이란 혁명수비대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쓰고 있는 핵심 전력입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9: 페르시아어로 빛을 뜻하는 누르는 이란이 중국의 미사일을 본따서 만든 함정타격용 무기입니다.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하고 사거리는 계열에 따라 120km에서 200km 정도입니다. 대한미사일치곤 짧은 편이지만 값이 저렴해 좁은 해역에서 대량 운용하면 위협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비교적 소형이라 트럭이나 소형보트에서 쉽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암속, 그러니까 음속보다 낮은 속도로 비행하다 수면에 스치듯 낮게 함정으로 접근합니다. 마지막엔 마하 1로 속도를 높여 남호의 기관실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10: 뚜껑 철판을 뚫고 내부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종말 단계에서는 좀 더 빨라지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기관실 하단부를 노리도록 아마 프로그램은 됐을 거예요.
9: 이번 우리 정부 조사에선 한국 선박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이란 내 어떤 세력의 공격인지 정확한 발사 주체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11: 미사일을 이란에 생산한 미사일이 주로 이란 해군이라고 하고 이란 혁명수비대, 그리고 친이란 세력에서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
9: 하지만 이란과 친이란 세력은 해당 미사일을 대이스라엘 작전에 활용했고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 출동한 미군 함정을 향해서도 발사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0: 사실상 이란이 남우호를 공격했다고 정부가 지목했지만 이란 정부는 여전히 공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경 특파원, 이란에선 누군가 모함한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요?
7: 네, 이란 정부 공식 반응이나 이란 국영 매체의 보도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앞서 보셨듯이 주한 이란 대사는 우리 정부 발표 내용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쿠제치 대사는 적대국들의 가짜 깃발 작전을 주의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가 남호 공격 주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스라엘의 위장 작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란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상황을 지켜볼 거로 보입니다. 외교라인과 강경파인 혁명수비대, 최고국가안보회의 등과의 입장 조율을 거쳐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를 모두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호는 이달 초 두바이항 수리조선소로 예인된 이후 3주 가까이 현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선박 수리 절차가 시작됐지만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0: 네, 종전협상과 관련해선 이란이 미국의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이 제재부터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7: 네, 미국과의 종전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카타르 군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중동 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란과 카타르는 최근 서방에 동결된 이란 자산 중 240억 달러 규모를 해제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번 발언은 동결 자산 해제 등 제재 완화와 관련해 미국의 결단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이 이란이 핵 문제에 대한 양보 없이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이란에선 87일 만에 일반 시민들의 인터넷 접속이 허용되는 등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 네, 오늘도 반도체주 급등에 힘입어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하루 새 각각 2.7%, 9.3% 급등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30만 전자, 224만 닉스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1600조 원 가까이 불어나며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국내 기업으론 두 번째입니다. 간밤 미국에서 시작된 반도체 훈풍이 우리 증시로도 번진고로 풀이됩니다. 앞선 뉴욕 증시에선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업체인 마이크론 주가가 19% 급등하며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 글로벌 투자은행이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단번에 3배나 올리면서 반도체 투자 심리가 확산됐습니다.
14: 최근에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건을 받기 위해서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로 늘렸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도체 사이클이 장기화될 것이다.
13: 여기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흐름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영향도 컸습니다. 하루에만 개인 돈 2조 원이 유입되면서 두 종목 주가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사전 교육을 받기 위해 투자자가 몰리면서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15: 못 샀던 분들이 두 배짜리 하나 사서 따라잡아야 돼가 너무 강하니까 그런 토모 자금들이 좀 당분간
13: 대형 반도체주가 견인하며 오늘 코스피는 8228.70에 마감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이런 불장의 기운은 일부에만 머물러서 코스피 940여 개 종목 중 약 800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12: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실제 스타벅스 매출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추정액이 일주일 만에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어제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도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허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정용진 회장의 탱크데이 공개 사과 다음 날 여전히 스타벅스 매장 곳곳에서 빈자리가 눈에 띕니다.
17: 되게 편안한 공간이어서 자주 이용을 했었는데 이용을 아예 하지 않기로 하는 불매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가니까
16: 이 같은 불매 움직임은 스타벅스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액을 추정해봤더니 탱크데이 논란 이후 일주일 만에 26% 넘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커피 브랜드와 비교해봐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인기 선물이었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 순위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7년째 부동의 1위에서 5위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8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정 회장의 과거 멸공 발언 등이 함께 부각되며 사태를 키웠지만 이에 대한 반성은 빠지면서 반쪽짜리 사과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18: 교과서적인 오너리스크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약한 사과를 하면서 또 한 번의 분노가 지금 잦아들지 않고 더 지속하게 되는.
16: 스타벅스 선불 충전권 환불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만 환불이 가능한데 사업자의 잘못이 있으면 언제든 환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12: 삼성전자에 이어 이번엔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임금 협상을 두고 노사의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협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혜진 기자,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데 노사가 어떤 부분에서 맞서고 있습니까?
19: 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협상은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6시간을 훌쩍 넘겼는데요. 지난 18일 1차 조정 결렬 이후 양측이 열흘 가까이 조율을 해왔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보상 체계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의 얼마를 성과급 몫으로 할당할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500만 원 상당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성과급에 포함하느냐 여부를 두고도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측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였지만 노조 측은 협상 전부터 날을 세웠습니다.
20: 카카오 문제의 핵심은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8: 서승욱 카카오 지회장.
19: 만약 오늘 조정마저 결렬돼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면 카카오 창사 이후 첫 본사 파업이자 첫 계열사 동시 파업이 현실화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같은 서비스는 자동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카카오가 올해 카카오톡 기반 AI 에이전트 서비스 상용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만큼 신규 사업 추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카카오 노사 협상장에서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0: 반도체 산업과 증시 호황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그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는 점은 걱정거리입니다. 경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호황으로 번 돈이 몰리는 소비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최인영 기자입니다.
21: 평일 오전 9시 반, 개점을 1시간 앞뒀지만 백화점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내국인. 문이 열리자 손님들이 몰려간 곳은 시계, 보석 등을 파는 고가품 매장입니다. 수천만 원대 시계 매장 앞엔 다시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오픈런을 해도 19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22: 한 40분 넘어가면 마감하고 있습니다.
21: 올해 들어 백화점 고가품 매출은 지난해보다 30% 정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보석류는 약 56%, 고가 시계는 37% 가까이 늘었습니다.
23: 주식 요즘 많이 오르고 있기도 하고 몇 개 팔아가지고 그걸로 좀 사게 되는 것 같아요.
21: 증시 호황, 반도체 업계 소득 증가 등이 고가품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한 백화점 지점별 매출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많이 사는 곳 인근 지점의 고가품 상승률이 유독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 증가폭이 컸습니다.
24: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득은 필수재보다는 명품 해외여행 같은 재량제에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21: 주식으로 만 원을 벌어도 소비는 130원 늘어나는데 그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마저 고가품 소비로 몰리고 있습니다.
0: 저 비싼 물건을 저렇게 많이 사나? 이 다른 세상 얘기 같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 통계가 그렇습니다. 반도체와 주식이 비상하기 시작한 지난해 4분기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계산한 소득을 보면 대기업 종사자가 주로 있는 상위 20%, 그러니까 5분위의 소득은 3.6% 늘었습니다. 반면 2분위와 3분위는 소득이 줄었고 4분위는 0.6% 증가에 그쳤습니다. 중간 정도 버는 사람은 나아진 게 없단 얘기입니다. 여기에 부동산과 주식까지 포함한 자산 격차도 있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차이는 8.4배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월급은 상대적으로 적고 자산 만들기도 시작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특히 허탈함과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21: 고가품을 사기 위해 백화점 오픈런을 하는 시간. 청년들이 줄을 선 곳은 교회 식당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침밥을 무료로 줍니다.
23: 동네 마트 가면 좀 소분되어 있는 거 팔긴 하는데 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21: 지난해 이 교회에서 하루 평균 70여 명이 무료 아침밥을 먹었는데 올해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1: 여기서 아침을 푸짐히 먹고 점심을 간단하게 해결하고 저녁을 한 끼 사 먹는 그렇게 지금 식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21: 이렇게 어렵사리 대학생 시절을 넘긴다고 해도 억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대기업 일자리는 바늘구멍입니다.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면 커피 한 잔 사 먹는데도 고민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20대 직장인. 점심값, 커피값 아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랐지만 잔고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23: 시드가 워낙 적다 보니까 드라마틱하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21: 억대 성과급 소식엔 박탈감마저 느낍니다.
23: 제일 큰 감정은 그냥 부럽고 좀 다른 세상일 같아요.
21: 지난해 40대, 50대 자산이 7% 이상 급증할 때 30대 이하 청년층 자산은 오히려 0.3% 줄었습니다. K자형 성장에서 기성세대가 오름세에 올라타 온기를 누리는 사이 제자리를 열심히 걸어온 청년 세대는 더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0: 네, 이런 허탈감과 양극화에 불을 붙인 곳이죠. 삼성전자의 성과급 합의안이 노조 투표를 통과했습니다. 파업 위기는 피했지만 한 회사 안에서도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커진 임금 격차에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2: 투표율 95.5%, 찬성률 73.7%. 파업돌이 87분 전에 나왔던 합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노사는 임금 협약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내부 표심은 극명히 갈렸습니다. 내년 성과급 6억여 원인 메모리 사업부가 주축인 노조냐, 600만 원인 완제품이 주축이냐에 따라 찬성률 거의 4배 차이였습니다. 완제품 부문 소외감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영진이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대로라면 한지붕 두 삼성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3: 삼성전자는 사실 종합 전자회사잖아요.
5: 박죽은 리더스 인덱스 대표.
3: 다른 데로 보완하면서 직거래 갔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2: 지난해 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5,061만 원. 이 돈의 거의 12배를 삼성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1년치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차원이 달라진 임금 양극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6: 진주 화물연대 노동자와 평택의 삼성전자 노동자인데 과연 우리의 이 공통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우리 앞에 놓여진 질문입니다.
2: 고용노동부는 고임금 노동자가 덜 받고 저임금 노동자가 더 받는 사회연대 임금 논의를 공식화하며 다음 주 긴급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삼성전자 노사는 협력사 지원 등 상생기금에 5조 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12: 서울 강서구의 LG전자 업무단지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본사 직원 2명이 크게 다쳤는데 가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25: 서울 강서구의 LG전자 마곡 업무센터. 현장 감식을 마친 과학수사대가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26: 직원이 임직원을 찔렀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25: 오늘 오전 11시 반쯤 이 건물 2층에서 6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등 2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옆구리와 팔 등을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제품 개발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인근 지하철역으로 이동해 열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30분 뒤 인근역에서 A

0: 있습니다. KBS 뉴스 유나림입니다.
1: 요즘 촛불로 인한 화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불이 날 수 있는데 여기에 섣불리 물을 끼얹으면 더 큰 불로 번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위험성을 박은영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2: 시커먼 연기가 창문 밖으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집안에 장시간 켜둔 촛불이 결국 집안 전체를 태워버렸습니다.
3: 네,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 일가가 쿠팡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돼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면서 허위 자료 제출이 확인되면 형사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순직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내란가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대법원 2부로 결정됐습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관 6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허위 호재성 정보로 밈코인 가격을 띄운 뒤 보유코인을 대거 매도해 수억 원을 챙긴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의 김현아 교수와 얘기 나눕니다. 김 교수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 가운데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는 4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요. 늘 바쁘고 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와 과로에 익숙해진 삶 속에서 우리 몸은 여기저기 신호를 보내게 되고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게 되죠. 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검사와 치료가 이어지고 의료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병원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과잉 검사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내 몸에 꼭 필요한 치료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내 몸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 김현아와 교수와 말씀 나눕니다. 네, 김현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아, 지난 시간에 우리 사회에 이제 가짜 환자, 이제 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사회 구조적인 원인도 좀 크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사실 여태까지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이거 다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조기 진단은 과잉 진단이고, 조기 치료는 과잉 치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 네. 두 개가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말뜻인데
0: 네.
1: 그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검사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혈액검사에서 수치를 본다 했을 때 환자와 정상인을 갈라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회색지대가 있어요. 환자인데도 수치가 정상인하고 중복이 되는. 뭐 딱 칼로 가르듯이 이 얼마 이상이면 환자, 얼마 이하면 정상 이게 아닌 거예요. 상당히 많은 중복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네.

0: 지금 이제 우리 의료 현장이나 환자분들은 특히 뭐 진단을 놓쳤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진단을 네. 놓치는 거에 대해서 가중치가 너무 높다.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분은 정상일 가능성이 많지만 일단 수치가 좀 이러면은 다 환자로 일단 이렇게
1: 네.
0: 포함을 시켜요. 가짜 환자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조기 진단해서 환자를 많이 잡겠다 하게 되면은 가짜 환자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과잉 진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사상에서 검사라는 게 항상 그렇게 딱 가르듯이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어서.
1: 그러면요, 뭐 무슨 병에 걸리면 병원을 최소한 세 군데 가봐라 이런 얘기 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디서는 진단이 나오고 어디서는 괜찮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오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오진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0: 그렇죠. 그 애매모호한 우리 인체의 특성상 네. 애매모호한 결과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병원 심지어는 우리 암 검사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암세포 보시는 분이 이게 암인지 아닌지 좀 확실하지 않아. 이렇게 판정 주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1: 네.
0: 우리가 하는 검사들이 아주 칼로 탁 자르듯이 이거다 저거다 이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검사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들을 많이 붙잡아서 검사를 하면
1: 네.
0: 그리고 환자를 안 놓치겠다고 정말 잘 타이트하게 기준을 만들면 이거는 가짜 환자가 되는 네. 과잉 진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쁜 마음 품고 과잉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1: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기 진단에서 내가 정말 아주 구사일생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놔뒀어도 됐을 만한 뭐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
0: 훨씬 많은
1: 네.
0: 가짜 환자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그게 자기가 당한 손해를 그냥 잘 몰라요. 그냥 네. 아 괜찮으면은 된 거지 뭐 그럼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스트레스 받고 이것도 그냥 괜찮대 그러면은 무마가 네. 되는데 그 문제가 그게 간단하진 않다 생각해요.
1: 참 개인이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돈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예.
0: 돈 때문이랄까요?
1: 돈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굉장히 높게 두고 있잖아요. 예.
0: 우리 그 퓨 리서치라고 하는 외국 기관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 데이터를 한번 원론 데이터를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다른 인생에 다른 가치가 하나도 없고 그나마 돈이 그중 1등이고 2등이 건강입니다. 가족, 친구, 일 이거 다 그 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회가 붕괴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 아 돈과 예. 건강을 정말 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0: 건
1: 맞는 것 같아요.
0: 돈하고 그거밖에 없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돈 중요하다고 말한 나라 많아요. 돈이 그 돈에 대한 점수 훨씬 더 높은 나라들 많은데 이 나라들은 가족은 더구보다 더 중요하고 이렇게 다른 중요한 가치들이 살아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가치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돈이 조금 남아있는. 저는 굉장히 그 슬픈 데이터라고 보는데요.
1: 네.
0: 결국 전 우리나라가 사회가 붕괴됐다는 것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1: 네. 좀 아픈 지적이시네요. 네.
0: 이렇게 되면 돈을 지키려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하니까 따라오는 건 건강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돈을 벌려면 몸이 건강해야 하니까.
1: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벌어갖고 의료비로 나가는 돈이 진짜 많다면서요, 우리나라.
0: 우리나라 뭐가 많냐면 전체적인 의료비 규모는 아직도 많지는 않은데 본인 부담이 많아요. 실손보험 있잖아요.
1: 네.
0: 실손보험 지금 해마다 지금 비싸지잖아요.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잘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의료 수요는 누를 수가 없어요. 한번 본물이 터지면 의료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실손보험에서 지금 제일 그 문제되는 도수치료 있잖아요. 비급여
1: 네.
0: 치료. 이거 하면 나쁜 거다 막 이렇게 과잉한다 그러는데 제 주변에 도수치료 받은 분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도수치료 좋다고 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1: 그래서 네.
0: 이처럼 의료라는 것이 참 어떻게 그 수요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누르기가 참 어렵고요. 한번 이게 어떤 게 보물이 터져버리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 정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쓰면 결국 실손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다른 거를 좀 줄이고 싶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 소지가 계속 생기죠.
1: 네. 사실 나이 들어서 아픈 거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젊은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0: 네. 네.
1: 관절염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0: 젊은 사람의 많은 관절은 이제 통풍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네. 통풍이 옛날에는 한 이제 중년에 좀 그 잘 사는 이제 남자분들 과식하고만 이제 생기는 그런 병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20대 통풍 되게 많습니다.
1: 식습관 때문인가요?
0: 식습관도 있고 뭐 그 같이 또 따라 붙는 문제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1: 네.
0: 이 과체중, 고지혈증, 고혈압 이게 다 같이 따라 붙거든요.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데이터 보니까 2030 남자분들 한 45%가 비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이런 이제 문제인데 이건 그럼 어디서 왔을까? 이거는 그 사회적인 그 조건, 자기 그 직무 환경 이런 거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1: 네.
0: 예, 장기간 노동. 저는 여기 되게 좀 문제를 생각을 하는데 일을 이제 오래 하면 물론 잠도 잘 못 잘 뿐 아니라 운동 시간도 없고 뭐 확보가 안 되고 저는 이제 식습관이 제일 문제라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이 없어요.
1: 네.
0: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외식을 하자니 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면 너무 돈이 비싸니까 이제 싸게 먹을 수 있는 초가공식품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건데 이게 뭐 에너지는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그 칼로리는 굉장히 높고 뭐 당이 높고 해서 건강에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습관 문제가 굉장히 크다 봅니다.
1: 네, 네. 환경이 젊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었네요. 지금
0: 그렇죠.
1: 얘기를
0: 네.
1: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식습관, 생활습관 고치면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병원에 올 일이 없는 거잖아요.
0: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장시간 노동을 하고 이제
1: 구조적으로.
0: 40시간 주 40시간 해도 이게 허울뿐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 네.
0: 이 40시간 노동했을 때 노동시간 대비 급여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가.
1: 네.
0: 뭐 3만 4만 불시대 뭐 그러는데 주타 데이터들은 있어요. 40시간 일해도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급여가 낮으면 생활임금이 안 되니까 투잡 쓰리잡 뛰어야 하죠. 요즘 배달 일 하잖아요. 그러면 네. 뭐 노동시간이 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모든 게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더라고요. 젊은이들은
1: 네.
0: 특히.
1: 우리 사회 구조가 환자를 가짜 환자를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사회 구조를 좀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이게 참
0: 우리가 너무 불안해요.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고 IMF 이후에 이제 신자유주의 직격탄을 맞아서 각자 도생, 각자 도사라고 그 무한 경쟁 뭐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나 몸 나빠지면은 나 건강 나빠지면 내 가족까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건강한지 이걸 확인해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질병의 절반 이상이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병원에 와서 그냥 그때그때의 치료만을 찾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근데 의료비 지출은 많다라고 불평을 하면서도 사실은 거기다 돈 쓰는 것보다 더 비싼 뭐 그 건강보조식품을 사먹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주변에서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건 합리적인 소비가 제가 생각할 때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0: 물론 아니죠.
1: 예.
0: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한 불안이 낳은 그런 허황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네.
0: 세상에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좋으셨을 텐데 하는, 심지어는 저는 재환자분 중에 굉장히 거액을, 굉장히 어려우신

0: 분인데 거액을 날리고 완전히 집안 그 가정까지도 거의 다 이렇게 파탄될 정도로 되신 그런 분도 본 적이 있거든요.
1: 네, 그래서 네.
0: 이 의사들이 조금 더 분발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환자들하고 저는 정말 그 우리나라 그 환자들하고 이 대화하고 하는 이 시간을 굉장히 좀 확보를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는데 지금 3분 진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불신밖에 안 되고 할 게 검사밖에 없고 그런데 정치인들이 정책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1: 그래서
0: 이런 약들, 이런 불필요한 가장 오래된 그 사기가 돌팔이 약사기래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는 없으나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좀 피할 수 있게 정책적인 면도 필요하다 봐요.
1: 네. 워낙 큰 시장이라서 사실은 거의 산업이 됐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그렇다면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병원을 좀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과잉 진료를 피하고 병원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
0: 이게 보면 저는 의료 전달 체계 우리나라 무너져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동네 병원 좀 먼저 다니시고 그리고 그 퇴행성 관절염 같이 이렇게 어차피 안 낫는 병들 되게 많거든요.
1: 네.
0: 이걸 가지고 좀 큰 병원을 안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동네에 자기 가까이 가는데 좀 오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의사가 한 분이 있으시면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1: 그 퇴행성 관절염은 동네 병원하고 대학 병원하고 가서 처치해 줄 수 있는 게 비슷한 건가요?
0: 아무 차이 없죠.
1: 차이가 없나요?
0: 차이 없죠. 예. 오히려 동네 병원에서는 뭐 좀 불편하시면 도수치료라도 해드리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실손이 나온 다음에 동네 병원에서 치료할 때 실손이 없으면 대학 병원보다 진료비가 더 비싸졌거든요. 이것도 지금 정책 실패의 아주 대표적인 경우예요.
1: 모순이 발생했네요.
0: 네, 거기서. 모순이 발생했죠. 이거 정책을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1차 기관에서 실손이 없으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1: 그럼 대학병원이 더 싸면 무조건 다
0: 그렇죠.
1: 대학병원 가겠죠.
0: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학병원이 마치 공공의료원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1: 그렇군요. 동네 병원을 좀 애용하시라 가급적이면.
0: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오래된 병원. 나이 드신 분이 오래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신 병원들.
1: 네.
0: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뭐 휘황찬란한 검사도 없고 한데 거기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1: 경험 많으신 분.
0: 의사들은 의사의 가치는 경험입니다.
1: 그러니까 최신식 첨단 의료 장비에 있는 것이 아니고.
0: 아닙니다.
1: 네. 요즘 동네 병원도 너무 잘해둔 곳이 많아가지고요.
0: 네.
1: 예.
0: 네.
1: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상 소견이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당장 정밀검사 큰 병원 가서 해야 되나 하는 분들이 많은데.
0: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검사의 뺑뺑이에서 이제 헤어나오지를 못하시게 되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설명이 우리 인체는 복잡계. 그러니까 항시 뭔가 조금 우작동됐다가 그냥 저절로 좋아지고 이러면서 그냥 삐끄덕삐끄덕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가 잘 지내지는데 어느 한순간 붙잡아가지고 피를 뽑아서 100개를 검사를 하고 뭐 정밀검사로 몸을 다 들여다보면 정상이 완전 정상 나올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완전 정상인 100명을 이제 복부 CT를 찍었는데 정상으로 나온 사람 20% 정도밖에 안 돼요. 다 뭐가 뭐 무릎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완전한 정상이 없고 특히 정밀검사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상이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그 전제를 깔아두고서 건강검진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큰 병원 와서 더 정밀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걸 좀 아셔야 하는데 이게 불안해지면 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그러면 이런 질문 여쭙기가 그런 솔직하게 그 건강검진에 보면 이런 거

0: 아주 작은 문제일 것 같은데 항상 또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1: 네. 그러면 실제로 김연아 교수님은 건강검진 안 받으세요?
0: 아, 저는 이제 가끔 미내시경 가끔 할 때 있고요.
1: 그건 증상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0: 좀 불편하거나 할 때 그냥 아무 증상 없을 때 조금 더 젊었을 때는 그냥 해봤는데 몇 년에 한 번.
1: 네.
0: 근데 이제 괜찮으니까 그다음에 잘 안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기 검진을 해서 확실히 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위내시경 같은 경우고
1: 네.
0: 대장 내시경 있거든요.
1: 네.
0: 근데 대장 내시경은 제가 딱 한 번 하고 다시 하기 싫어서 안 하고.
1: 너무 힘드셔서요?
0: 아니 그 힘들다기보다도 받기 싫잖아요.
1: 아, 예. 수면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0: 아, 저는 대장 내시경도 수면 안 했어요. 그냥
1: 네.
0: 위내시경도 한 번도 수면으로 한 적 없고요.
1: 아, 그러면 좀 견디기 예. 힘들었겠네요. 예.
0: 아니
1: 네.
0: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데 어느 나이가 또 되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요즘 걱정되는 게 이러다가 이제 진행된 암이 딱 발견이 됐는데
1: 네.
0: 주변에서 막 거참 쌤통이다 건강검진 안 한다고 했다가 그러면 뭐 죽는 거는 뭐 때 되면 죽는 건데 제가 이게 건강검진에 허하실 얘기를 다 하고 다녔는데 이게 다 마치 거짓말처럼 네. 될까 봐 그게 하나가 조금 걱정입니다.
1: 저는 건강검진으로 분명히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고 정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 얘기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검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건 정말 본인한테 해당이 되면 100이고 아니면 0이기 때문에.
0: 그렇죠. 예.
1: 예.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까지 모두 필요하다고 말씀을 거창하게 드립니다.
1: 많은 질병이 생활습관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건강검진해서 괜찮으면 안심하시고.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쁜 습관을 고치겠다는 그 결심과 실천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떤가요?
0: 그래도 요즘 담배 정말 많이 끊으셨고요.
1: 네.
0: 담배 피는 분들 많이 줄으셨고요. 또 운동을 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들은 또 다 가지고 계셔요. 시간도 없고 그렇기는 한데.
1: 네.
0: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면 최근에 이제 편안함의 습격인가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걸 재밌게 읽었는데 우리 몸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너무나 편안해져서 점점 퇴화하고 많은 병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책이거든요.
1: 네네.
0: 한번 일독을 하시길 권하고요.
1: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 이제 늘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가짜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을 좀 가지면은 좋을까요? 네.
0: 완벽한 삶이 없잖아요. 누가 완벽한 삶 삽니까?
1: 네.
0: 마찬가지로 완벽한 건강, 완벽한 정성, 완벽한 몸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조금씩 좀 아파가면서 아팠다가 좀 좋았다가 그렇게 사는 거고 저는 퍼펙트 라이프라고 하는 얼마 전 영화를 참 재밌게 봤는데
1: 네.
0: 마지막 장면의 주인공이 운전을 하고 가면서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표정이 계속 변하는데
1: 네.
0: 우리 인생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완벽한 건강은 없다. 예, 그게 정상인 거죠 사실은.
0: 네,
1: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0: 네.
1: 네. 마음을 좀 편안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잉진료하지 않고 건강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제언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좀 개인적인 경험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좀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습니다. 따님 때문에 좀 이런 의료 제도나 편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좀 보고 지적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던데요.
0: 그 전에 제가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1: 네네.
0: 저희 가족사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현대의료는 죽음을 정말 이상하게 다루고 있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1: 네.
0: 시작된 일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 둘째 딸이 양극성 장애라는 병을 진단을 받으면서
1: 양극성 장애라는 건

0: 흔히 말하는 조울증.
1: 조울증이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삶이 조금 더 복잡해졌다. 인생을 조금 더 복잡하게 바라보게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네. 근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더라고요.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 그 질병과 병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거더라고요.
0: 네. 네. 우리가 흔히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좀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다른 질환과 좀 다르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1: 정신질환은 아직도 저는 사각이 아니라 암흑지대라고 봐요. 암흑지대고 네. 치료가 안 되고 잘 안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은 뭐 좋아지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가족들이 정말 많이 고통을 겪고 본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문제고 제가 이제 그 책을 이제 그 저희 딸이 병에 대해서 책을 쓴 거는 이런 얘기를 조금 공론화를 하고
0: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가족이 이 사회의 낙인을 좀 덜 받고 그래도 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살 수 있을까 이 얘기를 네. 하고 싶었거든요.
0: 지금 따님은 좀 어떤 상태인지.
1: 이제 지금 10년째 됐고요. 그 책을 썼을 때는 7년 차였고 네. 10년인데 이제서야 이 병의 그냥 첫 단계를 그냥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무사히 살아서. 네. 네.
0: 아. 네. 그 따님의 얘기를 3년 전에 딸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요 책에 담으셨었어요. 따님의 투병이 어떻게 보면 교수님의 의사로서의 어떤 뭐 진료라든가 이런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1: 아무래도 뭐 삶을 조금 더 이 다층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죠.
0: 그래서 네.
1: 저 능력주의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옛날부터 좀 있었는데
0: 네.
1: 아 여기 이제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너무 많은 능력 중에 또 건강을 해치면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없는 일도 생기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0: 네.
1: 그래서 조금 더 삶을 잘 이해하고
0: 예.
1: 그렇게 삶에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힘든 네. 와중에도.
0: 그 교수님도 이제 은퇴 이제 시기가
1: 이제
0: 좀
1: 빨리 은퇴하고 싶은데
0: 예 은퇴 후에 계획은 혹시 갖고 계세요?
1: 저는 서점을 하고 싶은데
0: 네. 책도 많이 쓰셨고 또 책도 좋아하시고
1: 네, 서점을 예. 하고 싶은데
0: 네
1: 은퇴 시점이 언제가 될지 아직도 가늠을 못 하고 있어서
0: 예 어떻습니까 이 병이라는 게 씻은 듯이 낫는 병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병도 많잖아요.
1: 대부분이 씻은 듯이 안 낫죠.
0: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120세를 뭐 살아가면 병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공생을 해야 되잖아요. 좀 손잡고 웃으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끝으로 여쭤봅니다.
1: 웃다 울다 어떻게 우리 삶을 예. 매일 웃기만 하나요?
0: 예.
1: 힘들 때는 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도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을 있잖아요. 저는 네. 그 말 굉장히 병을 앓는 분들한테는 그 말이 되게 중요한데 병이 나빠지는 퇴행성 관절염 이것도 아픈 날은 정말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아픈 날 있는데 또 어떻게 그냥 또 지나가요.
0: 네.
1: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병이 내 삶이고 하루하루 또 나쁜 날 있으면 또 좋은 날이 있고 이렇게
0: 네.
1: 내 삶처럼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마음이 편안하면 아픈 것도 좀 덜해요.
0: 네. 네. 네,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의연한 자세로 네. 살아가는 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지나친 건강염려증, 진료 과잉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 약물과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김현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어제 오늘 전국에 비가 내렸고 지금도 수도권, 강원도, 충남, 전남권에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누적 강수량 서귀포 108.1, 남해 82.2mm 등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한라산에는 그저께부터 최고 30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은 2.8mm입니다. 내일도 곳곳에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올라 일요일에 최고 30도까지 올라 점점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낮 사이에 중부지방과 호남, 경상, 내륙,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강상태 보이는 곳이 많겠고 강수량 5mm 내외입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해안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견 대구 18도, 서울, 광주 20도가 예상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포항 30도, 울산 29도, 대구, 부산 28도, 서울 27도, 대전, 세종 26도, 인천, 광주 25도, 제주는 24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8도, 습도 91%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남우호 피격 사건을 조사해온 정부가 이란의 미사일이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외교부 박윤주 1차관은 오늘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의 엔진이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했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행체는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우호 공격과 관련해 외교부로 초치된 사이드 쿠체치 주한 이란 대사가 이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 부인하며 절대 개입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쿠제치 대사는 오늘 초치돼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면담하고 나오며 통역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에는 적대국들의 가짜 깃발 작전을 주의해야 한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에 구조물 처짐이 확인되고 사고가 나기까지 12시간 동안 인근 도로와 철도에 대한 통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오늘 발표를 보면 철거 현장에서 이상 징후가 처음 발견된 것은 어제 오전 2시 30분입니다. 이후 임시 보강공사와 유선 및 대면 보고가 있었고 오후 1시 40분쯤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 외부 전문가 등이 안전진단을 시작했으며 2시 33분쯤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임 본부장은 이상 징후 발견에서 사고 발생까지 12시간 동안 고가도로 아래로 보행과 열차 통행이 통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통제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긴급하게 안전진단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서울시가 제출한 서소문 고가차도 상부 보해체 작업 계획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서울시가 함께 제출한 공중비계 철거 작업 계획에 대해서는 일부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비계 해체만으로는 통행을 재개할 수 없어 보해체 작업까지 승인받은 후 공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연 이틀 방문한 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줄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위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

0: 위원장은 오늘 SNS에서 어제 서소문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부산 자갈시장에서 회 파티를 벌였다고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선 것을 두고 탄핵당한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총괄 선대위원장은 오늘 충남 논산현장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퇴행적 모습에 국민 여러분께서 준엄한 심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의 첫 선을 보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2조 원가량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에 따르면 오늘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4종에 대한 개인 순매수 대금이 약 1조 9,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 ETF를 대거 사들이자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해당 종목의 현물 주식을 기계적으로 사들이며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전 거래일 대비 2.25% 오른 8,288.70의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36% 내린 1133.13으로 마감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에도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 제주도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내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8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일라디오 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사전투표일은 오는 29일, 그러니까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전지에서는 범여권, 범야권 단일화 여부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은 찬반 투표 결과 70%가 넘는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노사 갈등은 일단락 됐지만 노노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고요. 또 일부 주주들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어제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 하루 만에 오늘은 강남구 수서동의 한 노후 아파트 배수관 정비 공사를 하던 도중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매몰 사고로 인명피해가 또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 뉴스픽에서 알아보고요. 이어지는 이코 아나운서의 탐구생활에서는 최신 과학계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5월 27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픽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이 한국 선박 남우호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1: 예, 예, 남우호는 지난 4일 피격 당시 이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선미를 이란 쪽으로 향한 상태로 닻을 내리고 있었고요. 네. 미사일은 이란에서 배를 바라보는 쪽인 배의 선미에 꽂혔는데요. 이 부분이 이란 측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 선박 HMM 남우호를 타격한 주체가 이란이라고 사실상 지목을 한 건데요. 네. 이 외교부는 이 비행체 엔진, 탄두, 폭약, 기체 등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 남우호를 타격한 것은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 대한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공격 주체를 이란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증거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 발사 원점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0: 예.
1: 그러면서도 정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사과도 요청했는데 물론 이란 대사가 모두 부인하긴 했지만
0: 예.
1: 이렇게 초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란 측의 타격 가능성을 정부가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그런 반증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국방부는 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서 이 별도의 기동 없이 처음 목표한 지정 고도로 비행을 했고 두 발이 발사됐다는 것은 공격을 통해서 피해를 주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도 이란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고의성 자체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했고요. 또 이란 내부에서 혁명수비대, 정규군, 민병대 등 구체적 주체가 어디인지를 확정하기 쉽지 않다고도 했는데
0: 예.
1: 다만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해군이 하고 있지 않나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0: 예. 어제 있었던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붕괴 사고 오늘 또 어떤 현장 조사가 있었는지 경과 살펴보죠.
1: 예, 서울시 도시기반 시설본부가 브리핑에서 밝힌 사고 경위를 먼저 보면요. 어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현장에서 첫 이상징후가 발견된 시간은 오전 2시 30분입니다.
0: 예.
1: 오전 1시 30분부터 슬라브를 절단하던 중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 거더에 29mm의 침하가 발생했고요. 감리단장의 명령에 따라서 약 1시간 만에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이후 시공사가 도시기반 시설 본부에 보고를 했고 이 감리단장 등이 합동 현장 점검 결과 안전진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오후 1시 40분께 안전진단을 시작했습니다.
0: 예.
1: 하지만 안전진단을 시작할 때까지도 이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질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해서 구조물을 떠받치는 시설물 설치를 설치 같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관계자들은 안전모만 쓴 채 이 고가차 또 아래로 들어가서 하부를 살펴보던 중에 이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화를 당한 겁니다.
0: 예.
1: 임충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철거 설계 당시에도 이 거더의 안정성에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현장에서 거더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으리라고는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측했고요. 이 고가차도 하부에 꼭 들어가야 했었냐 이런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더가 구조물의 하중 전체를 다 받는다. 그 거더의 상태를 보려면은 하부에서 올려다 봐야 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0: 예.
1: 그렇지만 이 사고 직전까지도 이 고가차도 하부에 열차가 오가고 또 보행도 통제되지 않았거든요.
0: 예.
1: 그 만약에 이 통제되지 않은 채 사고가 일어났다면은 밑으로 내려갔다면은 이 많은 인명 피해가
0: 더 큰 사고로
1: 예.
0: 번질 뻔했다는 거죠.
1: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0: 예.
1: 이 서울시 대답은 이렇습니다. 교통 통제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안전 진단을 긴급하게 했던 것이라며 이 안전 진단을 마치고 나서 후속 조치로 필요하다면 통제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오늘 구성했고요. 빠르면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향후 사고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그 이후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0: 네. 자, 이런 큰 사고가 난 지 또 하루 만에 오늘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강남구 수서인데 서울 그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하던 중에 이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요?
1: 예, 이번 사고는 오늘 낮 12시 20분께 서울 강남수서의 하수관로 이 정비공사 현장에서 2m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습니다.
0: 예.
1: 당시 작업 중이던 인부 3명 중에서 2명은 스스로 대피를 했는데 60대 남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0: 예.
1: 현장의 한 작업자는 맨홀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 도중에 수직 사면에 토사가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염두에 두고 당시 현장 상황을 재구성할 예정이라며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부목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부목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GTS 삼성역 구간의 이 철근 누락 논란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이 붕괴 에 이어서 강남 수서에서의 토사 붕괴 사고 등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민주당 등은 이 지방선거 관련해 공격 채비에 나섰고요. 국민의힘은 방어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아침에

0: 이 그 긴급 좌담회를 열고 이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1: 예.
0: 제목이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이고요. 본관에 있는 국회 본관에 있는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엽니다. 정은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이 안전 이슈에 앞으로 집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내일 이제 TV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안전 이슈가 전면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정의용 선거대책본부장은 어제 사고 직후에 전국 모든 후보에게 부주의한 언행을 자제하는 이 긴급 알림 메시지를 보냈고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도 현장 일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조용한 선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안전 이 총공세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면서도 이 공격적으로 나설 예정인데 대북 등 이 경제정책 스타벅스 논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격할 예정이라고 예,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예.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한 노동조합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통과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70% 넘는 찬성률이 나왔다면서요?
0: 네, 이 영업이익의 10.5% 이것을 재원으로 이 특별 경영 성과급을 이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거든요.
1: 예.
0: 이 삼성전자 노사가 이 합의한 잠정 합의한 이 임금 협상안에 대해서 노조가 이제 투표를 했는데 73.7% 아주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1: 예.
0: 의결권이 있는 노조 조합원 중 95.5%가 투표에 참여할 정도로 상당히 그 많은 그 관심을 보였고요.
1: 예.
0: 노사 협상을 주도한 초기업 노조 삼성 지부는 성과급을 평균 6억 원 받는 반도체 중에서 이 메모리 부분 직원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주류인 비메모리 직원의 성과급은 2억 1천만 원 정도 그리고 스마트폰, TV, 가전 등 완제품을 담당하는 DX 부분은 600만 원 정도의 자사주로 이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같은 회사에서도 이렇게 일하는 부분에 따라서 성과급이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노 갈등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1: 예.
0: 그게 투표로도 이어졌는데 오늘 종료된 잠정 합의안 투표에서 이 DS 반도체 분야의 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초기업 노조에서는 80.6%가 찬성을 했는데요. 2대 노조이자 DS 및 완제품 부분 직원이 섞여 있는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삼노에서는 4분의 1 수준인 21.1%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두 노조의 구성으로 볼 때 성과급을 많이 받는 DS 직원은 이 대부분 찬성한 반면 성과급 산정에서 소외된 DX 직원은 대부분 반대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1: 네, 이게 표심을 또 읽을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노노 갈등이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삼성전자 주주들까지 지금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0: 예, 이 먼저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노조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의 노조들도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 소위 영업이익의 N%, 이 성과급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번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 네.
0: HD 현대중공업, LG U+, 현대차 기아차,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이러한 그 대기업들에서 이런 요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단체인 한국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아주 강경한 대응 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 예.
0: 이들은 이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 비로소 분배 대상이 되며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이 규정한 배당 가능 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요.
1: 예.
0: 그러면서 주주운동본부는 본격적인 주주 결집을 위해서 삼성전자 측에 주주 명부 열람이라든가 등사를 신청해서 실행을 통보받았습니다. 또 당초 예고했던 잠정 합의한 성과 배분 부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은 이 삼성전자 노조 동행이 제기한 찬반 투표 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 스튜어트십 코드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요.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대표 소송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총 5조 원을 조성해서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1: 예.
0: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2차, 3차 중심의 중소협력사 지원과

0: 산업재해 기금 조성,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청소년 교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아무튼 삼성전자 성과금 논란은 향후에 좀 법정 다툼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 네. 예.
1: 6.3 지방선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 판세가 요동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워낙 네. 이 격차가 좁기 때문에 그런데요. 경남지사 선거는 이제 김경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고요.
0: 됐습니다.
1: 예. 예. 울산시장 범여권 단일화. 이거 약간 좀 멈췄는데 네. 다시 지금 물살을 타고 있다고요.
0: 맞습니다. 이 모레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단일화는 내일까지가 마지노선이거든요.
1: 내일이에요.
0: 예. 예. 이것을 역산해서 울산시장 후보를 놓고 지난 23일과 24일 민주당과 진보당이 단일화 진행을 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갑자기 김상우 민주당 후보 측이 역선택 방지 조항 누락. 즉 국민의힘 지지층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문항을 문제 삼아서 단일화 경선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1: 그렇죠.
0: 그 다음에 며칠간 이제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다가 오늘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진보당에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1: 예, 예.
0: 그러면서 돌파구가 마련이 됐고요. 내일 재경선을 치르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 진보당이 전격적으로 민주당 제안을 수용한 것은 당 차원의 이 민주당의 사과도 있지만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단일화도 이것이 연결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1: 예.
0: 이 패키지는 아니지만 울산시장 단일화뿐만 아니라 이 남구청장 울주 군수 등 이 5개 기초단체장 단일화가 이미 완료가 됐고요. 중구 2, 남구 3, 동구 3, 북구 3 등 이 광역의원 4개 선거구에서도 지금 현재 단일화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진보당의 지방선거 성적표가 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진보당 입장에서는 이 단일화를 통해서 이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좋은 그 성적표를 내기 위한 그런 중요한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울산시장 단일화 재도전에 지금 합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 예. 자,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생활 속 과학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과 아나운서의 탐구 생활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요즘 이제 IT 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네. AI 관련해서요. 지난주에 이제 구글의 I/O 2026 행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I/O가 그럼 뭔가? 예, 네. I/O. 이게 뭐 인풋 아웃풋 그 약자인가요?
1: 어, 네, 맞아요. 맞습니까? 개발자 용어라서 예. 들어오고 나오는 것들 얘기를 합니다.
0: 예. 이게 어떤 행사인지. 예.
1: 그 I/O라고 하는 행사 자체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인이 인풋이고 예. 아웃이 아웃풋이니까 뭔가를 입력하게 되면 출력이 된다. 그래서 개발자들을 위한 이야기고요. 개발자들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개발자.
1: 네. 그래서 이걸 처음 하는 건 아니고 매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구글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올해 어떤 서비스들에 관심이 있고 어떤 기술들을 발표를 할 거다. 그러니까 개발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랑 같이 협업하는 기업들은 이걸 주목하고 함께 가자. 약간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0: 그러니까 2026년
1: 돼요.
0: 매년 하는 거니까 이제 올해 어떤 뭐 청사진을 제시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1: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0: 예.
1: 그래서 구글뿐만 아니라 사실 글로벌 대기업들은 메타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다 이런 행사를 합니다.
0: 아, 다 해요?
1: 네. 그래서 좀 있으면 6월 초가 되는데 예. 6월 초에 또 기대되는 행사가 애플이 WWDC라고 하는 이름의 개발자 대회를 해요.
0: 예.
1: 여기서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하죠. 우선 구글로 좀 돌아오게 되면 이 행사가 시작된 게 2008년부터입니다.
0: 2008년부터 그때는 글쎄 어떤 시대였나요? 스마트폰이 이제 막 나오기 직전 아닙니까 이때가?
1: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기를 보시게 되면 2008년에 처음으로 등장했었던 게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라는 공개를 했었고
0: 예.
1: 이때 거의 뭐 롤리팝부터 시작해갖고 뭔가 먹는 음식으로 해서 안드로이드 OS가 새로 나왔습니다. 하고 공개했었던 것도 이때쯤이었어요.
0: 그랬군요.
1: 몇 가지만 짚어드리게 되면 2011년에 처음 나온 게 구글에서도 노트북을 만듭니다.
0: 예.
1: 이 크롬북이라고 하는 자체 노트북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2년인 그 다음에 드디어 이때 구글 글래스가 공개가 됐었어요.
0: 예.
1: 지금은 너무 흔한 기술이지만 스마트폰의 화면을 TV랑 바로 연결해서 보려면 예전에는 단말기가 작은 게 있었어야 했습니다.
0: 예.
1: 이걸 먼저 시작했던 것도 구글이라서 이때 크롬캐스트라고 해서 작은 단말기로 옮겨 했었고요.
0: 맞아요. 예.
1: 조금 더 재밌어지는 건 2016년부터예요. 이제 구체화된 디바이스를 보여주기 시작하다가 2016년에 뭐가 나왔냐면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이름의 AI 비서가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0: 10년 전이네요.
1: 지금 이제 우리가 제미나이를 쓰고 있지만요.
0: 예.
1: 그리고 2년 정도 지나서 이거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서요.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0: 예.
1: 인간을 위해서 서비스 예약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0: 아, 예.
1: 이게 듀플렉스라는 서비스였는데 이것도 이미 2018년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여기 뭐 2023년에 챗GPT 대학맛 바드가 나오게 됐었고 올해는 완전히 AI 쪽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면 앞으로는 AI 쪽을 좀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모든 디바이스에 영향을 미쳐가겠다. 이 청사진을 보여준 행사가 이번 행사입니다.
0: 예. 자, 올해 이 이제 I/O 행사인데 그 핵심 키워드가 에이전틱 제미나이의 시대라고
1: 네.
0: 합니다. 에이전틱 제미나이의 시대. 제미나이는 이제 구글의 AI 명칭으로 네. 제가 알고 있고 그렇다면 에이전틱은 뭔가? 에이전트. 에이전트 하면 에이전시 하면 뭐 비서 이런 거 아닙니까?
1: 아, 그렇죠.
0: 예.
1: 약간 구분해 보게 되면 챗봇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0: 챗봇.
1: 예, 챗봇이라는 서비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의 시대가 열렸고
0: 예.
1: 이제 에이전틱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에이전트에서 에이전틱이 됩니까?
1: 네. 좀 더 쉽게 얘기 드리면 이 챗봇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GPT 이전에도 있었죠.
0: 예.
1: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든지 간에 챗봇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해주고.
0: 음성으로.
1: 그런데 문제는 음성이나 문자로 답을 해줄 때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이건 아닌데 계속해서 돌아가는 답변만 해주다가 결국엔 상담원 연결에 들어갔었거든요.
0: 예.
1: 이게 챗봇이었어요.
0: 정해진
1: 것만 답변해 줄 수 있는 녀석.
0: 예.
1: 이러다가 우리가 GPT를 쓰게 되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뭐든지 물어봐도 뭐든지 답을 해주죠.
0: 그렇죠.
1: 그 이제 틀리고 맞는 건 이제 떠나서요.
0: 음흠.
1: 근데 초반에는 그러다가 뒤로 갈수록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 우리가 일을 시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내일 KTX 타고서 이동을 좀 하고 싶은데 제일 저렴할 때가 언제인지 찾아봐. 이거라든지요. 항공권 비교 분석 좀 해줘봐. 무엇인지 요청하게 되면 잠깐 커피 한잔 마시고 돌아봐도 영리하게 답변을 놓습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우리가 일단 물어봐야 되고 우리가 일단 입력해야 돼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시작점이 우리가 뭔가를 던져야지만 나옵니다.
0: 그렇죠.
1: 근데 에이전틱은
0: 예.
1: 이게 능동형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능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능동.
1: 뭔가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시켜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너 이거 오늘 가서 뉴스 해? 이렇게 아니고. 그렇죠. 선배님. 제가 오늘 뉴스 하나 할까요? 아유 이런 귀여운 녀석 이렇게 되는 거네.
1: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어떠세요? 여기까지 가면 굉장히 스마트해지는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에이전트 이하는 일들은 어떤 거라냐면 내년에 CES 가야 되니까 항공권 준비하자 한 번 던져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게 더 저렴한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일정도 확인하고 호텔을 비교해서 캘린더 등록까지 한번 해줍니다.
0: 예.
1: 게다가 각 회사에 팀장이 있죠.
0: 예.
1: 그럼 대표님이 팀장한테만 일을 시키지 한 명 한 명 일 안 시키잖아요. 이것처럼 하나의 AI한테 이야기를 해놓게 되면 이 녀석이 팀장이 돼서 이거는 GPT 시키면 되겠는데? 이건 재미난 시키면 되겠는데? 이건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되겠는데?
0: 네.
1: 라고 자발적인 역할까지 수행을 해줘요. 그래서 이번에 구글이 네이밍을 한 게 에이전틱 AI의 시대 그리고 에이전틱 제미나이 시대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0: 예.
1: 핵심은 개발자들을 위한 행사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 누구나 당신을 위해서 AI 빚을 우리가 준비하겠다. 그게 에이전틱이다. 이거 선언을 했다고 받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 제가 얼마 전에 안드로이드 폰
1: 네.
0: 업데이트를 했더니
1: 네.
0: 뭔가 좀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내가 질문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 네.
0: 그냥 알아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의 날씨를 보여준다거나 오늘 어떤 문자가 많이 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능동적으로 좀 그 하더라고요.
1: 네네.
0: 그게 이제 에이전틱의 하나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1: 그렇죠. 시작점.
0: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예. 알아서 그냥.
1: 오늘 아침 브리핑 이런 게 시작점이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요. 그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네. 하하. 그런 개념이군요.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미나이 인텔리전스, 제미나이 스파크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건 뭐 인텔리전스와 스파크는 뭡니까? 인텔리전스는 어떤 뭐 지능 뭐 이런 거고.
1: 네.
0: 스파크는 뭐 불꽃 아닙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이게?
1: 거기서 거기로 들리는 얘기라서 예. 헷갈릴 수 있습니다.
0: 예.
1: 나중에 이거 정리가 되겠지만

0: 우선 제미나 인텔리전스를 이야기하면 이거는 지금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비석.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OS 우리가 지금 쓰고 있죠. 네. 이게 제미나의 인텔리전스로 대체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같은 개념으로 해서 하드웨어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다. 그러니까 TV에도 들어갈 수 있고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 있고 스피커에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죠. 네.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제미나의 스파크라고 하는 거는 네. 얘가 일하는 공간은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도 24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예. 제가 일로 구분해드리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조금 전에 굉장히 좋은 예를 얘기해 주셨었는데 예. 업데이트하고 나니까 아침에 알아서 요약을 해주더라. 예.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가 되냐면요. 예. 이 화면에 지금 주소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이거 지도 앱 열어가지고 좀 찾아봐. 예. 이렇게 던지면은 그 연관성 있는 걸 해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새로운 장소에 갈 때 여기로 와라고 누가 카카오톡이나 다른 쪽으로 주소를 보내주게 되면 제가 그걸 굳이 복사해가지고 팀앱에 집어넣던지 카카오맵에 집어넣어서 거리를 봐야 돼요. 예,
1: 길찾기도 해야 되고.
0: 이건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 하게 되면은 내 폰 안에 들어있는 비서가 앱들을 연계해서 처리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정말 우리 스마트폰이 비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구글이 지금 어떤 디바이스나 다 들어가서 있거든요. 우리가 미래 항상 생각할 때 했던 이야기들. 집에 가서 TV 켜줘. TV 켜주고 뭐 해주고 뭐 해줘. 그럼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역할로 가게 되는 가장 기초 단계가 제미나의 인텔리전스다. 지능형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예. 근데 스파크는 개인을 위한 퍼스널 에이전트라고 이번에 명명을 했어요. 그럼 아까 전에 에이전트 얘기는 이건 도대체 뭐냐. 스마트폰 이제 꺼도 우리가 시킨 일에 대해서 알아서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잘 들어주세요. 예. 매력적인 사례로 나왔던 게 만약에 뭐 미국은 파티를 많이 하니까요. 주말에 파티를 연다고 가정했었을 때 파티를 열려면 참석 여부를 메일을 보내야 돼요. 그 메일을 보내는 것들을 그러면 스파크가 알아서 알고 있는 주소록에다가 메일을 보내고요. 응답이 오게 되면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엑셀에 해당하는 게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보다 보니까 답변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 다시 보내야죠.
0: 한 번 더 보내야 돼요. 예. 한 번 더 보내주고. 확정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내를 가야 돼요.
1: 컨펌이 됐다.
0: 초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초대장까지도 구글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같은 걸 디자인을 해서 예. 본인이 보내고 정리를 합니다. 일렬의 프로세스를 제가 자더라도 24시간 동안 수행을 하니까 그럼 이거 누구한테 유용하냐. 소상공인 분들이라든지 1인 기업가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근데 이 좋은 기능들을 우리가 당장 사용할 수는 없고 올해 여름이 되면은 그때부터 제미나 인텔리전스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고.
0: 아니요. 예. 이때부터 쓸 수 있는 게 그때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이 공개가 되고요.
1: 아, 그래요?
0: 또 구글도 자체 스마트폰 갖고 있습니다. 픽셀 시리즈라고. 예. 이것도 그때 나와요. 그때부터 아마 새로운 스마트폰도 먼저 쓸 수 있고 예. 이 스파크라고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기능이잖아요. 예. 24시간 동안 일을 하니까. 근데 이게 일부 베타 테스트를 하는데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미국에서 시작하는데 이것도 AI 울트라라는 요금제가 있어갖고 예. 이걸 쓰는 사람들한테만 먼저 제공될 먼저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예,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개념.
0: 맞아요.
1: 예, 그 어떤 이제 서버에 있는 거죠. 내 폰에서 하는 게 아니고.
0: 그렇죠. 저희는
1: 예.
0: 명령만 내려놓게 되면 알아서 해서 결과만
1: 알아서
0: 가지고 오는
1: 거죠. 가져오는 거고 이제 말씀해 주신 인텔리전스는 이제 폰 자체에 심는 거고요.
0: 네, 맞습니다.
1: 예, 뭐 손에 심을 수도 있고 TV에 심을 수도 다 심을 수 있겠네요.
0: 어디나 들어갈 수 있죠.
1: 다 심어놓고서는 그러면은 여기 쭉 두다 보니까 구글이 다 먹겠다는 걸로 제가 좀 들리는데
0: 예. 이미 오랜 시간 동안 20년 넘게 플랫폼들을 설치해놨고 예. 예. 하드웨어를 다 갖고 있고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예. 여기다가 AI만 얹고 있는 거죠.
1: 아, 그럼 MS가 사실은 그런 뭐 문서나 파워포인트나 이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걸 사실 그동안 쭉 유지해왔는데 이제는 그럼요. 구글이 이렇게 AI로 다 해버리면은 MS 입장에서는 그냥 챗GPT 투자한 걸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0: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네. 내용을 준비한 이유도 네. 단순히 구글이 이런 걸 하고 있어. 네. 개발자 대회야.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은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미칠 영향이 달라지게 되고요. 네. 우리 회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얘네가 해줘버리게 되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것들이지?
1: 그렇죠.
0: 굉장히 지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요.
1: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자체 그 워드 프로세서가 있잖아요.
0: 네네.
1: 예, 뭐 다 다 있잖아요. 우리 한국계 있잖아요.
0: 네네.
1: 그거하고 이게 좀 뭐 결합이 돼야지 그것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얼핏 드네요.
0: 문제는 앞으로 필요 없는 시대가 됩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냥 네. 말하면 만들어져 버리니까.
1: 그것도 없고 이제 뭐 여기서 다 해버리니까.
0: 그렇죠.
1: 예. 좀 걱정도 생기네요, 진짜. 네. 그 말씀해 주신 이제 울트라 요금제. 네. 이게 그 구글의 인공지능 AI 요금제 명칭인 거잖아요.
0: 예, 맞습니다. 예,
1: 여기도 좀 변화가 생긴다고요?
0: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걱정이 이쪽에 있는데
1: 예.
0: 작년에 비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작년까지는 우리가 베타 세상이었기 때문에 AI들을 쓰지만 비용이 저렴했었어요.
1: 예.
0: 올해부터는 더 좋은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는데 이 금액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이 울트라 요금제가 구글에서 가장 비싼 요금제예요. 네. 이게 월에 $250짜리입니다.
1: 월 250이면 지금 환율로 하면은 거의 한 뭐 30만 원 후반대, 그죠?
0: 네. 네. 근데 이거를
1: 중반
0: 제일 비싼 걸 $200로 낮추고 네. 50달러 깎아서 그리고 그 밑에 요금제를 하나 더 내놨는데 그게 $100짜리 요금제가 나왔어요.
1: 지금 환율로 15만 원.
0: 대략적으로 15만 원, 14만 원이 이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한 달에 이거 15만 원씩 내야 돼?
1: 네.
0: 근데 좀 전에 얘기했었던 이런 스파크 기능 같은 걸 쓰려면 15만 원을 내야 되는 요금제가 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구글 게 제일 저렴한 요금제가 그 11,000원짜리 요금제가 있고요.
1: 예.
0: 그 중간에 대부분 가입하시는 요금제가 3만 원짜리 요금제가
1: 걸로
0: 있어요.
1: 알고 있는데. 예.
0: 그 우리 머릿속에 3만 원의 평균이야. 이게 붙어져 있는데
1: 예.
0: 여기도 점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것처럼 제일 저렴한 요금제를 보게 되면 광고를 봐야 되고.
1: 광고.
0: 그 중간 요금제를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하지만 더 열심히 쓰고 많은 사용

0: 나는 안 내고 싶은데 이번에 무슨 기능이 들어갔냐면요. AI들마다 사용량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사용량 제한이라는 게 원래 걸려있기 때문에 예. 그 무료로 쓰시던 분들이 이것저것 막 시키게 되면 아, 5시간 뒤에 다시 만나죠. 예.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1: 맞아요.
0: 너무 많은 내용을 썼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를 가식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는 요만큼 썼으니까 할당량 요만큼 남았고 오늘 이만큼 썼으니까 요거 더 쓰게 되면은 내일 또 써야 돼. 요걸 얘기해 주면 어, 나 오늘 많이 써야 되는데
1: 예.
0: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1: 예.
0: 이게 영상에도 지금 영향을 미쳐요.
1: 영상에도?
0: 원래 재미나이는 영상은 하루에 3번까지는 3만 원 내시는 요금 쓰시는 분들이 텍스트만 입력해도 8초짜리 이 영상을 만들어줬습니다.
1: 예.
0: 근데 이것도 숫자로 계산 안 하고요. 대신에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시키게 되면 사용량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부담을 좀 느끼게 만들어주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1: 예. 아, 뭐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공짜인 것처럼 이렇게 쓰다가
0: 네.
1: 쓰다 보면 또 이게 수준 넘어가기 시작하면 또 안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0: 이걸 나중에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요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인터넷 종량제 얘기랑 결부시켜서 좀 많이 나와요.
1: 인터넷 종량제.
0: 예. 예전에 우리가 집에서 쓰는 것들은 인터넷 종량제가 아니라 일정 요금을 내면 거의 무제한으로 쓰고
1: 그렇죠,
0: 있죠.
1: 쓰고 있죠. 예.
0: 근데 밖에서 데이터 쓰시는 거는 어쩌면 이건 종량제잖아요.
1: 예.
0: 그 돈만큼 내고 쓰니까.
1: 그렇죠, 네.
0: 근데 AI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예. 그렇게 컨트롤할 수밖에 없다로 가고 있습니다.
1: 아, 결국 이제 뭐 자꾸 이제 데이터에 대한 그 상용도 커지다 보니까. 아,
0: 그럼요.
1: 예. 결국은 모든 게 또 이게 또 경제적인 돈과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제미나이 옴니가 발표됐다면서요. 이게
0: 네네.
1: 이제 영상을 생성해주는 뭐 그런 건데
0: 네.
1: 이게 또 완전히 또 이 차원이 달라졌다고요.
0: 그렇죠. 이 옴니라고 하는 말이 예전에 이제 뭐 메타버스다 그런 거 나왔을 때 비슷했던 얘기인데 이게 옴니버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들. 그래서 AI들은 원래 뭔가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생성해서 보여줄 때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요. 하나씩 해줘요. 그래서 챗 GPT라고 했었던 이유가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텍스트를 생성해서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미지를 요청하게 되면 이미지를 생성해서 보여줘요.
1: 네.
0: 이게 원래 별개입니다. 근데 이거를 두 개를 합쳤죠, 요즘엔. 그래서 우리가 GPT나 제미나의 창에서 뭐 음악 만들어줘 아니면 뭐 문서 만들어줘 뭘 요구해도 다 같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를 멀티 모달이라 그래요. 이번에 나온 제미나이도 멀티 모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한 단계 더 뛰어넘은 겁니다. 사진도 만들어주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이걸 혼합해줘요.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놀라운 기능이 생긴 게 이게 편집을 해버립니다. 그 영상 만든 것들이라든지 제가 찍은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1: 예.
0: 이 영상 속에 있는 남자를 늑대로 바꿔줘. 혹은 고양이로 바꿔줘. 하게 되면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동작 그대로 해버려요. 제가 춤추는 영상이면 그 춤추는 영상을 고양이가 나와서 똑같이 춤을 만드는데 그 옆에 있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안 건드립니다.
1: 예.
0: 그러면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 그거 비슷한 거 이미지에 있었었는데 구글에서 발표했었던 나노바나나라는 게 있었거든요.
1: 예.
0: 그 모델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 이미지 만들어주던 게 지금 영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딱 두 가지 사례 얘기 드릴게요.
1: 예.
0: 첫 번째는 사진을 5장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될 수 있는 인물 사진 두 개를 집어넣고 여행 갔다 오신데요. 파리라든지 이런 데 사진을 집어넣어서 배경으로 이 다섯 개를 조합해갖고 스토리 만들어.
1: 아.
0: 그럼 갑자기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1: 아.
0: 여기다가 예전에 한글이 좀 어색했었거든요.
1: 예.
0: 근데 한글 입모양도 립싱크에 맞춰서 거의 정확하게 들어가고
1: 예.
0: 더군다나 뒤에 텍스트도 한글이 제대로 들어가요.
1: 아.
0: 여기 물리법칙이 들어갔어요.
1: 어떤 물리법칙이?
0: 광 얘기니까 우리 얘기 드리면
1: 네.
0: 우리 매트릭스라고 옛날 영화를 보시게
1: 예,
0: 되면
1: 매트릭스.
0: 그 주인공 네오가 약을 먹고 나서
1: 예.
0: 거울을 보면서 몽롱한 상태에서
1: 예.
0: 거울에 손가락을 이렇게 대게 되면은 그게 끈적하게 액체로 변해갖고 손가락을 따라 나옵니다.
1: 예.
0: 이게 굉장히 기법이었었거든요.
1: 예.
0: 이거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1: 아.
0: 그냥 카피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1: 예.
0: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이야기 되면
1: 예.
0: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찍고 있는 모습이 바로 거울로 변해서 내가 변하는 모습 이것까지 만들어줘요. 아 참, 요건 얘기 드려야 되는데 이건 좀 걱정되는 기능입니다. AI 아바타라는 기능이 공개가 됐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의 모습을 올리면은 목소리까지 녹음을 해가지고
1: 예.
0: 저희랑 꼭 닮은 아바타를
1: 예.
0: 그냥 구글이 만들어줍니다. 제미나이에서.
1: 그 광고에 좀 문제됐던 적이 있잖아요. 최근에 광고인데 알고 봤더니 그 유명 사람인데 예, 유명 사람 유명인이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 정작 그 분이 아니고 AI가 만든 영상으로 해서 광고를 한다.
0: 그럼요 문제가 되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예전에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었고 별도의 회사가 있었는데 예. 그냥

0: 이제는 나도 만들 세미나의 사이트 안에서
1: 내가 만들고 싶다.
0: 굉장히 쉽고 쉽게. 간단하게. 그다음부터는요. 제가 원하는 대사만 입력하게 되면은 예. 제 유튜브 채널에는 제가 아니라 제 아바타가 3초, 4초짜리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 예.
0: 이러면 안 되잖아요.
1: 예.
0: 이래서 이 영상은 본인만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이야기했던 이 모든 서비스에 구글이 생성하는 거에는 AI 워터마크라 그래서 신스 아이디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1: 신스 아이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남은 얘기들이 꽤 많이 있는데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꼭 하시고 싶은 얘기 하나 골라서 해주세요. 이 중에서.
0: 쇼핑 얘기를 좀 드릴게요.
1: 쇼핑? 그래요.
0: 네. 이제는 쇼핑도 AI가 직접 결제하는 시대로 가게 됩니다. 이걸 유니버셜 카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통합 장바구니예요. 무슨 소리냐면 재미나게 이야기하다가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가 어딜 돌아다니다가 이거 사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더하기 버튼 누르게 되면 하나의 카트에 다 당깁니다. 당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에이전트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격이 떨어졌네. 지금 살까요?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정판 사고 싶어. 계속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다가 결제까지 가지게 돼요. 근데 결제가 되려면은 얘네들이 현금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구글이 만들어 놓는 게 요즘에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뭐예요, 그건?
0: AI들이 쓸 수 있는 화폐처럼 만들어 놓는 것들이고요.
1: 네.
0: 이런 것들을 기업들끼리 우리가 요걸로 결제하게 준 규약을 맞추자. 요걸 해놓는 거예요.
1: 뭐 가상화폐 비슷한 겁니까?
0: 그래서 뭐예요? 여기가 하반기에 스테이블 코인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1: 그게요?
0: 코인. AI가 쓸 수 있는 프로그래밍 된 돈을 우리가 코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 예.
0: 여기까지 이어지는 꽤 큰 개념인데 그동안 상상했던 것들이 이번 발표 이후에 하나하나씩 현실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참 뭐 별별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올해 2026 구글 I/O 행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고
0: 네,
1: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구글이 하겠다.
0: 네.
1: 뭐 어쨌든 구글은 전 세계 최고의 AI부터 해서 IT 회사니까 네. 우리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과 아나운서의 탐구생활 세컨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라디오 이병욱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소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경찰이 전담팀을 만들어서 수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요.
1: 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 감식은 새벽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네. 철거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이 사고 정황을 확인을 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수사는 크게 두 축으로 진행이 됩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같은 형사 책임,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현장안전수칙 위반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경찰은 사고 당일부터 총경급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계와 과학수사팀 등 50여 명의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이어서 그 서울시로부터 철거 공사 관련 안전관리 계획서를 이미 제출받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0: 예. 이 수사의 핵심은 뭐가 될까요?
1: 핵심은 예. 철거 작업이 과연 계획에 따라 진행됐느냐 이 여부가 핵심인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고 당일 새벽에 그 고가 차도의 치마가 확인된 뒤에 교통 통제 등 현장 안전 조치가 충분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서 상에 이상 징후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여부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경찰뿐 아니고 검찰도 전담팀을 꾸려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사실 이제 이 추가로 붕괴될 수 있는 우려도 분명히 있고요.
1: 그렇죠.
0: 이제 2차 사고가 되겠죠. 이 때문에 이 철거 작업이 미뤄지고 있다고요.
1: 네. 서울시는 오늘 오전 7시쯤에 공중 비계와 그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더 철거 계획 등이 담긴 작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0: 예.
1: 고용노동부가

0: 공사 재개를 승인하면 곧바로 철거 작업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철거 작업과 선로 복구 등에는 한 40시간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오늘도 그 긴급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0: 네.
1: 예. 서울역과 이제 수색 사이죠.
0: 네.
1: 요 사이에 철로 운행이 중단된다는 네. 거였는데 당분간 좀 열차 운행이 차질이 불가피하겠는데요.
0: 그렇습니다. 현재 KTX는 서울역에서 행신역, 그다음에 전동열차는 서울역에서 수색역 간 운행이 각각 중지된 상태인데요. 이 여파 때문에 오늘 고속열차 86편 등 열차 131편이 취소가 됐고요. 평시와 비교해 보면 한 80% 정도의 열차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금요일 밤까지 이 시설 보수 작업이 끝나면 이르면 토요일 아침에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1: 예.
0: 국토부에서는 또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 예. 자, 오늘 서울 강서구에 있는 그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0: 네.
1: 예, 협력업체 직원이 LG전자 임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면서요.
0: 네. 사건이 벌어진 게 오늘 오전 11시 18분쯤이었는데요. 서울 강서구의 LG전자 마곡 사이언스파크에서 발생했습니다.
1: 예.
0: 6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렀고 이 LG전자 소속 임직원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꿈치 그리고 팔 등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 60대 남성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에 지하철을 타고 달아났는데요. 경찰의 추적 끝에 범행 40분 만인 오전 11시 58분쯤에 지하철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붙잡혔습니다.
1: 예.
0: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이 남성이 평소에 갖고 있던 캠핑용 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당초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가 이후에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을 했습니다.
1: 예. 그럼 왜 이랬는가? 범행 동기인데
0: 네.
1: 이 피의자 주장에 따르면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면서요?
0: 네. 이 60대 남성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지만
1: 예.
0: 이 LG전자 본사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한 2년 동안 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1: 소속만 것으로. 다르고 일은 같이 해온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 60대 남성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LG전자 소속 팀장과 팀원이 자신에게만 소리를 지르거나 퉁명스럽게 대했고 또 LG전자 직원들과 다르게 대우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이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 예.
0: LG전자 측의 입장은 우리가 협력사 직원을 해고할 권한은 없다. 그러면서 이 60대 남성이 맡은 프로젝트의 인력 순환을 협력사에 요청한 것이고 협력사 측이 다른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경찰은 현재 범행 동기를 업무 갈등으로 보고 있고요. 이 60대 남성 A씨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뭐 진짜 해고를 통보했는지
1: 예.
0: 그리고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예.

0: 결과를 보니까 응답자의 한 43% 가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예. 답을 한 겁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실제로 금연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써본 사람도 20%였고요.
1: 예.
0: 앞으로 금연 방법으로 전자담배를 활용하겠다 이런 응답도 23.5%였습니다.
1: 금연의 수단으로.
0: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게 전자담배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라고 지적을
1: 오해라고요?
0: 한 겁니다. 오해입니다.
1: 왜 그렇습니까?
0: 그러니까 전자담배로 연초를 끊었다고 해도
1: 예.
0: 그중에 약 70%는 전자담배를 못 끊고 1년 이상 계속 아. 사용한다는 겁니다.
1: 그렇죠. 제 주변에서 봐도 뭐 1년이 뭡니까? 수년 동안
0: 계속
1: 전자담배만 계속 이용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담배와 연초를 함께 피우는 사람이 2년 뒤에 전자담배만 사용할 확률이 5%에 불과한 반면 다시 연초로 돌아갈 확률은 67%에서 한 80%에 달했습니다.
1: 예.
0: 결국 전자담배가 뭐 금연의 출구라기보다는 또 다른 니코틴 의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 아하. 그러니까 전자담배를 통해서 어떤 금연을 해보겠다.
0: 네.
1: 아, 이게 금연에 도움이 되는 도구다.
0: 네. 그렇게 알고 있지만.
1: 그렇지만 않다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근데 니코틴 대체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그 이전부터 많이 좀 알려져 있었는데.
0: 네.
1: 근데 이걸 좀 제대로 잘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요.
0: 그렇습니다. 예. 조사 대상자의 약 70%가 니코틴 대체제를 금연 방법으로 알고 있다고 답을 했는데.
1: 네.
0: 그러니까 니코틴 대체제라는 게 뭐 패치나 껌, 사탕처럼 금연할 때 쓰는 보조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데 알고는 있어도
1: 예.
0: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코틴 대체제를 아는 사람 중에 한 48%는 금연에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1: 예.
0: 46%는 이게 담배 니코틴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 예.
0: 전문가들의 설명을 보면 담배 속의 니코틴은 폐를 통해서 빠르게 흡수가 되고 그게 뇌의 보상체계를 강하게 자극해서 중독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니코틴 대체제는 소량의 정제된 니코틴을 피부에 붙이거나 아니면 구강 점막을 통해 천천히 공급을 해서 금단 증상을 줄이고 니코틴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치료제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전문가들은 진짜 금연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효과가 불확실한 전자담배에 기대기보다 이미 효과가 좀 입증된 니코틴 대체제와 같은 금연 치료제와 행동요법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1: 예, 이 금연하고 싶다. 그 좀 도움을 요청하면은 이런 니코틴 대체제 같은 걸 갖다가
0: 맞습니다.
1: 이렇게 좀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0: 보건소에 예. 가시면
1: 보건소에서
0: 예.
1: 주죠. 맞아요.
0: 대체제를 맞아요.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
0: 예.
1: 이런 걸 이용하는 게 맞는 거다.
0: 맞습니다.
1: 전자담배를 통해서 금연을 하는 것은
0: 효과가
1: 좀 효과가 꽤 높지 않다.
0: 예.
1: 예, 그건 오해다.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한 호텔에서 있었던 일인데 호텔 객실에서 그 헤어드라이어
0: 네.
1: 굉장히 열기가 세지 않습니까?
0: 네.
1: 이거를 켜놓고 외출을 한 어떤 그
0: 네.
1: 분이 계셨습니다. 이게 큰 불로 이어질 뻔했다면서요?
0: 맞습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연이었는데요.
1: 예, 진짜 큰 화제로 될 뻔했습니다.
0: 네. 그 외출한 이유가 신발을 말리겠다면서
1: 신발.
0: 예, 객실 안에서 헤어드라이어를 켜둔 채 외출을 했던 겁니다.
1: 아, 켜놓고.
0: 이걸 본 이 호텔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쓴이가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1: 예.
0: 이 드라이어가 무려 5시간 동안 계속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1: 예.
0: 발견을 했을 당시에는 이 헤어드라이어의 일부가 이미 녹아있는 상태라서
1: 예.
0: 이 사진과 함께 SNS에 이걸 올린 건데요.
1: 예.
0: 객실 창문은 열려 있었지만 이게 전열기구지 않습니까?
1: 예.
0: 이 전열기구가 장시간 켜져 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이 객실뿐만이 아니고 호텔 전체에 화재로 번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1: 위험할
0: 그렇습니다.
1: 예. 자, 이 숙박시설 이런 데는 특히 더 조심해야겠죠.
0: 그렇죠. 그 헤어드라이어나 뭐 고데기, 충전기 같은 전기 제품은 짧게 쓸 때는 일상용품이지만 이걸 켜둔 채 방치하면 화재 위험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래서 호텔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머무는 공간에서는 이 한 사람이 부주의해도 다른 투숙객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공동 숙박시설에서는 문을 닫고 나가면 이 전열기구가 자동

0: 세탁되면 안 되냐. 예, 예. 뭐 이런 의견이라든지 신발을 말리겠다고 한 5시간 동안 드라이어를 켜둔 건 너무 위험하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예. 결국 호텔 객실을 나설 때에는 뭐 드라이어나 고데기 충전기처럼 이런 열이 나거나 전기가 계속 흐르는 제품이 꺼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1: 예. 뭐 호텔에서도 당연히 문제겠고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1: 저도 가끔 이런 실수가 있을 때가 있는데 네. 그 다리미를 켜놓고 거의 한 장시간 외출을 갔다 온 적이 있어. 네. 집에 와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다행히 이제 큰 불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예.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네. 항상 이런 열나는 기구들은
0: 항상 조심하셔야
1: 됩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자, 이병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오늘 밤 라디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브룩 벤튼의 Rainy Night in Georgia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I feel it's raining all over the world. Kinda lonely that, and it's raining all over the world.
1: 58분 날씨.
2: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중북부, 충남북부, 호남지방에 시간당 1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내일도 기압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 경상권 내륙, 제주도의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소강상태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수량 5mm 내외입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해안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의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상권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강원산지는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이 점점 더 올라 날이 차차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20도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부산 28도, 서울 27도, 대전 26도, 인천 광주 25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0.5도, 습도 91%, 오늘 강수량 2.5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혜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1997년 9월 5일 축계대학 축구연맹전의 마지막 경기. 나는 전년도 우승팀인 홍익대를 상대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축구감독 이정효의 정답은 있다.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만년 후보 선수에서 한국 축구의 전수가가 되기까지 이정효 감독의 승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책에 대한 내용은 박소령의 컨텐츠 원정대에서 살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자, 우리 다독이 분들에게 오늘 또 책 선물 준비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이번 한 주간 마련한 책 선물 아주 친숙한 책입니다.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에서 만난 지적인 언니들. 삼성전자 최연소 상무를 지낸 전은환 작가와 또 국제정치 전문가인 김지윤 박사, 30년 지기인 두 사람이 함께 쓴 책이죠. 우리가 사랑한 도시.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저희 계정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서점에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샵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붙습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세상은 넓고 좋은 콘텐츠는 많다. 박소룡의 콘텐츠 원정대. 네, 한 달에 한 번 책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가이자 비즈니스 칼럼니스트, 또 실패를 통과하는 일의 저자죠. 박소룡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네, 안녕하셨어요.
0: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 돈키호테 상식 파괴로 경영하라 라는 책 하면서 우리 박소룡 작가님께서 이제 그 고구마, 네, 예, 그 과자라고 해도 되죠?
1: 고구마 과자.
0: 네, 고구마, 네, 과자를 이렇게 선물로 준비해 주셨는데 그냥 작고 귀여운 이벤트인데 많은 분들이 열광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세 분께 보내드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폭발적인 반응 보여주셨는데 자꾸 기대하게 되네요. 다음 또 뭐 가져오실지.
1: 저는 지금 북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벤트는 무엇을 할 것인가.
0: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런, 아니 근데 이런 소통 참 좋은 것 같아요.
1: 그냥, 네, 재밌으니까요.
0: 네, 네. 박소룡 작가님 하면 고구마가 이렇게 연상이 될 테고, 아 고구마가 그때 왜 나왔지? 아 그때 그 책 하면서 그 시간을 이제 잊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1: 예.
0: 네. 아, 너무 반가웠고요. 또 그 받으신 분들 또 이렇게 좀 또 어떻게 받으셨고 누구와 나눠 드셨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책을 가져오셨나요?
1: 네. 책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한 가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0: 네. 네, 네. 아,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큰 뭐 국가 대항전은 아주 즐겨 보고요.
1: 네, 네.
0: 그 외 뭐 이게 뭐 K리그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는 수준은 아닙니다.
1: 아, 네. 네. 네. 저보다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아니, 그래도 우리 월드컵 지금 앞두고 있는데 월드컵은 봐야죠.
1: 월드컵도 사실 너무 많은 너무 많아서 그 시합이 있기 때문에 챙겨보지를 네, 못하는 네, 것 같은데요. 네. 진짜. 네.
0: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6월에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있어서 그런지 축구에 대한 관심은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1: 네. 네. 슬슬.
0: 네. 네.
1: 그래서 이게 예전에 아주 뜨거웠던 월드컵 열기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네, 또 4년마다 돌아오는 이제 특별한 시즌이라서 오늘은 축구에 관련된 책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0: 축구에 관련 책이다. 네. 무슨 책이죠?
1: 네, 제목은 정답은 있다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0: 네.
1: 혹시 이정효 감독이라는 분의 이름을 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0: 이제 저희도 이제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광주 FC 감독으로 네, 굉장히 네, 예, 활약을 펼치셨던 이정효 감독님 성함은 알죠.
1: 네. 네. 사실 이제 이분이 유재석 씨도 이제 언급할 정도로 네, 한국에서 지금 이 정도로 본인 이름으로 그 유명함을 갖고 있는 감독은 없지 않을까 네, 할 정도의 이제 감독님이시긴 합니다.
0: 책 그 표지에 감독님 얼굴이 크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얼핏 뉴스에서 지나가는 화면을 볼 때보다 배우처럼 잘생기셨어요. 카리스마가 굉장히 느껴지는 외모세요.
1: 공들여서 찍은 네, 사진이시지 않을까.
0: 네, 그렇죠. 제목도 근데 뭔가 정답은 있다. 그 자체만으로 뭔가 이렇게 권위가 있다 그래야 될까요?
1: 네, 네, 사실은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는 네, 이게 하나의 정답 이라기보다는 뭐 다양성이랄까 이런 걸 좀 더 강조하는 추세긴 한데 네, 대놓고 제목에서 이제 정답은 있다라고 네, 이제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신선한 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0: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정답은 없다 아닐까 했는데 정답은 있다가 오늘의 책 제목입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 이제 크게 1, 2, 3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특이하게 사자성어로 그 장의 제목들을 부제를 붙여놨어요.
1: 네. 사실 목차만 읽어도 좀 저는 가슴이 웅장해질 정도로 좋더라고요.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면 1장은 수적 천석이라고 해서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2장은 이청득심,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3장은 음덕양보, 남몰래 덕을 베푸는 사람에겐 반드시 보답이 따른다. 이렇게 있고요. 이제 세부 내용들이 이제 한 30편 정도의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얼핏 이제 축구 감독님의 책이라 그러면 뭔가 축구 이야기가 가득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축구 이야기로 시작해서 뭐 좀 인생 이야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예측을 해봅니다. 그 이정효 감독님의 어떤 성격이나 그렇죠? 그 인생을 바라보는 철학 같은 게 좀 가득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이분의 어떻게 보면 50년 정도 살아오신 분이신데 75년생이시거든요.
0: 75년생이세요?
1: 예.
0: 저랑 동갑이시네요.
1: 아, 그러시구나.
0: 괜히 또 반가운.
1: 예. 네, 75년생이신데 예. 어떻게 보면 이분은 이제 프로축구 선수로서 커리어를 12년 정도 하신 후에 은퇴를 했고 그 후에는 이제 대학과 프로축구팀에서 이제 커리어를 이어오셨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막 유명한 선수였다거나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었는데 이제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시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인생의 좀 가치관, 철학, 캐릭터를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 플레이어는 아니셨지만 감독으로서 한 팀을 이끌면서 또 굉장한 성과를 낸 분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그 면모를 좀 볼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정효 감독님의 캐릭터 설명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1: 네. 두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프로로서 일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이 이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흔히들 말을 하지만 이분의 생각은 내가 보기에 많은 이들이 충분할 만큼 싫어하지 않는다. 져놓고 정신 승리를 택한다. 네, 젖잘싸라는 말이 요즘 있듯이. 네. 근데 자기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책의 목차 중에 한 대목의 제목인데요. 오직 벼랑 끝을 걸어간다는 마음으로라는 구절의 글도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이제 경력이나 인지도가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세상은 나처럼 이제 이를 악물고 올라온 사람을 환영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시원하게 추락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나한테는 패자부활전은 없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한다. 네. 그래서 내가 걷는 일이 좀 평탄한 것 같으면 오히려 나를 스스로 더 낭떠러지로 몰아가야지만 나 같은 사람은 살 수 있고 이제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살 거다. 이제 이런 좀 아주 강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0: 그냥 인생 자체가 비장하신 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1: 그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어떤 것 분들은 이제 그걸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팬덤도 있고 반대로 좀 논란도 있는 소지도 있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축구 감독이시니까 특히 이제 감독으로 인정을 받는 분이시니까 좀 리더십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감독에 대해서 감독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1: 네. 두 가지 이야기가 책에 나오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감독의 업은 설득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독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는 이제 이분이 생각할 때 축구로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설득해야 되는 대상은 사실 선수들이다.
0: 선수들이겠죠.
1: 선수들한테 감독인 내가 하고자 하는 축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지까지 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게 감독의 첫 번째 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감독의 이제 본분 중에 하나는 욕먹는 거다.
0: 특히 국가대표가 특히 이제 축구 감독님들이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지고 싶어서 졌겠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큰 국가대항전에서 지면 감독님을 이렇게 욕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아 감독이란 욕먹는 자리다. 예, 대놓고 말씀하시네요.
1: 그래서 이 말이 전 되게 좋았는데요. 성과 났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면 성과 안 날 때는 욕먹는 일을 기꺼이 떠안아야 되는 것이 감독의 업이다라고도 이제 적고 있습니다.
0: 네. 그래도 프로 감독이 된다는 거는 이제 축구인들 입장에서는 다 선망하는 꿈의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 과정 중에 그렇죠. 이제 선수 생활 은퇴하고 그러면 또 이제 소수만이 할 수 있는 그 감독 자리인데 이 막상 프로 감독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고민하셨다면서요, 이분께서요. 왜 그러셨을까요?
1: 이걸 보니까 당시에 이제 본인이 수석 코치직을 맡고 계셨던 시기에 광주 FC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기업이 없는 이제 도 시민 구단이어서 재정적으로도 이제 좋지 않은 그런 구단에서 감독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만 46세였고 근데 감독의 포지션을 받게 되면 이분의 고민이 뭐였냐면 일단 일 자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분이 가장이셨기 때문에 네. 이게 성적이 안 나오거나 뭐 선수나 구단하고 마찰 생기면 이제 잘리는 게 너무 쉬운 이제 포지션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가족 생계가 이제 끊어지고 나 같은 사람은 한번 미끄러지면 끝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 내가 이제 힘이나 인맥도 없는데라는 고민하면서 며칠을 좀 지체하셨다고 합니다.
0: 그러면 그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였을까요?
1: 네, 그게 이제 어머니와의 대화였다고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0: 아니 뭐 이렇게 축구 선수들간의 어떤 대화가 아니라 어머니랑 해결했다고요? 네,
1: 어머니랑 어느 날 통화를 하다가 예. 아주 가볍게 여쭤봤대요. 이제 이런 제안 받았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때 어머니가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하셨대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왜 남 좋은 일만 하고 있냐? 너를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살아라. 네. 뒤에서 발톱만 숨기지 말고 앞으로 좀 나오면 좋겠고 나는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해 주셨대요.
0: 어머니께서 그 아드님의 어떤 능력과 가치를 인정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진짜 그 한국 축구계에 사실 뜨거운 이름이 된 분인데 이정효 감독님의 책 정답은 있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독으로서 선수를 이렇게 이제 평가할 때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뭔가요?
1: 네. 첫 번째는 강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어떤 선수가 가져야 될 스피드, 기술, 뭐 기술적인 시야, 센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감독으로서 포착을 잘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재밌는 점은 의외로 네. 우리 팀에 없는 강점일수록 그게 잘 보인대요. 감독 눈에. 네, 네. 그래서 그 선수의 강점이 이제 없으면 팀에 절대 합류 안 시킨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네. 두 번째가 조금 더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는데 인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0: 축구 선수에게, 운동 선수에게 인성이 중요하다.
1: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인성은 도덕적인 어떤 착한 것이 아닙니다. 축구에서 인성이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를 네. 이제 인성이라 이분은 표현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본인이 뭐 긴 시간 배우고 너무 잘해온 축구 어떤 원칙에 위배될지라도 네.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좀 새롭고 어색한 것을 나한테 적용해 보려는 열린 마음 이제 그런 게 이분이 생각하는 인성이어서 착한 선수가 높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적으셨더라고요.
0: 맞아요. 저도 이게 이제 주변에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조직 생활할 때 보면 열정도 굉장히 막 뛰어난 그런 멤버들도 좋지만 솔직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근데 그 솔직하다는 게 자기 능력에 대해 솔직한 거 있잖아요.
1: 네, 네.
0: 나 부족해요. 뭐 어떤 걸로 더 연마해야 될까요? 이렇게 솔직하게 그 터놓고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눈에 띄던데 그것도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1: 다 비슷한 말씀인 네.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또 절실한 사람이 방법을 찾는다라는 목차의 글이 있는데 자, 우리 이정효 감독님이 말하는 그 절실한 선수는 어떤 류일까요?
1: 네. 네. 이분은 이제 절실함이란 사실 헝그리 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절실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부족해도 편안한 사람이 있고 네. 풍족한 환경에서도 절실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지금에 안주하지 않는 태도를 절실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이분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미운 선수가 있다. 어떤 선수를 미워하실 것 같나요? 이런 감독님이라면.
0: 다 이런 선수겠죠. 뭐. 스타 플레이어 말하는 거 아닐까요? 모두가 막 네. 집중하고 환호하는 그 네네. 선수들.
1: 네. 이분이 어떤 선수를 이제 밉다라고 표현하시냐면 네. 핑계되는 선수.
0: 핑계되는 선수가 네, 뭐 네. 능력과 상관없이
1: 네. 그래요. 그래서 네. 절실한 사람은 방법을 어떻게든 찾는데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 핑계를 찾더라. 네. 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0: 그래요. 참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핑계를 대는 네. 그런 우리 그 대화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1: 많이 하게 되죠.
0: 반성을 네.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 우리 감독님이 이정희 감독님이 말하는 리더십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살펴봤는데 세 번째가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고. 이건 굉장히 좀 의외였어요.
1: 네. 네. 이분이 이제 코치 시절에는 네.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대요. 이제 뭐 술자리도 가고 네. 커피 마시는 자리도 가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이제 감독 되면 사실 관리직이니까 여러 사람 만나고 다녀야 된다. 그래야지 어려울 때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그쵸, 네. 근데 이분 생각해보니까 아니 성적이 안 좋은 감독을 누가 어떻게 도와주지? 라는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이제 막상 되어보니까 이렇게 생각 드셨다고 합니다. 네. 나 그냥 싸가지 없던 소리 감수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술 마시고 커피 마시고 한 시간 아깝고 사실 실력이 없으면 인맥 좋아도 맞아요. 그냥 도태되니까
0: 그래요.
1: 사람 만날 네. 시간에 공부를 더 하자 라는 생각하셨대요. 예.
0: 근데 이제 만약에 성향이 좀 그래도 이렇게 외향적이신 분이라면 혼자 그렇게 자꾸 있다 보면 좀 외로워질 텐데.
1: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이분의 생각은 일단은 사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보면 따로 혼자 정립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네. 생각을 좀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코칭 스태프들한테도 다 개인방을 쓸 수 있게 구단한테 요구를 하셨대요.
0: 아,
1: 그러니까 그날 경기 끝나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좀 소화하실 수 있는 시간, 네.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책에 그 실패와 또 실수에 대한 얘기들이 있던데 축구 감독은 매경기 이제 시합 결과 성적표가 그야말로 그냥 적나라하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아 이게 매번 이렇게 성적표를 받는다는 게 수치로 굉장한 부담일 텐데.
1: 엄청 스트레스를 네. 받을 수밖에 없죠.
0: 이걸 네.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1: 네. 그래서 이분 생각은 일단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축구는 애당초 관중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0: 네. 네.
1: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지금까지 경험상 어떤 선수가 드리블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보면 알고 보니 이분은 아주 수많은 실전에서 드립을 하다가 뺏겨본 경험이 있는 선수이라는
0: 그렇겠죠.
1: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계속 1대1 돌파를 하다가 실패하고 공도 뺏겨보고 이런 걸 쌓고 쌓다 보면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지 그때서야 판단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과감한 시도를 할수록 결정적 실수가 이어진다는 거를 인지하고 네. 계속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0: 아. 또 이제 사실 감독이라는 그 자리는요.
1: 네.
0: 이 그 감독의 성향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한 조직이 한 팀이 문화가 바뀌거든요.
1: 완전 바뀌죠.
0: 그렇죠. 네. 네. 우리 이정효 감독님은 어떤 그런 본인의 그 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히 이분이 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가 되게 주의해야 될 때가 네, 어떤 네. 선수가 되게 용기 있는 시도를 했는데 무참히 실패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요?
1: 그럴 때
0: 시도는 좋았는데 결과가 나빴다.
1: 맞아요.
0: 어떻게 해야
1: 맞아요.
0: 되죠?
1: 네. 그럴 때 이분이 네, 네. 믿음을 흔들리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에 또 그 비슷한 용기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칭찬을 해줘야 된다.
0: 아끼지 말아야 된다.
1: 네, 네. 그래서 요 문장이 저는 되게 좋았는데 네. 이제 리더라면 어떤 선수가 용기 있는 시도를 했다가 잘 안 됐을 때 가장 처참한 실패에도 기꺼이 칭찬을 건네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0: 네. 네.
1: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잘하는 기업 안에서도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 문화라는 걸 만들 때 이제 같은 얘기들을 다른 리더분들도 비슷하게 다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공통분모가 확실히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지름길은 없다라는 목차의 글도 있는데
1: 네.
0: 그래요. 이거 알겠어요. 근데 지름길을 우리는 항상 찾아서 애쓰잖아요. 네, 모든 일에 왕도가 없다는 거 아는데 이걸 어떻게 또 설명하고 계시죠, 감독님?
1: 이분의 생각은 네. 이제 승패가 어떤 걸로 보통 갈리냐면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리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거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생각에는 아주 그 한 장 차이의 그 차이가 실력 차이다. 우리 네. 팀과 상대 팀의 실력 차이고 보통 이런 게 평생 프로 시간을 쌓아온 10년, 수십 년이 쌓인 축적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이 한 장이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벽을 넘는 게 예. 더럽게 두껍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지름길이 없기 때문에 너무 지긋지긋하더라도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더라라는 얘기를
0: 네.
1: 또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솔직하게 네. 하시더라고요.
0: 사실 운동 이라는 그 종목이 영역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무한 반복. 예, 그러니까 반복에 반복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게 승리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본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하루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1분 1초로 계속 축적한다. 네. 생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네요. 네. 기본기는 근데 사실 어떤 영역에서나 마찬가지죠. 아. 그런 거 좀 느끼시지 않아요? 요즘 느껴요. 이게 이제.
1: 네. 하시는 일에서 기본기는 어떤 것인가요?
0: 그러니까 저 네. 그 기본적으로 네. 방송을 잘하려면 네. 네. 많은 지식을 책도 많이 읽고 네. 많은 사람에 대해서 인생도 공감할 줄 알고 네. 하여튼 뭔가 많이 접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50 넘어서 왜 이렇게 기본기를 못 살지 하네? 그 후회가 많이 이렇게 오거든요. 이게 위태위태해요 항상 하루하루.
1: 네. 그렇게 느끼신다니 네. 놀랍지만 이 감독님은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한테 기본기란 무엇인가 본인 생각엔 체력이다.
0: 체력이요. 네. 아, 맞네요. 네. 네.
1: 그래서 골이 안 들어가는 대부분 이유는 체력 부족에서 나온다.
0: 네. 네.
1: 그래서 이런 것부터 쌓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네. 하십니다.
0: 근데 지금 이제 뭔가 어떤 조직에서 리더, 뭐 지금 감독님의 그 얘기를 통해서 그런 식의 어떤 인생을 이제 우리가 빗대서 지금 계속 생각했는데 저는 아, 한 가정에서 엄마라는 아빠라는 그 지위도 어찌 보면 리더잖아요.
1: 맞습니다.
0: 감독이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면들이 다 적용이 돼요. 엄마 아빠 체력 네. 좋아야 되죠. 아이를 이끌 수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되죠. 네. 그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실패에 대해서 믿고 칭찬도 할 줄 알아야 되죠. 모든 게 다 적용이 되는 굉장히 무슨 예, 치트키 같은 책인데.

0: 인생에 있어서 이 책 어떤 네. 독자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좀 추천해 주실 만한
1: 사실은 지금 네. 딱 표현해 주신 문장에서 네. 제가 와 했는데 네. 왜 그러냐면 네. 프롤로그에 네. 이 감독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이거는 축구밖에 모르는 축구인이 쓴 얘기지만 축구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 축구를 보지 않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책이다라고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두운 곳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사람들한테 네. 좀 도움이 되고 싶은 책이라고 쓰셨는데 사실 이게 모든 면에서 보편적으로 네. 교훈이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이제 좁히자면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네. 번쯤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충분히 되실 수 있는 즐겁게 읽으실 수 있는 네. 책입니다.
0: 그렇네요. 네. 또 같이 보면 좋은 춘천 콘텐츠도 가져오셨다고요?
1: 네. 네. 네. 책. 세 권과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0: 우리,
1: 네.
0: 우리 네. 박소영 작가님과의 네. 이 코너가 참 좋은 게 네. 이게 같이 보면 좋습니다 하면서 추천해 주는 게 좀 이 네. 시간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어떤 컨텐츠를 네. 추천해 주실지.
1: 그러면 책부터. 네. 네. 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프로 감독 그러니까 프로팀의 감독들이 쓴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김성근 감독님이 쓰신 가장 최근래 책입니다. 인생은 네. 순간이다 라는 책이고요. 이것은 이제 물러나신 다음에 쓰신 네. 책이어서 이분이 쓴 여러 책들 중에 가장 좀 총집합이 되어 있는 리더십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LG를 여러 번 우승시킨 염경엽 감독님 책도 네. 이제 근래에 나와서 꽤 잘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너의 시간은 온다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흥정 감독님 책도 여러 권이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나왔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책도 이제 읽을 법한 책으로 추천을 꼭 드려보고 싶고요. 네. 드라마는 한국에서는 사실 애플 TV를 보시는 분이 많지 않으셔서 이 드라마를 이제 안 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테드 레소라는 드라마가 아주 재밌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프로 축구 팀을 갑자기 이끌게 된 완전 엉뚱한 그 미식축구 감독님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종목을 네네. 바꿔서 이제 감독을 하게 된 이야기인데요. 네네. 사실상 코미디인데 뭉클하기도 하고 이제 우정, 가족, 사랑 결정체의 네네. 드라마입니다.
0: 굉장히 재밌게 네. 보셨나 봐요. 지금.
1: 아주 좋아합니다.
0: 지금 막 그 드라마 설명하시면서
1: 네. 막 너무 얼굴 티가 났나요?
0: 예, 예, 네. 티가 너무 났어요. 네. 그렇군요. 우리 꼭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테드레소. 네네. 네. 자 그러면 이 한마디는 꼭 남기고 싶다. 이 책에 뭔가 한 줄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 이 책의 중간쯤에 나오는데 리더의 이제 역할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더는 우리 팀이 품고 있는 가능성의 최대치를 목표로 정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걸 구성원들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목표를 공감해 주리라 기대하면 안 된다. 이거는 서운하거나 외롭겠지만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눈에만 보이는 도착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네네. 모두의 눈에 그것이 보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본인이 책임지는 어떤 바운더리에 계시는 분들은 저는 다 리더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보이는 도착지를 잘 설계하셔서 그 버티는 시간을 요 책과 함께 이겨내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0: 저희 월드컵이라고 축구 얘기하실 줄 알았죠? 아닙니다. 이정혁 감독님의 축구를 대하는 자세와 철학을 통해서 오늘 좀 인생을 배우는 그런 또 좋은 콘텐츠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박소령의 콘텐츠 원정대 지금까지 스타트업 창업가이자 비즈니스 칼럼니스트 또 실패를 통과하는 일의 저자 박소령 작가의 소개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콜드플레이 비바 라비다 띄워드립니다.

0: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 지기들이 고른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북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알라딘. 네, 김경영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0: 자, 오늘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1: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네. 철학자 김재은이 디스킬 제너레이션입니다.
0: 철학자의 책이면 철학책이란 얘기군요. 네, 오늘 제목이 좀 어렵네요.
1: 그렇죠. 네. 이게 본격 철학을 다루는 책은 아니고요.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관한 책입니다.
0: 아, 네. 굉장히 네. 중요한 화두인데 요즘.
1: 맞습니다. 네. 네. 챗 GPT 이후로 AI 시대,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책이 아주 많이 나왔고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책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꼭 고민해봐야 할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서 오늘 네. 가져왔습니다.
0: 우선 좀 책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한글로 크게 디스킬 제너레이션이라고 써가지고 무슨 뜻인지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1: 조금 제목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네. 사실 낯선 영어 단어의 조합일 뿐 듣고 보면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네. 저자가 AI 이후의 세대를 명명한 것인데요. 디스킬. 즉 탈숙련 세대라는 겁니다. 미국의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라는 용어가 예. 있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절망과 허무함으로 가득 찼던 세대를 지칭하는 단어였는데요. 이에 빗대어 AI 이후의 젊은 세대를 저자는 탈숙련 세대, 디스킬 제너레이션이라고 우려를 담아서 부릅니다.
0: 탈숙련 세대, 왜 이렇게 부르는 거죠?
1: 이제 다들 AI를 쓰잖아요. 네. 뭐 GPT, 뭐 제미나이, 클로드 등등. 근데 이게 저자 김재은 교수가 네. AI로 인해서 우리 젊은 세대가 통째로 인지 퇴보를 겪는 사태를 굉장히 우려하거든요.
0: 네. 인지 퇴보라. 그러니까 뭐 이제 AI가 이제 일상화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좀 그 사고 행위를 좀 덜하게 되겠죠. 그걸 걱정하는 거네요.
1: 맞습니다. 네. 사실 AI가 나오기 전부터도 우리 젊은 세대의 문해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관련해서 책에 좀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2024년 12월 10일자 이코노미스트가 성인이

0: 금융법을 잊어가고 있나라는 기사에서 OECD의 2023년 조사 결과를 소개합니다.
1: 네.
0: 그중 언어력과 관련해서요. 28%의 한국 성인의 언어력이 10세 아이 수준에 못 미친다고
1: 네?
0: 합니다.
1: 네? 아, 진짜로요?
0: 네. 근데 이게 OECD 평균이 25%래요. 네. 한국이 3%가 더 높은 거죠. 근데 반면 고급 수준의 성인은 몇 프로나 될까요?
1: 그러게요. 몇 프로나 될까요?
0: 이 고작 7%에 그쳤다고 합니다. 어. OECD 평균은 14%였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한국인은 문맹률이 제일 낮아. 글을 못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의 비율은 높아도 그 내용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들의 비율이 낮다는 거죠.
1: 문해력이 참 문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지금 해오고 있는데 네. 또 이렇게 막 수치로 이런 결과를 좀 얘기를 해 주시니까 좀 충격적이네요. 근데 이런 언어력, 문해력이 낮아지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실 또 많잖아요.
0: 네. OECD는 이 언어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 단순히 개인의 읽기의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유지, 사회 참여, 공적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 선거에 참여하고 여론을 이해하고 또 사회적 결정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일자리에 접근하고 일을 하는데도 언어력이 필수죠.
1: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말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능력 중에 하나인데 성인의 28%가 아까 10살 수준이라고요?
0: 네. 이게 막 우리 SNS 돌아다니면서 댓글들을 보면 요즘 어떤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말꼬리만을 잡아서 비논리적으로 좀 공격하는 글들이 많잖아요.
1: 네네.
0: 그런 게 이 언어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다수 선진국에서 이 언어력이 10년 전부터 후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재인 교수는 이 문제가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너무 많아진 데서 찾습니다.
1: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AI 쓰기 전부터 디지털 콘텐츠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0: 네.
1: 근데 AI가 특히나 더 인지 퇴보와 뭐 관련이 더 있다는 얘기인가요?
0: 네. AI가 이런 현상을 훨씬 가속화하고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1: 네.
0: AI가 이런 기존의 미디어 매체들과 다른 게 뭐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생각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1: 그쵸, 네.
0: 긴 글을 넣고 요약해줘 하면 요약해주고 매일 내용을 넣고 여기에 맞는 대답을 해줘 하면 대답해주고 우리가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오랜 시간 걸려서 처리하던 일들을 굉장히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능력이든 사용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1: 네.
0: 외국어 공부해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공부 열심히 할 때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1: 네.
0: 또 한동안 안 쓰면 네. 우리가 쉬면 다 까먹는다 말이에요.
1: 네네. 그러니까 정말 머리라는 게 뇌라는 게 끊임없이 이게 단순 작업 같아도 계속 하면서 숙련을 시켜놔야 되는 건데
0: 네.
1: 아, 그런 걸 우리가 놓치게 될 거라 이런 얘기군요.
0: 그렇죠. 인간이 계산기가 생기고 나서부터 암산 능력이 많이 퇴보했다는
1: 맞아요.
0: 얘기.
1: 네네네.
0: 또 메모에 기대면서부터 암기 기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휴대폰 없던 어린 시절에 저는 막 친구들 집 전화번호 다 외우고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1: 네.
0: 그 공중전화에서 아무 때나 친구들한테 전화 걸어서 나와서 놀자고 해야 되니까 누구누구 번호 외우나 뭐 이런 게 또 우정의 척도고 그랬던
1: 네.
0: 기억이 나는데 휴대폰이 생기고 주소록에 다 저장되면서부터 안 외우잖아요. 이렇게 인지활동을 기계에게 외주를 주면 잘할 수 있던 능력이 퇴화하는 걸 디스킬링. 탈숙련 현상으로 부른 거예요. 인지적 짐 덜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I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아까 외주로 줬다는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0: 네.
1: 인지적 짐 덜기.
0: 네.
1: 그러니까 탈숙련화가 더 가속화된다고 보는 거군요.
0: 네. 그런데 이것의 직격탄을 맞는 연령층이
1: 네.
0: 젊은 세대라는 거죠. AI와 함께 자라나는 세대.
1: 그게 문제입니다, 진짜.
0: 네.
1: 그러니까 뇌가 형성되는 시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막 익혀야 되는 그 시기에 인지적 짐 덜기를 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좀 배우는 단계가 중간에 막 생략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0: 네.
1: 놓친다는 느낌?
0: 맞습니다.
1: 네네.
0: 네. AI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시니어들에게 좋은 업무 도구일 수 있어요. 시니어는 다
1: 네.
0: 알고 있잖아요.
1: 네네.
0: 업무의 흐름도 알고 전문성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야말로 보조 도구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0: 네. 네. 모두 아는 상태에서 AI가 그러니까 능력 좋은 지원군인 거죠.
1: 그렇죠.
0: 근데 이런 시니어에게는 업무 생산성이 당연히 크게 향상되겠죠. AI는 근데 오류도 많잖아요. 네.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죠. 시니어들은 이런 거짓말을 잘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니어는 이제 막 하나하나 배우면서 뇌에 새겨야 하는 단계에 있는데 AI를 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류 잡아내지 못합니다.
1: 네, 네. 맹신하는 거죠. 그냥 네. AI 결과물에.
0: 네. 수련, 훈련, 배움 이런 거 내 뇌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 자연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외주를 주면 네. 숙련의 기회를 다 놓치고 생산성은 또 생산성대로 떨어지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디스킬 제너레이션이라는 겁니다.
1: 네.
0: 시니어와 주니어의 능력치는 점점 벌어지겠죠. 실제로 AI를 활용하면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 동시에 지적 능력의 하락이 목격된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는 계속해서 이제 지적 발전을 해왔는데
0: 네.
1: AI가 이제 이렇게 우리 생활에 파고들면서 오히려 이제 지적 퇴화의 길을 가게 된다는
0: 네,
1: 얘기죠.
0: 조금 아찔한 것 같아요. 이게 AI에게 모든 일과 판단을 의탁할 경우에 이런 네. 현상이 더 가속화될 거잖아요.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김재인 교수는 이런 일들이 축적되면서 30년만 지나면 인류의 상당수가 아무 생각 없는 인간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네. 인구 구성 자체가 바뀐다고요.
1: 30년이라 그러면 먼 미래도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그 지적 발전이란 근데 곧 인권과 평등함의 발전,
1: 그렇죠.
0: 민주화의 발전과 괴를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퇴보할 미래를 우리는 앞두고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0: 그리고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주니어는 취업의 기회도 많이 사라질 거예요. 시니어들이 AI 쓰면서 일하는 게 주니어들 교육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아껴지니까요.
1: 네.
0: 그런데 언젠가 시니어들은 다 은퇴를 하죠. 그럼 그때 이 사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왜 이렇게 무거운 질문을 자꾸 그저 던지시는데
0: 네.
1: 그 정말 그 전망이 굉장히 암담한데
0: 네.
1: 사실 이런 AI가 이제 막 요즘 화두가 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오잖아요.
0: 네.
1: 그럼 이 책은 좀 뭔가 좀 특별하게 해법을 좀 제시를 해주고 있나요?
0: 이 책은
1: 네.
0: 명확한 답을 줍니다.
1: 명확한 답을요, 심지어는.
0: 네. 언어력을 키워야 한다.
1: 아하, 아까 네. 계속 말씀하셨던 그
0: 네.
1: 부분이군요. 네.
0: AI에 대한 저자의 관점이 너무나 확고해요.
1: 네.
0: AI는 어디까지나 도구다. 뭐 AI가 창작을 하니 뭐니 얘기가 많은데 김재인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네.
0: 사실 AI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도 AI는 스스로 자신의 새로운 것을 창조해냈다는 사실을 모를 거거든요. 무언가에 대단하다는 찬사를 보내고 새로운 걸 알아보는 눈은 인간에게 있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해도 AI는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근데 이 도구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냐? 결국 인간이 언어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문해력이 좀 요즘 아이들에게 문제다 해서 그 얘기들이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0: 네.
1: 뭐 하는데 이제 저자가 지금 강조하는 또 언어력이라는 단어를
0: 네.
1: 썼어요. 문해력과 좀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0: 이 두 개념을 책에서 직접적으로 막 비교하면서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
1: 네.
0: 문해력은 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라면
1: 네.
0: 언어력은 보다 조금 넓은 개념인 것 같아요. 저자가 확장된 언어력을 강조하는데요. 자신의 언어로 생각을 하고 다듬고 소통하는 능력 그것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1: 자 그렇다면
0: 네.
1: 그 언어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걸까요?
0: 언어력은 당연히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사실 뭐
1: 네.
0: 읽기 쓰기 얘기하면 또 나왔다. 또 당연한 얘기 나왔다.
1: 네.
0: 혹은 나는 글쓰기와 관련 없는 직업을 가질 거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 네.
0: 김재인 교수가 쓰기를 매우 강조하는데 그 이유를 글쓰기 결과에서 찾지 않아요.
1: 네.
0: 글쓰기 과정 자체가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1: 이건
0: 근데 사실 글을 써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모두가 글쓰기를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데 왜 괴롭냐. 정리된 생각을 그냥 줄줄 받아 쓰는 게 글쓰기가 아니라
1: 네.
0: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고된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 네.
0: 그리고 글쓰기는 빠르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OTT 볼 때 뛰어넘기 하고 뭐 빨리 감기 하듯이 할 수 없는 시간과 노력을 아주 많이 들여야 하는 작업이란 말이죠.
1: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운동을 막 이제 취미생활로 시작할 때 그 운동에 근력을 키우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뭐 각종 운동을 하면서 이제 힘든 막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
0: 네.
1: 노력을 하잖아요.
0: 네.
1: 마찬가지로 글쓰기도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괴로운 작업, 나와의 싸움이기도
0: 네.
1: 하고 그런데 그 그 과정이 생략돼서는 안 된다. AI에게 내주면 안 된다는 얘기군요.
0: 맞습니다. 네. 운동의 그 비유가 저도 굉장히 와닿는데 저자는 이 시간을 그 시간을 바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네.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를 만드는 건 과정이요, 시간입니다. 학습이 성공하려면 주의하고 집중하고 잘 견디며 기다려야 합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량 소비 시대에 생산하는 실력은 최고의 자원입니다. 생산 실력은 빠르게의 저항함으로써만 길러질 수 있습니다.
1: 빠르게에 저항해야 한다. 이 말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AI 시대에 이제 모든 것이 빨라졌지만 오히려 그 반대 가치에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0: 네. AI가 언제까지나 도구라고 앞서 말했었잖아요. 네.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켜주는 도구. 그러니까 증강이라 함은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영에서 백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부풀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게 영이면 AI로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 맞습니다.
0: 책에서 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출발 지점이 되는 본원의 역량, 다시 네. 말해 맨몸의 역량이 우선 중요합니다.
1: 네.
0: 인간의 천연 지능을 잘 쓰던 사람이 AI도 잘 씁니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의 미천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 미천은 천천히 주의하고 집중 하고 기다리며 읽고 쓰기를 공부하는 사람만이 쌓을 수 있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1: 그렇네요. 진짜 내가 가진 게 0이면 정말 이게 AI라는 개념이 곱하기인 것 같아요.
0: 네.
1: 아무리 뭐가 같다 나도 곱하기 0은 그냥 0이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아무튼 AI 시대에도 읽기와 쓰기처럼 결국 근본이 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걸 계속 지금 이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책에서는 같이 읽는 일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1: 같이 이제 독서회도 하고 뭐 이러면서 네. 작은 서점 듣고 뭐 이런 거요?
0: 맞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함께 읽고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고 이런 일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1: 네.
0: 방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저도 이 AI 시대에 우리 작은 서점이 정말 중요하고 더 필요한 방송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 자부심이 갑자기 네. 궁금해지네요.
0: 아무래도 우리 출판계에 있는 직접 책을 쓰고 만들고 만지고 파는 사람들이 고른 좋은 책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1: 네.
0: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책 얘기를 듣기도 하니까요. 계속 책 얘기를 접하고 또 그중에 더 마음 가는 책이 있으면 읽어보고 이런 과정이 다 언어력을 넓히는 거죠.
1: 정말 시간이 없으실 때 책을 읽기에 너무 여건이 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진짜 요 시간 한 몇십 분 그러니까 십여 분만 좀 들어도 굉장히 그 다독이분들의 언어력을 넓 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네.
1: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우리 김경연 MD님처럼 이렇게 또 좋은 책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이게 뭔가 호기심이 돼 가고
0: 네.
1: 또 책 내용 듣다 보면 거기에 문장력이나 뭐 어떤 네. 단어들 언어들이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 과정을 지금 여러분께서는 함께 하고 계십니다.
0: 맞습니다. 이게 또 듣다 보면 더 그 책의 내용이 궁금해져서 읽게 되니까요.
1: 네.
0: 저도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도 좋은 책 잘 가려서 골라와서 열심히 소개를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1: 네.
0: 그리고 디스킬 제너레이션은 이 책이 마치 강연처럼 해요체로 쓰여서 아주 잘 읽히고 내용이
1: 네.
0: 어렵지 않아서 쏙쏙 들어오거든요. AI 시대에 인간으로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아주 통찰력 있게 쓰인 책이니까
1: 네.
0: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좀 걱정스러우셨던 분들 대비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책을 네, 다 읽어보시면 또 다른 책들을 읽어야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그럼 무슨 책을 읽어야 되지? 하는 고민이 드실 거예요. 그럼 이제 작은 서점 들으시면 되는 거죠.
1: 저희가 뭐 의도치 않게 프로그램 뭐 홍보 내버렸는데 근데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얇아요.
0: 네.
1: 그리고 이게 정리를 굉장히 잘해놓은 책이네요.
0: 네. 부담스럽지 않아요.
1: 그러게요. 우리가 AI에 대한 관심, 뭐 경제적인 어떤 효과나 이런 거에 관심들이 많은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특히 그 방안으로 언어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책. AI 시대에 좀 멋진 인간으로 괜찮은 인간으로 남기 위해서
0: 네.
1: 우리가 또 갖춰야 될 능력들을 짚어주는 중요한 책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재인 교수의 디스킬 제너레이션 오늘 함께했습니다. 알라딘의 김경영 M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옥수사진관의 푸른 날 들으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가 살았던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1882년 런던, 빅토리아 시대의 끄트머리, 아버지는 유명한 문학 비평가였습니다. 책이 넘쳐나는 서재가 있었고 아버지의 친구들, 그러니까 당대의 지식인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는 아버지의 서재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을까요? 오빠들은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로 떠났지만 버지니아는 집에 남았습니다.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서재에서 읽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박탈의 경험이 훗날 자기만의 방을 쓰게 만든 뜨거운 씨앗이 되었습니다. 정신적 고통과 창작, 두 가지가 그녀의 삶을 관통했습니다. 수차례의 신경쇠약,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폭발하듯 쏟아낸 글들,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올랜도, 자기만의 방. 그녀는 단지 소설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쓰기 자체의 형식을 바꾸었습니다. 의식의 흐름이라 불리는 그 기법, 인물의 머릿속을 흐르는 생각의 물결을 그대로 언어로 옮기는 방식을요. 울프는 책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거의 도발적으로요. 여성이 소설을 쓰려면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 딱 두 가지입니다. 돈과 방. 이 두 단어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급진적인 말인지를 이해하려면 1929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시절 여성은 재산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방은 더욱더 여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은

0: 가족 공동의 공간이었고 부엌은 일터였습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문을 잠글 수 있는 방 하나, 그것이 사치였습니다. 울프가 말하는 방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해받지 않을 권리, 침묵의 권리, 자신의 생각과 단 둘이 있을 권리입니다. 그리고 돈은 단순한 재정적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의 조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토대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진정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창조성의 시작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7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전국의 일기개황입니다. 내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 경상, 내륙,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강상태 보이는 곳이 많겠고 강수량 5mm 내외입니다. 오후에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서해안과 남해안,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상권 내륙에 안개 낀 곳이 있겠고, 특히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기온 22도에서 30도의 분포로 내일 낮 기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전해상에서 바다 안개 낀 곳이 많겠고, 특히 섬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 17도, 전국이 13도에서 19도, 모레 낮 기온은 서울 28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8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월요일도 30도가 예상되고, 다음 주간은 가끔 구름 낀 날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해지거나 조금 높은 정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입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강수량 평안북도, 함경북도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 5mm 내외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6도, 시니즈 최저 17도, 최고 26도, 개성 최저 17도, 최고 26도, 함흥은 최저 15도, 최고 29도, 청진은 최저 기온 12도, 낮 최고 기온 19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내리겠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수원 19도, 낮 최고 서울 27도, 인천 25도, 수원 26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새벽부터 낮 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춘천 18도, 대관령 13도, 강릉 17도, 낮 최고 철원 26도, 춘천, 강릉 27도, 대관령 22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새벽부터 낮 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0도, 충주 18도, 대전 세종 19도, 낮 최고 청주, 대전 세종 26도, 충주 25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군산, 목포 19도, 광주 20도, 낮 최고 전주 24도, 군산, 목포 23도, 광주 25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경북 지역은 새벽부터 낮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경남권은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8도, 부산, 창원 19도, 울산 18도, 낮 최고 대구, 부산 28도, 울산, 창원 29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흐린 가운데 오전에 한라산 동쪽 지역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서귀포 20도, 낮 기온 제주 24도, 서귀포 25도가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2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새벽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 낮 최고 20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지방 현저기는 20.1도, 습도 92%, 오늘 강수량 2.5mm, 해 뜨는 시각은 5시 14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전금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성과급 보상체계 등을 둘러싸고 대립한 카카오 노사의 임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 카카오 노사의 2차 조정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노사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몫으로 할당하는 내용과 500만 원 상당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성과급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맞서왔습니다. 조정 결렬로 카카오 본사까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파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 문제는 사회적 대화로 풀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다음 달 1일 노동부 주관 긴급토론회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공사 관계자가 구조물 처짐을 확인하고 사고가 나기까지 12시간 동안 인근 도로와 철도에 대한 통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어제 발표를 보면 철거 현장에서 이상 징후가 처음 발견된 건 그제 오전 2시 30분입니다. 이후 임시 보강 공사와 보고가 이어졌고 오후 1시 40분쯤 안전 진단이 시작됐으며 2시 33분쯤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임 본부장은 이상 징후 발견에서 사고 발생까지 12시간 동안 고가도로 아래로 보행과 열차 통행이 통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통제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긴급하게 안전진단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피격 사건을 조사해온 정부가 이란의 미사일이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외교부 박윤주 1차관은 어제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의 엔진이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했고 또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의 각인으로 추정되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행체는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함 미사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나무호 공격과 관련해 어제 외교부로 초치된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이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 부인하며 절대 개입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결제 금액이 일주일 만에 80억 원 넘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테크 기업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탱크데이 행사가 열린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스타벅스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추정 결제 금액은 236억 9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한 주 전인 지난 11일에서 17일 사이에 비하면 26.3% 감소한 것입니다. 고무보트를 이용해 한국 영해로 들어왔다가 체포된 중국인이 인권운동가 둥광핑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25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어선에 타고 있던 중국인이 둥광핑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올해 68살의 둥광핑은 경찰로 복무하다 태난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파면됐으며 2014년 태난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후 중국 당국에 구금됐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국외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거나 강제 송환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센터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낮 LG전자 남성 임직원 2명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으며 이날 해고를 통보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입니다.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 제주도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음악을 좀 듣는다는 분들도 좋아하는 장르에 국한해서 듣게 되죠. 더구나 새로 나온 신곡들까지 장르 불문하고 듣기는 어려운데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음악 이야기에서는 장르 불문하고 좋은 신곡들로 함께 꾸며갑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음악이야기 매월 마지막 주는 이달의 신곡으로 함께합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달 신곡 들어보는 시간 어떤 곡부터 만나볼까요?
3: 네, 밴드 양반들이 새 앨범 붕새의 날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3: 이게 영어 제목은 Wings of the Phoenix인데 피닉스를 불사조가 아닌 붕새로 네. 번역을 해서 굉장히 좀 한 번 더 네. 쳐다보게 만들죠.
1: 근데
3: 이 붕새는 장자 소유요편에 나오는 상상 속의 거대한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수천 리 정도로는 가늠 안 될 정도로 정말 웅장하다고 묘사가 되고 있는데
2: 수천 리.
3: 네. 와. 이 붕새가 물을 치면 파도가 삼천 리에 이르고 네, 날아오르면 9마리 높이까지 올라오고.
2: 공룡이네요. 이미 웅장하네요. 설명만 들어도. 네.
3: 그리고 6개월을 날고 한 번 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전설 속의 새인데 네. 이런 붕새를 가져온 앨범 제목부터 굉장히 뭔가 독특하죠.
2: 보통 사람이
3: 네.
2: 아니죠.
3: 그러니까.
2: 네. 사실 이 저희가 약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전범선 이라는 이 양반들 이끌고 있는 인물이
3: 그렇죠.
2: 뭐 여태까지 음악을 시작하고 이어온 이력이 정말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보시면서 뭐 약간 미소를 지르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양반들이라는 사실 이름부터가 좀 독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2: 원래는 앞서 언급해드린 그 전범선이라는 인물을 좀 더 앞세워서 전범선과 양반들이라는 팀으로 그룹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리더인 전범선이 중심이 돼서 결성한 밴드인데요. 이 전범선의 이력부터가 이미 사실은 좀 독특합니다. 한국에서 그 뭐랄까요 마이너리티를 걸었다면 꾸준히 걸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
1: 네.
2: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미국 아이비리그 다트머스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루트도 이미 굉장히 독특한데요.
1: 그러네요.
2: 뭐 성적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입장에서 이 다트머스를 지원한
1: 그러게요.
2: 것이 시골 같은 느낌이 좋아서 저는 이거
3: 하트 네, 자신과 같은 시골.
1: 여기 정말 시골이라 그러더라고요.
2: 아니 다음에 그래도 아이비리그 학교에 가면서 시골 같은 느낌이 좋아서 갔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전범선 씨는 좀 그런 자신만의 맥락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요. 이어서 옥스퍼드 대학교에도 진출을 해서 대학원에서도 또 공부를 하고 온 상당한
1: 엘리트 브레인이에요.
3: 네,
2: 정말 브레인입니다.
3: 네. 하지만 네. 이런 화려한 학력, 이력을 뒤로하고 홍대 인디신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2: 이것부터도 좀 독특하죠.
3: 원래는 미국 로스쿨 입학 준비를 했다고 하고
1: 네.
3: 그래서 로스쿨 입학 전까지 그냥 취미 겸 프로젝트 밴드를 결성을 했는데
1: 네.
3: 그게 전범선과 양반들이었고
1: 네.
3: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2: 그쵸.
3: 있습니다.
2: 그런데
3: 네. 그 다트머스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국의 양반이라는 개념에 좀 꽂혀 있었다고요. 그래서 전범선과 양반들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고
1: 네.
3: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풍류를 즐길 때는 풍류를 즐기는 양반들의 모습이 자신과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멋지네요. 양반하고 딱 연결되네요.
2: 그러니까요. 뭔가 그 유흥을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1: 네.
2: 들지만 사실 또 음악을 들어보면 굉장히 치열한 면이
3: 맞아요.
2: 있어서
1: 그러니까.
2: 아, 이 전범선의 양반들은 놀 때도 그렇게 만만하게 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을 거두기도 했었는데요. 스페이스 공감의 신인 발굴 프로그램이죠. 밴드라면 누구나 한번 서고 싶어하는 무대인데 헬로루키의 최종 결선 무대까지 진출하기도 했고요. 2017년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노래와 최우수 락 음반, 최우수 락 노래 부문의 후보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1: 네.
2: 또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이 곡이 최우수 록노래 부문을 수상하는 등 음악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어요. 전범선과 양반들이라는 이름으로 세 장의 정규앨범을 발표했지만 양반들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 네, 네. 그리고 양반들로 이름을 바꾸고부터 음악도 약간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2: 맞아요.
3: 이번에 발표한 붕새의 날개도 전범선과 양반들의 음악과는 좀 결이 많이 다릅니다.
1: 네.
3: 이 전범선과 양반들의 음악이 조금은 투박하고 한국적인 느낌이 강한 락 음악이었다면 양반들의 음악은 좀 더 몽환적이고 자유로운 음악입니다. 그래서
1: 네.
3: 뭐 사이키델릭 느낌도 있고 서프락 느낌도 있고 굉장히 좀 낭만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번 앨범은 특히 좀 양반들의 최고작이라고 해도 될 만큼 양반들이 꿈꾸는 그 이상향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사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어우러지게 담겨 있습니다.
1: 대표곡 들어봐야겠죠?
3: 네, 양반들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하늘 듣겠습니다.

0: 네, 굉장히 세련된 음반이네요.
1: 네, 그리고 전범선 씨가 진짜 약간 시류를 잘 읽어요. 네,
2: 그러니까 맞아요.
1: 그 자기 좀 뭐랄까요, 몸을 바꿔가면서 상당히 다양한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맥락을 잡아가시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2: 그리고 이런 사운드는 요즘 젊은 세대도 좀 굉장히 좀 선호할 맞아요. 만한 음악이어서 음악 스타일을 완전히 좀 확 바꾼다기보다 이제 조금씩 이게 바꿔 나가더라고요.
1: 희한한 뭐 카멜레온 같아요. 그 손을 살짝 대서
0: 사람들의 마음을 귀신처럼
1: 맞아요.
2: 역시 똑똑합니다.
1: 시대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0: 네. 네. 다음은 어떤 음반인가요?
1: 네. 다음은 기분 좋은 팝 음반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강지원의 첫 정규 앨범 Ordinary Ever After라는 작품인데요. 강지원은 2022년 싱글 Your Room Without You라는 이 앨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만 뭐 이걸로 데뷔를 한 신예고요. 최근에는 프로듀서이자 건반 연주자로도 씬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기대주입니다.
2: 네. 데뷔 초에 강지원에게 붙은 꼬리표 아닌 꼬리표가 있었는데 바로 수석입학이라는 수식어입니다.
1: 오늘 좀 그러게요. 잘하는 분들에게서 등장을 하네요.
0: 엘리트 가수 특집이에요.
2: 네. 이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예고 예대를 연속으로 수석입학하면서 생긴 훈장 같은 별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음악을 워낙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부모님의 기대가 좀 있다 보니까 공부에 좀 더 집중하긴 했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의 실제 연주자가 되는 상상도 하고 락 기타리스트를 꿈꾸면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1: 10대 시절에 뭐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악도 참 좋아하는 청소년이었는데요. 그 당시가 마침 뭐 슈퍼스타 K나 K-팝 스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할 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부모님을 졸라서 통기타를 산 게 지금 음악가 강지원을 만들게 된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한국은 어릴 때부터 피아노는 조금씩 다 필수 교양으로 시키잖아요. 네. 저도 피아노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강지원도 어릴 때 피아노를 좀 배운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음악에 대한 체험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음악을 향한 애정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고에 진학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때만 해도 공부를 나쁘지 않게 해서 부모님들은 좀 외고나 좀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어떠냐 하고 추천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 부모님을 설득해 보고자 같은 예고를 가도 뭔가 작곡 전공을 한다고 하면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든다는 어린 시절에 어떤 생각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작곡 전공을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택하게 되었고 이 전공 운명처럼 만난 곳은 대학교까지도 이어져서 계속 작곡을 수학하게 됩니다.
2: 네. 네. 그래서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작곡 전공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수석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학교에서는 굉장히 좀 준우가 아닌 준우기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
1: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2: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할수록 어려워지는 게 음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학교를 벗어난 그 실제 필드에서 점점 이 강지원을 향한 러브콜이 오면서 조금씩 다시 자신감을 좀 쌓아갔고요. 자신의 솔로곡을 발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프로듀스로도 활동하고 연주 활동도 하고 그리고 스트링 편곡 같은 걸 하면서 음악계와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강지원을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린 건 역시 아이유의 여섯 번째 EP죠. 더 위닝에 참여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여기에 이제 뭐 스트링 편곡이나 프로듀싱으로
2: 참여를 하기도
1: 참여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 앨범 Ordinary Ever After는 그런 강지원이 자신의 모든 공력을 모아서 지난 1년 동안 온전히 작업에 몰두해서 만들어낸 앨범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르로 따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음악 장르 가운데 저는 가장 가벼운 취급을 받는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 장르 음악들 좀 심오하고 자신만의 깊이가 있고 맥락 역사가 있는 것 같은데 팝이라고 하면 유행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강지원 씨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과 뭐 일종의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앨범 전반을 다듬어 나갔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푼 건 당연히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팝이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미덕, 즉 듣기 좋은 멜로디와 아름다운 곡을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편곡이 담긴 앨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오랜만에 듣는 고민과 재능이 같이 담겨져 있는 팝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즐겨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앨범을 여는 첫 곡인데요. 강지원의 캐치볼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0: 네. 아, 요즘에는 뭐 처음 낸 음반이라고 해도 뭐 오랫동안 활동했던
1: 맞아요.
0: 차이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너무 다 수준급이다 보니까
1: 소리 질감이나 이런 것들도 자기만의 확고한 방향성이 다 있더라고요.
0: 그러게요.
1: 그러니까
0: 참 멋지네요.
1: 네.
0: 자, 다음 음반 만나보죠.
2: 네, 다음은 밴드이자 듀오인 매기스 가든이 EP 시들링을 발표.

0: 했습니다.
1: 네.
0: 이 시들링은 씨앗에서 자라서 이제 막 싹이 트고 어린 식물 단계에 있는 유묘, 뭐 모종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이 음반 제목에서부터 매기스 가든이 지향하는 바가 좀 뚜렷하게 담겨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요즘 또 뭐 식집사 뭐 이런 것도
0: 맞아요.
1: 되게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식물 좋아하시는
0: 식물, 네.
1: 식덕후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어떤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편안한 정원 같은 음악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기스 가든 팀이자 듀오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원래도 활동을 하고 있던 아티스트들이 만나서 결성한 팀인데요.
2: 네.
1: 싱어송라이터 은도희와 보스동 쿨러에서 활동했던 구슬한이 결성한 듀오입니다. 2017년쯤부터 각자 활동을 시작해와서 어떻게 보면 약간 활동 동기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싱어송라이터 은도희도 그렇고 또 밴드 보스동 쿨러의 구슬한도 각자 이제 열심히 자기 활동을 해온 젊은 아티스트들인데요. 이들이 만난 건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은도희의 새 EP 편곡 작업을 기점으로 서로 이제 뭐 음악적 교류도 하고 또 취향의 공통점도 발견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그 당시에 은도희 씨가 솔로 활동을 오래 하면서 좀 음악적인 한계를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소규모의 인원으로 보다 집중도 있는 작업을 하고 싶었던 구슬한과 마음이 탁 맞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간의 여러 가지 경험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 팀 매기스 가든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2: 네, 이 매기스 가든이란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0: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이 매기스
1: 네.
0: 가든 이름은 은도희가 좋아하는 비틀스의 노래 옥토퍼스 가든과 구슬한이 좋아하는 밥 딜런의 노래 매기스 팜을 합쳐서 만든
1: 네.
0: 이름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자신들의 음악도 가드닝 팝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드닝 팝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자연을 꿈 꾸는 사람들을 위한 음악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강아지와 함께 한적한 잔디공원에서 뛰어놀 때 오리와 뭐 물닭이 있는 호숫가를 산책할 때 해가 잘 드는 날 화단의 식물들에게 물을 줄 때 그들을 때 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음악을 완성해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자연, 식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좀 목화적인 어떤 음악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2: 네.
1: 의외로 그런 느낌보다는 좀 더 소박 약간 컨트리적인 느낌이 들어간 인디팝, 인디락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결성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음악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듀오입니다. 그래서 뭐 커다란 자연을 의도적으로 담는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으려고 애썼다고 하고요. 정말 화분에 물 주는 이 삭막한 도시 안에서 나만의 그린을 찾아다니는 분들의 마음과 닮은 음악이라고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들어보면 그래서 뭐 맥락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차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 성격은 꽤 밝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음악에 담겨 있고요. 또 이번 음반에는 처음 뭐 새롭게 음악을 시작하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것처럼 좀 햇살이 가득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낮잠 자기 좋은 시간인 오후 3시에 햇살이 떠올랐으면 좋겠다고 이번 앨범을 소개하기도 하더라고요.
0: 네. 네. 그래서 음반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은도희와 보스동 쿨러가 들려줬던 음악보다는 더 좀 밝고 가벼운 스타일의 음악이 담겨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멤버들도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채우기보다는 좀 비우는 것에 집중했다고 하고요.
1: 네.
0: 또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다 보니까 노래에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여러 감정을 담았는데요. AI와 최신 기술이 좀 난무하는 지금 시대에 뭐 매끈하고 이 빵빵한 것들에 지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네, With You 준비했습니다.

0: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음반이네요.
1: 네.
0: 다음은 어떤 가수인가요?
1: 네.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목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가끔 뭐 바쁘게 살다 보면 종종 이 가수 요즘 뭐하지? 요즘 왜 안 보이지? 이런 생각들 하게 되실 텐데요. 아마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가수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이하이의 새 싱글 Too Easy to be Honest 준비해봤습니다.
0: 네. 반갑네요.
1: 네. 반갑죠. 예.
2: 사실 최근 이하이가 화제를 모은 적이 한번 있죠.
1: 있죠.
2: 바로
1: 있죠.
2: 래퍼 도끼와의 교제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인데
1: 맞습니다.
2: 그간 힙합씬 안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하는데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2016년부터 인연을 이어오고 있던 사이로 이미 연인 사이가 된 지도 꽤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1: 네. 네.
2: 그 발표가 좀 늦어졌던 거죠.
1: 맞아요. 네. 뭐 굳이 이제 얘기해야 되나 뭐 이런 상황에서
0: 10년 됐네요.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안 거는 그 정도 됐고 그래도 그 연인 관계가 된 지도 꽤 시간이
0: 그렇군요.
1: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아주 무르익은 관계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그냥 만나던 대로 만나지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연인 관계를 공표하게 되었을까 궁금하실 텐데
0: 네.
1: 그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이 공식 커플임을 알리면서 함께 만든 레이블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이하이 씨도 한동안 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도끼 씨도 좀 예전에 막 그렇게
2: 맞아요.
1: 활발하게 활동할 때보다는 좀 주춤한 감이 있었는데
0: 네.
1: 이 어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또 나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레이블 808 하이 레코딩스가 출범이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뭐 808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힙합도 그렇고 최근 음악 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를 수가 없는 뭐 어떤 뭐랄까 중심이 되는 키워드 숫자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이하이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하이가 이
2: 네.
1: 레이블 이름에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이제 808 그 808 하이 레코딩스가 되었는데요. 이 제목만 봐도 이름만 봐도 아 그 도끼의 사랑꾼적인 면모가 돋보인다 뭐 이렇게
0: 네.
1: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내 흑인음악계에서는 유명한 커플이 있죠. 결혼도 했고 그리고 같이 레이블도 운영하고 있는 타이거 JK와 윤미래 네,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들처럼 뭐 단순한 연인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음악 운명 공동체로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0: 네, 정말 잘 어울리네요.
1: 네, 네. 두 사람이 처음에는 상상이 좀 안 됐는데요. 이제 그 레이블 설립하고 나오는 사진 같은 걸 보면서 이런 느낌 같은 걸로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실제로 두 사람은 레이블 설립 발표와 함께 듀엣곡 You and Me를 함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발매가 됐었는데 힙합 외에도 농도 짙은 좀 R&B 트랙을 잘 만들기로
1: 네. 네.
2: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이 도끼의 장기가 좀 잘 드러난 곡이고 역시 그 음악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1: 네.
2: 이하의 목소리가 어우러졌던 곡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리고 이후로 이808 하이 레코딩스 808인데 좀처럼 한국인으로서는
2: 네.
1: 808 네, 808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레이블이 집중하고 있는 건 보컬리스트 이하이의 커리어를 새롭게 쌓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You and Me라는 듀엣곡 발표 전까지 이하이 씨가 개인 명의로 발표했던 솔로곡이 2024년에 발표한 그대가 해준 말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이 곡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장들레 씨와 같이 작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이하이 씨의 재능, 뭐 장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짙은 R&B 보컬을 들려주기에는 조금 색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후로 드라마 OST에서도 가끔 목소리가 들려주긴 했지만 그조차도 2025년부터는 아무 활동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하이 씨의 데뷔하면서부터 브라운관에 등장하면서부터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적다는 게 아마 국내 음악 팬들에겐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그 Honest와 Too Easy라는 이 두 곡이 그만큼 좀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곡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두 곡 모두 도끼와 이하이가 함께 작업한 상당히 끈적한 R&B 곡입니다. 그리고 두 곡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노래들이 곧 발표될 이하이 R&B 믹스테이프의 선공개 곡들이라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장르 음악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이 아이의 목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설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곡이고요. 저도 사실은 이 아이 씨의 목소리 그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아델 노래 부르면서
2: 맞아요.
0: 맞아요.
1: 그 어린 나이에
0: 때.
1: 예, 등장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너무 생생해서
0: 맞아요.
1: 그 목소리 정말 아끼지 않고 멋진 책들에서 날아다니면서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또 노래를 준비해보기도 했습니다.
0: 네.
1: 이하이의 Honest라는 곡입니다.

0: 아, 첫 소절부터 너무
1: 네. 좋네요. 아마 예. 그 이한 씨의 끈적한 소울 아, 느낌을 그리워했던 분들이면 네. 아마 이 곡은 정말 그 전주 듣자마자부터
0: 아, 근데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네.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활동이 좀 드물었었고 네. 그리고 네. 그동안에는 이제 이런 어떤 끈적한 R&B 느낌보다는 좀 대중적으로 그렇죠. 어필이 될 만한 뭐 많이들 기억하시는 게 이제 뭐 한숨이나 이런 곡들인데 이제 그런 곡들도 좋지만 사실 이한 씨가 좀 더 긴 호흡으로 음악을 해나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자신의 목소리에 맞춘 이런 R&B, 소울 부문의 장르 아티스트로서 자리를 잡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어서 저는 뭐 마침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믹스테이프가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음악들이 담겨 있을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 음반 만나보죠.
2: 네, 이번에는 재발매된 앨범을 한 장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0: 네.
2: 양희은과 이병우가 함께 만들었던 명반이죠. 1991, 1991이 바이닐로 재발매가 됐습니다.
1: 정말 명반이죠.
2: 네. 네. 1991년이면 그래도 LP가 꽤 생산이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0: 네.
2: 근데 이게 아마 안 팔려서 그랬겠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네. 오리지널 바이닐은 좀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도 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2: 근데 이번에 새롭게 LP로 재발매가 됐습니다.
1: 아, 김학선님이 항상 그 LP 재발매 소개 소식 전해주실 때 살까 말까 하다가 말까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저도 너무, 하나
2: 네.
1: 쟁여놓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게요.
1: 너무너무 네. 멋진 앨범인데요. 1991이라는 이 제목 그대로 이 앨범은 1991년에 발매가 됐습니다. 비하인드도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죠. 당시 미국에서 거주 중이던 양희은과 어떤 날 활동을 마치고 기타 공부를 하기 위해 오스트리아로 떠났던 이병우가 함께 만든 앨범이고요. 양희은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이름이라면 뭐 김민기, 이주원 같은
0: 그렇죠.
1: 그 70년대 싱어송라이터들이고 그들의 페르소나 같은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이 앨범에서는 본인이 중심이 되어서 앨범을 완성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이 앨범을 낼 때쯤에 양희은 씨가 39살,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1: 네.
2: 이병우 씨는 2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1: 네.
2: 그리고 당시에 양희은 씨는 1980년대에 좀 암을 앓으면서 투병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
1: 잘 알려져 있죠.
2: 또 1987년에 결혼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음악 안 하고 뭐 살림만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0: 네.
2: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활이든 생각이든 이전의 양희은과는 좀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나이 마흔과 그때 나이 마흔은 완전히
1: 다르죠.
2: 지금 이미지가 너무
1: 맞아요.
2: 다르잖아요.
1: 진짜 그 서른쯤에 요즘에 들으면.
0: 그때는 어르신.
2: 그러니까 정말
1: 그럼요.
2: 어르신 같은 그런 이미지였는데
1: 네.
2: 그래서 그런지 앨범에는 정말 좀 세상을 관조하는 듯한 어른 양희은의 이야기가 그 앨범에 그대로 좀 담겨 있습니다.
1: 맞아요. 이게
0: 양희은 씨 입장에서는 약간 재기 앨범 비슷한 느낌이에요.
1: 맞아요. 그리고 예. 그때 마흔은 정말 인생의 뭐 그 네. 약간 좀 뉘엿뉘엿해가 예. 넘어가는 느낌이어서 이 앨범의 메시지 듣고 있으면 이제 40줄에 들어온 제가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깊이 있는 생애 성찰을
0: 네.
1: 이 아티스트는 이 나이에 했구나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양희은 씨 나름으로는 일종의 기념 앨범으로 작업을 한 작품이기도 하다고 해요.
0: 네.
1: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생활 반경도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태였고 나이도 뭔가 그렇게 전기에 접어든 상황이다 보니 여러 가지 좀 기존과는 다른 활동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아침잇을 20주년을 혼자서 조용히 기념하면서 기념 앨범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작업에 들어간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당시 오스트리아에 있던 이병우를 뉴욕까지 불러서 녹음을 하게 했는데요. 이것도 정말 대단하지
2: 그쵸.
1: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한국도 아니고
2: 맞습니다.
1: 외국에서 그 오버하고 있는 후배를 병우야 와라 이렇게 불러서 이 명반을 만들게 된 건데요.
2: 그리고 그걸 알아본 것도 대단한 거죠.
1: 맞아요.
2: 네.
1: 그렇죠. 그 당시에 이병우라면 또 지금과는 달라서
2: 그러니까.
1: 뭔가 픽하는 개념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뭐 여러 가지의 제한 상황이 많다 보니까 정말 두 사람만이 오롯이 앨범을 만들게 됐습니다. 또 이 부분이 이 앨범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양희은이 대부분의 가사를 쓰고 이병우가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희은의 목소리와 이병우의 기타 연주만이 앨범에 담겨 있는데요. 이게 따지고 보면 막 기라성 같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교류하지 못하고 좀 골방에서 두 사람이 만든 것 같은 앨범이 되어버렸지만 그때 당시에 또 음악적으로 여러 가지가 좀 응축돼 있던 두 사람이 만나서 만든 대폭발이라 네. 아, 이게 참 상황이라는 게 명

0: 음반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되는 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1: 네.
0: 어쿠스틱 사운드로 유명한 스튜디오를 찾아내서 무려 3시간 만에 녹음을 끝냈다고 합니다. 앨범에는 가을과 겨울 이미지가 무척 강한데요. 녹음이 이루어진 건 여름이라고 하기도 해서 뭐 네. 이런 뒷얘기를 들으면 또 색다르게 맞습니다. 들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2: 이런 경우 많죠. 그리고 캐롤 앨범을 보통 여름에 다 녹음
0: 그렇죠.
2: 많이 하죠.
0: 맞죠. 맞죠. 네.
2: 그래서 이 앨범을 관통하는 정서는 쓸쓸함입니다.
0: 맞습니다.
2: 네. 그래서 양현 씨가 이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이렇게 짧은 글을 쓴 게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알고 보면 굉장히 좀 쓸쓸한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가사를 써내려 갔다고 합니다.
0: 이 가사가 그 가사지
2: 그렇죠.
0: 않습니까?
2: 네. 네. 그래서 앨범을 다 완성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유통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마다 유통사마다 다 노래는 좀 괜찮은데 이거 상업적으로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2: 라고 하면서 이게 다 거절을 당하고.
0: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네. 90년대 초반이니까 진짜 막 발라드 그리고 92년 들어오면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댄스 음악이 되니까 이런 정말 너무 잔잔하고 지금이야 저희가 아니까 좋아하지만
2: 그렇죠.
0: 너무 고요하고 너무 침잠해 있는 느낌?
1: 근데 그때도 어디선가 이 노래가 갑자기 나오면 네. 갑자기 맞아요. 서서 이렇게
2: 맞아요.
1: 역시 가슴을 쓸어내리며 네.
0: 같은 마음
1: 들었던 기억이 나요.
0: 저도 그랬습니다. 네.
2: 그래서 이 노래들이 좀 알려지는데 6년이 걸렸다고 해요.
0: 아. 네,
2: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0: 맞아요.
2: 그래서 처음 앨범을 알려지게 한 노래는 역시 사랑 그 쓸쓸함이
0: 맞아요.
2: 네. 였지만 지금은 아이유가 다시 부른 가을 아침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0: 아 네. 근데 저도 이때 진짜 뭐 초등학생 이랬을 텐데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잖아요.
2: 어떤 노래요?
0: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해. 어머, 저희 그러세요 저한테. 초등학교 고학년
2: 때는 가을 아침에도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0: 근데 라디오에는 이 노래가 좀 나왔었는데
2: 맞아요.
0: 이 노래 들으면 갑자기 살아보지도 못한 그 중년의 어떤 삶에서
1: 와, 그랬구나.
0: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이런 거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네. 기억이 나더라고요.
2: 마흔이 그런 나이였는데 지금은
0: 제가 이런 40대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1: 네.
0: 네. 아, 양희은의 바로 그 노래 초등학생인 저도
1: 갑자기 추억을 떠올리며
0: 네.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0: KBS 라디오 문화공감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아, 정말 이런 감성으로 노래를 부를 가수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1: 맞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1: 네. 아, 이 노래를 듣고 오늘 마지막 곡을 이 곡을 틀어야 되는지 심경이 정말 복잡한데요. 네. 정말 가장 어떤 예술적으로 완성되었던 어떤 시절의 양희애 씨 음악을 듣고 또 2026년 가장 새로운 음악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저희 또 오늘 음악 코너의 그렇죠. 매력이기도 한데요. K-POP 씬에서 가장 핫한 반응을 얻고 있는 신인 콜티스의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혹시 영크크 늘크크라는 말 요즘에 들어보셨나요?
2: 들어는 봤어요.
1: 이게 좀 유행어인데 모르는 분들이 네. 좀 헤매실까 봐 설명을 드리자면 그 유행어를 만든 게 바로 이 콜티스라는 팀이고요. 이들의 정체성인 Young Creative Crew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줄인 곡을 영크크라고 합니다. 네. 이 곡 발표 이후에 좀 바이럴이 되면서 너는 영크크니? 나는 늘크크다. 이런 말이 요즘 좀 유행하고 있기도 하죠.
3: 네. 네. 이 콜티스는 작년 8월 18일에 데뷔를 한 빅히트 뮤직 소속 5인조 다국적 보이그룹입니다.
1: 네.
3: 아직 데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데뷔 당시부터 정말 좀 뜨거운 반응을 얻었죠.
1: 맞습니다.
3: 이 데뷔 EP 컬러 아웃사이드 더 라인스를 둘러싼 반응도 그렇긴 했는데 이외에도 BTS가 소속된 빅히트에서 6년 만에 공개하는 보이그룹이라는 점
1: 네.
3: 그리고 자신들을 아이돌 그룹이 아닌 영 크리에이터 크루라고 소개하는 이 정체성 때문에 여러 좀 이야기가 오가게 만들었었죠.
1: 네. 그러니까 젊은 창작 집단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뭔가 기존의 K-POP이라고 하면 좀 뭔가 딱 틀에 맞춰져 있고 뭔가 열심히 주어진 걸 수행하고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면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감각으로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안무, 영상 같은 걸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선언을 한 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섯 명의 멤버들 모두가 작사, 작곡, 퍼포먼스, 비디오그래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의 창작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요. 이번 앨범에도 다 그런 파트들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할 수 있겠네요.
3: 네,
1: 맞아요.
3: 그래서 그런지 데뷔했을 때부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K-POP 아이돌의 전형을 좀 벗어났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1: 맞아요.
3: 일단 군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자유로운
1: 정말 자유롭습니다.
3: 자유로운 퍼포먼스를 네.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네. 뮤직비디오도 멋지고 예쁜 모습만을 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1: 네.
3: 그리고 음악도 힙합과 전자음악을 기반으로 굉장히 좀 자유로운 구성을 들려주고 있어서
1: 맞아요.
3: 이런 거를 좀 흥미를 많이 끌고 있어요.
1: 그러니까 뭐랄까 처음 들어서 귀에 감기기는 좀 힘들고요. 듣고 있다 보면 중독되는 뭐 이런
0: 네.
1: 느낌. 요즘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고 익숙한 감각으로 음악을 만드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노랫말이 그 젠지스러움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영크크부터 사실은 정말 큰 붐을 이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호가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중독됐다는 반응이 더 많은 것 같고
0: 네.
1: 중간에 막 갑자기 뜬금없이 막 요르레이히 막 이런 부분이 등장을 해요. 듣다 보면 정말 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활동곡 위로 레드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뭐 이게 무슨 뜻이지? 같은 가사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팔랑기 팔랑기 that's red red 넘어가 울타리 그린 그린 뭐 이런 뭐죠? 이거 시? 뭐 네. 뭔가 외침 같은 가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또 그 비트와 함께 절묘하게

0: 엮이면서 이 레드벨벳라는 곡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있기도 해요. 낯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이라는 이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또 색다른 매력을 만나실 수도 있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콜티스의 Red Red 준비했습니다.
1: 이 곡 보내드리면서 김윤아, 김학선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정연조.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꼴, 지금의 내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우리 사전에 좌절이란 없다는 각오로 바닥을 치고 튀어 올라가 보고 싶네요. 정윤종 시인의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황현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판 표심을 흔들 변수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최대 승부처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어제 오후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인해 안전 이슈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는데요. 여야 모두 유세를 멈추고 역풍을 경계하고 있지만 수습 이후에 치열한 책임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역시 정치권의 공방으로 확산되면서 청년 세대와 중도층 표심을 좌우할 변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선거 막판 흐름, 잠시 후 3명의 비대위원들 모셔보고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토론 비대위 오늘 함께할 세 분의 비대위원 소개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함께해 주십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요.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불과 사흘 앞두고 철거 중이던 서울 서서문 고가차도 상판이 무너지면서요. 이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철거공사 진행률이 87%에 달할 만큼 공사가 뭐 마무리되어 가던 그 시점이었던 점에서 이 안전불감증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박우석 의원님,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1: 그러니까 우선은 뭐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이렇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 네. 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책임 공방은 낮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 이제 사고 수습을 잘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입건이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도 시작할 거고 또 저 이제 구조 결함이 어디서 온 건지에 대한 진단도 저는 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내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직은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0: 네네.
1: 다만 이게 이제 선거 국면 한가운데 일어난 이제 사고이기 때문에 저는 뭐 책임 공방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연스럽게 지금 안전 문제가 선거 막판에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그리고 뭐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 그렇고 서울시로 봐도 그렇고 그동안에 여러 이제 중대 이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비극도 있었고요. 그래서 안전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민감한 문제고 시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크고 표심을 좌우할 만한 그런 폭발력도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1: 얼마 전에 그 삼성역 그 철근 그 누락 그 이게 확인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이제 공방이 진행 중이었는데 저는 이제 오세훈 그 후보가 그 삼성역 철근 관련해서 물론 뭐 그게 이제 업체 측의 실수였고 또 업체 측이 자진해서 그거를 밝혔고
0: 네.
1: 그 뒤에 뭐 안전진단 구조보강이 이루어졌다지만 문제는 문제지 않습니까? 저게 문제가 아닌 건 아닌 거고 또 시공 책임자로서 감리 책임자로서 현직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선거에서 공방을 진행하는 중에 사고도 안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을 오세훈 시장이 했어요.
0: 네네.
1: 저는 그건 굉장히 문제 있는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안 일어났으니까 호들갑을 떠는 거죠.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문제 제기하거나 그때 가서 논란을 벌여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0: 그건 이번에. 정말 큰 문제죠.
1: 아, 이번에 이제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에서도 비롯되듯이.
0: 네.
1: 때문에 저는 그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한 아마 이게 이제 선거 끝날 때까지도 책임 공방이 진행이 될 텐데
0: 네네.
1: 오세훈 시장의 태도도 좀 달라져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이제 저 서소문 지하차도 그저 붕괴 이후에 어쨌든 지금 직무 정지 중이지만 현직 시장이고 또 오세훈 시장이 임기 오세훈 시장의 임기 중에 철거가 시작된 네. 사업이기도 해요.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그 사고 수습 상황을 적극적으로 챙겨보려고 뭐 동분서주하고 있는 거는 저는 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는 이 어쨌든 시민의 생명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달려있는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0: 네.
1: 어떻게 이제 서울시를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들 건가 이런 걸 경쟁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
0: 그렇습니다.
1: 그런 바람입니다.
0: 오늘 그래서 서울시의 정원호 후보도 쟁점화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세훈 후보도 비공개로 아마 조문을 갔던 모양이에요. 너무 크게 이슈 시키지 않으려는 모양새이긴 하나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은 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최근 GTX 삼성역 구간 철거 누락 논란까지 겹치면서 서울시장 선거 막판 쟁점으로 몰아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민생에서 안전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이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어쨌든 안전 시민 안전 문제가 또 중요한 민생 문제이기도 한 거죠.
0: 네네.
2: 그래서 이것이 선거 기간 중에 그것도 이제 그 삼성역 GTX 그 철근 누락 사건에 이어서
0: 네.
2: 이런 이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치 쟁점이나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이제 불가피한 측면은 있을 겁니다.
0: 네.
2: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그 사건 경위나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될 때까지는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좀 공방을 자제하는 것이 이제 희생자나 그 부상자분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0: 그럼요. 네.
2: 예, 또 정치권이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어서 이제는 이제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0: 네네.
2: 금방 이제 박원석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떤 그 인명사고가 난 재난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 선거에 이용하려는 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원인 규명은 원인 규명대로 전문가가 해야 되겠지만
0: 네.
2: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온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떤 정치 공방이나 선거의 득실 이런 부분만 계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서울시장이라면 어떤 자세 어떤 관점에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겠다.
0: 네.
2: 그래서 어떤 대안 제시 대안 중 재발 방지 대안 중심의 어떤 이야기를 좀 설득력 있게 해나가는 그런 후보가 이제는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0: 이 시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이런 대책을 세우겠다.
2: 그럼요.
0: 이런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2: 그러니까
0: 보시는군요.
2: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0: 네네.
2: 또 저는 이제 서울시 행정 전체 어떤 거버넌스 차원의 문제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서울시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적어도 서울시장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서울시민의 서울시 안전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0: 그러네요.
2: 그리고 저는 유권자들이 그런 후보한테 표를 좀 주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0: 네네.
2: 물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이 오세훈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그 주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본인이 오히려 이제 현역 시장의 입장에서 좀 더 안정감 있게 책임감 있게 이후의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이것이 꼭 본인한테 또 불리한 기재만도 아니다. 그리고 역으로 또 정원 후보 입장에서도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만약에 접근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히 또 그 오세훈 후보나 정원 후보 개인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책임 있는 공당,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이런 어떤 그 재난사고의 부분에 있어서
0: 네.
2: 어떻게 책임 있게 후보와 결합해서 그 재발 방지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저는 이제 유권자들이 서울 시민들이 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죠.
0: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후보가 어떻게 대책을 내고 메시지를 내는지를 일단 지켜봐야겠고 그런 점들이 뭐가 더 적절하고 좋은 대책이었고 좋은 메시지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유권자의 시간이 돌아온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선거의 영향이 있겠죠. 결국
3: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죠.
0: 네네.
3: 앞서 두 분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뭐 중언 안 하겠는데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에게 좀 불리할 거예요.
0: 오세훈
3: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 취한 태도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직무가 정리됐지만 내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0: 네.
3: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0: 그렇죠.
3: 그건 잘 대처한 것 같아요.
0: 네.
3: 아무튼간에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대서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다면 뭐 상당히 불리해졌을 텐데 그건 대처를 나름대로 잘했고 민주당의 그 정원호 후보도 이게 지금 철근 누락까지 한바탕 공방을 벌였잖아요.
0: 네네.
3: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안전 문제 가지고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겠죠. 현재 서울시장이 아니었으니까. 그걸 또 이용하는 것 같으면은 안 좋았을 텐데 정원 후보도 아주 발빠르게 일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0: 네네네.
3: 단지 민주당의 이제 다른 의원이나 거기서 이제 뭔 얘기를 했다가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건 또 잘 대처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것도 역시 후진국형 인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3: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왔는데 제가 언뜻 생각이 드는 게 1994년도 5년도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사건.
0: 우리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3: 네, 그 네. 기억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0: 네네.
3: 그게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것과 연장이라고 좀 봐 이것도. 지금 그 철근 누락 사건이야 뭐 그야말로 인명피해가 없었으니까 참으로 다행이었는데 네. 사람이 죽었잖아 이건.
0: 그럼요. 인재죠. 예.
3: 그리고 28년도에 이걸 완공하려 했다는 거예요. 소소분 고가차도 거의 공정률이 다 철거 공정률이 높은 상태인데 87%인가 네. 이런데 이것도 너무 공기를 좀 단축하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0: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도 하시는 거죠.
3: 물론 네. 그 거기 사고 난 지점이 이제 밑에 철도가 지나가니까 그 새벽에 그 안 지나갈 때 하니까 공정이 늦어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하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뭔가 이 좀 이 매뉴얼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 같아요.
0: 네.
3: 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전히 지금 빨리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의 후유증이 여전히 있어요.
0: 네네.
3: 그러니까 이건 특정 뭐 이런 그 정당의 책임이라든지 진영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어쨌든 간에 이걸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선거 측면에서 볼 때 어쨌든 저는 오세훈 후보에게 불리할 거다.
0: 불리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고 나기 몇 분 전에 밑에 무궁화호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
3: 아찔한 거였죠. 네.
0: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683호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서소문 참사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치적인 논쟁보다는 안전하게 현장 수습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넘어갈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박은석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못 건드렸다가 역풍 엄청 세게 맞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그 각 캠프 진영이 조금 말조심하면서 이 사고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리랄까요?
0: 네.
1: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론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걸 좀 지켜볼 것 같아요. 물론 다행히 그 물론 세 분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더 큰 대형사고로 이게 확대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시간에 거길 지나가는 차량이 없었어요.
0: 다행입니다.
1: 그게 고가 밑으로 네. 차량이 지나다니게 돼 있거든요.
0: 열차도 지나다니고요.
1: 네. 네. 근데 이제 대중교통이라도 지나가다가 그 시점에 붕괴가 됐더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천만 다행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계기이긴 하지만 선거에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각 후보 진영도 이거를 막 정쟁화시켜가지고 상대를 향한 공격의 소재로 쓰는 것에 조심스럽습니다. 오히려
0: 그래야죠.
1: 이런 네네. 불행한 사고가 일어난 거를 네. 일종의 이제 선거에 지나치게 활용하려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조금은 차분한 대응들이 필요하고 또 차분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이제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오 시장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닙니다. 가뜩이나 이게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로 안전 문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은 오 시장이 약간 수세에 몰려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선거 운동을 좀 소극적으로 한다. 이렇게 평가받았던 정원호 후보 측에서 확실한 이슈, 그러니까 공세력 이슈를 잡았다. 이래서 캠페인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던 그 시점에 이 일이 벌어졌고 어쨌든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그 포괄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서
0: 네.
1: 오 시장 쪽으로서는 조금 불리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말조심 굉장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마포구청장 후보인가요? 그분이 현직 마포구청장이기도 합니다.
0: SNS에 글을 올렸죠.
1: 네, 마포구에는 다행히 이런 사건이 없었다. 그게 마포구만 없으면 다행인 겁니까?
0: 그러니까
1: 인근구예요. 서대문구가.
0: 문제가 있죠. 사실.
1: 그 예.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물론 이제 뭐 내리고 사과도 하고 네네.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언행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민들을 더 불편하게 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긁어부스럼 같은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수습 잘하고 그다음에 뭐 조사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안전 문제는 뭐 책임을 어디다 돌리고 정치적 비방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0: 네.
1: 누가 더 분명한 대안을 누가 더 안전한 어떤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 경쟁이 본질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하는 게 더 나은
0: 그렇죠.
1: 그런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게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이니까 좋은 대안을 이야기해 주는 게 서울시장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되겠죠.
1: 그렇죠.
0: 네, 그런 점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 좀 제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솔한 언행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까지 드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전 진행된 여야 지도부의 선거 유세 상황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 민주당의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호남 사수에 지금 총력 좀 벌이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여당 지도부가 8번이나 호남을 찾았는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총력전에 나섰다는 건 단순한 지원 유세 차원을 넘어서 실제 좀 많은 위기감이 있다라고 말겠죠, 이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사실 이제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잖아요. 정치적 네. 텃밭이기 때문에 사실 뭐 석관해야 사실 본전인데 지금 이제 일부 기초 자치단체 선거에서도 이상이 벌어지고 그건 뭐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대부분 이제 공천 실패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 국회의원의 어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당 지도부 의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제 지역 민심과 어긋나는 그런 공천을 했을 경우에 이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선거가 흘러가는데 네. 그것이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전라북도 지사 선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
2: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보니까 최근에 전북지사 최근 여론조사 한 4번 정도를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제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가 우위에 있는데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는 무려 16.6% 포인트가 차이가 날 정도 압도적으로 이렇게 우위를 보려는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지금 네. 민주당이 아마 초비상. 앙이 걸리지 않았나.
0: 아, 16%가 넘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2: 예, 오늘 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0: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소개해드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2: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적에는 아마 민주당 지도부가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전라북도 지사 선거를 보면 과거에는 이제 정당 투표, 진영 투표에서 줄 투표 경향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당과 후보 인물을 분리하는 분리 투표가 가능해. 진 거 아니냐.
0: 그렇죠.
2: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관영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성들이 더 높게 나오는 거.
0: 네네네.
2: 이것이 이제 부산 북구 갑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서도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0: 네.
2: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보니까 이 정청래 대표가 어떤 그 중앙정치의 어떤 횡포다. 예, 이런 인식이 김관영 후보의 어떤 동정론과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네. 이것이 전라북도 도민 어떤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런 부분들이 꽤 그 관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침 아는 지인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있다.
0: 네.
2: 그다음에 이제 그 김관영 지사에 대한 도정평가가 나쁘지 않아서.
0: 그러니까요.
2: 예, 인물론에서도 네.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다.
0: 네.
2: 이제 이런 부분이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김관영 후보가 그 그냥 민주당 후보라는 거죠. 친민주당 후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당선이 되면 민주당으로 복당할 거기 때문에 그 김관영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권자들이 당원들이 정치적인 부담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소속을 찍었는데 투표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된다면 네. 사실 네. 그런 투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2: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 그러니까 정청래 그 중앙 정치 권력이었던 횡포 이 부분이 이제 동정론과 좀 맞물려 있고
0: 네네.
2: 또 하나는 이제 인물에 있어서 어떤 비교 우위 또 지금 이제 그 친민주당 성향 후보라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지금 김관영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높은 경쟁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0: 네.
2: 뭐 내일부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안 되니까 알 수는 없지만
0: 깜깜이 선거가
2: 예, 예. 현재의 추세대로 물론 이제 선거라는 거는 그 여론조사와 관계없이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얼마나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2: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그 동원력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표상으로는 결코 간단치가 않다.
0: 그렇죠.
2: 예, 쉬운 예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이제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아마 저는 그 선거 기간 내내 그 전라북도에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0: 그
2: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 지켜야 되니까. 예.
0: 아 지금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껴야 될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금 말씀하셨던 여론조사 조원 CNI가 전라일보 의뢰로 지난 25일 26일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요. 무선 ARS 방식으로 전북지사 지지율 조사 진행한 결과 김관영 무소속 후보 51.9%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 35.3%로 16.6%의 격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발등이 불이 떨어진 거네요.
3: 그 전북지사 선거는 물론이고
0: 네네.
3: 지금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0: 네.
3: 혁신당 조국 혁신당 후보들의 약진이 생각보다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혁신당이라는 그 거기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거기 연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 한평군수 선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이 지금

0: 있지 않습니까?
1: 그쵸, 안철수 대표의 안철수 국민의당.
0: 그러니까 이게 호남이라고 해서 전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찍는다라는 생각이 오산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총선 때는 지민비조라는 것 다 우리가 아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뭐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호남이라는 지역이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장 전략적 투표와 전략적 선택을 하는 곳이 호남이에요.
1: 마음이 네. 되게 잘 모아지는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아주 정치적인 이 고관여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굳이 유권자 일반으로 볼 때
1: 맞아요. 예,
0: 다른
1: 예.
0: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이게 아주 만만한 지역이 아니에요. 이 선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정청래 대표에 대한 그 비호감이 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다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하도 공천 관련해가지고 김관영 지사 후보에 대해서 너무 빨리 제명했다라는 여론이 많아요, 사실. 그 대립이 준 게 이제 사진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 제명했는데 어쨌든 본인에게도 뭔가 이제 그 소명도 듣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이원태 후보도 마찬가지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묻질 않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인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도 그 16% 나온 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
1: 저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네,
0: 처음 알았는데 그 정도는 모르고 이게 이원태 후보가
1: 저도
0: 앞서
1: 오차범위 안쪽이지 않나 생각했는데
0: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이 정도였고 근데 저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저런 게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저 정도가 이제 선거 이제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 전에 알면 이 유권자들에게도 상당한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16%나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전북지사 선거도 그렇고 기초단체장 선거도 그렇고 이 정청래 대표로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정 대표는 지금 이 선거를 완전히 완승을 하고 하고 난 다음에 대표 연임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호남이 권리당이 제일 많은 지역 아닙니까? 호남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1: 8월에 전당대회
0: 정 대표로서 뭐 상당한 치명적인 악재죠.
1: 당대표 선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0: 그래서 부산 북갑에서 만약 하정 후보가 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정 대표에게.
1: 그렇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민주당의 폭풍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말이죠.
2: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로서는 김관영 후보가 지금 저렇게 약진하고 있는 게 상당한 위기죠. 만약 진짜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럼 정청래 대표가 했던 그 공천 그리고 김관영 지사에 대한 제명 이 정당성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청래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김관영 후보가 프레임 전환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본인의 이제 돈봉투에서 발단이 된 사건인데 그 자체는 뭐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죠. 그러나 그걸 좀 서둘러서 당 지도부에서 본인 소명을 충분히 듣지 않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바람에 이걸 이제 정치적 희생양 프레임으로 혹은 이 반청 프레임으로 가져가면서 그게 유권자들에게 일정한 공감대를 산 것 같아요.
1: 그렇죠. 현역 지사인데 그렇게 바로 제명시킨다는 게
2: 그런데다가 이원태 후보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식사비 대납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대납 당사자로 지목됐던 도의원은 제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원태 후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그 조사 과정이 굉장히 부실했다. 이를테면 그 대납 논란이 일었던 식당 그 주인조차도 윤리심판원에서 나와서 만나지 않았다. 막 이런 게 알려지면서 이거는 결국 자기 편은 살려주고 그다음에 자기한테 걸림돌이 되는 그런 정적은 제거하고 이런 행위 아니냐. 이게 전북 도민들의 정서를 좀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호남 유권자들이 때때로 민주당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요. 대표적인 게 2016년도 국민의당의 돌풍이고 지역적으로 보면 무소속이 꽤 많이 당선되는 지역이 전북이기도 합니다. 기초단체장 선거나 뭐 다른 선거들에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의 재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저게 불이 붙은 게 굉장히 무서운데 지금 지지율 격차가 더 커지고 있잖아요. 처음보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직전에 나온 저 여론조사에서 16.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났다면
1: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 와 이거는 이제 다시 뒤집기 쉽지 않은 그런 정도로 보이고요. 지금 호남을 8번 갔다는 건 그만큼 위기의식이 크다는 거죠. 원래 호남은 선거 시작할 때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특히 중앙당 지도부는. 왜냐하면 텃밭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 데인데 저렇게 자주 갔다는 건 그만큼 위기의식이 크다는 거고.
1: 오히려 선거 기간엔 잘 안 가잖아요.
2: 잘 안 가죠. 지금 갈 데가 많으니까. 그리고 덜 알려졌지만 기초단체 선거 곳곳에도 이 비슷한 파열음이 뭐 순천도 그렇고 아까 안평도 그렇고 다른 데 조국 혁신당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는 곳이 있고 지난번 총선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당 투표에서도 조국혁 신당이 상당한 득표를 할

0: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1: 네네네.
0: 저 이제 표심이 확산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 선거 결과와 맞물려서 정청래 대표가 자칫 8월 전당대회에 명함을 못 내밀 수도 있다. 이런 관측마저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1: 당대표 후보도 못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몇 군데서 져버리면은.
1: 뭐 예를 들어 부산 북갑이나 이 전북지사 같은 경우에 만약 진다면 후보로도 못 올라온다고.
0: 아니 부산
1: 보십니까?
0: 북갑도 네. 뭐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고 정청래 대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빠 논란이 컸어요 처음에.
1: 네네네.
0: 그거는 당대표가 잡혀한 대표. 거지 않습니까?
1: 네, 같이 움직여서.
0: 이제 그런 책임론이 다 일어날 거예요. 만약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은.
1: 네네.
0: 때문에 굉장히 궁지로 몰릴 거다. 이런 관측이 있어서 정청래 대표로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사활을 걸고
1: 네.
0: 뭔가 저 전북 선거의 향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까 너무 한쪽으로 좀 뭐 많은 여론조사가 있으니까요. 솔리 여론조사가 있어서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1일 22일 전북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실시한 전북지사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김관용 후보 47.3% 이원택 후보 38.7%로 오차범위 밖에서 김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섰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김관영 후보가 프레임을 굉장히 잘 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프레임이라는 게 결국 친명과 친청의 대결 프레임이라고 봐야 됩니까?
0: 그렇죠. 그 김관영 지사, 김관영 후보는 그걸 이제 숨기지 않고 있어요.
1: 네네네.
0: 심지어 본인 출마의 불가피성을 대통령한테 설명했다라고까지
1: 뭐 교감했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0: 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 없다. 그러니까 아마 통화한 것 같지는 않고 누굴 통해 가지고 이런 취지에서 제가 출마합니다.
1: 네네네.
0: 좀 전해달라 이런 정도 했겠죠. 그럴 만큼 본인은 이번 선거에서 이겨서 반드시 민주당으로 돌아갈 거고 그러나 정청래 당대표가 있는 민주당에는 복당을 구걸하지 않겠다. 내가 당선되면 정청래 연임을 기필코 막겠다. 뭐 이렇게 아주 대놓고 반정청래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선거에 나온 후보가 얼마 전까지 같은 당의 당대표였던 사람을 상대로 저 정도의 그 마케팅을 하면서 캠페인을 하는 거는 저게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과감하게 저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득표에 도움이기 때문에 아주 강도 높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1: 네.
0: 저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건데 뭐 마땅히 지금 속수무책이에요.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뭐 맞대응을 하자니 그것도 그렇고 뭐 영구제명이다. 국민의 저 민주당이 다시 못 돌아온다 얘기는 하지만 이게 다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1: 당선되면은
0: 경험칙상 당선되면 돌아온다.
1: 거의 다들 돌아가셨죠. 예,
0: 그리고
1: 예.
0: 김관영 지사에 대해서는 절대 남이라고 생각 안 해요. 호남 유권자들이.
1: 그렇구나.
0: 그런데다가 네. 앞서 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후보 간 체급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원택 의원이 재선 국회의원이고 그 도지사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원택 의원을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그에 반해서 현직 지사로서 김관영 지사의 인지도나
1: 네.
0: 또 직무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지금 저런 선거 추세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김관영 후보 전화 인터뷰 했었거든요. 근데 이원택 후보와 두 분 친구 관계신 것 같아요. 오랜 친구 관계인데 이제 서로 뭐 연락 없고 전화도 안 받고 말도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감정의 골이 좀 많이 깊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내일 또 이원택 후보 전화 인터뷰 준비했거든요. 이것도 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강경 대응이 공천 논란으로 인해서 흔들렸던 이 호남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오늘 마지막 여론조사 기간이라 마음껏 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간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에서 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광주 전라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일주일 새 57.2%에서 68.4%로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정치적 이슈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지지율이 급반등한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좀 한 말씀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기저에 깔려있던 공천 불만이 뭐 봉합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스타벅스의 이런 민심이 좀 방영이 된 거라고 좀 봐야 되는 걸까요?
2: 아무래도 이제 그 민주당의 지지층의 결집 효과를 이제 그 스타벅스가 제공했다고 보여지고
1: 스타벅스가 제공했다.
2: 이 네. 부분을 이제 대통령과 일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걸 이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네. 이제 호남 지역

0: 쪽에서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부분은 어쨌든 5.18 그 민주화운동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감수성이나 이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는데 네. 이것이 뭐 현재 그 각각의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공천 갈등이나 뭐 이 부분을 뭐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네네. 그건 별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1: 네.
0: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호남 지역의 상승과 별개로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상승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1: 네.
0: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스타벅스의 그 잘못된 마케팅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중도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우호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공세적으로 취한다고 보거든요.
1: 네네네.
0: 저는 이 부분이 이제 5.18 민주화운동을 어떤 조롱하고 폄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한테 비판도 있지만 솔직히 그 뒤를 보게 되면 이 기제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동시키려고 하는 정치 세법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1: 네네.
0: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 것인가를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좋겠다. 사실 호남 지역에서의 민주당 지지율 상승보다는 그것이 어떤 그 수도권 지역이나 또 충청권 지역에서의 어떤 그 민주당 지지율 상승이 더 유의미하고 선거에서 더 유의미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세상 일이 과유불급이라고
1: 네.
0: 아무리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속내가 이렇게 딱 노골적으로 드러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제 역풍도 간단치 않거든요.
1: 그렇죠.
0: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일부 장관들이 적어도 제도 권력을 이용해서 특정 기업의 어떤 그 불매를 촉구하는 이 부분은 저는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1: 네.
0: 정부가 정부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을 완전히 착각해가지고 정부가 시장의 영역을 과도하게 좀 침해하는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더 나가면
1: 네.
0: 저는 오히려 이제 역풍이 올 시점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정말 그 대통령이 하고 싶은 그 프레임에 딱 걸려 들어가지고 이제 스타벅스 커피 들고 회장 가자. 예? 이런 이제 또 황당한 이제 슬로건을 네. 외쳐서.
1: 아니, 장동혁 대표가 유세한 이후에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누가 스타벅스 커피를 이렇게 쓱 밀어넣더라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걸 봤더니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2: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아니, 스타벅스 모습. 커피 갖고
1: 네.
0: 투표장 가는 게 무슨 애국운동도 아니고. 그래서 아, 저거는 조금 그 신세계의 그 정용진 회장의 과거의 극우 행태. 이런 부분도 냉철하게 비판하고 왜냐하면 네. 그 정용진 회장의 그 극우적인 행태가 없었다면 그 탱크데이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실무 직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1: 그렇죠. 과거에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네, 더 크게 그래서 받아들여진 것 아닌가
0: 저는
1: 봅니다.
0: 그 부분을 비판하고
1: 네.
0: 다만 이제 기업의 잘못된 마케팅에 대한 심판 권한은 소비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제도 권력의 과도한 개입이나 비판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면
1: 네네네.
0: 저는 장동혁 대표가 조금 득점을 했을 텐데 엉뚱하게 무슨 저기 스포 커피 들고 투표장 가자 이런 걸 위해서 결국은 또 투표할 그 지점에서 또 실점을 했다.
1: 네?
0: 전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너무 이제 안타까워요.
1: 네. 네. 아니 생각해봐도 신세계의 입장에서 전환기 씨가 그걸 들고 있다거나 뭐 당대표가 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게 옳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정용주 대표도.
2: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회장도, 아까 예. 그 서소문 그 고가차도 얘기했었잖아요. 과도하게 대응하면 역풍이 분다. 이게 선거의 기본이에요. 모든 사안이 다 그래요. 모든 쟁점이 다 그런데 이 사안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뭐 비판이 따를 수 있어요. 여권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에 대한 태도의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1: 네.
2: 그런 자질구레함을 다 사상하고 제가 이렇게 느낀 게 참 국민의힘은 안 되겠구나. 근데 이 사안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보세요. 이 선거가 지금 뭐 접전 지역도 많이 생기고 경합 지역도 생겼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1: 네네.
2: 이번 선거가 처음에 애당초 15대 1의 예상을 왜 했던 거였어요. 개헌과 탄핵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 때문에 했던 거였잖아요.
1: 네.
2: 근데 그리고 나름의 선거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었으니까 이른바 내란 프레임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여러 가지 변수 생기고 의혹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접점 지역이 늘어나는 건데 여전히 선거는 어려워요 지금
1: 네.
2: 국민의힘에게.
1: 네.
2: 근데 이 상황 같은 경우도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국민의힘에게는. 이게 뭐냐면 이 탱크대라는 게 뭡니까? 계엄, 탱크, 5.18 이것도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광주, 호남. 그러면 계엄의 강, 탄핵의 강 이거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동구 대표는 또 이 선거 기간 중에 이런 사안으로 해서 뭔가 계엄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을 또 스스로 차버렸어요.
1: 네.
2: 내가 차버린 게 아니라 차버릴 수밖에 없는 이 뇌의 구조가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봐요.
1: 네.
2: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이 여권의 태도가 과잉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야당 입장에서 볼 때.
1: 네.
2: 저는 일단 정부가 불매운동한 건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팩트 관계 좀 바로잡고 싶고 일각에서 네. 그런 비판이 있는데
1: 네.
2: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여기에 의한 태도 같은 거.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주류는 모든 국민의힘의 구성원이나 의원들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이른바 우리가 극우라고 규정하는 그 단어 개념에 몰입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탱크데이라는 게 탱크로 이 5.18 광주를 밀어붙인 거였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살이 됐어요.
1: 아, 그럼요.
2: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왜 이렇게 과도하게 나오냐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지금 당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태도를 보이고 또 국민의힘이 또 여당에 대해서 야 이게 오히려 이거 이 뭡니까 국면을 바꿀 수 있다라는
1: 네.
2: 생각으로 과도하게 또 옮겨 오래요.
1: 그런 모습이 좋을 리가 없다라고
2: 오히려
1: 보시죠.
2: 오히려 이게 국민의힘의 또 역풍이다.
1: 네,
2: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저는 그게 네.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양측 진영의 행동과 태도와 대하는 자세들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선거 기간에 결국 중도의 표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3: 네.
1: 그러면 이 스타벅스 논란이 뭐 청년층이라든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마음이 어떻게 가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3: 근데 저는 좀 과유불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네.
3: 특히 이제 정부 여당의 대응이 물론 저는 신세계 그룹이나 스타벅스 코리아가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을 이번에 했고 거슬러 네. 올라가면 정용진 회장의 과거의 과도한 정치적 메시지부터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어제 나와서 뭐 자세를 낮추고 사과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메시지는 좀 문제가 있어요. 사과문에 어울리지 않는 뭐 생각은 다르지만 뭐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아가자. 아니 본인이 지금 대통령 연두교수 하는 것도 아닌데.
1: 그 다만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3: 뭘 힘을 합쳐서
1: 다만.
3: 앞으로 나갑니까. 네. 그리고 이게. 생각이 달라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법적,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
1: 네.
3: 거기에다 대고 저런 그 말도 안 되는 마케팅을 한 거는 무조건 잘못한 일이고 사과해야 될 일이지. 근데 저런 식의 조롱과 혐오는 다른 생각이 아니고 틀린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저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진정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고 본인이 그 자리까지 불려나가서 사과를 하게 된 건 결국 본인의 과거 행적 때문입니다. 그게 이 사태의 원인이자
1: 네.
3: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이유거든요.
1: 쌓여 있었던 것이죠.
3: 그러면 네. 이제 그냥 덮어놓고 잘못했다가 아니고 뭐가 잘못했다. 뭐를 고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잘못했다 그래요. 근데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덮어놓고 잘못했다 그러면은 정말 바꾸려고 하는 잘못했다는 책임을 통감하는 진정성이라고 보이는데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이 뭘 잘못했다는지 얘기를 안 하고 덮어놓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 진정성이 없게 보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를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확대시킨 거 바람직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서 비판하고 궁극적으로 그걸 불매할 것인가는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할 영역입니다.
1: 네.
3: 근데 자칫 이거를 소비자들의 비판을 정부가 지나치게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서서 끌고 가려 그러면 여전히 비판은 하지만 나는 그걸 소비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도덕적 잣대를 들이오는 꼴이 돼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정당하지 않지요. 스타벅스 코리아를 비판하더라도 여전히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마실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 층은 그런 거에 민감합니다.
1: 민감합니다.
3: 정부가 그런 걸 다 규율하려고 하는 듯한
1: 네네네.
3: 모습이
1: 맞습니다.
3: 지나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걸 강요하는 듯한 모습에 약간 염증을 느끼고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1: 약간 반발 심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지금 특히 대학가에서 이 이슈를 둘러싸고 정부 여당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거의 십중팔구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는
1: 거예요. 네네네.
3: 그러니까 유의해야죠. 선거에서 이거는.
1: 그렇죠.
3: 때문에 김부겸 총리가 얘기했던 게 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특정 기업을 향해서 더 공개적인 압박을 정부가 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선택에 맡겨두자. 그리고
1: 네.
3: 선거에 집중하자.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유불급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한술 더 뜨는 과유불급으로 지금 대응을 하잖아요. 뭐 스타벅스 코리아 들고 커피 인증샷 찍고 그 네. 투표하러 가자 그러고. 아니 스타벅스 코리아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형벌은 전환기 씨가 자꾸 스타벅스를 애국기업이라 그러고 뭐 사마시자 그러고 거기가 보수의 마지막 근거지라 그러고 그게 더 부담스러워요.
1: 그 이미지를 상승시키려고 회사에서 얼마나 큰 마케팅 비용을 들이는데
3: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1: 한순간에 이렇게
3: 한순간에 무슨 그구들의 네. 무슨 뭐 수경지 비슷하게 스타벅스가 돼버리면은 그 기업 이미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타벅스 입장에서 그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1: 생각해볼 문제죠. 예.
3: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걸 막 조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또 엉뚱한 뭐 얘기입니까?
0: 국민의힘 전체는 아니고.
1: 그런데 말씀 들어보면 양쪽 다 너무 과하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0: 저는 그래서 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장동혁 대표나 일부 의원들이 뭐 하자 이건 스타벅스 커피 들고 투표장 가자고 하는 것이 5.18 땡크데이를 옹호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스타벅스 코리아를 도와주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 전전은 아니잖아요. 네.
0: 그 스타벅스 코리아도 신세계로 또 이것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1: 네네. 네?
0: 본인들이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어쨌든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이걸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잠잠해지길 바라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다시 이거를 들고 투표장 가자고 외치는 바람에 네. 다시 선거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적에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셈법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 프레임에 장동혁 대표가 스타벅스 커피를 들어온 거예요.
1: 네네.
0: 그럼 도대체 뭐를 얻고자 하는 거냐 이것을 통해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정말 좀 생각들이 너무 없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 그 생각이 이런 거예요.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이게 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이른바 보수층 결집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플러스 본인의 원래의 극우적 인식 같은 거. 이게 같이 결합된 거예요. 결합돼가지고 최악의 상태로 끌고 가고 있다.
1: 네.
2: 그러니까 여당의 그런 행태를 비판하고 그러나 충분히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이걸 벗어나가면서 오히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계엄과 탄핵에 바로 연결되는 얘기니까 탱크라는 게. 이거 스스로가 오히려 더 과유불급을 더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식의 한계다. 거의 구조적이다.
1: 네.
2: 이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이 이슈는 이제 넘어가겠죠. 오늘 이후로 사과문 발표하고는.
3: 아니 넘어가야지. 이게 선거의 본질이 아닙니다.
1: 그렇죠. 본질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스타벅스 갖고 토론을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2: 이 선거가 네. 본질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전부 본질이 아닌 걸로 선거를 해요. 이 선거 공학의 본질입니다. 이게.
1: 아 그렇군요. 네. 네. 다음 본질이 하는 건 뭘까 좀 궁금하기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로고 듣고 저희는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4: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이색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잠잠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오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대 위로 올라온 상황인 것 같아요. 대구와 충청권에 이어서 오늘 부산과 경남 그리고 강원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로 광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행보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보수 결집의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현장 영상을 보면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인파가 엄청나더라고요. 이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이제 박정희 시대에 대한 어떤 향수
1: 네.
0: 뭐 이 부분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어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특정 지역에서 또 이제 보수 지역 중심으로 해서 보수 결집의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1: 네네.
0: 그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지지층을 형성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굳은 좌표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1: 네.
0: 이것이 그 보수 결집이 유임성을 갖는 것은 이제 대구나 경북이나 뭐 이런 지역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그 외 다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중도 보수나 지금 이제 계엄이나 이런 부분에 실망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해 있는 중도 보수층
1: 그렇죠.
0: 또 이제 중도층
1: 네.
0: 이 표를 가져와야 지금 접전 상태에서 이제 신승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1: 도움 됩니까,
0: 박근혜
1: 그게?
0: 대통령의 도움이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1: 미지수입니까?
0: 찬반 양론이 많이 갈리는데
1: 양반이,
0: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예.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1: 오,
0: 특히 이제 이것이 또 영남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그럼 수도권의 민심은 그걸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그러네요.
0: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돌아 저기 이번에 지원 유세 다니는 분이 선거에 그렇게 유의미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1: 네네.
0: 이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관점에서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정치에 있어서 진영 구도, 진영 대결 또 적대적 뭐 이런 부분이 큰 정치,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네. 이런 부분에서 전직 대통령이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나 특정 정파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우리 국민통합이나 정치 발전을 통해서 지난번 총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지원 유세 나갔는데 사실 거기 이제 역풍이 불었죠.
1: 네네.
0: 전제 그것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제는 적어도 본인이 보수 출신 대통령이든 진보 출신 대통령이든 간에 이미 전직 대통령은 이제 사회 원로로서 국민통합이나 조금 우리 사회에 조금 어려운 곳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조금 더 좀 선진국과 또 공동체 정신을 조금 회복하고 유지시켜줄 수 있는 쪽으로 자기 역할들을 좀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정 진영을 이렇게 지지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1: 네네.
0: 저는 그런 속에서 조금 박근혜 대통령의 좀 다른 모습을 좀 보고 싶고요. 그건 뭐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 네네.
0: 전직 대통령이 이제는 자기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나 사회나 공동체 속에서의 자기 역할 부분 이 부분을 이번에 한번 좀 선거에 있어서 유불리를 네. 떠나서 한번 좀 우리 사회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닌가.
1: 알겠습니다.
0: 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1: 그러니까
0: 있습니다.
1: 전직 대통령이 선거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사회의 어떤 부분을 기여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최청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처음에 대구에 갔을 때는 그럴 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 아, 그럴 수 있다.
2: 전직 출신이니까
1: 네.
2: 전직 대통령이 사회 통합에 기여하면 좋겠으나
1: 네.
2: 우리나라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에게 그런 수준 기대하기는 좀 그렇고 그럴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옥천이나 충청 지역도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하니까 옥천이.
1: 그렇죠. 생각했죠.
2: 그럴 수
1: 예.
2: 있다.
1: 네.
2: 그 정도까지야 뭐 우리 한국 정치가 언제 뭐 그렇게 좋은 것만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본인의 정치라는 것 같아요.
1: 네.
2: 과연 전직 대통령을 하고 난 사람이 무엇에 대한 자기 정치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야 설명이 돼요.
1: 무슨 정치를.
2: 글쎄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도저히 난 전 네. 처음에는 대구나 이런 지역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봤는데
1: 네.
2: 이게 지금 뭐 다른 지역 부울경도 간다고 얘기하고.
1: 아니 선거에 나오실 건 아니잖아요.
2: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총선에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1: 얘기도 하는군요. 예.
2: 어쨌든
1: 뭐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나온다고요?
2: 그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후배 보고 너 이상하다 그랬는데.
1: 네네네. 네. 재밌네요. 네, 또 그런
2: 어쨌든
1: 발상은.
2: 어쨌든 간에
1: 예.
2: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선거에 실리가 많지 않다. 이태규 의원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가져요. 대구나 이런 데서 모르겠어요. 또 결집을 할 수 있으니까. 대구라는 지역의 특성상. 그리고 또 투표장에 가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 국민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나 하여튼

0: 근데 탄핵된 대통령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정권 교체가 된 지 얼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왜 네. 정권 교체 됐어요? 탄핵돼서 정권 교체 된 거 아니에요? 이재명 정권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선거가 지금 국민의힘에게 어려워진 이유도 이 탄핵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얼마나 많이 계엄의 강 탄핵에 받아 뭐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바로 탄핵 때 대통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등판한 거예요, 등판.
1: 네.
0: 정말로 이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소용없는 거지 아는데 이거 헌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되고 파면된 대통령이에요. 근데 뭘 근거로 나오는 겁니까? 박정희 향수라는 게 뭔데요 도대체. 박정희가 얼마나 독재했는데 얼마나 인권을 탄압했는데 그 특정 지역에서 맺힐지 모르겠으나 전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규범적으로도 안 되고 선거 실리에도 큰 도움도 안 된다.
1: 네.
0: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대구까지는 이해하셔도 네. 지금 뭐 충청, 부산, 경남 이런 지역까지도 보는 건
0: 별로 그렇게 전 도움도 안 되는
1: 도움도 안 되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박원순 의원님께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2: 네, 뭐 두 분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1: 네.
2: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가 기댈 데가 없구나 라는 걸 드러내는 장면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새로운 선거에 내세울 얼굴이 없는 거죠.
2: 아니 그리고 네. 지금 지도부 없는 선거를 사실상 치르는 거예요. 저게 지도부 대체 효과 비슷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2: 아니 장동영 대표를 얻어 쓸 데가 없어요.
1: 네네.
2: 본인은 여기저기 다니고 싶어 하는데 후보들 원치도 않고 다녀가면 역풍불고.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도 그 개수식 할 때 장동영 대표가 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했어요. 가고 나서 별로 박형준 시장이 그 이 지지율이나 이런 추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1: 네.
2: 그리고 박민식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그 부산 북구 분위기나 이런 데하고 안 맞는 얘기를 당시도들이 대거 내려가서 한동훈 후보를 의식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부터 박민식 후보가 경쟁에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왔다 가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실증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1: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박민식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기장시장 온 곳을 따라간 것 같다라고 좀 따라갔다고
2: 따라갔어요.
1: 기사가 났더라고요.
2: 아니 그러니까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네네. 뭐 보수에도 원로들이 있는데 지금 원로들 아무도 안 나섭니다. 나설 만한 상황이 못 되는 거지. 이길 수 있는 선거도 아니고 나설 만한 명분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냥 뭐 잘 되길 바라지만 안타깝다 이런 정도의 다 위치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네네.
2: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보수에서 가장 상징성이 크고 어떻게 보면 그 전통적 지지자들 여기에 영향력이 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러내서 선거의 한복판에 세우는 건데 앞서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박 전 대통령 저러시면 안 되죠. 본인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얼마나 큰 오점을 남겼습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제 자중하고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되는데 저렇게 선거 한복판에 들어가서 다시 정파의 뭐 수장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는 건 국민에 대한 도의도 아니고
1: 네.
2: 저는 뭐 본인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성찰의 모습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서 이제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직 대통령들은 권력의 시간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이 당대에 본인들이 대통령일 때
1: 네.
2: 그 통치의 공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평가들을 갖고 있어요.
1: 그렇죠.
2: 이분들은 이제 역사의 시간 속으로 걸어들어간 사람들이에요.
1: 네.
2: 그러면 그에 맞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뭐 국민통합이라든지 어쨌든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원로로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렇게 정치 한복판에 선거의 한복판에 등장하는 거 좋은 모습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 나온 것도 좋은 모습 아니었어요. 결과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1: 안 좋았죠. 예.
2: 이번에도 행여 박 전 대통령의 행보에 자극받아서 저는 안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저는 박 전 대통령의
1: 혹시나 그럼 막판 선거의 변수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오실
2: 아니 저는 안 하실 거라고 아, 보는데
1: 하실 거라고
2: 행여라도 제가 높아심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1: 네네.
2: 뭐 하실 것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높아심을 네네. 드리는 말씀이고
1: 네.
2: 박 전 대통령의 저런 행보가 뭐 보수 결집에 일정한 그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겁니다. 저걸 지켜보는 이를테면 중도층 표심이나 이런 또 마음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아니 저렇게까지 하나 저분이 저렇게 할 만큼 떳떳한가 근데 이런 또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후보들이 다급하니까 박 전 대통령한테 가서 기대고 매달리지만 냉정하게 보면 확장을 기해야 될 때 어떻게 보면 결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1: 네.
2: 저게 맞나 지금 이 선거 전개 상황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1: 네. 지난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부산 선거 지역을 좀 돌면서 네. 결과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판단이 많이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선거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내일부터 일단 여론조사 공표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투표일까지 엿새가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기간이 되는 셈인데요. 선거전 초반과 달리 여야 간 접전지가 점점 뭐 늘어나고 있는 양상, 좀 후보들 간의 간격이 좀 붙고 있는 양상,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0: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선거 막판까지 이 양상이 어떻게 이어질지 최창렬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1: 글쎄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네. 15대 1 그게 이제 지배적인 전망이었잖아요.
0: 초반에 그랬죠. 네.
1: 대구도 이긴다라는 거였잖아요.
0: 김부정. 16대 0 얘기도 나왔어요.
1: 16대 0 얘기도 나왔나요? 전 그것까지 몰랐는데.
0: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1: 경북은 전 처음부터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네. 뭐 지나간 얘기고. 지금 15대 1로 민주당이 이긴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과를 알 수 없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15대 1이 될 수도 있는데 분명한 어쨌든 간에 생각보다 이 개헌 프레임이라는 거 내란 프레임은 상당히 희석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의 인식 속에는 인지 구조 속에는 분명히 네. 그게 있다. 있기 때문에 이 선거는 어쨌든 간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거다. 민주당이 유리하게 압승할 거예요. 근데 압승이라는 게 15대 1이 돼야지 압승인 거예요 지금. 처음에 처음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원래 10대 6으로 이어도 압승인데 압승까지 아니면 승리인데 만 10대 6으로 뭐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것 같은데 10대 6으로 민주당이 이겼다고 완 참패가 되는 거예요. 아니
0: 처음에 15대 1을 얘기했으니까 그거 안 되면
1: 참패예요.
0: 기대치가
1: 참패.
0: 안 맞죠.
1: 그냥 가는 거예요 민주당은 속된 말로 거친 말로 가는 건데.
0: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1: 10대 6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네. 근데 아무튼 간에 접전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 분명해 보이고 특히 이제 민주당 후보가 앞서 나가려고 생각했던 데에서 상당히 이제 여론조사가 우리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네.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본질적인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어떤 이제 무슨 서서문 고가자차도 붕괴 문제라든지 또 GTX 그 이제 철근 누락 사건 또 뭐 이제 오빠 뭐 이런 거 오빠 불렀다는 것도 최근에 김민전 의원이 또 오빠 잘생긴
0: 오빠들 많아
1: 뭐 그런 얘기 어제 일부러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나와서
0: 난리 났죠. 예, 예.
1: 오늘 이제 어제 얘기하시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하는 거고.
0: 아니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그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잘못된 거라는 걸 정치인들은 모릅니까? 왜 그런 얘기가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1: 정치하신 두 분께 물어보십시오.
0: 박원순 의원이 왜 그런 겁니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2: 이해가 안 돼요.
0: 네, 저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2: 김민전 의원이 박민식 후보하고 대학 동창이고
0: 네네.
2: 그 화면에서도 보면 친구라고 막 소개했는데 친구를 도와주러 간 건지 친구를 망치러 간 건지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고 예. 생각하고요.
0: 이해가 안 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 저는 뭐 감수성 문제인 것 같아요.
0: 감수성의 문제다. 네,
2: 평상시에 예. 그런 감수성이 부족하니까 그냥 뭐 아무 말이나 나오는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계속 말씀 이어주시죠.
1: 그래서 아무튼 예.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사소하다면 사소한 거지만 또 선거의 변수가 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접점적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최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큰 차이로 이길 것 같아요. 민주당이.
0: 그리고 민주당이 큰 차이로 네, 이길 것이다.
1: 15대 1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는데 네. 어쨌든 간에
0: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1: 글쎄요. 그거 쉽지 않은 얘기인데 전 아무리 민주당이 생각보다 손가락을 못 올려도 13대 3은 넘을 것이다.
0: 13대 3 정도 예상하시는군요.
1: 13대 3 정도.
0: 네네네.
1: 나 14대 2.
0: 14대 2 정도.
1: 그 정도.
0: 적어놓겠습니다.
1: 네, 적어놓는데 뭐 틀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0: 괜찮습니다. 예.
1: 의외로 15대 저는 15대 1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0: 예, 예. 예. 유튜브 잘 저장해놓겠습니다.
1: 그 개인 말씀드리면
0: 아닙니다. 예. 아 생각이 이제 또 비대위원님도 생각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박원순 의원님도 한번 좀 전체적으로 판을 한번 예상해 주시죠.
2: 아니 저는 막판 보수 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고.
0: 네.
2: 그래서 추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차이가 좁혀지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일주일이 남았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일주일 동안 뭐 양쪽 다 집중을 할 겁니다. 이제는 이제 전략도 걸을 거 거르고 그동안의 시행착오들 다 줄이고 마지막 남은 엑기스들만 가지고서 총 집중을 할 텐데
0: 네.
2: 여전히 기본값은 15대 1이라고 봐요.
0: 여전히 디폴트 네,
2: 기본값은 15대 1인데 네. 거기서 하나 두 개 국민의힘이 건지느냐 못 건지느냐. 그래서 저는 대구하고 울산 정도를 눈여겨보고 있는데
0: 네.
2: 대구는 원래 거기가 이제 보수의 그 성지고 말하자면 심장이고 지금 굉장히 좁혀졌어요. 그런데 김부겸 후보 측은 이미 이럴 걸 예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바닥 분위기가 워낙에 좋다.
0: 그렇죠.
2: 여전히 이런 네. 그 얘기들을 하고 예전에 선거에서 없었던 양상이 국민의힘을 집단 이탈해가지고 김부겸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이런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대구 선거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무돼 있고 결국에는 지체된 지역 발전. 그걸 위해서 적임자가 누구냐. 아, 여기서 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네. 보면 김부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데.
0: 대구까지는.
2: 어쨌든 네. 만약 국민의힘 측에서 추격해가지고 일을 뭐 더 늘린다면은 일단 대구가 첫 번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
0: 네.
2: 그다음에 이제 울산은 후보 단일화가 그 추진이 됐다가 한번 지금 중단됐다가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김상욱 후보가 보였다고 생각해요. 거의 저는 추태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선거에 주는 이미지 영향도 있고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고
0: 네.
2: 김두겸 박맹우 후보 사이의 막판에.

0: 네, 내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극적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겠죠. 초경합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네네. 대구 울산 정도가 마지막까지 변수가 되는 지역이고 거기서 만약 민주당이 이긴다면 그냥 15대 1이 굳어지는 거고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뭐 14대 2냐 13대 3이냐 요 기로에 약간 서 있는 지역이 두 군데가 아닌가 싶습니다.
1: 14대 2가 되면 대구까지 포함을 해 주신 거고 만약 13대 3이 되면 울산까지 포함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14대 2는 겹치네요 일단. 교집합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태규 의원님께서는 근데 좀 다른 의견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뭐 비슷하게 보는데요. 보는데 예. 이제 지금 여론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 지표만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제 이 조사의 어떤 그 표준 오차가 보통 이제 전국 단위보다 좀 크지 않습니까?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득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장담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에 여러 가지 그 정부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을 찾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본인의 어떤 높은 국정 지지도나 이런 부분들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1: 네네네.
2: 그래서 이제 지역 행사 갔다가 재래시장도 들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는 걸 봐서 보수가 결집하고 과거에 여당이 그냥 과거에 진영의 우위, 대통령의 지지도 이거 가지고 15대 1로 이기겠다 이런 부분도 좀 아닌 것 같다. 15대 1이 나오 보더라도 이게 간단치는 않겠구나. 이거를 이제 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거를 보게 될 경우에 원래 그 정청래 대표가 이제 실수한 거죠. 그 조작기소 특검법 밀어붙인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보수층이나 중도층에 있어서 아 이재명 정권의 권력의 오만함. 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실망했다고 보여지고 이것이 보수 결집의 계기를 저는 줬다고 보는데
1: 네네.
2: 그거 외에 이제 다른 거를 보면 사실 그 민생 문제가 물론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제가 주변에서 듣는 일반인들의 민생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8천 코스피 이야기하고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성과급 때문에 대한민국이 한번 앞으로도 이제 큰 이제 문제가 됐었잖아요.
1: 네네.
2: 그리고 이 문제 이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든가 아니면 그 8천 코스피 어떤 온기가
1: 네.
2: 이 골목골목 상권에는 가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고용 지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찬찬히 좀 생각해 본다면 이재명 정권을 무조건 지지해야 되는가 내란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이 부분을 무조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지금 상황에 좀 있다.
1: 네.
2: 이걸 국민의힘이 제대로 받아먹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아 이재명 정권이 이야기하는 그 내란 프레임도 맞고 또 국민의힘 심판하는 건 맞지만 이 정권이 들어와서 나한테 실질적으로 해주는 것이 무언가 있지 여기에 대한 저는 이제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의외로 많은 유권자들이 갖고 있다.
1: 네.
2: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어떻든 그 접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근데 그 부분을 국힘이 제대로 못 받아먹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1: 그렇군요.
2: 그리고
1: 네.
2: 또 실질적으로 이제 하정우 후보나 정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키즈라고 해서 과언이 아니에요.
1: 그럼요.
2: 가장 예. 프레시한 후보들인데
1: 네.
2: 이 프레시한 후보들이 선거 리딩 역할, 리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둘 다 못하고 있거든요. 둘 다 그냥 오히려 대통령한테 바짓가리 잡고 얹혀갖고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당이 뭔가 새롭게 좀 진취적으로 선거를 조금 끌고 가고 있지 못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선거 판세를 네. 약간 저 접전 상태로 보고
1: 그 말씀은?
2: 과거에 15대 1에서 네. 그것이 좀 변화가 올 수 있겠다.
1: 15대 1은 아닐 것이다라고 들리는데 예, 예, 예. 맞습니까?
2: 예, 그런 네네. 추측들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결론은 15대 1이 아니라 몇 대 몇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2: 저는 한 13대 3.
1: 13대 3. 네. 오, 여기 또 13대 3으로 또 교집합 영상이
2: 됐네요. 그 정도 봅니다. 물론 15대 1에서
1: 예, 예.
2: 13대 3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1: 아 근데 세 분께 궁금한 게 서울은 격전지로 안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0: 수치는 그렇게 나오는데
1: 네.
0: 구조적으로 워낙 그 민주당이 우위에서 출발한 선거고
1: 네.
0: 지금도 저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원 후보가 새로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물답게 선거를 주도하지는 못했어요. 너무 방어적이고
1: 네.
0: 수세적으로 선거를 했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삼성역 콘크리트 사건과 철근 누락 사건이 터지면서 공세로 돌아섰고 이번에 이제 소소문 국가차도 이 붕괴도 거기에 일정한 이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거든요.
1: 네.

0: 근데 오세훈 시장 보면은 자꾸 이제 토론하자고만 얘기를 하지 사실 이렇다 할 지금까지 오세훈과는 다른 그러니까 다른 오세훈의 비전은 없어요.
1: 네.
0: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네 번 했지 않습니까? 물론 16년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장을 딱 한 번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면 한 사람은 4년 했는데 지금도 그 업적이 뚜렷하게 남아서 청계천 전용차선 회자가 되는데
1: 그러네요.
0: 한 사람은 네 번을 했는데도 뭐 한 게 뭐냐 대체 감사의 정원이냐.
1: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인상이 너무 강해서 뭔가 되게 오래 했다는 생각이 한 번 했네요.
0: 아니 감사의 정원이 업적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이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정원 후보가 좀 부진한 거지 선거에서
1: 네.
0: 오세훈 시장이 잘하고 있는 건 없어요.
2: 부진하긴 하다.
0: 새롭지도
2: 후보가.
0: 않고 네네. 궁금하지도 않고
1: 알겠습니다.
0: 신선하지도 않아요.
1: 네. 마지막으로 용어 한 가지씩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이번 이제 깜깜이 기간이 시작되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슈가 될 거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줄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뭐 토론, 안전 이슈, 단일화, 뭐 사전 투표율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수 의원님부터
0: 저는 투표율이라고 봅니다.
1: 투표율, 사전 투표율.
0: 사전 투표율 포함해서 전체 투표율이라고
1: 전체
0: 봅니다.
1: 투표율.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께서는 어떤 지적을
3: 저는 보십니까? 몇 개의 지역에서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1: 단일화. 예, 알겠습니다.
3: 그, 예, 승패.
1: 네. 최창민 교수님께서
4: 단일화와 투표율 다 중요하다.
1: 단일화.
4: 전적인 면서 있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네. 말씀해 네.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민 용인대 특임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 의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고맙습니다.
1: 자 이제 내일부터 여론조사는 멈추고요. 유권자의 판단만 남습니다. 남은 일주일 정치가 더 시끄러워지기보다 시민의 마음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읽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의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최근 배달 플랫폼 업계의 무료 배달 경쟁이 뜨겁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배달비 부담이 줄어든다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반대입니다. 배달앱 가격과 매장 가격을 다르게 받는 이중 가격제 때문인데요. 소비자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의 배달앱 가격은 매장보다 평균 2,000원가량이 비쌌습니다. 일부 메뉴는 5,000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는데요. 무료 배달 경쟁으로 발생한 손실을 소비자들을 눈속임해 음식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플랫폼 시장에서 무료는 강력한 마케팅 수단입니다. 하지만 비용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옮겨질 뿐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될 텐데요. 기업들은 무료라는 눈속임보다는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김조한의 널 위해 준비된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나라 밖 경제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 교수이신 최성환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 합성 다이아몬드가 대량 생산되면서 천연 다이아몬드 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요?
2: 네, 이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을 보면 현재 다이아몬드 시장 상황을 잘 알 수 있는데요. 국제 다이아몬드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다이아몬드 가격 지수는 85 안팎으로 1년 전 대비 10% 하락했고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 3월 158과 비교하면 뭐 46% 절반 정도까지 떨어진 겁니다. 다이아몬드 업계 1인 드비어스의 올해 1분기 원석 평균 판매 가격이 캐럿당 101달러로 전년 대비 19% 하락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뭐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이런 광고 문구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구가 옛말이 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최근 많이 내리기는 했어도 뭐 1년 사이 금값이 40% 이상 오른 것과 비교하면 보석의 왕이라고 불리던 다이아몬드가 갈수록 빚을 잃고 있습니다. 이 세계 다이아몬드 위원회 신임 회장 로니 반드린드는 이제 랩그로운 즉 그 실험실에서 다이아몬드의 탄소 결정 구조를 그대로 재현한 합성 다이아몬드의 급성장이 그 시장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그 합성 다이아몬드의 위력이 정말 대단한가 보네요.
2: 그러게요. 이 다이아몬드 가격 하락의 주범은 이제 랩그로운 합성 다이아몬드인데요. 이 합성 다이아몬드가 이제 가짜가 아니라 대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 네.
2: 미국 최대 웨딩 플랫폼 더 낫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약혼 반지 구매자의 61%가 이 랩그로운을 선택했다고 하거든요. 2020년 이후 뭐 239%나 증가한 것인데요. 이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생산 원가가 낮아지면서 랩그로운의 판매가가 2018년 대비하면 90% 가까이 하락했고요.
1: 네.
2: 소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같은 예산으로 더 크고 화려한 다이아몬드를 가질 수 있는 실리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다가 또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소비국 중 하나인 중국에서의 수요 감소도 한몫을 했는데요. 중국의 보석 주얼리 무역업회에 따르면 중국 다이아몬드 시장 규모는 2021년 1000억 위안에서 2024년에는 430억 위안으로 57%나 급감했는데요.
1: 네.
2: 경기 침체 장기화와 가성비를 중시하는 그 MZ세대의 소비 패턴 변화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1: 앞서 말씀하신 그 다이아몬드 업계 1위사 드비어스가 매물로 나올 정도라고요.
2: 네, 이 다이아몬드 가격이 하락하는 데다가 수요마저 줄어들면 뭐 다이아몬드 회사들은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데요. 더비어스는 그간에 뭐 다이아몬드 업계 1위사로 독점적 위치를 점하면서 이제 다이아몬드 시장의 지배자라고 불릴 정도였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 적자가 지속되면서 2024년에 매물로 나왔지만 2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비어스는 최근 2년간 누적 손실이 35억 달러, 5조 원이 넘으면서 한때 92억 달러로 평가받던 장부 가치가 현재는 23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천연 다이아몬드 업계는 상품 차별화의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드비어스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원산지 추적 브랜드 오리진을 새로 시작하면서 이제 랩그로운이 흉내낼 수 없는 희소성을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천연 다이아몬드 업계와 랩그로운 업계와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광고 표준위원회는 일부 랩그로운 업체들이 합성임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다이아몬드라는 명칭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0: 금지했는데요. 네. 그 천연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는 걸 이제 보여주라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연 다이아몬드 업계가 요구한 상품 분류의 명확화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1: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이 생필품 사재기가 확산하고 있다죠.
0: 네,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호르무즈 해협 대치 상황이 석 달째 이어지면서 각국 정부가 사재기로 인한 공급 부족 악화를 막기 위해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해협이 폐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자 한국에서는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봉투 사재기가 벌어졌고요.
1: 네.
0: 뭐 그 후에 많이 풀렸습니다만.
1: 네.
0: 호주에서는 이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연료 저장 용기의 품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뭐 콘돔 부족 관련 게시물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확산했다고 하고요. 기업들의 비축 경쟁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경찰이 납사 부족으로 의료 공급 의료용품 공급 차질이 우려가 커지니까 주사기 사재기 의혹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단속에 착수를 했다고 하고요.
1: 네.
0: 인도에서는 이제 한정된 다이어트 콜라가 이게 희소성을 얻으면서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이 유료 파티를 열 정도로 소비 열풍이 이렇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일기 초기에 그 화장지 사재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공포 심리가 만든 일시적 혼란 성격이 강했지만 현재는 이제 원유와 필수 원자재 부족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가계와 기업, 정부 모두 공급 중단 이전에 재고 확보에 나설 유인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1: 주요국 정부들의 마음도 참 바쁘겠어요.
0: 네, 각국 정부도 이게 사재기가 나오니까
1: 네.
0: 이를 막기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거나 뭐 아니면 가격을 통제하거나 소비를 억제하는 행동 유도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 경제학자들은 이제 소비자들의 비축 행동 자체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시장 반응이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충격을 추적해온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마우로 피수는 자동차 연료를 미리 채우러 가는 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정부가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 가격 통제에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격 상승을 통해서 수요를 줄이는 시장 메커니즘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OECD가 모니터링하는 50여 개국 가운데 상당수는 연료세 인하나 직접적인 가격 통제를 통해서 소비자 부담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피스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가격 통제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불만을 줄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급 부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공급 안정 조치에 나서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1: 네.
0: 최근에 호주는 지난주에 그 국내 연료 비축 확대를 위해서 100억 달러 규모 패키지를 발표했고요. 일본은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연말까지 충분한 납사 기반 제품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1: 일본에서는 지난해 도산한 기업이 만 개를 넘어서면서 12년 만에 또 최다를 기록했다고요?
0: 네, 일본의 도쿄 상공 리서치는 지난해 전국에서 도산한 일본 기업들이 부채 1000만 엔 이상인 기업이 전년 대비 4% 증가한 1,505개로 이렇게 집계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4년 연속 증가하면서 12년 만에 이제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거든요. 근데 도산한 기업 중에서도 종업원이 그러니까 5명 미만인 중대 영소 기업이 8,092개로 전체 77% 뭐 거의 80%를 차지했습니다.
1: 네.
0: 도산 이유가 명확히 밝혀진 기업 중 인력 부족이 주된 원인이었던 곳이 43% 증가한 442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자 보용이 증가한 것도 부담인데요. 일본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일본 시중은행의 대출 평균금리는 연 1.263%로 전년 동월 대비 연 0.997% 그러니까 1%포인트 그러니까 한 0.2%포인트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 높은 물가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한 기업도 많다고요?
0: 네, 전년 대비 14% 증가한 801개 기업이 이제 고물가 영향으로 문을 닫았는데요. 엔화 약세 등으로 원자재 매입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업종별 도산 건수를 보면 음식업이 2% 증가한 1,022개에 달했는데요. 네. 음식점들의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계속 메뉴 가격 인상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도산하게 된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운수업 도산은 이제 424건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운수업 도산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란 전쟁 이후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여파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쿄 상공 리서치 측은 이란 전쟁의 여파가 장기화하면 운송업을 중심으로 도산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1: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상원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리포터와 함께하는 경제 현장입니다. 박수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현장 소개해 주시나요?
2: 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지역의 맛과 사람들이 만나는 특별한 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서로 장터입니다. 서울광장에서는 매주 금, 토, 일마다 시민들이 책을 읽는 책 읽는 서울광장이 한창인데요. 그 옆으로는 전국 각지의 특산물과 먹거리가 가득한 장터가 펼쳐져 있습니다. 강원도의 감자빵, 전남의 전통 장류, 또 경북의 사과 가공식품까지 전국 각지의 생산자들이 직접 올라와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1: 책도 읽고 뭐 장터 구경까지 할 수 있다면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겠는데요.
2: 그렇죠. 이 서로 장터는 서울광장뿐 아니라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현장에서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심 속의 축제와 지역경제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직접 보고 맛보고 설명까지 들을 수 있는 현장. 먼저 서로 장터 분위기부터 들어보시죠.
3: 네. 시식하고 가세요. 고추장 마담 보고 가세요. 선생님 시식하고 가세요. 정말 제대로 된 고추장. 예. 요 미숫가루도 모든 재료가 국산이고 다 쪄서 말려가지고 아침으로 선식으로 드셔도 심물이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미숫가루 하나 하세요. 요렇게 찐 미숫가루가 없습니다. 시중에 제가 힘들어도 꼭 이제 요, 예, 요거는 만원짜리, 요거는 2만원짜리 2만원짜리 하나 해서 드시면 여름에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요 좋은 거 있을 때 하나 가져가 있어. 네, 감사합니다.
4: 요거트가 인기가 오! 너무 많아요. 네네. 요거트가 되게 맛있어요. 네.
5: 10개만
4: 주세요. 10개 드릴게요. 네. 저희 인기가 많아요. 어제도 20개 사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게. 오늘도 50개 사서 가시고 맛있죠? 네. 네. 와인이랑 요거트랑 여기 국산 과일 건조칩 요거 판매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제 또 구매하신 외국인 분이 여기 또 다시 오셔가지고 오늘도 또 구매하시고 와인은 키위 와인이랑 딸기 와인인데 네 아마 국내에 별로 없을 거고요.
1: 이게 뭐 단순한 장터라기보다는 지역 생산자와 시민들이 직접 만나는 공간 같네요.
2: 그렇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익숙해진 시대지만 이곳에서는 생산자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만들었는지 또 어떤 재료를 썼는지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까지 바로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발길을 멈춥니다. 무엇보다 지역 소상공인과 농가 입장에서는 직접 소비자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1: 네.
2: 서울 시민들은 여행을 가지 않아도 전국의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요. 생산자들은 자신의 지역 이야기까지 함께 전할 수 있습니다.
1: 요즘에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2: 그렇죠. 최근에는 로컬 소비와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지역 상생 장터를 찾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장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6: 미숫가루 저희가 구매했습니다. 맛있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했어요. 아, 장터가 아주 좋아요. 예, 첫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7: 이거 처음 구매했어요. 요로파 요거트.
8: 아, 요거트 요거 먹는 거 구매했어요. 예, 애들이 잘 먹어가지고 맛있대서 더 추가 구입해요. 아, 너무 좋아요. 사실 뭐 이렇게 나왔지 않으면 잘 몰랐을 텐데 또 나와서 홍보한 거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되고 또 구입도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동네에서 애들 사 먹이는 거랑은 더 제품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9: 새로운 것들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요. 이런 시음 같은 것도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와인, 딸기 와인 시음 해봐가지고 구매까지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들렸습니다. 4천이요? 아니요, 몰랐는데 4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10: 일단 딸기 와인이라는 거 처음 마셔봤는데 되게 색다르고 맛있는 것 같아요.
1: 소비자들의 반응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참여한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2: 네, 참여한 상인들도 현장 반응이 기대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단순 판매를 넘어서 자신들이 만든 상품의 이야기를 직접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역에서는 익숙했던 상품들이 서울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먹거리와 문화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 장터 곳곳에서는 시식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열리고 있어서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장터는 지역과 도시를 연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직거래 경제 현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 현장에 나온 지역들도 참 다양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2: 네, 제가 방문했을 때는 경상

0: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올라온 생산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사천시는 이번 행사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부스를 운영하면서 수도권 시민들에게 지역의 맛과 관광 자원을 함께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에 약 1,700만 원의 판매 성과를 거둘 만큼 현장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끝으로 사천의 매력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직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유통팀 강진석입니다. 이쪽은 우리 사천시 정부와 농업인 연합회에서 이제 물건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상황부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렴하고 농가에서 직접 다 생산한 거라서 믿고 드셔도 되는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우리 사천시 수산물 특산품입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이제 쭉박님에서 멸치를 잡는 데가 남해군하고 사천시에 두 군데만 있어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제 물살에 밀물과 쓸물에 의해 가지고 그 발에 자연적으로 이제 고기가 잡히면은 고기가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아요. 그물에 땡기고 이런 스트레스 없기 때문에 고기가 상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비늘이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일 맛있는 멸치라고 볼 수 있죠. 사천시 특산물 중에서 요 수산물들이 아주 풍부하고 맛이 좋습니다. 돌김 이걸 한번 드셔보면 꼭 사가야 될 상품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 사천시 요 특산물이 요 단감하고 키위 가지고 만든 젤리입니다.
2: 아, 저는 경남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의 경영수출팀장으로 있는 임혜진입니다. 저희 사천을 홍보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천은 바다와 산이 잘 어울리진 그런 관광해양도시거든요. 우주항공도시를 저희가 또 지금 지향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올해 맞던 10월 달에는 그 저희 에어쇼가 있어가지고 사천에 좀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3: 이 사천 하면 수산물부터 생각이 났는데 이제는 뭐 우주항공도시, 에어쇼 이런 걸로도 주목을 받고 있군요.
0: 그렇습니다. 남해바다의 싱싱한 수산물로 익숙했던 사천이 이제는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관광도시로서의 매력도 알리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사천 바다 케이블카와 남일대 해수욕장, 또 비토섬을 비롯해서 대표 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물도 있어서 시민들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천이 우주항공 산업 도시인 줄 처음 알았다. 가족 여행으로 꼭 가보고 싶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지역의 이야기가 담긴 먹거리와 상품 그리고 사람 사이의 정까지 함께 오가는 공간이었고요. 서울 도심 속 서로장터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지역과 도시를 이어주는 새로운 경제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광장이나 잠수교 또 정원박람회 현장에서 전국의 맛과 지역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3: 네, 오늘의 경제 현장 서로장터 만나봤습니다. 박수정 리포터 고생하셨어요.
0: 네, 고맙습니다.
3: 이현우가 부릅니다.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생활 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순서인데요. 라임 세무회계의 홍상원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2: 2022년 5월 9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이제 26년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물론 26년 5월 9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진행하였거나 계약을 한 분들은 다주택자 중과 배제 적용을 받으실 수는 있으나 5월 9일 넘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진행하는 주택 매도자분들은 다주택자 중과 배제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6년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네.
2: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취득했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그 이득을 본 부분인 이른바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세대 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이른바 다주택자인 납세자의 경우 그 세금의 계산에 있어서 두 가지 페널티를 부여받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세율 중과입니다. 세대 내 2주택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양도소득세율에 20%를 추가하여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세대 내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양도소득세율의 30%를 추가 적용해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45% 구간인 것을 감안하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세율 75%를 적용받게 되고 이에 따른 지방세 10%인 7.5%까지 추가로 적용받게 되면 무려 82.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기에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배제입니다. 부동산 물건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당 2%씩 최대 15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만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하는 것인데요. 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받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1: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다주택자 중과를 무조건 적용받게 되는 건가요?
2: 예, 다주택자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세대 내 주택이 여러 채라고 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어느 경우에 피해갈 수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주택자 중과제도의 적용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에 적용이 됩니다. 현재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시, 성남시,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그리고 권선구를 제외한 수원시 전역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조정대상 지역 외 다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세대 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주택자 중과 적용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주택을 세 채 가지고 있고 부산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부산에 소재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아닌 일반 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1: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매도할 때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주택이 있다고요?
2: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속주택입니다. 상속은 사망이라는 사건을 원인으로 어쩔 수 없이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세법은 바라보고 상속주택의 소유자 중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로서 조정대상 지역에 소수 지분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해당되는 주택을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진 않습니다.
1: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2: 네, 10년 동안 보유해서 5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 주택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택이 3주택 다주택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면 발생하는 세금은 약 3억 5천만 원이고요.
1: 네.
2: 2주택 다주택 중과를 적용받게 되면 약 3억 원. 그리고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약 1억 5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와 3주택 중과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의 세금 차이가 무려 2억 원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1: 5월 9일 이전에 주택을 정리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어떤 절세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2: 네,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받을 때 세금이 많이 산출되는 주택은 양도차익이 큰 주택입니다. 또 주택 수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매도 순서를 잘 설정하시면 세금을 최대한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비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먼저 매도

0: 서울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산의 주택은 일반과세에 서울의 주택은 최종 1주택이 되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들을 모두 처분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만 여러 채 남았을 때는 그 주택 중에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주택을 살펴보고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앞서 대표적으로 상속주택 소수지분 주택을 매도할 때는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네. 사실 이것 외에도 중과세를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 꽤 많은 주택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해서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납세자분들께서 알고 계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적이 있고 적격 임대기간을 모두 채운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외에도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주택들을 세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고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택들을 먼저 매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택들을 차례로 처분해서 이제는 다주택자 중과 적용을 받는 주택만 남았을 때는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처분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높은 주택을 최종 1주택으로 처분하여 일반과세 또는 비과세 받아야 하며 양도차익이 높은 주택을 중과세 적용받는다면 세금이 많이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여러 채를 처분하기로 계획 중인 세대 내 다주택자인 납세자분들께서는 1년에 한 채씩만 매도하는 것이 세부담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매도한 주택의 양도차익을 모두 합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매년 한 채씩만 순서대로 주택을 처분해 나가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이렇게 주택의 처분 순서를 좀 잘 계획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0: 네,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고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양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양도하지 않고 보유만 한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의사결정하신 분들은 양도라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주택들을 여러 채 오래 보유해야만 하고 보유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는 기사가 여기저기 쏟아지고는 있으나 아직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다시 시행된 이상 서둘러 주택을 양도하시기보다는 보유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시다가 보유세가 강화된다면 그때 처분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 네.
0: 한편 지금 세법상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너무 커서 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처분 계획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그 처분 계획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너무 과중하다면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며 증여세에는 사실 중과제도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하는 자녀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기준시가 3억 초과하는 주택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발생하고 현행법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취득가액의 12%에 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와 취득세의 합을 잘 비교하셔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생활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지금까지 라임 세무회계의 홍성환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푸른 하늘이 부르는 사랑 그대로의 사랑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이른 아침 감은 눈을 억지스레 떠야 하는 피곤한 마음 속에도 나른함 속에 파묻힌 채 허덕이는 오후에 앳된 심정 속에도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층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느껴지는 정리할 수 없는 감정의 물결 속에도 10년이 훨씬 넘은 그래서 이제는 삐걱대기까지 하는 낡은 피아노 그 앞에서 지친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내 눈 속에도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느낄 수 있겠죠.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도 느낄 수 있겠죠. 비록 그날이 우리가 이 말을 만든 채 입맞춤을 나누는 아름다운 날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며 잊혀져가게 될 각자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슬픈 날이라 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신께 사랑을 받기 위함이야.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호주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Here Hug,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옹하세요라는 문구를 적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해봤다고 합니다. 어떤 연인은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꼭 안아줬고 정답게 어깨동무를 하는 친구들도 보였지요. 그리고 혼자 길을 가던 사람도 그 문구를 보고는 자기 자신을 두 팔로 감싸 안는 신용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가벼운 포옹 한 번이 수백 마디의 말보다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날이 더 더워지기 전에 사랑하는 누군가를 아니면 자기 자신이라도 한 번 더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첫 곡은 기다리겠어요, 최양숙의 노래입니다.

네, 오늘은 교과서에도 실렸던 유명한 글이지요. 윤호영 선생의 방망이 깎는 노인 중에서 한 구절 골라봤습니다. 벌써 40여 년 전이다. 동대문 맞은쪽 길가에 앉아서 방망이를 깎아 파는 노인이 있었다. 방망이를 한 벌 깎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는 잠자코 열심히 깎고 있었다. 그런데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굼뜨기 시작하더니 이내 마냥 늑장이다. 차 시간이 바쁘니 빨리 달라고 재촉했더니 화를 버럭 내며 오히려 야단이다.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생쌀이 재촉한다고 밥이 되나? 물건이란 제대로 만들어야지 깎다가 놓으면 되나? 이번에는 깎던 것을 숫자에 무릎에다 놓고 태연스럽게 곰방대에 담배를 담아 피우고 있지 않은가. 속이 탔지만 어차피 차 시간은 늦은 것 같아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후에 방망이를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그제야 다 됐다고 내준다. 차를 놓치고 다음 차로 가야 하는 나는 불유쾌하게 짝이 없었다. 집에 와서 방망이를 내놨더니 아내는 예쁘게 깎았다고 야단이다. 요렇게 꼭 알맞은 것은

좀처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나는 비로소 마음이 확 풀렸다. 그리고 그 노인에 대한 내 태도를 뉘우쳤다. 참으로 미안했다. 나는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다음 일요일에 그 노인을 찾았다. 그러나 노인은 와 있지 않았다. 허전하고 서운했다. 맞은편 동대문의 추녀를 바라다 보았다. 푸른 창공으로 날아갈 듯한 추녀 끝으로 흰 구름이 피어나고 있었다. 아, 그때 그 노인이 저 구름을 보고 있었구나. 열심히 방망이를 깎다가 추녀 끝에 구름을 바라보던 노인의 거룩한 모습이 떠올랐다. 요사이는 다듬이질 하는 소리도 들을 수가 없다. 애소를 자아내던 그 소리도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문득 40여 년 전 방망이 깎던 노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가람과 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다듬이 소리.

19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는 드라마나 영화 작가가 주제가에 노랫말을 쓰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아무래도 극중 인물의 감정을 가장 잘 헤아리는 사람이 대본을 쓴 작가일 테니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지요. 가요인물 열전 오늘의 주인공 역시 한 시대를 대표하던 각본가 겸 작사가였습니다. 최희준의 하숙생 등 많은 명곡의 노랫말을 썼던 김석야 선생을 추억해보겠습니다. 김석야라는 이름이 좀 독특하지요? 네, 필명입니다. 본명은 김형근이었고 석야란 필명은 왠지 저녁석에 밤야자를 썼을 것 같지만 돌석에 들야자를 쓰였습니다. 1929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훗날 선생의 대표작인 하숙생과 천안 삼거리의 공간적 배경이 됐지요. 1952년 공주사범대학을 졸업한 선생은 처음에는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1958년 라디오 드라마 꿈은 사라지고를 집필하게 되면서 극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어떤 경로로 극본을 쓰게 됐는지 그 구체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1950년대 후반부터 라디오 드라마가 인기를 누리면서 글쓰기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하고 싶은 새로운 무대로 여겼을 것이고 김석야 선생도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을 겁니다. 데뷔작인 꿈은 사라지고는 올림픽 국가대표를 꿈꾸는 젊은 권투 선수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이듬해인 1959년 노필 감독에 의해 같은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최모룡, 문정숙 배우가 주인공을 맡아 주제가까지 불렀습니다. 주연 배우가 자신이 출연한 영화의 주제가를 직접 부른 것은 한국 영화사상 이 작품이 최초였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럼 그 노래와 함께 김석야 선생이 노랫말을 쓴 곡들 만나보시죠. 영화 꿈은 사라지고에 나오는 노래 두 곡입니다. 최무룡의 꿈은 사라지고 그리고 문정숙의 나는 가야지 그리고 이어서 최희준의 노래 엄처시하 이미자의 명월관 아씨 준비했습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먼저 두 곡은 영화 꿈은 사라지고의 남녀 주인공 최무령의 꿈은 사라지고 그리고 문정숙의 나는 가야지 들으셨고요. 이어진 곡들 최희준의 엄처시하 그리고 이미자의 명월관 아씨였습니다. 오늘 가요인물열전의 주인공 극작가 겸 작사가였던 김석야 선생이 노랫말을 쓴 작품들이었습니다. 1958년 라디오 드라마 꿈은 사라지고로 이름을 알린 김석야 선생은 이후 딸의 훈장, 명동 아줌마, 천안 삼거리, 내 주먹을 사라, 명월관 아씨, 청춘 일기, 여대생 사장 등등 라디오와 텔레비전 스크린을 넘나들며 많은 히트작들을 쏟아냈습니다. 물론 그 작품들을 빛내준 주제가의 작사도 직접 도맡았지요. 많은 히트작 중에 단연 첫손에 꼽을 만한 것은 역시 하숙생일 겁니다. 젊은 화학도와 훗날 미스코리아가 되는 미모의 여인 사이에 사랑과 배신을 그린 이야기였는데 드라마가 전파를 타자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최희준의 주제가 역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이 노래가 방송국에서 자체 녹음돼 전파만 탔을 뿐 시중에 정식 음반을 내진 않았다고 합니다. 노래가 큰 사랑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음반 녹음을 진행했지요. 당시 최희준 선생의 공연 일정이 아주 빡빡해서 짬을 내기 어려웠지만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와중에 어렵게 짬을 내서 녹음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최희준 선생이 여수에서 공연을 하는데 객석에서 갑자기 하숙생을 불러달라는 주문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어서 최희준 선생도 당황했고 아직 노랫말을 다 외우지 못했다고 양해를 구하고 나서 종이에 적은 가사를 보며 노래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드라마의 성공과 주제가의 인기에 힘입어 이 작품도 1966년도에 동명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성일, 김지미 주연의 영화에서도 그 노래가 주제가로 그대로 쓰이면서 최희준 선생의 최고의 히트곡이 됐지요. 자, 그 노래와 함께 김석야 선생의 작품들 또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최희준의 하숙생, 이어서 김상희의 여대생 사장, 그리고 최희준의 나는 곰이다, 그리고 권혜경의 명동 아줌마 네 곡입니다.

명동 아줌마 권혜경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최희준의 하숙생, 김상희의 여대생 사장, 그리고 최희준의 나는 곰이다 들으셨습니다. 가요인물열전 오늘 극작가 겸 작사가였던 김석야 선생의 작품 활동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김석야표 가사의 가장 큰 특징은 쉬운 문장이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글로 인생을 노래했고 그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있었지요. 최희준의 하숙생, 이 노래의 가사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네, 불교에서 유래한 공수래 공수거의 철학이 담겨 있는데 이런 탄생 비화가 있었습니다. 1963년 어느 봄날 김석야 선생이 작품 구상을 하기 위해 충남 공주에 있는 동학사를 찾았는데 고즈넉한 경내를 둘러보다 우연히 쓰레기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비구니가 되기 위해 속세를 등진 여인들의 긴 머리카락 뭉치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지요. 그걸 본 순간 선생의 뇌리에 인생이란 게 참 공수래 공수거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그날 본 그 장면이 노랫말로 이어졌고 훗날 천안의 천안 삼거리 공원에 노래비가 세워지기도 했지요. 김석야 선생은 작가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KBS 라디오의 편성 개장을 거쳐 TV방송 제작 과정을 지냈고 그 시절 KBS의 인기 아나운서와 부부의 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극본을 쓰고 노랫말을 짓고 방송 발전에 이바지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김석야 선생은 2000년 10월 향년 71세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인물 열전 오늘은 1세대 방송작가이자 작사가였던 김석야 선생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선생이 남긴 노랫말들로 만들어진 노래들 네 곡 더 준비했는데요. 최희준의 내 주먹을 사라, 하춘아의 인생, 남진의 웃지 않는 사나이, 그리고 김영애의 밤에 쓰는 편지.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6년 5월 23일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은 1m 58cm 대형 부실이 1시간 만에 낚아올려. 지난 21일 하오 8시쯤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차기도 앞 속칭 지실리서에서 밤바다 낚시를 하던 40세 정모 씨가 동료 4명과 함께 1시간여 걸친 실랑이 끝에 길이 1m 58cm, 몸무게 39kg, 둘레 38cm의 부시리를 낚아올렸다. 부시리는 온대성 어류로 중국 광동 지방, 호주, 하와이 등 태평양 연안과 우리나라 근해에서도 간혹 잡히는 것으로 머리 부분이 단단하고 맛은 방어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 자연사 민족박물관 해양생물연구관은 이 같은 큰 부시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물에 걸려본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네, 이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보니까요. 사람 키만한 물고기를 두 사람이 들고 찍은 모습이 보이는데 그날 그 부시리를 낚아올린 분들은 평생 잊지 못하시겠지요? 한 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여서 겨우 끌어올렸다고 하니까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말씀이 부시리가 워낙 힘이 세서 낚싯줄이 끊어지는 일도 흔했고 그래서 바다의 폭군, 바다의 미사일이란 별명까지 붙어 있다고 하네요. 첫사랑 마도로스, 남일의 노래.

남일의 첫사랑 마두로스 함께했습니다. 자, 5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반짝 더웠다가 비 오고 쌀쌀했다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밤잠을 설쳐서 피곤해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럴 때 숙면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소개하자면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족욕을 한번 해보시죠. 체온보다 조금 높은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하루 종일 몸에 밴 긴장감이 잘 풀린다고 합니다. 여름이 다가올수록 잠을 잘 주무시는 습관을 유지하셔야겠지요. 성재희의 보슬비 오는 거리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고! 50-50 권예진 지음 성우 은정 읽음 챕터 3 50에 알게 된 것들 내가 A형이 아니라고? 나는 A형이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에다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혈액형 때문이라는 믿음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 혈액형 성향 테스트에서도 나는 A형이 분명했다. A형은 배려받아야 한다는 태반은 내 인간관계와 소통의 핵심이었다. A형에게는 이것 좀 먹어봐라, 모임에 같이 가자 같은 권유도 3번 이상은 해야 한다. A형에게는 함부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 남들보다 상처를 더 많이 받으니까. A형에게는 함부로 부탁해서도 안 된다. 거절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다고 나를 혈액형 맹신자로 오해하지는 마시길. 소심한 내 성격의 이유를 굳이 찾으려다 보니 그런 거니까. 그런데 나는 O형이었다.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좋고 싫음과 맺고 끊음이 분명하다는 O형이었다. 어이가 없었다. 지금껏 알고 있던 내 성격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고작 10년 전이다. 수술할 일이 생겨서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O형. 내가 A형이라고 너무 확신을 해서 재검까지 했다. 꽤 오래전 엄마가 위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병상에 혈액형 B형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엄마가 A형인 줄 알고 있었다. 아니, 아빠가 B형이었기 때문에 엄마는 당연히 A형이라고 믿었다. 엄마, A형 아니야? 나 B형이요. 언제부터 B형이었어? 내가 A형이라고 밝히자 가족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동생은 침묵했고 오빠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고 펄펄 뛰었다. 그래서 어쩌라고. 퇴원한 엄마랑 산책을 하면서 슬쩍 물어봤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나 아빠 누구야? 으이그, 내가 그럴 주제라도 되면 이날 이적까지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요. 그럼 나 권씨 맞아? 혹여 나에게 출생의 비밀이라도 있다면 분명 아빠가 다를 거라고 확신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엄마랑 나는 누가 봐도 붕어빵이니까. 혹여 나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해도 친부를 찾아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미 정신적,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주 독립을 한 마당에 친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엮이면 가정사만 복잡해질걸. 그때도 내 혈액형은 A형이라고 고집스럽게 믿고 있었다. 혈액형 유전 법칙에도 변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정보였던 모양이다. 당신의 혈액형은 O형입니다. 이 사실은 나를 무척이나 혼란스럽게 했다. 네 아버지는 네 아버지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 기분이랄까? 이후 한동안은 내 혈액형을 O형이라고 말하는 게 스스로 어색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리고 O형인 나는 여전히 소심쟁이 쫄보다. 이야기가 장황했지만 내 혈액형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내가 믿어왔던 것들, 믿고 있던 것들이 오류이고 허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 오류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이 맞다고 남들에게도 고집스럽게 우기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현대의학이 O형이라는데 극구 A형이라고 우기는 나처럼. 나이가 들수록 자기 확신이 더 견고해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 그것을 부정당하면 우리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공격성을 보이기도 한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부정,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이 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 이유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하나뿐이라지?

0: 세상은 변한다. 사람도 변한다. 가치관도 변한다. 정의의 정의도 변하고 사랑의 형태도 변한다. 법도 변하고 때론 진리도 변한다. 그래서 예전엔 아무렇지 않았던 행동들이 지금은 비난받기도 하고 때론 범죄가 되기도 한다. 물론 옛것은 다 버리고 새 것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지만 새로운 것, 내가 모르는 것에 관심은 가져야 한다.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나중 일이지만 알고 모르고는 천지 차이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느냐, 그저 마이웨이로 사느냐가 결정된다. 그렇다고 마이웨이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자연인으로 살길 바란다.
1: 어?
2: KBS 오디오북.
1: 뭐?
2: KBS 오디오북!
0: 억지로 되는 건 없다. 억지로 되지 않는 것 가운데 남녀 상여지사를 빼놓을 수 없다. 어느 한쪽의 노력과 정성으로 어느 정도 가까워질 수는 있어도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들, 같이 있으면 도파민 분비가 과다해지면서 혈액이 기뻐 날뛰고 심장은 주책 없이 나대고

동공에선 꿀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 그것은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인 것 같다.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지만 그 역시 오래가기 어렵다.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분명 있다. 서로 통하는 게 있고 대화가 술술 이어지고 이심전심이 되는 사람. 이 글을 읽는 순간 단박에 떠오르는 그 사람. 사실 방송 일도 그렇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인연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인연이 없는 프로그램은 아무리 머리를 들이밀어도 스타일만 구긴다. 내 진심과 상관없이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불가능한 것,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능력이고 노력의 대가라고 믿던 시절도 있었다. 안 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될 때까지 한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이들도 있다. 그런 사람의 열정과 패기를 부러워한 시절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될 때까지 한다는 것이 얼마나 혹독하게 나를 들볶고 괴롭히는 일인지. 내 능력치를 인정하고 안 되는 일에 너무 매달려 살지 않기. 나이 든다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포기는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포기할 줄 안다는 것은 흔쾌히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일보다 더 성숙한 결정일 때도 있고 때론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것을 아는 나이가 50이다. 무모한 지속은 망상이란 연료를 태우곤 한다.

부적보다 강력한 내 안의 그것. 내 소꿉친구 신가는 무당의 딸이다. 신가 역시 어린 나이에 신내림을 받았고 일찍이 부적을 써왔다. 부적은 그림이나 글 혹은 혼합, 더 나아가 기하학적인 문양이 섞인 것들이 많아서 외워 쓰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신가가 눈 감고도 쓰는 부적이 있다. 바로 소원성취부와 관제부다.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부적을 가장 많이 찾는다는 얘기다. 소원성취부는 말 그대로 소원을 비는 부적이고 흔히 관제부라 불리는 부적은 본명이 관제, 구설, 송사, 시비, 소멸부 되겠다. 세 번째로 많이 쓰는 부적은 애정부다. 애정. 말은 예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극한 세계가 또 없다. 싱글들은 주로 짝사랑 성취부나 인연 속회부. 결혼한 이들은 대개 남편 바람 방지부를 주문한다고 한다. 애정부의 최고 절정은 제첩부라고 한다. 말 그대로 첩씨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처음에는 그저 떨어져 나가기만을 바라던 것이 나중에는 첩에게 병고를 일으키려는 목적이 보태져서 궁궐의 여인들이 비일비재하게 쓰던 부적이다. 대표 선수가 장희빈 되겠다. 애정부는 실명제, 즉 상대방의 사주 성명이 필수라고 한다. 내 사주 성명이 적혀있는 부적이라니 생각만 해도 섬뜩하지 않은가? 마음을 담고 의지한다는 점에서

합자가, 묵주, 합장주 역시 부적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부적은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제라는 게 신가의 말이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의지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부적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 모든 것은 자기 안에 있어. 갓 서른이었던 나에겐 너무 어려운 말이었기 때문에 나는 늘 칭얼거렸다. 내 안에 뭐가 있냐고.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어딘가 깊숙이 박혀 있을지라도 꼭 있긴 있어. 차라리 양이 들어있는 상자를 그려줘.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갓 서른이었던 당시 신가에게도 어딘가에 깊숙이 박혀있는 자기 안에 그것이 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다. 부적보다 강하고 주술보다 힘이 센 내 안에 그것. 그것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지극히 평범한, 아니 늘 모자란 나에게 그것이 있기는 한지 의심도 했다. 50에 와서 내가 깨닫게 된 내 안의 그것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으로 인생이 갈리기 마련이니까. 선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후회할 필요는 없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상황이나 운이 아니라 내 성격과 인성, 그리고 가치관으로 결정되니까. 선택이 곧 나 자신이며 그 선택들의 집합체가 바로 내 인생이다.

0: KBS 오디오 부... 어.
1: 최고의 클립.
2: 사소한 것은 힘이 세다. 몇 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엄지발가락에 이상징후가 느껴졌다. 동상에 걸린 것처럼 감각이 얼얼했다. 이런저런 검사 끝에 나온 결과는 약간 기울어진 척추와 잘못된 자세가 원인이었다. 이 결과에 대해 의사가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매우 진지하게 내린 처방은 바로 국민체조다. 국민체조라니 어이가 없어서 픽 웃었지만 막상 해보니 고작 3분이란 시간 동안 온몸을 구석구석 움직여주는 꽤 효과적인 운동이란 걸 알게 되었다. 국민체조의 재발견이었다. 건강해지는 방법이나 행복해지는 비결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살을 빼고 싶으면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된다. 문장가가 되고 싶다면 책을 읽고 매일 조금씩 끼적이면 된다. 피아노를 잘 치고 싶다면 매일매일 피아노를 치면 된다. 사춘기 아이와 싸우고 싶지 않다면 입을 닫고 웃으면 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감을 느끼는 일들을 찾아내 매일매일 그것들로 채워나가면 된다. 건강, 행복 등 우리가 소망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일상적으로 할 수 있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사소한 행동들로 얻을 수 있다. 그걸 잊고 살거나 쉽다는 이유로 아예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 내가 그렇다.

여러분은 지금 권예진 작가의 에세이 50-50를 들으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싱글로 살아가며 전형적 50대 삶을 아주 조금 벗어나 있는 작가는 자칫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50대의 인생 이정표를 약간은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덕질을 하고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며 타인이 올가맨 족쇄는 과감히 끊어버립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은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나? 하고 반문하게 만드는데요. 죽기 전에 장례식을 미리 치른다든지 애로 영화에 심취한다든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망설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인생 필름에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한 고군분투를 그린 에세이 50-50. 지금까지 성우 은정이었습니다.

0: 고등어 태비와 턱시도를 비롯한 고양이들의 날쌘 공격에 라투스가 비명을 질렀다. 현우에게서 강목을 빼앗으려는 라투스의 얼굴 위로 몸을 날린 고등어 태비는 라투스의 눈을 핥히고 귀를 물어뜯어 피투성이로 만들어놨다. 태비를 필두로 턱시도와 다른 고양이들도 라투스의 얼굴과 어깨에 달라붙었다. 라투스가 허우적거리는 사이 왼편에 있던 연희가 화살을 매겼다.
1: 연희야! 애들 안 맞게 조심해야 해!
2: 당연하지! 날 뭘로 보는 거야!
0: 연희는 활을 라투스의 복부에 겨냥하고 화살을 날렸다. 어둑한 굴 한가운데를 가르고 날아간 화살이 정확히 배를 맞히자 라투스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1: 얘들아! 이제 도망가!
0: 현우의 목소리에 라투스의 머리에 붙어있던 고양이들이 떨어져 나왔다. 그러나 그 순간 라투스가 자신의 얼굴에 붙어있는 고등어 태비 고양이를 두 손으로 잡아뗐다. 놈의 얼굴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상처투성이의 두 눈은 뜨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라투스는 태비 고양이를 세게 벽으로 던져버리고 온몸을 털어냈다. 등에 달라붙어 있던 거대한 턱시도 고양이와 다른 고양이들이 함께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튀어나온 벽에 세게 부딪힌 태비 고양이는 땅에 떨어져 움찔하고는 그 자리에 축 늘어졌다.
1: 얘들아! 안 돼!
0: 현우의 애달픈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턱시도 고양이는 어디로 날아갔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현우는 태비 고양이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효석이 현우를 붙들었다. 여전히 라투스가 두 사람을 공격하러 앞발을 휘두르며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이 보이지 않아 움직임이 훨씬 사나웠다. 연희는 재빨리 활을 들었지만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놈의 긴 꼬리에 팔을 맞아 활을 놓치고 말았다. 라투스는 활이 떨어진 소리를 듣고 연희를 향해 앞발을 휘둘렀다. 활을 줍는데

0: 실패한 연희는 라투스의 아빠를 피하려다 구석으로 몰리고 말았다. 날카로운 발톱이 연희의 목을 핥히기 직전이었다. 밝은 곳에 있던 유라가 달려와 라투스의 뒤통수를 세게 갈겼다.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라투스가 뒤로 돌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효석이 각목을 주워들고 라투스의 머리통을 때렸다. 굴을 울리며 자빠진 라투스의 머리를 한 대 더 쳐 죽은 걸 확인한 효석은 기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 기쁨을 함께할 사람은 없었다. 현우는 고양이들의 안위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연희는 다친 팔로 화살을 줍고 활을 정비하고 있었으며 유라와 란주는 굴에 남은 마지막 라투스와 대치 중이었기 때문이다.
1: 란주야, 네가 시선을 좀 끌래? 내가 그럼 저 자식 목을 칠게. 넘어뜨리고 같이 패자. 원유석! 움직임 좀 읽어줘!
0: 마지막 라투스 앞에선 유라가 목소리를 높이자 라투스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동굴이 소름 끼치는 소리로 울렸다. 플래시를 들고 있는 서윤의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2: 서윤 씨가 못 버틸 것 같아요! 빨리 잡아야 해요!
0: 현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한 번 화살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다. 화살은 정확히 라투스의 목에 맞았다. 라투스는 긴 앞발을 마구 휘저으며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목에서 쉰 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연유의 돌발적인 공격과 라투스의 발악을 예상하지 못한 유라는 라투스가 휘두른 발에 맞아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비틀거렸지만 그보다 라투스의 움직임이 더 빨랐다.

0: 3부 서윤,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
1: 이 쥐새끼가!
0: 유라를 밀치며 들어온 란주는 잽싸게 몸을 숙이며 라투스가 휘두르는 앞발을 피했다. 매주 체육관 복싱에서 배운 모습 그대로였다. 란주는 곧장 각목으로 라투스의 옆구리를 있는 힘껏 후려쳤다. 라투스가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숙이자 란주는 각목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며 라투스의 머리를 가격했다. 그대로 앞으로 엎어진 라투스의 머리에 또 한 발의 화살이 날아왔다. 그제야 라투스는 움직임을 멈췄다. 동굴 안의 소란이 잠잠해지자 구석에 서 있던 연희가 활을 어깨에 걸치고 현우에게 다가왔다.
2: 현우야, 괜찮아?
0: 연희의 물음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이로운 눈빛으로 연희를 바라봤다. 라투스에게 맞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일어나 라투스를 처리하는 모습이 정말 히어로 같아 보였다. 유라는 등 뒤의 백팩에서 알코올을 꺼내 양팔의 상처에 들이부었다. 마지막 라투스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인 게 분명했다. 뒤섞인 피와 알코올이 긴 상처가 난 팔을 타고 줄줄 흘렀다. 많이 아픈지 유라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졌다.
2: 어떻게 납치됐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있었는지, 저 남학생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눈은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0: 서윤은 크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유라의 질문에 답하고자 입을 열었다. 서윤의 이동 경로는 소초모들이 추측한 경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집까지 걸어 다녔고 그 으슥한 길로 다닌 지 며칠 만에 초대형 라투스를 만났다. 갑자기 굴다리 아래에 나타난 초대형 라투스가 서윤을 밀쳐 기절시킨 뒤 재개발 지역에 있는 첫 번째 네스트, 폐 건물로 데려온 것까지는 소초모들의 추리와 같았다. 소초모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희생된 남학생의 정체와 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서윤이 살아있느냐는 것이었다.
2: 맞아요. 남자애가 있었어요.
0: 서윤이 입을 열었다.
2: 근데 얼굴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괴물한테 밀쳐져서 어디에 머리를 부딪힌 뒤로 좀 눈이 흐릿하게 보여서.
0: 서윤은 잠깐 멈추고 말을 골랐다.
2: 아, 근데 그쪽들은 누구예요? 범초본에서 나왔어요?
3: 아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정체는 묻지 말아주세요. 범초본은 아니고 그냥 초인들이에요.
2: 아, 네.
0: 잠깐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혼란스러웠지만 자신을 구해준 그들에게 들을 자격이 있지 않나 싶었다. 서윤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갑자기 등장한 초대형 라투스에 밀쳐져 뒤로 나자빠지고 머리를 부딪혀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서윤은 부서지기 일보 직전의 폐 건물로 옮겨져 있었다. 그곳에서 라투스의 공격으로 곧 죽겠구나 했지만 죽음은 서윤을 또 한 번 비껴갔다. 라투스가 자신을 잡아먹으려 할 때 누군가 라투스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일어나서 도망가라는 변성기 소년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때 서윤은 머리가 너무 아프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도망칠 수가 없었다. 라투스는 순식간에 소년을 제압하고 서윤에게 발을 휘둘렀다. 기절했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서윤은 어둡고 냄새나는 굴 안으로 옮겨져 있었다. 낮이면 배수로 입구를 통해 희미하게 빛이 들어왔고 밤이면 칠흑같이 캄캄해졌으므로 서윤은 다행히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었다. 서윤은 희미한 빛에 의지해 굴 안을 파악하려고 했다. 희끄무레하게 라투스의 위치 정도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라투스 옆에 또 하나 무언가 형체가 쓰러져 있었다. 사람 같았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일전에 그 소년일까? 불러볼 수도 없었고 확인할 길도 없었다. 서윤은 일단 자신의 안전부터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주의하며 주변을 손으로 더듬던 서윤은 자신이 누워있는 곳 뒤편에서 움푹 팬 지점을 발견했다. 몸을 천천히 그쪽으로 끌며 계속 바닥을 더듬어 보니 그 공간은 사람이 하나 들어가도 될 만큼 꽤 큰 것 같았다. 팬 곳의 흙은 물기가 서려 몹시 질퍽였고 시궁창 냄새가 났다. 서윤은 뉴스에서 본 정보를 떠올렸다. 라투스는 시력이 약한 대신 후각과 청각이 뛰어나다는 것. 몸에서 나는 냄새가 크기별로 달라 소형은 생선 비린내, 중형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 대형은 고기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 먹이의 냄새에 예민하다는 것.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면 라투스가 서윤의 존재를 못 알아차릴지도 몰랐다. 서윤은 진창 속에 몸을 밀어넣었다. 몸을 길게 늘여 여기저기를 더듬어 보니 가방과 천막, 천조각과 재킷 따위가 손에 닿았다. 서윤은 손에 잡히는 것을 몸 근처로 가져왔다. 진흙으로 몸을 가리고 가방을 위에 얹었다. 천막은 공사에 사용되었는지 군데군데 찢어졌으나 크기가 꽤 커 몸을 다 덮을 수 있어 보였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서윤은 가방 위에 천조각과 재킷, 천막을 덮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어둠 속에 잠겨들었다. 흐린 시야라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천막에 구멍난 부분은 눈앞에 오게 했다. 자신의 냄새를 지우기 위해 얼굴과 팔다리, 머리카락까지 구석구석 더러운 진흙을 바르며 최대한 위장을 하고 나니 갑자기 자신의 처지가 느껴졌다. 서윤은 콧물을 훌쩍이지 않으려 애쓰며 눈물을 흘렸다.
1: 살아나갈 수 있을까? 다들 나를 찾기는 할까?
0: 서윤의 양볼에 또 한 번 눈물이 흘렀다. 한바탕 눈물을 흘리고 나자 부딪힌 머리 뒷부분이 더 욱신거렸다. 손을 들어 코를 닦고 싶었고 훌쩍이고 싶었지만 라투스가 깰까봐 서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잠깐 울다 까무룩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눈을 떴을 때 여전히 시야는 흐릿했다. 굴 안의 어둠보다 더 시커먼 라투스의 윤곽이 눈에 띄었다. 서윤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어찌나 세차게 심장이 뛰는지 저 괴물놈이 심장 소리를 듣고 깨어날 것만 같았다. 그때 서윤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봤다. 쓰러져 있던 사람의 형체가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전에 그 소년 같았다. 소년은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며 라투스 몰래 굴을 빠져나가려 했다. 머리 위를 덮은 천막을 치우고 일어나 그를 따라 나갈까 하는 순간이었다. 나뭇가지를 잘못 밟았는지 부러지는 소리가 작지만 또렷하게 굴 안을 울렸다. 소년은 멈춰섰고 서윤도 숨죽인 채 라투스를 바라봤다. 라투스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안심한 그가 그 다음 걸음을 옮기려던 찰나였다. 굴 안을 메우는 낮고 굵은 쇳소리. 짐승의 울음이 울려 퍼지자 서윤은 척추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소년은 뒤를 돌아봤다. 소년 몸집의 두 배는 넘는 거대한 라투스가 몸을 일으켜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라투스가 왼쪽 앞발을 치켜들고 소년을 후려치려던 순간이었다. 도망치려던 소년은 두 팔을 올리고 라투스를 향해 양손을 쫙 펼쳐 보였다. 소연의 가슴이 터질 것 같던 순간 라투스의 왼쪽 앞발이 그 자리에 멈춰섰다. 염력 능력자인 것 같았다.
1: 초인이구나.
0: 그 순간 희망이 샘솟았다. 하지만 라투스가 왼쪽 앞발을 거세게 휘두르자 소녀는 곧장 뒤로 넘어졌다. 곧이어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라투스의 거대한 발소리가 굴 속에 울려 퍼졌다. 서윤의 희망은 꺼질 듯 말 듯 깜빡였지만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손을 치켜들고 라투스를 멈추게 했다. 서윤은 마음속으로 계속 소년을 응원했다. 라투스는 머리털이 쭈뼛 설 만큼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약이 바짝 오른 모양이었다. 라투스는 소년의 염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소년은 자신감 있게 라투스를 벽으로 몰아세웠고 더 세게 뒤로 밀쳤다. 비틀대던 라투스가 뒤로 벌러덩 자빠졌다. 기회였다. 소년은 곧장 굴 입구로 뛰었지만 뒤에서 라투스가 일어나 쫓아오는 발소리에 도로 발목을 잡혔다. 거대한 라투스는 작은 소년을 당장이라도 찢을 듯 이를 모두 드러내며 으르렁댔지만 소년은 용감하게 마주선 채 움직이지 않았다. 누가 먼저 공격할까? 서윤은 두려움에 손이 떨렸다. 이번엔 소년이 먼저 움직였다. 소년은 염력을 탄환처럼 만들어 라투스에게 던졌다. 처음 해보는지 염력탄은 몇 발 빗나가 라투스 뒤에 벽에 맞았다. 그래도 소년은 계속해서 야구공을 던지듯 염력탄을 날렸다. 앞으로 다가오던 라투스가 앞발로 얼굴을 감쌌다. 명중이었다. 라투스는 목이 막히는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을 쳤다.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고 희미하게 푸른 빛이 굴 입구를 비추었다. 아침이 오고 있었다. 새벽에 희미한 빗자락에 힘을 얻은 듯 소녀는 계속해서

서 이미 틀어 읽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서내지 북서풍 3에서 7m로 불겠고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0.5 내지 1m로 읽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서내지 북서풍 6에서 9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안쪽 먼바다 0.5 내지 1.5m, 바깥 먼바다 0.5 내지 2m로 읽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서내지 북서풍 4에서 9m로 불겠습니다.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읽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5에서 9m로 불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읽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오전 북서 내지 북풍, 오후 서 내지 북서풍 5에서 10m로 불겠고 오전 한때 비가 온 후 차차 개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읽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서내지 북서풍 4에서 8m로 불겠고 오전 한때 비가 온 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읽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오전 북서내지 북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4에서 11m로 불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읽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 서내지 북서풍 3에서 10m로 불겠고 오전 한때 비가 온 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 0.5 내지 1.5m로 읽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 오전 남내지 남서풍, 오후 북내지 북동풍 4에서 10m로 불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읽겠습니다. 대호태 북서내지 북풍 4에서 11m로 불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읽겠습니다. 연해주 오전 동내지 남동풍, 오후 남동내지 남풍 4에서 11m로 불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읽겠습니다. 동중국해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북내지 북동풍 8에서 12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읽겠습니다. 규슈 서해 서내지 북서풍 8에서 13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읽겠습니다. 규슈 남해 남서내지 서풍 9에서 13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5 내지 3m, 오후 1.5 내지 2.5m로 읽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드치에 서풍 1m 1,600헥토파스칼 12.2도, 블라디보스톡 남동 1m 1,300헥토파스칼 12.3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붕 남동 1m 이슬비 1,300헥토파스칼 14.2도, 청진 바람 없고 1,300헥토파스칼 14.1도, 김책 바람 없고 1,400헥토파스칼 13.2도, 신이주 바람 없고 1,500헥토파스칼 19.3도, 원산 바람 없고 1,500헥토파스칼 15.1도, 평양 바람 없고 약한 비 1,500헥토파스칼 18.7도, 해주 북서 2m 1,400헥토파스칼 20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북풍 1m 1,400헥토파스칼 15.4도, 백령도 북서 1m 이슬비 1,300헥토파스칼 16.6도, 강릉 북풍 1m 1,400헥토파스칼 16.7도, 동해 북풍 2m 1,400헥토파스칼 16.7도, 서울 바람 없고 약한 비 1,300헥토파스칼 19.6도, 인천 북서 1m 약한 비 1,300헥토파스칼 18.8도, 울릉도와 독도 바람 없고 1,300헥토파스칼 19.8도, 서산

남서 2m, 1400도 파스칼 20.1도 울진, 바람 없고 1400도 파스칼 17.1도 포항, 바람 없고 1400도 파스칼 18.1도 군산, 북서 2m, 1400도 파스칼 19.4도 부산, 북서 1m, 1400도 파스칼 19.7도 통영, 북동 1m, 1400도 파스칼 19.8도 목포, 서풍 2m, 약한 비 1500도 파스칼 20도 여수, 남서 1m, 1400도 파스칼 20.9도 제주, 북동 1m, 1400도 파스칼 20.2도 서귀포, 바람 없고 이슬비 1500도 파스칼 20.6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북서 1m, 1800도 파스칼 11.6도 삿포로, 남동 3m, 1600도 파스칼 17.7도 네무로, 남동 3m, 1100도 파스칼 10도 아오모리, 서풍 2m, 1500도 파스칼 15.7도 센다이, 남동 1m, 1600도 파스칼 17.8도 와지마, 남서 4m, 1300도 파스칼 20.9도 도쿄, 남풍 3m, 1600도 파스칼 21도 하치조 섬, 남풍 4m, 1700도 파스칼 20.5도 사이고, 북서 1m, 1200도 파스칼 20.9도 마쓰에, 남서 1m, 1200도 파스칼 20.9도 오사카, 북동 3m, 1300도 파스칼 20.3도 시오노미사키 곶, 북동 6m, 1200도 파스칼 20.5도 이즈하라, 북풍 1m, 1300도 파스칼 19.7도 후쿠오카, 북풍 1m, 1200도 파스칼 22.2도 가고시마, 서풍 2m, 1300도 파스칼 23.3도 나하, 서풍 4m, 1700도 파스칼 26.8도 미나미다이토섬, 남서 5m, 1800도 파스칼 26.2도 지치지마, 남풍 2m, 1100도 파스칼 2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통보 장금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7일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란은 매우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의 군사력이 모두 사라졌다는 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뒤 그들은 기력이 다한 채 협상하고 있다면서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 그걸 끝장내야 할 수도 있다라며 군사적 공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현지 시각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안에 미국과 이란 간 합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통에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양국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 대중에게 합의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협상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미해결 쟁점들이 남아있으며 이란의 중요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과급 보상 체계 등을 둘러싸고 대립한 카카오 노사의 임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 카카오 노사의 2차 조정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노사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몫으로 할당하는 내용과 500만 원 상당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성과급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맞서 왔습니다. 조정 결렬로 카카오 본사까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파업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대구, 전북 등 자체적으로 꼽은 격전지를 돌며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국토위 행안부가 주최하는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좌담회에 참석합니다. 좌담회에선 최근 GTX 철근 누락과 서소문 고가 붕괴 등으로 인해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안전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서울 강동구, 광진구, 마포구를 잇따라 찾아 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로 유세를 중단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늘 충남을 찾아 선거운동을 재개합니다. 장 위원장은 오늘 오전 충남 논산 화지중앙시장을 찾아 지원 유세를 벌입니다. 이후 충남대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어 청년 현안을 청취한 뒤 금산으로 이동해 도보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송원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구를 찾아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 위원장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를 방문한 뒤 오후에는 충북을 찾아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등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이 오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27-2031년 중기 자산 배분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의 올해 목표 포트폴리오의 국내 주식 비중은 14.9%로 전술적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합해도 최대 19.9%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 들어 코스피가 크게 오르며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이 24.5%였고 현재는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치를 넘었기 때문에 매도를 통해 목표 비율을 맞춰야 하지만 이 경우에 국내 증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기로 결론 내리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입니다.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 제주도에 낮 사이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수량은 전국 모두 5mm가량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8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8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긴 시간의 치료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죠. 그런데요, 희귀암으로 진단되면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에 어려움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일단 처음 듣는 이름에 당황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답답해지는 거죠. 국립암센터가 희귀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희귀암 정보 포털을 구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희귀암에 대한 정확한 건강 정보를 비롯해서 전문 의료진과의 연결을 지원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의 하나인 판막 질환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전람회의 취중 진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암 진단만으로도 치료의 긴 과정으로 버겁고 힘든데요. 희귀암이라면 어떨까요? 데이터도 많지 않고 진단까지 환자들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한 시간을 보낼 텐데요. 국립암센터가 제작한 희귀암 정보 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육종암센터 김준혁 센터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김준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희귀암 진단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어느 과를 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부터 진단까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암이라는 생각도 못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유를 몰라서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1: 네, 희귀암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네. 발생 부위나 양상도 너무 다양해서 딱 집어서 이런 경우에는 희귀암을 의심해라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네. 희귀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암은 이제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통증과 같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우연히 건강검진 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뭐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되거나 또 뭐 이 검사 저 검사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희귀암의 대부분은 특별한 발생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예. 내가 왜 하필 치료가 어렵다는 희귀암에 걸렸나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예. 희귀암이라는 단어부터가 좀 부담이 되는데요. 희귀암의 기준이 뭔가요?
1: 암을 발생 빈도로 구분했을 때 예. 비교적 적은 빈도로 발생하는 암을 이제 인위적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예. 나라마다 이제 기준은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 자체 기준은 없지만 이제 유럽의 기준을 채용을 하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구 한 10만 명당 6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암을 희귀암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한 해에 3천 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암의 종류에 대해서 희귀암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연간 6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암을 말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너무도 적은 숫자인 만큼 희귀암 진단을 받은 분들은 그래서 더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요. 치료법이 있는지부터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희귀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암들은 이제 일찍 발견되면 잘 치료가 됩니다. 네. 일찍 발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암의 크기가 작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검사를 시행했을 때 얼마나 암이 진행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암의 병기가 1기나 2기 정도로 발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희귀암이라 할지라도 이제 조기에 발견되면 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을 통해서 잘 치료받고 완치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3기 이상으로 높은 병기에 발견된다면 항암 치료를 시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네. 희귀암에는 잘 듣는 항암 치료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0: 뭐 희귀암이라서 생소한 이름도 많겠지만 종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암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암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조사하는 국가 암 등록 통계가 있는데요. 네. 예, 그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61개 암 종류가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15개 암이 호발암이고요. 네. 나머지 46개 암이 희귀암입니다. 굉장히 많죠.
0: 그러네요. 그래서
1: 예, 대표적인 희귀암으로는 이제 골수성 백혈병이나 악성 뇌종양, 다발성 골수종, 육종암, 후두암, 구강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난소암과 식도암이 희귀암으로 분류됐었는데 최근 한 5년간에 이제 좀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희귀암 분류에서는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0: 네, 뭐 비교적 익숙한 암도 있네요. 네, 육종암도 들어본 적이 있긴 합니다.
1: 네.
0: 자, 이렇게 희귀암에 속하는 암으로 진단받는 분들은요 어떤 계기로 알게 되나요?
1: 제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육종암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팔다리에 작은 혹이 만져져서 네, 동네 병원 갔더니 이제 갔다가 제거를 했더니 암이더라. 뭐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네. 뭐 구강암 같은 경우는 이제 입안이 헐었는데 잘 안 낫는다거나 목에 림프절이 커지면서 혹처럼 만져져서 이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혹이 만져지거나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는 보다 좀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반면에 뭐 백혈병과 같은 암은 이제 특별히 정증상이 없다가 이유 없이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체중이 감소된다든지 해서 늦게 병원을 찾아서 진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간혹 이제 건강검진이나 이제 교통사고 등의 뭐 여러 이유로 엑스레이나 CT 등을 찍었는데 네. 우연히 그 주변 부위나 장기에서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뭐 국립암센터에 6종암센터가 마련되어 있지만 찾기까지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희귀암은 종류가 워낙 많기도 하면서 네. 이제 각각의 발생 빈도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우리가 암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0: 네.
1: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그 환자분들이 이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1차 진료를 통해서 희귀암 의심 진단을 받게 되면 각 희귀암에 대해서 전문 의료진이 누가 있고 어느 병원에 있는지를 이제 찾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이런 진료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희귀암 정보 포털을 만들어서 전문 의료진 찾기 기능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포털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지역별로 가까운 전문 의료진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요. 네. 혹시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이제 온라인 상담실을 이용해서 네.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희귀암 정보 포털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네.
0: 희귀암의 문제라고 하면 뭐 진단 시기뿐 아니라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없는 것도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 관련해서는 이제 희귀암 내에서도 좀 온도 차이가 있는데요.
0: 네.
1: 예, 비교적 흔한 희귀암인 이제 다발성 골수종이나 육종암과 같은 종류에서는 그래도 과학적인 치료 근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한 200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극희귀암으로 분류되는 부신피질암이나 악성 중피종 같은 경우에는 환자 데이터가 많이 이제 없다 보니까 치료법 개발에 어려움이 많아서 또 거기에 따라서 치료 결과도 더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네. 희귀암 내에서도 그렇게 온도차가 있긴 하겠지만요. 근데 환자가 네.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어서 치료제 결과나 생존율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1: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암은 늦게 발견할수록 다 치료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0: 예. 네. 뭐 당연히 소요되는 의료비 문제도 있겠죠.
1: 네, 맞습니다. 일단 진단 과정에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0: 네.
1: 시간과 함께 이제 비용 소요가 많겠고요.
0: 네.
1: 또 치료 과정에서 이제 보험 급여 적용이 안 되는 약제가 많은 문제 등으로 인해서 호발암과 비교했을 때 의료비 부담이 많은 상황입니다.
0: 네.
1: 희귀암 환자들은 이제 의료 전문가를 찾기도 힘들고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또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제약사 입장도 있을 텐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치료제의 경우에 제약회사에서 관심을 가져야 개발이 진행이 될 텐데요.
0: 네.
1: 아무래도 환자 수가 적다 보니까 그 개발 비용이 수익으로 연결될 여지가 적어서 아무래도 이런 여러 그 임상시험 연구 등에 참여를 꺼리게 되는 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런 만큼 여러 의미에서 이런 정보를 주는 희귀암 정보 포털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1: 네. 그 희귀암을 이제 흔히들 고아암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네. Orphan Cancer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관심이 적어서 외롭고 슬픈 암이라는 뜻인데요.
0: 그렇군요.
1: 네. 네. 희귀암이 이제 각각의 종류는 수가 적지만 이제 희귀암을 모두 모아 보면 전체 암의 약 20에서 25% 가량이 됩니다.
0: 네.
1: 다시 말해서 암 환자 5명 내지 한 4명 중 1명은 희귀암이라는 얘기거든요.
0: 네.
1: 사람이 암에 걸릴 때 이제 흔한 암에 걸릴지 희귀암에 걸릴지 골라서 걸리는 게 아닌데
0: 네.
1: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삼중고를 겪게 되는 희귀암으로 진단되면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0: 그렇네요.
1: 예, 그래서 제약회사나 이제 민간 부분에서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국립암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책임을 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와 같은 이제 희귀암 정보 포털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0: 네. 희귀암에 대한 지원이랄까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1: 그동안 이제 희귀암에 대한 정부 R&D 투자가 전체 암에 대한 투자 금액 중에 한 6% 정도에 그쳤었는데요. 많이
0: 네.
1: 부족했습니다.
0: 네.
1: 앞으로는 이제 개별 희귀암 종에 대한 연구 지원이나 그 희귀암 환자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전체 희귀암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이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각각의 희귀암에 대한 환우회라든지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립암센터에서는 이렇게 전체 암의 20에서 25%에 달하는 희귀암에 대한 이제 암 관리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 자기관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기획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귀암 환자들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중앙부처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요. 뭐 기업에도 좀 이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좀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희귀암 연구와 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기금 모금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1: 네네.
0: 국내 실정에 맞는 희귀암 정보 포털을 구축하기까지 준비 기간도 있었을 텐데 언제부터 노력하고 준비하셨을까요?
1: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이 희귀암 환자에 대한 공익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2021년도에 희귀암 연구사업단을 수립했습니다.
0: 아.
1: 제가 사업단장을 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제 주어진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각종 희귀암에 대한 기초 연구와 임상시험 연구 위주로 3년 동안 일기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희귀암 환자들에 대해서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또 진단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헬플라인 서비스의 필요성을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만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좀 늦춰지다가 이제 2024년부터 저희 2기 사업을 통해서 이제 희귀암 정보 포털 구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뭐 진행 과정에서도 좀 난관들이 있어서 오픈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오픈을 했고, 국립암센터가 주관해서 운영하지만, 이제 국내 다른 주요 의료기관 내에 희귀암센터와도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올바른 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1: 네, 그렇습니다. 1차로 저희가 홍보를 진행을 한 것은, 이제 희귀암을 진료하는 의료진 대상으로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0: 네.
1: 저희가 이제 구축한 희귀암종별 건강정보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가의 피드백이 먼저 필요할 거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피드백이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환자와 환자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홍보팀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주변에 희귀암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희귀암 정보 포털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희귀암 정보 포털이 있다는 거를 좀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환자들이나 가족들은 어떤 정보들을 접할 수 있을까요?
1: 네, 현재 구축된 내용은 크게 6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0: 네.
1: 첫 번째로는 이제 각 희귀암에 대한 진단, 치료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질병 정보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0: 네.
1: 두 번째로는 이제 최신 임상시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세 번째로는 희귀암종별로 환우회 정보를 포함해서 이제 같은 암으로 진단받으신 환자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고요. 네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희귀암에 대한 전문 의료진 및 병원 검색 기능을 넣었습니다. 전국 지도를 통해서 거주하시는 지역 근처의 전문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상담실을 만들어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희귀암 환자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연구 후원을 위해서 기부 모금 활동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0: 네.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1: 네.
0: 의료진의 입장에서 기대하시는 부분은 뭘까요?
1: 아무래도 가장 큰 기대는 무엇보다 희귀암 환자분들이 보다 일찍 정확한 진단을 받고 가능하면 사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암이 이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의 질환이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암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암에 대한 진료 수요가 수도권에 점점 더 집중되는 현상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희귀암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확한 질병 정보나 의료진 정보를 찾기 어려웠었던 게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 보니까 진단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흔한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조기에 좀 일찍 발견돼서 수술만으로 완치될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오랜 기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는 아무리 우리나라가 일일 생활권이라고 해도 지방에서 자주 오고 가시는 게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뭐 시간적 경제적 낭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0: 아, 그렇죠.
1: 예,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이제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되겠죠.
0: 네. 뭐 센터장님은 육종암 센터에 계십니다. 육종암 환자들은 국내에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1: 네, 육종암은 이제 대표적인 희귀암인데 근육이나 뼈와 같은 이제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암을 말하고요.
0: 네.
1: 1년에 한 2천 명 정도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뭐 유병 인구는 만 명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0: 뭐 진단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 걸리는 분들도 많죠?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의 의료 격차가 이게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지방에 이제 더 전문 의료진의 수가 또 적어지고 수도권으로 편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진료 보는데 이제 소요되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육종암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뭔가요?
1: 뭐 조금 뭐 암종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희귀암 환자분들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0: 네.
1: 뭐 어떻게 진단받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건강 정보 자체가 부족한 게 첫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0: 네.
1: 아무래도 이제 호발암처럼 건강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암이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진행된 암에 대해서는 이제 항암 약물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최근에 여러 암에서 이제 표준 치료를 사용하고 있는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 같은 약물이 희귀암에서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설사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서 의료비용 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뭐 증상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이고 희귀암 치료의 제한적인 부분에서도 두려움을 느낄 텐데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희귀암으로 치료 중인 분들에게 주실 말씀 있지 않을까요?
1: 네. 먼저 각종 희귀암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이신 분들께 먼저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특히 이제 상당히 진행된 암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 받으시느라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희귀암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제 종양 불문 치료라고 해서 다른 호발암에서 사용하는 항암제를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서 희귀암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제 완화 방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희귀암에 대한 임상 시험의 기회를 늘린다든지 하는 노력을 저희가 열심히 기울이고 있고요. 치료 받으신 현장에서 느끼는 뭐 어려움이나 어떤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 포털 상담실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희귀암을 진료하는 이제 한 명의 의사 입장에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개선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뭐 한글로 희귀암 정보 포털 이렇게 검색해도 쉽게 접속할 수 있을까요?
1: 네. 뭐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한글로 희귀암 정보 포털 검색하시면 바로 찾아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뭐 특히 환자나 가족분들 희귀암 정보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1: 네.
0: 잘 들었습니다. 국립암센터 육종암센터 김준혁 센터장과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BB의 밤양갱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장질환의 많은 원인들 중에는 노화도 빠지지 않습니다. 심부전이나 심장판막질환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심장이 분당 내보내는 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혈액이 우리 몸 곳곳으로 잘 흐르도록 조절하는 데는 열렸다 닫혔다 하는 심장 판막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 심장 판막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경희대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심장 질환의 위험에서 판막 질환도 많지 않나요?
1: 네. 심장 판막병이 예전보다는 많이 흔해졌고요.
0: 네.
1: 특히나 65세 이상 고령에서는 대략 한 10% 정도에서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행성 판막 질환이라 그래가지고요.
0: 네.
1: 이제 고령이 되면서 증가하는 판막 질환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렇습니다.
0: 네. 심장 판막이 하는 일이 뭔가요? 혈액 공급에 아주 중요한가요?
1: 예, 좀 어려운 거 하긴 한데요.
0: 예.
1: 우리 그냥 아파트 집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장은 딱 방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0: 예.
1: 방이 네 개로 되어 있는데,
0: 예.
1: 네 개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제 우리 몸에 더러운 피를 폐에서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0: 예.
1: 이걸 또 심장으로 보내고요. 심장에서도 깨끗한 피를 온몸으로 내버리지 않습니까?
0: 예.
1: 펌프질을 해가지고요.
0: 예.
1: 그래서 깨끗한 피가 쭉 돌고 다시 들어오지면 또 폐로 들어가서 깨끗해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기 때문에요. 방이 크게 네 개로 되어 있고요.
0: 네.
1: 이 방 사이에 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문이 판막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이런 문짝들이 이제 순서대로 열리고 또 닫히면서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0: 네.
1: 네.
0: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실과 심방 사이에 문 역할을 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고요.
0: 네.
1: 그러니까 심장이 그냥 펌프질을 하려면 수축을 해야 되고요.
0: 네.
1: 또 피를 받아들이려면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펌프질과 늘어나는 걸 반복하면서 피가 앞으로만 나가도록 이렇게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0: 네.
1: 그런 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런데 심장 판막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문이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문짝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겠고 잘 안 닫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문짝이 닳아지게 되면 이게 잘 안 열리게 되거든요. 심장 판막은. 또 이게 또 닫히지도 않으면 피가 이제 거꾸로 새게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협착, 좁아져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판막이 좁아져서 피가 잘 못 나가는 거고요. 또 역류라 그러는데 이것은 판막이 닫히지를 않아요. 제대로.
0: 네.
1: 그래가지고 혈액이 앞으로만 나가야 되는데 뒤로 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요.
0: 네.
1: 뭐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문이 잘 안 열리는 병 또 문이 잘 안 닫히는 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판막이 열리고 닫혀야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건데요.
1: 아니, 그렇습니다.
0: 이런 판막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노화인가요? 뭐 선천적인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가장 흔한 원인이 노화입니다.
0: 네.
1: 예전에는 이제 선천적으로 병도 많이 있었는데
0: 네.
1: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저희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판막이 쉽게 말해서 많이 쓰니까 그만큼 닳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0: 네.
1: 됩니다.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이제 닳아지면서 딱딱해지거든요. 이게
0: 네.
1: 또 거기에 이제 석회화라 그래가지고 돌처럼 이게 딱딱해지면서 잘 안 움직이게 되는 거죠.
0: 아. 네. 그러니까 많이 쓰니까 닳아졌다 일종의 퇴행성으로 봐야 되는 건데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심장 판막 질환도 늘고 있습니까?
1: 당연히 그렇습니다. 요즘 판막질환은 예전에 이제 선천성은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요. 저희 어릴 때는 이제 뭐 감염, 류마티스 열이라 그러는데요. 류마티스 열 때문에 생긴 심장 판막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판막증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감염 치료를 잘 하니까요. 지금은 이제 나이 들면서 많이 쓰면서 생기는 그런 고령화에 따르는 퇴행성 판막질환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0: 판막질환도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나요?
1: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요.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고요. 또 심장이 이제 병이 생기더라도 보상 기전이라 그러죠. 일정 정도 아픈 채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특히 심장이요. 그래서 일정 기간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병이 심하게 될 때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는 건데요. 그럼 진단을 받는 건 검진으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1: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이제 우리 몸이 조금씩 증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기능이 떨어지면 증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검진을 통해서 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요. 많이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심장 판막 질환이 있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 건가요?
1: 일단은 이제 압력, 좀 어려운데 압력 같은 거죠. 그러니까 판막이 문짝이 안 닫히고 또 문짝이 잘 안 열리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문이 조금 많이 훅 열려져야 되는데 3분의 1만 열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쪽으로 물건을 내보내려면 힘이 더 많이 들겠죠.
0: 그렇죠.
1: 예, 그러면 심장이 점점 부담을 느끼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심장이 늘어나게 되거나 또는 커지거나 두꺼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심장이 퍼집니다. 심부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너무 심장이 일을 많이 갑자기 확 하다가 되면은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갑자기 악화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긴 합니다.
0: 그렇게 심부전이나 부정

0: 동맥의 위험까지 얘기될 정도면 그때는 증상이 있는 거겠죠?
1: 예예, 증상이 있고요.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는 신호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이제 시점부터는 치료를 잘 어떻게 치료할지 치료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뭐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 건가요?
1: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숨이 찹니다. 그리고 쉽게 피로해지고요. 일반적인 그런 심부전 증상인데
0: 네.
1: 이제 활동하게 되면 숨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단지
0: 네.
1: 또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 옛날에는 계단 오르는 게 5층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 뭐 이러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어느 쪽 판막에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증상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1: 네, 좀 다른데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깨끗한 피를 걸러내주는 쪽을 담당하는 게 이제 오른쪽이고요.
0: 네.
1: 우리 온몸으로 피를 뿜어내주는 걸 담당하는 것이 왼쪽인데
0: 네.
1: 흔히 이제 대동맥 판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0: 네.
1: 왼쪽 위치는 그러니까 심장에서 우리 온몸으로 깨끗한 피를 확 뿜어내는 거.
0: 네.
1: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노화에 따르는 퇴행성 심장 판막이 잘 생기는데
0: 네.
1: 그런 경우는 이제 어지럽거나 숨이 차고 또 심하면은 실신하기도 하고 그러고요. 이제 승모판막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쪽은 이제 폐 쪽과 관련된 증상들.
0: 네.
1: 숨이 차거나 뭐 이렇게 기침 가래 객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나타나는 증상들이 아주 다양한데요. 그럼 진단을 위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인가요?
1: 네. 증상들 꽤 다양하니까요.
0: 네.
1: 그냥 나이 먹어서 숨 찬다, 뭐, 이런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0: 네.
1: 일단은 증상이 좀 변화된다. 예전보다 꽤 많이 증상이 좀 안 좋아졌네, 숨이 많이 찼네, 그러시면
0: 네.
1: 병원에서 초음파를 해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뭐, 초음파, 심장 초음파인데, 이거는 심장만 보는 거거든요.
0: 네.
1: 이것은 이제 초음파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혈관을 타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 쉽게 또 반복적으로 판막의 구조 기능, 이걸 동시에 또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검사입니다.
0: 네. 심장 초음파, 이제 심초음파도 경흉부 심초음파, 경식도 심초음파로 구분이 되던데 어떤 차이인 건가요?
1: 예, 이건 뭐 어렵게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몸 밖에서 보는 거긴 한데요.
0: 예.
1: 심장이 약간 뒤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슴 위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걸 경흉부 라고 부르고요.
0: 네.
1: 이제 우리 내시경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내시경처럼 심장 초음파 거기 사진기를 이렇게 식도로 넣어가지고 심장 뒤쪽에서 보는 게 있어요. 그게 경식도인데 심장 뒤쪽에서 보면 더 깨끗하게 보입니다. 심장이.
0: 아.
1: 네, 그래서 이제 가슴으로 보는 게 좀 어렵거나 잘 안 보이거나
0: 네.
1: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정밀하게 봐야 될 때는 식도로 넣어가지고 보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0: 네. 그런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고요. CT나 MRI 검사도 진행이 되나요?
1: 네, 이제 필요 시에는 하는데요.
0: 예.
1: 심장 판막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심장 초음파가 기본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살피는 건가요?
1: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0: 네. 예.
1: 이제 판막이 모양이 어떤가 또 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좁아졌는가 얼마나 새는가 보고 또 중요한 것은 심장 기능이 얼마만큼 유지되고 있는가 심장이 얼마나 버티고 있는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보신다 보면 됩니다.
0: 네. 그렇게 해서 치료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근데 판막 질환이라고 해도 모두가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라면서요.
1: 예예. 예. 판막을 흔히 우리가 1단계에서부터 4단계로 나누기도 하고요.
0: 네.
1: 경증, 중증증, 중증 이렇게 또 3단계로 나누게 하는데요. 판막에서 예를 들어 피가 새거나 또 역류한다 그래서 뭐 1단계 같은 경우는 거의 증상이 없이 또 지켜보기만 해도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떤 판막 질환이 얼마만큼 심한가 또는 증상이 있는가 없는가
0: 네.
1: 또 심장 기능이 좋은가 나쁜가 이걸 정확하게 다 평가를 해가지고요. 뭐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지켜보는 경우들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1: 네.
0: 그러니까 경증인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하셨는데
1: 예, 예.
0: 그럼 경증과 중등도 이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0: 예, 그렇습니다. 이제 증상이 없고 심장 기능이 괜찮다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근데 환자의 증상이라는 것이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증상이 본인은 없다 하더라도 이미 기준을 넘어선 그런 경우에는 기준을 넘어서 심한 중증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수술적 치료나 그런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뭐 증상이라고 한다면 뭐 호흡 곤란이라든지 숨찬 네. 증상 그런 것들인가요?
0: 예, 예.
1: 네. 약물 치료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은가요?
0: 약물 치료는 실은 판막 질환에서는요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0: 이게 이제 어떤 달아지고 노화로 생긴 퇴행성이기 때문에요.
1: 네.
0: 약으로 저희들이 노화를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결국은 혈압을 좀 조절하고
1: 네.
0: 심장이 부담을 떨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 네.
0: 그걸로도 증상이나 또 병의 경과를 꽤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치료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1: 네.
0: 그렇지만 판막 자체를 고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은 어떤 경우에 고려가 되나요?
0: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질 정도로 판막이 약화되는 상황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너무 늦으면은 이미 심장이 망가져버린 경우에는 저희들이 효과적인 치료가 안 될 경우들이 있거든요.
1: 네.
0: 또는 뭐 아직은 수술할 정도가 아닌데 너무 빠르면 또 실은 환자분한테는 불필요한 치료가 되니까 그런 타이밍들이 매우 중요한데
1: 네.
0: 결국 수술은 이제 더 이상은 심장이 너무 부담을 많이 느껴서 안 되겠다. 그런 경우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그렇다면 시술적 치료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뭐 탑이 시술도 있고 시술법도 다양하지 않나요?
0: 예, 그렇습니다. 판막 치료는 결국은 이제 수술. 수술이란 것은 가슴을 이제 갈르고 열고 수술을 하는 이제 어떤 조작을 가하는 거고요.
1: 네.
0: 시술이란 것은 이제 가슴을 가르지 않고 이제 대퇴동맥 같은 곳으로 이제 저희들이 관을러 가지고 치료하는 것을 시술이라고 부르는데요.
1: 네.
0: 최근에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지금은 예전에 전부 다 수술을 보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수술하기 어려운 상황이 특히 고령 같은 경우는요. 80세 이상 또는 뭐 다른 병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요. 저희들이 네. 수술을 하지 않고 탑이라 그래 가지고요.
1: 네.
0: 예, 그런 시술을 또 많이 합니다.
1: 네, 그건 예. 어떻게 하는 건가요?
0: 이렇게 우리 이제 대퇴동맥으로요 관을 예. 집어넣어 가지고요. 결국은 인공 판막을 집어넣는 건데, 인공 판막을 가슴을 가르지 않고 관을 통해서 심장 안에 이제 조작을 통해서 인공 판막을 넣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1: 네,
0: 결국은 이제 가슴을 열지 않아도 되는 거라. 회복이 빠르고요. 또 입원 기간도 짧고 뭐 그런 마취에 대한 부담도 적고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 네. 네. 그 판막 질환인 분들이 일상에서 좀 조심할 부분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0: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판막 상태를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1: 네.
0: 그 다음에는 이제 보존적 치료로서 이제 혈압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정기 검진을 통해서 판막이 진행되는가를 제대로 살피는 게 중요하고요.
1: 네.
0: 규칙적인 운동. 근데 이제 너무 또 오버되는 운동은 안 되니까 그런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1: 네.
0: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증상이 변화되는 게 꽤 중요한 또 사인 중에 하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또 숨이 찬 게 더 심해진다든가 갑자기요. 또는 어지러지란 증상, 실신에 가까울 정도로 어지럽다 이런 경우도 있으면 그런 변화들이 있으면 항상 담당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는 거.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혈압 관리는 왜 중요한 걸까요?
0: 혈압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온몸에 피를 보내주는 압력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압력이 세지면 심장도 부담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심장의 부담을 느껴주면 심장 기능도 유지가 되지만 판막도 판막 자체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혈압 관리는 또 중요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혈압 조절 잘하면 또 치매도 약간 도움이 된다라는 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1: 네.
0: 예, 뭐 여러모로 혈압 관리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또 판막 이상이면 이제 숨찬 증상이 신호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0: 네.
1: 그러려니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중년의

0: 젊은 층에서도 판막 이상은 생길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주의를 좀 해야 되겠죠?
1: 예, 그렇습니다. 뭐 중년에는 이건 많지는 않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0: 네.
1: 대동맥 판막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인데 두 개만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네 개도 갖고 태어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이제 결국은 두 개, 네 개는 불필요하거나 또 부족한 판막 했으니까요.
0: 네.
1: 빨리 닳아집니다. 빨리 딱딱해지고 빨리 석회화가 돼가지고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검사는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런 분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도 모를 수 있는 거네요.
1: 모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1: 예,
0: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심장질환의 하나인 판막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경희대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델의 롤링 인 더 딥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8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먼저 기상 실황입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호남지방 중심으로 시간당 1mm 안팎의 비가 내린 곳이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빗방울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26일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강수량 서귀포 108.3, 남해 82.2, 고흥 60.3mm 등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한라산에는 25일부터 30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은 6.3mm입니다. 현재 서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고 서해상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습니다. 또 해안가에 오늘 오전까지 이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이나 인접한 도로는 안개가 더 짙게 끼겠습니다. 또 인천공항과 영양공항에는 저시장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기 개황입니다. 오늘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권, 호남, 낮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경상 내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5mm 미만이고 소강상태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해상에서도 대부분 해상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고기압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오전까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7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9도, 내일 낮 기온 서울 28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8도가 예상입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모레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도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9도, 낮 기온 서울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가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도 전국이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30도까지 올라닿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차차 맑겠지만 경기 남동부 지역은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27도, 인천 25도, 수원 24도 예상입니다. 강원도 내륙과 산지는 낮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 동해안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춘천 27도, 대골령 23도, 강릉 27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북도 낮까지, 충청남도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것이 있겠고 소강상태 보는 것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청주, 대전, 세종 25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이후 차차 맑겠습니다. 낮 최고 전주, 목포 23도, 광주 24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내륙지방 중심으로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 차차 맑겠습니다. 낮 최고 대구, 부산, 창원 28도, 울산 29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하게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제주 25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아침 한때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23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낮 최고긴 20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저 기온 18.8도, 오늘 강수량 3.2mm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혜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남우호가 이란산 미사일에 피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초안에 미군 철수와 해상 봉쇄 해제가 담겼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0: 소문 고가차도 철거가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경찰 전담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은 주말쯤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오늘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여야는 핵심 승부처 공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목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남우호를 공격한 건 이란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1: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피격당한 남우호. 미상의 비행체 두 기가 1분 간격으로 잇따라 날아들었습니다. 피격으로 선체의 좌측 선미는 7m 깊이까지 훼손됐습니다. 당시 UAE 인근 해역에 있던 남우호의 선미는 이란 방면으로 156도 틀어진 채 정박 중이었는데 이란에서 배를 바라보는 쪽에 비행체가 꽂힌 겁니다. 첫 번째 탄두는 불발, 두 번째 탄두는 폭발했습니다.
3: 도발을 쐈다는 것은 피해를 입히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쏜 걸로 판단이 됩니다.
2: 이 같은 공격은 이란의 누르 계열 대함미사일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가 결론 내렸습니다. 피격 23일 만, 합동조사 개시 19일 만입니다. 남우호에서 발견된 잔해물 가운데 이란산과 유사한 엔진, 이란의 제조사 각인, 특유의 하늘색 도장, 이란산 탄두와 유사한 형상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4: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5: 박윤주 외교부 1차관.
2: 외교부는 곧바로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들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쿠제치 대사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란의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5: 개인적으로 이 한국 선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정부는 재발 방지를 포함한 이란대사. 책임 있는 조치와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우리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0: 네, 초치된 주한 이란 대사는 남우호 공격에 이란은 절대 개입한 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사용하는 핵심 전력이 사용됐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확한 발사 주체가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6: 페르시아어로 빛을 뜻하는 누르는 이란이 중국의 미사일을 본따서 만든 함정 타격용 무기입니다.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하고 사거리는 계열에 따라 120km에서 200km 정도입니다. 대한미사일치곤 짧은 편이지만 값이 저렴해 좁은 해역에서 대량 운용하면 위협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비교적 소형이라 트럭이나 소형보트에서 쉽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암속, 그러니까 음속보다 낮은 속도로 비행하다 수면에 스치듯 낮게 함정으로 접근합니다. 마지막엔 마하 1로 속도를 높여 남호의 기관실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7: 뚜껑 철판을 뚫고 내부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종말 단계에서는 좀 더 빨라지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기관실 하단부를 노리도록 아마 프로그램은 됐을 거예요.
6: 이번 우리 정부 조사에선 한국 선박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이란 내 어떤 세력의 공격인지 정확한 발사 주체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8: 미사일, 이란에 생산된 미사일이 주로 이란 해군이라고 하고 이란 혁명수비대, 그리고 친이란 세력에서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
6: 하지만 이란과 친이란 세력은 해당 미사일을 대이스라엘 작전에 활용했고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 출동한 미군 함정을 향해서도 발사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0: 네, 미국과 이란의 물밑 협상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폐기 장소가 미국이 아닐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는데 오늘은 중국이나 러시아라면 불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9: 악천후로 캠프 데이비드가 아닌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 중인 이란과 협상에 대해 지금까지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매우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며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공격할 수 있다는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5: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9: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반출과 관련해 중국, 러시아에서 처리한다면 불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편없는 합의를 하려 시작한 일이 아니라며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 때 합의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반출했는데 이번엔 미국이 용납 가능한 장소로 보내란 뜻으로 보입니다.
5: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국가들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9: 이란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동결 자산 해제나 제재 완화에 대해선 얘기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호르무즈 해역과

0: 관련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오만을 향해 다른 나라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날려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해협 통제 시도에 동참하지 말란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회의에 참석한 루비오 국무장관은 일단 대화를 통한 합의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몇 시간 또는 며칠 사이에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합의 타결을 발표할 수 있다는 이란 매체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히 이란 정권을 교체했다 강조했습니다. 전쟁 성과를 부각하며 협상 막바지 출구 전략을 마련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종전을 위한 미국과의 양해각서 초안이라면서 이란 국영방송이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미군 철수와 해상봉쇄 해제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완전히 날조된 문서라면서 즉각 반박했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2: 이란 국영방송이 미국과 협의 중인 종전 양해각서에 비공식 초안을 입수했다며 그 일부를 보도했습니다. 명칭은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입니다. 초안에는 미국이 이란 주변 주둔 병력을 철수하고 해상 봉쇄를 푸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란은 그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항로를 지정하고 오만이 협조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뒤 60일 안에 최종 합의가 성사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로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국영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란 핵심 인사들도 합의 조건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의회의 보루제르디 의원은 초안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60일간의 포괄적 휴전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국제문제 담당 보좌관 벨라야티는 합의의 실질적 담보물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며 이란의 레드라인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이 통제하는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해당 문서는 완전히 날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도 이란 국영방송이 내보내는 걸 믿어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전역에 공습을 예고하는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자흐라니강 이남의 모든 지역은 전투구역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휴전 발효 이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전역에 대피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3: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직전 불과 1분여 전에 고가차도 아래로 열차가 지나간 게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새벽에 작업을 중단했다가 작업자들이 다시 안전점검에 나서는 모습 등 현장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철거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진단이 진행되던 그제 오후 2시 반쯤 갑자기 서소문 고가차도 한쪽 상판이 V자 모양으로 무너집니다. 차도 아래쪽에선 불꽃이 튀기도 합니다. 불과 몇 초 뒤 현장은 하얀 먼지로 뒤덮입니다. 사고 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붕괴 1분 30초 전 무궁화호 열차가 고가차로 아래를 지나기 시작합니다. 열차가 모두 통과한 건 붕괴를 불과 1분 10초 앞둔 시점. 열차가 통과할 때 붕괴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 5분 전쯤에도 KTX로 보이는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CCTV 영상엔 작업자들의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사고 12시간 전인 새벽 2시 반쯤 흩어진 작업자들이 모여듭니다. 잠시 뒤 조명이 꺼지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2.9cm 단차를 확인한 뒤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오후 1시 40분쯤 안전진단에 나선 작업자들. 사고 발생 12분 전쯤인 오후 2시 21분부터 하나둘 고가도로 아래 거더 사이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모두 5명 작업자가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확인되는 보호장구는 안전모가 유일합니다. 붕괴 직전인 오후 2시 32분쯤 고가 위에는 작업자 7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분 뒤 고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작업자들은 급히 대피했지만 거더 아래로 내려간 작업자들은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3: 어제 새벽 현장에선 관계기관의 정밀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철거 작업은 계획에 따라 진행된 건지 현장 안전조치는 충분했는지 등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4: V자 형태로 무너져 내린 서소문 고가차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 감식은 새벽부터 진행됐습니다. 철거 작업을 재개하기 전 사고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수사는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같은 형사 책임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현장 안전수칙 위반에 초점을 맞춥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부터 총경급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계와 과학수사팀 등 50여 명의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이어 서울시로부터 철거공사 관련 안전관리계획서를 이미 제출받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핵심은 철거 작업이 계획에 따라 진행됐는지 여부. 사고 당일 새벽 고가차도에 침하가 확인된 뒤 교통통제 등 현장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5: 이상징후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가 포함되어 있는 여부도 중요합니다.
4: 검찰도 전담팀을 꾸려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3: 안전진단을 벌이기 전에 충분한 안전조치가 필요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현장엔 잔해가 쌓여 있고 추가 붕괴 위험도 남아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철거 작업 계획서를 일부 승인해 작업이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사고가 난 곳은 서소문 고가에서 남아있던 약 40m 길이 구간. 해당 구간이 철로 위에 있어 열차가 다니지 않는 새벽에 철거가 진행됐습니다. 도로 상판을 자르는 작업이 시작된 지 약 1시간 뒤 상판을 떠받치는 보인 거더 일부가 3cm 정도 내려앉았습니다. 작업은 중단됐고 현장에서는 일단 추가 처짐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후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안전진단이 실시됐습니다. 약 50분 뒤 문제가 됐던 거더가 부서지며 붕괴로 이어졌고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위험 징후를 파악한 지 약 12시간 만입니다. 거더 부분이 비계로 가려져 있다 보니 안전진단을 위해선 사람들이 고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하지만 붕괴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진단 전에 안전조치를 충분히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 영구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철거를 하기 전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소한의 임시적인 조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 사고가 나기까지 12시간 동안 인근 도로와 철도 통제가 없었던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서울시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거더는 철거 계획상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철거 재개 작업 계획서를 일부 승인했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비계 해체는 포함된 반면 거더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은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8: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4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주식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뜻밖의 덕을 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농촌과 학교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 가운데 농어촌 특별세와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농어촌 특별세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시장 개방으로 혜택을 보는 산업이 조금씩 더 부담해서 농촌을 돕자는 취지였고요. 또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은 수익의 일부를 교육세로 내고 있는데요. 이 돈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으로 자동 배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증시가 뜨거우면 학교 재정과 농업기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30년 전에 만들어진 세금 구조가 지금 시대에도 맞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재정은 남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농촌 지원 역시 현장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주식시장의 활황이 농촌과 학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기도 하지만요.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제는 그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이네요. 5월 28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하는 오해와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여행이 필요한 시간에는요. 요즘 좋은 길을 받는다면서 사람들이 몰리는 곳들이 있는데요. 기투어 여행지로 함께 떠나볼게요.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지방선거를 잊게 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흔한 오해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네,
1: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흔한 오해, 먼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3: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제도가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 이러시는데요.
1: 예.
3: 저도 가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서 뭐 추태를 벌였다더라 이런 기사가 거의 매년 등장했고요. 그리고 지역 유지들이 이권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뭐 이런 지적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연말에 내놓은 보고서가 있는데요. 국민 1,000명을 비례 할당 방식으로 표본 추출해서 설문을 진행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59% 정도가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응답자의 49.2%는 지방자치로 인해 행정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맞춤형 정책, 행정의 민주성 확보, 주권의식 강화 뭐 이런 항목에서는 부동의가 13 내지 14% 정도에 그쳤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체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그래도 호의적이라니까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 지방자치제도가 효능감을 주는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지방자치제도가 필요 없다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지방이나 중앙이나 결국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정책이 집행되는 거 아니냐 주장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맞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3: 지자체의 업무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나뉘는데요. 국가사무는 중앙정부의 위탁 또는 지시를 받아서 실시하는 업무고 지방사무는 지자체가 업무를 그야말로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지방사무 비율은 이 지방자치제도 실시 직전인 1994년에는 13.4%에 불과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는 36.7%까지 늘었습니다. 이 지방 사무는 예. 대표적으로 생활 폐기물 수거, 분리배출 관리, 그리고 지방도로, 이면도로, 골목길 뭐 이런 것들의 관리, 그리고 공원 체육, 도서관 운영,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이런 일들이 고유 지방사무입니다. 이런 일은 대통령이 간섭해서도 안 되고 뭐 하지도 않죠. 나머지 63% 정도 되는 국가사무는 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아서 집행하는 형식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의도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겠죠.
0: 예.
3: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체 일부로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중앙부처와는 달리 국가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하고 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적으로 재산과 예산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지방직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것도 이 지자체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지자체 법 인격 즉 독립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고유 지방 사무가 분명히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아무래도 돈. 예산 아니겠습니까? 네. 지자체 돈이 없으면 결국 중앙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예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가요, 실제로?
1: 지자체 살림살이를 얘기할 때 재정 자립도를 많이 거론하는데요.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0: 네.
1: 재정 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 이걸 의미하는데 자체 수입을 지자체 예산 규모로 나눠서 비율로 나타내는데 전국에서 이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래서 75.5%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뒤로 뭐 경기도 이천시, 서울 중구,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용인시, 과천시 이렇게가 10위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0: 예.
1: 재정 자립도는 55%부터 45%까지인데요. 전국에서 살림살이가 가장 좋다는 지자체들의 예산 대비 수입이 이 정도에 그치고 있는 건데 하위 10위권을 보면 정말 안타깝죠. 경북 영양군 6.3% 가장 낮고요. 그리고 경남 산청군, 전남 안도군, 고흥군, 구례군, 보성군, 전북 장수군, 전남 신안군, 경남 하천군, 전북 진안군 이런 순서인데 재정자립도가 6%대고 진안군은 7.04%입니다. 예산이 100이면 6 내지 7 정도만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뜻인데 지자체 재정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인 게 맞습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이 서울은 제외하더라도 뭐 상위권의 재정 자립도가 50-60%인데 반해서 하위권은 한 자릿수라니까 지금 양극화가 심각하긴 하네요.
1: 네.
0: 지방자치는 예산만 낭비하고 뭐 주민 삶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는 비판도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1: 앞서 말씀드린 보고서를 보면 지방자치가 주민복리에 미친 인식을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 34%, 보통 51%, 불만족 12%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긍정평가가 우세하기는 했는데 불만족도 꽤 많습니다. 객관적 수치로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정부가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 사무 비율이 증가하고 지방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고 지방세 수입이 늘고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데 국민이 느끼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인식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0: 어떻게 다르죠?
1: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실제의 성과 체감은 항목별로 20 내지 30%대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일상의 변화나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응답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방자치를 이끄는 주요 기관의 신뢰도는 집행기관, 그러니까 뭐 시청, 군청, 구청 이런 행정기관이 약 40%, 의결기관, 시도나 시군구의회는 약 15%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걸로 조사가 됐는데 정부가 집계하는 정량적인 성과와 주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지방자치 성과 체감의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고 그리고 집행기관보다 의결기관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 이런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 저 또한 투표할 때 특히나 이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투표를 할 때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분명 뭐 의정활동은 열심히 하셨겠으나 이 체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유권자로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혈세로 외유성 해외 출장 사례를 다닌다거나 뭐 부정부패 사례도 뉴스에 많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좀 지자체 신뢰를 낮추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1: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 공고했습니다. 이전 해인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 의원 국외 출장 실태 점검 결과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 뭐 이런 것들이 다수 지적이 됐는데요. 그 결과로 1일 1기관 방문, 출장 계획서 사전 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0: 심의 뭐 이런 사전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말 국무국외 출장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내용성 일정 비중이 높다. 이런 비판적 의견이 많고요. 그래서 이 행정안전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순 내용성 공무 국외 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한층 강화된 내용의 이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공고를 한 겁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 뭐 이런 것들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 체감이 잘 와닿지 않는다. 그분들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자리는 있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역할이 뭔지 선정수 팩트체커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0: 지방 국회가 있고 우리 중앙정부가 있듯이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지역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게 원래 이 설치했던 의도고요. 이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각종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조사활동을 통해서 집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견제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과 민원을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 역할도 담당하고 있죠. 지방의회에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고 의원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복지, 환경, 교육, 도시개발 이런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 정당 구도와 정보 비대칭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 부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견제 기능이 약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뭐 지자체장들이 지방의원들을 공개적인 뭐 석상 회의 석상에서 아니면 비공개 석상에서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사례가 많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지방의원들이 조금 더 분발해 주길 바라고 저 또한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요즘 또 인구 소멸 지역의 지자체는 통폐합하는 게 이득이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이에 대해서 좀 참고해야 될 게 있을까요?
0: 인구가 너무 적으면 행정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뭐 이런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떤 지자체는 공무원 수가 인구 수보다 더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떠도는 실정이니까요. 그런데 이미 관련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뭐 1995년 이런 때에 시군 통합이라는 조치가 한번 있었는데 40개 시와

0: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돼서 통합 남양주시가 됐고요. 전북에서는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돼서 익산시가 됐고 경북에서는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돼서 포항시가 되는데요. 이 시군 통합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병량 경기대 교수 연구팀의 2010년 논문인데요. 분석 결과 단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발전 효과가 존재하지만 행정 비용 절감과 규모의 경제 효과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측면에서 볼 때 물리적 구조 통합은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키지 못했고 장기적으로 통합에 따른 승수 효과도 가져오지 못했고 통합을 통해서 구조화된 자치단체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에 의해 정책의 효과가 고착되는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힙니다. 지자체를 통폐합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짚어봤습니다. 뭐 아쉬운 것도 분명 있지만 선출자들이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유권자들이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해줄지 이번 투표에서 잘 가려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요즘 복잡한 일상 벗어나서 좋은 에너지를 채우려는 분들 사이에 이른바 그 기운 기자를 써서 기투어 명당 여행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오늘 여행이 필요해 시간에는 이런 여행지들로 가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신익수 여행전문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1: 예.
3: 네.
1: 기투어 여행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뭐 풍수지리적인 이유보다는 아무래도 온전히 좀 쉬고 싶다는 요즘 사람들의 휴식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3: 네. 그렇죠. 요즘에 MZ들 사이도 되게 유행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1: 의외예요. 아, MZ들이 그렇죠. 기투어를 한다는 게.
3: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MZ들이 종교를 안 믿어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얘들이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무교의 비중이 70%.
1: 과거보다 엄청 그렇죠. 많아졌네요.
3: 그러니까 저처럼 50이 넘어가면 예. 대부분 다 종교의 의지를 하고 앞날이 불안하니까 죽으면 좋은 데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얘들은 믿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앞날은 불안하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뭐 취직도 안 되고 뭐 결혼하자니 집은 사야 되겠는데 집값은 오르죠. 전세 없고 월세 치솟고
1: 밥이 좀 안 보이고
3: 그리고 자기 주식은 또 안 가지고 있어. 심지어 포모까지 오는 거죠. Fear of missing out. 나만 네.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의지처가 없는데 마치 아 그러니까 또 부모도 좀 그렇고요.
1: 예.
3: 그다음에 기존의 종교가 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 가면 뭐 기부를 하는데 방식이 있고 소통의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기만의
1: 그 개성 있는
3: 그렇죠. 네. 그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요즘에 K무속 이래서 외국인들까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럼 네. 뭐 외국인들에게도 뭐 사주 보는 것들이 유행이라고
3: 맞아요.
1: 하고
3: 맞아요. 뭐 타로는 기본이고요. 네,
1: 지세대들도 그렇고.
3: 맞아요. 네.
1: 그럼 전국 곳곳에 이런 기운 좋은 명당들 또 많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3: 네, 그럼요. 이것도
1: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시는데
3: 네.
1: 어디로 먼저 안내해 주실까요?
3: 서울부터 찍어야 됩니다. 요즘에 가장 힙한 곳 중에 하나인데 서울에 있는 가장 또 탑을 찍는 대학이 있죠. 에스대.
1: 네.
3: 에스대를 품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관악산.
1: 아.
3: 네, 관악으로 달리는 원래 이름이 여기가 이제 화기가 강하다 그래 가지고 네. 화산 이렇게 부릅니다. 화산이다.
1: 지금 기자님 머리 색깔 보니까 기자님도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강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3: 제가 최근에 관악을 찍고 왔는데 네. 머리가 빨개졌습니다.
1: 더 빨개지셨구나. 다녀오시고 나서.
3: 이게 뭐 화기운이 넘쳐흐르는 거죠.
1: 확실히 화기운이 넘쳐나는 곳 관악 네. 설명해 주실까요? 계속해서.
3: 관악이 원래는 이제 꼭대기 쪽을 연주대라고 부르고요. 산은 원래 송악, 감악, 운악, 화악산까지 더불어서 경기도 오악을 뽑았습니다. 악산, 네. 바위가 많은 산 중에 오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가 굉장히 크죠, 터가. 그래서 본래 이제 등산하다 보면 과천 권역에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1: 예.
3: 그다음에 서울대 쪽에서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 안양.

0: 마천 안양 두루 걸쳐있는 와이드한 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단 코스 꿀팁 드릴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갑자기 내가 화기운이 부족한데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 대학교의 건설환경종합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예.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입구에서 버스 타고 한참 들어갑니다. 아유, 대학이 커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코스, 요걸 이제 A코스라 그러는데 정상까지 4km. 저는 여기로 갑니다. 예,
1: 꽤나 높은 곳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여기 코스 타봤는데.
0: 올라가셨구나.
1: 네, 한 2년 전에 갔습니다. 최근에 못 가고.
0: 2년 전에. 그때 당시면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때.
1: 네, 그렇죠, 그렇죠.
0: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죠. 여기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코스가 여기를 대부분 다 뭐 찍으러 가냐면 MZ들 인증샷. 그 연주대 정상에서 기운을 받는 걸 찍는다 그래서 요걸 요즘에 관쫀쿠라 불러요.
1: 관쫀쿠요? 네. 두쫀쿠를 따가지고 따서.
0: 관쫀쿠다. 그래서 여기로 가시면은 우리 진현 하나 정도의 어떤 굉장히 운동 좋아하시는 액티브한 분들 2시간 컷. 그 정도 충분하고요. 저처럼 좀 노쇠하다 이런 분들은 한 3시간 잡으셔야 됩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악을. 예. 악산이라고 그 악자가
1: 어려운 산들을 악산이라고 한다면서요?
0: 악소리 난다고. 계속 악악 그래요. 그래서 B 코스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기본 코스 9.4km고요. 관악산 여기에서 출발을 하고 4시간 40분. 그러니까 반나절을 충분히 돌아야지 되는 코스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여러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게 관악산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네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다양하죠.
1: 근데 뭐 긴 코스로 가도 이렇게 익수 기자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또 네. 올라가 있지 않을까.
0: 그래요, 그래요. 네.
1: 근데 요즘에 왜 관악산이 특히 더 유행인 거예요? 왜 좋은 기운이 원래 있다는 건 사실 널리 알려져 그렇죠. 있었는데 왜 특히나 요즘
0: 한 예능 프로그램에 또 명리학자 한 분이 나오셔서. 일이 안 풀릴 때 가라.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이런 이야기 쓰잖아요. 뭐 기막히다, 기가 차다, 막 이런 거. 기가 안 뚫리니까 그렇다. 그래서 뭐 일이 안 풀릴 때 이 산을 가서 세 번만 가면은 풀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이 됐고요. 그 다음에 관악이 왜 이렇게 난린가? 예전부터 이게 화기운이 넘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넘치냐면. 경복궁을 창을 태조 이제 조선 왕조 이제 설계를 하시면서 정도전이 모든 이제 그
1: 틀을
0: 기본
1: 짰잖아요.
0: 틀을 짜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경복궁을 세울 때 있죠. 세울 때 남쪽으로 딱 봤더니 정문을 내려고 딱 봤더니 남쪽으로 쑥 내려오는데 관악이 있는 거예요. 예. 관악의 그 화기가 경복궁을 해치려는 거지.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원래 경복궁에다가 해태라고 아시죠?
1: 예.
0: 그 해태상이라고 걔는 불의 기운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 영물이라 그러고
1: 그런 동물이었군요.
0: 예, 그다음에 드물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 가면은 이 솥단지처럼 해 놓고 물을 채워 놨어요. 항상. 거기 이제 화 기운의 귀신들이 와서 그러니까 물에 비치면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고. 그런 의미도 있고 그 사이에 놨던 게 숭례문. 그러니까 숭례문 연판을 4대문 중에 유일하게 세로로 세우잖아요.
1: 예.
0: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사 지내면서 지방 태운다 그러죠. 지방을 태울 때 불 잘 타라고 그 이렇게 세로로 지방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숭례문 연판을 세로로 유일하게 세우고 맞불을 넣는 거죠. 그 정도로 화기운이 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1: 예.
0: 이 정도가 굉장히 그래서 그 경복궁 안에는 그 경회로 밑에 호수 청룡을 두 마리 놓고 뭐 이런 설들이 다 보면 불의 기운을 해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1: 그 관악의 화 기운을 막기 위해 설치한 정도단에 설치한 여러 요소들이 있거든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1: 이렇게 궁 투어 할 때 나중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면 더 재밌겠다는
0: 맞아요,
1: 생각도.
0: 맞아요. 궁 투어 하실 때도 그런 거 염두에 두고 보면은 한층 더 재미가 올라가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네네.
1: 요즘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힙한 장소가 되면서 관악산이 이렇게 인증샷 찍으려고. 한다면서요. 근데 연주대는 당연히 인기가 많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연주대까지는 올라가시는데 예. 연주대에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인기가 워낙 많다. 우리 2년 전에 진현 하나 갔을 때랑 차원이 달라졌거든요.
1: 요즘에는 막 연주대 앞에서 찍으려면 30분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0: 30분이 뭐예요? 1시간.
1: 1시간.
0: 기본 1시간인데 이게 이제 그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앞에다가 그 통행로 안내판을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맨 우측으로 가시면 예. 일단 밀립니다. 거기가 뭐냐면 연주대에 올라가시면 앞에

0: 관악산이라고 문구가 딱 적힌 바위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정상방이라고 우리가 정상석이라 부르고 거기서 인증샷 찍거든요. 그 이제 기운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줄이 관악산 그 정상석을 찍는 줄이에요. 맨 우측 줄. 글로 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상석을 찍고 싶다. 내가 인증샷 찍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우측 줄. 그 다음에 왼쪽 줄은 나오는 줄. 너무 막히다 보니까 좌우가 이렇게 일방통행길처럼 그 폭이 한 2m밖에 안 되거든요. 마지막.
1: 아니, 자칫하다가 사진 찍으려다가 지금 해지겠어요.
0: 그러니까 그래서 가운데 줄이 있습니다. 가운데 줄. 네네. 가운데 줄은 일반적으로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냥 정상에 앉아서 기운만 먹고 싶은 사람들의 줄. 여기가 또 화기가 제가 되게 강하다 그랬죠.
1: 네, 예.
0: 그래서 여기 정상석에서 꼭 드셔야 되는 명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뭐 파냐면 아이스크림 팝니다. 그 화기를 이 얼음으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다양하게 있는데 이 아저씨들이 카드도 받아요. 신용카드도 받으니까.
1: 요즘에 제철이겠어요. 그분들은 장사가.
0: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여기 사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이거 얼마나 장사 많이 되십니까? 매출이 두세 배 늘었는데 자기는 사장님이 아니고 알바다. 사장님 오시지도 않는다.
1: 야, 저는 네. 그 연주대 사진 찍으러 가는 것보다 이게 더 끌리는데요.
0: 아, 그렇죠. 그 다음에.
1: 박스 하나 들고 올라가야 네. 되나?
0: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증 포인트가 어디냐면 그 연주대 가기 직전에 마지막에 약간 그 이렇게 공터처럼 펼쳐진 곳이 있어요.
1: 네.
0: 공터에서 쫙 보면 정상 쪽 연주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주대를 딱 바라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연주대의 모양이라는 게 되게 아까 우리가 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1: 예.
0: 연주대를 떠받치는 바위가 위로 솟아있어요. 그 바위가 불꽃바위라 불러요.
1: 불꽃바위.
0: 진짜 그 촛불처럼 바위들이 이렇게 치솟아 있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S대 나온 분들은 잘 아실 텐데
1: 있으시겠죠.
0: 바위들이 위로 치솟아 있는데 그 바위 숫자가 세 번만 알지만 정확하게 12개입니다.
1: 12개.
0: 이거를 이야기해 주시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왜냐하면 그걸 세지를 않으니까. 근데 저는 셌죠 또. 그 우리가 1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12개월로 나뉘잖아요.
1: 예.
0: 12개월로 나뉘고 그다음에 그거 이 띠가 자축이면 진사업 신유술을 해서 12개 띠로 나뉘거든요. 우리 진현아는 무슨 띠죠?
1: 저는 말띠입니다.
0: 말띠죠. 예. 그러니까 이 그 화기가 강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1: 네.
0: 늘 말씀을 드리고 화기가 강한 분들 사실은 이 화기가 강한 산에 오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화폭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화기가 약한 분들은 가서 기운을 받기가 되게 좋다고 믿거나 말거나 풍수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말띠분들 있잖아요. 말띠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주팔자가 8자인데 팔자가 4개 기둥에 연월일시 4개
1: 네.
0: 기둥 8글자를 사주팔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중에 한 글자를 이미 오 그 불꽃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올해가 병오년이거든요.
1: 그래서 화기가 넘치는
0: 화기가
1: 해라고 하더라고요.
0: 화기가 넘치는 해에 오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관악을 가서 불기운을 받으면 오히려 넘쳐서 텐션이 올라가지고 폭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오르시면 되는 거죠.
1: 한 내년쯤에 좀 이 관악의 인기가 줄었을 때 한번
0: 그렇죠.
1: 가봐야겠네요. 저는.
0: 그리고 여기가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1: 예.
0: 예전에 우리 그 세종대왕한테 왕위를 물려준 형들이 있잖아요. 효령대군하고 뭐
1: 양령대군.
0: 잘 아시는구나. 그 분들이 이제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며 올라서 기도를 했던 것도 그 연주대 위에 있는 응진전. 그 다음에 세조. 우리 수양대군.
1: 예.
0: 그분이 단종을 또 내치고 죽이잖아요. 근데 죽이고 난 다음에 꿈에 단족의 엄마 혹은 또 야사에 의하면 와이프
1: 예.
0: 정순왕후가 나타나가지고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침이 닿인 곳에 그 피부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조가 피부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도 여기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역사적인 스토리와도 맞물리는 곳이 많다. 이게 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증샷 포인트에
1: 예.
0: 야사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현판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재밌게 스토리도 알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1: 그런 읽고 오는 재미들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다음에 횟수 중요합니다. 네. 세 번은 꼭 방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몇 번째냐 물어보면 나 저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저 세 번째 찍고 이번에 운퇴입니다.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1: 그 넘치는 이 관악의 화 기운을 받으려면 세 번은 가줘야 된다.
0: 네, 세 번은 가야 된다. 이런 썰이 또 있습니다. 믿거나.
1: 저도 뭐 두 번은 더 가야겠지만 내년에 저는 가보는 걸로 하고.
0: 네, 알겠습니다.
1: 관악산이면 이제 서울대 주변이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럼요. 말씀하셨는데 네. 대표적인 먹거리들은 뭐가 있을까요?
0: 아, S대 주변에 뭐 가장 유명한 게 백순대거든요. 순대 중에 하얀색.
1: 타운이 있잖아요.
0: 타운이, 네. 타운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볶음 시키면은 순대국을 그냥 보너스로 줍니다. 아, 지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놀란 거는 저는 최근에 갔다 왔잖아요. 이 주변으로 순대국 집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힙한 게 뭐냐면 뭐 리본 달리고 하는 파란 색깔 리본 달리고 하는 거에 보면 약간 퓨전 형식의 냄새 안 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집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 집이나 가셔서 순대국 한 그릇 딱 드시고 나오시면 이게 또 따끈따끈한 국밥류가 수기운도 강하게 하지만은 또 화기운하고 관련이 있군요. 냅싹하게 드시면 고춧가루 이런 것들 좋잖아요. 화기 가득 받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1: 아니 오늘 이 오행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도사님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1: 네, 모쪼록 관악산 한번 다녀오시고 맛있는 네. 순댓국과 백순대도 먹고 오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힙한 기투와 명당 관악산이 끝이 아니잖아요.
0: 네, 이번에는 어디로 가봅니까? 가야죠. 이번에는 네. 충남 쪽을 한번 수기운 명당
1: 수기운.
0: 화를 한번 했으니까 우리가 네. 수기운 물기운이 가득한 거
1: 물러줘야겠네요. 아, 네.
0: 그럼요. 이런 표현 좋습니다. 우리 수극화라 그래서 예. 원래 물기운이 화를 누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경우가 좋죠. 말띠 분들이 네. 오히려 여기가 좋죠.
1: 아, 전 여길 가야겠네요.
0: 어딥니까? 텐션이 막 오른다 이런 분들은 충남 예산이고요. 요즘 영화 때문에 떴습니다. 예산 영화 중에 공포 영화 있죠.
1: 예.
0: 살목지. 그 영화 살목지의 호수가 여기 있습니다. 진짜 호수.
1: 예산이었구나.
0: 네. 그래서 여기 살목지 뜻이 살 죽일 살자. 예.

0: 이즘이라 그러고 여기는 스크린 투어리즘. 그래서 살목지 끝나고 난 뒤부터 힙플 너무 떠가지고 지금 MZ들이 몰려간다. 최근에 예산에서 너무 많이 오시니까 밤에 원래 공포 체험이라고 하잖아요.
1: 네네네. 공포 영화였고 그러니까.
0: 통행 금지령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행하지 마라. 니는 너무 많이 온다. 그래서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출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 와, 이 통금이 생겼군요. 예전에는 지금.
0: 아, 그래서 너무 주변에. 많이 가다 보니까 MZ들 사이에는 여기를 어떻게 부르냐. 우리 경리단길 유명하잖아요. 예, 예. 공리단길, 공덕 쪽에는 공리단길로 부르고 살리단길로.
1: 살리단길이.
0: 가서 그렇구나. 여기서 살목지를 찍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살리단길로 부르고요. 댓글들도 MZ들 댓글 되게 재밌어요. 오히려 귀신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니까 테마가 됐다. 귀신들이 테마가 됐다. 이런 거. 귀신도 사람 구경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귀신들이 오히려 놀라서 자빠지겠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 밤에 가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낮에는 또 어때요?
0: 아,

0: 갑자기 또 궁금한데.
1: 그래서 말이죠. 네. 여기는 낮에 가시면 이게 사실 공포 때문에 우리가 공포스러운 여행지로 알고 계시지만 반전. 여기 장난이 아닌 원래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살목지라는 표현이 붙은 게 살자가 원래 화살이란 뜻이 화살.
0: 아, 화살이란 뜻이에요?
1: 죽일 살자를 쓰긴 하지만 그게 아니다. 화살을 쓰고요. 요일 때 가장 많은 나무 종류가 원래 화살나무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이 화살나무를 보면 네. 우리 청취자분들 찾아보시고 깜짝 놀랐는데 그 화살 뒤에 있는 요 촉, 그 촉 말고 맨 끝 깃털 부분 있죠. 네네. 요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0: 잎이요?
1: 야, 나무가. 나무 자체가.
0: 아, 나무 자체가.
1: 그래가지고 이게 재질은 코르크 재질. 그쪽은 화살 그 끝 부분의 모양을 네. 그대로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귀신을 쫓는 나무예요. 반대죠. 귀신을 부르는 나무가 아니고 귀신을 쫓는

0: 황새의 서식지예요.
1: 보기 힘든 황새의 서식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 그래서 오싹하다는 의미를 버리시고요. 낮에는 편안하게 가시면 되고 여기 최근에 국가 생태 탐방로로 조성이 됐습니다. 생태 드시는 거 아니고요. 진짜 입맛 다시지 마시고요.
2: 갑자기 이런 아재 개그를.
1: 그래서 그 여기가 예산의 황새가 유명하다 보니까 황새 공원이 있어요. 황새 공원에 출발하고 황새 서식지가 살목지 여기 지나고 목재 데크길로 쭉 해가지고 전망대도 있고요. 다양한 포토존들이 형성돼 있으니까 진짜 정말 낮에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낮에 가시면 되고 생태 투어 한번 쫙 즐기고 그 물 기운 있죠. 수기운을 듬뿍 받고 오시면 됩니다. 그 수기운이 사실은 재물 뜻하잖아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야 물은 재물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아 수기운을 듬뿍 받고 오시면 올해 재물복이 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2: 낮밤의 매력을 모두 느낄 네. 수 있는 살목지도.
1: 그럼요. 아니고. 그럼요.
2: 매력적인 여행지일 것 같아요. 다음 추천해 주실 곳은 또 어딜까요?
1: 다음에는요. 산청 한번 찍겠습니다. 지리산 자락이고요. 경남 산청. 예. 여기는 동의보감천은 워낙 유명하죠. 그러니까 허준님의 생가가 있다는 썰도 있지만 촬영지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가 동의보감천. 그래서 원래 이곳이 워낙 유명한데 231만 제곱미터 어마어마하죠. 축구장으로 따지면 예, 324개 규모입니다. 동의보감청. 그래서 뭐 다양한 뭐 온열 체험, 어이복 체험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많은데
2: 한방 체험도
1: 한방 체험 있고요. 뭐 그러니까 이게 한방으로 유명하다는 의미 자체가 터가 좋다는 거잖아요. 네. 산청 터니까. 그래서 굉장히 옆으로 허준하고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뭐 허준 순례길 기타 등등도 많고 요즘에 가면 힙한 곳이 여기에 출렁다리 안에 있어요. 200m가 넘는 건데 여기 무릉교라고 그래서 네. 경치가 무릉 정말 무릉 노원 같다. 그런 느낌으로 쫙 펼쳐 출렁다리 있고요. 이런 것들 다 보는 건 좋은데 뭐냐면 여기에 길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 그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여기에 테마공원이 있는데 무릉교 지역에 한방 기체험장이 있어요. 여기서 기 테스트를 하면서 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기 받을 때 뭐 합니까? 이렇게.
2: 이걸 손을 떼보라고.
1: 그렇죠.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O 모양 닮았다. O링이라 그러거든요. O링. O링 테스트 하면서 요 떼보세요. 이렇게. 진이 하나 줘보세요. 이렇게. 떼. 이 기가 없거든 지금.
2: 살목지 가야겠네.
1: 여기에 가시면은 기체험을 어떻게 받냐면 석경. 귀감석, 복석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석경은 돌로 된 거울, 귀감석은 귀가 거북이 모양이잖아요. 거북이 얼굴 모양의 돌, 그래서 복석은 누워 있는 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인기 있는 게 귀감석. 무게가 127톤. 초대형 바위가 있어요. 어른 키만한. 우리 진현아가 서서 안으려고 해도 안을 수가 없는 크기.
2: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기운이 넘치고 좋아 보이죠.
1: 그럼요. 그 거기에 가운데 황기라고 한자가 딱 써 있어요. 그 황기에 손을 딱 대시고요. 길을 딱 받습니다. 그냥 받고 오링을 딱 하잖아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서 길을 받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2: 그렇군요.
1: 네네네.
2: 산청까지 우리가 가봤는데 산청에는 또 뭐가 맛있을지 먹을거리가 뭐가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1: 아하, 요 산청 쪽에는 산나물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에 그 연잎밥 정식 유명합니다. 여기 유명한 사찰이 하나 있는데 사찰 음식 전문 그 절이라 그래서 금수암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찰 음식 전문 템플 스테이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스님이 되게 유명한 스님이 여기에 사찰 음식 불교 문화 사업단이 템플 스테이를 운영을 하는데 네. 거기에 되게 그 약간 레스토랑 같은 게 있어요. 그 레스토랑을 총괄하는 스님께서 여기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2: 셰프 스님이 계시군요.
1: 셰프 스님. 요즘에 뭐 또 흑백으로 유명한데. 네. 셰프 스님 나오셔가지고 원래 이제 연잎밥 정식을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사찰에서 금수하면서 팔고 있거든요. 요거 드시고 나오시면 이 건강도 찾고 어떤
2: 기운 진짜
1: 기운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경남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역별로도 우리가 보통 그 터의 어떤 기운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경남이나 부산 쪽은 화기가 강하다. 역시나 승질이 급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막 물어보면 바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화기가 강하다. 그래서 연잎밥으로 좀 다스려주면 좋다. 이렇게 기운을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지요.
2: 또 하나 이

0: 근처에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코스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근처에는요. 요즘에 힙한 곳들 중에 남산자락에 호텔 하나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 여기가 로비. 로비가 거기서 내려다보면 한강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물 운이 터진다 그래서 이 로비에서 요즘에 연인들끼리 선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미팅 있죠. 요런 거 많이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좋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을 끼고 있으면 아까 수기운 자체가 재물 운을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강 자체, 물 자체가 수기운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집에 뭐 가볍게 어항 같은 거 하나 두면 수기운 재물복이 터지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믿거나 말거나요.
0: 네. 네, 화기운이 광한 관악산부터 시작해서 네. 충남 예산의 살목지 그리고 네. 산청의 동이보감촌까지 기 네. 좋은 곳들 많이 알려드렸는데
1: 아 근데 진짜 기 좋은 곳 하나 더 있어요.
0: 어디에요?
1: 우리 스튜디오 그리고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있죠. 진현아나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막 귀로 들으면 귀가 쏟거든요.
0: 네, 이런 거. 네. 이곳 여의도 KBS 라디오 스튜디오까지. 네. 네, 일단은 우리 신익수 기자께 많은 분들께서 좋은 기운을 얻어가시지 않았을까 그럼요.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행이 필요해 매일경제신문 신익수 여행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네,
0: 기자님.
1: 고맙습니다.
0: 네, 여러 곳들 알려드렸는데 직접 가보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모쪼록 남은 한 주도 기운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길 청취자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정연재 PD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가운데는 글자의 모양이 비슷해 표기할 때 혼동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사를 예로 들어보면 명사의 끝부분을 아이로 쓰는 것과 어이로 쓰는 것이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 표기형인지 고민스러울 때가 종종 있죠.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짐을 얹어 사람이 등에 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운반기구를 말하는 지게와 물건을 덮는 물건을 총칭해 부르는 덮개의 경우에 어느 것을 아이로 쓰고 어느 것을 어이로 쓰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말에서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아이를 쓰는 개가 있습니다. 날개, 덮개, 베개, 지우개와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일부 동사에 그런 일을 하는데 쓰는 기구라는 것을 나타낼 때 어이를 쓰는 개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게, 집게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로 된 개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게, 집게와 같이 어이를 쓰는 단어들을 따로 알아두시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15m, 산지 쪽은 초속 20m까지 풍속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오늘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 호남, 제주에 비가 흩뿌려지겠고요. 또 낮까지 그 밖에 중부 전 지역과 영남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5mm 미만으로 극소량입니다. 오후부터는 구름이 걷히기 때문에 어제 낮보다는 기온이 오르는 곳이 더 많겠습니다. 비구름대 영향을 보다 더 받는 지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선선할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일요일에는 30도로 점점 더워지겠습니다. 세계절 여름

0: 여름을 앞둔 시점 답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강릉이 27도 정도 되겠고요. 대전이 25도, 전주는 23도에 머물겠습니다. 22도에서 3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 17도 등 13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2에서 28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이란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또 급락했습니다. 현재 시각 27일 ICE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4.29달러로 전장보다 5.3%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종가도 배럴당 88.68달러로 전장 대비 5.6% 내렸습니다. WTI 선물 종가가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이란 전쟁 종전 협상 타결이 임박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것이란 기대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36% 오른 5만64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푸어스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02%, 0.07%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시에 최고치를 경신해 마감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7일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란은 매우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의 군사력이 모두 사라졌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뒤 그들은 기력이 닿은 채 협상하고 있다면서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 그걸 끝장내야 할 수도 있다라며 군사적 공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성과급 보상 체계 등을 둘러싸고 대립한 카카오 노사의 임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 카카오 노사의 2차 조정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노사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몫으로 할당할지 여부 등에서 맞서왔습니다. 조정 결렬로 카카오 본사까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파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오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27-2031년까지 중기 자산 배분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의 올해 목표 포트폴리오의 국내 주식 비중은 14.9%로 최대 19.9%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 들어 코스피가 크게 오르며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이 24.5%였고 현재는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치를 넘었기 때문에 매도를 통해 목표 비율을 맞춰야 하지만 이 경우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올해 네 번째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신현송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인 만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당분간 시장 흐름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메시지가 함께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티켓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미국 뉴욕주와 뉴저지주 검찰이 국제축구연맹 FIFA를 상대로 티켓 부정 판매 의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과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현지 시각 27일 성명을 내고 FIFA의 월드컵 티켓 판매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FIFA 측에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FIFA는 월드컵 티켓 구매를 혼란과 허위 품귀 현상,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 난무하는 시련으로 만들었다며 우리는 FIFA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미국 방산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차세대 조기경보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의 보잉 대신 스웨덴 사브의 기종을 선택했습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현지시각 27일 오타와에서 열린 방산회의에서 사브의 조기경보기 글로벌 아이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입니다.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 제주도에 낮사이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수량은 전국 모두 5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남호가 이란산 미사일에 공격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6.3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서울에서 긴급 자담회를 열어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충남을 찾아 서울 소소문 고가붕괴 사고로 일시 중지했던 선거운동을 재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각각 부산을 방문했죠. 전격 인터뷰 1부에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3부에선 민주당과의 단일화 재경선을 수용한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를 인터뷰합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8,000선을 넘은 가운데 주식 매매 대금 결제 주기 단축을 제안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호가 공격받은 지가 23일 만에 정부가 공격 주체로 사실상 이란을 지목했죠.
1: 네, 정부는 남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산 누르 계열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를 분석한 결과 엔진과 부품 그리고 탄두 형태가 이란이 만든 미사일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호로 날아온 미사일 중에 터지지 않고 형태가 비교적 온전한 게 있었는데 이걸 분석해보니 탄두의 모습이 이란 대함미사일과 유사했고 또 부품에서 이란 제조사로 추정되는 각인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10일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만 해도 이 공격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면서 한층 강경한 태도로 보였습니다.
0: 네, 조사를 해보니 남호로 날아온 미사일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실제 피해를 주려는 공격이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고요?
1: 네, 정부는 이 미사일이 우연히 스치거나 아니면 경고 차원에서 발사된 게 아니라 선박을 실제로 타격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미사일 두 발이 1분 간격으로 같은 지점을 향해 날아온 걸로 조사됐고요. 또 이 미사일 탄두 안에 선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고폭 화약이 들어있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단순 경고용이 아니라 폭발력을 가진 실전용 무기였던 건데 국방부 관계자는 해군 지휘 경험으로 볼 때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를 갖고 발사한 걸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아직은 이란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격했다고 공식 결론을 내린 건 아닙니다. 이란산 무기였다고 해도 중동 인근 국가에 수출된 것도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의도로 발사했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아직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우리 선박이 25척에 달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이란의 반응도 나왔죠?
1: 네, 정부는 어제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강하게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는데요. 이란 대사는 한국 기자들에게 이란은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때문에 중동의 긴장이 커졌다. 이 적대국의 가짜 깃발 작전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인했습니다.
0: 삼성전자 노사의 올해 임금 협상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파업이 일단 봉합됐습니다.
1: 네, 삼성전자 노사의 올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어제 조합원 투표에서 최종 가결됐습니다. 이 투표 참여율은 95%를 넘었고 찬성률은 73.7%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를 넘어서 산업계 전체를 긴장시켰던 파업 사태는 일단락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분위기는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 삼성전자 사업 부문별로 표심이 아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직원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지만 스마트폰과 TV, 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들은 반대로 대부분 반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성과급 격차 때문인데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경우 반도체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성과급과 자사주를 합쳐서 최대 6억 원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반면에 비반도체 부문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실제로 비반도체 직원들이 많은 삼성전자 노조인 전삼노에선 찬성률이 20%대에 그쳤고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노조인 동행노조가 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투표에선 반대가 99%가 넘게 나왔습니다.
0: 삼성전자의 노노 갈등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사장단이 직접 입장을 밝혔네요.
1: 네, 삼성전자 사장단은 이 노사관계와 경영 전반을 깊이 성찰하겠다면서 앞으로 5년간 상생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비반도체 부문을 이끄는 노태문 사장은 DX 직원들이 느낀 소외감과 박탈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행노조가 이 합의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소송까지 검토하고 있고 삼성전자 주주단체도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합의는 상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서 갈등의 불씨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0: 네. 삼성전자에 의해서 카카오 본사 노사가 2차 조정에서도 핵심 쟁점인 성과급과 주식 보상 체계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 네, 카카오 본사 노사는 어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밤 11시 정도까지 협상을 이어갔는데 이 성과급과 주식보상 문제를 놓고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카카오 본사 노조가 이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DK테크인과 엑셀게임즈와 같은 계열사 네 곳도 쟁의권을 먼저 확보한 상태라서 이 본사와 계열사가 함께 움직이는 공동 총파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노조가 다음 달에 파업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카카오 창립 이래 그 첫 파업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당장 파업을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노조 내부 논의를 거쳐서 파업 시점과 방식 그리고 범위를 결정할 거고요. 또 노사의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파업을 하게 되면 카카오가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금융과 클라우드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0: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는데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1: 네, 경찰은 사고 당일 곧바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이들은 어제 새벽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와 함께 합동 현장 감식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철거공사 관련 계약 서류를 확보했고요. 실제 현장에서 이 계획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이미 이상징후가 사전에 발견된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여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사고 당일 새벽에 이제 고가도로 상판을 받치는 거대한 구조물이 약 3cm 내려가는 침하 현상이 있었는데 이걸 인지해서 공사를 중단시키기는 했지만 이후에 인근 도로와 철도를 통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현장 안전 진단을 하다가 결국 붕괴 사고가 났고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던 건데요.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도 왜 조치를 이렇게밖에 하지 않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점 입니다.
0: 네. 서울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1: 네, 서울시는 거더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선 이 작업자들이 고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이 긴급 안전점검이 필요했다고 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침하 현상이 발생했다면 더 강한 통제나 보강 조치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0: 네. 사고 현장 철거 작업은 언제 재개될까요?
1: 서울시는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우선 긴급 철거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일부 작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서 이르면 오늘부터 공중비계 철거 작업 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고요. 서울시는 전체 철거와 철도 복구까지 약 40시간 정도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0: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산을 찾았는데 국민의힘에선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어제 부산 영도 남항시장을 찾아서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틀 전 자갈치 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서 이틀 연속 부산 전통시장을 찾은 건데요. 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시민들과 사진 찍고 이제 악수를 하면서 민생 행보로 이어갔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국 시장 투어를 하면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했고요. 민주당 김현정 선대위 대변인은 선거 기간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냐.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0: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의힘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과 울산을 찾았습니다.
1: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울산과 부산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고선 박경준 부산시장과 김도견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면서 보수층 결집 메시지를 냈는데요. 부산 기장시장에선 지지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큰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정성래 대표가 탄핵당 한 전직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의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전교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여파입니다. 오늘도 KTX와 일반열차 운행 차질이 이어집니다. 출발역이나 도착역이 바뀌는 구간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열차 이용하실 분들은 운행 시각과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경의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 전동차 운행이 중지되고 있으니까요. 대체 교통편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출근길 비교적 무난하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고장난 여파를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수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갈 분기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둔대 분기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동군포 부근부터 정체입니다. 남해 2지선 김해 방향 서부산 낙동강교 부근의 정체도 고장난 차가 있어서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0: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목요일에는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감했더라고요.
3: 네, 일단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어떻게 보면 출렁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를 좀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정부의 좀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과 관련된 기대감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런 가운데 좀 반도체 최근에 좀 상승세가 좀 상당히 강했는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장 후반에 이제 메타 플랫폼이 AI 챗봇 유료 서비스를 좀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시장의 또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좀 그러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사이버 보안 같은 최근에 상당히 좀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살짝 부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뭐 이제 M7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라든지 뭐 자동차 사실 뭐 여행 항공 같은 어떻게 보면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이면서 좀 업종 내 차별화 순환매가 좀 나오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반도체 업체들의 등락 속에서도 메모리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3: 네, 이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도 좀 제가 볼 때는 일맥상통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UBS에서도 뭐 1600불 이상의 지금 이제 목표가가 나온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여러 업체 제가 대체 가능한 칩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정당화될 수 없다. 결국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이 유일하다라는 어떤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좀 시장에서 관심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장 후반에는 뭐 콜옵션 거래가 좀 급증을 하면서 사실 수급에 대한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좀 돌고 어떻게 보면 업종 차별화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비롯해서 뭐 시게이트, 뭐 샌디스크 같은 어떻게 보면 메모리라든지 낸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미국 증시를 보니까 오랜만에 자동차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더라고요.
3: 네. 일단은 뭐 유가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테슬라에게 좋은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지금 4월 달에 올 4월에 유럽 차량 등록 대수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67% 이상 증가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가 한 1% 정도 상승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에게는 좀 간만에 전기차와 관련된 호재 뉴스가 좀 쏟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ESS라고 불리는 에너지 저장 사업 진출했다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자동차 섹터지만 어떻게 보면 AI 붐에 어느 정도 좀 편입이 되는 좀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GM 같은 경우는 또 GM 디펜스가 아르테미스 달 탐사 차량에 지금 이제 배터리 전기 추진 시스템을 공급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또 GM 같은 경우는 또 우주항공 쪽과도 좀 제가 볼 때는 엮이는, 그래서 모멘텀이 좀 다양해지는 어떤 그런 자동차 섹터를 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뭐 스탈란티스 같은 경우는 유가에 대한 어떤 하향 안정세 이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주요하게 좀 작용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어제 오랜만에 자동차 섹터 전반에 어떤 훈풍이 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유가 추이는 어땠습니까?
3: 네, 유가가 정말 드라마틱컬하게 내려가는 좀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한 94달러, 그러니까 한 지금 전일 대비 한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지금 WTI 같은 경우도 88달러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장 대비 한 5% 정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특히 WTI 기준으로 90달러 이하로 지금 내려왔는데 이게 지난달 20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내려온 어떤 그런 수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제가 이제 앞에서 미국 정부 얘기했었는데 미국 정부는 아무래도 좀 부인했습니다만 이란 국영방송이 양국의 협의 중인 MOU의 비공식 초안을 입수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1: 네.
3: 그래서 미국이 이란은 주둔의 어떤 병력들을 철수하고 이란에 대한 뭐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이 이제 포함됐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종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강한 기대감을 좀 제가 볼 때 보여주고 있고요.
1: 네.
3: 그런 측면에서 원유 가격이 이 정도를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하면서 글로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그러다 보니까 유가 자체가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1: 네. 자, 국내 증시 코스피는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있어요.
3: 네. 일단은 코스피는 정말 만스피를 향해 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일단 어제 8200선 돌파했고요. 장중에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 8400선까지도 막 터치를 하면서 사실은 네. 급등세, 상승,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오후에 좀 일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8200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기관, 개인의 어떤 매수세가 좀 상당히 지수를 이끌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1: 네.
3: 특히 이제 어제 좀 빼놓으면 안 되는 ETF,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영향으로 반도체 쪽의 수급이 확실히 좀 몰리는
1: 네.
3: 좀 그러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종 봤을 때, 업종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섹터가 좀 하락하는, 결국 이제 모든 수급이 반도체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좀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너무 억울하게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1: 네.
3: 코스닥 같은 경우 3.36% 좀 하락을 하면서 113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대형주 두 종목이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 있는 모든 이제 수급을 다 지금 가져가는 좀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어제 연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뭐 안 그래도 사실 반도체로 쏠리고 있는데 어제는 그 두 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출시됐잖아요.
3: 네.
1: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3: 와, 거의 이제 정말 열풍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국내 시장에서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품은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만든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3: 사실 이제 어찌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주문을 넣으려면 사전 교육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네.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려면. 그래서 매수 주문을 넣으려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이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어쨌든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실 때문에 양쪽을 다 동시접속하는 일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투자교육원의 사이트가 지금 마비가 되는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교육을 마친 후에 수료 번호를 증권사에 등록을 해야지만 실제 주문이 가능하다.
1: 네.
3: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제가 볼 땐 개인 투자자분들의 높은 관심 여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수요가 상당히 모였습니다만 저는 이번 주 내도 계속 ETF에 대한 수급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1: 네.
3: 다만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위아래로 움직임이 좀 강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두 배 레버리지 상품 중에서도 또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3: 일단은 16개가 좀 출시가 됐는데 가장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사랑을 받은 것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나온 타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자산운용에 나온 코덱스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용호상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이거가 코덱스에 대비해서 이제 수수료율이 좀 쌉니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거 쪽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자금이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좀 수급 자체가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이제 이 자산 운용사의 어떤 이런 제가 볼 땐 선호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선호도도 있는데 삼성전자 ETF에 한 3조 한 2천억이 들어갔다면 SK하이닉스에는 7조가 들어가면서 지금 운용사 쪽으로는 타이거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가 확실하게 좀 월등하게 좀 선호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거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3: 이 두 어쨌든 ETF에 관련돼서 거의 10조 원 이상의 지금 자금이 들어간 상황이 네,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자금이 어제 그랬습니다만 저는 오늘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1: 네네.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셋 삼성자산 운용 거래 대금이 거의 전체 90% 이상을 좀 차지하는 예, 좀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고
1: 네네.
3: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하게 좀 봐야 될 것이 주가 하락 두 배를 추정하는 인버스 ETF도 있습니다. 신한자산 운용과 한화자산 운용에서 나왔는데 어제 이 종목이 또 선전한 모습을 보이면서 위아래로 지금 변동성이 예.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레버리지 네. 상품들이. 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봐야 할까요?
3: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단일 종목 ETF가 계속해서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본주와 함께 ETF의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 네네.
3: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이 쏠림 현상 그리고 수급이 분산될 때 나오는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 동시에 제가 볼 땐 체크가 필요합니다.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반도체.

0: 그 어떤 순환매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시간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날씨 이선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목요일 아침 출근길 지금 어디에서 비가 오고 있을까요?
3: 네, 지금은 충청과 전라도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수도권과 충남, 전라도, 제주도에 낮까지는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경상도 내륙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 오늘은 오전까지 서해안에 낮까지 강원 산지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인천과 양양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있어 항공기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오전엔 내린 비가 점차 그치면서 오후부터는 맑아진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자외선 지수가 5단계 중에 가장 높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고 장시간 야외 활동하실 땐 두세 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선글라스와 양산, 모자 등을 함께 활용하면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오후에는 자외선이 대기 오염물질과 합쳐지면서 강원 영동과 경남,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으로 짙어지겠습니다.
1: 네, 비가 내리면서 좀 선선한 느낌이었는데 이거 그치고 나면 다시 더워진다고요?
3: 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강릉이 27도, 청주대전 25, 광주 24, 포항은 30도로 중부와 경상도는 어제보다 크게는 10도 정도나 높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서 다소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1: 네.
3: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점 더 올라가 주말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 이상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에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본격 인터뷰 1부에서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전화로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0: 네, 후보님. 네. 오늘부터 이제 여론조사 이 조사되는 거 공표도 금지되는 깜깜이 이제 기간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부르는데 또 이제 내일은 사전투표가 실시되고요. 지금쯤 되면 후보님들 어떤 심정이실지 조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1: 네, 선거가 막 빠지니까요.
0: 예.
1: 아, 그동안 그 해왔듯이 선거 끝까지 뭐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절박하고 간절하게 뛰고 있습니다.
0: 예.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기사 중에 네. 혹시 여론조사 관련한 기사 먼저 보시지 않으실까요? 어떻습니까?
1: 아침에 뉴스 볼 시간이 없어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예. 아침부터 바쁘기 때문에
0: 네.
1: 예, 아침에 뉴스를 못 보고 한 점심 식사 전에 이제 오전 뉴스를 좀 보는 편입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예.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오늘 아침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사들을 먼저 보는데 여론조사가 예. 마지막으로 이제 공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많이들 올라왔어요. 그런데
1: 예.
0: 초반보다 부산시장 선거가 좀 접전이다라는 결과를 보이는 여론조사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혹시
1: 네, 네, 네.
0: 유세하시면서요. 좀 그런 분위기 좀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1: 그 원래 선거는 이제 그 가까워질수록 그 이제 양쪽이 좀 결집을 하기 때문에 격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0: 다만 줄어드는 격차 대로 선거가 끝이 날지 또는 그 줄어드는 격차가 이제 골든 크로스를 넘어가지고 역전을 할지는 이제 알 수 없는 일이고요.
1: 예.
0: 전반적으로 뭐 부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이제 격차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제 후보님이 7번 선거를 치르셨는데 그중 6번을 부산에서 치르셨고 이번 선거가
0: 7번째도 부산입니다.
1: 네. 계속 다 부산이시죠? 네.
0: 네.
1: 근데 부산시장 선거는 후보님께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0: 그 부산이 지난 30년 동안 이제 침체 긴 터널에 갇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30년의 긴 침체 터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1: 네.
0: 그러려면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모아내서 그 방향으로 그 거침없이 갈 때 이
1: 네.
0: 30년의 긴 침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1: 네.
0: 해양수도 부산을 이제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1: 네.
0: 근데 해양수도 부산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북거왕로 시대가 개막을 하게 되고 북거왕로 시대가 열리게 되면 결국은 북거왕로가 가져오게 될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부산이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해운 항만 경쟁력과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을 해양수도 부산으로 키우게 되면 부산의 긴 침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해가지고 새로운 성장 거점과 성장 엔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라든지 HMM 매출이 10조가 넘는데요.
1: 네네.
0: HMM 본사의 부산 이전 또 전 세계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산 해사 전문 법원, 부산 설치 이거 2028년도 개청을 하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50조 원의 투자 재원을 가진 동남투자공사라고 하는 중앙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자원들을 부산에 집중적으로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고 한반도 남단의 새로운 성장 거점과 엔진을 만들어서
1: 네.
0: 대한민국 1극 체제를 극복하고 2극 체제를 완성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0: 해수부 부산 이전, HMM 본사 부산 이전 이 효과들이
1: 예.
0: 지금 부산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고 또 부산 시민들이 정말로 수십 년 동안 요구했는데도 안 됐던 일들이 이제 되는 것을 보고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기대를 통해서 부산이 이번에는 정말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많은 기대감을 부산 시민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네. 후보님께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바다의 날을 맞아서 부산을 찾으셨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말씀하신 그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동남권을 남부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
0: 그렇습니다.
1: 강조를 예. 했어요. 자, 보면서 후보님의 비전이 그 중앙정부와도 다 맞닿아 있구나라는 생각들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그게 왜 네. 그러냐면요.
1: 예예.
0: 대한민국이 지금 뭐 기업도 사람도 돈도 전부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1: 네.
0: 서울 수도권은 미어터져 죽어가는 형국이고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사람도 다 빠져버리고 기업도 빠져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형국이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대한민국이 서울 수도권이라고 하는 성장 엔진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위태롭게 날고 있는 형국인데 그러려면 대한민국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 수도권이라고 하는 성장 엔진 하나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한반도 남단 이 부산에 새로운 성장 거점과 성장 엔진을 하나 더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와 그 산하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두 번째는 사법기능을 총괄하는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개청시켜서
1: 네.
0: 5천억 원이라고 하는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이 저 해사사건 소송 비용을 부산이 온전히 흡수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 본사를 부산에 직접화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 그리고 네 번째는 부산의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AI 산업에까지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50조 원의 동남투자공사를 만들면 이렇게 행정과 사법과 기업과 금융을 부산에 집착화시키면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대한민국 호에 장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비전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5억 3특 전략, 지방주도 성장 전략의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이 부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부산에다가 국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경쟁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제 이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이틀 연속이 되다 보니까요. 예. 선거 앞두고 이거 선거 개입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0: 그러니까 아무리 선거라도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일은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대통령 하시는 일을 뭐 이게 뭐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1: 네.
0: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일은 하셔야 되는 것이고,
1: 네.
0: 더더구나 바다의 날은, 이게, 그, 대단히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 해양, 수산 쪽에 계신 분들에게 바다의 날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올해가,
1: 네.
0: 부산항 개항 150주년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개청된 지 30년 되는 해고, 해양수산부 부산시대 원년이거든요.
1: 네.
0: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다의 날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1: 네.
0: 대한민국이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국정과제 비전을 부산 시민들께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대통령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어제 같은 날 또 공교롭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어요. 부산 시장 선거라든가 뭐 북구갑 재보궐 선거라든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것은 제 판단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1: 예. 자, 지금 그 부산 북구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후보님의 지역구였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예. 지원 유세도 나가서 북항하고 원도심을 글로벌 해양특구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도 강조를 하셨고요. 근데 여론조사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 북구가 재보궐선거에 추이도 지금 경합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의 큰 어떤 지지세가 있던 곳인데 왜 이런 흐름들의 변화가 나타날까라는 궁금증들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역구에 이제 제 집사람이 이제 탕주를 하면서 엊그제부터 상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있거든요.
1: 아, 네.
0: 예, 예, 듣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이제 뭐 그렇게 나오더라도 지금 바닥 민심은,
1: 네.
0: 북구 주민들이 전재수를 키워가지고 더 큰 일, 더 큰 세상으로 나가라고 이제 부산시장 후보를 만들어주셨는데, 예, 그리고 그 북구에 이제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전재수가 이제 부산시장으로 이제 북구 주민들이 키워주셨고
1: 네.
0: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전재수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부산의 국회의원이 18명이거든요.
1: 네.
0: 18명 중에 민주당 국회의원은 전재수 한 명밖에 없었던 곳이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줘야 전재수가 부산시장이 되더라도 집권당 국회의원, 부산의 국회의원 18명 중에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재수를 위해서라도 전재수가 부산시장으로서 우리가 키운 전재수가 부산시장으로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있는 그리고 일 잘하는 집권당의 국회의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이제 최근에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1: 아, 네.
0: 예, 최근에.
1: 네네.
0: 그동안 이제 그 외지인들이 이제 북구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다가, 이제, 저 사람들이 전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고, 선거 끝나면 전부 다 떠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최근에는 이제, 여론조사에는 아직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1: 네.
0: 부산, 우리가 키운 전재수 제대로 일을 하려면, 힘있고 일 잘하는 집권당의 국회의원, 가정부가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론들이 이제 또 많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1: 아, 막판에 피치를 올릴 것이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1: 네. 작은 에피소드이긴 합니다만은, 네, 하정우 후보가 일부 유튜브 채널에 뭐 연속으로 나가면서 선거 로고송으로 보이는 노래도 부르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아, 저런 접근 방식은 좀 플러스 되는 것 같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는데, 혹시 관련한 얘기를 좀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0: 네, 그러니까 저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부산을 방문하신 거 아닙니까?
1: 예.
0: 그 선거를 목전에 두게 되면,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자원을 총동원하게 돼 있습니다.
1: 예.
0: 그게 전직 대통령이든, 어디 가서 노래를 부르든, 뭐, 다 동원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네. 되면 됐지, 뭐,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1: 네.
0: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1: 네네.
0: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북구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이제, 그, 어머님들 노래교실 같은 거, 많이 댕기거든요.
1: 아, 네.
0: 가면 어머님들 노래도 해라, 춤도 춰라, 뭐, 많이 합니다. 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1: 네네.
0: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네.
0: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는 측면에서.
1: 예예.
0: 뭐, 이쁘게 봐줘야지. 그걸 가지고, 이게 뭐, 비틀어서 볼 필요는 전혀 없고요.
1: 네.
0: 예, 예. 다 하는 겁니다. 예, 노래도 네. 부르고, 춤도 추고, 뭐, 다 합니다.
1: 네.
0: 예, 예.
1: 마지막으로, 하정우 후보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점에 제일 좀 포커스를 맞춰라라고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0: 예,
1: 말씀하시겠습니까?
0: 북부에서 제가 선거를 6번 했거든요.
1: 네.
0: 이게 앞서만 해봐도, 아,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알 정도로 제가 우리 북부 주민들은 제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정우 후보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무조건 그 주민들을 많이 만나라. 그리고 하정우 후보가 인상이 되게 선하고 또 이제 그런 반면에 일은 또 강단 있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최대한 많이 보이고 최대한 많이 찾아뵙고 최대한 많이 이제 악수를 하면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하늘에 해가 떠 있는 이상은 무조건 걸어댕기고 밤에도 12시까지 무조건 걸어댕기면서 지역 주민들 한 분 한 분 손을 잡으라.
1: 네.
0: 이런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고 지금 하정우 후보도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얘기로 다시 질문을 좀 옮겨가겠습니다. 1호 공약이 민생인데 특히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라는 그 제목을 붙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0: 네.
1: 앞서 제가 사실은 그 해양수도 같은 그랜드한 플랜 공약 얘기를 하다가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 좀 궁금해졌습니다. 예.
0: 네. 그러니까 해양수도 부산이 그랜드한 공약은 아니고요.
1: 네.
0: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직접 느낄 수 있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이 해양수도 부산으로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미 해야

0: 받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부산 회사 전문법원 이제 흡수를 하게 되면 회사 전문법원을 둘러싼 지식 서비스 산업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랜드하다기보다 대단히 구체적으로 지금 해양수도 부산이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 예.
0: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부산 민생 100일 비상 조치를 취하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이 삼중 부담 때문에 부산 시민들의 일상이 지금 짓눌리고 있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 이런 시민들의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은 민생 국이 부산시장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취임 즉시 시장 직속으로 부산 민생 안심 특별본부를 설치를 하고 즉각적으로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비상 조치들을 취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1호 공약입니다.
1: 네. 자, 그 예산에 대한 질문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뽕띠도 미술관 이게 지금 시민들의 공론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이 되고 또 부산 시민들이 대단히 이제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예산인데 1,1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국비가 하나도 없고
1: 네.
0: 전부 이제 부산 11호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예, 예.
0: 이런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외국의 어떤 그 오페라단을 초청을 해가지고 3일 공연을 하는데
1: 예, 예.
0: 세상에 100억이 더 드는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초청 공연을 한답니다.
1: 네.
0: 이 어려운 상황에.
1: 예.
0: 도저히 우리 부산 시민들이
1: 네.
0: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여불급한 예산들을
1: 네.
0: 전면 재검토해서 부산 시민의 삶을 지키는 쪽으로 예산을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예, 사실 그 경쟁을 하고 있는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뭐 해수부 이전, HMM 이전, 해사법원 개청. 다 좋은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문화산업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이 공약을 계속 밀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당연히 그렇습니다.
1: 네.
0: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는데
1: 네.
0: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수준이 이미 한류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걸출한 아티스트들이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이 주름을 잡고 있는 판에
1: 네.
0: 무슨 외국의 오페라단을 그것도 한 세 번 공연하는데 100억 이상을 들여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계 생태를 강화하고 부산의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고서도 이 부산에서 무대에 서고 그들의 역량을 키우고 그들의 역량이 축적이 돼가지고 그것이 다시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에게 그 성과가 돌아가고 결국은 부산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더 강화되는 쪽으로 해도 지금 이 부족할 판에
1: 네네.
0: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부산시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보세요. 그것도 쥐꼬리만큼 하면서 세상 전체 외국의 오페라단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서너 번 공연하는데 100억 이상의 예산을 쓴다는 그래서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이 붕괴를 하는 거거든요.
1: 네.
0: 대한민국이 이제는 문화예술을 리드하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1: 네네.
0: 근데 무슨 외국 오페라단을 들여와가지고 서너 번 공연하는데 시민의 세금 100억 이상을 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1: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0: 당연히 키워야 되겠죠. 네. 지역의 문화예술 네.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통해가지고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예술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지. 거기는 다 뿌겨놓고 외국 브랜드 들여와가지고 하는 게 그게 우리 대한민국 수준에도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그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 1억 자산 형성을 또 1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후보님은 이 공약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0: 일단은 우리 청년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지원 대책을 다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의 청년 인구 한 79만 명 정도 되거든요.
1: 네.
0: 79만 명 중에서 이미 박형준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1: 예.
0: 그 시뮬레이션 해보는 방법이 이제 뭐 다양할 수는 있겠는데
1: 네네.
0: 아무리 봐도 이게 극소수의 청년들만 혜택을

0: 볼 수 있는 구조예요.
1: 아.
0: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청년들에게 로또 주듯이 이게 로또 뽑기 하듯이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런 청년들은 이제 대다수의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거의 1%도 안 되는 전체 청년의 1%, 0.2%, 0.3%도 안 되는 이런 공약을 내걸고서 마치 모든 청년들에게 1억 자산을 형성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말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1: 네.
0: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또 청년들의 꿈을 부산에서 실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 네.
0: 기본적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해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와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1: 네.
0: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부산 청년들이 그 첫 경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첫 경력 보장제를 시행을 한다든지 또 청년들이 이직을 할 때 재탐색할 수 있는 재탐색 보장제를 시행을 한다든지 또 프리랜서라든지 엔잡러 청년들을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1: 네.
0: 이제 서부산 지역에 전체 부산의 제조 베이스의 58%가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제조 AX를 통한다든지 동부산 지역의 영화, 영상, 드라마,
1: 네.
0: 게임 베이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미디어 AI 도시를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1: 네.
0: 첨단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청년 대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알겠습니다.
0: 여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1: 네.
0: 뭐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부모님 준비한 질문을 다 못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지금까지 전지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였습니다. 8시 전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

0: 봄이라면 떠오르는 거?
1: 봄?
0: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 어떻게?
0: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0: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1: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0: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상쾌한 아침의 새 DJ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오늘은 준호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햇살 좋은 5월,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충북 중앙탑 사적공원에 다녀왔어요. 웅장하게 솟은 7층 석탑과 잔잔한 남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단란하고 따뜻했던 이동 덕에 여행길마저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3: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2: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0: 201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 6월 3일 수요일 본투표 내 삶의 무대가 되는 우리 동네 그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1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기상청은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잦다고 발표했는데요. 세계적 여름을 눈앞에 두고 더위가 약한 휴지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는 곳이 생기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비가 조금 뿌려지겠습니다. 기압골이 북쪽을 지나다가 이 비구름대가 동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도로 미끄러울 수 있어서 주의해 주시고요. 서해안과 강원 산지 오늘 낮 까지 안개가 짙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서구 동서양의 기압 배치 하에 기압 경도력이 강해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15m, 산지 쪽은 초속 20m까지 풍속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해안뿐 아니라 대부분 해상에도 안개가 짙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과 강릉 27도로 오르겠고요. 대전 25도, 전주 23도 등 일부 지역은 기온 상승이 저지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7도, 낮 최고 기온 28도로 오늘 내일 일교차 크겠고요. 오늘부터 자외선 지수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심 채널
1: 본격 인터뷰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운데 네. 또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게 주식 매매 대금 결제 주기 축소 부분인데 토론회 하셨죠?
2: 네.
1: 네.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가장 많이 주고받으셨어요?
2: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식을 살 때는 그 순간 돈을 빼가는데 내 주식을 팔 때는 이틀 있다가 혹은 연휴가 걸리면 4일, 5일 걸리는 경우들도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거고요. 왜 이렇게 늦게 결제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본시장 간담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이거 제도적으로 좀 검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견을 드렸고요. 대통령이 바로 또 언급하시는 덕분에, 이제, 뭐, 관계 기관들이 발이 바빠졌습니다.
1: 네.
2: 그래서, 그 뒤에 제가 그분들 만나면서 금융위원회하고 증권거래소를 만나면서 두 가지 제시를 했어요. 하나는 그 당신들이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서 대통령도 관심사고 우리 국민들의 초관심사인데 왜 이거를 내년 10월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늑장을 피우냐. 하루라도 빨리 좀 땡겨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안 되고 저게 어려워요라고 또 나한테 와서 변명 늘어놓지 마시고 국민들께서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관계 이해 당사자들 불러서 공개 토론회 합시다 했더니 그게 26일 날 토론회가 있었던 겁니다.
1: 네.
2: 이제 그날 토론회에서요.
1: 네.
2: 전선이 분명해졌어요.
1: 어떻게 네. 분명해졌습니까?
2: 이재명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 문제를 이제 제기한 박용진 규제합리화 비원장 그리고 이 의견을 따르려고 하는 금융위원회 그리고 그 거래소 예탁결제원은 빨리 하겠다 하자라는 입장이에요.
1: 네.
2: 그런데 증권사들과
1: 예, 예.
2: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표하고 나오신 분은 그걸 왜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1: 네네.
2: 미국하고 일부 많은 나라들이 금융 선진국가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건데 반대를 하는데 반대 논리가 되게 군색해요.
1: 뭐라고 반대를 하는 건가요?
2: 안정적 결제 시스템을 잘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그거 반대합니까? 그런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한국은 결제 불이행. 그래서 뭐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그 결제 불이행이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는 비율이 0%대다. 미국은 2, 3%대고 유럽은 6, 7%대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줄이면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낮추니까 그런 어떤 이득이 있는데 한국은 지금 이렇게 좋은데 왜 그걸 하려고 그러시냐고 굳이.
1: 돈을 들여서 굳이 시스템을 왜 바꾸려고 하느냐.
2: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막 어렵게 돌려서 얘기하지만 근데 이분들 참 제가 기분 나빴던 게
1: 네.
2: 결제 불이행이 한국이 낮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른바 공매도, 공갈매도 이런 것들 못하게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엄격하게 한국 증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렇게 제도화하자고 할 때도 이분들 반대했었어요. 귀찮게 왜 그러냐. 힘들게 왜 그러냐. 이런 시스템 만드는데 우리 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증권사가 증권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과급을 나눠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이 시장의 신뢰를 갖고 또 내 돈을 하루라도 빨리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는 왜 1도 관심을 안 가지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1: 네네.
2: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이 방향으로 가야 해요. 이거를 준비해야 하는 예탁결제원이나 증권거래소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준비 가능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해 당사자인 이분들이 반대를 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상황을 계속해서 조성하고 있다. 이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전선이 아주 명확해진 상황이 지난 토론회 때 드러났습니다.
1: 자,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반대하는 이유들을 들었는데 부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나 증권사들이 반대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2: 아니 안정성을 얘기하는데요. 그 안정성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들 모두가
1: 네.
2: 안정적으로 빠르게 결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뉴스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의 12개 증권사가 고객들이 주식을 판 결제 대금을 이틀 동안 혹은 3, 4일 동안 쥐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챙긴 이자 소득이 네. 1,805억입니다. 물론 요즘 같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화랑일 때 뭐 돈도 아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에게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짭짤한 거를 포기할 리가 없고 네네. 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여러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시겠죠. 그러나 주식시장이 보다도 투명해지고 내 돈 내 맘. 아, 내 돈을 내가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왜 그걸 당신들이 2, 3일 더 쥐고 있으면서 그 오래된 결제 시스템에 얹혀져서 당신들이 돈을 벌고 나는 왜 그 돈 가지고 내가 이자를 내면서 돈을 써야 되냐라고 하는 이 불만 좀 해소해 주시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버시는데 증권사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과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 위해서 더 이렇게 그 어떤 이익을 만끽하려고 그러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증권거래소나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이 하자고 하고 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으니까 네네. 이 방향은 네. 거스를 수 없어요. 네. 국민들도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어떻게 후발 증권사라거나 업계에서 한 2, 3위 밑으로 있는 증권사면 우리가 먼저 그 제도에 를 도입하겠다라고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해 전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그거는 먼저 지급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1: 네.
2: 먼저.
1: 네.
2: 그러니까 그 이틀 걸리는 결제이지만 우리는 먼저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의 캠페인으로 아마 증권시장의 저 1, 2위 순위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 아,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그 푼돈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신들이 얼마나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1: 외국인 투자자들도 빨리 주식 판 대금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반대를 하는지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2: 시차와 환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 네.
2: 그러니까 본인들은 한국 시장에서 이틀을 하루로 줄이면 사실은 반나절 이내에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그 어렵다는 시차와 환율을 뚫고 미국 시장에 가서 투자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소확개미들이 들을 땐 기도 안 찰 변명들이죠. 자신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비용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 한국에는 외국 시장에는 없는 다양한 규칙과 제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증권 시장에도 그런 규칙과 제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룰에 맞춰서 투자하는 거예요.
1: 네.
2: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한국 경제의 우상향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한국 자본시장이 투자하게 하는 거지 이런 제도적인 변화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2: 그리고 그 이른바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에서 코인 시장에서는 즉시 결제하잖아요.
1: 그러니까.
2: 24시간 내내.
1: 네.
2: 그런 상황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변명 때문에 내년 10월에 가서 하자? 이거 저는 뭐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하고요.
1: 좀 더 당길 수 있다면 언제쯤이면 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2: 저는 제가 그 기술적인 걸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 예.
2: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하자. 그리고 시범적으로라도 하자. 안 되면 내년 상반기라도 하자. 그리고 그 금융위가 좀 나서서 시스템과 제도가 안착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혁신적인 그 뭐 증권사들이 좀 등장을 했어요. 후발주자들 중에 그런 꼭 이건 아니지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좀 그런 금융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이 조금 더 이렇게 인센티브도 주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1: 네네.
2: 저는 뭐 빠르면 우리 국민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1분기에는 이런 제도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고요.
1: 네.
2: 계속해서 저는 닥달을 할 테고 계속해서.

0: 이제 몰고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기대가 투자하신 분들 많이 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은행은 스마트폰으로 금세 돈이 오가는데 이 주식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긴 많으시더라고요.
0: 아유, 더 답답한 건 네. 내가 주식 대금을 팔았는데 그거를 증권사가 가지고 있어요. 이틀 길면 5일까지 자기가 쥐고 있으면서 혹시 돈 필요하시면 이 네. 돈을 담보로 돈 빌려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내 돈을 놓고 내 돈을 담보로 이자를 내요. 이건 아니죠.
1: 알겠습니다.
0: 내 돈 내 마음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1: 네. 그 삼성전자 임금 협상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예. 네, 찬반 투표도 일단 가결로 끝났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부위원장님께서 노조가 국민 밑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또 하신 걸로 보도가 나왔어요. 전체적인 그 협상 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신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끝났지만 사실 지금 비반도체 부분의 그 노조원들의 반발 또 주주들의 반발 예, 후속적으로 지금 법률적으로 예,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요.
0: 그러니까 뭐 일단 파국은 막았고 숙제는 남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뭐 노사 간의 신뢰와 협상의 경험이 없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의 그늘이 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노조가 귀찮고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대화이고 기업 운영의 주체다라고 하는 걸
1: 네.
0: 이제 인정하셨으면 좋겠고
1: 네.
0: 그리고 제가 지적했었던 건 반도체라고 하는 그 업계의 특성상 산업의 특성상 그 엄청난 그 국가적 에너지가 집중됐었고 또 국민적 관심과 혈세가 또 거기에 있었는데 기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 망각한 채로 이게 갑자기 책밭이 터지니까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으려고 하는 태도. 노조 노동조합이라는 사람으로서는 기본적인 연대 의식이 없다. 그리고 사측으로서는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조차가 없다. 이제 그랬더니 어젠가 발표했더라고요. 이제 5조 정도를 사회공헌 기금으로 조성해서 내놓겠다라고 했던데
1: 네.
0: 적지만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이제 노조 도전해야 된다고 봐요.
1: 어.
0: 그래서 뭔가 자신들도 여기에 역할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1: 예, 예.
0: 일단 저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거든요.
1: 네.
0: 협상이 마무리되는데 특히나 이른바 초과 이윤과 관련된 성과급과 관련해서
1: 네.
0: 1. 첫 번째로는 1.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결과여야 한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성이 없이 이번에 다 나눠먹고 말면 미래 투자는 누가 합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납니까? 그래서 저는 지속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균형점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1: 네.
0: 그런 의미에서 향후 3년간 회사의 주식을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급해 주고 당장 현금화하지 않도록 하는 옵션을 걸어서 3년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래서 회사의 가치를 더 높여야 내가 받는 그 성과급도 또 많아진다라고 하는 걸 연동시켰다고 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그 향후 3년 동안은 삼성전자가 20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때.
1: 그렇죠. 조건이 있었죠.
0: 있어요. 그리고 네. 그다음 7년은 7년 동안은 100조 이상을 낼 때거든요. 그 얘기는 향후 삼성전자가 못해도 100조 이상은 영업이익을 낼 거라고 하는 회사 구성원들의 잠정적인 합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이 회사 곧 망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많이 받고 딴 데로 빨리 가야지 하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적어도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합의 지점들이 존재했고
1: 네.
0: 회사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1: 네.
0: 저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보고 있어요.
1: 네. 한창 노사의 어떤 그 접점이 안 보일 때 긴급조정권 얘기가 막 나왔었는데 김영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이제 협상에 또
0: 예.
1: 중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인터뷰에서는 긴급조정권이란 말은 아예 생각도 꺼낼 생각도 없었고 안 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이거 끝나고 나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영웅 장관이 지금 이 긴급 토론회를 제안을 했더라고요. 내용을 좀 봤더니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분배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건 뭐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일 텐데요.

0: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을 좀 모색해보는 취지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부위원장님께서도 이 기사를 접하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노동자 연대기금이라고 하는 건 스웨덴에서 제 기억이 맞으면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스웨덴 LO라고 하는 스웨덴 노동, 우리로 말하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데에서 제안을 했었던 거예요.
0: 네.
1: 근데 노동자 연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임금 격차를 갖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제 취지였었고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연대성을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산업적 결과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0: 어떻게 나왔습니까?
1: 그 스웨덴이 더 재벌 중심의 그 경제 구조로 가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0: 왜 그렇게 작동을?
1: 왜냐하면 그 중소기업들은 임금을 상향시켜주는 쪽으로 가야 했고요. 또 대기업들은 거기 맞추기 위해서 임금을 낮추니까 이른바 그러니까 잉여 자본은 그 대기업들 중심으로 생기고요. 한계 기업들은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0: 아, 임금을 올려줘야 되니까.
1: 예, 예. 그래서 스웨덴 경제 구조가, 산업 구조가 큰 기업들,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편돼서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그런 재벌 기업을 키우면서 육성하면서 늦은 산업화를 막 쫓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스웨덴은 그 노동조합 단체가 제안했던 또 스웨덴 3인당 집권계의 일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런 걸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회연대임금 그러니까 노동연대임금을 제안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고 저는 오히려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한때 얘기하셨던 국민들이 그 대박을 낼 것 같은 기업을 아예 초반부터 키우고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그냥 간단히 들면 뭐 우리하고 지금 저 앙숙입니다만 우리 국민들하고 앙숙입니다만 쿠팡 창립하고 거의 최근까지도 적자였어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요. 이 망과 시스템을 안착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흔쾌히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돈을 벌어간 싱가포르 투자청도 있고요. 또 손정희 씨가 읽고 있는 소프트뱅크도 돈을 엄청나게 가져갔고요.
0: 네네.
1: 골드만삭스도 돈을 엄청나게 벌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지분 투자를 잘 안 했어요. 할 줄 아는데도. 근데 국민연금이 유일하게 지금 일종의 국민의 노후연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0: 예예.
1: 그런데 거기도 조심, 그러니까 그 내부의 룰 때문에 투자를 못 했어요. 뻔히 이거 대박 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0: 알면서도.
1: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국민 성장 펀드도 있고요.
0: 네, 그렇죠.
1: 정부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하는 방법도 좀 열어보자. 그래서 뭐 엔비디아 10개 같은 걸 만들면 어떠냐라고 대통령도 한번 언급하셨던 바가 있는데.
0: 네, 네, 네.
1: 저는 어떤 뭐 국민과 정부가 직간접 지분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하면서 그 과실을 나눠갖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아주 오래된 시스템 중에 하나가 세금과 분배, 세금을 통한 재분배 그리고 뭐 복지 제도 혹은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잖아요. 과거에는 뭐 세금은 착취 구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사회 정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금 정책을 조금 더 변화시키고 강화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전혀 다른 산업 구조에서 직접 간접 지분 투자의 길을 열어서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라고 하는 부국강병 부국부민의 길을 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60년대 70년대 스웨덴에서 했었던 고민을 굳이 우리가 이런 생각에서 약간 결을 다릅니다만 뭐 좋은 의도로 제시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선거 얘기를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투표일이 가까이 올수록 각각의 지지층이 결집을 하기 때문에 격차가 줄이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앞서 또 제가 질문을 했던 전재수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그런 일반적인 지지층 결집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은 사실은 어떤 지지층의 흐름의 변화로까지 볼 수 있는지 부연

0: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1: 그냥 지지층 결집하니까 네. 이렇게 막 그 막판에 이렇게 붙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각자가 네. 자신의 지지층을 더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끌고 오게 하기 위한 네. 다양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등장시키고 네, 네.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0: 근데 또 여론조사를 했다 보면 아직도 뭐 이른바 중도층, 무당층 다양한 표현으로 하지만은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물론 연령, 성별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런 분들을 투표장으로 일단 투표율을 올리는 것도 또 서로 정당별로 유불리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끌어오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지층 결집의 행보만 갖고는 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1: 이제 그런데 이제 물론 중도층 표심을 더 하자고는 합니다만 네. 선거라고 하는 게 되게 못된 시스템이에요. 1. 알아야 찍어. 2. 좋아야 찍어. 3. 찍어야 찍는 거예요. 아, 나 저 사람 잘 알고 아, 이 사람 좋아해. 근데 투표장 안 가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장으로 내 지지층을 더 많이.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져야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그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에도 내 지지층이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그 다르게 선거를 치르고 있는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제가 좀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 후보이고 네. 결과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주목한다는 거는 어떤 지점을 말씀하세요?
1: 유일하게 자기 지지층이 아니라 상대 당에게 실망한 지지층을 본인에게 끌고 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던 다들 자기 지지층을 끌고 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김부겸 후보는 대구 시민들을 향해서 보수를 정신 차리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에게 투표하도록 만들잖아요. 네. 저는 김부겸의 이 도전이 성공하면 네. 대구 시민은 카드 두 장을 주게 될 거다.
0: 어떤 카드인가요?
1: 김부겸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자타공인 그 차기 대권주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민주당 텃밭이 아니라 보수 텃밭에서 이른바 대구시장이 당선이 되면 저 이분이 그 이제 어떤 대선주자 카드로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대구 시민은 두 장의 카드를 쥔다. 1. 원래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텃밭이라고 생각했던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말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더 열심히 대구 시민들에게 아부도 하고 더 잘하겠다고 하는 다짐도 하고 할 거예요. 당연히 민주당 쪽으로서는 또 김부겸 쪽으로서는 대구 시민들의 이 지지를 더 끌고 가기 위해서 대구 시민들에게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또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 가져가려고 하겠죠. 네. 그 대구 시민은 저는 두 장의 카드를 쥐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김부겸 후보가 대구 시민들에게 저렇게 열심히 호소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까 주목하고 있어요.
0: 네. 지금 영남권에서 당초에는 민주당이 우세라고 했던 지역들이 이번에 조승래 사무총장도 공개적인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경합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 저희가 인터뷰했던 그 전재수 후보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이요. 여기가 지금 계속 처음에는 1강 2중이다 했다가 지금 2강 1중으로 되고 최근엔 그 2강 안에서도 1, 2위가 바뀌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그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 선거가 코앞인데 이런 걸 예측하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 분열이라고 하는 그 구도가 보수 분열 혹은 진보 분열. 그래서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번 선거에 여러 곳에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흐름이 크게 바뀌진 않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가 이제 그 사전투표 아닙니까?
0: 사전투표죠. 네네.
1: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될 있지 않겠냐, 그 구도는. 지금은 여론조사상으로는 막 1, 2%가 막 뒤집히고 큰 흐름이 달라지는 것 같지만 네. 그 기본 흐름은 그대로다.
0: 기본 흐름은 그대로 갈 거다. 그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파전인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용남 후보하고 조국 후보가 오히려 집안 싸움이라고 부를 정도로 더 치열하게 서로를 지금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는 양상인데.
1: 저 어저께 뭐 라디오 토론 하시는 걸 봤거든요.
0: 네, 어제 했었어요.
1: 상막하던데요. 그래서 아, 여기 다 여긴 단일 안 되겠구나. 그냥 네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장도혁 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놨는데 주가 올리는 건 기업이고 물가 환율 금리 챙기는 건 정부 여당의 역할인데 해야 될 일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여당이 할 일은 다 망쳐놓고 기업 성과에 갖고 생색을 낸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저 이분 말씀 이제 들으면서 경제는 잘 모르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뭐 존재감은 드러내고 싶고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경제 잘할 못 정치인 이런 느낌인데요. 그 경제가 지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어제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전망 보면 수출은 30% 더 이제 늘어날 거고 그래서 9,244억 달러를 전망한다. 그리고 무역 흑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나서 이제 세계 5위로 이제 진입하게 될 거다. 경제 전망도 2.5%를 이제 그 성장률 전망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뭐 환율 얘기하시고 그러지만 그 환율 얘기하면서 필리핀 태국 뭐 이렇게
0: 네, 예, 이제
1: 지적을 했더라고요.
0: 예, 예.
1: 국민들이 아무리 그래도 한국의 경제를 필리핀 태국하고 그 비교하는 야당 대표를 보면서 아 설득력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0: 네.
1: 일본도 그 엔화의 그 이른바 달러 환율로 그 엔저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최근 1년 사이에 1달러당 뭐 1,600엔까지 이렇게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0: 네네.
1: 이게 아 1,600엔이 맞나? 160엔인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 이제 뭐 한국의 어떤 대미 수출 경쟁력 여기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0: 네.
1: 이거를 너무 그렇게 과장하시면 안 되고
0: 네.
1: 이거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게 그 야당 대표들이 주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한동훈 대표가
0: 네.
1: 뭐 경제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윤석열 정부였어도 코스피 6천 갔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논란이었거든요. 한국 경제를 이런 식으로 진단하고 필리핀 태국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장동혁 대표나 또 이렇게 뭐 가만뒀어도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한동훈 전 대표나 사실은 이제 경제는 잘 모르면서 존재감은 드러내고 싶어하는 경제 잘할 못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좀 뭐 그 어떤 무식함을 드러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은 정쟁은 잘하는데 경제는 모르는 사람은 한동혁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한동훈, 장동혁 두 분이 이런 데서는 또 앙상블을 이루고 계신다 싶어요. 아쉽습니다.
0: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2: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3: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4: 날씨 정보입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잦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비로 인해 더위가 일시 멈춤이었는데요. 오늘 비구름대의 영향이 조금 짙은 충청 호남 지방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으로 25도를 넘으면서 평년 기온을 약간 웃돌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의 서곡처럼 약간 더워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 듯합니다. 서울과 강릉이 27도의 낮 기온 보이겠고요. 대전 25도,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 전주 23도 예상됩니다. 22도에서 30도 사이가 되겠고요. 내일은 서울 28도, 모레도 마찬가지고 일요일에는 서울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5mm 안팎의 비가 뿌려지겠고요. 낮부터는 구름이 걷히기 때문에 자외선 지수가 낮에는 매우 높음 내지는 높음 단계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서해안과 강원 산지 안개가 짙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대부분 해상에 안개도 짙어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제6호 태풍 장미가 오키나와 향해서 북상 중인데요. 앞으로 오키나와 남쪽을 지날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을 걸로 현재로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2: 정치,
5: 전격 시사,
2: 뉴스,
5: 전격 시사,
2: 인터뷰,
5: 전격 시사,
2: 주식,
5: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5: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0: 전격 인터뷰 3부에서는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를 전화로 연결해 선거 현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후보님.
1: 예.
0: 네. 어제 기자회견을 예. 여셔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단일화 재경선 요구를 수용하시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1: 예. 예.
0: 며칠 동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걸로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결정 이유가 궁금합니다.
1: 네, 고민이 많았던 사실이고요. 그런데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란 청산해야 된다, 단일화해야 된다 시민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0: 네네.
1: 그래서 결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0: 네.
1: 그 과정에서 생각난 거는 2002년대 노무현 대통령의 또 그런 결단이 또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런 어떤 마음에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예. 결정 과정에서 당내 많은 분들하고도 의견을 주고받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앞서 단일화 후보가 이뤄지면서 동구청장은 이제 진보당의 후보로 단일화가 되고 중구청장,
1: 예.
0: 남구청장, 북구청장, 울주군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이제 됐던 상황이라
1: 예.
0: 주말 새 벌어졌던 일들 갖고 이 단일화 전체가 다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우려들도 사실 있었던 건데 당내 분위기도 그래도 재경선 수용하는 게 옳은 선택이다, 맞겠다는 그런 분위기셨습니까?
1: 첫째는 이제 상의를 제대로 못했어요. 밤새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0: 예.
1: 아침에 몇몇 선대 본부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지요. 뭐
0: 네.
1: 이대로 갈 수는 없다. 또 시민들의 어떤 생각들을 존중해서 우리가 결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대단히 좀 뭐 미안한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0: 그러셨군요.
1: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선 결과 이미 수용한 후보들 또 있단 말이에요.
0: 네네.
1: 진보당 후보도 있고 민주당 후보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누를 끼쳐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뭐 충분히 논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이해해 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또 그 바라봐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러시군요. 사실 네. 좀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일화 경선을 처음에 할 때
1: 예.
0: 논의를 할 때요. 단일화 경선에 대한 논의를 양측에서 할 때요.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서 당연히 함께 논의해서 결정을 했을 텐데 왜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서 뒤늦게 이런 얘기가 나올까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1: 그걸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 상대적 원래 단일화라는 거는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단일화 경선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합의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었어요. 서로 간에.
0: 아.
1: 그래서 우리 실무자의

0: 를 들어보니까 5분 만에 서로 오케이 이렇게 사인이 났다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건데 23일, 24일 진행되는 과정에서 23일은 큰 문제가 없었고 네. 24일 날 그런 문제 제기를 받았어요.
1: 아.
0: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1: 예.
0: 그럼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그 사유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중단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예, 이게 대단히 어쨌든 잘못된 어떤 문제였고
1: 네네.
0: 그리고 이런 조사기관에서 뭐 특이사항이 있다는데 그 특이사항이 뭔지도 모르겠고 왜 여론조사기관에서 거기에 한쪽에만 그런 연락을 했는지 만약에 예, 연락을 했다면
1: 네네.
0: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1: 네.
0: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어쨌든 저희들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1: 예. 예. 후보님 그러면은 그 여론조사 업체로부터 진보당 쪽에서는 어떤 연락을 따로 받으신 게 없으셨던 건가요?
0: 예, 없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그 여론조사기관에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1: 네.
0: 일방적으로 연락을 준 적이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1: 예.
0: 또 오히려 그렇게 연락을 준 적이 없다고요. 연락이 와서 뭐 여론조사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특이사항이라고 얘기했는지
1: 네네.
0: 그 특이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후에는 계속 이제 갑자기 룰이 잘못됐다. 역선택 방지가 빠졌다 얘기하는 건 그 이후 문제거든요. 이미 중단이 된 상태에서.
1: 네네네.
0: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1: 네. 네. 아, 여러 가지 그 고민하실 지점 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0: 예.
1: 단일화 재경선을 그냥 수용하신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내란 청산 부분에 대한 그 중요성을 더 크게 비중을 두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0: 예, 그렇죠. 울산이 여전히 그래도 보수층이 좀 두터운 지역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바꿔야 된다는 여러 가지 여론을 많은데 전체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쉽지 않는 곳이어서 어렵게 단일화를 해온 과정이고 시민들의
1: 네.
0: 여망을 잘 받들어서 가자는 게 기본적인 어떤 전제여서 뭐 개인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건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1: 네네.
0: 그런 어떤 열망들을 저희들이 저버릴 수 없다라는 게 핵심적인 요인이었습니다.
1: 네. 예. 자, 재경선은 오늘 하루 동안 진행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0: 예, 그렇습니다. 오늘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1: 네. 예.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0: 예, 오늘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서 내일부터 또 사전투표가 있잖아요.
1: 네.
0: 사전투표가 있어서 오늘 5시까지, 9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고 아예 5시 30분 선관위에서 결과를 같이 공개를 하자고 했습니다. 서로 이의가 없도록.
1: 아, 그렇습니까?
0: 예, 그래서 6시 전에 이제 거기서 사퇴서를 바로 그 결과에 따라서 사퇴서를 제출하고 또 그렇게 해야 선관위 투표에
1: 네네.
0: 사퇴라는 게 이제 명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네.
0: 예, 6시 이전에 모든 것을 이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1: 네.
0: 예.
1: 후보님 설명을 좀 정리하자면 본투표 용지는 이미 인쇄됐으니까 거기에는 사퇴가 기재될 수가
0: 예,
1: 없고
0: 예, 맞습니다.
1: 사전투표 예. 용지에 오늘 최종 결론 나는 걸 토대로 사태를 기재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선관위에서
0: 예.
1: 같이 발표하고
0: 예, 예.
1: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1: 예. 이번에 예. 그 문제로 거론됐던 역선택 방지와 관련한 조항은 들어가는 거죠?
0: 예, 예. 김상훈 후보에서 요구한 걸 다 들었습니다.
1: 네.
0: 저희들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1: 네.
0: 넣자 빼자고 논란이 됐으면 저희들이 안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익을 뭐 보려고 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1: 네, 네.
0: 오히려 이제 울산이 보수층이 두꺼우니 지금 보수층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1: 네.
0: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뭐 60%가 울산에서도 넘어가고 이러는데 그런 어떤 시민들의 생각들조차도 좀 포함하자는 게 서로 의견이었어요.
1: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별로 어쨌든 그거에 대한 논란이 없었는데 갑자기 역선택을 얘기하니 예, 그걸 그대로 뭐 받아서 저희들이 뭐 깨끗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1: 예. 예. 결과가 예.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제 선거운동 남은 기간 동안에 같이 하시게 되는 건가요?
0: 그래야지요. 이미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1: 예.
0: 또 여기는 또 보궐선거까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울산 남구갑의 전타일 전태진 후보가 민주당에서 나와 있는데
1: 예, 예.
0: 많이 아슬아슬하거든요.

0: 그래서 저는 윤회계인에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다.
1: 네네.
0: 그리고 현재 이제 뭐 남구청장, 울주군수, 중구청장이 아슬아슬하게 이제 박빙 우위를 좀 하고 있어요.
1: 네네.
0: 동구 북구나 이런 데는 좀 안정적이긴 하지만은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1: 예.
0: 뭐 여기서 단일화 되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역량을 서로 도와서
1: 네.
0: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이번 전체 단일화의 정신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사실 울산시장 선거에 보수 진영 단일화도 굉장히 관심인데 지금까지는 별다른 진척은 없는 것 같은데 경쟁자로서 보시기에 보수 진영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지금 이제 그 현재 어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다 가시고
1: 네.
0: 그 과정에서 어쨌든 어떤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나 이런 또 예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1: 네.
0: 어제 특별한 어떤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고 오늘까지도 그런 뭐 정황은 없어 보입니다.
1: 네.
0: 제가 보건데.

0: 있기 때문에 보수라 하더라도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뭐 두고 봐야 하긴 하겠지만 저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네, 계속 이제 박빙이다, 접전이다라는 말씀을 후보님이 직접 하셨는데 예. 지금 이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돼서 이제 선거가 치러지게 됐을 경우에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기대를 하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0: 실제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지금 네. 현재로서는 이제 시장 같은 경우도 그 김상훈 후보가 되든 제가 되든 다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 자체가 네. 역행되거나 이런 게 어려울 거다. 단일화되면 거기에 따른 또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고 시민들이 잘했다 이렇게 응원해 주는 마음도 있을 거기 때문에
1: 네네.
0: 그런 마음을 담으면은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1: 네네.
0: 그래서 이런 어떤 시너지 효과까지 한다면 단일 후보 되면 저는 반드시 그 시민들도 빠른 속도로 결집할 거다. 그래서 울산의 민주 단일 후보가 되면은 뭐 전환이 다 된다 이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1: 예예.
0: 대부분 어쨌든 간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결국은 지금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0: 박빙 우위라는 거는 네. 지금에서 박빙 우위인데 이런 어떤 또 사실은 뭐 제가 이게 안 받아들여도 되는 어떤 부분이고 부당하다고 얘기하면서도 또 경선을 또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런 수용하는 과정을 또 시민들이 바라봤고 네. 아 자신들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도 시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힘을 합쳐서 울산 제대로 좀 바꿔보자 또 어려운 데를 보자 이런 것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런 지심들이
1: 네.
0: 시민들에게 더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1: 네네.
0: 그것이 또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좀 미칠 거다. 그렇게 보면은 네. 울산 시장을 넘어서서 또 저 우리 전태진 후보가 나와 있는 국회의원 그 보궐선거나 전반적인데
1: 네.
0: 그런 영향을 저는 미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 잘 아시지만은 이제 오늘부터 조사되는 여론조사는 이제 공표가 이제 금지가 되는데요.
0: 예.
1: 그러면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울산의 경우에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0: 사실은 일부 기득권이 행정과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1: 네.
0: 지금 이제 그 울산 시정만 보더라도 단 한 번의 민주당이 한 적은 있지만은 울산 광역시 되고 30년 동안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독주를 해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측근 정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1: 네.
0: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부 기득권들만의 행정 또 주변의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행정 이러다 보니까 불통 행정이고 또 고집 스럽게 이제 자신들만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생각이 많아요. 이번에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사람들 생각들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성이나 낭비성 행사를 주로 많이 했던 것 같고
1: 네네.
0: 그런 어떤 부분들이 사람의 삶의 어떤 질을 높이고 행복도를 높이는데 좀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였어. 그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지금 준비하셨던 공약들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0: 예.
1: 내란 청산과 울산 대전환을 이제 이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신데
0: 예.
1: 울산 대전환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공약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0: 현재도 미래도 이제 대한민국은 산업 수도는 울산이라 저는 여기입니다.
1: 네.
0: AI로 또 시작된 산업 대전환을 시작으로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울산 대전환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여기고 있고요.
1: 네.
0: 또 특히 좋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가 돼야 된다. 산업도시라는데 청년이 많이 떠나는 도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1: 네네.
0: 예, 또 골봉과 의료가 또 충분한 도시가 돼야 된다. 첨단 제조 산업도시로서 울산을 발전시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이제 그동안에 불통이나 또 시민들과의 또 소통이 잘 안 이루어졌다는 지점을 보면은 시민주권 지방정부를 저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1: 네.
0: 예, 민주당과 진보 당 시민사회 공동의 이 비전을 함께 이미 합의를 했거든요.
1: 네네네.
0: 이런 것을 보면 시민에게 결정권을 돌려드리고 또 지금 어떤 시장의 일방적인 어떤 버스 개편같이 시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문제를 처리하는 이런
1: 예.
0: 어떤 과정들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어떤 요소이기도 합니다.
1: 네. 지금 또 공약을 보면은 울산 의료원 설립 24시간 어린이 전문 치료센터 이 공공 의료 정책이 눈에 띄더라고요. 울산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과제로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0: 예. 일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시장 바꿔서라도 울산 의료원을 시민들이 결정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거든요.
1: 예예.
0: 예. 예, 울산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크게 기여했지만은 노동자와 또 시민들이

0: 공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1: 네네.
0: 또 원정 치료 매년 어쩌다 수천억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1: 네.
0: 산업도시인데도 화상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1: 아.
0: 그러다 보니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험해지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울산 공공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재경선을 수용을 하신 그 시점에서 어제 오후에 또 경남지사 후보 단일화가 진보당과
0: 예.
1: 민주당에서
0: 예.
1: 또 이뤄냈습니다.
0: 예.
1: 이 지금 각 지역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중앙당과 어떤 교감이 있으신 건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0: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교감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요.
1: 네.
0: 실제 이제 각 후보나 지역별 어떤 고민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부울경은 부울경과 관련해서 논의를 좀 하는 편인데요.
1: 네네.
0: 지금 이제 내란 청산이 진행 과정에 있지만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 저항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1: 예.
0: 이번 선거는 단지 어쨌든 지방자 시 행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넘어서서 내란 청산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불경에서의 어떤 승리는
1: 네.
0: 내란 청산에 대한 기본적인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전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저희들 진보당에서는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게 처음부터 출마하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단일화라는 얘기도 했었고
1: 네.
0: 그렇기
1: 네.
0: 때문에
1: 예.
0: 그런 어떤 결단들을 이제 다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예. 예. 사실 그 이 질문을 좀 빠뜨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평택을 같은 경우도 지금 김재현
0: 예.
1: 대표가 계속 레이스를 펼치고 계시는데
0: 예.
1: 어떻습니까? 평택을도 단일화 가능성. 지금은 전반적으로는 그냥 오파전대로 갈 거다라고들 보고는 있는데
0: 예.
1: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그게 참 어렵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1: 예.
0: 저희들 같은 개혁사당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이든 같이 그동안에 논의를 많이 해오잖아요.
1: 네네.
0: 정치개혁과 이런 논의들을 해온 과정에서 김재현 대표 일찍부터 그쪽에 출마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하서부터 좋았을 텐데 조국 후보라든가
1: 네.
0: 거기는 이제 오게 된 거죠.
1: 예.
0: 지금 와서 뭐 왜 왔냐 안 왔냐 이건 논란할 건 없지만은
1: 네네.
0: 정치 지형이 굉장히 복잡해져 버린 거죠.
1: 예예.
0: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김재현 대표님은 워낙 뭐 지혜로우신 분이고
1: 네.
0: 또 그래서
1: 예예.
0: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결론은 뭐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예.
1: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 자주 나타나시면서요.
0: 예.
1: 뭐 일부에서는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선거위원장 같다. 뭐 이런 말씀도
0: 예.
1: 하실 정도인데
0: 예.
1: 실제로 울산에도 왔다 가셨잖아요. 좀 영향력이 예.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럼 뭐 이 정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국정을 거의 붕괴시키다시피 한 분인데
1: 네.
0: 예, 개인적인 어떤 인기가
1: 예.
0: 인기로서 이것을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 정도의 분별력은 이미 사람들이 잊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 겪었잖아요.
1: 예.
0: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정치 실정 또 이명박 또 지금의 이제 그 윤석열 정부까지 오면서
1: 네.
0: 얼마나 나라가 위태롭고 심각했던가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 네네.
0: 특히 뭐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가 대내외 신인도라든가 이게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어려지고 수출이 줄어들고 이런 천반의 어떤 과정을 그러면서 정치가
1: 네네.
0: 단지 누가 되느냐의 문제 아닌가.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밥그릇과 또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얘기면은
1: 네.
0: 시민들의 선택은 저는 명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1: 네.
0: 영향을 저는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네.
0: 예.
1: 최근에 이제 경제 의제였는데 이게 선거와 연결이 돼서 지금 계속
0: 예.
1: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게 이른바 그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지
0: 예.
1: 않습니까?
0: 예. 예. 예.
1: 네.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0: 예.
1: 커피 마실 권리를 빼앗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뭐 컵 예, 스타벅스를 예, 마시면 예. 뭐 일배냐 뭐 이런 그 글도 올리기도 하고요.
0: 예.
1: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색깔론을 또 들고 나오고 있다라고 예. 비판을 하고 있는데

0: 후보님이 지금 그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울산에서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개인적인 생각이야 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뭐 5.18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우리가 용납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0: 네.
1: 최소한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기업들이라든가 또 주목받는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0: 네.
1: 이런 그러면 공개는 있어야 되는 거죠.
0: 네.
1: 사적 어떤 소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개는 거기에는 이미 어쨌든 간에 공적인 자금이 많이 투입돼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0: 네네.
1: 그럼 공적 개념을 가져야죠. 이것에 대한 아픔이 얼마나 크고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것을 안 된다. 기업은 개인 게 아닙니다.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의 생각에 맞게 그렇게 민주적으로 좀 운영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민들도 예. 그런 높이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개인 뭐 정용진 회장이 뭐 어떤 발언을 하고 그동안에 많이 했지만 그것도 문제지만은
0: 예.
1: 이것은 어쨌든 간에 더 큰 문제인 거죠. 아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0: 네네.
1: 내장에 그런 것을 서붙여놓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용납할 수 있는 어떤 정도는 아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예.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앞서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긍정이 65.8%가 나왔던 조사인데 이건 부산일보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 조사를 했고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울산 지역에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치?
1: 전격시사
0: 뉴스
1: 전격시사
0: 인터뷰
1: 전격시사
0: 주식?
1: 전격시사
0: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1: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0: 와, 전격적이네
1: 전격시사
0: 서울대 사범대 졸업, 중학교 교사, 교육학 박사, 대학 교수, 오선 국회의원, 최장수 교육위원,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 안민석. 오직 교육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설계한 추진력, 무상급식, 생존수요,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이끈 사람. 바로 안민석입니다. 사람 중심 AI 시대 교육. 안민석이 합니다. 경기 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뀝니다.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 안민석. 경기 교육 대전환 크게 제대로 안민석이 합니다.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수도권 등 곳곳에 빗방울이 약하게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충청, 호남, 제주 등 그 밖의 지방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낮까지 내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더위를 조금 잊고 지냈지만 후텁지근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충남,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27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 강릉도 역시 27도, 또 대전 25도, 전주 23도 등 22도에서 30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서해안과 강원산지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강원산지는 동풍의 영향 때문이고요.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매우 짙게 낄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으로도 안개가 짙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맑아지면서 자외선 지수가 대체로 높겠고요. 매우 높은 단계인 곳도 꽤 있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동해안 쪽으로만 동풍 영향으로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마찬가지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제6호 태풍 장미가 오키나와를 향해 북상 중인데요. 우리나라에 현재로서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에 강풍 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7일 백악관 내각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란은 매우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의 군사력이 모두 사라졌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뒤 그들은 기력이 다한 채 협상하고 있다면서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 그걸 끝장내야 할 수도 있다며 군사적 공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협상 타결이 임박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거란 기대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36% 오른 5,64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02%, 0.07% 각각 상승해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시에 최고치를 경신해 마감 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오늘도 열차 운행이 평소의 80%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조정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 운행 횟수가 평소보다 121회 감소한 562회로 운행률은 82%라고 밝혔습니다. KTX와 KTX 이음 등 고속열차의 운행 중지 구간은 행신역에서 서울역과 서울역에서 청량리역입니다. 북한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우리의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 행사를 걸고 들며 비핵화를 운운하는 것은 쿼드가 미국의 일극 지배 전략 실현에 복무하는 정치 외교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중립국 스위스가 러시아 등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에 계속 동참할지를 두고 국민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스위스 행정부격인 연방평의회는 스위스 중립성 보전이란 이름의 국민 발의안을 오는 9월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했다고 현지 방송이 27일 보도했습니다. 발의안은 무력 분쟁 등을 이유로 한 독자 제재를 금지하도록 해 영세 중립국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스위스